0: 잠깐 빌리는 겁니다. 자, borrow 어떻게 쓰는지 스펠링 체크하고 같이 한번 써봐요.
1: B O R R O W.
0: 자, 읽을 때는 borrow고요. 이렇게 R이 가운데 두번 들어가게 됩니다. 자, borrow 의미가 뭐라고 했죠? 빌리다요. 그럼 빌려주는 사람이 있겠죠? 빌려주다는 영어로 lend라고 합니다. L-E-N-D, lend. 빌려주다라는 단어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borrow가 들어있는 예문 두 가지 살펴볼 텐데요. 빈칸에 어떤 의미가 들어가면 될지 한번 대답해 보세요. 먼저, I want to borrow 10 books라고 했습니다. 나는 10권의 책을 borrow 하고 싶은데요. 자, borrow가 뭐예요? 빌리다죠. 나 10권의 책을 빌리고 싶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우리 도서관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can I borrow your pencil? 이라고 했어요. Can I borrow your pencil? 내가 너의 연필을 뭐 해도 될까? 빌려도 될까? 라는 의미가 되겠죠? Can I borrow your pencil? 내가 너의 연필을 빌려도 될까? 우리 물건 빌릴 때 이렇게 정말 많이 얘기합니다. Can I borrow something? 예를 들어서 내가 너의 지우개를 빌려도 될까? 라고 할 때는 뭐라고 할까요? Can I borrow your eraser? 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borrow, 빌리다 라는 표현 살펴보았으니까 이번에는 돌려주다 혹은 반납하다 라는 단어 알아볼게요. return, return. 자, 이 단어는요, return. 앞부분에 있는 이 re가 다시라는 의미예요. 그럼 turn은 뭐죠? turn은 돌다, 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왔던 길을 돌아가다라는 의미가 기본적으로 있고요. 빌렸던 물건을 다시 돌려주다라는 의미로 반납하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리고 이두 가지 의미 다 중학교 1학년 수준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return 같이 한번 써볼게요.
1: R E T U R N. return.
0: 무슨 뜻이에요? 반납하다 혹은 돌아가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문을 보면서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파악해 볼게요. 첫 번째, 자, 우리 그림과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 이 남자가요, 사서에게 책들을 뭐 하고 있어요? 반납하고 있죠. 반납할 때 우리 return을 씁니다. I will return these books to the library. 나는 도서관에 이 책들을 뭐할 거예요? return. 돌려줄 거예요. 즉, 반납할 거예요.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하나 더. I will return to America. 라고 했는데요. 미국에서 왔는데 난 다시 뭐할 거다? 돌아갈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return의 의미 두 가지. 뭐가 있어요? 반납하다 혹은 돌아가다 두 가지 의미 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도서관과 관련된 단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잠깐 복습해 볼까요? 우리 도서관은 영어로 뭐라고 하죠? Library, library.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다는 borrow, borrow. 우리 빌렸으면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반납을 해줘야겠죠? 책을 반납하다 할때 반납하다는 영어로 뭐라고 하죠? return. return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배운 이세 가지 영단어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이 체크리스트와 함께 복습해 주세요.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주제로 만나요. 여러분, 안녕!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다정한 그 마음 덕분에 오늘 한 권의 책이 어떤 아이의 세계에 닿습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안녕하세요. 포텐 터지는 과학,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포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포, 동물세포, 식물세포 안을 들여다봤더니 세포 안에 더 작은 세포 내 구조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에서 관찰되는 세포 내 구조의 공통점은 무엇이고 차이점은 무엇일지 오늘 같이 한번 조사해서 발표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가 되었다면요. 우리의 뇌속포텐 지금부터 터뜨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0: 동물세포에 대해 알려줘.
1: 다시 질문해 주십시오.
0: 식물세포에 대해 알려줘.
1: 다시 질문해 주십시오.
0: 여러분도 혹시 이렇게 단순하게 질문하신 거 아니죠? 동물세포, 식물세포, 그 안에 세포 내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어떻게 질문했어야 할까?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바로 이 동물세포 안을 같이 한번 들여다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세포 안을 들여다봤더니요. 정말 많은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 이거 하나하나하나 무엇이라고 불러야 하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동물세포 안을 봤습니다. 뭔가 생긴 것도 다르고요. 뭔가 하는 역할도 달라 보여요. 제일 먼저 살펴본 건 대체로 둥근 모습을 하고 있네요. 도대체 얘는 무엇이라고 부르는 걸까? 우리는 그것을 바로 핵이라고 얘기하고 여러분 세포의 사령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둥근 형태를 띠고 있으면서요. 대부분 세포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세포의 유전 물질, 바로 DNA가 되겠죠? 이거 저장하고 복제하고 세포 성장하고 분열하고 생명 유지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바로 세포의 뇌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바로 여기에 가운데로 보이는 얘가 바로 핵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잘 짚어내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세포를 잘 감싸고 있는 막도 보여요. 우리는 그걸 세포가의 울타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세포막 보면 세포의 가장 바깥쪽 경계를 이루는 얇은 막으로 세포 내부와 외부 환경을 구분하고요. 세포 안

안팎으로 물질이 드나드는 것을 조절하는 문지기 역할을 하는 거다. 따라서 세포를 그냥 단순히 감싸고 있는 얇은 막이 아니고요. 물질 출입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포막에 감싸여져 있으면서 바로 이 핵과 세포막 사이를 채우고 있는 물질이 있거든요. 우리는 세포 속 물질들의 바다입니다라고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세포질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다양한 세포 소기관이 존재하고 세포 소기관들이 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환경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아, 이 동물 세포 안에는 정말 세포 내에 다양한 구조들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핵도 보이고, 우리가 지금 세포막, 세포질도 살펴본 건데, 요렇게 크게 확대되어 있는 얘는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일까? 얘는 우리가요, 마이토콘드리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포의 발전소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길쭉하거나 둥근 형태를 띠는 이중막 구조. 조금 말이 어려운데, 아, 그냥 얘가 이렇게 생긴 애가 마이토콘드리아구나. 여기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간단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 보시면, 요렇게 보였던 얘네가 바로 마이토콘드리아가 되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 다시 한번 보니까요. 우리 이 동물 세포 안에 핵도 보여요. 세포막도 보여요. 세포질도 보여요. 마이토콘드리아도 있는 거구나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정보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질문을 했어야 했을까요? 그 질문을 같이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중학교 1학년이야 라고 역할을 지정해 주시고, 동물세포에 대해 배우고 있는데, 세포 안에 있는 구조들이 너무 낯설고 외우기도 어려워. 그래서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각 구조를 비유해서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 이러한 요구들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세포의 사령탑입니다. 문지기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비유적인 표현도 한번 요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동물세포 알아봤어요. 이제는 우리가 바로 요 식물세포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물세포 안에는 또 어떠한 세포 내 구조를 가지고 있을까? 자, 그러면 얘네들의 각각의 이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건데, 이미 우리가 알고 넘어온 것들이 있어요. 여기에 일단 크게 아주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있죠. 대체로 둥근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로 핵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아, 세포의 사령탑 역할을 하는 핵의 식물세포 안에도 있는 거구나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면요. 우리 이 식물세포도 역시나 이 세포를 감싸고 있는 막이 존재를 하겠죠. 동물세포에서 우리가 그것을, 그렇죠. 세포막입니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식물세포에서도 이러한 세포막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동물세포에서 역시나 우리가 살펴봤던 거예요. 핵과 세포막 사이를 채우고 있는 물질들이 있었죠. 우리 그 물질을 무엇이라고 했냐면 세포질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식물세포에서도 세포질은 존재하는 겁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가지 우리 살펴봤었어요.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내는 것. 그렇죠.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마이토콘드리아 역시 식물세포 내에서 관찰 가능한 식물세포 내의 구조에 해당합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동물세포에서, 식물세포에서 관찰, 공통적으로 관찰 가능한 거 살펴봤는데, 이번에는요, 식물세포에서만 관찰이 가능한 게 있어요. 그럼 얘 굉장히 단단해 보이는 세포막 바깥쪽으로 조금 더 단단해 보이는 구조가 있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세포벽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세포의 형태를 유지하고 식물체에 지지하고요. 충격과 침입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포막, 세포질, 그리고 마이토콘드리아, 우리가 앞에서 다 봤던 거고요. 이번에는 세포막 바깥쪽으로 있는 세포벽에 대해서 눈여겨보겠습니다.

남겨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동물 세포에서 보이지 않았던 또 하나가 보이는 거죠. 도대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봤던 다양한 식물 세포 내에 세포 내 구조들이 보이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처음 보는 그렇죠. 얘 바로 엽록체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바로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입니다라고 해서 여러분 마지막 엽록체라고 하는 세포 내의 소기관까지 한번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리해 주시면 좋은 것이 식물 세포에서만 관찰 가능한 거 있죠? 바로 세포 벽과 엽록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식물 세포 내에서만 관찰 가능합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정보로 얻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질문을 했어야 했을까? 질문 같이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중학교 1학년이야 라고 역할 부여해 주시고요. 과학 시간에 식물 세포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 동물 세포랑 비슷한 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많아서 좀 헷갈려. 식물 세포 안에 있는 주요 구조들을 쉽게 비유해서 설명해 주고 동물 세포와 식물 세포의 차이점을 나처럼 처음 배우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도록 표로 깔끔하게 정리해 줘 라고 하면 표로 또 정리를 해줄 거거든요. 그런 방법들도 여러분들이 익혀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동물세포, 식물세포 살펴봤습니다. 복습 꼼꼼하게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저는 포텐 터지는 과학, 청해 보는 과학의 김청혜였습니다. 우린 또 다음 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0: 환갑소.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로 속담의 지혜를 그대들에게 전하고 싶은 선비 강용철. 그대들은 말의 힘을 믿고 있소? 오늘은 말의 힘과 관련된 속담을 만나려고 하오. 바로 소통과 존중에 대한 속담이요. 그럼 지금부터 함께 만나러 가시지요.
1: 머리 모양이 달라졌구나. 잘 어울려.
2: 정말?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 기분이 좋아. 아까 국어 시간에 속담을 잘 발표했어.
1: 아까 발표가 좀 부족했는데 네가 칭찬해주니 고맙네.
0: 오늘의 속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자기가 남에게 말이나 행동을 좋게 하여야 남도 자기에게 좋게 한다는 말이지요. 예를 보겠소. 부모님께 잘못한 점에 대해 사과했더니 부모님도 이해해 주셨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고 나의 태도가 바뀌니까 부모님도 더 친절하게 대해 주시네. 이렇게 쓸 수 있는 속담이지요.
3: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 동백꽃, 김유정. 기다가 조금 뒤에는 즈 집게를 할금할금 돌아다 보더니 행주치마에 속으로 꼈던 바른 손을 뽑아서 나의 턱 밑으로 불쑥 내미는 것이다. 언제 구웠는지 아직도 더운 김이 획 끼치는 굵은 감자 세 개가 손에 뿌듯이 쥐었다.
2: 너 집엔 이거 없지?
3: 하고 생색 있는 큰 소리를 하고는 제가 준 것을 남이 알면 큰일 날 테니 여기서 얼른 먹어버리란다. 그리고 또 하는 소리가,
2: 너 봄감자가 맛있단다.
4: 난 감자 안 먹는다. 니나 먹어라.
3: 나는 고개도 돌리려 하지 않고 일하던 손으로 그 감자를 도로 어깨 너머로 쑥 밀어버렸다. 그랬더니 그래도 가는 기색이 없고 그뿐만 아니라 새근새근하고 심상치 않게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진다.

0: 감자를 거절당한 후 점순이는 나를 괴롭히기 시작한다. 자기 집 씨암탉을 데려와 나의 집 수탉과 싸움을 붙인다. 나는 매번 지는 닭이 불쌍하고 약이 올라 닭에게 고추장을 먹여가며 싸움을 붙이지만 패배한다. 어느 날 점순이가 또 닭싸움을 붙여 나의 수탉을 반죽음 상태로 만든다. 분노가 폭발한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점순이네 수탉을 때려 죽인다. 마름집 딸인 점순이에게 이 일로 안갚음을 당해 집과 땅을 뺏길까 두려워 나는 울음을 터뜨린다. 점순이는 닭을 죽인 것을 이르지 않을 테니 자기 말을 잘 들으라고 한다. 점순이는 나의 어깨를 짚은 채 그대로 노란 공백꽃이 소복이 깔린 곳으로 푹 쓰러진다. 나는 알싸하고 향긋한 꽃냄새에 정신이 아찔해진다. 너 집엔 이거 없지? 난 감자 안 먹는다. 니나 먹어라. 이 말로 인해 두 사람의 갈등이 점점 커지게 되지요. 상대를 배려하는 말을 하거나 조금만 말을 다르게 했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겠죠.
1: 오늘의 속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였소. 내가 남에게 좋게 말하거나 좋게 행동할 때 그 사람도 나에게 좋게 대한다는 뜻이지요. 말이라는 것은 부메랑과 같소. 그대들도 좋은 말을 하여야 좋은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한 다른 사람을 존중하기에 노력하시오. 속담의 교훈을 기억하시오.

오늘의 실험 주제는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과 광합성 산물을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디지털 탐구 도구를 활용하여 광합성이 일어나는 동안 주변 기체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수치와 그래프로 확인하면서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과 광합성 산물이 무엇인지 과학적으로 추론해 보는 것이 오늘 실험의 목표입니다. 그럼 실험에 필요한 준비물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투명 밀폐 용기 안에 시금치잎 4, 5장을 겹치지 않게 펼쳐서 넣습니다. 시금치잎은 엽록체가 풍부해 광합성이 잘 일어나는 잎이에요. 잎을 겹치지 않게 펼쳐서 넣는 이유는 모든 잎에 빛이 고르게 닿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산화탄소 센서와 산소 센서를 투명 밀폐 용기에 설치하고 스마트 기기의 프로그램과 연결합니다. 이산화탄소 센서와 산소 센서는 MBL, 즉 컴퓨터와 스마트 기기에 연결해 측정하는 탐구 도구예요. 스마트 기기의 프로그램과 연결하면 기체의 변화를 숫자와 그래프로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LED 전등으로 빛을 비추며 이산화탄소와 산소의 농도를 10분 동안 측정합니다. LED 전등은 태양빛을 대신해 광합성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줍니다. 빛을 비추는 동안 용기 안의 기체 농도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에 주목해봅시다. 과정 3에서 얻은 결과를

공유 플랫폼에 올려 공유하고 다른 모둠의 측정 결과와 비교해봅니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우리는 광합성이 일정한 조건에서 일어나는 과학적 과정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디지털 탐구 도구를 활용하여 광합성이 일어나는 동안 식물의 잎 주변에서 이산화탄소와 산소의 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측정해 보았습니다. 먼저 이산화탄소 농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빛을 비춰준 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산화탄소 농도가 점차 감소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식물의 잎이 빛을 받는 동안 주변의 이산화탄소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산소 농도의 변화를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산소 농도가 점점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이 변화는 빛이 있는 조건에서 식물의 잎에서 산소가 만들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결과를 통해 식물의 잎이 실제로 이산화탄소를 이용하고 산소를 만들어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래프에서 나타나는 기체 농도의 변화는 광합성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EBS 친구들. 여러분의 국어 실력에 날개를 달아줄 강송현입니다. EBS 중학 뉴런 2학년 국어 우리 시험 대비 강의이고요. 선생님과 함께하는 10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이 문학 영역 공부를 하고 있고요.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또 새로운 작품을 만나게 될 거거든요. 어떤 작품일지 우리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과 같이 읽어볼 작품은요, 박지원의 양반전입니다. 자, 조금 배경 지식이 있는 친구들은 이 박지원이라고 하는 조선 후기의 실학자를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이 실학이라고 하는 것은 학문이란 모름지기, 무엇이 되어야 한다. 그렇죠. 인간의 삶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실용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한 학자인데요. 이 박지원이라고 하는 이 작가가 과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양반전이라고 하는 작품을 썼을지 선생님과 함께 개관 살펴보고 작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은 고전소설이고요. 한문소설입니다. 한문으로 쓰여진 소설이에요. 그래서 이 박지원이 한문소설을 굉장히 많이 남겼는데 여러분이 그 작품들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는 것도 이 박지원의 작품관, 세계관을 이해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자, 성격. 이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풍자적이죠. 자, 우리 풍자 배웠죠? 뭐예요? 그렇죠. 비판적인 웃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은 무엇인가를 비 판하기 위해서 쓴 글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명심하고 이 글을 조심히 잘 읽어주셔야겠어요. 자, 우리 배경 한번 볼게요. 이 글의 시간적인 배경은요, 박지원이 살았던 시대, 조선시대 언제? 그렇죠. 후기입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를 시간적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이 조선 후기에 신분제의 동요가 막 일어나요. 그래서 그때의 사회상이 이 작품에 담겨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강원도 정선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주제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겠죠. 양반이 가지고 있던 이 허례허식, 그리고 그 당시의 부정부패에 대한 비판. 풍자를 목적으로 이 양반전이라고 하는 작품을 쓴 겁니다. 자, 이 작품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조선 후기의

처음에는 가난한 양반이 환곡을 갚지 못해서 곤란한 상황에 빠져요. 이 환곡이라고 하는 것은 관청에서 구워다 먹은 곡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도 가난하니까 이제 관청에서 곡식을 구워다가 먹었는데 그걸 갚을 길이 없네요. 그래서 이제 곤란한 상황에 빠져요. 그랬더니 이제 누가 등장을 합니까? 그렇죠. 부자가 등장을 해요. 저 양반, 저 환곡 못 갚아서 지금 큰일 났대. 그럼 내가 어떻게 해주자? 그렇죠. 저걸 갚아주고 대신 뭘 사자? 양반의 신분을 사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부자의 의도가 되겠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군수가 부자에게 뭘 써주겠다. 그렇죠. 양반 매매 증서를 써주겠다라고 하면서 두 번에 걸쳐서 써주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아주 재밌는 부분이죠. 부자가 증서의 내용을 막 듣더니, 저는 양반 안 될래요? 하고 포기하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양반 매매 증서의 내용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야 이 증서를 통해서 어떠한 모습을 비판하고자 하였는가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자, 첫 번째 증서와 두 번째 증서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증서에서는 주로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냐면, 양반이 거칠해, 그리고 이 형식적인 관념에 얽매여 있는 것. 그래서 무엇도 하지 말고, 무엇도 하지 말고, 무엇은 하면 안 되고, 이런 양반이 보여야 할 겉모습에 대해서 주로 다루고 있는 것이 첫 번째 매매 증서고요. 두 번째 매매 증서로 가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자신의 이 양반이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다른 백성들을 괴롭히고 이 특권을 남용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첫 번째 증서를 통해서는 양반이 이 거칠애를 중시하는, 허례허식만을 중시하는 이런 모습을 풍자하고 있다면, 두 번째 매매 증서를 통해서는 양반이 자신의 신분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횡포를 부리는 그런 모습을 풍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가문단부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원도 정선군에 한 양반이 살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공간적 배경 제시가 되고 있고요. 우리의 인물 양반 등장했습니다. 자, 이 양반은 어질고 그릴기를 좋아하여 군수가 새로 부임할 때마다 몸소 그 집을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다라고 하면서 양반의 성격이 제시가 되고 있죠. 그런데 이 양반은 가난하여 해마다 관청에 환곡을 구워다 먹었다. 그 빚을 갚지 못하고 해마다 쌓여서 천섬에 이르렀다. 자, 그러니까 환곡을 매년 매년 매년 구워다 먹다 보니 그게 몇 섬이 됐다고요? 천섬이 되었다고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양반은 경제적으로 아주 무능력하죠. 매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쌓아다 먹기만 하는 거예요. 구워다 먹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천섬에 이르렀어요. 자, 더 웃기게 묘사된 부분은 바로 이 문장이죠. 양반은 빚을 갚을 길이 없어 밤낮으로 울기만 하였다. 아니,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여러분도 답답하지 않습니까? 빚을 못 갚으면 뭐라도 해야죠. 그렇죠? 나가서 뭐 일을 돕든 뭐라도 해야 되는데 뭐만 하고 있대요? 울기만 하고 있대요. 지금 그 모습을, 양반이 빚을 갚지 못하는 그 모습을 굉장히 희화화해서 표현하고 있죠.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양반의 모습을 풍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의 아내가 양반을 몰아붙였다. 자, 아내가 하는 말잘 보세요. 당신은 평소에 그릴기만 좋아하더니 환곡을 갚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구려. 양반이라니, 한 푼어치도 안 되는 그놈의 양반이라고 양반의 아내가 양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릴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이 그릴기가 뭐에 도움이 안 돼요? 살아가는데 도움이 안 돼요. 학문이 실용적이지가 않네요. 그쵸? 이거 정말 이 아내의 말, 박지원 작가가 하고 있는 말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쵸? 너가 지금 하고 있는 학문, 실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라고 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고요. 이 양반이라고 하는 신분이 한 푼어치도 안 되는군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양반에 대한 풍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그 마을에 사는 부자가 그 양반의 소문을 듣고 가족과 의논을 합니다. 자, 어떻게 의논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양반은 아무리 가난해도 늘 귀한 대접을 받고, 우리는 아무리 잘 살아도 항상 천한 대접을 받는다. 그러니까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가 아니라 지금 무엇에 따라서 이 귀한 대접과 천한 대접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신분에 따라서. 그래서 이 신분에 따른 차별이 존재하던 사회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양반이 아니기 때문에 말이 있어도 말을 타지 못하고요. 또한 양반만 보면 굽실거리면서 제대로 숨소리도 내지 못하고 뜰 아래 엎드려 절해야 되고요. 코를 땅에 박고 무릎으로 기어가야 합니다. 우리 신세가 가엾지 않느냐? 지금 저 양반이 한곡을 갚지 못해서 아주 난처하다고 한다. 그 형편으로는 도저히 양반의 신분을 지키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그의 양반을 사서 양반 신분으로 살아보자 라고 하면서 지금 이 부자의 말에 보면 그 당시의 사회상을 너무너무 잘알수 있어요. 양반들은 몰락한 양반들이 속출하고 있고요. 농민들, 부를 쌓은 농민들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뭘 사고 팔고 있어요? 신분을 사고 팔고 있어요. 부자는 곧 양반을 찾아가 환곡을 대신 갚아주겠다고 청하였다. 양반은 크게 기뻐하며 승낙하였다.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저 양반의 신분에 팔게 되는 거죠. 부자는 즉시 관청에 가서 양반 대신 환곡을 갚았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뭐가 바뀐 거예요? 그쵸? 신분이 바뀌게 된 거예요. 저 양반 신분을 매매를 한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다문단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다문단은 어떤 내용이에요? 그렇죠. 매매 증서 중에 몇 번째? 첫 번째. 그래서 첫 번째 매매 증서의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하지 말라는 것만 가득해요. 우리 읽어볼게요. 손에 돈을 쥐지 말고, 쌀값을 묻지 말고, 더워도 버선 벗지 말고, 맨상투로 밥상에 앉지 말고, 밥보다 국을 먼저 먹지 말고, 물을 후루룩 마시지 말고, 젓가락으로 방아를 찢지 말고, 생파를 먹지 말고, 막걸리를 들이켠 다음 수염을 쭉 빨지 말고, 담배를 피울 때는 볼이 움푹 패도록 빨지 말아야 한다. 추워도 하루에 곁불을 쬐지 말고, 말할 때 입에서 침을 튀기지 말고, 소 잡는 일을 하지 말고, 돈으로 노름을 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하면서, 지금 뭐 해도 되는 건 아무것도 안써 있고, 뭐만 쓰여 있어요? 하지 말아야 할 것. 근데 여러분이 보기에 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정말 인간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절실하게 필요한 것들입니까? 아니죠. 이 거칠애예요, 거칠애. 만약에 정말로 도움이 되는 내용이 뭐써 있으려면, 뭐, 노인을 공경하고, 그쵸, 뭐, 어르신이 지나가면 인사를 하고, 뭐, 이런 내용이 쓰여져 있으면 이해라도 하겠어요. 근데 지금 첫 번째 매매 증서에 쓰여져 있는 내용을 보면, 양반이 지켜야 할이 허례허식에 대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읽는 독자로 하여금 헛웃음이 나게 만드는 거예요. 비판적 웃음이죠. 이거 뭡니까? 풍자. 그쵸. 지금 양반이 이렇게 허례허식을 중시하는 모습을 이첫 번째 매매 증서를 통해서 풍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 매매 증서가 어떤 모습을 풍자하고 있는 것인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라문단 한번 볼 텐데요. 자, 지금 라문단에 제시된 내용도 똑같이 양반 매매 증서거든요. 자, 이건 몇 번째? 그렇죠. 이건 두 번째 매매 증서에 제시된 내용입니다. 자,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문과의 홍패는 팔뚝만 하지만 여기에 온갖 물건이 갖추어져 있으니 그야말로 돈자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홍패라고 하는 것은 과거 시험에, 두 번째 시험에 합격을 했을 때 주는 증서거든요. 근데 그것이 마치 뭐래요? 돈자루래요. 즉, 이것만 있으면 돈이 막 나와.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돈이 나오는 게 긍정적인 방법으로 돈을 얻어내는 거예요? 아니죠. 지금 착취하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그쵸? 언제나 종들이 양산을 받쳐줌으로 김이치 휘어지고 설렁줄만 당기면 종들이 예의함으로 뱃살이 처진다. 지금 이 양반의 모습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자기가 양산을 드는 게 아니라 누구, 언제나 종들이 이렇게 양산을 받쳐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람을 불러야 되면은, 어떻게만 하면 되냐면, 줄만 당기면 돼요. 딸랑딸랑. 이 방울이 달려있는 설렁줄만 당기면 종들이 예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뱃살이 처지죠. 즉, 어떻다, 양반들. 게으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죠. 방에서는 귀걸이로 치장한 기생과 노닥거리고, 뜰에서는 남아 도는 곡식으로 학을 기른다. 라고 하면서 지금, 귀걸이로 치장한 기생과 노닥거리고, 그리고 남아 도는 곡식으로 학을 기르는 것을 보니 지금 이 삶이 굉장히, 그쵸, 사치스럽습니다. 그래서 사치스럽고 게으른 이 양반의 모습을 풍자를 하고 있고요. 벼슬을 아니하고 시골에 묻혀 살더라도 모든 일을 제멋대로 할수 있다. 정말 제멋대로 할수 있다고 표현을 했는데,

하는데 이 제멋대로 할수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 긍정적인 뜻이에요? 부정적인 뜻이에요? 부정적인 뜻이에요. 자, 어떻게 제멋대로 하는지 보세요. 강제로 이웃의 소를 끌어다 먼저 자기 땅을 갈고, 자기 소도 아닌데, 야, 소, 소, 소. 해가지고 내땅 먼저 갈게 하고, 지금 괴롭히는 거죠. 마을의 일꾼을 잡아다가 먼저 자기 눈에 김을 맨들. 자기 논에 먼저 하게 냅두는 것이 아니라, 야, 우리 집이논좀 매줘. 이렇게 해가지고 횡포를 부리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런다고 한들, 누가 감히 나에게 대들겠느냐? 나 양반인데. 그쵸? 이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니놈들 코에 잿물을 들이붓고 머리끄댕이를 잡아서 휘휘 돌리고 기미 수염을 다 뽑아도 누가 감히 나를 원망하겠느냐? 나 양반인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두 번째 증서의 내용은 양반들의 게으름, 사치, 횡포 이런 것들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풍자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두 번째 매매 증서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자, 우리 부자의 반응이에요. 와, 그만두시오, 그만두시오. 참으로 맹랑하구만. 나를 도둑놈으로 만들 작정입니까? 여기서 이제 독자들은 웃음이 터지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이첫 번째 매매 증서와 두 번째 매매 증서의 내용을 모두 들은 부자가 양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야, 그거 완전 도둑놈 아니야. 라고 도둑놈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풍자잖아요. 그쵸? 우회적으로 돌려서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 양반은 도둑놈이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첫 번째 매매 증서의 내용과 두 번째 매매 증서의 내용을 듣고, 아, 저 도둑놈 되기 싫으니까 안 할래요.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더 생각하면 양반은 도둑놈이다. 우회적인 비판이 되는 거죠. 풍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를 도둑놈으로 만들 작정입니까? 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이 작가가 양반을, 그쵸. 저런 모습을 가진 양반이라면 마치 도둑놈 같다라고 비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부자는 머리를 흔들면서 떠나버렸다. 그러고는 죽을 때까지 다시는 양반이 되고 싶다는 말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부자가 뭐 되기를 포기했어요? 그렇죠. 양반 되기를 포기한 거죠. 왜? 양반이 마치 도둑놈 같은 모습에 보이니까 지켜야 할거 너무 많고 허례허식 너무 많고 그러면서 바르게 살지도 않고 게으르고 사치스럽고 횡포 부리고 그쵸? 이런 모습을 통해서 나는 양반이 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으로 이 소설이 끝을 맺게 됩니다. 자, 우리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데요. 자, 이 글에 대한 설명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1번. 토속적인 어휘를 사용하여 향토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글의 공간적 배경이 강원도 정선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안에서 토속적인 어휘를 사용해서 향토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1번은 틀린 설명이 되겠고요. 2번. 한 인물의 비극적 삶을 통해 인생의 허무함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인물로 제시된 것은 뭐 양반, 부자, 군수, 뭐이 정도 있는데, 양반, 부자, 군수의 삶이 비극적 삶이라고 보긴 어렵고, 또 그를 통해서 인생의 허무함을 표현하고 있지도 않죠. 그래서 2번도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3번. 당대 신분제도의 모순점을 비웃으며 날카롭게 풍자하고 있다. 오, 정확한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신분제도가 막 동요를 하면서 어떤 모순이 나타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 되겠고요. 이기심을 바탕으로 한 인간의 본능적인 욕망을 비판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기심,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죠. 권선징악을 주제로 하여 다른 사람에 대한 선행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것은 선함을 권하고 악을 징벌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자? 그래서 착하게 살자라는 것인데, 다른 사람에 대한 선행, 착하게 살자고 강조하고 있는 내용의 글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풍자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간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의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인데요.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이 글의 등장인물, 양반, 부자, 뭐 이렇게 군수 이렇게 나올 텐데 한번 봅시다. 1번. 양반은 환곡을 갚을 방법을 가족과 논의하여 결정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양반이

주인공이 환곡을 갚을 방법을 가족과 논의하는 장면이 있었습니까? 저 양반은 환곡을 갚겠다고 생각하거나 논의하는 내용이 전혀 없었어요. 가족과 논의하는 부분이 등장한 것은 언제예요? 그렇죠. 부자가 양반 신분 사기 전에 이런 일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이걸 사보면 어떨까? 하면서 가족과 의논하였다라는 구절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양반이 환곡을 갚을 방법을 가족과 논의하는 장면은 없었어요. 자, 2번. 양반은 군수의 조언에 따라 부자에게 신분을 사라고 제안했다. 자, 그럼 이 말은 양반이 먼저 부자에게 너내 신분 살래? 라고 제안해서 부자가 그럴까? 했다는 뜻인데 지금 이 글에서 그랬습니까? 아니죠. 양반이 먼저 제안한 것이 아니에요. 자, 3번. 부자는 사람들에게서 받는 대접에 신분이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했다. 이거 부자가 이 신분 사기 전에 가족들과 의논할 때 했던 말 중에 있거든요. 양반은 늘 귀한 대접을 받고 우리는 천한 대접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양반을 만나면 해야 되는 일들, 뭐 이런 것들 있었잖아요. 나열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서 받는 대접에 신분, 자신이 양반이 아니라고 하는 점이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하고 있죠. 자, 4번. 양반의 아내는 빚을 갚으려고 노력하지만 실패하는 양반을 한심하게 여기고 있다. 자, 지금 보면 양반의 아내가 양반을 한심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맞거든요. 양반의 아내가 이야기하잖아요. 한 푼어치도 안 되는 양반. 그리고 당신 글 읽기 좋아하더니 이거 생활에 전혀 도움이 안 되네요. 이런 말을 통해서 한심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어디가 틀렸냐면 빚을 갚으려 노력하지만 실패하는 양반. 이 틀렸어요. 양반은 빚을 갚으려고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그쵸. 여기가 틀렸기 때문에 이것도 틀린 설명이 되겠고요. 5번. 부자는 양반이 환곡을 갚지 못해 난처해 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이를 돕고자 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부자가 양반이 환곡을 갚지 못했다는 소식을 듣고 환곡을 갚아줘요. 근데 그걸 왜 갚아줘요? 불쌍해서? 안타까워서? 아니죠. 나뭐 하려고. 나 양반 되려고, 나 양반 신분 사려고 환곡 갚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안타깝게 여겼다라고 하는 부분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번의 정답은 이렇게 3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3번 볼게요. 이 글에 드러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서 이 소설에서 제시되는 사건의 흐름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즉, 이 글의 내용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있는가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1번. 양반과 아내의 외적 갈등이 드러난다라고 했는데 외적 갈등 드러나는 거 여러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아내의 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렇게 도움이 안 되는, 한 푼어치도 안 되는 그놈의 양반이라고 하면서 양반과 아내의 외적 갈등 드러나고요. 사건의 공간적 배경은 강원도 정선군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이야기의 초반부에 강원도 정선군에 한 양반이 살고 있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사건의 공간적 배경, 강원도 정선군 맞습니다. 자, 3번.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양반의 무능함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건 자체가 발생한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이 사건은 어떤 이야기냐면, 양반이 자신의 신분을 팔게 되면서 일어나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 신분 왜 팔았는데요? 그쵸. 환곡을 갚지 못해서, 환곡 왜못 갚았는데요? 양반이 경제적으로 무능력해서, 무능해서. 맞죠. 그쵸. 그래서 양반의 무능함 때문에 이 사건이 발생한 것 맞습니다. 자, 4번. 사건이 전개되면서 양반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 라고 했는데, 양반의 성격이 변화합니까? 이 양반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일관돼요. 그쵸. 이 양반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능력으로 뭔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쵸. 뭔가 처음에 이 양반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는 말이 되려면 처음에는 양반이 경제적으로 무능력했으나 자신의 이 무능력함을 깨닫고 뭔가 일을 하러 나가서 돈을 벌든 이렇게 했으면 양반의 성격이 변화하는 것인데, 이 소설에서는 양반의 성격이 변화하는 지점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어요. 신분 매매라고 하는 사건이 시간 순서에 따라 전개되고 있다. 그쵸. 우리의 주된 사건은 신분 매매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왜 발생하게 되었는지. 그쵸. 환곡을 못 갚은 일로부터 시작해서 매매를 해서 매매 증서를 쓰는 쭉 이런 과정을 따라가고 있죠. 그래서 시간 순서에 따라서

전개되고 있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3번의 정답은 이렇게 4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4번. 이 글에 드러난 풍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금 이 글에서 어떤 면을 풍자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4번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이 글에 드러난 풍자에 대한 설명 한번 볼게요. 1번. 부자가 증서의 내용을 듣고 실망하는 부분에서는 당시 신분 상승의 어려움을 풍자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부자가 증서의 내용을 듣고 실망하는 부분, 아유, 저 양반 안 될래요? 하는 부분에서는 뭐를 풍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양반이 뭐 같다. 그렇죠. 도둑놈 같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신분 상승의 어려움을 풍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양반이 부자의 도움을 받고 기뻐하는 부분에서는 양반의 겸손한 태도를 풍자하고 있다. 일단 풍자라고 하는 것은 비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겸손한 태도는 비판할 만한 내용이 아니죠. 그러기도 하고, 양반이 부자의 도움을 받고 기뻐하는 부분에서는 양반의 겸손한 태도가 아니라 양반의 무엇? 그렇죠. 무능력함. 지금 너가 부자한테 도움받아서 좋아할 때야? 그쵸? 너의 경제적 무능력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틀린 설명이 되겠고요. 양반이 글 읽기만 좋아하는 부분에서는 학문을 깊이 탐구하려는 선비의 자세를 풍자하고 있다. 학문을 깊이 탐구하려는 거 좋죠. 근데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글 읽기만 좋아하고 그것이 어떻게? 그렇죠. 도움이 안 돼요, 실생활에. 그걸 풍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학문을 지금 풍자하고 있는 거죠. 4번. 양반이 환국을 갚지 못하는 부분에서는 백성을 가난하게 만든 무능하고 부패한 국가를 풍자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양반이 환국을 갚지 못하는 부분에서 풍자하고 있는 것은 양반의 경제적 무능력이죠. 그쵸. 무능함을 풍자하고 있는 거지, 국가를 풍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5번. 부자가 양반의 신분에 돈으로 사는 부분에서는 신분을 돈으로 거래하는 신분제의 허구성을 풍자하고 있다. 그쵸. 이 신분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돈으로 사고 팔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모순. 그쵸. 이 허구성. 이런 것들을 풍자하고 있는 것 맞겠죠. 그래서 우리 4번의 정답은 이렇게 5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볼게요. 기역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인데, 기역, 양반은 아무리 가난해도 늘 귀한 대접을 받고, 우리는 아무리 잘 살아도 항상 천한 대접을 받는 것은 신분에 따라 대우에 대한 차별이 있었다라는 것알수 있고요. 그러니 우리가 그의 양반을 사서 양반 신분으로 살아보자 라고 하는 것은 양반이라는 신분을 돈으로 사고 팔수 있는 사회라는 것을 알수 있는 부분 맞죠. 자, 디귿. 막걸리를 들이켠 다음 수염을 쭉 빨지 말고 담배를 피울 때는 볼이 움푹 패도록 빨지 말아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양반의 체면과 품격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이 가식적인 태도 의미하는 것 맞죠. 이 거칠에만 중시하는 것. 문과의 홍패는 팔뚝만 하지만 여기에 온갖 물건이 갖추어져 있으니 그야말로 돈자루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양반이 되면 다양한 경제활동을 통해 돈을 쉽게 벌수 있음을 나타낸다. 라고 했는데, 돈을 쉽게 벌수 있는 건 맞는데 이건 버는 게 아니죠. 경제활동을 통한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횡포를 통해서 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5번. 누가 감히 나를 원망하겠느냐? 신분을 이용해서 다른 계층에 횡포를 부리는 양반의 모습. 볼수 있는 거 맞죠? 그래서 우리 정답 이렇게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마에서 양반을 단적으로 비판하는 표현을 찾아서 한 단어로 쓰고 그대로 쓰라라는 얘기고요. 그 표현을 통해서 양반의 어떤 점을 비판하고자 하는지 문장의 형태로 쓰세요. 자,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문장의 형태여야 돼요. 자, 말을 보니까 그만두시오, 그만두시오라고 말하는 부자의 말이에요. 참으로 맹랑하구만. 나를 도둑놈으로 만들 작정입니까? 라고 하면서 양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쵸, 도둑놈. 이것이 바로 양반을 단적으로 비판하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도둑놈 써주시면 되고요. 자, 이 도둑놈이라고 하는 것이 비판하는 양반의 모습. 우리 어디에 나온 모습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 매매 증서와 두 번째 매매 증서에 나타난 모습. 그래서 이렇게 부당한 특권을 누리면서 횡포를 일삼는 양반의 모습을 비판하고자 그 양반의 모습을 도둑놈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6번의 이 서술형 답을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전에서는 양반의 모습을 풍자하고 있는데 증서를 통해서 어떤 양반의 모습을 풍자하고 있는지

행자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글에 나타난 당시의 사회적 상황은 어떠한가? 그리고 이 소설을 통해서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창작 의도는 무엇인가? 이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뉴런 동기화는요, 박지원의 한문소설을 여러분이 직접 한번 찾아서 읽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추천하는 것은 허생전, 호질과 같은 다양한 작품들을 여러분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검색을 하거나 또는 도서관에 직접 가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느라 아주 수고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잠도 변함없이 문법 열공을 위해 함께하고 있는 모든 친구들 반갑고 환영합니다. 저는 이정주고요. 오늘도 힘차게 즐겁게 문법 열공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뉴런 기출로 영문법 중학교 1학년 오늘이 40번째 만남이고요.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이번 챕터의 실전 문제 1번부터 25번 문제까지 풀이해드리는 시간입니다. 1번 문제부터 출발해 볼게요. 자, 1번부터 3번까지 문제는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골라준 문제였는데요. 1번은 그렇지요. 바로 how가 정답이었고 표현 잡아줘야 되는 것이 get Wi-Fi. 우리말로 하게 되면 와이파이에 접속하다, 와이파이를 이용하다 정도의 의미가 되겠고요. How can I get Wi-Fi? 내가 어떻게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나요? 라는 의미의 문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 방법을 묻고 있는 how가 1번의 정답이었고 여기는 조동사 can이 들어간 의문문이기 때문에 의문사 먼저 나와주고요. 그 다음에 주어 앞으로 조동사가 보이고 있다는 거 어순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1번의 1번 보기 정답이었고요. 이어진 2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정답은 그렇죠. 바로 2번 보기가 정답이었고 depart, 떠나다, 출발하다 라는 의미의 동사도 의미 잡아주셔야 돼요. 여기는 내용이 뭔가요? The train for Busan. 부산행 기차가 언제 출발할 건가요? 라는 의미의 문장이 되는 겁니다. 의문사 when이 사용이 된 의문문이 되겠고요. 언제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조동사 will이 나와준 문장이니까 주어 앞으로 조동사가 먼저 보이고 그 다음에 주어가 나와준다. 의문문에 우리 어순도 다시 한번 또 확인해 주셔야 돼요. 이번에 2번 보기 정답이었고 자 이어진 3번 보도록 합니다. 여기는 그렇죠. How 다음에 여러분들 뭐가 들어가야지 자연스러운 문장이 될까요? 바로 often, 얼마나 자주 do you go to the theater? How often do you go to the theater? 너는 얼마나 자주 극장에 가니? 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How often, 얼마나 자주. How 다음에 여러분들 형용사나 부사가 나와줄 때는 이때 how는 어떻게, 어떤 의미가 아니라 그렇죠. 얼마나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요. How often do you go to the theater? 너는 얼마나 자주 극장에 가니? 됐죠? 3번에 우리 4번 보기 정답이었고 자 이어지는 4번, 5번 문제는 우리말과 의미가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골라주는 문제였는데요. 4번 누가 식탁 위에 있던 주스를 마셨니? 그 누군가가 여러분들 식탁에 있던 주스를 마셨던 겁니다. 그 누군가가 문장의 주어가 되는 건데 누가 마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의문사로 두는 거예요. 누가? 뭐예요? 그렇죠? 이번에 who가 정답이 되고요. 의문사이자 주어 역할을 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렇죠. 의문사 뒤에 바로 동사가 이어진다고 얘기했죠. 여기는 마신 것이 이미 과거의 일이니까 drink의 과거형 drank가 나와줬다라는 것도 확인이 되고요. 4번에 2번 정답이에요. 자, 이어진 5번은요. 너희 엄마는 무슨 꽃을 좋아하시니? 우리 what이 뒤에 명사가 보이지 않을 때는 기본적으로 무엇이라는 의미지요. 근데 여기처럼 명사가 나와줄 때는 무슨 다음에 명사 이런 식으로 여기는 flower니까 what flower 무슨 꽃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바로 5번에 4번 보기를 정답으로 확인해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what 다음에 명사가 보일 때는 이때 what은 뭐 무슨 어떤 이런 의미를 전달해 준다는 거예요.

But flower does your mother like? 됐죠? 너희 엄마는 무슨 꽃을 좋아하시니? 우리 5번에 4번 보기 정답 확인해 주면 됩니다. 자, 이어지는 6번, 7번 문제는요. 괄호 안의 단어들을 순서대로 배열할 때세 번째로 오는 단어를 골라주는 문제인데요. 일단 6번 문제를 보니까 large or small 선택의 범위를 정해줬죠. large 또는 small 중에 너는 어느 사이즈를 필요로 하니? 이런 의문이 나와줘야 돼요. 어느 사이즈니까 자 위치가 가장 먼저 나와주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가 그 다음에 나와줍니다. 그리고 자, 주어 앞으로 need라는 일반 동사가 나와줄 수 없기 때문에 의문문을 만들어주기 위해 누구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바로 두의 도움을 받게 되죠. Which size do you need? 자, 이런 식의 어순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오는 거니까 Which size do you need? 두가 바로 정답이네요. 6번에 1번 보기 정답이었고요. Which가 이렇게 하면 돼. 뒤에 명사 걸 때는 어느. 라는 의미로. 자, 이거 뭐 여러분들? 선택의 범위가 정해져 있을 때. 명사가 오지 않을 때는 어느 것.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됐죠? Which size do you need? 너는 어느 사이즈를 필요로 하니? large 또는 small 중에 어느 사이즈를 필요로 하는지 묻는 문장이에요. 7번 가볼까요? 자, 여기는 How many people?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came, 왔니? 어디에? To your birthday party. 이런 식의 문장이 되는 거죠. How many people came to your birthday party? 했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 how many people? 이런 식으로 의문문이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came to your birthday party. 너의 생일에 왔니? 너의 생일 파티에 왔니?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세 번째로 오는 단어는요, 바로 people이네요. 바로 5번 보기를 정답으로 확인해 주고요. 문장 전체로 보게 되면 how many people came to your birthday party. 이런 문장이 완성이 된 겁니다. 됐나요, 여러분들? 자, 7번에 5번 보기 정답이었고요. 8번, 9번. 빈칸에 공통으로 알맞은 말을 골라주는 문제였는데, 일단 8번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바로, 우리 where가 정답이었고요. 문장의 의미를 적용해 보면, Where will Miss Chung meet us today? 정쌤이 오늘 우리를 어디서 만나실 거니? 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같은 경우는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이 어딘지를 묻고 있는 의문문이에요. 우리 어디 장소를 물어봐줄 때 사용되는 의문사 where가 바로 8번 문제 정답이었고요. 3번 보기 정답으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9번 가볼게요. 역시 공통으로 들어갈 말인데요. 여기에는 그렇죠. 우리 이유를 묻는 1번의 why가 정답이 됩니다. What did you tell my secret to her? Secret, 뭐 여러분들? 비밀이죠. 너왜 나의 비밀을 그녀에게 말했니? 라는 의미의 문장이고요. 자, 우리 보세요. Why라는 의문사가 나와주고, 그 다음에 주어 앞으로 일반 동사가 나오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의문문을 만들어주기 위해 도움을 주려고 과거를 나타내는 did가 나와주고, 그 다음에 주어 나와준 다음에 일반 동사는 원형이 된 거죠. 됐죠? 너왜 나의 비밀을 그녀에게 말했니? 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자, 두 번째 문장 같은 경우는 Was the market closed today? 그 시장이 왜 오늘 문을 닫았니?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비동사가 들어간 의문문이기 때문에 의문사 뒤에 주어 앞으로 비동사가 보이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됐죠? 정답뿐만 아니라 우리 의문문이 어떤 구조, 어떤 어순을 가지는지 다시 한번 또 우리 문제 통해 확인해 줘야 되는 내용이에요. 9번에 1번 보기 정답이었고 10번 어법상 올바른 문장을 모두 골라주는 건데요. 자, 일단 1번 보기 잘못된 거 없죠. What do you want to watch? 너 무엇을 보고 싶니? 그 다음에 5번. 역시 여러분들 잘못된 부분이 하나도 없는 올바른 문장이에요. How do I get to the Empire State Building? 자, Empire State Building. 그 미국의 유명한 뉴욕에 있는 고층 건물을 얘기하는 거고요. 내가 어떻게 Empire State Building에 가냐? 가는 방법을 묻고 있는 그런 질문이 되는 거고, 자, 2번은 뭐가 잘못됐죠? 자, 소피 앞에 did가 나왔기 때문에 뒤에는, 그렇죠, 동사 원형이 나와줘야 되고요. get married가 결혼하다라는 의미죠. 소피아가 언제 결혼했니? 그 다음에 3번은 슈가가 새는 것이 불가능한 명사이기 때문에 how many가 아니라 how much가 맞겠죠.

4번은요, 자, 내용상으로 설아가 어느 층에 사는지를 묻고 있는 거야. 4층 또는 5층. 선택의 범위가 주어져 있죠? 그러면, whose가 아닌 어느란 의미로 당연히, 그렇죠? which가 맞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1번과 5번 정답으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어지는 11번째 문제. 빈칸에 알맞은 말인데요. 그런데 보세요. 뭔가 발표 준비와 연관된 질문이에요. 답이요. Almost, 거의라는 의미죠? 거의 a month, 한 달. 질문이 뭘까? 그렇죠. 바로 빈칸에 how long? 얼마나 오래 너는 발표를 준비했니? How long did you prepare for the presentation? 이런 식으로 How long did you prepare for the presentation? 너 얼마나 오래 그 발표를 준비했니? 이랬더니 거의 한 달. 자연스럽지요? 얼마나 오래라는 의미로 우리 3번 정답으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지는 12번부터 14번까지는 빈칸에 들어갈 말이 순서대로 짝지어진 거 골라주는 문제인데요. 12번의 정답. 자, 내용상으로 지금 보니까 첫 번째 빈칸에는요, 뭐가 들어줘야 될까? 보기 가운데, 그렇죠. What이 맞겠죠. Johnny, 저녁으로 무엇을 먹었니? 첫 번째 빈칸 우리 What이 정답이 되겠고, 그 다음에 What이 들어가 있는 보기가, 2번과 4번이에요. Which가 맞을까? Whom이 맞을까? 내용상으로 그렇죠. Whom이 맞아요. 너가 버스에서 누구를 만났니? 어느 것을 만났니?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를 이란 미로 Whom이 우리 정답이 되니까 바로 4번 보기를 정답으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12번에 4번 정답. Johnny, 저녁으로 무엇을 먹었니?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 너는 버스에서 누구를 만났니? 자, 이어지는 13번 문제는요, 일단 첫 번째 빈칸에 소파 위에 이게 누구의 전화기니? 라고 물어봐줘야 되겠죠. 누구의? 바로 whose가 아닌데 뒤에 명사가 나와줄 때 누구의? 이런 의미를 전달해주는 의문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빈칸에는요, 선택의 범위가 주어진 의문문이기 때문에 what이 아닌, 그렇죠, which가 정답이 되는 문장이에요. 바로 5번 보기 정답이었고, 자, 두 번째 문장, exit, 출구를 얘기하는 거야. 출구가 어느 방향이냐, 어느 쪽이냐, 이쪽이냐, 아니면 저쪽이냐. 그치요? This way or that way. 이런 식으로 이쪽 또는 저쪽. 선택의 범위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방향, 어느 쪽이라고 얘기할 때인데, what way가 아니라, 이렇게 선택의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어느라는 의미로, 그렇지요? which가 사용된다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13번에 우리 5번 보기 정답이었고요. 이어지는 14번째 문제. 자, 역시 우리 빈칸에 들어갈 말 순서대로 짝지어진 거 골라주는 건데요. 일단 첫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는 빈칸에, 자, 우리 보기를 활용하게 되면 적절한 거는 그러네요. why뿐이 없죠. 그들이 왜 rebuild가 다시 짓다라는 의미죠? 그 건물을 다시 지었냐. 이유를 묻고 있는 겁니다. why가 첫 번째 빈칸에 정답이 들어가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빈칸에는 그렇다면 how many냐, how much냐 이거를 묻는 문제인데 뒤에 people,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how many가 맞겠네요. 바로 1번 보기 정답으로 확인해 주고요. How many people attended?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냐? 어디에? 부산 국제 영화제. 됐죠? 13번에 우리 1번 보기 정답이었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이라는 의미로 뒤에 명사가 나와줄 때 How much가 사용될 때는, 그렇죠. 뒤에는 세는 것이 불가능한 명사가 보이게 되죠. 하지만 여기는 사람들, 복수명사가 나와줬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how many people. 얼마나 많은 사람들, how many people.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어지는 문제. 빈칸에 들어갈 말이 다른 것 물어보는 문제였는데요. 정답은, 그렇죠. 3번이었죠. 왜냐면 3번에는 what이 들어가 줍니다. 모르는 단어가 있나요? opinion, 의견이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subject가 과목이란 의미 외에도 주제라는 의미에서 사용 가능하지요. 그러니까 이 주제에 대한 너의 의견이 무엇이니? 바로 빈칸에는 what이 들어가 주는데 나머지 1번, 2번, 4번, 5번 같은 경우에는 where나 when이 들어가면 자연스러운 의문문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예를 보도록 합니다. 1번 같은 경우에 한인 이 표현 잡아줘야 돼요. 뭐뭐를 제출하다. 만약에 where가 들어가면 마이크가 그의 보고서를 어디에 제출했니? when이 들어가면 마이크가 그의 보고서를 언제 제출했니? 이런 식으로 자, where나 when이 들어가 주는 건데 what을 넣어주게 되면 문장이 되죠.

않아요. 자, 하나 더 볼까요? 2번 보면, 너는 어디서 피자를 먹었니? 또는 너는 언제 피자를 먹었니? 이런 식으로 where나 when이 들어가면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지만, what을 넣어주게 되면 늘 말이 되지 않죠.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15번에 3번 보기를 정답으로 확인해 주시고요. 16번, 17번. 밑줄 친 1번에서 5번 중에 어법상 어색한 거를 골라줄 문제인데요. 그런데 why로 시작하는 의문문입니다. 그런데 자, 의문사가 의문문에 나와준 경우에는 문장 맨 앞에 보이게 되죠. 이거는 문제가 없죠. 근데 그 다음에 자, 우리 주어 동사인데요. 기본적으로 영어의 의문문을 만들어줄 때는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주 앞으로 어떤 동사가 나와주는 거고, 여기는, 스타디라는 일반 동사가 나와주지 못하기 때문에 의문문을 만들어주기 위해 도움을 주려고 3인칭 단수조, 비노에 맞게, 그렇죠. 더즈가 나와준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 더즈가 주어 앞에 보여야 되겠죠. 올바른 문장이 되려면, Why does Mino study English hard every day? 이런 식의 문장이에요. 근데 여기는 비노 더즈로 나왔기 때문에 바로 2번 보기가 정답이 되는 거고요. 사실 이거는 우리가 앞쪽에 일반 동사가 들어간 문장의 의문문 공부할 때 이미 나와줬던 내용이야. 됐죠? What does Mino? 이런 식으로 문장이 나와줘야 돼요. 자, 내용을 볼까요? 그가 매일마다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는, 민호가 왜 매일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니? 이렇게 질문했고요. 답이요. Because he wants to live in America. 그가 미국에 살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됐죠? 우리 16번에 다시 한번 2번 보기 정답이었던 거 확인해 주시고. 자, 이어지는 17번째 문제로 가보도록 합니다. 정답 딱 보이죠, 여러분들? 보여요? 그렇지. 여기는 2번 보기가 정답이 되는 것이 유가 주어예요. 그러면 더즈가 아니라 그렇죠. 둘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더즈 같은 경우에는 일반 동사 현재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의문문을 만들어 주기 위해 주어 앞으로 더즈를 필요로 하는 거고, 여기는 유가 주어이기 때문에 당연히 두가 맞아요. How much time do you need? 너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니? 뭐 하는데? To finish the work. 그 일을 끝내는데. 그 일을 끝내기 위해 너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니? 그랬더니 I think I need 2 days. 나는 생각한다. 얼마가 필요하다고? 이틀이 필요하다고, 이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일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의미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17번에 우리 2번 보기 정답이었고. 자, 이어지는 18번, 19번. 어법상 어색한 문장을 골라준 문제인데요. 바로 우리 정답 가보도록 할까요? 일단, 18번의 정답은, 그렇죠. 맨 마지막 보기 나와주는 5번 보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summer or winter. 선택의 범위가 주어졌지요. 여름 또는 겨울 중에 어느 계절을 그녀가 더 좋아하니? 라는 의미의 의문문이에요. 뭐가 잘못됐죠? she가 주어네요. 그러면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요번에는 do가 아니라 뭘 필요로 하죠? does를 필요로 합니다. 됐죠? 그리고 사실, 자, 우리 5번을 통해 우리가 또 확인해야 되는 더 중요한 내용은 선택의 범위가 주어졌기 때문에 어느 계절이라고 얘기할 때 what season? 이게 아니라 자, 위치를 활용해 준다라는 거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요. 이렇게 선택의 범위가 주어져 있는 질문, 의문문인 경우에는 어느 것 또는 어느라는 의미로 위치가 활용이 된다라는 거또 하나의 핵심 포인트로 잡아주시고요. 어쨌든 우리 이 보기 같은 경우는 she가 주어이기 때문에 do가 아닌 does를 필요로 한다라는 기본적인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맞는 문장이었고요. 19번 역시 똑같은 우리 유형의 문제인데요. 자, 요번에는 정답이 뭔가요? 자, 지금 보게 되면 3번 보기. 보세요. How often? 얼마나 자주? 그 다음에 he가 주어이기 때문에 그렇죠. does가 앞에 나와준 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do에 es를 붙이고 나타났다는 이야기는 이 문장의 주어가 3인칭 단수 주어다. 그리고 현재 시제이다라는 걸 표현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일반 동사는요. 그냥 원형 그대로 나와 줍니다. 우리 앞쪽에서 한참 전에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리셔야 되고요. 자, uses가 아니라 is 이런 식으로 동사 원형이 보여야 돼요. 의미는 뭐예요? 그가 얼마나 자주 택시를 이용하니? 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정답은 아니지만 우리 4번 보기에 표현 하나 잡아줘야 돼요. Show up for. Show up for가 뭐뭐에
어디 어디? 나타나다 또는 자, 참석하다. 됐죠? show up for 어디 어디에 나타나다, 참석하다. 이런 의미를 전달해 주는 거고요. 여기는 질문 자체가 너가 왜 수업에 참석하지 않았냐? 왜 수업 빠졌냐? 이런 의미를 전달해 주는 의문문이 되는 겁니다. show up for 이 표현도 잡아주고요. 정답은 3번이었죠. 자, 이어진 20번, 21번. 우리말을 영어로 바르게 옮긴 거 골라주 문제인데요. 내 최신형 전화기는 얼마나 크니? 얼마나 큰? 뭐로 시작해줘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 보기 가운데 How big? 정답은 3번이에요. How big is your latest phone? Latest가 뭐야? 최신에, 최근에라는 의미 여러분들. How big is your latest phone? 자, 20번에 3번 보기 정답이었고, 이어지는 문제. 그녀는 왜 그렇게 피곤해 보이니? 그런데 여기는요, 왜? 의문사 why를 필요로 하는 질문입니다. 그쵸? 그리고, 자, 지금 그녀가 주어예요. 피곤해 보인다로 얘기할 때, 그냥 평범한 문장 써주게 되면, 그녀가 피곤해 보이는 거잖아. 그쵸? 평소문일 때는, she 나와주게 되는데, look의 모양이, 그렇죠. looks. 이거겠죠.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의문문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주어 she 앞으로 look이란 동사가 나오지 못하죠. 왜?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기억하시죠? do나 does나 did의 도움을 받는 건데요. 여기는 she가 주어이고요. 왜 그렇게 피곤해 보이니? 현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에 맞게 누구의 도움? does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요. 그 다음에 주어인 she가 나와주고, 대신에 look은 동사 원형 그대로 나와주는 거지요. 그쵸? 자, 이런 내용이 적용된 보기를 골라주자면 바로 2번 보기 정답이에요. why 나와주고요. she 앞으로 3인칭 단수 주어이기 때문에 does가 보입니다. 그리고 she 나와주고 일반 동사는 원형이 나와준 거죠. so tired. 그쵸? why does she look so tired? 그녀가 왜 그렇게 피곤해 보이니? 바로 21번에 우리 2번 보기 정답이었고, 이어지는 문제. 빈칸에 들어갈 수 없는 말을 골라주는 문제였는데, 자, 지금 보게 되면, 일단, 첫 번째 빈칸 같은 경우에는, 1번 보기 넣어볼까요? Who did you meet at the coffee shop? 그 커피숍에서 너는 누구를 만났니? 괜찮죠, 여러분들? 우리 who는 사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는, 3번에 what 넣어볼까요? What did Mr. Lee buy for his daughter? 이 쌤이 그의 딸을 위해 무엇을 샀니? 괜찮죠? 딸에게 뭘 사줬니? 이런 얘기 여러분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는 upload a video. 동영상을 업로드하다, 올리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어디에? 웹사이트에. 그러니까, 아, 그 웹사이트에 내가 동영상을 어떻게 올리니? 이러면 자연스럽지요. 어떻게? 그러니까 2번에 how가 사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는 선택의 범위가 조져 있죠. running or swimming. 달리기 또는 수영 중에 어느 것이 더 좋은 운동이냐. 어느 것. 뭐 여러분들 선택의 범위가 조져 있기 때문에 이때는 which가 사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1번, 3번, 2번, 5번은 다 사용이 가능한데요. 보니까 4번의 where는 사용이 되지 않았지요. 바로 정답이에요. 자, 이어지는 23번. 밑줄 친 부분을 묻는 의문문으로 알맞지 않은 것입니다. 자, 보니까 크리스가 서울에 산다. 그러면 크리스가 어디에 사니? Where does Chris live? 괜찮죠? 잘했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그녀가 브라질에 있었다. 언제? 2018년도에. 그러면 그녀가 언제 브라질에 있었니? when으로 시작하는 의문문 잘 만들어줬네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나의 가장 좋아하는 과일이 딸기이다. 그러면 질문은 너의 가장 좋아하는 과일이 무엇이니? 우리 what을 이용한 의문문 잘했고요. what is의 축약형 what's가 사용된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은요. 제인의 베프, 가장 친한 친구는 지민이다. 그러면 질문은 제인의 가장 친한 친구는 누구니? who를 활용해 준거 전혀 문제가 없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찾고 있는 정답은 바로 5번 보기가 되는 거고, 자, 문장을 보면 he drinks water. 그는 물을 마신다. 근데 왜 물을 마시는지, 자, 이유를 설명하고 있네요. 그가 목이 마르기 때문에. 그렇다면 질문은요, 그가 어느 음료를 원하니? 이게 아니라 그는 왜 물을 마시니? 이게 맞겠죠. 자, 이유를 물어봐 줘야 돼요. why로 시작하는 의문문. Why does he drink water?

자, 이게 바로 적절한 질문이 되겠고요. What is he drinking water? 그는 왜 물을 마시니? 그러니까 그는 물을 마신다. 왜? 그가 목이 마르기 때문에. 됐죠? 자연스럽죠, 여러분들? 바로 23번에 5번 보기 정답이었고요. 자, 이어지는 24번째 문제로 가보도록 합니다. 어법상 어색한 문장의 개수를 골라주는 문제인데요. 일단 첫 번째 문장 잘못됐네요. 자, what movie를 시작하는 문제가 없는데요. 문제는 수진이 앞에 does가 나와주고요. 그 다음에 주어 나와준 다음에 그렇죠. 여기는 s를 떼어준 동사 원형이 보여야 돼요. 수진이가 무슨 영화를 좋아하니? 어떤 영화를 좋아하니?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틀린 거 없네요. 내가 어떻게 나의 패스워드, 비밀번호를 만들어야 하니? 또 하나의 잘못된 문장, 우리 세 번째 문장이죠. 어제를 얘기해 줍니다. 그렇다면, 자, 주어 앞으로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과거니까 does가 아닌 did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요. What did she leave so early yesterday? 그녀가 어제 왜 이렇게 일찍 떠났니? 됐나요? 그 다음에, 역시 그 다음 문장도 잘못된 문장이에요. 보니까 과거를 얘기하기 때문에 주어 앞으로 did가 나와준 건 문제가 되지 않죠? 어쨌든 얘가 과거를 표현하기 때문에 주어 나와주고 뒤에 나온 동사는 여기처럼 동사 원형이 보여야 돼요. 근데 here의 과거인 heard 이게 보이잖아. 동사 원형인 here 이걸로 바꿔줘야 돼요. Where did you hear the news? 너는 그 소식을 어디서 들었니? 근데 누구에 대한 소식이 여러분들? 그 유명한 가수에 대한 소식입니다. 됐죠? 세 개의 문장이 잘못됐고요. 자, 이어지는 마지막 문장 잘못된 거 없죠? 그러니까 우리, 자, 세 개의 문장. 바로 정답은 3번을 정답으로 확인해 주면 돼요. 참고로, 여기 나오는 홈커밍 파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여러분들,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함께 일종의 축제를 즐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댄스 파티를 하기도 하고요. 뭐, 운동 경기를 갖기도 하고, 졸업생과 재학생이 이제 함께 뭐 만나는 시간도 있기도 하고요. 그런 학교에서 이제 함께 하게 되는 파티를 홈커밍 파티라고 얘기해 준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오늘의 마지막 문제로 가보도록 합니다. 짝지어진 대화 중 어법상 어색한 거를 골라주는 문제였는데요. 자, 일단 1번 잘못된 거 없지요. 너 어느 것을 사고 싶니? 라고 얘기했더니 이 가벼운 신발을 사고 싶다라고 얘기해 준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스미스 씨가 언제 그녀의 첫 번째 아이를 가졌냐? 2010년도에. 됐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너왜 오지 않았냐? 다른 사람 모두 거기 있었다. 다 왔더란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because I got up late. 내가 늦게 일어났기 때문이다. 못 갔던 이유를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가 찾고 있는 정답은 바로 4번이에요. 여기는 why로 시작하는 문장이니까 이유를 묻고 있죠. 너왜 컵케이크를 만드니? 근데 여러분들, 지금 얘기하고 있는 답은요. 컵케이크를 만드는 이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컵케이크를 만드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죠. 먼저 섞어라. 뭐를? 약간의 밀가루를 뭐랑 섞는 거야? 달걀 몇 개와 그리고 소금과 물과 섞으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자연스러운 우리 문장이 되려면 why가 아니라 어떻게 컵케이크를 만드냐? how로 시작하는 의문문이 맞아요. 됐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4번 보기를 정답으로 확인해 주고요. 자, 5번은 우리 전혀 문제가 없죠. How many times does she go to the gym in a week? 자, how many times does she go to the gym in a week? 그녀가 일주일에 몇 번을 체육관에 가는지 질문하고 있고요. She goes to the gym 3 times a week. 그녀는 한 주에 3번 체육관에 간다라고 몇 번을 가는지 답해 줍니다. 뭔가 횟수를 물어봐 줄 때라는데 이렇게 how many times. 자, 이 표현을 사용해 주는 거고요. 여기는 3 times a week. 일주일에 세번 체육관에 간다라고 답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 질문과 답이 되겠고요. 우리가 찾고 있는 정답은 바로 4번 보기 정답 확인해 주고요. Y로 시작하는 우리 질문 같은 경우는 이유를 묻는 거예요. 근데 좀 전에 봤던 대로 여기는 컵케이크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 주기 때문에 어떻게 How로 시작하는 의문문이 적절하다라는 것까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요, 우리 실전 문제 1번부터 25번 문제까지 풀이해 드렸고요. 사실 우리가 의문사, 의문문, 간단한 내용이에요. 지난 시간에 그렇기 때문에 개념 부분을 하나의 강의로 정리했던 거고요. 혹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풀었던 문제 가운데 헷갈렸거나 틀렸던 문제 있다면 다시 한번 정답 확인해 주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26번 문제부터 50번 문제까지 풀이해 드릴 테니까 문제 먼저 풀어주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열고 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전 다음 시간에 함께

0: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안녕.
1: 오늘도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순한 사고시 행동요령 알려드립니다. 물에 빠져 구조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체력 소모를 줄이고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형이나 서서 헤엄을 치는 자세로 파도에 몸을 맡기세요. 체력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머리는 수면 위에 내밀되 큰 파도가 덮칠 때에는 깊이 잠수할수록 안전합니다. 구조를 기다리며 구조 신호를 보내세요. 한쪽 팔을 높이 들어 흔들거나 크게 소리치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이용하세요. 사고자를 발견했다면 주위에 소리쳐 알리고 즉시 119로 신고해 주세요. 무모하게 뛰어드는 것은 위험합니다.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순한 사고 시 행동요령 꼭 기억하고 지켜주세요.

전국의 5학년 친구들 만점을 부르는 1회 은혜쌤이 왔어요. 32강 우리 대상을 설명해요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 북2 준비하셔야 하고요. 학교 시험 만점왕 6번부터 20번까지 남은 문제들 모두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잘 풀고 오셨나요? 비교와 대조 구조로 설명하면 두 대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정답은 5였습니다. 우리 비교와 대조 구조, 낱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죠. 모두 비슷하게 이런 말이 나오면 공통점을 알려주는 거구나. 반면 다르게 이런 단어면 차이점을 알려주는 거구나. 이런 단어를 통해서 구조를 알 수도 있었고요. 이 구조를 사용하면 두 대상의 공통점 차이점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죠. 정답은 5였습니다. 여러분, 만점 고치기 퀴즈를 할 때, 김내 선생님이 퀴즈를 냈는데 최근에 X인 답이 너무 많이 나왔어. 이번에는 분명히 5일 거야. 또는 5인 답이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이번에 X일 거야. 이렇게 분석하시면 안 됩니다. 퀴즈의 내용을 분석하셔야 돼요, 여러분. 선생님은 5인 정답으로 여러 개를 연달아 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학교 시험 만점왕 6번 문제부터 함께 해결해 볼게요. 교재는 25쪽이고요. 6번부터 10번까지의 문제, 이 글을 읽고 푸는 건데요. 가,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올바른 대처 방법을 알고 있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 다양한 자연재해 나왔었죠. 기억나시죠? 뭐 지진도 있었고 태풍도 있었고 폭염도 있었는데 이럴 때 올바른 대처 방법을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 피해를 줄일 수 있거든. 자연재해는 지진, 태풍과 같은 자연현상으로 생기는 피해를 말합니다 하면서 자연재해의 의미까지 정리를 해줬고요.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텔레비전, 라디오 방송, 인터넷으로 기상특보를 잘 살피고 재해에 대처하는 행동요령과 안전수칙을 알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자연재해인데 말이야, 만약에 일어난다면 기상특보 잘 보고 행동요령, 안전수칙 알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해.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떤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알맞은 행동요령과 안전수칙이 뭔지 쭉 알려주게 되겠죠. 자, 나 둘째부터 시작하네요. 앞에는 첫째 하고 나왔겠지만 여기선 둘째부터 나오고 있어요. 태풍이 올 때는 위험한 곳에 가지 않고요. 그다음에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동반하기 때문에 높은 파도 발생에 큰 위험이 이어질 수 있어서 위험한 곳에 절대 가지 않아요. 그것이 태풍이 왔을 때의 안전수칙입니다. 자주 침수되는 지역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을 피해서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한다. 안전한 곳인데 어딜 피해요? 자주 침수되는 지역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 침수라는 것은 물에 잠긴다라는 뜻이라고 우리가 문자에서도 만나본 적이 있었죠? 그리고 강한 비바람에 문과 창문이 파손되지 않도록 잘 닫아두어야 하고 가까이 가지 않아요. 위험해요. 깨질 수도 있어요. 외출을 자제하시고요. 특히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달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많은 비를 동반해서 침수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요. 이것이 어떤 자연재해? 태풍 왔을 때 지켜야 할 것들입니다. 셋째 하고 나서는 이제

자는 열거구조구나라고도 우리가 알수 있네요. 다 이처럼 자연재해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올바른 판단이나 행동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리 배워두지 않으면 실제 그 상황이 닥쳤을 때 너무 당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자연재해가 생겼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고 안전수칙을 잘 익혀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을 쓰는 목적이 될 수도 있고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이 될 수도 있겠네요. 여러 가지 자연재해에 대한 행동 요령은 국민 재난안전 포털 누리집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으니 평소에 잘 읽고 기억해 도록 합니다. 내가 말한 것들 외에 이런 곳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도 있어 굉장히 친절하게 알려지면서 글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이라는 단어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구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비교와 대조 구조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순서 구조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앞에서 말했던 것들을 총 정리해주는 그런 단어지, 첫째, 둘째, 셋째, 또는 먼저, 다음으로, 모두, 반면, 이런 것처럼 그 단어 자체만으로 구조를 알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럼 문제 볼게요. 6번. 기억은 무엇을 통해 살펴야 하는지 글가에서 모두 찾아 쓰시오. 기억이 뭔데요? 기상특보군요. 무엇을 통해 기상특보를 살필 수 있다고 글에서 나왔지요? 텔레비전, 라디오 방송, 인터넷, 친절하게 쉼표까지 끊어주면서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여러분, 찾아서 적으면 되겠습니다. 텔레비전. 순서는 바뀌어도 되겠죠? 라디오 방송.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터넷. 이러한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자연재해가 진행이 되고 있고,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 들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 한다라는 문제였네요. 7번. 이 글을 읽고 자연재해를 피하기 위해 평상시에 할 일을 알맞게 말한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준수, 자연재해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아야 해. 오,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더 읽어볼게요. 현민, 자연재해의 뜻과 종류를 미리 알고 자연현상을 관찰해야 해. 영희, 자연재해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행동 요령이나 안전수칙을 미리 알아야 해. 여러분이 처음에 준수의 글을 읽고, 이거 정답 아니야? 했을 수도 있는데요. 자연재해 진짜 무서운 거다? 여기서 끝나요?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동 요령이나 안전수칙을 알아야 해가 이 글의 목적인 거죠. 자연재해 진짜 무섭다? 끝? 아니에요. 그리고 현민이의 말도 보면, 자연재해의 뜻과 종류, 알려주기는 하는데, 자연현상을 관찰해야 된다? 아니죠. 가장 핵심인 것은 그것을 알고 대처를 하기 위한 행동 요령, 안전수칙을 우리가 평상시에 알아야 한다. 이것이 가장 알맞은 내용이겠죠? 영희가 정답입니다. 8번. 가부터 다에서 다음 뜻에 해당하는 낱말의 기호를 적는 거예요. 현기증, 메스꺼움, 근육경련 이런 것들 폭염과 관련한 문단에서 나왔던 그런 단어들인데요. 어지러운 기운이 나는 증세 세 가지 중에 어떤 단어일까요? 어지러운 기운. 네, 현기증입니다. 현기증. 답은 가인데요. 나와 다의 뜻도 여러분 알아두셔야 돼요. 메스꺼움이라는 것은 속이 울렁거리는 느낌, 마치 토할 것 같이 울렁울렁거려요 하는 것을 우리가 메스꺼움이라고 하고요. 근육경련은 근육이 갑자기 수축을 해서 오그라들어서 딱딱하게 굳는 현상을 말해요. 이거 쉽게 말해서는 다리에 쥐났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 게 근육경련입니다. 어지러운 기운은 현기증이에요. 현기증. 9번. 이 글의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 한번 찾아봅시다. 이 글의 구조. 자, 일단은 우리가 설명하려고 하는 대상이 뭐예요?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 방안이죠. 그럼 순서가 중요한가요? 아니죠. 비교와 대조하나요? 이 자연재해는 이두 가지 자연재해는 이런 공통점이고 차이점이 있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구조인 걸알수 있어요? 일단은 열거구조다. 알고 시작해 볼게요. 자, 순서와 상관없이 나열하는 열거구조이다. 맞는 내용이죠. 우리 알맞지 않은 거 찾는 겁니다. 둘째, 셋째는 이 글의 구조를 드러내는 말이다.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구조를 드러내는 말 맞아요. 각 자연재해 행동 요령과 안전수칙에 대해 나열하고 있다. 자, 열거구조, 나열하는 거 맞죠?

폭염과 폭염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대응 방법을 나열하고 있다. 나열만 보고 우리를 낚으려고 했지만 태풍과 폭염의 차이점은 이겁니다. 설명한 적 없어요. 그럼 비교와 대조 구조였겠죠? 설명하려는 대상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항목별로 정리해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자, 항목별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핵심 복습 정리하면서 항목별로라는 내용 다뤘던 거 기억하시나요? 이 대상에 대해서 정보가 정말 많은데 그것을 항목별로 정리해서 말하는 구조가 바로 열거 구조였습니다.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4번 한계네요. 10번은 서술형 문제예요. 글, 가, 나, 다를 처음, 가운데, 끝으로 정리를 할 때, 가운데 부분의 기호를 쓰고 중심 내용까지 정리하는 문제예요. 우리한테 굉장히 요구하는 게 많기 때문에, 선생님 지금 표시한 것처럼, 조건이 뭔지, 우리한테 답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봐야 돼요. 글, 가, 나, 다가 있는데, 이것을 처음, 가운데, 끝으로 정리를 하고 싶어요. 그럴 때 가운데 부분에 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일단 중심 내용을 정리하기 전에 가운데에 오는 게 뭘까요? 자, 가운데 부분에 오는 걸 알려면 첫째, 둘째 이런 단어가 어디에 쓰였는지를 보면 돼요. 그럼 특징을 본격적으로 나열하려는 가운데 부분이거든요. 그것이 가나다 중에 어디에 있죠? 빨리 찾아보세요. 나에 있죠, 나. 그래서 가운데 부분에 오는 것은 나이고요. 그러면 나의 중심 내용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었어요? 태풍, 폭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대처 방안이 나와 있었잖아요. 그러면 나의 중심 내용을 정리해 보면 태풍이 올 때에는 위험한 곳에 가지 않는다. 폭염이 계속되는 날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무더위 상황을 수시로 확인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 있겠네요. 우리 본문에서 찾아보면 나에 있는 내용, 태풍, 그리고 폭염이 발생했을 때 대처 방안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선생님, 세 가지였잖아요. 지진에 대한 내용 쓰면 안 되죠. 왜? 우리 지문에서는 둘째 하면서 태풍, 그 다음에 셋째 하면서 폭염에 대한 것만 나와 있으니까 주어진 글의 내용만 우리가 중심 내용으로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중심 내용 이렇게 적어줬다면 정답입니다. 11번부터 15번까지는 이 그림을 보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는 건데요. 지우라는 친구가 생각하고 있어요. 1이라는 번호가 붙었고요. 국가유산 지킴이로서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유산을 자세히 알려주어야겠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뭐가 나와요?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읽을 사람, 내가 알려주어야겠다. 목적이 나오고 있는 거죠. 우리가 단계로 보면은 글을 쓰는 목적과 읽을 사람을 정하는 그런 단계네요. 그리고 나서 단계적으로 이제 보는 겁니다. 생각하겠죠? 두 번째로는, 그래, 문화유산을 설명할 건데 말이지. 문화유산이 참 여러 개가 있어.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 숭례문도 있고, 봉산탈춤, 강릉 단오제 너무너무 많아. 이 중에서 내가 뭘 소개할까? 아, 성덕대왕 신종 너로 정했다. 하나를 딱 고르는 겁니다. 직접 본 적이 있어서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래서 이걸로 정한 거죠. 설명하고 싶은 대상이나 주제 정하기 단계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쓰려고 하니까 쓸 내용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메모한 내용도 나와 있죠. 잘 모를 것 같으니까 왜 만들어졌는지 알려줘야 되겠다. 그리고 크기나 소리 같은 특징을 소개하면 더 재밌어하지 않을까? 더 흥미로워하지 않을까? 하면서 알려주고자 하는 내용을 이렇게 쭉 적었죠. 이것은 무슨 단계예요? 대상이나 주제에 맞게 쓸 내용을 떠올리는 그런 단계네요. 그리고 나서 뭘할수 있죠? 아, 어떤 구조가 좋을까?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거, 쓸 내용 다 떠올렸어. 그럼 이제 구조를 한번 보는 거예요. 과정을 소개하려면 이런 구조. 우리가 빈칸이 있는 거 보니까 문제로 만날 텐데요. 그리고 특징을 설명하려면 이런 구조. 비교하며 설명하려면 이런 구조가 적절할 텐데 뭘 쓸까? 4번 단계는 뭐예요? 쓸 내용에 어울리는 글의 구조를 선택하는 단계죠.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 더 있죠? 나는 열거 구조를 활용해 성덕대왕 신종이 만들어진 까닭,
크기와 모양, 종소리의 특징을 포함하여 설명하는 글을 쓸 거야. 자, 그럼 구조를 막 고민하다가 글의 구조에 따라서 쓸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하게 되겠죠. 이 구조 틀을 활용해서요. 자, 그럼 여기까지 보고 한번 문제 풀어봅시다. 11번이에요. 지우는 글을 읽을 사람을 누구로 정했나요? 우리 1번에서 볼수 있었죠. 누구에게 뭘 해서 설명해야 되겠다. 읽을 사람과 목적을 생각하는 그런 단계에서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문화유산을 알려주는 글을 적어야겠다. 이렇게 떠올렸으니까 읽을 사람은 우리 학교 학생들입니다. 목적 적으시면 안 돼요. 우리 학교 학생들. 자, 12번입니다. 지우가 설명하려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대상은 읽을 사람이랑 달라요. 읽을 사람은 내 글을 누가 읽지 하는 거고, 대상은 내가 무엇을 설명하지 하는 거죠. 누가 읽지가 아니라 무엇을 설명하지 하는 게 대상이에요. 성덕왕의 공덕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해봐야겠다. 아니었어요. 통일신라 유물? 아니죠. 성덕대왕 신종. 야, 여기에 정답이 있네요. 서울 숭례문도 있고 봉상탈춤도 있고 단오제도 있는데 뭘 설명하지? 아, 그래도 성덕대왕 신종을 설명해야겠어. 이렇게 정했었잖아요. 뭐 통일신라에서도 경주라는 단어 없었고요. 한국의 대표 종소리의 원리도 역시 아닙니다. 성덕대왕 신종에 대해서 설명하겠어. 이렇게 선정을 했었으니까 3번이 정답이요. 13번입니다. 지우가 소개하려는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거예요. 자, 성덕대왕 신종은 공통적으로 있으니까 뒤에만 볼까요? 크기, 모양, 소리 특징, 관계된 설화, 만들어진 까닭 중에서 소개하려고 이렇게 막 정리한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던 거 하나 뭐죠? 그렇죠. 관계된 설화, 이야기가 뭐가 있는지 설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찾을 수 있고요. 14번은요, 기역, 니은, 디귿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는 건데요. 자, 구조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내가 과정을 소개하고 싶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하면 이 구조를 썼을 거예요. 무슨 구조죠? 과정. 순서 구조죠, 순서. 순서 구조. 그런데 내가 특징을 설명하고 싶어. 그러면 특징을 쭉 나열하는 열거 구조가 적절하겠지. 그리고 비교해서 설명하면 비교와 자, 여러분, 이거 실수하면 안 돼요. 아, 비교와 대조라고 적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만 빈칸 되어 있으니까 비교와 대조. 실수하기 딱 좋게 이 부분에만이네요. 비교와까지는 나와 있으니까 대조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15번이에요. 1, 2, 3, 4, 5 지우가 이렇게 글을 적으려고 했던 과정, 그림으로 나왔던 거, 번호 붙은 거예요. 1, 2, 3, 4, 5. 자, 구조틀을 완성하면 설명하는 글을 쓰는 방법이죠. 1, 2, 3, 4, 5의 장면이 알맞게 연결하는 겁니다. 순서는 순서대로 나와, 번호는 순서대로 나와 있으니까 오른쪽에 있는 내용만 한번 살펴볼게요. 자, 글의 구조에 따라 쓸 내용을 정리하는 거. 글을 쓰는 목적과 읽을 사람을 정하는 거. 설명하고 싶은 대상이나 주제가 뭔지 정하는 거. 쓸 내용에 어울리는 구조를 선택하는 거. 그리고 대상이나 주제에 맞게 쓸 내용을 떠올리는 거. 우리 순서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 뭐죠? 지우가 1번에서 고민했던 거. 누가 읽지? 그리고 왜이 글을 쓰는 거지? 목적과 읽을 사람을 정하는 게 우선이었고요. 그 다음 단계 뭐였죠? 누가 읽을 거고 내가 왜이 글을 쓰는 거야?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설명하지? 대상이나 주제를 정하게 되겠죠. 그리고 대상이나 주제를 정했으니까 그거에 따라 알맞게 쓸 내용을 떠올릴 거고요. 그다음 글의 구조를 선택하는 것과 쓸 내용을 정리하는 것. 근데 여기선 글의 구조를 선택하는 거고 글의 구조에 따라 쓸 내용이니까 선택을 하는 게 먼저겠죠.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쓸 내용을 정리하는 거네요. 그럼 이제 우리가 순서를 적었으니까 숫자에 맞게 읽기만 하면 되겠네요. 1번은 여기. 그 다음에 두 번째니까 2번 하고 있고. 3, 여기 있죠? 4. 마지막에 5. 글의 구조에 따라 쓸 내용을 정리하는 거. 이렇게 잘 이어지셨죠? 좋습니다.
16번부터 20번까지는 이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전통 도자기로는 고려청자와 조선백자가 있다. 우리 여러 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만났던 그런 글인데요. 중요한 부분만 선생님 한번 짚어볼게요. 모두 공통점을 나타내는 단어, 그쵸? 뛰어난 기술, 아름다움을 보여주지만, 이런 단어도 이제 보면서, 글자도 보면서, 보여주지만, 뭐 다른 걸 얘기하려나

0: 봐. 서로 다른 시대의 특징을 담고 있다. 차이점도 있어. 내가 이 공통점과 차이점 알려줄게 하는 거죠. 고려 청자는 고려 시대고요. 푸른빛이었고요. 그다음에 무늬는 어땠어요? 섬세하고 화려했지요. 그래서 이런 섬세하고 화려한 무늬를 통해서 아, 고려인들은 굉장히 세련됐구나. 예술적인 감각이 있었구나를 알수 있었고 빈칸에 들어갈 거, 선생님 너무 고려청자 말하고 바로 자연스럽게 나올 뻔했어요. 하지만 내용을 보면 알수 있죠. 조선백자인데, 비슷할까요? 다를까요? 뒤에 내용을 보면 알수 있죠? 조선시대, 일단 시대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색깔도 흰색이네요. 아까는 푸른빛이었는데, 여기서는 장식이 없고 단순하고 절제된 느낌을 준대요. 그 다음에 뭐 세련된 미의식 이런 것이 아니라 소박한 거. 모든 지금 줄친 특징들이 반대되고 있어요. 자, 이점잘 기억해 주세요. 이처럼 고려 청자와 조선 백자는 색과 무늬는 다르지만 모두 우리 조상의 뛰어난 손끝으로 만들어진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뭐 다르지만 차이점이 있지만 모두 그래도 같은 점도 있다 하는 거죠. 두 도자기는 시대는 달라도 오늘날까지 큰 자부심을 주고 있다. 그래서 공통점 차이점이 막 이렇게 섞여 있는데요. 여러분 잘 내용 찾을 수 있어야 하고요. 이처럼이라는 단어는 열거 구조, 그다음에 순서 구조에서도 사용될 수 있지만 이렇게 비교와 대조 구조에서도 쓰이니까 이 단어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정리하는 단어라고 했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누리집에 올린 게시판에 올린 글이기 때문에 새싹천사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가 댓글을 남겼어요. 비교와 대조 구조를 사용하니 두 문화유산을 더잘 이해할 수 있었어. 설명하는 글 최고야. 도자기들을 주로 언제 사용했는지도 더 자세히 설명해주면 좋겠다. 뭐뭐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어떤 바람이 나타나는 거죠. 잘 읽었어. 라고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었는데요. 문제 볼까요? 16번. 기억에 들어갈 이 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글의 내용을 쭉 살펴봤기 때문에 어떤 제목을 붙이는 것이 자연스러운지도 말을 할수 있어요. 여기서는 고려 청자도 나오지만 조선 백자에 대한 내용도 있잖아요. 이것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제목이어야죠. 고려 시대만 나온 거안 돼요. 고려 청자와 조선 백자? 괜찮을 것 같은데요? 조선 시대만 나와도 안 되고요. 우리 조상들의 도자기 역사가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는 주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무늬의 의미 뭔가요? 이 무늬는 이 의미고 이런 거 나온 적 없었죠? 따라서 제목으로 알맞은 것은 고려 청자와 조선 백자 되겠네요. 17번. 글을 읽고 새싹천사가 더 알고 싶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 정말 잘 이해할 수 있었어. 너가 비교와 대조 구조, 이 친구도 이 글의 구조를 잘 파악을 했나 봐요. 이 구조를 사용하니까 두 가지를 잘 비교하면서 이해할 수 있었어. 이것은 더 알고 싶은 내용은 아니죠. 좋았다라는 건데, 도자기들을 주로 언제 사용했는지, 여기서부터 밑줄 그어볼까요? 도자기들을 주로 언제 사용했는지도 더 자세히 설명해주면 좋겠다라는 거니까 뭐예요? 아직은 나오지 않았었지만, 그러면 좋겠어. 더 알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정리한 내용, 도자기들을 주로 언제 사용했는지를 나타내는 걸 찾으면 되겠네요. 5번에 있죠, 그쵸? 도자기들을 사용한 때, 언제 사용했는지. 정답은 5번입니다. 18번.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 자, 니은, 어딨죠? 여기 있네요. 선생님이 아까 하마터면 말을 할 뻔했던 거. 고려 청자의 특징을 쭉 설명해주고 이제 다음 문단에서 조선 백자의 특징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두 가지의 특징이 굉장히 달랐던 거 기억하시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단어는 뭐예요? 첫째, 먼저, 반면, 마지막으로 중에 반면이죠, 반면. 그런데 말이야, 조선백자는 다른 점이 있대,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첫째라는 말은 어떤 구조에서 쓰여요? 열거. 먼저 하는 것은 순서 구조. 그리고 마지막으로도 순서 구조네요. 근데 이 글은 비교와 대조 구조니까 이런 것들을 다 빼고 나면 반면이라는 거 바로 찾을 수 있겠죠. 자, 19번 문제 볼게요. 서술형인데요. 고려 청자와 다른 조선 백자 특징입니다. 고려 청자와 다른 거, 차이를 나타내는 거예요. 공통점을 적으시면 안 됩니다. 조선 시대를 대표하는 도자기이다. 여러분 순서대로 한번 보면서 1번과 2번에 들어갈 내용을 찾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무엇이 들어갈지 모르지만, 조선시대 사람들의 소박하고 품격 있는 아름다움을 나타낸다. 이거는 이미 문제에서 주어졌네. 그럼 이것은 쓰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셔야겠죠? 여러분, 조선백자의 특징이 나타난 문단을 보면,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도자기이다. 다음에 어떤 특징 나와요? 그렇죠. 색에 대한 내용 나오죠. 깨끗하고 단정한 느낌을 주는 흰색이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찾을 수 있는 특징 뭐 있어요? 복잡한 장식 없이 단순하고 절제된 느낌을 준다. 여기서는 색에 관련된 거고 이거는 장식에 관련된 거니까 다른 특징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온 것이 소박하고 품격 있는 아름다움을 나타낸다라는 거죠. 흰색이고 막 화려한 무늬가 있지도 않으니까 단순하고 절제된 느낌, 그래서 소박한 아름다움을 나타낸다. 다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그런 내용들이죠. 여러분이 적은 내용이 고려 청자와 관련된 것이라던가 고려 청자와 조선 백자의 공통점이라던가 그러면 정답이 될 수가 없겠죠.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예요. 이 글의 중심 내용을 정리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알맞은 틀이에요, 틀. 이것을 그냥 모양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우리가 글의 구조들을 배웠잖아요. 그 구조를 나타내는 틀이라고 보는 거죠, 틀. 자, 이 글은 어떤 글이었어요? 고려 청자와 조선 백자에 대한 내용이었죠. 선생님이 벌써 두 가지 대상을 썼죠?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알수 있습니다만, 고려 청자와 조선 백자가 특징이 이렇습니다. 공통점도 있고요, 차이점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틀몇 번에 있어요? 3번에 있네요, 3번. 무슨 구조요? 구조의 이름도 한번 되돌아 봅시다. 비교와 대조 구조. 그러면 답이 아닌 거, 여러분 항상 선지를 볼 때는요, 정답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이게 정답이 되지 않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해요. 1번은 어떤 구조의 틀이죠? 대상이 있고 특징을 나열하는 열거 구조 틀이고요. 2번을 보니까 화살표가 있네요. 정해진 차례 순서가 있나 봐요. 순서 구조이죠. 그래서 이 글에서는 3번이다. 그래서, 이 글의 중심 내용, 이 글이 뭐였지? 앞에 보면, 고려 청자와 조선 백자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단원에서 읽은 글이 참 많아요. 십장생에 대한 글도 읽었고, 폐현수막으로 가방을 만드는 방법도 배웠었고요. 그다음에 소나무와 잣나무 이런 글도 읽은 적이 있어서 이글 어떤 글이었지? 내가 제일 기억에 남았던 글뭐 폐현수막으로 가방을 만드는 방법 2번 이런 식으로 의식의 흐름을 가져가시면 안 되고 이 글이라고 한 거. 우리가 문제를 풀때 이런 표시 있죠, 여러분. 이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 표시가 있다는 것은 16번부터 20번까지 이 글을 읽고 푸는 문제야 라는 뜻이니까 20번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가 고려 청자와 조선 백자에 대한 글이었으니까 3번으로 정답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6번부터 20번까지 문제를 잘 풀었는데요. 4단원의 특징을 선생님이 보니까 글이 굉장히 길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대상을 설명하는 글이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알려줄게. 정보를 나타내는 글이었기 때문에 글밥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런 만큼 여러분 어휘도 공부 잘 하시고, 그다음에 이 단원의 특징, 핵심이 무엇이었는지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퀴즈 한번 볼게요. 설명하는 글을 쓸 때, 글을 쓰는 목적과 읽을 사람은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O, X 중에서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유까지 꼭 넣어주세요. 그럼 우리는 새로운 단원으로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했어요. 안녕!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기 국민행동 요령 집중도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평생 주민이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 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느려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창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 아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1강 때까지만 해도 20강의 단기 특강으로 우리 뉴런 과학 2학년 교재를 완전 정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벌써요, 우리 오늘 20강입니다. 지난 시간 별에 대한 이야기 나누었다면요, 오늘은 우주, 그리고 더 은하에 대한 이야기 나누면서요, 오늘 마지막 완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수업인 만큼요, 조금 더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아랑의 대단한 개념 미션입니다. 오늘의 개념 미션 사진은요, 우주에 걸맞게 굉장히 신비로운 두 장의 사진이 보입니다. 붉은 색깔의 되게 오묘한 빛을 내고 있는 천체고요. 마찬가지로 푸른 색깔의 굉장히 예쁜 색깔의 빛을 내고 있는 천체입니다. 과연 이두 천체들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우주 공간에서는 별만 밝게 보일까요? 사실 우리 1학년 때 이미 태양계 단원 배웠었죠. 우리 태양이라고 하는 별, 항성은요, 스스로 빛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태양을 돌고 있던 행성들도요, 그 태양빛을 반사시켜서 지구에서 밝게 보인다라고 이야기했었거든요. 이처럼 우주에서도요, 별은 아니지만 별빛을 반사시켜서 혹은 흡수해서 이렇게 밝게 빛나는 천체들이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천체들, 그리고 우주에 대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대한 개념 아이템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개념 아이템은요, 은하의 정의로부터 시작합니다. 은하는요, 별을 비롯한 수많은 천체가 모여있는 거대한 집단을 우리는 은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은하 중에서도요, 우리가 속한 은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우리 은하라고 하는데요. 그때 우리라고 하는 정의가 조금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속한, 바로 1학년 때 배웠던 태양계를 포함한 은하를 우리는 우리 은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우주에는요, 굉장히 많은 은하들이 있거든요. 그때 우리 은하를 제외한 나머지 은하들은 모두 외부 은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은하에 대한 이야기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은하의 모습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그림을 보는 게더 좋겠죠? 자, 우리 은하의 모습이 위에서 바라본 모습이랑요, 옆에서 바라본 모습이 사뭇 다릅니다. 위에서 봤을 때는요, 우리 은하 중심부를 보면요, 이 중심부에 어떤 막대 구조가 보입니다. 즉, 우리 은하를 위에서 바라봤을 땐 중심부에 막대 구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 막대 끝을 볼게요. 막대 끝을 보면요, 굉장히 긴 무엇이 나선팔들이 막대 구조 끝에서 나와 우리 은하의 중심부를 이렇게 휘감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은하 옆에서 봤을 때는 어떤 모습 같나요? 약간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토성을 양옆으로 이렇게 길게 늘여놓은 것 같은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 이런 모습을 원반 모양이라고 하는데요. 어떠한 원반이에요? 가운데 보시면 위아래가 볼록한 원반이죠. 옆에서 본 우리 은하는 위아래가 볼록한, 중심부가 볼록한 원반 모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리해 볼게요. 우리 은하 위에서 바라보면요, 중심부에는 막대 구조가 보이고요. 그 막대 구조에서 나오는 무엇이 나선팔이 우리 중심부를 휘감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은하 옆에서 봤을 때는요, 어떠한 모양? 즉, 중심부가 볼록한 원반 모양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우리 은하의 모양을 알아봤다면

크기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우리 은하의 지름은요, 얼마라고 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천문단위 파색 사용해서요, 3만 파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너무 숫자가 크니까 우리 좀 축약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킬로 파색으로 나타내면 킬로라고 하는 건 천을 뜻하니까 우리가 30킬로 파색이다라고 쓰기도 해요. 자, 그때 우리 태양계의 위치 궁금하겠죠? 태양계는요, 우리 은하의 중심으로부터 대략 몇 파색 떨어져 있다고 되어 있어요? 8,500파색 떨어진 위치에 있구나. 태양계는요, 우리 은하에서 나선팔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요, 우리 은하의 지름은 3만 파색 혹은 30킬로파색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태양계의 위치는 은하의 중심에서 약 얼마 정도 떨어진 8,500파색 떨어진 나선팔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지구에서 보이는 우리 은하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아, 선생님, 지구에서 어떻게 그큰 은하가 보여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도 혹시 은하수 사진 한 번쯤 본적 있나요? 은하수 사진을 보지 못했더라도 은하수라는 말은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그 은하수가 우리 은하의 일부를 본 것입니다. 우리 은하는요, 보시면은, 방향에 따라 조금 다르게 지구에서 보이거든요. 지구,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여름철에는요, 우리 은하가 어느 쪽을 보고 있어요? 이쪽을 보고 있어요. 즉, 은하의 중심부 방향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름철에 보이는 우리 은하는요, 우리 은하의 폭이 어때요? 굉장히 넓고 뚜렷하게 우리가 우리 은하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에는요, 어떤 방향을 보냐면 요쪽 방향을 봅니다. 즉, 나선팔 방향으로 우리 은하를 살펴보게 돼요. 그래서 겨울철에 바라보는 우리 은하는요, 상대적으로 여름철에 비해서 은하가 굉장히 폭이 좁고 희미하게 보입니다. 아, 우리 실제로 우리 은하를 보고 있었구나. 그게 은하수였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나라에서 보는 여름철에 우리 은하가 훨씬 더 폭이 넓고 뚜렷하구나. 왜? 은하의 중심부 방향을 보고 있기 때문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은하에 있는 다양한 천체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성운입니다. 이 운자가 구름을 뜻하거든요. 그럼 어떤 구름이냐면요, 성간물질 많이 모여서 뭐처럼 구름처럼 뿌옇게 보이는 천체를 성운이라고 합니다. 아, 그럼 성운은 성간물질이 모여 있는 거네. 그럼 성간물질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우리 성간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성이 별을 뜻하고요, 간은 사이라는 뜻이에요. 별과 별 사이에 있는 물질을 성간물질이라고 하는데, 별과 별 사이에 어떤 물질이 있냐면요, 바로 별과 별 사이에 퍼져 있는 가스와 티끌을 성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학생들이요, 우리 성운 사진 보면은, 이거 다 별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친구들 정말 많아요. 성운은 별이 아니라 가스와 티끌이 모여 있는 겁니다. 신기하죠? 어떻게 가스와 티끌이 이렇게 빛을 낼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첫 번째 성운은요, 그림을 보면은 약간 푸른빛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읽어보면, 성간물질이 주변의 별빛을 뭐하여? 반사하여 밝게 보이는 성운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로요, 파랑색을 띠고 있어요. 반사시키는 성운이다라고 해서 반사성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가스와 티끌이 막 뭉쳐 있는데 주변에 별빛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럼 그 별빛을 반사시켜서 밝게 보이는 것이 반사성운인 것이죠. 그때요, 어떠한 빛을 주로 반사시키냐면 짧은 파장의 빛이 산란이 잘 된다라고 얘기해요. 짧은 파장의 빛이 이렇게 반사가 잘 되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주로 반사성운은 파란 색깔로 보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여러분도 혹시 이 검은 색깔 모양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혹시 말이 떠오르지는 않나요? 우리가 이 성운의 이름을 말머리 성운이라고 이야기해요. 마치 이 말머리 모양이다라고 해서 지은 이름이거든요. 이 말머리는요, 지금 검은색이에요. 그런데 말머리 뒤로는 굉장히 밝은 빛이 보입니다. 읽어볼게요. 성간물질이 뒤쪽에서 오는 별빛을 가로막아서 어둡게 보이는 성운이래요. 아주 어둡게 보여서 우리가 이 성운을 암흑성운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무엇과 무엇이 가스와 티끌이 이렇게 모여 있다 보니까 뒤에 있는 별빛을 가린 거예요. 그런데 그 가스 티끌이 하필이면 말 모양으로 이렇게 뭉쳐 있었나 봐요. 그래서 마치 뒤에 별빛을 가린 모양이 말머리 모양이었던 거죠. 아, 이렇게 별빛을 가로막아서 보이는 성운을 암흑성운이라고 하는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성운은요, 주로 붉은색 빛

성감물질 내는데 조금 더막 현란한 느낌이 들어요. 읽어볼게요. 성감물질이 주변의 별빛에 의해 가열이 되어 그래서 스스로 빛을 냅니다. 우리가 그 성운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방출성운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방출성운은 주로 붉은색이에요. 왜 붉은색을 띠냐면요. 얘는요. 자기가 빛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뜨거워져서 그 빛을 다시 방출을 시킵니다. 그 과정에서요. 빛의 파장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붉은 색깔의 빛을 많이 낼 수밖에 없어요. 아, 성운은 이 빛을 내는 방식에 따라서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구나라고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성운과 또 많이 비교해서 나오는 게 있죠. 바로 성단입니다. 성단은요, 수많은 별이 모여있는 집단이에요. 아까 성우는 별이 아니었지만 성단은 별들이 모여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성단도 구상성단과 산계성단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구상이 무슨 뜻이냐면 구모양이라는 거예요. 즉, 공모양의 성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림을 보면 주로 붉은 색깔의 빛을 내는 것 같고요. 별의 개수가 어때 보이나요? 정말 많아 보이죠? 우리 구상성단은요, 수십만 개의 별이 무슨 모양으로, 공모양으로, 어떻게? 아주 빽빽하게 모여있는 성단을 구상성단이라고 합니다. 구상성단 색깔 보면요. 주로 대부분 붉은 색깔의 늙은 별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구상성단 어디에 많이 있냐면요. 우리 은하의 중심부에도 많이 있고요. 우리 은하의 원반을 둘러싼 공간에도 분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원반을 둘러싼 공간 어떤 뜻이냐면요. 아까 우리 은하 옆에서 보면 이렇게 중심부가 볼록한 원반 모양이잖아요. 그럼 우리 은하를 둘러싼 이런 공간 있어요. 우리 이러한 공간을 헤일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은하의 이 중심부에도 구상성단이 많이 있지만 이러한 공간에도 우리가 구상성단이 분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 성단은요. 산계의 성단입니다. 산계 성단은 구상성단에 비해서 굉장히 듬성듬성하게 별의 개수가 적어 보이고요. 무슨 색깔로? 주로 파랑 색깔로 보인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네요. 읽어볼게요. 수십 수만 개의 별이 비교적 어떻게? 듬성듬성하게 모여있는 성단이 산계성단입니다. 산계성단은요, 상대적으로 어떠한 파란색의 젊은 별이 많아요. 여러분들 젊은 별 주로 어디에 있냐면요, 우리 은하의 나선팔에 존재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나선팔은 은하의 중심으로 하여서 이렇게 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중간중간 물질이 나선팔 일부가 이렇게 충돌을 할 수가 있어요. 그 과정에서 별이 탄생을 합니다. 즉, 우리 은하의 대부분은 나선팔에서 별이 탄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선팔에는 젊은 별이 많아요. 아, 산계성단은 파란색의 젊은 별들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대부분 우리 은하에 어디 있겠구나, 나선팔에 분포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요, 성운이랑 성단 그림과 함께 문제 많이 나오니까요. 우리 천문단원에서는 그림이랑 함께 특징을 같이 연결시켜 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 은하를 조금 더 벗어나서요. 큰 우주에 대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팽창하는 우주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들어본 친구도 있을 거고, 좀 낯설어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끊임없이 우주를 연구해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은하 말고 외부 은하들을 보다 보니까 어떤 외부 은하도 어떤 걸 언제 봐도 항상 그 은하들이 우리 은하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게 관측되기 시작했어요. 아니, 저 많은 외부 은하들 중에 어느 하나 정도는 나랑 가까워질 법도 한데 어느 은하도 나랑 가까워지는 은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로부터, 처음에는 은하가 나로부터 멀어지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멀어지는 이유가, 아, 우주가 팽창을 하고 있구나. 공간 자체가 커지고 있는 것이구나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팽창하는 우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주 공간 자체가 팽창을 하고 있으니 어떤 은하를 봐도 나로부터 다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과거에는요. 우리 은하가 한 점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 빅뱅이라고 하는 쾅 하는 폭발로부터 우주가 이렇게 점점 팽창해서 현재의 우주가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요, 과거의 우주는 현재보다 작았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 우주 팽창할 때 우주가 어떻게 팽창을 하냐면요, 어떠한 중심이 없습니다. 우주의 여기를 중심으로 팽창해가 아니라 어떠한 중심 없이 모든 방향으로 팽창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균일하게 팽창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외부 은하들은 우리 은하로부터 멀어지고 있었어요. 아, 우주 공간이 팽창하고 있기 때문이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었고요. 그로부터요, 우주는 그때 팽창할 때 특별한 중심이 없이 팽창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팽창한다고요? 그렇죠. 모든 방향으로 팽창을 하고 어떻게 균일하게 팽창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방향과 균일하게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니까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주에 대해서 알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해서 우주가 팽창한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어떠한 노력들을 기울였는지 우주 탐사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1957년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소련이라는 나라가요, 무엇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를 성공시켰어요. 사실 이 스푸트니크 1호의 발사 성공은요, 전 세계에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벌써 우주를 정복하는 나라가 생긴 거야? 우주를 탐사할 수 있는 나라가 있네? 그래서 우리 이 스푸트니크 1호 발사 이후에 모든 나라들이 이 우주 탐사에 전력을 매진합니다. 굉장히 경쟁적인 우주 탐사가 시작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소련의 자극을 받았던 미국이요, 아폴로 11호를 1969년에 달에 착륙을 성공시킵니다. 아폴로 11호 굉장히 유명하죠. 왜냐면요, 이 아폴로 11호는요, 혼자 간게 아니에요. 이 안에는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즉, 유인 탐사선이 달에 착륙까지 성공을 해서 사람이 내려서 달에 쾅 하고 뭐도 남겼어요? 발자국도 남겼어요. 그래서 이 사건은요, 전 세계에 이렇게 중계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69년에는 아폴로 11호가 아주 유명한 사건이었고요. 그리고 나서요, 시간이 좀 흐른 1990년대는요, 허블 우주망원경이 발사가 됩니다. 우리가 망원경으로 천체를 보다 보면 지구에서는 지구 대기에 의해 상이 흔들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선명한 천체의 사진을 얻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우주로 망원경을 쏘아 올리면 지구 대기의 영향을 하나도 안 받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허블 우주 망원경도 굉장히 가치가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1997년에는요, 탐사 로봇 소조노가 최초로 화성에 착륙을 합니다. 화성에 이 소조노는요, 착륙을 해서 바퀴가 달려 있잖아요. 막 돌아다녀요. 돌아다니면서 암석도 채취할 수 있고요. 사진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이 소조노 이후에요, 많은 행성들에 이러한 탐사 로봇가 가서 그 행성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게 됐어요. 자,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요, 1998년에 국제우주정거장이 건설이 됩니다. 여러분들 지구에서는요, 중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국제우주정거장 어때요? 무중력 상태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구에서 하기 어려운 실험들을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아주 많이 쉽게 우리가 수행을 할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치가 있고요. 우리 2015년에는요, 뉴 호라이즌스호 명왕성 최근접 통과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명왕성은요, 1학년 때 뭐라고 배웠어요? 우리 해양성보다 멀리 있는 외소행성이다라고 공부를 했을 거예요. 명왕성 자체가 태양계 굉장히 외곽에 있습니다. 즉, 우리 그 외곽까지 탐사선 보내서 명왕성의 정보를 얻어낸 거죠. 그래서 이 사건 또한 굉장히 중요한 우리 우주 탐사의 기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2023년, 비교적 굉장히 최근이죠. 목성의 위성 탐사선 주스호가 발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23년에 발사되었대요. 이 주스호, 목성 근처에 다다랐을까요? 아니요. 대략 한 2031년 정도에 이 주스호가 목성 근처에 가서 위성들을 탐사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여러 기술들을 발전시키면서 우주를 탐사해 왔습니다. 이런 우주 탐사,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라는 것도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요. 자, 우주 탐사에 의와 인류에 미친 영향입니다. 우리 우주 탐사가 진행되어 오는 과정에서요, 태양계와 우주에 대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리고요, 당연히 천문학,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막 계산을 하고 했겠죠? 그래서 공학과 물리학 등의 학문을 발전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도대체 그런 것들이 나한테는 또 어떤 영향이 있을까? 우리 산업에는 또 어떤 영향이 있을까라는 것도 봐야 되는데요. 우주 탐사 과정에서 발달한 첨단 과학 기술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기 태양 전지와 인공관절이 예시가 되는데요. 이 태양 전지 어디에 있었겠어요?
우주선에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태양전지는요,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꿔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주선에서 우리가 발달한 기술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우리 인공관절은 무엇

0: 무엇으로 만들어졌냐면 형상기억합금이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졌어요. 형상기억합금은요, 우리 우주선의 안테나에 주로 들어갔었거든요. 이 형상기억합금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얘를 이 합금을 막 물리적으로 모양을 변형시켜도 일정 온도가 되면 원래의 모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관절에다가 이걸 넣을 때도 모양이 변해도 그 온도가 맞게 올라가면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의학에 많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우주 탐사를 위해 개발된 첨단 기술이 일상생활에 적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떠한 기술들이 있냐면요, 굉장히 다양한 게 있는데 대표적으로 전자레인지와 우리 정수기 예를 들수 있어요. 우리 우주선에 사람이 탈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오랜 기간 동안 밥도 먹어야 되고요, 물도 마셔야 돼요. 그때 발달한 것이 바로 전자레인지와 정수기입니다. 그 우주 비행사의 식량과 그리고 식수를 책임졌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진공청소기 기술도 어디서 왔냐면요, 달의 표면에 있는 암석을 채취하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암석을 이렇게 가져오고 싶었죠? 그때 발달한 엔진과 배터리 기술이 진공청소기에 그대로 들어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우리 우주에 대한 호기심으로 발전시켰던 다양한 기술들이 우리의 삶도 편하게 해주고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식 강의의 개념 아이템 잘 모아봤다면 문제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은하에 대해 설명한 내용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로 옳은 것은이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 은하를 위에서 보면 중심부에 선생님 무슨 구조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 막대 구조가 있다고 했어요. 막대 구조가 있고요. 막대 끝에서부터 소용돌이 모양의 무엇이 나선팔이 휘감고 있다라고 선생님 얘기했죠. 그러면 니은은 나선팔이 되겠네요. 나선팔. 나선팔이 휘감고 있다. 우리 은하를 옆에서 보면 중심부가 볼록한 무슨 모양이라고요? 원반 모양이라고요. 그러면 답은 몇 번일까요? 막대, 나선팔, 원반.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우리 은하의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 은하 중심부에서 태양계까지의 거리와 우리 은하의 지름으로 옳은 것은? 선생님이 우리 은하의 모양과 크기 알아둬야 된다고 했거든요. 우리 은하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 문제들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우리 은하의 중심부로부터 태양계까지의 거리 약몇 파색? 8,500파색이다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그때 우리 은하의 지름은요, 몇 파색이에요? 그렇죠. 우리 3만 파색이다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정답은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림은요, 우리 은하를 구성하는 천체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떤 천체예요? 우리 별들이 공 모양으로 빽빽하게 모여 있는 구상성단의 모습입니다. 공 모양의 구상성단 맞고요. 우리 은하의 주로 중심부에 많다라고 이야기했죠. 붉은색 별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색깔을 봐도 주로 붉은색 별이 보이죠. 푸른색 별은 보이지 않아요, 거의. 맞고요. 수만, 수십만 개의 별들, 숫자가 굉장히 많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수만, 수십만 개의 별들이 모여있는 게 구상성단입니다. 5번, 성간물질이 모여 뿌옇게 보이는 천체는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성운이라고 했어요. 성운은 가스와 티끌의 모임이지 별의 모임이 아니었죠. 그래서 틀린 것은, 옳지 않은 것은 5번이 정답입니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우리 은하를 구성하는 천체를 나타낸 것이래요. 이 천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이거 성운 중에서도 무슨 성운? 선생님이 말머리 성운이라고 했고요. 말머리 모양의 이 가스와 티끌이 뒤에 오는 별빛을 암흑처럼 막았다. 암흑 성운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억, 수많은 별들이 구름처럼 모여 있는 건 성단이죠. 근데 이건 지금 성운이잖아요. 그러니까 틀렸죠. 뒤쪽에서 오는 별빛을 가로막아 어둡게 보이는 것이 암흑성운입니다. 맞는 내용이고요. 띠긋, 가스와 티끌로 이루어진 성간물질이 많이 모여있는 게 성운이고요. 성운 중에서도 암흑성운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니은과 띠긋, 정답 4번입니다. 자, 우리 그림은 우주 팽창을 나타낸 것이래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골라라라는 문제고요. 우주 팽창으로 외부 은하들은 멀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팽창하는 우주였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었고요. 그때 우주 팽창할 때 선생님이 특별한 중심이 없이 모든 방향으로 균일하게 팽창하고 있다라는 거 선생님 강조했었죠. 니은도 맞습니다. 우주의 어느 곳에 관측하더라도 외부 은하는 멀어지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 걸 알았던 거예요. 디귿도 맞는 답입니다. 따라서 답은 기역, 니은, 디귿 5번입니다. 19번은요, 다음은 우주 탐사의 역사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와라를 과거부터 현재까지 시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들, 소련이 최초로 인공위성을 발사한 것에 미국이 자극을 받아서 쏘아 올린 것이 무엇이었어요? 그렇죠. 아폴로 11호였습니다. 달에 착륙했고요.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우리 망원경을 어디로 올려보냈어요? 우주로 올려보냈습니다. 허블 우주 망원경 발사가 두 번째 사건일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가가 되겠네요. 달 하나가 정답 3번. 입니다. 마지막 문제 볼게요. 다음은 우주 탐사를 위해 연구한 기술이 일상생활에 이용된 제품을 설명한 거래요. 가와나에 해당하는 것 옳게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우주 비행사의 식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여가 장치, 정수기죠. 그리고요, 달 표면에 암석을 채취하려고 개발한 엔진과 배터리 기술이 활용되었대요. 선생님이 진공청소기 얘기했었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 시간 마지막 개념 클리어입니다. 수많은 별이 모여 있는 집단을 이것이라고 하고요. 성감 물질이 많이 모여 구름처럼 뿌옇게 보이는 천체를 이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20과 완강하신 친구들 꼭 우리 개념 클리어 답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완강을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마지막 수업인 만큼 한 장의 사진을 더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사진 어떤 사진이냐면요. 여기 자동차 위에 보면 여기가 태양전지 부분이거든요. 태양빛을 받으면 이 태양전지에 의해서 전기에너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 태양전지를 이용해서 만든 자동차예요. 즉, 이 태양전지에 빛이 들어오면 이 자동차가 굴러가는 것이거든요. 이 자동차 선생님이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학생들과 함께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이 자동차를 만드는 건 굉장히 쉬웠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만들고 나서 이 자동차를 이렇게 땅에 두면 자동차가 안 굴러가는 거예요. 근데 막상 이 자동차를 들으면 태양빛 받아서 바퀴가 돌아는 갔어요. 근데 돌아가는 힘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이렇게 친구들이랑 자동차를 놓고 선생님은 경쟁을 시합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아예 이 바닥에서는 굴러가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학생들이랑 정말 많이 토론을 해봤습니다. 어떤 학생은 선생님 이거 나 12시에 태양빛 제일 강할 때 실험해봐요. 그러면 이렇게 바로 위에서 태양빛이 들어오니까 잘 굴러갈게요.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한 친구도 있었고요. 어떤 친구는 선생님 여기 바닥 너무 울퉁불퉁하잖아요. 매끈한 바닥에서 한번 실험 다시 해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을 해서 최상의 상태에서 딱 자동차를 놓는 순간 그때부터 굴러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막 박수 치면서 자기 조별 자동차로 시합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선생님, 여러분들, 선생님 공부하는 것도 이와 같은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동차 하나 만드는데도 정말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 시행착오를 겪고 우리가 보완을 하고 보완을 하다 보니까 완벽한 자동차로 실험이 가능했죠. 과학 공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처음부터 100점을 맞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50점도 맞아보고 또 많이 틀려보기도 하고, 그럼, 내가 여기 모르네? 아, 내가 여기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걸 보완하고 또 보완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과학 실력도 쌓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은요, 아직 선생님으로서도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집에 가서도 강의를 다시 보면서 준비를 하고, 선생님의 시행착오 속에서 선생님도 커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요, 20강의 단기 특강은 여기서 마치지만요, 서로의 자리에서 여러분들도 성장하고, 선생님도 성장해서, 우리 다음 강의에서 성장한 모습으로 만나는 빛나는 별, 그리고 팽창하는 우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20강의 단기 특강을 통해서 뉴런과학 2학년 완벽히 정복하셨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선생님의 강의는 오늘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우리 20강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선생님은요,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 아랑이었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어요. 안녕!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오늘도 또 만났습니다. 와, 32강까지 왔어요. 정말 많이 많이 많이 달려온 것 같습니다. 오늘요, 북원의 첫 번째 시간, 무엇의 첫 번째 시간, 자신의 글쓰기 과정을 살펴봐요. 첫 번째 시간입니다. 글쓰기 과정이라고 했는데, 예, 주장하는 글을 여러분이 아주 많이 볼 거예요. 주장하는 글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 그럼 6학년 국어 교육의 목표를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나라면 읽고, 생각하고, 말하고, 쓸수 있어요.

라면 크기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죠? 여러분이 계속 계속 잘 먹어줘서 라면 크기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거예요. 자, 여기 교과서 내용 학습 한번 보겠습니다. 6학년 1반 학급 신문이래요. 학급 신문 한 번쯤이라도 만들어 본적 있죠? 자, 여기 학급 신문 주제를 보아하니 아무래도 환경 문제에 관한 것 같습니다. 일회용품이 분해되는데 걸리는 시간, 종이, 우유팩, 나무젓가락 다막몇 개월에서부터 500년 이상 걸리는 것까지. 아, 역시 일회용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여기 일회용 컵이나 플라스틱 물병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 컵을 사용합시다. 일회용품은 분해되는 데에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쩌고저쩌고 이제 내용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이 친구가 어떤 고민에 빠졌는지 한번 볼게요.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를 내 글에 사용하고 싶은데, 그렇지. 요새는 내 머릿속에서 전부 나오는, 100% 모두 다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글을 쓰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를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고 내 글에 잘 녹아내리게 해서 사용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바르게 인용하는 방법이 뭘까 하고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 친구는요, 진짜 뭔가 아는 친구야. 왜냐? 이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바르게 인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인용이라는 게 뭘까요? 일단 인용. 자, 이 인용이란 말 진짜 많이 쓰거든요. 예, 여러분의 그 단어장에다가 이걸 좀탁 넣었으면 좋겠어. 예. 네, 내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이 낱말장 중에 이걸 탁 넣는 거야. 자, 인용이 뭐냐면 이 인은요. 끌인자예요. 한자로. 끌인. 끌어당긴다는 거야. 끌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이 뭐냐면 쓸 용이에요. 사용한다. 저기 있는 무언가를 나 있는 쪽으로 끌어당겨. 끌고 와. 그래서 사용한다. 이게 인용이에요. 자, 이게 인용인데, 그러니까 인용은, 괜찮은 거야. 아, 내가, 내 글을 지금 쓰고 싶은데, 다른 사람 글을 가지고 오고 싶단 말이죠? 그러면 인용하면 돼요. 그리고 인용했어. 라고 말하면 돼요. 그런데, 표절은 다릅니다. 자, 표절은 뭐냐? 표절도요, 사실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내 글로 가져오는 거예요. 똑같아요. 인용도 남의 것을 가져오는 거고, 표절도 남의 것을 가져오는 거예요.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인용은, 자, 나저 A라는 사람의 글을 가져온 거야 하고 말을 해줘. 어딘가에 써줘. 알려줘. 그런데 표절은, 쉿! 저쪽에 B라는 사람의 글을 내가 가져온 건데, 나만 알아. 아무도 몰라. 쉿! 이건 비밀이야. 즉, 몰래 가져오는 거죠. 몰래 가져오면 이건 인용이라고 안 하고 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절이 뭔지 알아요? 도둑이에요. 도둑질이에요. 왜? 몰래

휴대전화 중독 문제가 정말 심각하구나. 그래. 휴대전화는 편리하고 꼭 필요한 경우가 많지만 쉽게 중독된다는 문제가 있어. 그렇죠? 여러분, 중독된 친구들 많죠? 그래서 하루에 2시간, 3시간, 4시간, 새벽까지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친구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러한 문제를 친구들에게 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딱 이제 방법을 알려줘요. 휴대전화 중독의 그 위험성을 글로 한번 써보자. 그렇죠? 야, 이게 중독의 위험성이 있는데 이걸 우리 친구들에게 꼭 알려줘야겠어. 글로. 그랬더니 이 여자아이가 좋은 생각이야. 그런데 말이야. 글을 쓸때 주의해야 할게 있을 것 같아. 뭘까? 자, 그래? 그럼 우리 라면 먹고 생각할까? 라고도 할수 있지만 우리 앞에서 배웠죠? 이번 단원의 그 주요 핵심 내용 중에 인용과 또 표절에 대해서 배운다는 것. 그래서 요 정도로 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인용이 되려면 몰래 가져오면 안 된다고 했죠? 자, 그 방법이 뭐냐? 출처를 밝히는 거예요. 출처. 출처를 밝히는 겁니다. 출처. 처가 뭐냐면 곳이란 얘기야. 장소란 얘기야. 자, 말하자면 어디에서 가져왔는지 밝혀라 이 말이에요. 몰래 가져오지 않아. 나 A라는 사람의 말에서 가져왔어요. B라는 사람의 글에서 가져왔어요. 이렇게 가지고 온곳 있죠. 이걸 출처라고 합니다. 자, 이 출처를 밝혀야 되지 않을까? 자, 이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림에 드러난 문제 상황으로 알맞은 건 뭐예요? 휴대전화 중독 문제죠. 휴대전화 없이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이게 중독이잖아요. 자, 과대광고는 뭐 이런 거죠. 뭐 효능, 뭐 효과를 아주 그냥 부풀려서 얘기한다거나, 효능이 없는데 효능이 있는 것처럼 얘기한다거나. 그래서 요즘에 인터넷에 보면 거짓 후기도 있는 것 같아. 그런 거 보면 좀, 아, 이거 좀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아니 들 수가 없죠. 요 약을 뭐 일주일만 먹어도 3kg이 빠집니다. 이런 거. 피해자, 피해자. 이런 거 뭐예요? 과대 광고에 속았어. 이런 거잖아요. 네. 자, 이런 과대 광고 조심해야 되지만, 앞에 문제 상황으로는 옳지 않아요. 그림의 친구들이 쓰려는 글의 중심 내용. 글의 중심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요거 한번 별표해 볼까요? 이 중심 내용이란 말, 이 국어 공부할 때 정말 많이 들어볼 거고, 문제집이나 교과서에도 많이 나올 겁니다. 중심 내용, 중요한 내용이란 뜻이고요. 또, 중요한 내용. 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때에 따라서. 글쓴이가 꼭 전하고 싶은 말. 꼭 전하고 싶은 말. 전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말. 이게 중심 내용이라는 거고요. 주제라고 달리 표시가 되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그림의 친구들이 쓰려는 이 주제로 알맞은 것은 뭐냐? 이렇게도 할수 있어요. 주제라는 말도 정말 많이 나오고요. 중심 내용이란 말도 정말 많이 나옵니다. 우리 국어를 공부하는 친구들은 반드시 알아놓아야 할 용어 중에 하나죠. 자, 중심 내용. 뭐든지 중요한 건 가운데다 놓잖아. 그쵸? 중요한 건 가운데다 놓고 덜 중요한 걸 옆에 주변에다 놓잖아요. 그래서 중심 내용이란 말이 들어갔고요. 중요한 내용. 꼭 글쓴이가 전달하고 싶은 말. 내용. 이런 걸 우리는 주제라고 한다. 꼭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이 친구들이 쓰려는 중심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휴대전화 중독은 위험하므로 주의해야 된다. 요 내용이, 주제가 중심 내용이 되겠죠? 글을 쓰는 과정을 점검하면서 글을 쓰면 좋은 점을 알맞게 말하지 못한 친구를 골라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글을 쓸 때도 항상 점검을 해요. 그쵸? 우리 여태까지 계속 점검하는 것 생각해 봤었는데, 우리가, 자, 지금부터 쓸 거야. 다다다다다. 아무 생각 없이 머릿속에 나오는 대로 막 쓰다가 보면은 다 쓰고 나서 읽어봤을 때 내가 지금 무슨 말을 쓴 거지? 이럴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항상 글 쓰는 과정을 그때그때마다 점검하는 게 좋겠죠? 자, 알맞게 말하지 못한 친구. 글의 주제를 새롭게 정할 수 있어. 내 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 내 생각을 글에 잘 표현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 정답! 옳게 말하지 못한 친구는 당연히 유진이죠. 자, 왜 그럴까?
글의 주제는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꿔. 일단 주제를 딱 정했으면 그 주제에 알맞게 글을 딱 정리해 나가고 글의 흐름을 잘 이렇게 서술해 나가야 되는데 새롭게 정한다는 건 완전히 다른 글을 쓰겠다는 거죠. 그치? 자, 완전히 다른 글을 쓸 수는 없어요. 그냥 점검하면서는 흐름이 알맞은지 혹시 잘못된 정보가 있는지 이제 요 정도로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진이 맞고요. 여기 좀 어려운 말이 나오죠?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여러분, 이 객관적 할 때, 예, 객관, 무엇일까? 일단 반대말은 주관이라는 거예요. 주관적. 또, 객관적. 이거 굉장히 많이 쓰지요? 주관적이 뭐고, 객관적이 뭐야? 사실, 선생님이, 많이 얘기했지만, 국어 어휘를 좀더 많이 알고 싶고, 또더잘 이해하려면, 한자 공부를 안할 수가 없거든요. 자, 여기 주가 뭐냐면 주인이란 뜻이에요. 주인. 주인이 누굴까? 나를 말하는 거야. 나. 나야, 나. 나. 내가 보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내 눈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객관은 여기 객은 뭐냐면 손님이란 뜻이 있어요. 손님. 저 사람. 나그네, 저 사람. 나그네, 손님. 이런 뜻이 있어. 이건 뭐냐면 제3자. 제3자, 그러니까 내가 아닌 사람, 예, 내가 아닌 그 누군가가 보는 것이 바로 객관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 글은 주관적으로 보면 저번에도 그랬죠?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오, 잘쓴것 같아. 오, 이 말하면 훌륭해.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3자가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거지. 아, 내가 볼 때는요, 여기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오, 여기는 아주 좋은 글입니다. 이렇게 평가해 줄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글 쓰는 과정을 점검하면 좋겠다. 다른 사람의 자료를 사용하여 글을 쓸때 주의할 점을 생각하면서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 자, 우리 글을 쓸때 사용한 자료에 무엇을 밝혀 적는다? 예, 어디에서 왔는지 그 출처를 밝혔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인용이라는 거죠. 자, 모두가 함께하는 디지털 세상을 만들자라는 주장하는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주장하는 글의 짜임을 꼭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장하는 글을 쓸수 있는지를 여러분이 공부해야 되기 위해서는 남이 쓴 주장하는 글의 짜임을 먼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 짜임처럼 여러분도 주장하는 글을 써야 되겠다.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이죠. 자, 먼저 1문단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2문단으로 넘어가겠죠? 자, 그러면 한번 1문단부터 볼게요. 우리는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다.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면서 일상생활은 편리해졌다. 뭐 휴대전화, 그다음에 뭐 컴퓨터, 뭐 노트북 이런 거다 디지털 기기죠.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편리한 게 아니래요. 어? 다 편리한데? 아, 뭐 이걸 동등하게 편리하지 않은 게 있다고? 이게 뭐야? 궁금하죠? 자,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탐색하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며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이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서부터, 네, 기술을 사용해서 정보 탐색하고 다른 사람하고 소통하고 문제 해결하는, 예. 이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좀 어려운 말로 나중에도 혹시 나오니까요. 혹시 나오는 게 아니라 나와요. 그러니까 보세요. 디지털 문해력이라고 합니다. 네, 디지털 문해력. 여러분, 문해력은 알죠? 들어봤죠?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잖아요? 요런 말이, 예, 다시, 새로 생긴 거지. 디지털 문해력. 그러니까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면서 거기에서 어떤 정보를 내가 가지고 오고요. 이 정보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뭐 나에게 유용한 것인지 쓸모가 있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능력까지 자, 이런 능력을, 이런 역량을 디지털 문해력이라고 한다고요. 그런데 이 역량이 부족한 사람이 있대요. 자, 이 역량이 부족한 사람은 예전보다 더 불편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많은 사람이 편리하게 생활하도록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 차이를 줄여야 한다. 지금부터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 차이를 줄여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자. 자, 여기 1문단은요, 주장하는 글의 처음 부분. 서론 부분이라고 합니다. 자, 외워요. 전에 아는데요. 그러면 외우지 마세요. 자, 서론 부분이라고 합니다. 네. 처음 부분이에요.

그럼 서론 부분에는, 자, 우리 짜임을 꼭 봐야 된다고 했죠? 어떤 내용이 들어가느냐? 바로 이거예요. 디지털 기술을 사용해서 필요한 정보를 탐색하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며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이 부족한 사람은 큰 불편을 겪을 수 있다. 이 부분을 우리 뭐라고 하느냐면, 문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글쓴이가 문제 상황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자, 이런 문제가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이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동등하게 똑같이 편리한 게 아니에요. 라고 문제 상황을 제시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자신의 주장을 펼친다고요. 자, 그게 바로 이겁니다. 많은 사람이 편리하게 생활하도록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 차이를 줄여나가자. 좁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능력이 높고, 많고, 어떤 사람은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밑에 있고, 그럼 격차가 너무 크죠?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이 차이, 능력 차이를 좀 줄여보자, 이 말이에요. 자, 이거. 네, 이제 이해가 가시죠? 요 손짓으로 보시면, 이걸 우리 뭐라고 하느냐? 주장이라고 합니다. 중요해요. 네. 자, 서론 부분에는 무엇이 들어간다? 문제 상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글쓴이의 주장이 들어간다. 어디에? 서론 부분에. 자, 그 다음이 이제 본론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본론 부분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 아까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지금부터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 차이를 이렇게 줄여야 하는 무엇을 살펴본다고 했어요? 이유를 살펴볼게 라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유입니다. 디지털 소외계층의 생활이 불편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능력 차이를 좁혀야 된다. 줄여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장에 대한 이유 들어갑니다. 자, 이거 계속 문제에 나올 거예요.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디지털 기기의 편리함에서 소외될 수 있다. 예, 제외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줍니다. 자, 우리 토론 공부할 때 계속 선생님이 이거 그려줬죠. 주장이 있어. 이 주장을 계속 반복한다고 해서 설득력이 있는 게 아니야. 이 주장을 뒷받침해 줄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해. 기억나죠? 이유를 또 뒷받침해 줄수 있는 근거 자료가 있어야 해. 이것들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이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계속 또 기억하세요. 근거 자료 여기 있습니다. 일부 병원은 진료 예약을 특정 애플리케이션으로도 할수 있게 했다. 그쵸? 선생님도 그렇게 해요. 어느 병원에 갈 거예요? 내일 갈 거예요. 그럼 오늘 애플리케이션으로 저 내일 6시 예약입니다 하고 딱 해놔요. 그러면 이제 6시에 딱 맞게 가면 되겠죠? 자, 이 경우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계층이 있어요. 소외계층이 있어요. 현장에서 진료를 접수하려고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나 6시에 나 예약했어.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가면 되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디지털 기기 다루는 방법을 잘 몰라. 그러면 현장에 가서, 아, 저 여기 진료 보고 싶은데요. 6시에 이미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그럼 이 사람은 소외된 거죠. 그죠?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디지털에 소외된 계층을 줄이도록 뭐 해야 된대요? 지원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자, 이 글에서 다루는 주제는 뭘까요? 자, 중심 내용이 뭘까요? 네,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 차이를 줄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설명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두 가지.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면서 일상생활은 일단 편리해졌어요. 그런데, 디지털 기기가 가져온 편리함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주어졌을까요? 이 글에서는 아니라고 했어요.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일부 병원에서 오래 기다려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번과 3번의 동그라미. 자, 문단 1이 글 전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굴까요? 라고 했습니다. 누굴까요? 물어봤어요. 자, 서론 부분이죠? 글의 전체적인 주제를 소개하고 앞으로 펼칠 주장에 대해서 밝히는 부분이 서론 부분입니다. 서론 부분에 대해서 잘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동윤의 그 정답, 네, 동윤의 이름을 써줄게요. 자, 이 글에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병원 이야기, 일부 병원 이야기를 예로 들어놓고 있습니다. 이거 뭘까요? 관련된 예시를 들어서 근거를 제시한다. 예. 근거는 뭐 통계 자료도 되고 실제 사례도 되고요. 예. 관련된 예시 중에 실제 사례를 지금 들고 있는 거죠? 네. 이런 거 아주 좋은 근거가 되겠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요. 자, 둘째,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만들기 때문에 예, 그 격차를 줄여야 된다. 예, 차이를 줄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건 두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자, 이유. 디지털 문해력 부족은 학습 격차로도 이어질 수 있다. 진짜 그렇죠. 여러분, 학교에서도 디지털 기기를 아주 잘 다루는 친구는 정답도 잘 찾아내고 검색도 빨리빨리 해내죠. 근데 이게 잘안 되는 친구는 느려. 실제로 그렇죠. 따라서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디지털 문해력, 아까 디지털 문해력이 뭔지 설명했죠? 기기를 잘 다루고 거기에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잘 찾고 이 정보가 나에게 필요한지 아닌지도 잘 판단하고 또 거기에 따라 윤리성까지 갖춘 친구. 아, 이거 함부로 표절하면 안 돼. 이런 것까지 잘 알고 있는 친구. 이 디지털 문해력이 있는 친구들이죠. 이 디지털 문해력 성취 수준은 매우 중요한데요. 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라는 데서 뭔가 조사를 했나 봐요. 디지털 문해력이 부족한 학생 비율이 12.0%이다. 이에 따라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수업 참여와 정보 활용에서 뒤처지는 학생들이 있단 말이죠. 이 학생들이 생겨서 결국엔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우려된다. 자, 이유를 뒷받침해주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이 그래프 자료를 들고 왔습니다. 이게 뭘까요? 근거 자료가 되겠죠. 그러니까 주장하는 글의 짜임은 한 문단에, 이 본론에서, 한 문단에서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이유와 근거 자료가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눈으로 지금 확인하고 있어요. 따라서 학생들이 기초적인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교육을 강화해줘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미흡 학생, 이 학생들이 문제라는 거지. 이 학생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데 다행히 우수한 학생들이 퍼센트로 보면은 가장 많은 예,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이 자료를 가지고 왔네요. 만들었네요.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뭘까요? 보통 수준의 학생 비율이 높다. 아니죠. 우수였죠. 한국방송공사에서 만든 자료를 사용했다. 아니었죠? 뭐라 그러더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었어요. 네. 그 다음에 기초 수준의 학생 비율은 33.2%이다. 뭘까, 이거? 보통 수준이었죠? 다시 한번 볼까요? 어디? 보통. 33.2. 예. 보통 수준의 학생이었네요. 성취 수준이 미흡한 학생의 비율이 가장 낮기는 해요. 예. 다행이네요. 자, 중학생의 디지털 문해력 성취 수준을 조사한 자료이다. 초등학생이 되겠죠? 자, 이 글의 내용을 알맞게 이해하지 못한 친구는 누굴까요?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의 차이가 생기면 교육 기회도 불평등해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고, 디지털 문해력이 우수한 초등학생이 가장 많으니까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 차이는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아 하지 않았지요. 그 미흡한 학생을 많이 도와줘야 된다, 기회를 줘야 된다라고 한 글이고요. 이 글에서 글쓴이가 사용한 근거 제시 방법으로 알맞은 건 뭡니까? 바로 요거죠. 통계 자료를 사용했다는 것. 그래서 신뢰성을 높였다는 것.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 차이를 줄이기 위한 올바른 방법으로 알맞은 것은 뭘까요? 기기 사용을 금지한다. 전혀 기계를 쓰지 않는다. 사용하지 않는다. 혼자 연습하게 한다. 예, 교육을 강화한다. 요거죠. 자, 글 속에 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셋째, 세 번째 이유가 되겠죠. 생활의 불편함을 넘어서 사회적 불평등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예, 그 디지털 기술 활용 그 격차를 줄여야 된다라는 거고요. 여기 정보화 사회에 살고 있는데, 이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한대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그, 정보를 공유하는데도 어려움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땡땡신문에 나온 한국정보화진흥원 연구위원 인터뷰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 이유를 잘 뒷받침해 줄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근거 자료가 되는 것이죠. 자, 디지털 기술

0: 활용 능력이 부족하면요, 일자리, 복지, 교육과 같은 사회 여러 분야에서 기회를 얻기가 어렵대요. 요즘 구직 구인도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얻고 하는 것도요, 다 인터넷으로 막 서류를 넣는데요. 그러니까 그걸 못하면 일자리 얻기도 많이 힘들겠죠. 자, 그래서 이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의 차이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의 위험성을 경고, 주의해주고 있다. 정보 활용의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사회 전체적인 관심을 좀 기울여라.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부분은 이제 서론 본론 결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결론 부분은 어떤 내용일까요? 디지털 세상에서 디지털 문해력이 부족하면 어떤 불편함을 겪게 될까?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생활하면서 소외되거나 불편을 겪을 것이다. 아까 앞에 나왔던 내용이죠? 자, 그래서 관심을 좀 기울여야 되고 불평등을 겪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살펴보자. 자, 일상생활에서 디지털 기기를 마주하는 많은 사람을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 차이를 줄여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주장을 강조하고 있고 앞에 나왔던 내용도 또 요약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즉, 결론 부분은 주장을 요약해주고 강조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군요.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뭘까요? 네, 디지털 기기의 사용을 줄여야 된다. 이런 것 아니죠. 네, 여기. 예, 알맞은 것이니까 디지털 기술 활용은 학생들만 하면 된다.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가 줄어들고 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지 못해도 불이익은 없다.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이 없으면 자신이 가진 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 요글 내용 있었었어요. 자, 기억을 활용한 이유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해볼까요? 자, 땡땡 신문에 나온 한국정보화진흥원 연구위원 인터뷰, 즉 전문가의 인터뷰예요. 자, 그럼 뭘까요? 전문가의 의견을 이용해서 주장을 더 신뢰성 있게 만들었습니다. 네, 믿게 한다. 이건 신뢰성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근거 자료들을 가져왔다 이거죠? 다음 내용은 주장하는 글의 짜임 가운데 어디에 해당할까요? 이런 문제 정말 많이 나옵니다. 네. 자, 글을 쓴 문제 상황을 밝혔다. 그 다음에 글쓴이의 주장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바로 서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 차이에 대한 글쓴이의 주장은 결국 뭐다? 그리고 이유도 뭐다? 간단히 요약한다면,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 차이를 줄여야 한다. 자, 여기 그 다음에 이유가 나오겠죠? 여기가 주장이 되겠고요. 왜?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 차이가 여러 가지 불평등을 만들기 때문에. 라면 문제예요. 주장하는 글에서요. 이유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근거, 2번 과거, 3번 근육. 이유는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근거, 아이고, 정답이 나올 뻔했네. 나왔나, 이미? 이것은 이유를 뒷받침해준다. 근육은 아닌 것 같고요. 자, 그럼 문제 정답을 아는 친구는 따다다 써주세요. 안녕.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 김구입니다. 자, 우리 중단원 서술형 대비 문제 남아 있는 7개 해결해 볼 시간이죠. 자, 오늘은 구원픽으로 19번과 22번 문제 한번 골라봤습니다. 여기 있는 19번과 22번이요.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접근 방법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선생님이 한번 골라보았고, 2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두 번째로 설명할 방법이 다음 단원의 풀이하고도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선생님은 다음 단원에 관련된 내용을 한 글자도 꺼내지 않고 문제를 풀 건데, 문제를

풀다 보면 그 설명하는 과정이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워야 될 이야기들, 그 소단원 문제들과 맥락이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두 문제 강조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봐야 될 문제는 16번 문제 볼게요. 다음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 안에서 선분 AH의 길이를 구하여라라고 얘기했는데, 자, 요 길이 구해봐라는 게 지금 문제죠. 어떻게 구해야 되지라는 고민을 하고 있을 찰나에 선분 BC의 길이가 선분 AD의 길이로 그대로 옮겨갈 수 있구나라는 게 눈에 보여요. 더불어 직사각형이니까 너 직각이네라는 얘기 할수 있겠죠. 그러면 어때요? 직각삼각형이 눈에 하나 보이고요. 직각삼각형의 직각 부분에서 수선의 발 내려서 두 개의 직각삼각형을 더 만들어 놓은 상태다라는 걸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직각삼각형의 응용에 관련된 이야기죠. 그렇죠. 직각삼각형의 닮음에 응용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됐나요? 그러면 10cm라는 변과 HD라고 이야기하는 8cm라는 거 알고 있는데, 문제에서는 AH의 길이 구해라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길이를 X cm라고 놓고 식을 한번 세워보려고 했더니,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니네. 공식을 적용할 수 없네라는 이야기를 할수 있겠죠. 그지? 바로 BH의 길이를 구하여라라고 얘기했다면 이게 레벨 3까지 오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 10의 제곱이 8 곱하기 8 더하기 BH 이렇게 그냥 바로씩 세워버리면 되니까. 하지만 AH를 구하여라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레벨 3에 와 있는 거겠죠. 공식을 한 번에 적용할 수 없는 형태입니다. 자, 그럼 어때요? AH의 길이의 제곱은 BH 곱하기 8 하고 계산해야 되니까 결국 BH의 길이가 필요하구나라는 거알수 있고요. 너를 Y cm라고 놓고 식을 세워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런 식 세울 수 있겠네. A에서부터 시작해서 내려오는 변의 길이의 제곱은 도착 지점에서 짧은 길이 곱하기 긴 길이하고 식 세울 수 있으니까 10의 제곱은 8 곱하기 8 더하기 y라고 이렇게 식 세워볼 수 있지 않겠어요? 좋아요. 그럼 양변 8로 나눠준다면 y 더하기 8이 8분의 100 하고 쓰여지니까 2분의 25라고 y 더하기 8 구할 수 있습니다. y 값 구할 수 있겠죠? 넘겨서 빼요. 그렇다면 2분의 25에서 2분의 16 빼주는 거니까 y가 2분의 9다라는 걸알수 있죠. 즉, 선분 BH의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내려오는 변의 길이의 제곱, 즉, x의 제곱은 도착하는 지점에서 짧은 거 곱하기 긴거 하고 쓰여지니까 2분의 9 곱하기 8 하고 쓸수 있을 거고, 2분의 9에다 8 곱하면요, 36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x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선분 AH의 길이 6cm라고 정답 써줄 수 있겠죠. 어때? 할수 있겠니? 그래, 이 문제가 레벨 3에 있는 이유는 하나의 공식을 적용해서 문제의 답이 바로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이고, 공식 두 개를 적용해 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직각삼각형의 닮음의 응용, 공식을 두번 적용하는 형태로 문제 풀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17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겁니다. 자, 반지름의 길이가 10cm인 구 모양의 쇠구슬 한 개를 녹여서 반지름의 길이가 2cm인 구 모양의 쇠구슬을 만들려고 한대요. 구는 항상 닮음인데 반지름이 10cm에서 2cm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닮음비를 생각해 보면 닮음비가 5대 1이구나라는 얘기해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녹여서 작은 쇠구슬 몇 개를 만들 수 있니 물어봤으니까요. 결국은 부피에 관련된 문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5대 1이라는 닮음비를 가지고 부피비를 생각해 주시면 부피비가 5의 3제곱 대 1로 이렇게 5의 3제곱 대 1의 3제곱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결국은요. 작은 쇠구슬 모양의 부피의 몇 배? 125배가 큰 쇠구슬이다라고 이야기해 볼수 있을 거고, 그럼 당연히 큰걸 녹이면 작은 거몇개 만들 수 있어요? 125개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그냥 125개라고 정답을 쓸수 있는 별 복잡한 계산을 할 필요가 없는 형태의 문제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충분히 17번 문제 쉽게 해결해 볼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17번 이렇게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가보죠. 그림과 같이 각비가 90도인 직각

삼각형 ABC의 변 AC 위에 점 D에서 수선해발 내려가지고 정사각형을 만들어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자, 사각형 EBFD의 넓이를 구해봐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처음 보는 스타일의 문제는 아니죠. 예전에 선생님이 강조를 한번 했었고요. 그때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 그리고 전체 삼각형이 모두 다 닮음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을 위해서 더 중요한 문제다. 나중에 고등학교에 가서 미분에서 속도가 속도에 관련된 이야기를 배울 때 다시 등장할 그림이다. 그때는 요렇게 두 개가 서로 닮음이다라는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지? 그래서 요 문제 아주 중요하게 기억해 두셔야 될 그림입니다. 혹시나 기억나지 않는다면 지금 구원픽을 하나 붙여 놓아도 될 만큼의 그림이다.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 모든 과정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여기가 직각이니까 나머지를 동그라미와 세모라고 이야기한다면 여기 있는 이 세모가 그대로 이쪽으로 옮겨오고 이 동그라미가 그대로 이쪽으로 옮겨올 거다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됐나요?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라고 한다면 너랑 너는 평행이고요. 요렇게 선 하나 그려줬으니까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의각으로 같아진다.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가 90도니까 이 세모 이쪽으로 옮겨올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할 수 있었겠죠. 됐니? 좋아. 그래서 결국은 너 동그라미 너 세모라고 한다면 직각 동그라미 세모, 너 동그라미 너 세모가 되면서 직각 동그라미 세모, 전체 커다란 삼각형도 직각 동그라미 세모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모두 다 AA 닮음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사각형의 넓이는 한 변의 길이를 알아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변의 길이를 X cm라고 하고 각각의 삼각형의 변의 길이들을 만들어 내보자 이거지. 자, 여기 있는 이 길이. 그래. 4에서 X를 빼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 길이가 4 빼기 X cm다라고 이야기해 볼수 있고요. 아래쪽에 있는 길이는요, X cm라고 우리가 이야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4 빼기 x 대 x가 뭐랑 4대 8이랑 길이의 비가 똑같아야 된다라는 거 생각할 수 있지, 닮음이니까. 그래서 4대 8이 4 빼기 x 대 x다라고 식을 세워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 4대 8은 뭐예요? 1대 2죠. 그래서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1대 2로 고치고 계산합시다. 그러면 8 빼기 2x가 x가 되면서 3x가 8이니까 x는 3분의 8하고 x값 구할 수 있어요. 즉, 한 변의 길이가 3분의 8cm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렇다면 정사각형 EBFD의 넓이를 구해봐라 하면 제곱하면 되겠죠? 9분의 64 제곱 센티미터 하고 구할 수 있는 네, 그런 문제였습니다. 어때, 괜찮니? 좋아, 이렇게 풀어주면 되죠? 근데 이제 공부하는 측면이니까 다른 거 하나 더 생각해보자라고 한다면 이쪽에 있는 요 길이도 8 빼기 X라고 쓸수 있어요. 그렇다면 X 대8 빼기 X가 역시나 몇 대면 1대 2다라고도 식을 세울 수 있겠죠. 그래서 1대 2가 X 대8 빼기 X야라고 생각해서 역시나 동일하게 2X가 8 빼기 X, 3X가 8이니까 X는 3분의 8이라는 동일한 결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때? 이렇게도 문제 풀수 있겠죠? 됐지? 자,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해 볼수 있는 형태의 문제였고, 어떤 삼각형들이 서로 닮음인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 매우 중요한 형태의 문제였다라고 얘기해 볼수 있겠어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요렇게, 요렇게, 또 요렇게 닮음. 또 이렇게 전체가 닮음이라는 얘기 해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 됐나요? 좋아.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두 가지 방법을 선생님이 지금은 말씀드렸어요. 됐지? 근데요, 이게 나중에 가면 요렇게 두 개가 서로 닮음이다라는 이야기를 해본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요, 그걸로 식을 한번 써볼게요. 근데 이 식은 우리 친구들이 계산하기에는 조금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가면 2차 방정식이라는 걸 중3 때 배울 텐데 그걸 배워야 좀더잘 풀어지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어쨌든 요렇게 삼각형 두 개가 닮아 있다라는 구조로 식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쓰는 건 조금 잘 이해가 안 돼도 괜찮아. 알겠지? 자, 그러면 다시 길이 표현해 볼까요?
자, 이 길이 X, 이 길이 X.

X, 요 길이 8 빼기 X. 자, 이쪽에 있는 이 길이는 4 빼기 X 하고 쓰여지니까, 어때? 4 빼기 X 대 X가 뭐하고 똑같아야 합니까? X 대8 빼기 X하고 같아져야 된다라고 식 세울 수 있겠죠. 그래, 이것도 성립하는 식이에요. 선생님, 식이 너무 복잡한데요? 맞아, 조금 복잡하죠? 하지만 중학교 3학년에 가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요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라고 식 한번 써볼게요. 자, 그렇다면 x를 두번 곱했으니까 x제곱. 자, 4 빼기 x와 8 빼기 x 곱할 건데, 너4 빼기 x 곱하기 8 빼기 x 하고 이렇게 식 써줄 수 있어요. 아직 우리 친구들이 이 식을 전개해서 계산하는 게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풀기는 어려운데, 나중에 가면 요걸 전개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거거든요. 그러면요, 이 식이 어떻게 쓰여지냐면, x제곱이 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32라는 구조로 쓰여지면서 2차 방정식의 형태, 그런데 x제곱이 사라지면서 풀수 있는 형태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선생님,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 몰라도 괜찮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아직 정확하게 안 배운 거야. 근데 어쨌든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쓸수 있고, 그 뒤로 아래로 풀어가도 동일한 답이 등장하게 됩니다. 12x가 32하고 만들어지면서 x는 동일하게 4로 나누면 3분의 8이다라는 얘기 할수 있는 거죠. 자, 됐지? 그래서 이런 식의 닮음도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한번 공부 차원에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자, 이 부분은 식 전개에서 내려가는 건 이해 안 돼도 괜찮아요. 그냥 나는 이런 비례식을 쓸수 있겠다라고만 이해하시면 충분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지? 자, 여기까지 하고 1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9번 문제로 가보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삼각형 모양의 종이 ABC를 꼭지점 A가 변 BC 위의 점 E에 오도록 지금 이렇게 접어 주었답니다. 그랬을 때 선분 CF의 길이를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문제예요. 자, 여러분, 이 문제 오늘의 구원픽으로 선생님이 골라본 문제죠. 접근 방법을 좀 여러 가지로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우선 닮음인 삼각형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정삼각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조건이 매우 중요한 조건입니다.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이 끝에 있는 이 각이 몇 도? 60도. 너도 각이 몇 도? 60도라는 거죠. 전부 다. 더불어 접었으니까요, 각 DEF라는 각도, 아, 60도구나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60도를 기준으로 해서 양쪽 옆에 있는 각을 동그라미와 세모라고 이야기한다면,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라는 각이 몇 도여야 하냐? 120도구나라는 사실이 고정되어져 있는 거죠. 근데 그걸요, 왼쪽 삼각형에서 보세요. 왼쪽에서 너 60도야? 그럼 나머지 두 개의 각 더해서 120도여야 되는데, 하나가 동그라미야? 그럼 나머지 하나는 세모일 수밖에 없겠네? 자, 오른쪽에서도 보세요. 삼각형 FEC에서 각시가 60도예요. 그럼 나머지 두각 더해서 120도 나와야 되는데, 하나가 세모야? 그럼 나머지 하나는 동그라미일 수밖에 없겠네라고 생각하면서, 60도 세모 동그라미, 60도 세모 동그라미라는 똑같은 각들을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삼각형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왼쪽에 있는 삼각형과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두 개가 서로 AA 닮음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해 볼수 있겠죠. 괜찮아? 그래서 이두 개의 삼각형에서 변의 길이들을 생각하고요, 이 변의 길이들 가지고, 그렇지, 비례식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구하고 싶어 하는 변이 선분 CF의 길이니까, 자, 이 길이 X cm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요, AF의 길이를 표현할 수 있어요. 선생님, AF의 길이는 EF의 길이랑 똑같은데 EF의 길이 전혀 모르는데요? 맞아, EF의 길이 전혀 모르지만, 현재 DE의 길이가 7cm고 DE의 길이가 DA의 길이하고 같아지니까요, 이 길이가 7cm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15cm라는 거죠.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15cm니까 전체적으로 15cm에서 x cm를 빼서 너는 15 빼기 x cm가 되겠구나 얘기할 수 있고, 그 길이가 정확하게 선분 EF랑 똑같이 옮겨올 수 있다는 거지. 자리 없으니까 단위는 빼고 15 빼기 x라고만 썼습니다. 괜찮아? 그래서 x와 15 빼기 x가 동그라미라는 각을 끼고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알수 있어요.

됐니? 그래서 x 대 15 빼기 x를 생각해 볼 겁니다. 그런데 둘 중에 뭐가 더 긴지가 느낌이 잘 오지 않죠? 그래서 x 대15 빼기 x는 60도에서 출발해서 동그라미 세모의 순서로 길이를 읽어준 거다. 이렇게 판단하신다면 왼쪽에서 60도에서 출발해서 동그라미 세모의 순서로 변의 길이 읽어주면 되겠다. 60도에서 동그라미 세모로 읽는다면 5대 7 하고 만들어줄 수 있지. 그래서 이 길이가 5대 7이야 라고 이렇게 길이의 비 찾아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안에 거두개 곱합시다. 75에 빼기 5x가 7x더라. 12x가 75더라 이야기할 수 있겠네. x를 생각해 보면 x는 12분의 75고 3으로 나누어 준다면 4분의 25가 되겠다 알수 있겠죠. 그래서 선분 CF의 길이가 우리 4분의 25cm야라는 결과 얻어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번 해볼 수 있었어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선분 EC의 길이를 활용해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똑같은 이야기를 할 건데, 지금 문제에서 X cm와 15 빼기 X cm를 가지고 길이를 생각했다면, 이번에는 다른 쪽을 생각할게요. 자, 요게 지금 X cm인 거는 뭐 달라지는 게 없고요. 대신에 선분 EC의 길이를 가지고 식을 세워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문자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계산이 아무래도 편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방향이에요. 자, 전체적으로 한 변의 길이가 15cm라는 거 알았으니까, 자, EC의 길이는 10cm야라는 거 생각할 수 있었겠죠. 이제 오른쪽에 있는 하얀색 삼각형에서 60도를 끼고서 X 대 10을 생각할 겁니다. 자, X 대 10은 자, 그런데 이게 동그라미에서 60도에서 세모를 거쳐가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도 동그라미에서 60도에서 세모를 거쳐가면서 5대 8이라고 식쓸수 있겠죠? x 대 10이 5대 8이더라 이야기할 수 있고 8x가 50이다. 자, x는 8분의 50이다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 분자 분모 동시에 2로 나누어 준다면 너 4분의 25라는 x 찾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 선분 CF의 길이가 4분의 25cm다라는 동일한 정답 얻어내실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어때? 관점을 여기 있는 선분 EF의 길이를 15 빼기 x로 잡아서 자, 이렇게 접근 후와 접기 전의 길이가 같다라는 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갈 수도 있고 다른 방향으로 저 10cm를 가지고도 문제를 풀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 두개다 눈에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두 가지의 비를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의 구원픽으로 골라보았고요. 또 접는다라는 이야기에서 60도가 아래로 넘겨오면서 옆에 있는 두 개의 각을 더하면 120도가 된다라는 게 고정돼 있다라는 거. 요것도 하나의 특징적인 이야기였겠죠.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자. 20번 봅시다. 자,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삼각형 AMH라는 넓이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문제예요. 여러분 어때요? 직각 삼각형에 중점 주어져 있으니까, 자, 이 길이가, 그래, MC의 길이하고 똑같고요. BM의 길이하고 똑같다라는 생각할 수 있죠. 즉, 선분 BC의 길이의 절반이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얼마야? 2분의 13cm야 라는 거 알려져 있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괜찮니? 그러면 우리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높이 AH만 구할 수 있으면 해결할 수 있겠죠. 왜? 이 2분의 13이 여기 있는 2분의 13이랑 똑같고 그렇다면 선분 MH의 길이가 9에서 2분의 13을 빼낸 거야 라는 얘기 할수 있는 거니까. 그치? 그럼 9에서 2분의 13 뺍시다. 2분의 18에서 2분의 13 빼면요. 2분의 5cm다라고 선분 MH의 길이 구할 수 있어요. 이제 높이 AH의 길이 구해보면 AH의 길이는 자, 내려오는 것의 제곱은 도착 지점에서 짧은 거 곱하기 긴거 하고 만들어지니까 선분 AH의 제곱이 4 곱하기 9 그래서 선분 AH가 6cm라고 이렇게 만들어 볼수 있죠. 자, 그럼 높이 알았으니까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네. 밑변 2분의 5고요. 높이 6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5 곱하기 6 하고 쓰여지죠. 그럼 2분의 15제곱센티미터라는 삼각형 AMH의 넓이 구해볼 수 있습니다. 그다지 어렵지 않은 형태의 문제였으니까 바로 눈에 보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문제는

0: 빗변의 중점이 외심이구나라는 사실을 알수 있었다면 해결할 수 있는 평범한 문제였죠. 자, 21번 문제로 갈게요. 그림과 같이 각 B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 주어져 있고요. 그때 선분 DE의 길이를 구하래요. 현란해 보여. 현란해 보이지만 우리는 각의 크기들이 똑같은 걸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동그라미라고 해볼까요? 너 동그라미? 그럼 어때? 하나의 변에 대해서 수직으로 있는 두 개의 직선, 서로 평행일 거기 때문에, 엇각으로 네가 동그라미가 되겠구나라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직각인 상태니까 널 세모라고 한다면 네가 세모가 되면서 직각 동그라미 세모로 구성되어져 있는 두 개의 삼각형이 이렇게 붙어 있고요. 이 붙어 있는 두 개의 삼각형이 서로보다 닮음이다라는 얘기할 수 있겠죠. 어때? 괜찮니? 좋아. 닮음인 삼각형 눈에 바로 보였으니까 우리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 충분히 구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선분 DE의 길이 구해라라고 얘기했으니까 D부터 E까지의 이 길이를 우리 X라고 해볼까요? 자, 너 X cm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직각삼각형에서 구하라고 하는 X cm가 동그라미라는 각을 끼고 있죠. 세모 동그라미 직각의 순서로 X 대 9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X 대 9. 이게 어떤 순서로 있다고? 세모 동그라미 직각의 순서로 있다고. 그러니까 왼쪽에서도 세모 동그라미 직각의 순서로 생각해보면 되지 않겠어요? 그래. 세모 동그라미 직각의 순서로 생각하면 16대 X라고 쓸수 있겠죠. 이렇게.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X제곱이 9 곱하기 16이고 9는 3의 제곱, 16은 4의 제곱이니까 결국은 X제곱이 12의 제곱이 되면서 X값이 10이다라는 걸알수 있겠다. 자, X가 바로 선분 DE의 길이를 우리 구할 수 있는 문자였으니까 선분 DE의 길이가 12cm다라고 이야기해 줄수 있는 그런 문제죠. AA 닮음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자, 여기 있는 두 개의 직선. BD와 EF가 평행이다라는 것만 찾아낼 수 있으면 엇각으로 충분히 해결해 볼수 있는 문제였죠. 이게 평행이다라는 조건이 문제에 주어져 있지 않지만 하나의 직선에 대해서 둘다 수직으로 지금 만나고 있기 때문에 수직으로 만나는 저두 직선이 평면에서는 서로 평행이다. 이런 이야기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21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의 마지막 22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 겁니다. 자, 22번 문제 보자. 자, 그림에서 선분 BE 위에 한점 C에 대해서 두 개의 삼각형이 서로 닮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랬을 때 선분 CF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구원 픽으로 생각할 건데요. 첫 번째는요, 이런 방법으로 문제를 풀수 있어요. 자, 여기 있는 이두 개의 삼각형이 서로 닮음이다라는 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건 선분 CF의 길이잖아요. 그래서 이 길이를 X cm라고 하고, 이두 개의 삼각형이 닮음이다라는 거에서 문제 해결해 보려고요. 지금 보시면 너 삼각형 ABC와 너 삼각형 DCE가 서로 닮아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각을 동그라미 세모 네모라고 이야기한다면 너 동그라미가 되고요. 너 세모가 되고 너 전체가 네모가 된다 이야기해 볼수 있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지금 이 직선 DE와 여기 있는 직선 AC가 서로 평행이다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게 되겠죠. 실제로 여기 있는 이 네모라고 이야기하는 각이 동위각의 위치에 있는 두 개의 각인데 그두 개의 각이 서로 크기가 똑같다라는 걸알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가 서로 평행이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다면요, 이 동그라미가 이쪽으로 옮겨 올 겁니다. 그리고요, 여기 있는 이 동그라미와 여기 있는 이 각을 별표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별표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옮겨갈 수 있겠죠. 요게 별표예요, 요게. 그러면 삼각형 ACF라고 이야기하는 삼각형이 동그라미랑 별표로 구성되어져 있는 삼각형이기 때문에 AA 닮음이구나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요두 개가 서로 닮음이다라는 걸 지금 밝혀내 놓은 상태예요. 그러면요, 이 길이가 X cm였으니까 선분 DF의 길이도 X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 4cm가 대응하고 있는 변이고요. 대응하고 있는 변의 길이의 비를 지금 6과 9를 통해서 알수 있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6cm와 9cm, 삼각형 ABC와 삼각형 DC, 대응변이죠? 대응변이에요. 대응변의 길이의 비가 6대 9, 2대 3이고 그렇다면 4cm와 DC가 대응변이니까 2대 3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돼서 이 전체 길이가 6cm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어때? 여기 있는 DF의 길이는? 6에서 X를 빼낸 거죠. 600이 X cm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어때? 괜찮아? 그러면 X와 600이 X가 서로 대응하고 있는 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충분히 대응하고 있는 두 개의 변의 길이의 비를 찾아내서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돼요. 이제 여기 있는 두 삼각형의 닮은 비만 알아볼 수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겠죠. 자, 여러분 근데 그림이 복잡하긴 하지만 결국은 여기 있는 선분 AC와 여기 있는 선분 DE가 대응하는 변인데 그게 삼각형 ABC와 삼각형 DCE에서도 대응변이거든요. 즉, 두 개의 주황색 삼각형에서도 대응변이지만 원래 문제에 주어진 삼각형에서도 대응변이니까 길이의 비가 2대 3의 비를 그대로 만족시키고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두 개의 변도 대응변이니까 2대 3의 비를 그대로 만족시키고 있어야죠. 따라서 X 대 600이 X가 2대 3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12 빼기 2X가 3X가 되면서 우리 5X가 12가 돼서 X는 5분의 12야라는 얘기 해볼 수 있겠죠. 결국 선분 CF의 길이가 5분의 12cm야라는 정답 찾아줄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됐나요? 좋아요. 이렇게 풀면 돼요. 하지만 아, 그림에서 생각해야 될 삼각형들이 너무 많고 너무 복잡하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삼각형들의 관점을 발견할 거고 우리 그게 다음 단원하고 내용이 연결이 되어집니다. 선생님 실제로 이 문제를 집에서 수업 준비를 할 때는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지금부터 설명할 방식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 봅시다. 지금은 어떻게 발견할 거냐?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을 생각해 볼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에서 여기 있는 이 각의 크기와 이 각의 크기 동일하다라는 거 알 수 있으니까요. 지금 이변이랑 이변이 서로 평행이야 라는 얘기 자연스럽게 할 수 있죠. 동의각의 위치에 있는 게 각의 크기 똑같으니까. 여기까지 괜찮나? 이 아이디어는 앞에서 시작했던 아이디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 벌어져요? 어? 이 하나의 각을 공통으로 하고 있는 삼각형 두 개가 눈에 띄죠. 하나는 작은 삼각형, 또 하나는 커다란 삼각형. 그치? 그럼 대응하고 있는 변이 9 그리고 15가 될 테니까 대응변의 길이의 비가 9대 15가 됩니다. 그래서 3대 5가 대응하고 있는 변의 길이의 비가 될 거예요. 그럼 그게 CF와 AB의 길이의 비하고도 똑같아야 되죠? 선분 CF 대 4도 3대 5가 돼야 된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자연스럽게 선분 CF의 길이가 5분의 12cm라고 너무 쉽게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관점을 바꾸면 복잡한 계산을 할 필요가 없어지죠. 오늘 이 마지막 문제의 이 마지막 풀이에 대한 이야기는요. 다음 시간에 가면 또다시 비슷한 아이디어들이 등장할 겁니다. 평행선에서 만들어지는 두 개의 삼각형에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새로운 단원, 소단원 핵심 문제들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3: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4: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0: 헝가리는 역사와 전통이 풍부한 곳이며 풍경도 멋지죠. 이곳 티사강에서는 1년에 단 몇 시간만 볼 수 있는 놀라운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1: 티사비라그다시.
2: 넴 추냐. 아따 레일렛넥 에이 벨라야루 돌로기야. 세입.
3: Tehát ugye képen láttam, hogy szinte beteríti az egész Tiszát, tehát...
0: Tisza강에 꽃이 피면 수많은 꽃이 강 표면을 덮는 웅장한 광경이 펼쳐지고 꽃잎이 소용돌이치며 비처럼 내리죠. 이번 시간에는 이 놀라운 순간을 포착할 수 있는 카메라를 가지고 현장으로 향합니다. 이건 뭐죠? 메뚜기 떼 같은 것이 강을 침공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연례행사와 같은 티사강의 개화라는 자연현상을 만날 우리와 함께 떠나보시죠. 티사강은 헝가리 동부를 흐릅니다. 6월엔 강 중류에서 티사강의 개화가 일어나죠. 그런데 정확히 어디일까요? 현지 전문가가 촬영팀을 목적지까지 안내합니다. 피터스버거 교수는 15년 넘게 자연의 장관을 연구해왔으며 이 개화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4: So one thing is the temperature, also the water level, most preferably low. And the weather should be nice, without rain and without wind.
0: 그러니까 수온은 섭씨 20도 이상이어야 하죠. 강은 잔잔하고 수위는 낮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맑은 날씨는 필수죠. 우린 1년 중 적절한 시기를 골랐고 피터스버거 교수의 안내에 따라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지금 공중에서 소용돌이치는 건 뭘까요? 개화가 시작된 걸까요? 그건 바로 하얀 솜털 같은 버드나무 씨앗으로 이 시기가 되면 바람에 날리죠. 멋지군요. 하지만 불행히도 우리가 찾던 건 이게 아닙니다. 한 시간 정도 지났을 때
5: It's a mayfly. Two mayflies.
0: 피터스버거 교수가 가리키는 방향을 바라봤더니 무언가가 수면 위로 날고 있었죠. 이상하게도 요정처럼 생겼습니다. 긴 꼬리 하루살이라고도 불리는 티사 하루살이죠. 머리에서 꼬리까지의 길이가 약 13cm로 유럽에서 가장 큰 하루살입니다. 티사강의 개화란 실제로 꽃이 피는 게 아니라 거대한 무리로 솟아오르는 수백만 마리의 하루살이를 뜻하는 거죠. 잠시 후 우리 눈앞에서 하루살이의 수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이제 꽤 많은 수가 수면 위에 있죠. 이것이 개화의 시작일까요?
5: No, not at all. It's just a breeze swarm. Wow, but there is such a huge density of mayflies that some of them are trying.
0: 그 순간이 언제 시작될지는 모른다고 했죠.

0: 언제 그 모습을 드러낼지는 자연만이 결정하겠죠. 기다리는 동안 이 아름다운 생물에 대해 조금 배워봅시다.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는 물속이죠. 티사 하루살이의 유충입니다. 유충은 강바닥의 진흙 속에 살죠. 유충은 주로 플랑크톤과 해조류를 먹는데 턱을 이용해서 먹을 수 있는 부분을 걸러냅니다. 몇 가지 놀라운 변화는 유충들이 진흙 속에서 보내는 3년 동안 일어나죠. 유충은 성충이 되기 전까지 20번 이상의 탈피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의 삶은 몇 시간밖에 남지 않죠. 이들의 유일한 목적은 자손을 남길 짝을 찾는 겁니다. 피사강의 장관인 물 위에서 추는 이들의 요정 같은 춤은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볼 수 있죠. 피사 하루살이는 이 짧은 순간을 위해 평생을 준비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3일이 지난 후, 마침내 하늘이 맑아졌죠. 수위가 낮아져서 하루살이가 무리를 짓기에 이상적인 환경이 조성됐습니다. 늦은 오후, 우린 무언가 발견했죠.
1: 와, すごい!
0: 시작됐습니다. 지금 들리는 것은 하루살이의 날갯짓 소리죠. 한 마리씩 공중으로 나가기 위해 물에서 나옵니다. 자세히 보면 종영 유충이 허물을 벗어 아성충으로 성충과 비슷한 모습을 하죠. 아성충은 마지막 허물 벗기를 통해 온전한 성충으로 변모하여 짧은 생애를 시작합니다. 아성충 하루살이들은 재빨리 북쪽으로 향하죠. 이들은 물 위에 있는 나뭇가지에 앉습니다. 쉬는 시간일까요? 네, 한편으론 그렇죠. 사실은 두 번째 탈피를 하는 겁니다. 하루살이는 날개가 생성되고도 한 번 더 허물을 벗는 유일한 곤충이죠. 왜 이렇게 짧은 시간에 허물을 두 번이나 벗을까요? 수면 위에서 유충이 탈피할 때 부드러운 새 겉껍질은 거의 잠수복처럼 작용하지요. 이것은 물에 잠겨 익사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두 번째 허물 벗기로 겉껍질이 딱딱하게 경화돼 날기가 더 쉬우니 짝을 찾을 수 있게 되지요. 어느새 강가의 나무는 하루살이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허물을 벗는 장소를 가리지 않죠. 재채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수면은 하루살이들의 활동 무대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들은 물 밖에서 두 번의 탈피를 마친 수컷 성충들.

삐죠. 수컷이 먼저 나타나 암컷을 애타게 기다립니다. 뭐죠? 물고기군요. 차례차례 이들은 저항할 수 없는 유혹에 달려들지. 수천 마리의 필사적인 호루사리들에게 물고기는 무서운 포식자입니다. 공중에서도 위협이 찾아왔지. 새들은 쉬운 먹잇감을 놓치지 않습니다. 하루살이는 날렵하게 날지 못하니 일단 표적이 되면 피할 수가 없지. 수컷들이 나타난 지 약 30분. 수면에 더 많은 하루살이가 나타났습니다. 암컷 하루살이는 작고 둥글며 꼬리가 짧죠. 하루살이 성충은 입이 없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남은 몇 시간 동안 짝짓기를 하며 보내는 거죠. 날개를 펼친 암컷은 재빨리 물 밖으로 나갑니다. 열렬한 수컷들은 암컷 무리에 합류하죠. 이후 뱅음이 울려 퍼집니다. 수백만 마리의 날갯짓 소리죠. 이 기사강의 개화는 헝가리의 웅장한 볼거리입니다. 그런데 왜 하루살이는 한꺼번에 나타날까요? 그것은 물고기나 새와 같은 적들에 맞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의 일부죠. 포식자들에게 무제한 뷔페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게 계획의 일부입니다. 강바닥에 있는 진흙 속을 떠나 세상 밖으로 나온 하루살이는 연약하고 무방비한 상태죠. 물고기나 새와 같은 포식자에게 잡히는 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나온 하루살이들은 계속해서 잡아먹히죠. 하지만 포식자들이 영원히 사냥할 순 없으니 일단 적당량을 먹고 나면 배가 불러서 더는 잡아먹지 않지요. 그 후론 하루살이가 잡아먹힐 확률이 훨씬 낮아집니다. 전문가들조차 이들이 나타날 시간을 어떻게 정하는 건지 잘 모르지만 많은 수가 한꺼번에 나오면 먹힐 확률도 낮아지겠죠. 게다가 암컷은 수컷이 나온 지 30분이 지나서야 나옵니다. 그것은 많은 수컷이 잡아먹힌 이후죠. 그러니 알을 품은 암컷은 먹잇감이 될 확률이 낮은 겁니다. 한편 이런 폭발적인 증가가 해마다 한 번씩만 일어난다는 사실도 중요하죠. 출현 빈도가 낮을수록 더 유리한 겁니다. 이들의 개체수가 1년에 여러 번 증가한다면 그에 따라 포식자의 수가 늘어날 위험도 증가할 테니까요. 하루살이 때는 잠시만 나타나니 주변 생물들만 먹으러 오죠. 이런 건강한 균형이 하루살이의 번식에 도움이 됩니다. 헝가리 사람들은 하루살이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 있습니다. 강에서 떨어진 곳에 청동으로 만들어진 낭만적인 칸상이 있죠. 이 다리는 무엇에 영감을 받은 걸까요? 다리를 지지하는 아치는 하루살이의 날개를 나타냅니다.

수백만 마리의 하루살이가 강물에서 나타나는 디사강의 개화가 한창이죠. 이들에게 남은 생은 몇 시간뿐이니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수컷이 수면 근처로 내려오면서 서로 경쟁하죠. 이들의 목표는 방금 물에서 나온 암컷입니다. 이 둘은 짝을 이루었군요. 수컷은 짝짓기할 기회가 생기면 물로 점프하죠. 때론 한 암컷을 두고 30마리나 되는 수컷이 싸우기도 합니다. 그 모습이 꽃을 닮아서 디사강의 개화라고 불리게 되었죠. 이들의 열정은 거대한 꽃처럼 피어납니다.

하지만 짝짓기를 위해 정신없이 서두르다가 혼란을 일으키기도 하죠. 수면에 떠있는 버드나무 솜털을 구애의 대상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이 하루살이는 그냥 떠나버리죠. 물에 떠있는 잎사귀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이들은 쉬지 않고 움직이죠. 불안한 수컷들은 유혹적으로 보이는 모든 것에 뛰어듭니다. 다른 수컷에게조차 뛰어들죠. 암컷을 찾는 일은 기력이 다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수컷의 강렬하고 공격적인 접근은 암컷에게는 위험할 수 있죠. 이 암컷은 완전히 지쳤습니다. 너무 많은 구애자가 몰려들어서 날지도 못할 만큼 약해지기도 하죠. 짝짓기를 마친 암컷은 끈질긴 구애를 피하기라도 하는 듯 도망칩니다. 뒤늦게 찾아온 수컷을 떨쳐내고 점점 더 높이 날아가죠. 암컷들은 아직 달성해야 할 중요한 일이 하나 남았습니다. 수컷들은 짝을 찾기 위해 수면 근처에서 계속 서성이죠. 하지만 그 위에는 암컷 무리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 무리는 곧장 상류로 향하고 있죠. 하지만 수컷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들에겐 이제 힘이 남아있지 않죠. 수컷은 암컷보다 30분 먼저 나타났습니다. 이들의 삶은 곧 끝날 테죠. 암컷들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우린 추적했습니다. 이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이 광경은 마치 꽃송이 비가 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 장관은 한참 계속됐죠.

우리가 본 바로는 하루살이들은 적어도 30분을 쉼없이 계속 비행했다는 겁니다. 암컷들은 마치 홀린 듯이 여행을 계속했지요.

0: 물 밖으로 나온 지 벌써 한 시간이 됐으니 남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이들이 나타난 곳에서 5km를 이동해 왔을 때 한 마리가 갑자기 수면을 향해 추락합니다. 그리고 충돌했죠. 암컷들은 한 마리씩 강으로 빠집니다. 일부러 빠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사실은 알을 낳으려는 겁니다. 한 번만 시도하진 않죠. 암컷은 알을 낳을 적당한 장소를 찾을 때까지 얼마 남지 않은 힘을 끌어냅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어렵게 상류로 비행하는 걸까요? 일단 알이 침전되면 하류로 떠내려갑니다. 암컷이 짝짓기한 후 멀리 날아가지 않으면 표류하는 알은 부화한 유충이 자라기에 적합한 환경을 찾지 못할 수도 있죠. 암컷은 자신이 성숙한 곳과 똑같은 환경을 새끼에게 찾아주기 위해 상류로 가서 알을 낳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들이 알이 부화하기 전에 이동할 거리까지 계산한다고 하죠. 맑은 날을 기다려 수백만 마리가 한꺼번에 나오고 또 먼 거리를 이동하는 건 모두 새끼를 위한 겁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암컷의 수는 점차 줄어들죠. 무리를 짓기 시작한 지 두 시간이 지났습니다. 올해 티사강의 개화는 이것으로 끝났죠. 예로부터 이곳에서는 자연의 경이로운 일들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1: As well, so it's quite funny how the life cycle just happens in front of our eyes because they became insects from the mud and they will be mud after a while, within a couple hours, so it's quite poetic. But during that time, they do a lot.
0: 피사 하루살이의 탐험은 위대하지요. 많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생물이 수백만 마리씩 떼를 지어 마지막까지 새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은 감동을 줍니다.
2: 기후위기 시대 여름철 에너지 절약 실천 요령.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매년 폭염 기록이 깨지는 극단적인 더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름이면 폭증하는 에어컨 사용은 역설적으로 폭염을 장기화하는데요. 현명한 에너지 사용은 탄소 배출을 줄여 폭염과 기후위기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똑똑한 에너지 절약, 다 함께 실천해볼까요? 에어컨의 냉방 온도는 26도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공기가 원활히 배출되도록 에어컨 필터와 실외기, 실외기 주변을 청소합니다. 전력이 많이 사용되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전기 사용을 자제합니다. 대기 전력 차단 멀티탭 등을 사용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전기를 줄입니다. 에너지 효율 1등급에 가까운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LED 조명 등 고효율 조명으로 교체합니다. 스마트 플러그 등 IoT 센서를 사용하여 외출 중 불필요하게 작동하는 전자기기의 전원을 차단합니다. 함께 실천하는 탄소 중립, 뜨거워지는 여름을 식혀주세요.
3: 중학생 때 가장 망쳤던 시험 성적은?
4: 전교 3등.
3: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4: 카세트 플레이어.
3: 가장 좋아했던 노래는?
4: 사실은 오늘 나와의 H.O.T의 캔디.
3: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4: 저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학교 다닐 때 가방에 항상 무스나 젤 같은 거를 넣고 다녔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3: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4: 인생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더 재밌게 놀아. 더 하루하루에 집중해서 많은 경험을 해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미양철로 활동하고 있는 수의사 김명철입니다.
3: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4: 가장 큰 고민은 결국 나중에 나는 뭐가 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어떤 어른이 돼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3: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4: 보시기에 너무 내가 뭐가 될지를 고민한다는 건 낭비적인 것 같아요. 결국 시간이 지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뭔지에 대해서 찾아야 될 때 그때 충분한 경험이 없으면 오히려 어떤 걸 해야 될지도 막연해지는 시점인 것 같아서 그때는 충분하고 다양한 경험들, 소소한 일탈이라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3: 학생 때 이루고자 했던 꿈은 뭐였어요?
4: 중학교 때는 저는 솔직히 꿈이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넘어갈 때쯤 해서 무언가 고치는 직업. 그러니까 고친다는 게 뭐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하면 좋겠다. 막연하게 어떤 뭐 의사, 한의사 또는 뭐 수의사 이런 직업군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3: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4: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것들의 한계는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 경험으로 채우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정말 뭐 장르 가리지 않고 책을 진짜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3: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말해주세요.
4: 사실 오늘도 힘들고요. 거의 매일매일이 힘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꿈이라는 거는 사실 바로 손 내밀면 손 닿는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좀 거리감이 있는 곳에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있는 제 그대로의 모습대로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 꿈이 크면 큰 만큼 그만큼 노력하고 계속해서 변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3: 수의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4: 수의사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한 가지는 뻔한 이야기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냉철한 판단력.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상반되거든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만 앞서면 되게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고 마음이 너무 힘든 직업이라서 이 두 가지 밸런스 맞추는 게 항상 수의사로서의 숙제인 것 같아요.
3: 현재 하는 일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있다면 뭘까요?
4: 수의사로서만 생활할 때는 어떤 특히나 저는 이제 고양이를 전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들의 습성에 맞춰서 뭐 치료를 하고 아픈 아이들이 좋아졌을 때 가장 만족감이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고양이 행동 전문가로서 어떤 일종의 TV쇼, 그러니까 EBS 고양이를 부탁해 출연하거나 또는 지금의 미양철의 양념펀치와 같은 유튜브를 할 때는 이러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냥 일반 가정에 있는 고양이들의 어떤 기본적인 복지 수준이 올라가는 걸 봤을 때 되게 만족감이 컸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스타트업 회사의 코파운더로서 지금 또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고양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내가 기획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쓸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것도 되게 만족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는데 모든 공통점은 고양이와 수의사로 비결되는 것 같아요.
3: 수의사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4: 말하지 못하는 동물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 사실 꿈이라는 거는 너무 막연할 수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정으로 내가 알 수 있어야 그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최대한 경험을 많이 체화하는 시기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이쯤 되면 인사말에 그 말을 많이 해요. 별일 없으시죠?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께 별일 없다는 거는 너무 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별일이 있는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친구들, 안녕.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요, 6단원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의 아하 주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아하 주제는요,

바로 이겁니다. 자, 글에 드러난 사실과 의견 알기, 그리고 쓰기 과정 되돌아보기인데요. 이 6단원의 이름이 자신 있게 읽고 써요잖아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읽으면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 보고요. 또 자신 있게 쓰기 위해서는요, 쓰기 과정을 되돌아볼 줄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의 아하 주제를 잘 기억하면서 오늘의 국어 공부 신나게 출발해 볼까요? 자, 먼저 오늘은요, 17번 문제부터 출발할 건데요. 자, 먼저 오늘의 글을 만나봅시다. 자, 여기 로봇과 함께하는 미래라고 해서 어떤 신문에 신문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신문 기사를 읽으면서 17번 문제, 이 글은 무엇에 대해 쓴 신문 기사인지 알아볼 건데요. 자, 먼저 선생님이 이 신문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눈으로 같이 따라 읽어주는 겁니다. 자, 제목은요, 우리 생활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협동 로봇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보죠. 가, 지난 10일 어떤 시에 로봇이 일하는 아이스크림 가게가 문을 열었다. 이 가게에서는 점원과 로봇이 함께 근무하면서 일을 나누어 만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점원이 주문을 받은 뒤, 누가 점원이 주문을 받은 뒤에 아이스크림 통을 로봇에 끼우면 이제서야 로봇은 일정한 힘과 속도로 아이스크림을 짜서 컵에 담아낸다라고 했습니다. 자, 나보죠. 이처럼 같은 공간에서 사람을 도와 일하는 로봇을 협동 로봇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제목이 협동 로봇이었잖아요. 이 협동 로봇의 뜻을 설명해주고 있군요. 같은 공간에서 사람을 도와 일하는 로봇을 협동 로봇이라고 한대요. 자, 현재 우리 주변에는 기억 협동 로봇이 일하고 있다. 아이스크림뿐만 아니라 음료를 만드는 로봇, 또 농장에서 과일을 따서 담는 로봇도 있다라고 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협동 로봇들을 또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17번 문제 보죠. 이 글은 무엇에 대해 쓴 신문 기사인지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이 신문 기사의 제목이 뭐라고요? 제목은 바로 우리 생활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협동 로봇입니다. 이 신문 기사도 그렇고요. 어떤 이야기나 글도 그렇고요. 제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제목은 그 글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목만 잘 봐도 아, 이 글이 어떤 내용에 대해 다루고 있겠네라는 걸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죠. 자, 이 기사의 제목이요. 우리 생활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협동 로봇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목만 보고도 이 기사의 내용은 우리 생활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고 있는 이 협동 로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겠네? 짐작해 볼 수가 있고요. 방금 읽어보니까 정말 협동 로봇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었잖아요. 따라서 이 글은 협동 로봇에 대해 쓴 신문 기사이구나라는 것알수 있습니다. 정답 적어보죠. 협동 로봇 이렇게 적어주고요. 앞으로 우리 꿀단지 친구들도요, 뭐 신문 기사나 글을 읽을 때 그냥 바로 읽지 말고 제목을 보고 이 글은 어떤 내용일까 예상해 보는 것도 좋겠네요. 자, 이어서 18번 문제입니다. 협동 로봇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 묻고 있는데요. 선택지 1번부터 보죠. 음료를 만드는 로봇도 있다라고 있습니다. 선생님이요, 이렇게 글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 알맞지 않은 것,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려고 했냐면, 선택지에 있는 낱말을 위주로 잘 봅니다. 그러니까, 자, 1번은요, 음료를 만드는 로봇이잖아요. 따라서 이 음료라는 낱말을 이 기사에서 찾아보는 거죠. 여기 있죠? 음료를 만드는 로봇 농장에서 과일을 따서 담는 로봇도 있다라고 해서 내가 찾은 낱말의 앞과 뒤를 자세히 보고 선택지와 비교해주면 되겠습니다. 2번, 농장에서 과일을 따는 로봇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농장이나 과일을

과일 같은 낱말을 잘 찾아보면 되는데요. 농장에서 과일을 따서 담는 로봇도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맞고. 3번. 일정한 힘과 속도로 아이스크림을 짠다라고 했습니다. 일정한 힘과 속도. 일정한 힘과 속도로 아이스크림을 짠다. 맞네요. 4번. 점원 대신 아이스크림 주문을 받기도 한다라고 했는데요. 선생님은요, 아이스크림 주문, 여기서 주문이라는 낱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있지요? 앞과 뒤를 잘 볼게요. 점원이 주문을 받은 뒤라고 했습니다. 로봇이 주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인 점원이 주문을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점원 대신 주문을 받는다고 한 4번은 알맞지가 않네요. 5번, 점원과 함께 근무하며 일을 나누어 맡는다라고 했습니다. 뭐, 근무나 일 같은 낱말을 잘 찾아보면 함께 근무하며 일을 나누어 맡는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맞습니다.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바로 4번이라고 정답 골라주면 되겠네요. 우리 꿀단지 친구들도요, 혼자 국어 문제를 풀때 이렇게 글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 알맞지 않은 것이라 문제가 나오면 당황하지 말고, 우왕좌왕하지 말고, 선택지에 있는 낱말을 잘 보면서 골라, 앞뒤를 잘 살펴보며 문제 풀어보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19번 문제 보죠.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 묻고 있는데요. 아까 기억은요, 여기 있었죠. 현재 우리 주변에는 기억, 앞과 뒤를 잘 보세요. 기억 협동 로봇이 일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다음 문장에 아이스크림뿐만 아니라 음료를 만드는 로봇도 있고, 농장에서 과일을 따서 담는 로봇도 있어. 이런 로봇, 저런 로봇, 로봇이 되게 다양해, 여러 가지야, 이런 의미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낱말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오래된 협동 로봇, 무서운 협동 로봇, 위험한 협동 로봇, 다양한 협동 로봇, 이것이 정답이겠죠? 값비싼 협동 로봇, 정답은 4번 다양한 협동 로봇이라고 알맞은 낱말을 기억의 앞뒤를 잘 보고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문장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말이죠. 자, 계속해서 20번 문제 보죠. 이 글을 읽고 사실을 말한 것은 사, 의견을 말한 것은 의라고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열심히 공부한 내용 떠올려 보겠습니다. 자, 사실과 의견이 무엇인지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요. 이 사실이라는 것은 무엇이었나요?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볼까요? 사실. 과거에 있었던 일이나 현재 있는 일을 사실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의견은 무엇이었나요? 의견. 어떤 일이나 대상에 대한 바로 뭐? 그래요. 생각이 바로 의견입니다. 어떤 일이나 대상에 대한 생각이 바로 의견이죠. 자, 그럼 1번부터 보면서 이게 사실인지 의견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봐요. 자, 1번은요, 로봇이 일하는 아이스크림 가게가 문을 열었대 라는 문장입니다. 자, 친구들, 이것은 사실일까요? 의견일까요? 자, 정답을 말했나요? 로봇이 일하는 아이스크림 가게가 문을 열었다 라는 것은 생각이 아니라 바로 문을 열었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따라서 여기에서는 사라고 적어주면 되겠고요. 자, 2번. 협동 로봇은 같은 공간에서 사람을 도와 일하는 로봇을 말해 협동 로봇의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생각이 들어갈 자리는 없죠. 협동 로봇은 이것이야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2번도 사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은은 언제 나올까요? 이제 나올까요? 자, 3번 보죠. 협동 로봇이 다양하게 쓰여서 미래에는 사람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 같아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뭐뭐 할것 같아, 뭐뭐 해야 합니다라는 생각이죠. 일자리가 없어질 것 같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3번은 사실이 아니라 의견, 의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차례대로 사의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사실이 무엇이고 의견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풀어보는 20번 문제였고요. 계속해서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다와 라.

아, 그립니다. 자, 다부터 보죠. 최근 로봇 연구자들은 이러한 협동 로봇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로봇의 인공지능 기술을 더하거나 지금보다 더 빠르고 세밀하게 움직이는 로봇을 만드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더 정교하게 움직이는 로봇을 만드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대요.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연구는 안전에 대한 연구이다. 협동 로봇이 사람과 움직이는 방향이 겹치게 되면 서로 부딪힐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때문이다는 어떤 이유이잖아요. 그러니까 앞문장을 보면 이 글쓴이는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전, 안전, 안전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다음 문장에 그 이유는 이것이기 때문이야, 때문이야,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로봇이 사람과 움직이는 방향이 겹치게 되면 서로 이렇게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전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동 로봇을 안전하게 만드는 연구가 꼭꼭꼭 필요하다라고 다 문단의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어서 라 문단 보죠. 협동 로봇 기술이 지금보다 발전한다면 가까운 미래에는 협동 로봇을 각 가정에서도 사용하게 될 것이다. 될 것이다. 이것 역시 글쓴이의 생각이죠. 의견입니다. 안전한 협동 로봇이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도울 때 우리의 삶이 좀더 편리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역시 의견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자 이름도 나와 있죠? 신문 기사이기 때문입니다. 자, 21번 문제부터 풀어볼까요? 기억의 까닭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요. 기억을 찾아보면, 따라서 협동 로봇을 안전하게 만드는 연구가 꼭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 앞을 보면, 때문이다라고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선택지 1번부터 보죠. 협동 로봇이 범죄를 일으켜서. 2번, 협동 로봇이 환경을 오염시켜서. 3번, 협동 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뺏어서. 4번, 협동 로봇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서. 5번, 협동 로봇이 사람과 움직이는 방향이 겹치면 서로 부딪힐 수 있어서 바로 이것이 정답이죠. 따라서 기억의 까닭으로 5번을 골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22번 문제 만나보죠. 글쓴이의 의견으로 알맞은 것 묻고 있는데요. 자, 글쓴이의 의견, 글쓴이의 생각을 묻고 있습니다. 자, 라 문단에서 맨 마지막 문장을 보면은요. 안전한 협동 로봇이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도울 때 우리의 삶이 좀더 편리해질 것이라고 생각해 라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요. 자, 이 점을 생각하면서 1번부터 보죠. 로봇의 발전으로 범죄가 증가한다. 2번, 로봇 때문에 환경이 오염되고 있다. 3번, 로봇의 발전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야. 4번, 미래에는 로봇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야. 1번부터 4번까지는 모두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범죄가 늘어나고, 환경이 오염되고, 발전도 안 이루어지고, 일자리도 줄어들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글의 글쓴이는 이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지요. 5번. 미래의 로봇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 생활이 더 편리해질 것이야. 이것이 바로 글쓴이의 의견.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의견이겠죠. 따라서 22번 정답은 5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23번 문제 살펴볼까요? 다음 문장들을 알맞게 구분해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가와 나가 있습니다. 그 전에 그 아래부터 보죠. 1번은 새롭게 알게 된 점이고요. 2번은 궁금한 점이나 느낀 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떠올려 볼까요? 아까 우리 사실이 무엇이고 의견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았죠. 그럼 글을 읽을 때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며 읽으면 좋은 점은 무엇일까요? 자, 이것도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공부했습니다. 자, 배운 내용 같이 떠올려 보죠. 자, 글을 읽을 때 사실을 구분하며 읽으면 새롭게 정보를 알 수가 있죠. 아, 이런 사실이 있었구나라고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 글을 읽을 때 글쓴이의 의견을 찾으며 읽으면 글쓴이의 의견과 나의 생각을 비교하면서 읽을 수 있다라는 좋은 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1번에서 새롭게 알게 된 점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것은 사실을 찾아봐라고 할수 있고요. 2번에 궁금한 점이나 느낀 점은 바로 여기서 의견을 찾아봐라고 문제를 바꾸어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가, 나 중에서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의견인지 보죠. 가, 로봇이 사람과 함께 과일을 딴다는 것이 신기하다라고 했습니다. 신기하다는 사람의 생각이죠. 자, 나는요, 농장에서 과일을 따는 로봇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는 의견을 나타내는 문장, 나는 사실을 나타내는 문장이기 때문에 1번에 새롭게 알게 된 점은 바로 사실을 나타내는 문장인 나를 적어주면 되겠고요. 궁금한 점이나 느낀 점은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나타내고 있는 의견 문장, 가를 적어주면 이렇게 각각 나와 가 문장 골라골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4번 문제 보죠. 보기와 같이 로봇과 함께하는 미래에 대한 자신의 의견, 생각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보기를 볼게요. 나는 가까운 미래에 학교에도 로봇이 등장할 것이라고 생각해라고 했죠. 나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로봇이 학교에서 우리 공부를 도와주면 좋겠어라는 나의 바람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의 생각과 바람을 나타내는 의견을 써봐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 아래에 나는 미래라고 이렇게 빈칸이 쫙 있는데요. 여기에 우리 꿀단지 친구들의 의견을 쓰면 되는데 뭐에 대한 의견이냐면 로봇과 함께하는 미래, 아직 오지 않은 시간, 미래에 대한 나의 의견을 써보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요, 이렇게 한번 의견을 써볼 테니까 우리 친구들도 선생님이 쓴거 참고해서 친구들의 의견을 써보는 겁니다. 자, 나는 미래에 로봇이, 달리기, 수영 같은 운동을, 선생님은요, 달리기나 수영 같은 운동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로봇이 발전하면 그 로봇이 함께 이렇게 수영 같은 운동도 같이 할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적어볼게요. 나는 미래에 로봇이 달리기 수영 같은 운동을 같이 하면 좋겠어. 같이 하면 좋겠어. 그렇게 생각해.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러나게 의견을 적어 보았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도 로봇과 함께하는 미래에 대한 친구들의 의견을 여기다가 잘 적어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4번 문제까지 열심히 풀어 봤고요. 계속해서 25번 문제 풀어 볼까요? 자, 25번 문제는요, 이렇게 새로운 글이 등장합니다. 제목은요, 마음쓰기입니다. 자, 이 글을 읽으면서 쓰기 과정을 되돌아보는 과정을 우리 살펴볼 건데요. 자, 제목이 마음쓰기예요. 그러니까 뭔가 쓰기와 관련이 있는 것 같다라는 또 예상,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선생님이 또 한번 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눈으로 따라 읽어주세요. 누나, 내 얘기 좀 들어줘. 나 제대로 한 건지 모르겠어. 헝클어진 머리를 보니, 그러니까 누나가 얘기하는 거네요. 헝클어진 머리를 보니 그냥 듣고 끝날 것 같지 않은데, 좋아. 내가 너의 임시 상담 선생님이 되어주지. 이럴 때 나는 누나가 나보다 5살이나 많다는 사실에 고마움을 느낀다. 나는 누나에게 오늘 학교에서 내가 저지른 일을 말해주었다. 어떤 일이길래? 때는 점심 먹고 쉬는 시간이었다. 아, 이야기를 해주네요. 친구 준영이와 장난을 치다가 그만 지우의 책상을 무릎으로 치고야 말았다. 우당탕 소리와 함께 지우의 필통이 바닥에 떨어졌는데, 아이쿠. 필통이 열려 있어서 안에 있던 물건들이 죄다 쏟아져 나왔다. 교실 뒤편에서 소리가 들려 후다닥 뒤를 돌아보니 눈이 동그랗게 커진 지우의 얼굴이 보였다. 지우의 눈은 유독 한 색연필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별 모양이었을 것 같은

장신구가 달려 있었다. 별 모양이라고 할수 없는 까닭은 그것이 정확하게 두 동강 나 있었기 때문이다. 아, 그러니까 필통이 떨어지면서 이게 깨졌나 봐요. 지우의 얼굴은 점점 붉은색으로 번지고 있었고, 커진 눈은 금방이라도 눈물로 가득 찰것 같았다. 지우의 마음을 생각하며 한번 글을 읽어보면 좋겠네요. 이어서 큰 볼거리가 생기기라도 한 듯이 걱정 반, 장난 반으로 친구들이 각자 웅성웅성 하기 시작했다. 지우야, 그게 아니라, 라고 일단 이 내용의 일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자, 25번 문제 바로 보죠. 교실에서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있는데요. 1번, 석빈이가 준영이와 싸웠다. 2번, 지우가 선생님께 꾸중을 들었다. 3번, 준영이가 지우의 물병을 쏟았다. 4번, 석빈이가 지우의 필통을 떨어뜨렸다. 5번, 석빈이가 누나에게 고민을 털어놓았다라고 있는데요. 교실에서 일어난 일은 바로 장난을 치다가 그만 지우의 책상을 석빈이가 무릎으로 쳐서 필통이 떨어진 사건이죠. 따라서 4번이 정답이라고 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어서 26번 문제 보죠. 석빈이는 누구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하였는지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 문장을 보면, 좋아, 내가 너의 임시 상담 선생님이 되어주지. 나는 누나가 나보다 5살이나 많다는 사실에 고마움을 느낀다라고 하면서 나는 누나에게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말해 주었다라고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누나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누나. 석빈이의 누나는요, 동생의 어떤 말을 잘 들어주는 다정한 누나인 것 같아요. 자, 누나라고 26번 정답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27번 문제 보죠. 기억과 니은에서 알수 있는 지우와 석빈이의 마음을 선으로 이으시오라고 있는데요. 자, 어떤 상황에서 그 인물의 마음은 어떨지 생각하면서 한번 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기억부터 보죠. 기억. 다시 보면, 지우의 얼굴은 점점 붉은색으로 번지고 있었고, 커진 눈은 금방이라도 눈물로 가득 찰것 같았다라고 있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자, 눈앞에 나의 필통이 떨어졌고요. 내가 아끼던 색연필이 떨어졌는데, 그 색연필에 달려있던 장신구인 별 모양이 정확하게 두 동강이 탁 났어요. 그렇다면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쁠까요? 아니죠. 굉장히 속상하고 슬프겠죠. 따라서 당황스러운 마음, 속상한 마음 중에 아마 지우의 마음은 아, 내 색연필, 속상한 마음이 아닐까? 2번으로 연결해주면 되겠고요. 자, 니은은 지우야, 지금 그게 아니라 라고 하면서 석빈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석빈이가요, 일부러 지우의 필통을 떨어뜨렸나요? 아니죠. 실수로 지우의 책상을 무릎으로 실수로 치고 말았다. 그래서 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 지우야 그게 아니라라고 하면서 당황스러운 마음일 거다라고 또 우리가 석빈이의 마음을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니은은 1번으로 연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죠. 나도 모르게 이 말이 튀어나왔다. 쭈뼛쭈뼛 움직이며 쏟아진 물건들을 주섬주섬 하나씩 하나씩 담고 일어나려는 순간 수업종이 울렸다. 친구들은 각자 자기 자리에 앉기 시작했고, 나도 어설프게 정리한 필통을 지우 책상에 올려놓은 뒤 서둘러 자리로 돌아갔다. 5교시 내내 수업에 집중이 안 되었다. 계속 신경이 쓰이고 있는 거죠. 무엇을 하면 좋을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래, 글을 써서 미안한 마음을 전하자. 이렇게 결심한 나는 네모난 쪽지를 꺼내서 지우에게 전할 말을 썼다. 그리고 지우의 책상 위에 던지듯 쪽지를 올려놓고 직접 주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후다닥 달려왔다. 지우야, 미안. 지금까지 이야기를 누나에게 들려주었을 때 누나가 처음으로 내게 한 말은 다음과 같았다. 잠깐, 정말로 그렇게만 써서 줬어? 이것도 간신히 써서 준 거야. 수업 끝나고 가방 챙기면서 잽싸게 지우 책상에다가 놓았거든. 아, 역시 직접 전해줄 걸 그랬나? 라고 석빈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나가, 야, 채석빈, 직접 주든 놓고 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 정말로 저두 글자로 네 마음이 잘 전해졌다고 생각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누나가. 그럼 미안하니까 미안하다고 썼지. 상대에게 마음이

바다에 진심이 전해질 만큼 그래 네 생각이 충분히 담기도록 써야지. 미안하니까 미안으로 끝이 아니야. 머릿속으로 계획을 좀더 세우면서 쓰라고 편지를 한편 쓴다고 생각해봐 라고 누나가 도움이 되는 말 조언을 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좋아, 알았어. 누나의 말대로 써볼게. 누나의 조언대로 나는 곧바로 글쓰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누나 말은 잘 듣는 동생이에요. 물론 누나에게 고맙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그래, 누가 누구에게 썼는지도 밝혀야지.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자세하게 써야겠어. 잠시 뒤 나는 다음과 같이 글을 써서 누나에게 쪼르르 그대로 달려갔다. 글을 다 읽은 듯한 누나는 지그시 내 두 눈을 바라보았다. 나는 감격에 휩싸인 누나가 휘몰아치는 고민으로 헝클어진 내 머리를 더욱 흐트러뜨리며 칭찬할 거라고 생각했다라고 기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28번은요, 석빈이가 지우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하기로 한 것은 글쓰기, 전화하기, 선물 주기, 숙제하기, 떡볶이 사주기 중에서 짧은 편지, 글을 쓰기로 했지요. 따라서 정답은 1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고요. 자, 29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라고 있는데요. 가는 이거죠. 지우야, 미안이라고 굉장히 짧게 썼습니다. 자, 1번. 가에는 미안이라는 표현이 있지요. 미안 두 글자. 2번. 가는 글을 누가 썼는지는 몰라요.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그라미. 3번. 석빈이는 가를 지우에게 직접 전해주지 않고 던지듯 책상에 놓고 왔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2번에만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30번 문제인데요. 자, 이걸 읽은 지우의 마음을 짐작한 것으로 알맞지 않은 것 묻고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보죠. 오히려 더 속상할 것 같다. 2번, 누가 쓴 글인지 모를 것 같다. 그래요. 너무 짧아서 더 속상하고 또 누가 썼는지 안 나와 있으니까 모르겠죠. 누가 썼는지. 3번, 성의 없는 쪽지에 기분이 더 나쁠 수도 있고요. 4번, 무엇을 사과하는지 미안 두 글자로는 잘알수 없겠죠. 5번, 미안한 마음이 잘 전해져서 속상했던 마음이 완전히 풀릴 것 같다. 그러진 않겠죠. 너무나 짧게 썼기 때문입니다. 지우야, 미안 가지고는요, 완전히 풀리긴 어렵겠죠.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5번이라고 정답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누나가 석빈이에게 해준 조언으로 알맞은 것두 가지 고르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누나는요, 직접 주든 놓고 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진심이 마음이 가닿을 만큼 충분히 생각이 담기도록 써야지. 그리고 계획을 세우며 써보라고 했습니다. 1번, 직접 전해줘야 한다. 글쓰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 미안이라는 두 글자만 써도 된다. 떨어뜨린 학용품도 다시 사줘야 된다. 상대에게 마음이 가닿을 만큼 제대로 써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알맞은 것은 바로 2번과 5번 두 개를 골라주면 31번 문제 정답 해결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31번 문제까지 차근차근 풀어봤고요. 오늘의 아하 문제도 확인해 보죠. 오늘의 아하 문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서 글을 읽으면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수강구기 게시판에 많이 많이 올려줄 것죠?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쓰기 다음 장면 궁금하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해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모두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의 김구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부터요, 새로운 단원, 경우의 수라는 단원에 들어갈 겁니다. 이 경우의 수라는 단원은요, 제일 중요한 게, 잘 숫자를 세자라는 거예요. 숫자를 셀 때, 빠뜨리지도 말고, 중복해서 하나를 여러 번 세지도 말고, 그냥 하나는 한 번씩 정확하게 숫자를 세기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읽고 경우를 잘 분류를 하고 숫자를 하나하나하나 조금은 지루하지만 정확하게 카운팅 해 나가는 그런 단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단원이 완벽하게 익숙해지면 우리가 나중에 배워야 할 확률이라고 하는 단원이 너무 쉬워집니다. 그래서 숫자 3개 그렇게 생각하시고 잘 빠뜨리지 않고 세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번 단원 들어오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세 가지 개념 공부해 볼 것인데 첫 번째로 경우의 수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라는 거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요,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당연히 경우의 수를 처음 배우는 단원이니까 경우의 수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공부해야 될 개념은 사건이 무엇인지, 경우의 수가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같은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는 실험이나 관찰의 결과를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선생님, 말이 너무 어려운데요? 괜찮아. 말이 너무 어렵지만 우리가 경우의 수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그런 경우들을 다 사건이구나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동전을 던지는 거, 주사위를 던지는 거, 이런 것들 전부 다 어때? 던지고 나서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죠. 동전 여러 번 반복적으로 던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사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그래서 무언가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실험이나 관찰의 결과를 사건이라고 불러주는데 그냥 편하게 아, 내가 이제부터 만나게 되는 문제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사건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경우의 수라는 건 무엇이냐?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나타나는 가짓수, 이걸 경우의 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지는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주사위의 눈은 1, 2, 3, 4, 5, 6 하고 이렇게 6가지 경우로 나타날 수 있죠. 가짓수가 6가지예요. 그래서 경우의 수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6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됐죠? 이게 바로 사건과 경우의 수의 정의입니다. 이걸 토대로 문제를 잘 읽고 숫자를 정확하게 세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선생님, 너무 쉬울 것 같은데요? 라는 얘기하는데 생각보다는 우리가 머리를 좀 써야 합니다. 문제를 정확히 읽고요. 이 상황이 설명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홀수의 눈이 나온다라는 사건의 경우의 수를 한번 찾아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주어져 있는 홀수의 눈이 나온다라는 사건의 경우라 경우의 수를 아래와 세 가지가 있어요. 그 경우의 수는 그럼 어때? 세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경우의 수는 3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괜찮아? 동전을 던졌을 때 나타나는 경우의 수는 그렇지. 앞면, 뒷면이라는 두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경우의 수는 2라고 얘기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때? 사건과 경우와 경우의 수 구별해 볼 수 있을까? 좋아, 요거 아직은 조금 애매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자, 문제 보면서 우리가 조금 자세히 구별해 보도록 하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다음 표의 빈칸을 모두 채워봐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눈 중에서 약수를 생각해 보고 있는 건데요. 그 약수가 두 개만 나타난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럼? 약수가 두 개인 수를 생각해야겠지? 그러니까 뭐야? 소수. 소수는 약수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지금 2에 약수가 나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경우의 수가 몇 가지니까? 두 가지니까. 경우는 1과 2죠. 그래서 직접 경우를 그려보면 다음과 같이 1이라는 것과 2라는 것. 자,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2다라는 얘기 할 수 있겠죠. 선생님, 2만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저 자리에 소수가 들어가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2하고 2가 들어가도 되고요. 3이 들어가도 되고요. 5가 들어가도 돼요. 그렇지. 그래서 만약 5라는 값이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한다면 5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1과 5니까 그래서 이렇게 1과 5라는 경우 두 가지가 있고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몇 가지? 2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1번 문제는 정답이 여러 가지겠네요.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고 그 각각의 경우 그려주면 경우의 수는 2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네요. 그럼 어때요? 첫 번째, 1이라는 눈이 나왔다면 두 번째는 6이라는 눈이 나와야 곱해서 6이 되겠죠. 그렇죠? 만약 첫 번째 2라는 눈이 나왔다면 두 번째는 3이라는 눈이 나와야 될 것이고 첫 번째 3이라는 눈이 나왔다면 두 번째는 2라는 눈이 나와야 될 겁니다. 만약 첫 번째에 4라는 눈이 나왔다면 두 번째는요, 절대로 곱해서 6이 되도록 만드는 눈을 찾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건 경우를 생각하면 안 되겠다. 5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첫 번째 6이라는 눈이 나왔다면 두 번째 1이라는 눈이 나와야 곱해서 6이 될 테니까 모든 경우는 이렇게 네 가지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할수 있고 경우의 수를 구해라 라고 얘기했으니까 4라는 정답을 그냥 써주시면 되는 거겠죠. 이건 모든 경우를 다쓴 거고 문제에서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이야기했으니까 저네 가지 경우에 대한 경우의 수 4라는 것을 답으로 써주면 됩니다. 자, 이게 유제 2번이었어요. 자, 유제 3번 한번 가볼까요? 1부터 12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 있는 12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을 뽑는데 다음 중 경우가 가장 큰 것을 골라라. 경우의 수가 가장 큰 것을 골라라라고 이야기했네요. 그럼 1부터 12를 지금 합성수냐, 4의 배수냐, 10의 약수냐라고 이야기했으니까 한번 나열해서 쓰고 체크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1에서부터 12를 한번 써보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자, 그리고 합성수 생각할게요. 1은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니고요. 2, 3은 소수고요. 4가 합성수, 6도 합성수, 7은 소수고요. 8 합성수고요. 9 합성수입니다. 3 곱하기 3 되니까 10도 그렇고 12도 그렇고 이게 전부 다 합성수다라는 거지. 합성수는 이렇게 6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경우의 수는 6이다라고 이렇게 우리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볼수 있을 거예요. 자, 그다음 4의 배수는요. 맞아. 4, 8, 12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3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10의 약수 생각해 볼게요. 10의 약수는 1, 2, 5, 10이죠. 그래서 1, 2, 5, 10 이렇게 네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어서 경우의 수는 4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자, 경우의 수가 가장 큰거 골라봐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기억을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1부터 10이라는 숫자들에 대해서 생각하니까 우리 그거 다 나열해 놓고 각각의 경우가 해당되는 게 무엇인지 확인해 보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겠다. 자, 다음 문제 가봅시다. 유제 4번입니다. 지원이는 100원짜리 15개, 500원짜리 3개를 가지고 있대요. 그랬을 때 1200원을 지불하는 방법의 수를 구해 보래. 자, 그럼 우리 이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처음은 500원짜리 개수를 생각하고요. 그 다음은 100원짜리 개수를 한번 생각을 해서 순서상으로 경우를 만들어 봅시다. 500원짜리를 최대한 사용을 하면 몇개 사용할 수 있냐면 두 개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세개 사용하면 1500원 돼버릴 테니까. 자, 그래서 두개 사용했다 생각하면요. 100원짜리로 200원만 지불하면 되니까, 아, 500원짜리 두 개, 100원짜리 두개 지불해서 1200원을 지불하는 경우가 있겠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자, 500원짜리를 하나 줄이면 100원짜리 다섯 개가 늘어나면 되겠죠? 자, 이렇게 500원짜리 하나, 100원짜리 7개 지불하면 역시나 1200원 지불해 볼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500원짜리 하나도 지불하지 않으면 100원짜리로만 12개 지불하면 1200원 지불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세 가지 경우만 존재한다. 자,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몇이다? 3이다라고 써 주어야 우리 유제 4번에 정확한 정답을 얻어낼 수 있겠네요. 알수 있을까요? 좋아, 이렇게 문제를 읽고 이제 아, 사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은 잘안 들지 않습니까? 문제 풀다 보니까 아, 문제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 사건이구나. 그 사건의 모든 경우를 내가 다 하나도 빠짐없이 나열해보고 그 숫자를 잘 세면 그게 우리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의 정답이구나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괜찮은가요? 좋아. 그런데 이제부터는요, 사건이 하나가 아니라 사건이 두 개가 등장합니다. 사건이 여러 개 등장했을 때 경우의 수를 어떻게 구하는지 그 유형들을 좀 구별해 볼 텐데 그중에 첫 번째가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예요. 사건 A가 있고요. 사건 B가 있는데 또는으로 연결되어져 있네요. 두 개의 사건이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에

예수를 구하여라 라는 형태의 질문으로 제시가 될 겁니다. 자, 그때 이때 주의해야 될게 있습니다. 반드시 어때야 되느냐? 두 개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면 상황이 좀 복잡해져요. 그건 나중에 공부할 겁니다. 자, 그래서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확정할 수 있다면 그러면 각각의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해서 그냥 단순히 덧셈 해버리면 된다라는 거죠. 됐나요? 자,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될건 뭐다?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지 아닐지 확인해야 된다. 동시에 일어나는 건 나중에 고민하도록 하고,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더하면 되는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치? 예를 들어보자. 자, 다음과 같은 메뉴 가게에서 밥류는 세 가지, 면류는 두 가지가 있는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이거죠. 밥류와 지금 문제에서, 네. 밥류 또는 면류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서 식사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럼 밥류를 선택하는 사건과 면류를 선택하는 사건 두 가지가 또는으로 이어져 있네요. 밥류를 선택하는 사건 A와 면류를 선택하는 사건 B 두 개가 있는데 그두 개의 사건이 또는으로 연결되어져서 밥류 또는 면류를 고르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제일 먼저 뭐 해야 된다? 저두 개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지 아닌지 확인해야 된다. 내가 여기 있는 메뉴 중에 하나를 골랐는데 그게 밥이기도 하고 면이기도 할수 있는지 확인해야죠.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그렇죠? 밥이면 밥이고 면이면 면이니까 내가 하나를 골랐을 때 사건 A도 되고 사건 B도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간단하게 어떻게 하겠다? 각각의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해서 더하면 된다. 즉, 밥을 고르는 경우의 수 3과 면을 고르는 경우의 수 2를 그냥 더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쉽게는 또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경우의 수에서 합의 법칙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냥 더하는 거니까. 자, 선생님이 편하게 합의 법칙이라고 이름을 부를 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우의 수에서의 합의 법칙은 아,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 각각의 경우의 수를 더하면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죠. 자, 그럼 문제 풀어볼까요? 자, 유죄 5번입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두번 던질 때, 아, 주사위를 두번 던지는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다음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해봐라고 이야기했네요. 첫 번째, 두 눈의 수의 곱이 5일 사건을 생각해 봅시다. 자, 사건의 경우를 전부 다 나열해 보자면, 첫 번째는 1, 두 번째는 5가 나오는 경우, 첫 번째는 5, 두 번째는 1이 나오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어서, 경우의 수를 구해보면, 아, 2야라고 알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두 눈의 수의 곱이 10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요, 곱해서 10이 되는 경우가 1과 10이 있을 수도 있지만, 주사위를 두번 던진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요, 1과 10은 우리 문제의 사건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아니다. 그렇다면 2와 5를 생각할 수 있고 5와 2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경우의 수는 역시나 2야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진짜 물어보고 싶은 건 뭐야? 두 눈의 수의 곱이 5 또는 10이 되는 경우를 생각해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내가 주사위를 던졌는데 두 눈의 수의 곱이 5이면서 동시에 10일 수 있나요? 불가능하지. 내가 주사위를 두개 던져서 나타나는 두 눈의 수의 곱을 구하면 그 눈의 수의 곱이 5가 됐다면 절대 10일 수 없고요. 10이 됐다면 절대 5일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또는이라는 두 개의 사건이 연결되어져 있는 경우에 그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의 경우의 수를 각각 구해서 더해주면 우리 주어져 있는 세 번째 문제의 정답을 얻어낼 수 있겠네?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쵸? 그래서 두 눈의 수의 곱이 5인 사건의 경우의 수두 가지에다가 두 눈의 수의 곱이 10인 사건의 경우의 수두 가지를 더해서 4라고 정답을 써주셔야 되는 그런 문제라는 거죠. 실제로 이 문제는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이야기했으니까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써놓은 것들은 답에 쓸 필요는 전혀 없어요. 이건 우리 친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거고, 실제로 1번 문제의 정답은 2, 2번 문제의 정답은 2, 3번 문제의 정답은 4라고만 써주면 되겠죠. 자, 근데 그 중간에 설명을 위해서 선생님이 경우를 다 보여드린 거고, 경우를 전체 확인했더니 동시에 겹쳐지는 경우가 있나요? 없죠. 하나가 1, 5였다면 나머지 얘는 없어요. 2, 5는 아래쪽에만 있으니까 위쪽에는 없다 이거죠. 중복되는 경우가 절대로 없으니까 각각의 사건의 경우의 수를 그냥 단순히 더하면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된다라는 얘기를 할수 있는 거죠. 됐니? 자, 그럼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볼까요? 유죄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두 개의 원판을 돌렸을 때 바늘이 가리키는 수의 합이 9 또는 10인 경우를 구하시오라고 이야기했네요. 여러분, 천천히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서 숫자 하나를 고르고요. 이쪽에서 숫자 하나를 골라서 더하는 거죠. 더했는데 그 더한 수의 합이 9라면 10이 될 수는 없을 거고요. 10이라면 9가 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눈의 수의 합이 9일 사건과 눈의 수의 합이 10일 사건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는 거야, 절대로. 그럼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 또 눈으로 연결하면서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각각의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어떻게 하면 돼? 그냥 더하면 된다. 경우의 수에서의 합의 법칙을 그냥 적용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쵸?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눈의 수가 9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합해서 9가 되는 경우를 생각하자. 자, 첫 번째 원판과 두 번째 원판에 쓰여져 있는 숫자를 순서상으로 나타내 보죠. 첫 번째 원판에서 6이라는 숫자를 만약에 골랐다면 두 번째 원판에서 3이라는 숫자를 고르면 합이 9가 되겠죠. 아, 6하고 3 되겠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원판에서 5를 고르면요. 두 번째 원판에서 4를 고르면 되죠. 첫 번째 원판에서 4를 고르면, 두 번째 원판에서 5를 고르면 되죠. 여기 4, 5다 있으니까 골라집니다. 자, 첫 번째 원판에서 3을 고르면, 두 번째 원판에서 얼마 골라야 돼요? 6을 골라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6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치? 그러니까 이때는 경우가 만들어지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할 수 있고, 3보다 숫자가 적은 2나 1인 경우에는, 오른쪽에 있는 숫자는 더 커져야 되는데, 제일 커다란 숫자가 오니까 더 이상의 나머지 경우는 나오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체 경우를 들여다보면 이렇게 세 가지고 경우의 수를 써봐라 라고 하면 우리는 3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자, 이게 합이 9인 경우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합이 10인 경우를 생각할 거예요. 자, 합이 10인 경우 생각해 보자. 첫 번째 원판에서 6이라는 숫자가 나왔다면 두 번째 원판에서 4라는 숫자 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6하고 4. 그리고 첫 번째 원판에서 5라는 숫자가 등장했다면 두 번째 원판에서 5라는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양쪽에 5, 5 있으니까 이 경우까지는 해당할 수 있겠네. 자, 근데 첫 번째 원판에서 숫자가 하나 줄어들면 다음 원판에서 숫자가 하나 늘어나야 되는데 두 번째 원판에서 제일 큰 숫자는 5니까 이런 경우는 불가능하다. 절대로 나타나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경우를 전부 다 들여다보면 두 가지고요. 그래서 경우의 수는 2야라고 쓸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지. 그럼 이두 개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하나도 없죠. 보세요. 6, 3, 5, 4, 4, 5가 아래쪽에 겹쳐지지 않아요.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있는 각각의 사건의 경우의 수를 그냥 단순히 더해버리면 된다라는 생각할 수 있어서 지금 주어져 있는 유죄 6번의 정답은 5라고 써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할수 있을까요? 좋아. 중요한 건 뭡니까? 아, 사건 두 개가 또 눈으로 연결돼 있어. 그럼 그 사건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 할수 있겠죠. 괜찮죠? 그 다음 문제 봅시다. 그 다음 개념은요. 우리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에 대한 이야기예요. 보시면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해봐라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수학적으로는요, 저 동시에라는 말이 어떤 경우도 포함하고 있냐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어요. 지금 주어져 있는 문제는

동시에라고 이야기하면서 얘가 가위바위보로 주어져 있죠. 윤서와 연우가 가위바위보를 한대요. 그럼 가위바위보 동시에 내니까 아, 윤서가 낸 것과 연우가 낸 거 지금 이게 동시에 일이 벌어지는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 근데 이게 꼭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그냥 동시에 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한 명이 내고 다음 사람이 살짝 뒤늦게 내도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수학에서의 동시에는요, 연속적으로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자, 요거만 잘 이해해 주시면 다음에 나오는 문제도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생각해 보자. 자, 우선 윤서와 연우가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나오는 모든 경우를 생각해 보면 윤서는 가위 또는 바위 또는 보를 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윤서가 가위를 내는 경우에도 연우가 내는 경우 가위바위보, 윤서가 바위를 내는 경우에도 가위바위보, 보를 내는 경우에도 가위바위보, 완벽하게 다 똑같은 경우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굳이 3 더하기 3 더하기 3이라는 불편한 덧셈을 할 필요 없다는 거지. 저 똑같은 숫자들을 여러 번 더하는 게 바로 뭐야? 곱셈이니까 아 3을 3번 더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3 곱하기 3이라고 써버리는데 이게 따지고 봤더니 어떤 일이더라? 앞쪽에 있는 3은 윤서가 낼 수 있는 세 가지 경우를 말하고 뒤쪽에 있는 3은 연우가 낼 수 있는 세 가지 경우를 말하는구나. 윤서가 내는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연우가 내는 게 세 가지니까 윤서가 낼 수 있는 경우의 수에다가 연우가 낼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그냥 곱해버리면 3 더하기 3 더하기 3이라는 계산을 쉽게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괜찮아요? 아직 좀 애매해? 좋아, 그럼 문제 하나 볼게요. 다음 문제 하나 볼 텐데 개념 확인 체크 문제 한번 봅시다. 자, 개념 확인 문제 보자. 다음 그림과 같이 상의 네 종류와 하의 두 종류가 있을 때 상의와 하의를 짝지어 입을 수 있는 경우를 한번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렇게 보라색 후드티를 내가 위에 입었다고 했을 때 바지를 골라 입을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예요? 이렇게 긴 바지와 짧은 바지 두 가지예요. 그런데 이게 내가 보라색 티를 입던 노란색 티를 입건, 이런 블라우스를 입건, 와이셔츠를 입건, 바지를 고를 수 있는 경우는 전부 다 동일하게 긴 바지랑 짧은 바지 두 가지죠. 첫 번째에도 두 가지, 두 번째에도 두 가지, 세 번째에도 두 가지, 네 번째에도 두 가지니까 원래 경우의 수를 구하려면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로 계산을 했었어야 하는데 결국 2를 네 번 더하겠다라는 거니까 그냥 4 곱하기 2로 한 번에 쉽게 곱셈으로 처리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곱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하는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지금 이 문제에서 보세요. 여러분, 내가 옷을 입을 때 윗옷과 바지를 동시에 이렇게 쑥 입나요? 아니잖아. 위에 옷을 입고 바지를 입던지 아니면 바지를 입고 위에 옷을 입던지 뭔가 연속적으로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윗옷을 입는 사건과 바지를 입는 사건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수학적으로는 어떻게 인정한다? 동시에 일어나는 걸로 인정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동시에라는 말이 꼭 한순간 한꺼번에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연속적으로 두 개의 사건이 이어져서 일어나면 그건 동시에 일어난 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할 수 있겠니? 좋아, 이 얘기들을 우리 유제를 통해서 확인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유제 7번 문제 봅시다. 그림과 같이 집, 편의점, 학교를 연결하는 길이 있는데 이때 집에서 출발해서 학교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했네요. 자, 이 문제는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배웠던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 동시에 섞여 있는 문제예요. 자,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는데 그 경우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경우는 집에서 바로 학교로 가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경우는 집에서 편의점을 들려서 학교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 여기서 발생하는 각각의 경우는 중복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중복될 수 없을 거야. 집에서 학교 바로 가는 것과 집에서 편의점을

들려서 학교를 가는 건 절대로 같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죠? 겹쳐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는요. 경우가 또는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문제를 다시 읽어볼게요. 그래, 지금 이렇게 집에서 출발해서 학교까지 가는 경우를 생각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면 첫 번째는 집에서 학교를 바로 가거나 또는 집에서 편의점을 거쳐서 학교를 가거나 하는 두 가지 경우로 두 가지 사건으로 나누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문제에서 물어보는 집에서 학교를 가는 경우는 두 개의 사건, 집에서 바로 학교를 가는 사건과 또는 집에서 편의점을 들려서 학교를 가는 사건으로 나누어집니다. 즉,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더해 주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럼 집에서 바로 학교를 가는 사건의 경우의 수는요, 요 길을 따라서 가는 경우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아, 너는 경우의 수 1이구나 라는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집에서 편의점을 들려서 학교를 가는 경우는요, 집에서 편의점을 갈 때 네 가지 길 중에 하나의 길을 선택해서 가고 그리고 이어서 편의점에서 학교를 가야 되는데 세 개의 길 중에 하나를 골라서 가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경우의 수를 12가지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죠. 어때? 할 수 있겠습니까? 좋아. 선생님 다시 한번 봐요. 지금 집에서 편의점 가는 길을 1번, 2번, 3번, 4번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편의점에서 학교 가는 길을 기역, 니은, 디귿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1번 길을 선택해도 기역, 니은, 디귿, 2번 길을 선택해도 기역, 니은, 디귿, 3번 길을 선택해도, 4번 길을 선택해도 세 가지 경우가 각각 만들어지죠. 이 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 각각 세 가지 경우가 만들어지니까 아, 3을 네 번 더하는 거야 라는 건데 그게 바로 곱하기로 한꺼번에 정리가 돼서 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4 곱하기 3, 집에서 편의점 가는 경우의 수 곱하기 편의점에서 학교 가는 경우의 수로 우리 곱의 법칙 적용해서 경우의 수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니까 곱의 법칙 적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과 12를 어떻게 하면 된다? 더하면 된다라는 거지. 전체적인 경우의 수는 13이다라고 정답 써줄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자, 이 유제 7번이 곱의 법칙과 합의 법칙을 섞어놓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서 선생님이 강조해서 풀어봤습니다. 유제 8번은 느낌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 시작할 때 선생님 풀 겁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구들 반갑습니다. 필독 중학국어 비문학 독해 1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술 분야의 글들을 살펴보고 있죠. 이번 시간 예술 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 글과 함께합니다. 우리 친구들 먼저 읽어봤죠? 제목부터 확인해볼까요? 예술 네 번째 글입니다. 로댕의 예술 세계. 로댕, 그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 조각 상을 남긴 그 작가죠. 그의 예술 세계에 대해 살펴보는 거고 다섯 번째 글은 영화에서 사용하는 셔레이드라는 기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개 모두 아주 흥미롭게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글들일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감상은 아니지. 비문학이니까. 그렇게 읽어봤나요? 자, 그러면 로댕의 예술 세계부터 만나볼 건데요. 지문으로 엮어 있는 배경 지식 마코타주입니다. 마코타주가 뭘까? 자, 로댕의 지옥의 문이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근데 로댕 하면 우리 생각하는 사람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여기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이거 봐봐. 이게 그 생각하는 사람이잖아. 근데 왜 제목이 지옥의 문인 거죠?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로댕의 조각 구성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마코타주는 개별적 작품을 결합하여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는 방법이다. 즉, 이전에 제작했던 작품 혹은 작품의 일부를 다른 작품과 결합해 새로운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거래요. 우와, 그렇구나. 로댕의 대표적 작품인 지옥의 문은 이 작품입니다. 이탈리아의 시인 단테가 지은 서사시인 신곡. 단테 하면 신곡이죠. 신곡하면 단테. 자, 단테의 신곡에 지옥편을 형상화한 조각이라고 합니다. 지옥의 문을 살펴보면

가장 윗부분에 세 명의 남자가 서 있어요. 세 망령. 그 아래에는 턱에 오른팔을 괴고 있는 생각하는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생각하는 사람. 이 외에도 우굴리노와 그의 아들들, 입맞춤, 순교자, 허무한 사랑, 코가 일그러진 남자 등의 많은 조각이 이렇게 같이 있는 거야. 그 영화 중에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각기 다른 그 히어로 물 영화 중에 각기 다른 히어로들인데 얘네들 한꺼번에 해가지고 같은 한 작품에 같이 나온 그런 것 같은 느낌이네요. 이처럼 로댕은 마코타주 기법을 활용해 이걸 마코타주 기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발표했던 작품을 모아 자신의 예술 세계를 집대성한 지옥의 문에서 펼쳐 보임으로써 서양 현대 조각의 문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로댕의 예술 세계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로댕은 고대 그리스의 조각을 모방하던 고전주의 조각에서 벗어나 인간의 내면적인 정신세계를 강조한 19세기 프랑스 조각가로 알려져 있다라고 합니다. 로댕이 바로 이 글의 중심 화제예요. 제목에도 있죠. 자, 그 고전주의 조각은 고대 그리스의 조각을 모방했다라고 했는데 고전주의 조각의 특징은 그렇대요. 아주 균형 잡힌 비례.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비례가 딱딱딱 맞는 거죠. 그리고 인체를 그릴 때도 아주 이상적인, 그러니까 군살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완벽한 인체의 모습, 절제나 조화 등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도 그리스 로마 신화나 역사 주제를 선호했는데 바로 그런 것에서 벗어나요. 인간의 내면 세계, 정신 세계를 강조한 조각가입니다. 로댕은 조각이 예술을 위한 예술이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사실적인 재현에서 벗어나 정신적이고 조형적인 형태를 추구했대요. 정신적인 이런 내면 세계를 중요하게 여겼던 모양입니다. 로댕이 추구한 조각의 형태죠. 자, 그래서 1문단의 내용이었고요. 이어서 2문단 가보도록 할게요. 로댕은 먼저 과거 신이나 영웅의 아름다운 모습만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기존 관행, 앞에서 봤던 그 고전주의 조각, 이것에서 벗어났다고 했죠. 인간의 개성적이고 내면적인 정신세계를 표현하는데 주력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로댕의 예술적인 목표예요. 인간의 개성적인 면. 사람마다 개성이 다 다르잖아요? 똑같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그 사람의 내면, 정신세계를 표현하고자 했다는 거죠. 그의 코가 일그러진 남자라는 작품이 있는데, 추함도 예술에서는 보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구현할 수 있다는 개성적인 시각을 드러낸 작품이라고 해요. 로댕은 평범한 노동자의 주름 파인 이마와 일그러진 코. 이게 이제 코가 일그러진 남자라는 작품에 형상화된 모습인데, 저 고전주의 조각에서는 상상을 못 하는 거죠. 완벽한 인체를 조각하는데. 근데 로댕은 그러지 않았던 거야. 이렇게 조각해서 여기서 나타내고자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그 빈곤과 고통, 아픔 등의 내적 진실을 드러내고자 했다는 거죠. 그치. 그 사람의 고통이나, 뭐, 빈곤이나, 이런 아픔들을 드러낼 때는, 뭐, 완벽한 인체는 이런 모습에서 드러내기는 어렵잖아요. 이렇게, 뭐, 노동자의 주름 파인 이마, 일그러진 코 등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자 했던 거죠. 자, 이 문단 로댕의 예술적 목표가 나와 있네요. 이어서 볼게요. 또한 로댕은 예술에서 완성의 개념에 의문을 제기했대. 예술에서 완성이라는 게 뭐야? 라는 생각을 한 거죠. 미완성의 조각을 통해 새로운 의미나 해석을 생성해낼 수 있는 잠재성을 추구하려고 했대요. 자, 미완성의 조각이라는 게 바로 로댕의 조각 기법입니다. 다한거 맞아? 이렇게 보이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게 새로운 의미나 해석을 생성해낼 수 있는 잠재성을 추구한 그의 기법이에요. 자, 미완성 조각을 통해 로댕이 추구한 것첫 번째입니다. 로댕은 고대 조각에서 조각난 유물들을 많이 소장하고 있었는데 이에 영향을 받아 미완성된 조각도 하나의 독립된 작품으로 인식하려고 했대요. 그의 미완성의 조각은 전신 조각 대신에, 그러니까 전신을 조각한 것 대신에 손, 다리, 몸통으로만 된 것을 조각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체 일부만 조각하는 거지. 전신을 조각하되 주조 과정 중 생긴 기포를 메우지 않거나 끌이나 망치 자국을 다듬지 않고 그대로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전주의 조각에서는 아주 매끈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망치 쳤구나 이런 거 전혀 드러나지 않게 기포 자국도 하나도 없이 매끈하게 하는데 로댕은 그러잖아. 그럼 그냥 놔둬요. 그러니 고전주의에서 보면 이거 하다 말았네. 진짜 그런 느낌이 들겠죠. 그의 미완성의 조각인 겁니다. 자, 미완성의 조각 방법 두 가지가 나와 있네요. 이와 같은 방식들은 조각을 완성된 물체가 아닌 흐르는 시간 속에서 진행되는 과정에 주목하게 한대요. 그 흐르는 시간 속에서 진행되는 과정. 그러니까 조각은 멈춰 있고 그냥 뭐 돌을 깎아서 했든 그냥 그 가만히 있는 하나의 형태인데 그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 이렇게 미완성으로.

완성 조각을 통해 로댕이 추구한 것. 두 번째입니다. 흐르는 시간 속에서 진행되는 과정에 주목했다. 한편 부분 형상을 통해 어떤 모습의 조각을 향해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창조적이고 자유로운 상상을 하게 한대요. 그러니까 전신을 그리는 게 아니라 일부를 그린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것이 앞으로 어떤 모양으로 더 나아갈까? 이런 거를 상상하게 만든다는 거지. 누가? 보는 사람. 자유로운 상상을 하게 하는 것. 미완성 조각을 통해 로댕이 추구한 것 세 번째입니다. 여기까지 3문단 로댕의 조각기법 첫 번째 미완성의 조각입니다. 됐나요? 자, 이어서 볼게요. 로댕은 조각들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는 드디어 나왔어요. 마코타주 기법에도 큰 관심을 기울였다. 자, 마코타주는 우리 앞에서도 봤죠. 개별적 작품을 결합하여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는 방법, 마코타주의 개념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지옥의 문 앞에서 봤습니다. 로댕의 조각을 모아놓은 미술관 같다. 그러게요. 미술관 같네요. 평가를 봤는데 이 작품은 크고 작은 수많은 인간 현상을 인간 형상을 배치하여 지옥의 형벌을 받는 인간의 고통을 표현하고 있대요. 로댕은 손이나 다리의 토르소 같은 인체의 부분 형상이나 인물상을 결합시킴으로써 예술의 내용에 대한 시공간적 개방과 확장을 가져왔다라고 합니다. 마코타주 기법을 통해 로댕이 추구한 거예요. 예술의 내용에 대한 시공간적 개방과 확장. 즉 개별 작품들을 다양하게 혼합하거나 배치하여 관람자의 자유로운 상상력을 유발하고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던 것이다. 로댕이 추구한 것 두 번째입니다. 그러게요. 이게 지금 현대에서는 뭐 사실 우리가 다 인식하고 있는 거잖아요. 작품이 작가의 손을 떠나면 그다음부터는 어디까지나 그 보는 사람, 관람하는 사람의 몫이에요. 더 이상 작가는 개입을 못 합니다. 같은 작품을 보고도 누구는 그 안에서 슬픔을 느낄 수도 있고, 누구는 기쁨을 느낄 수도 있고, 누구는 분노를 느낄 수도 있어요. 이런 자유로운 상상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마코타주 기법을 통해 로댕이 추구한 것. 자, 로댕의 조각기법 두 번째는 마코타주 기법이었습니다. 넘어갈까요? 이와 같이 로댕은 다양한 예술적 실험을 통해 조각가의 정신과 사상을 조각에 구현하려 했다. 구현하려고 했던 것은 조각가의 정신과 사상입니다. 로댕은 스스로 이렇게 표현했대, 자신을. 나는 과거와 현재 사이를 잇는 다리이다. 나는 달이다. 은유적으로 자신을 표현했는데 어떤 달이냐면 과거와 현재 사이를 잇는데요. 이것이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는 뭐냐면 과거를 토대로 새로운 조각예술의 세계를 개척하겠다는 뜻이야. 과거를 토대로 해서. 그래서 과거와 현재 사이를 잇는 달이다라고 자신을 표현한 거죠. 과거 신이나 영웅의 아름다운 모습만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조각예술의 관행에서 벗어나 내면적이고 추상적인 사고를 표현하였던 것이다. 로댕 조각예술의 의입니다. 자, 5문단 로댕이 추구한 조각예술의 의까지 살펴봤네요. 이런 걸 이제 알고 나서 그의 작품을 보면 이 작품을 보는 시각이 좀 달라지죠. 그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진품은 아니겠죠. 설마 진품이었을까요? 뭐 본 적이 있는데, 미술관에 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그냥 이렇게 삥 돌아서 봤거든. 그렇게 조각이 크지는 않아요. 섬세하게 잘 묘사했다. 내가 거기서 끝났는데, 아, 이런 걸 표현하고 있었던 거야? 다시 보면, 좀 더 자세히 보면서, 그 로댕이 추구하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라는 생각이 드는 글이었어요. 자, 이제 문제 갈게요. 스텝 2, 3번 문제 보겠습니다. 구조도에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서 윗글 내용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로댕이 추구한 조각의 형태에 대한 내용이 나왔죠. 사실적인 재현에서 벗어납니다. 정신적이고 조형적인 형태를 추구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어서 로댕이 추구한 예술적인 목표는 뭐다? 인간의 개성적이고 내면적인 무엇을 정신세계를 표현하는 데 주력했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보면 이제 로댕의 조각 기법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미완성의 조각. 어떻게 해요? 신체 일부분만 조각하는 방법 또는 조각 과정에 생긴 흠집을 그대로 두는 방법인데 추구한 내용은 새로운 의미나 해석을 생성해낼 수 있는 잠재성을 추구해요. 조각의 무엇에 주목했다? 과정에 주목했다 그랬죠. 그리고 창조적이고 자유로운 상상을 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법은 마코타주입니다. 개별적 작품을 결합하여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는 방법인데 예술의 내용에 대한 시공간적 개방과 확장을 가져왔고 관람자의 자유로운 상상력을 유발하고 관람자의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준다라는 것이 바로 추구한 내용이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로댕은 조각예술의 관행에서 벗어나 내면적이고 추상적인 사고를 표현했다라고 정리를 했어요. 맞나요? 내용이 좀 쭉 떠오르나요, 여러분? 자, 이어서 다음 문제 스텝 3로 가겠습니다. 1번 볼게요. 윗글을 바탕으로 강연을 개최한다고 할 때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묻고 있습니다. 자, 제목은 내용을 잘 담고 있어야 돼요. 이 글의 내용이 뭐

뭐지? 로댕에 대한 내용이, 로댕의 예술 경향, 그리고 그 사람의 조각 기법에 대한 내용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알맞은 것은 1번인 거죠. 조각 예술의 경향, 그리고 기법 두 가지. 근데 그 경향이 뭐예요? 인간의 내면을 표현하기 위한, 정신 세계를 표현하고자 했다고 하니까 이렇게 제목을 정하는 것이 가장 알맞습니다. 답은 1번이 돼요. 나머지는 모두 좀 거리가 다 멀죠. 이어서 다음 문제 갈게요.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자, 보기를 볼까요? 로댕의 움켜쥔 큰 손과 인물이라는 조각 작품, 바로 이 작품이에요. 여기 이제 움켜쥔 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인물입니다. 그죠? 하늘을 향해 뻗어 있는 왼쪽의 큰손 앞에 한 여인이 돌을 들어 올리는 듯한 모습을 표현했어요. 그 여인의 거의 그 상반신 정도까지죠. 손을 이렇게 들고 그 돌을 들어 올리는 듯한 모습, 맞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조각은 손의 모양, 인체의 표면이나 근육을 다듬지 않고 울퉁불퉁하게 그대로 드러냈대. 로댕의 그 조각 기법이죠. 이 작품은 미완성의 조각 경향이나 마코타주의 기법을 잘 보여주는 로댕의 대표적인 조각이다. 그래요. 인체 전체가 아니고 손만 나왔고요. 그리고 이 여자도 마찬가지로 일부만 나왔고요. 그러니까 미완성의 조각이죠. 그리고 마코타주 두 개를 합쳐서 나타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찾아볼까요? 움켜쥔 큰 손과 돌을 들어 올리는 듯한 여인은 각각 독립된 작품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쵸? 마코타주 기법. 맞네요. 관람자는 움켜쥔 큰 손을 향한 여인의 모습에 어떤 정신적 내면 세계가 담겨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치? 로댕의 조각 기법에서 추구한 것이 바로 뭐예요? 내면 세계니까. 맞네요. 움켜쥔 큰손 조각은 미완성의 조각 방법에서 인체의 부분 형상을 조각하는 방법. 그쵸? 손만 나왔으니까 부분. 맞다고 볼수 있습니다. 넘어갈까요? 움켜쥔 큰 손이나 여인의 조각을 작업할 때 도구 사용의 흔적이 보이지 않게 매끄럽게 나타냄으로써 관람자들에게 예술적 흥미를 높이도록 했군이라고 했는데, 보기에도 보면 울퉁불퉁하게 그대로 드러냈다라고 했고, 산문단에도 보면 그의 미완성의 조각은 뭐야? 뭐 과정 중 생긴 기포를 메우지 않거나 끌이나 망치 자국을 다듬지 않고 그대로 둔다고 했기 때문에 요 내용이 잘못됐네요. 답은 4번이 되죠. 로댕은 움켜쥔 큰 손과 돌을 들어 올리는 듯한 여인의 모습이나 배치 등을 통해 관람자들이 자유롭게 해석하는 감상 태도를 보여주기를 기대하겠군요. 역시 맞는 내용이죠. 마코타주 기법이 추구한 것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다음 질문 가볼게요. 먼저 독해 지식부터 보자. 문답법입니다. 문답법은 스스로 묻고 답하는 설명 방법입니다. 문이 물어보는 거고 답은 답하는 거야. 그러니까 글쓴이가 설명하려는 내용을 그냥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묻고 자기가 답변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런 문답법이 그래서 어떻게 쓰였는지 찾으면서 글을 보겠습니다. 영화에서 사용하는 셔레이드. 처음 들어봤죠?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내용을 보니까, 아, 그거 알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겠습니다. 셔레이드는 원래 사람의 몸짓을 보고 그 의미를 알아맞히는 제스처 놀이에서 기원했다고 합니다. 셔레이드가 바로 이 글의 중심 화제이며 그 셔레이드의 기원이 나와 있네요. 몸짓을 보고 의미를 알아봤죠. 이런 거 여러분 게임으로 많이 하지 않아요? 여러 친구들하고 있을 때, 그렇죠? 풍요나 다산을 기원하는 주술적 행위들에서 고대인들의 셔레이드적 행위를 엿볼 수, 야, 여기까지 올라갑니까? 풍요나 다산을 기원하는 고대인들? 아주 멀리까지 가네요. 자, 1문단은 셔레이드의 기원입니다. 이어서 볼게요. 영화에서 셔레이드는 대사 없이 의미 전달이나 상황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말한대요. 자, 영화에서 셔레이드에 대해 살펴봅니다. 우리 제목에도 있잖아요. 대사 안 해. 근데 의미를 전달하고 상황을 전달해야 되는데 뭘로? 대사 없이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는, 언어가 아닌 것으로 표현하는 거니까 주로 몸짓, 뭐 표정, 이런 것들이 비언어적 표현이잖아요. 이렇게 나타낸다는 거죠. 즉, 배우의 표정, 동작, 행위 등 신체 언어나 특정한 물체 등을 활용해 의미를 전달하는 것. 그러니까 그냥 사람의 얼굴을 보여준다고 해서 이게 다 셔레이드가 아니에요. 그 안에 의미를 전달해야 돼. 말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몸짓이나 그 사람의 표정으로, 아, 지금 기쁜 마음이야. 아, 슬픈 마음이야. 뭐 행복한 마음이야. 이런 의미가 전달되어야 이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셔레이드가 완성이 되는 거죠. 자, 영화에서 셔레이드의 의미입니다. 특히 미국 영화의 아버지라 불리는 그리피스.
셔레이드 활용 사례 첫 번째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클로즈업 기법을 개발하여 자연스럽고 정교한 셔레이드 기법을 활용했대요. 이분이 클로즈업 기법을 개발했구나. 클로즈업이 뭐야? 대상과 카메라를 굉장히 가깝게 해놓고 찍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 대상의 얼굴 표정도 되게 크게 나올 테니까 얼굴 표정으로 의미를 더잘 전달할 수 있었겠죠. 자, 카메라로 배우의 얼굴이나 의상 등을 크게 화면에 배치해 의미를 관객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다. 지금은 뭐 이런 거 너무 많잖아요. 그죠? 굳이 슬퍼. 이렇게 이 대사로 표현하지 않아도 그 어떤 인물의 그 눈빛 하나로. 저 사람 너무 슬프구나. 근데 다 느낄 수 있게. 오히려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느낄 수 있게 표현하는 거죠. 이후 찰리 채플린은 셔레이드의 활용을 통해 인물의 심성을 표현하는 수준을 넘어서 영화의 예술적, 사회적 가치를 끌어올리는 데큰 기여를 했다. 자, 첫 번째 활용 사례로는 그리피스, 그리고 두 번째 활용 사례로 찰리 채플린인데, 찰리 채플린 하면은 우리가 무성 영화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성 영화 소리가 없는 영화니까 당연히 셔레이드, 몸짓이나 표정으로 나타내야 돼요. 근데 찰리 채플린은 재밌는 게 뭐냐면 이분이 무성 영화 시대 때 주로 활동을 했는데 이분이 활동하던 시기에 유성 영화가 나와요. 그런데도 이분은 무성 영화를 더 추구했대. 오히려 유성 영화가 나오니까 아니 소리를 영화에 왜 넣어? 너무 어색한데?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메라 앞에서 너무나 자연스러웠던 연기가 마이크가 들어가니까 너무나 어색해진다. 부자연스러워진다. 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땐 영화에서 소리가 없다고 생각해봐. 너무 어색하고, 뭐 반만 보는 것 같고, 내용 전달 잘안 되는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오히려 이분은 그렇게. 또 그때 당시에는 무성 영화가 있었던 시기에서 유성 영화 처음 나오다 보니까 또 그랬을 수도 있죠. 뭐 나중에 유성 영화도 그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본인이 생각하기에 진짜 영화는 무성 영화다. 소리는 사실 뭐 오히려 어색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어 없이도 인간을 연결할 수 있다. 언어 없이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가능하다는 거죠. 셔레이드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문단 영화에서 셔레이드의 개념과 활용 사례가 나와 있네요. 자, 셔레이드의 방법 이제 구체적으로 좀더 설명을 합니다. 먼저 신체 언어를 활용한 셔레이드가 있는데, 자, 셔레이드의 방법 첫 번째는 신체 언어입니다. 얼굴 표정이나 제스처가 그것이다. 루돌프 아른하임은 인간의 사고와 감정은 얼굴 표정과 사지, 팔, 다리, 제스처를 통해 가장 직접적으로 전달된다라고 하면서 신체 언어 표현의 강력한 의미를 강력한 의미 전달력에 대해 말한 바 있대요. 큰 따옴표 안에 넣고 라고 썼어요. 직접 인용을 사용해서 신체 언어 표현의 강력한 의미 전달력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네요. 이는 배우의 안면 표정, 얼굴 표정이나 제스처가 인물의 심리나 감정 등을 어떤 대사보다 호소력 있게 전달하며 내재된 무의식까지 표현된다. 라는 점을 지적했다고 합니다. 신체 언어를 활용한 셔레이드의 장점이죠. 어떤 대사보다도 더 호소력 있게 전달하고 내재된 무의식까지도 표현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봐봐. 자. 어때요? 어때요? 저는 지금 말을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을 향한 제 마음이 전달됐죠. 어떤 마음이지? 사랑해. 그래요. 이게 바로 뭐야? 셔레이드입니다. 아이고. 어제 연습 많이 했는데 그래도 참 부끄럽네요. 자, 여기까지 3문단. 신체를 이용한 셔레이드예요. 되게 잘 전달이 돼요. 그렇죠? 오히려 말로만 얘기하는 것보다 말로 얘기하면 알겠어 하고 끝날 건데 이게 이렇게 몸짓이나 눈빛이나 표정이나 이런 걸로 전달되면 훨씬 더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아. 더 많은 여운이 담겨 있는 것 같아. 그렇죠? 자, 이어서 다음 기법입니다. 소도구도 매우 중요한 셔레이드의 방법이 된다. 자, 두 번째 셔레이드의 방법, 소도구입니다. 그리피스는 영화에서는 물체도 연기를 한다고 말해왔는데 소품까지도 클로즈업을 통해 함축적 의미나 맥락을 전달하는 것이다. 소도구를 활용한 셔레이드의 장점이에요. 또 있어. 장소도 셔레이드를 나타내는 주요 방법이라고 합니다. 셔레이드의 방법 세 번째는 장소인데요. 특정한 장소나 공간이 인물의 상황이나 관계 등을 효과적으로 나타낸대. 아니, 앞에서 봤던 신체 그리고 뭐 소도구는 그럴 수 있는데 장소까지 그렇다고요? 장소는 그냥 공간적인 배경을 나타내는 거 아닐까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예시죠. 부서져 있는 간판이나 떨어져 있는 메뉴판을 보여줘. 배경이지. 근데 이 장소가 폐업한 음식점이라는 공간을 보여주며 인물의 몰락한 처지를 그래요. 드러내기도 한다는 거죠.
난 망했어. 난 망했다고. 이렇게 말로 대사로 하지 않아도 이런 배경으로 이 장소가 아, 저 인물이 저렇게 망했구나.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 방법들은 각기 독립적으로 작용하기도 하나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다의적 의미,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여기까지 3문단.

도구나 장소를 이용한 셔레이드의 방법이어서 3문단, 4문단에 걸쳐서 셔레이드의 방법 세 가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맞죠? 자, 넘어갑니다. 아, 요거 이 부분 안 보고 넘어갔네요. 장소를 활용한 셔레이드의 장점이에요. 인물의 상황이나 관계를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우리 봤습니다. 그죠? 넘어가요. 자, 그러면 셔레이드는 어떤 목적으로 활용될까? 자, 이제 셔레이드의 목적이죠. 셔레이드는 먼저 영상 속에서 인물의 성격이나 심리, 인물 관계나 상황 등을 드러내며 이야기의 공감도를 높이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활용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인물의 심리를, 성격을, 관계를, 상황을 잘 드러내서 그 보는 사람이 이야기에 공감하도록 하기 위해 셔레이드를 활용한다라는 의미죠. 특히 셔레이드로 표현된 것 자체가 인간 내면의 심성을 표현하는 것이 많아 성격 구축을 이루는 초석이 되며 셔레이드를 통해 영화 감독의 스타일을 규정하게 된다. 그치? 그 셔레이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아, 저 감독님은 셔레이드를 저렇게 쓰더라. 저런 셔레이드를 통해 이런 걸 보여주더라 하는 게 있는 거죠. 자, 5문단 셔레이드의 활용 목적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셔레이드는 영화 속에서 의미 전달을 보다 정서적으로 풍성하게 하며 관객이 영화의 주제를 현실감 있게 해석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강한 힘을 발휘한다. 언어적인 대사가 단선적인 의미 전달에 치중하는 데 비해 단선적이라는 것은 매우 단순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언어로 표현하면 그냥 단순하게만 표현이 되는 건데 그에 비해 셔레이드는 메시지 해석에 관객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하여 영화에 대한 감정적인 수용과 공감을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셔레이드의 효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쵸, 우리 영화를 봤어. 너무나 감동적인 영화를 봐, 친구들끼리. 그리고 나오면 이제 영화에 대한 얘기 하잖아요. 야, 어떤 장면이 좋았니? 어떤 장면이 좋았다. 뭐, 그 인물이 막 이렇게 눈물을, 가만히인데 눈물이 흐르는, 장면 너무 감동적이었어. 할 때, 그 장면 왜 감동적이었냐? 어떤 게 느껴지더냐? 이렇게 물으면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너무 슬퍼 보여서. 아니야, 슬픔 가운데 분노가 느껴지더라. 분노까지? 나는 뭔가 비장함이 느껴졌어. 나는 좌절을 느꼈는데?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달라요. 이런 게 바로 영화에 대한 감정적인 수용과 공감을 가능하게 하는 셔레이드의 효과가 되겠죠. 앞으로 영화 볼 때 이 셔레이드가 사용된 부분에서 좀 더 집중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문제 갈게요. 스텝 2, 3번 문제 봅시다. 구조도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넣어서 써더 밑글의 내용을 정리하는 건데요. 먼저 셔레이드의 기원부터 이야기하고 있죠. 사람의 몸짓을 보고 그 의미를 알아맞히는 제스처놀이에서 기원했다라고 했고 이어서 셔레이드의 개념 나와 있습니다. 대사 없이 의미 전달이나 상황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다. 배우의 표정, 동작, 행위 등 신체 언어나 특정한 물체 등을 활용해 의미를 전달하는 기법을 의미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어지는 문단들을 통해 종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체 언어, 얼굴 표정이나 제스처를 이용하는 건데 인물의 심리나 감정을 호소력 있게 전달하며 무의식까지도 표현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고 소도구를 활용합니다. 소품도 클로즈업하는 거예요. 함축적인 의미나 맥락을 전달한대요. 장소입니다. 특정한 장소나 공간을 활용하는 건데 인물의 상황이나 관계 등을 나타내죠. 자, 셔레이드의 효과, 관객이 영화의 주제를 현실감 있게 해석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강한 힘을 발휘해요. 관객이 영화에 대한 감정적인 수용과 공감을 가능하게 한다 라는 거였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자, 이어서 다음 문제, 이제 스텝 3, 1번 갈게요. 밑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 그랬어요. 자, 셔레이드가 유래된 기원? 1문단에서 사람의 몸짓을 보고 의미를 알아맞히는 제스처놀이에서 기원했는데 있잖아요. 자, 2번. 과거 영화인들이 셔레이드를 활용한 사례 2문단에 보면 미국 영화의 아버지라 불리는 그리피스, 그리고 찰리 채플린에 대한 사례가 나와 있죠. 아닌 걸 찾는 거죠. 자, 셔레이드가 관객의 영화 감상에 미치는 영향, 6문단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객이 영화의 주제를 현실감 있게 해석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고 했고, 메시지 해석에 관객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한다고 했죠. 자, 4번은 영화 감독이 셔레이드를 구축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인데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한 내용은 그래 안 나왔죠? 그러니까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이 아니죠.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자, 5번 대사와 셔레이드가 의미 전달에서 차이가 나는 점 뭐냐? 6문단에 있습니다. 언어적인 대사는 단선적인 의미 전달. 셔레이드는 해석에 관객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하여 감정적인 수용과 공감을 가능하게 한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내용 나와 있습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여러분 맞는 내용, 틀린 내용 이렇게 고르는 문제 나올 때 맞는 것만 그냥 찾고 넘어가지 말고 또는 틀린 것만 찾고 넘어가지 말고 다 찾아봐야 돼요. 맞는 거 왜 맞는지, 틀린 거 왜 틀린지 지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합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에 가부터 마에 대해 이해한 내용 적절하지 않은 건데 자, 보기 보면 일본의 이와이 슌지 감독이 1998년에 발표한 영화 4월 이야기
우츠키라는 여대생이 고등학생 때 짝사랑하던 선배를 우연히 만나 사랑을 이뤄가는 내용이래요. 자, 주인공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셔레이드 나타나는데 아닌 거 찾아봅시다. 가는 신체 셔레이드를 통해 짝사랑하던 선배를 만난 부끄러움과 설렘을 나타낸대. 가가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선배를 대학교에서 다시 마주했을 때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얼굴만 붉혀요. 어때? 부끄러움과 설렘. 맞죠? 신체 셔레이드. 맞죠? 자, 2번. 나는 신체 셔레이드를 통해 선배가 자신을 몰라본 데 대한 서운함과 야속함을 나타낸다? 나를 보면 선배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자 뒤돌아서서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러면 신체 맞잖아요. 그리고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자 그렇게 한 거니까 서운함과 야속함이 드러나 있다고 볼수 있죠. 넘어갑니다. 자, 다는 장소 셔레이드를 통해 길거리의 모습을 배경으로 선배에게 받은 마음의 상처를 나타낸대. 다를 보면 바로 집으로 돌아갈 때 앙상한 나무로 가득한 길거리 모습이에요. 하필 나무 왜 이렇게 앙상하냐고. 이파리 하나도 없어. 길거리 모습이니까 장소 셔레이드 맞고요. 마음의 상처라고 볼수 있겠죠. 자, 라는 신체와 소도구 셔레이드를 통해 선배의 사랑을 차지하고 싶은 주인공의 마음, 봐봐. 학교 사물함에 붙어 있는 선배의 이름표를 보고 반가워서 호주머니에 넣어요. 사물함, 저 가져가면 어떡해? 어쨌든 반가워서 그랬대. 자, 호주머니에 넣는다라고 했으니까 신체하고 소도구 다 사용한 거죠. 그리고 선배의 사랑을 차지하고 싶어서 호주머니에 넣는다는 건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자, 5번. 많은 신체와 장소 셔레이드를 통해 주인공과 선배가 다시 예전의 인물 관계로 돌아간다고 했는데, 선배가 자신을 알아보고 드디어 만날 약속을 잡자 환한 얼굴로 빗속을 뚫고 거리를 힘차게 뛰어간대요. 드디어 만날 약속을 했어. 사랑을 이뤄간다 그랬잖아요. 뭐 장소 셔레이드라기보다는 환한 얼굴이니까 신체 셔레이드라고 할수 있겠고요. 다시 예전의 인물 관계로 가는 게 아니라 사랑을 잃어가는. 그러니까 너무 기쁘고 행복한 인물의 심리를 드러낸다고 할수 있죠. 그래서 5번이 잘못됐습니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어휘 보물상자 볼까요? 구축과 초석이에요. 체제, 체계 따위의 기초를 닦아 세움을 구축. 어떤 사물의 기초를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이 초석입니다. 셔레이드로 표현된 것 자체가 인간 내면의 심성을 표현하는 것이 많아 성격 구축을, 그러니까 성격을 닦아 세우는 초석, 기초가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구축과 초석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예술 분야의 두 개의 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 읽어가지고 오는 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았어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만점을 청해봅니다.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해입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 우리 직권에 대한 공부합시다 라고 해서요, 이 직권의 층상 구조에 대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이 지각에 조금 더 집중할까요? 라고 하면서 지각을 이루고 있는 암석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암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생성 과정에 따라서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으로 구분될 수 있었죠. 그럼 이런 암석들을 이루고 있는 더 크고 작은 알갱이를 바로 광물이라고 얘기했던 것이고, 이 광물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색, 그리고 조은색, 그 다음 연산 반응 굳기, 마지막 자성까지 확인할 수 있었죠. 먼저 큰틀 안에서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공부하고 있는가, 이거 꼭 여러분들 확인을 먼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우리가 어떤 내용들 볼 거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직권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바로 지각의 변화라고 하는 관점에서 풍화, 그리고 토양이 만들어지는 과정, 더 크게는 이런 대륙 이동설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의 공부 역시 질문을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께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혹시 아주 먼 옛날에는요, 우리 대륙이 하나로 뭉쳐 있었다라는 사실 아시나요? 그걸 우리가 판게아라고 얘기하고, 현재는 이런 분포를 이루게 됐대요. 도대체 누가 이런 주장을 했을까? 오늘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질문은요, 대륙이 움직인다고? 도대체 누가 어떤 주장을 했을까? 어떤 증거들이 있을까? 당시 사람들은 이거 받아들였을까?

이런 거에 대한 같은 질문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의 공부 안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요, 일단 우리 지각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변화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풍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마지막에 무슨 얘기했냐면, 암석이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의 모습으로 그냥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각각의 환경에 따라서 화성암이 변성암이 되기도 하고요, 풍화, 침식, 운반 겪으면 퇴적물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다시 쌓이고 다져지고 굳어지면 퇴적암 됩니다. 이런 얘기했었잖아요. 그럼 그때 등장했던 그 풍화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죠. 우리는 그 풍화에 대한 정확한 정의부터 출발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풍화라고 하는 것은요, 지표의 암석이 공기 혹은 물 아니면 생물 등의 영향을 받아서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풍화라고 하면 여러분 대체로 그냥 크기가 작아지면서 뭐 쪼개지고 혹은 뭔가 나눠지고 이런 것들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렇지 않고 성분이 변하는 것도 우리가 풍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런 풍화를요, 그냥 단순히 크기가, 그렇죠, 작아지고 부서지고 쪼개지고 이렇게 되는 물리적 풍화가 있는 거고요. 성분이 변하는 이런 화학적 풍화도 나타나게 돼요. 그 두 개를 모두 포함하는 거니까요. 공기나 물, 생물 등의 영향을 받아서 성분이 변하거나 부서지는 현상, 우리는 그것을 풍화입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풍화는요, 오랜 시간에 걸친 풍화 작용으로, 이런 풍화 때문에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지표의 모습이 변한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떤 풍화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세요? 내가 내일 운동회가 있어요. 아니면 학교에서 어딘가 놀러 갑니다. 아주 더운 여름날이거든요. 그러면 페트병에다가 물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냉동고에 얼려요. 다음날 물 가지고 가려고 물 딱 꺼내보면 어떻게 되겠죠? 그치, 부피가 빵빵해져 있거든요. 물은 아주 예외적인 물질이었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공부할 때 액체가 고체가 될 때 대부분의 물질들은 부피가 감소한다고 했었는데, 물은 예외였죠. 아주 독특한 구조로 알기 때문에 물의 경우에는 액체가 고체가 될 때 부피가 증가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났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페트병이 빵빵해지기도 하고요. 유리병에다가 자칫 잘못 이렇게 얼리면 유리병이 깨지기도 하는 거죠. 이거는 물이 얼음이 될 때 부피가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런 물이라고 하는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물리적 풍화가 있는데요. 그거 우리 물에 의한 작용으로 한번 볼게요. 암석의 틈 사이로 물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온도가 떨어지면 그 물이 얼게 되겠죠. 얼음이 되면 부피가 늘어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암석의 틈을 더 벌리게 되겠죠. 이게 한 번의 작용에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정말 수년, 수십 년, 수백 년 그 바위의 크기에 따라, 그 돌의 크기에 따라서요. 그렇게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 틈이 벌어지고 벌어지고 벌어지다 보면 결국, 그렇죠, 쪼개지고 부서지게 되겠죠. 그렇게 물에 의해서 물리적인 풍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림이 나와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이 물의 작용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식물에 의해서도 일어납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 처음엔 아주 단단한 암석, 거기에 지금 나무 한 그루 심어져 있는 거죠. 점차 뿌리를 내리게 될 건데 이 암석 역시 약간의 틈을 가지고 있겠죠. 그 안으로 파고들게 되는 거예요. 역시나 아주 오랜 시간이거든요. 계속 파고들다 보면 이 암석이 어떻게 돼요? 그렇죠, 풍화를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식물의 작용으로 둘은 모두 물리적 풍화를 이야기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 그냥 단순히 부서지는 현상뿐만 아니라 성분이 변하는 것도 풍화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지하수의 작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산화탄소 같은 것들이 녹아있는 물이 석회암지대를 통과하게 되면 얘를 녹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바로 이 석회 동굴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녹슨 철은요, 쉽게 톡 건드려도 바스라지거든요. 아, 이렇게 성분이 변하는 거 있죠. 이런 것도 역시 우리가 풍화입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서 여기에 있는 지하수의 작용 그리고 공기의 작용까지 모두 다 풍화에 해당하는 것이구나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공부한 풍화라고 하는 것이 암석에 작용하게 되면 그때 어떤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우리는 토양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면서 우리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열심히 공부했던 암석 있죠. 이런 암석이 오랜 시간 동안 풍화를 받아요. 그래서 잘게 부서지면 생성되는 흙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토양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일단 이 토양의 생성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단계별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이런 단단한 암석이 풍화가 됩니다. 그러면 부서지게 되겠죠.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이거를 기반암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풍화되면 더 작은 크기의 돌덩이 이런 걸로 돼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모질물이라고 얘기하는데 암석 조각과 모래 등으로 이루어진 층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되셨죠? 자, 그럼 그런 층이 형성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역시나 이 층도 풍화를 받아요. 그러면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이 형성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는 암석 그 위에 더 작은 그리고 더 작은 풍화를 겪어서 순차적으로 쌓여지게 되는데 그 다음이 좀 중요해요. 그 다음에는 그럼 그 위에 또 쌓이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여기에요. 비가 오게 된다라고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비 때문에 녹은 물질 혹은 아주 고운 진흙 같은 거 있죠? 그것이 바로 요 아래층에 머물게 되거든요. 따라서 여러분 이렇게 네 개의 층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공부할 때맨 처음에는 A의 층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풍화가 일어나서 더 고운 입자인 B의 층을 형성하게 되죠. 그러면 그 다음 만들어지는 것은 가장 바깥쪽에 있는 우리가 표토라고 부르는데 그 부분이 형성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빗물에 녹은 물질 혹은 진흙이 그 아래층으로 이동하여 쌓이게 되거든요. 마지막에 바로 심토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됩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토양의 단면을 본다라고 하면 그때는 A, B, C, D 순서로 쌓여는 있지만 생성되는 순서를 우리에게 묻는다라고 하면 A, B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D, 그 다음에 C의 순서다라고 여러분이 생성되는 순서를 바르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암석이라고 하는 것이 또 우리 오늘 공부 시작하자마자 정리했던 풍화와 연결하면서 이렇게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이 형성되는 과정까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형성되는 토양, 우리가 보통 흙 1cm를 형성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까? 라고 얘기하면 무려 여러분 100년 정도가 걸린다라고 얘기하니까요. 쉽게 훼손시켜서는 절대로 안 되고 잘 이런 토양들을 가꾸고 보존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각에서 어떤 변화들에 의해 또 식물이 살아갈 수 있는 흙, 토양을 형성시켰는가, 요 부분을 한번 살펴봤는데, 지금부터는요, 그러면 시야를 완전 넓게 한번 가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땅덩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누구로부터 갈 거냐면, 바로 베게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베게너라고 한 사람이 어떤 주장을 했냐면, 아주 아주 먼 옛날에는요, 바로 대륙들이 하나로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초대륙, 바로 판게아입니다. 요렇게 불러주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앞에서 우리 영상 볼때 정말 판게아로 모여 있던 대륙들이 분리되고 이동하면서 지금과 같은 대륙 분포를 가졌다라는 영상을 한번 살펴봤었거든요. 바로 그것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바로 누구냐면 베게너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과거에는 이 대륙이 하나로 모여 있다가 오랜 시간 걸쳐서 분리됐어요. 갈라지고 이동하면서 현재와 같은 대륙

공포를 가졌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근데 당시에 사람들이 이런 거 믿으려면 베게너는 어떤 것들을 내놔야 할까요? 우리 과학에서 항상 주장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주장을 하려면 근거들, 증거들이 필요해요. 도대체 베게너는 어떤 증거들을 제시했을까? 바로 우리 이 대륙이동설의 증거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봤더니 이 남아메리카 그리고 아프리카 여기에 해안선을 맞춰봤어요. 지금은 분명 떨어져 있는 해양을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는 대륙인데 이거 이렇게 맞춰봤더니 여기에 지금 해안선의 모습이 일치하더라는 거예요. 아, 처음에는 같은 대륙이었는데 이게 분리되고 이동하겠기 때문에 다시 맞춰봤을 때 이 해안선의 모습이 일치하는 거야. 이렇게 증거로 제시하는 거죠. 또는 화석의 분포라고 하는 것으로 예시를 들었는데 여기에 보면 메소사우루스라고 하는 화석이 굉장히 넓게 분포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근데 여기서 중요했던 건 이 메소사우루스라고 하는 건 메소사우루스라고 하는 생물은요. 바다를 건널 수 없는 생물이에요. 근데 현재 바다를 중심에 두고 두 대륙에서 화석이 발견되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엔 이건 뭐예요? 그렇죠. 원래는 이 사이에 바다가 없었습니다. 이 말인 거잖아요. 아, 결국에는 이 대륙이 아주 예전에는 붙어 있었고 그때는 메소사우루스가 이동할 수 있었으니까 지금 이 두 대륙에서 화석이 발견되는 겁니다. 그 뒤로 대륙이 분리되고 이동하고 쭉 이동하면서 현재는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두 번째 화석의 분포, 화석 가지고 증거를 제시했던 거죠. 세 번째는요. 산맥의 분포예요. 떨어져 있는데 얘네들이 산맥이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아주 예전에는 대륙들이 붙어 있었어. 하나의 대륙이었기 때문에 이런 산맥의 일치성을 보일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번째는요. 빙하의 흔적이거든요. 아주 지금 생각하기엔 온도가 높은 지역인데 거기에 도대체 왜 빙하의 흔적이 나타나고 있냐는 거죠. 아, 예전에는 대륙들이 모여 있었고 그때는 온도가 낮은 지역이었구나. 근데 대륙들이 분리되고 이동하니까 지금은 그 빙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대륙이 온도가 높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거로 하면서 이 대륙이동설을 주장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과학에서 주장만 할 수는 없고 근거를 제시해야 된다고 했어요? 근거는 제시를 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 당시에 사람들이 받아들였을까요? 당시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이런 증거에 따라서 결국 대륙이 움직인다는 거지. 알겠어. 그러면 도대체 대륙이 왜 움직여?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근데 이 베게너가요. 대륙의 이동 증거는 제시하지만 대륙이 도대체 왜 움직이는지 그 힘의 근원을 설명 못해요.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이 대륙 이동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치 이 베게너의 대륙 이동설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이 베게너가요. 이 힘의 근원 찾는다고 여행을 그러니까 이제 탐사를 떠나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아사, 얼어 죽게 돼요. 그 베게너가 묻혀있는 곳을 매년 GPS로 이렇게 찍어보게 될 때 정말 그 위치가 변하는 걸 통해서 죽음으로 증명한 바로 대륙이동설이다. 우리가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할 때 베게너가 대륙이동설 주장했습니다. 증거들도 제시했어요. 그러나 힘의 근원, 힘의 원동력, 도대체 대륙이 그래서 왜 움직여? 그걸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좀 어려웠지만 이후에 도대체 대륙이 왜 이동하는가 그 원동력이 밝혀짐에 따라서 더 발전된 이론으로 우리는 현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발전된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일단 그래서 우리는 판의 정확한 정의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 직권의 층상구조 했죠. 그래서 지각, 멘틀, 외핵, 내핵이었어요. 그때 지각은 얇으면 5km, 두꺼우면 35km. 그 다음에 멘틀은요? 그렇죠. 지표면에서 무려 2900km까지잖아요. 지각 아래에서부터. 그러니까 이 멘틀 전체를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니고요. 아주 아주 아주 윗부분은 딱딱한 암석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각과 멘틀의 아주 윗부분, 우리가 이것을 상부 멘틀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아주 상부의 윗부분, 바로 멘틀의 상부 멘틀을 포함한 지표면에서 100km까지의 두께, 거기까지 아주 단단한 암석층을 우리가 판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에 보면 여기 해양지각 나와 있고 대륙지각 나와 있죠. 멘틀은 훨씬 더 아래까지 있는데 그 멘틀 다 포함하는 거 아니고요. 바로 그렇죠. 무려 여기 딱 지각과 상부 멘틀까지만 해서 지표면에서 100km까지 여기를 우리는 바로 판이다라고 불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해양지각 그리고 대륙지각 두께도 달랐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해양지각을 포함하는 판 그리고 대륙지각을 포함하는 판 두께를 물어본다면 대륙지각을 포함하는 판의 두께가 더 두껍다라고 하는 특징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판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알았으니까 도대체 베게너가 설명하지 못했던 도대체 왜 대륙이 움직이는 것일까?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면 지구를 펼쳐봤더니요. 지구는 그냥 하나의 덩어리인 줄 알았더니 그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고요. 크고 작은 판들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판들은요, 제각기 다른 방향, 다른 속도로 엄청 느리게 이동하더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제각기 다른 방향, 다른 속도로 이동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렇죠. 어떤 판과 어떤 판은요, 서로 멀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렇게 화살표 보시면 판과 판이 멀어지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화살표로 요렇게 나타내요. 아, 요 판은 왼쪽으로, 요 판은 오른쪽으로 가면 판과 판이 멀어지게 되는 거죠. 아, 이렇게 멀어질 수 있구나. 이거 조금 어려운 말로 우리가 발산형 경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냥 여러분들은 판이 멀어질 수 있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또 자세히 보면, 아, 어떤 판과 어떤 판은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판이 제각기 다른 방향, 다른 속도로 움직이니까 어딘가에서는 멀어지겠지만 어딘가에서는 판과 판이 가까워지게 되겠죠. 이렇게 모이게 되는 거, 우리는 그것을 수렴연 경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되셨죠? 또 어디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단순히 판과 판이 어긋나기만 해요. 이걸 우리는 이렇게 표시하면서 어긋나는 경계, 우리는 그것을 보존형 경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건, 아, 판, 지구를 봤더니 지구는 크고 작은 여러 개의 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판은 제각기 다른 방향, 다른 속도로 아주 느리게 움직이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판과 판이 멀어질 수 있어요. 발산형 경계. 판과 판이 가까워질 수 있어요. 수렴연 경계. 판과 판이 어긋날 수 있어요. 보존형 경계. 아, 이런 판에 경계가 생기는 곳이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판과 판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죠? 땅과 땅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땅과 땅이 여러분 부딪히는 겁니다. 그냥 거기서 얼마나 난리가 나겠어요. 땅과 땅이 부딪힙니다. 당연히 땅이 흔들리겠죠. 혹은 땅과 땅이 멀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럼 멀어지게 되면 밑에 있는 것들이 막 올라오게 되죠? 지하 깊은 곳에 있었던 마그마가 지각의 약한 틈을 뚫고 분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판의 경계에서 지진 활동 활발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화산 활동 활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문들 있습니다. 우리 일본 있고 우리나라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하면 지진, 화산 활동 그렇게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지는 않거든요. 근데 도대체 왜 일본은 우리나라에 비하면 화산 활동도 빈번하고 지진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겁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 우리나라는요, 유라시아판이라고 하는 안쪽에 있지만 지금 일본이 분포한 곳을 보면 판과 판의
경계의 저로서 지금 경계에 분포하고 있는 걸 확인해 주실 수가 있는 거죠. 즉,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판

경계에서 화산 활동 지진이 빈번히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바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판의 경계에 가까운 거죠. 따라서 더 자주 일어나는 것입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세계지도 딱 펼쳐놓고요. 화산이 일어나는 지역을 점으로 막 찍는 거예요. 점으로 찍어서 딱 나타냈더니, 여러분 혹시 보이세요? 이렇게 뭔가 띠 모양으로 나타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화산 활동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 띠 모양으로 나타나네. 우리는 그것을 화산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 화산대 요 모습, 여러분, 어디에서 많이 본것 같지 않아요? 앞으로 살짝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 우리 뭐 공부했냐면, 그렇지. 아, 이 지구라고 하는 게 크고 작은 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여기 지금 판의 경계를 제가 이렇게 한번 볼까요? 요거 어디서 많이 본것 같은 요런 모습이잖아요. 요 모습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화산대 보면, 아, 정말 이 판의 경계에서 화산 활동 많이 일어나니까 판의 경계와 화산대 거의 일치하는구나라는 걸 파악해 주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에는, 그렇죠.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세계지도 딱 펼쳐놓고요.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점으로 막 찍은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정말 띠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 확인하실 수 있나요? 지금 보니까 요렇게. 정말 띠의 모습으로 요렇게 나타나는 거 확인해 주시면서 우리가 공부했던 바로 그 판의 모습과 거의 일치하는 걸 확인해 주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거 그대로 한번 우리가 포개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맨 위에 있는 거는 우리가 살펴봤던 화산대 그 그림이고요. 그 다음은 지진대예요. 그리고 나서 판의 경계도 우리가 살펴봤었잖아요. 이 사진을 한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랬더니 여러분 어때요? 정말 화산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 모두 다 판의 경계와 거의 일치하더라. 물론 100%다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아닌 지역에서도 화산 활동 지진이 발생하기도 해요. 그러나 자주 발생하는 지역 그것이 바로 판의 경계와 거의 일치하더라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땅과 땅이 멀어집니다. 판과 판이 멀어지는 거죠. 판과 판이 가까워집니다. 혹은 판과 판이 스쳐가요. 부딪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당연히 지진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화산 활동이 빈번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여러분들 예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도 이런 화산 활동 지진 많이 일어나는 특별히 우리가 불의 고리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태평양 부근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는요, 정말 많은 이 화산 활동이 정말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불의 고리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요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우리가 정리해야 할 것은 우리 처음에 공부했던 풍화 있죠. 그 풍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물리적인 풍화, 화학적 풍화까지 챙겨주셔야 돼요. 성분이 변하는 것까지 챙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던 암석이라고 하는 것이 풍화를 겪으면서 아, 식물이 살아갈 수 있는 토양을 만들게 되는데, 토양의 생성 과정 다시 한번 짚어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베게너라고 하는 사람이 어떠한 주장들을 했는가? 대륙 이동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는데, 그 주장한 내용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이 주장할 때 주장만 할 수는 없고 반드시 증거들을 제시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 증거 4개를 살펴봤습니다.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설명이 가능한지 증거를 체크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증거는 제시했지만 베게너가 제시하지 못했던 게 있거든요. 그렇죠. 바로 힘의 근원이에요. 어떻게 도대체 대륙이 이동합니까? 이거 설명하지 못했다고요.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이거 받아들이지 않았더라. 힘의 근원 설명하지 못했다라는 부분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그럼 그것들이 발전돼서 결국 판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공부를 이어갔던 거죠. 판의 정확한 정의 보시면서, 아, 지구라고 하는 거 봤더니 크고 작은 판들로 구성되어 있더라. 근데 이런 판들이 제각기 다른 방향, 다른 속도로 움직이니까 판의 경계가 형성이 되고, 이런 판의 경계에서 지진과 화산 활동이 자주 일어나는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0: 되셨죠? 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도요. 근데 여러분 막상 평가 보려고 하면 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떨리지 말라고 준비한 오늘의 마지막 청심환 한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에 살펴봤던 화산대 지진대거든요. 이런 화산대의 분포, 지진대의 분포는 대체로 이것과 일치했었어요. 그 원리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거든요. 도대체 이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 여러분 열심히 고민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단어를 넣어주세요. 단어 넣어주시고 문장 전체를 수강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분한분 보고 반드시 여러분께 꼼꼼하게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에게 만점을 청해봅니다.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해였습니다. 우리 또 다음 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4: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5: 이거 교차 검증했나?
4: 네?
3: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5: 이거 기밀 아닌가?
4: 맞습니다.
3: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6: 이 자네가 썼나?
4: AI가 썼습니다.
5: 그럼 출처를 써야지.
3: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5: 아, 이게 뭐야?
3: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5: 점심 뭐 먹을까?
3: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5: 아, 안 돼!
3: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5: 자는가?
6: 아니에요!
0: 안녕하세요. 우리 5학년 친구들. 여러분의 단원평가 만점을 향해 함께 달려가는 든든한 지인쌤이에요. 오늘은 우리 또 새로운 과목이죠? 사회로 다시 만났어요. 사회 첫 번째 대단원 제목은 우리나라 국토 여행이거든요. 사회 과목과 같은 경우에는 큰 대단원 안에 작은 소단원 두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대단원 첫 번째 핵심 정리 부분과 확인 문제 같이 만나볼 거고요. 첫 번째 소단원에 해당하는 단원평가 1회와 2회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자, 첫 번째 소단어는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지형의 종류들에 대해서 등장을 하거든요. 오늘 선생님과 함께 같이 정리하고 문제풀이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해요. 네, 우리 친구들 교재 102쪽을 보면요. 우리 첫 번째 대단원, 그중에서도 소단원 첫 번째 개념부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은 키워드 중심으로 조금 빠르게 우리가 복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개념 첫 번째는 우리나라 지형의 종류예요. 그 전에 우리나라 국토가 어떤 모습으로 생겼는지 그 부분을 먼저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 국토는 남북이 길고 동서가 짧다라고 나왔죠. 세로가 길고 가로가 짧다라는 건데 이것을 우리 5학년 사회에서는 방위로 표현을 해요. 남북이 길고 동서가 짧다. 이렇게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말 큰 특징은 북쪽이 대륙과 이어져 있고 나머지 동쪽, 서쪽, 남쪽은 바다와 맞닿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반도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는 그 중에서도 한반도라고 불리고 있죠. 따라서 지형이라고 하면 땅의 생김새예요. 땅지 모양 형자를 써서요. 그중에서도 우리는 산지, 하천, 평야, 해안, 섬 이렇게 다섯 가지의 지형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하나씩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산지죠. 산지라고 하면 산이 모여 있는 지형이에요. 우리나라 국토는 약 70%가 산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평평한 땅이 아니라

높은 산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특히 북동쪽에 높고 험한 산지가 모여 있고요. 남서쪽에는 낮은 산지 혹은 평야가 펼쳐져 있어요. 우리 국토는 따라서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지형이다. 네 글자로 동고서저의 지형이다 라고 나타내기도 한답니다. 자, 그 다음 지형은 하천이 나와요. 하천이라고 하면 바다랑은 달라요. 우리 땅 위에 흐르는 크고 작은 물줄기들을 우리가 하천이라고 부릅니다. 큰 하천은 주로 어디서 시작해서? 동쪽에서 시작해서 서쪽과 남쪽으로 흘러갑니다. 왜 그럴까요? 맞아요. 방금 직전에 살펴봤듯이 우리나라의 산지가 주로 북쪽 혹은 동쪽에 모여 있거든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흘러가니까 동쪽에서 서쪽 혹은 남쪽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하천의 상류는 물살이 빠르고요. 골짜기가 발달되어 있고 하천의 하류에는 넓은 평야가 발달합니다. 이 부분도 중요하게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 해안의 특징이에요. 해안이라고 하면 바다와 육지가 맞닿아 있는 부분이거든요. 우리나라의 북쪽을 제외한 서쪽, 동쪽, 남쪽이 바다와 맞닿아 있죠. 따라서 우리는 서해안, 동해안, 남해안 각각의 특징을 따로따로 구분해서 기억을 해둬야 돼요. 자, 동해안 먼저 살펴볼게요. 동해안은 해안선이 굉장히 단조롭다라는 특징이 중요해요. 단조롭다는 것은 이렇게 단순하게 생겼다는 거거든요. 서해안, 남해안이랑 비교해봤을 때 동해안은 비교적 울퉁불퉁한 게 좀 적죠. 그리고 동해안은 넓은 모래사장이 발달되어 있어요. 찐득찐득한 진흙보다 고운 모래가 이렇게 넓게 펼쳐져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서해안을 한번 살펴볼게요. 동해안이랑은 다르게 이 해안선이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해안선이 복잡하다라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고 서해안은 갯벌이 넓게 발달한다. 서해안 하면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해야 될 키워드가 바로 갯벌입니다. 넓은 갯벌이 발달되어 있다는 거. 자, 마지막으로 남해안도 마찬가지로 서해안이랑 비슷하게 이 해안선이 굉장히 복잡하죠. 복잡하고 남해안은 또 중요한 게 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늘, 다, 섬도, 바다, 해자를 써서 남해안은 다도해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이 세 가지 해안의 특징들을 각각 나누어서 기억을 꼭 해두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 두 번째 소단원 독도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게 돼요. 우리 독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1학년부터 5학년 때까지 쭉 독도 교육을 통해서 이미 많은 친구들이 공부를 했는데 너무나도 중요해서 5학년 1학기 첫 번째 단원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독도의 위치부터 살펴볼게요. 우리나라 영토 중 가장 동쪽 끝에 있는 섬이 바로 독도예요. 그리고 주변에 울릉도라는 섬이 있죠.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약 87.4km 떨어져 있다라고 얘기하고 행정구역상으로는 독도가 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해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서술형으로 가끔 쓰라는 문제가 나오니까 우리 친구들이 암기를 해두면 좋겠어요. 자, 이 독도가 왜 이렇게 중요하게 다뤄지는지 네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영역적으로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독도는 동해의 한가운데에 위치해서 그 주변으로 배도 굉장히 많이 지나다니고 하늘에서는 비행기도 굉장히 많이 지나다녀요. 그 말을 해상교통과 항공교통의 중심이다라고 정리해서 표현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군사적으로도 중요성을 가지고 있어요. 옛날부터 우리 다른 나라로부터 침입을 막는 기지 역할을 한다라고 했죠. 기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안에서 작전도 세우고 또 감시도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경제적 가치. 이것도 아주 아주 중요해요. 사실 오늘날에는 이 경제적 가치 때문에 일본이 계속해서 이 독도를 탐내고 있거든요. 독도 앞바다에는 해양 심층수라고 하는 굉장히 깨끗한 물, 영양소가 풍부한 깨끗한 물, 해양 심층수가 있고 그 다음 가스 하이드레이트라고 불리는 청정 에너지원이 많이 묻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경제적 가치가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하고 일본이 그 이유로 아주 억지 주장을 하면서 이 독도를 뺏어가려고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생태 환경적 가치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양한 희귀 동식물들이

우리 독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양한 우리나라의 역사 자료를 통해서 이 독도가 과거로부터 우리나라 영토임을 아주 명백하게 증명하는 증거 자료들을 찾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세종실록 지리지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모든 지리에 관련된 정보들을 모아놓은 아주 중요한 책이에요. 그 책 안에 보면 울릉도 독도가 강원도에 속한 섬이다라고 적혀 있어요. 세종대왕 때 편찬됐던 이 책인데 아주 오래전부터 이 기록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신증동국 여지 승남이라고 하는 지리서 안에 들어있는 팔도총도라는 지도예요. 지도 이름. 이 지도가 의미가 있는 이유는 현재 남아있는 지도 중에서 우산도, 즉 독도가 표시되어 있는 가장 오래된 지도거든요. 우산도는 과거에 독도를 부르던 말이었어요. 자, 그 다음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라고 하는데 대한제국 시기에 우리 고종 황제께서 내리신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명령 내용을 보면 울릉도의 관할 구역으로 울릉전도, 죽도, 석도, 즉 독도를 규정한다. 즉 울릉 군수가 독도까지 같이 관리합니다라고 써놓은 거예요. 우리나라 영토다라는 거죠. 자, 우리나라 역사 자료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역사 자료를 통해서도 이 독도가 과거로부터 우리나라 영토였음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삼국 접양 지도예요. 일본인의 지리학자가 직접 그린 지도거든요. 그 안에 내용을 보면 독도를 우리나라와 같은 색으로 표시를 해두고 거기에 더불어서 조선의 것입니다라고 옆에 적어두기까지 했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태정관 지령이라고 하는 건데 이 태정관이 무엇이냐면 일본의 아주 높은 행정기관이에요. 그 행정기관에서 직접적으로 내린 명령인데 그 명령의 내용이 울릉도 독도는 일본의 영토와 관련 없는 곳입니다 라고 써놨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일본의 자료뿐만 아니라 연합국, 즉 미국이나 영국, 소련과 같은 다른 나라에서도 이 독도를 우리나라 땅이라고 인정한 기록으로 남겨둔 그런 자료가 또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요, 이 자료들을 통해서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고요. 일본을 포함한 다른 여러 나라들도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라고 인정했다라는 것을 그 자료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조상들이 과거에서부터 많은 노력들을 해오셨어요. 먼저 이사부 장군이 있죠. 우산국을 정벌해서 독도를 신라의 영토로 편입을 시키셨던 분이에요. 그 다음 안용복은 조선시대 노비 출신의 어부예요. 그런데 처음으로 일본에 직접 가서 독도는 우리의 땅이다 라고 고함을 치고 문서로까지 기록을 남겨두셨던 분입니다. 자, 그 다음 심흥택은 대한제국 시기에 울릉 군수예요. 일본이 계속해서 몰래몰래 독도를 자기네 땅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우리 정부에 보고를 올리셨던 그런 분입니다. 네 번째로 최종덕님은 독도를 아주아주 아주 사랑하셨던 독도의 1호 주민이고요. 홍순칠 대장님은 울릉도 청년들과 함께 독도 의용 수비대라는 것을 만들어서 목숨 걸고 독도를 위해서 직접 총을 들고 싸우셨던 그런 분입니다. 자, 오늘날에도 우리는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이 중에서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바로 반크라는 거예요. 사이버 외교 사절단이라고 하죠. 온라인 상에 이 독도와 관련된 잘못된 정보들을 찾아내서 그걸 바르게 수정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확인 문제 몇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5번. 다음 질문과 대답을 보고 우리나라 해안 중에 어느 곳인지 쓰세요 라고 했어요.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 각각의 특징들을 외워두는 거 이번 단원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자, 한번 풀어볼게요. 해안선이 단조로운가요? 예, 그랬어요. 해안선이 단순하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울퉁불퉁하지 않고. 섬이 많은가요? 아니요. 다도해라고 불리나요? 아니요 라고 했습니다. 자, 어디일까요? 그렇죠. 정답은 바로 동해안입니다. 동해안은 섬이 많지 않고요. 해안선이 굉장히 단조롭게 이루어져 있죠. 네, 여기까지 마치고요. 우리 단원평가 문제풀이하러 바로 가볼게요. 네, 단원평가 우리 친구

오늘 미리 문제 다 풀고 채점하고 강의를 듣는 거예요. 1번 문제부터 풀어봅시다. 지형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1번, 다양한 땅의 생김새를 지형이라고 합니다. 맞죠? 2번,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평야로 이루어져 있다. 틀렸죠? 왜? 그렇죠. 우리나라의 70%가 산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3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의 생김새는 대부분 비슷하다? 아니죠. 제각각 굉장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4번, 바다나 하천 등 물에 둘러싸인 지형을 평야라고 한다. 아니죠. 물에 둘러싸여 있는 지형은 우리가 한 글자로 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5번, 우리나라 지형은 산지, 평야, 해안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아니죠. 산지, 평야, 해안 뿐만 아니라 하천도 있고 섬도 있었습니다. 정답은 1번. 2번, 다음 빈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세요. 지형 중에 이것은 바다와 육지가 맞닿아 있는 곳으로 이곳에서는 갯벌이나 염전, 김 양식장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힌트는 바다와 육지가 맞닿아 있는 곳입니다. 이것을 우리 두 글자로 해안이라고 하죠. 해안에 보면 갯벌도 있고요. 우리가 소금을 얻을 수 있는 염전도 있고, 김을 직접 기르는 김 양식장도 볼 수가 있어요. 3번. 다음 여행지에서 볼수 있는 지형을 순서대로 알맞게 나열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 1일차에는 등산로를 따라 걷습니다. 자, 등산을 보면 떠오르는 지형이 무엇이죠? 그렇죠. 산지가 되겠죠. 산지. 그다음 2일차에는 모래사장에서 해수욕도 하고 횟집에서 식사를 합니다. 모래사장이다라는 말을 보면 바다와 육지가 맞닿아 있는 해안이죠. 그다음 3번. 넓게 펼쳐진 논에서 벼가 자랍니다. 벼 농사를 짓는 곳은 평야가 되겠죠. 평야. 그다음 4일차. 계곡에서 래프팅을 즐깁니다. 자, 이렇게 크고 작은 물줄기들은 우리가 하천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자, 정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산지, 해안, 평야, 사천. 하천, 산지, 해안, 평야, 하천. 5번에 정답이 있었네요. 5번. 4번. 다음 대화에서 설명하는 지형은 무엇일까요? 빗물이나 지하수가 모여서 흐르는 크고 작은 물줄기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우리나라에는 한강, 낙동강, 금강이 있어. 정답은? 그렇죠. 하천이 되겠죠. 4번에 하천입니다. 바다랑은 다르게 우리 땅 위에 흐르는 어떤 계곡도 될수 있고, 이렇게 큰 강과 같은 것들도 포함이 될수 있습니다. 자, 5번. 다음 사진에서 볼수 있는 지형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이에요. 자, 이 사진을 보니까 산지죠. 산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한번 찾아볼게요. 1번에 바다나 하천으로 둘러싸인 땅이다. 벌써 정답이 여기 있죠. 1번은 섬에 대한 설명이에요. 정답은 1번. 나머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2번. 우리나라의 북쪽과 동쪽에 발달되어 있다. 맞고요. 3번에 우리나라 국토의 절반 이상 70%를 차지하죠. 4번. 높은 산 봉우리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진 것은 산 내기라고 합니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에요. 5번. 위 사진의 지형 때문에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다. 그렇죠. 자, 여기, 산지는 북쪽과 동쪽에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국토를 쭉 반으로 잘라서 옆에서 보면 동쪽이 높고 서쪽으로 갈수록 땅의 높이가 낮아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번. 남해안의 특징으로 알맞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무엇일까요? 자, 남해안이 나왔어요. 우리 아까 그림에서 남해안에 대한 설명 봤었죠. 다시 한번 떠올려 볼게요. 기억. 해안선이 단조롭다. 해안선이 단조로운 건 동해안이죠. 니은. 크고 작은 섬이 많아서 다도해라고 불린다. 이게 바로 남해안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디귿. 벼농사를 짓기에 유리하고 도시가 발달한다. 이것은 해안이 아니죠. 이것은 평야에 대한 설명이죠. 어린 친구들. 따라서 정답은 니은만 가능해요. 2번. 자, 7번 문제. 다음에서 설명하는 우리나라의 하천은 무엇일까요? 어떤 하천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태백산맥에서 시작돼서

경상도를 지나고 남쪽으로 흘러서 남해와 만납니다. 자, 우리나라 하천을 보면요. 대부분이 서해안으로 흘러가요. 보이죠? 서해안으로 흘러가는 거. 자, 근데 그 중에 하나, 남해안으로 흘러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찾았나요? 그렇죠. 여기. 낙동강을 보면 남해안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태백산맥에서 시작해서. 그렇죠? 따라서 정답은 5번에 있는 낙동강이 되겠습니다. 자, 8번. 위 지도를 보고 하천에 대해 잘못 설명한 학생을 고르고 잘못 설명한 내용을 바르게 고쳐도 쓰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위 지도는 방금 앞서 살펴봤던 바로 이 지도예요. 자, 봅시다. 예준이, 우리나라 하천이 흐르는 방향은 산지의 분포와 관련이 있어. 맞나요? 맞습니다. 왜냐? 산지는 땅의 높이가 높지요. 하천은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산지의 분포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윤지, 맞아. 모든 하천은 동쪽에서 시작돼서 서쪽으로 흘러. 틀렸죠? 왜? 그렇죠. 서쪽과 남쪽으로 흘러가는 것도 있어요. 아까 낙동강, 남쪽으로 흘러갔죠. 따라서 우리 정답은 윤지고, 틀린 이유는 우리나라 하천이 서쪽 또는 남쪽으로도 흐르기 때문이에요. 사라, 하천의 하류에는 평야가 발달해. 이것도 맞는 설명이 되겠죠? 9번. 바다나 하천에 둘러싸인 사진과 같은 지형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자, 여기 보면 사진을 한번 봅시다. 여기 땅이 있고 사방이 다 물로 둘러싸여져 있거든요. 이렇게 물로 사방이 둘러싸인 지형을 우리는 한 글자로 섬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섬들의 이름을 보면 보통 무슨 무슨 도라는 말이 붙거든요. 섬 도자를 써서 그래요. 비양도라고 하는 이 섬은요, 제주도 근처에 있는 작고 예쁜 그런 섬입니다. 10번에서 11번, 다음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자료가 어떤 내용이냐면요, 우리 국토 모형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지금 대표적인 산맥, 굉장히 크고 높은 그런 산맥들의 지점토를 붙이고 있죠. 땅의 높이가 높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사진이에요. 자, 그럼 10번 문제에서 위 활동을 통해 알수 있는 우리나라 지형의 특징을 보기에 있는 낱말을 사용해서 한 가지 쓰세요라고 했죠. 자, 이 낱말, 동쪽이라는 말, 그리고 서쪽이라는 말이 들어가게 해서 우리나라 지형이 어떤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적어주면 됩니다. 아까 이 활동이 지금 산맥의 지점토를 붙여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쭉 반으로 나눴을 때 동쪽이 더 높고 서쪽은 낮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글로 정리하면 단순하게 우리나라는 동쪽이 서쪽보다 높다라고 적어도 되고요. 조금 자세하게 우리나라의 산지는 주로 북쪽과 동쪽에 위치하고 따라서 하천은 주로 서쪽과 남쪽, 낮은 곳으로 흘러간다 라고 정리해도 훌륭한 답안이 되겠습니다. 11번. 위 활동을 통해 알수 있는 정보를 두 가지 고르세요. 자, 아까 앞서서 했던 우리 국토 지형 만들기, 그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산맥이 주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알수 있죠. 평야의 형성 과정은 알수 없어요. 이것은 하천이 흐르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번에 지형별 땅의 높이, 산맥은 땅의 높이가 높고, 그리고 평야는 땅의 높이가 낮다. 이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나라 강수량이나 평균 기온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답 1번과 3번. 12번. 우리 국토 여행 계획과 관련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우리 국토에는 다양한 지형과 관련된 관광지가 많죠. 2번. 여행할 곳의 날씨와 지형에 알맞은 옷차림과 준비물을 갖춰야겠죠. 3번. 여행지마다 하나의 지형만 볼수 있기 때문에 의견을 모아 신중하게 결정한다. 자, 우리 여행지에 가서 바다만 볼수 있고 산만 볼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바다도 볼수 있고, 또 뒤돌면 산도 있고, 그렇죠? 평야도 있고, 여러 가지 지형을 같이 볼수 있어요. 틀린 것은 3번이고요. 4번에 우리 국토 여행 계획을 세우며 아름다운 우리 국토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여행할 곳의 지형을 조사하는 방법은 인터넷 검색, 관광 안내 지도 찾아보기 등이 있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 되겠죠. 우리 이렇게 해서 단원평가 1회 문제 모두 마쳤고요. 2회 문제도 바로 만나볼게요. 1번. 우리 국토에서 볼수 있는 지형과 생활 모습이 바르게 짝지은 것을

골라보세요. 산지에서 양식장을 볼 수 없죠. 산지에서 파도를 이용한 서핑 체험 할 수 없고요. 평야에서 경사와 물살을 이용한 래프팅 체험 할 수 없죠. 4번에 하천에서 댐을 활용한 전기 생산 및 홍수와 가뭄 대비. 이게 바로 정답이에요. 우리는 댐을 하천의 상류 부분에 주로 만들어요. 강한 물살을 가둬서 홍수나 가뭄에 대비하고 또 전기를 생산해내는 역할도 합니다. 정답 4번이고 해안에서 어떤 목장을 체험할 수는 없지요. 자, 2번 볼게요. 서진이와 희온이가 설명하는 지형의 기호와 이름이 알맞게 짝지어진 거. 자, 여기 보면 산지고 나는 평야예요. 자, 그럼 아래에 설명 읽어봅시다. 서진이, 주로 우리나라의 서쪽과 남쪽에 있어. 그렇죠. 평야가 되겠죠. 사람들이 농사를 짓거나 도시를 만들기도 해. 따라서 나, 평야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3번. 우리 국토에서 가나 두 지형이 주로 어디에 위치하는지 이번에는 하천의 흐름과 관련 지어 쓰세요 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산지고 평야죠. 하천은 땅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니까 주로 여기 산지 북쪽과 동쪽에서 시작해서 남쪽과 서쪽으로 흘러가고 하천의 하류 즉 하천이 거의 다 흘러가서 가장 끝에 도달했을 때 넓은 평야가 펼쳐집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우리나라 국토에서 산지는 주로 북쪽과 동쪽에 위치해서 하천은 그 반대인 서쪽과 남쪽으로 흘러가고 하천의 하류에 이렇게 넓은 평야가 생깁니다. 우리 하천이 다 흘러가면 퇴적물이 가장 아래에 쌓이잖아요. 그 퇴적물이 넓게 쌓인 지역이 바로 평야가 되는 겁니다. 4번 볼게요. 하천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하천이라고 하면 바다와 육지가 맞닿은 곳 해안이죠. 우리나라 국토의 약 70%는 산지죠. 바다나 강물에 둘러싸인 땅은 섬이고요. 땅 위로 흐르는 크고 작은 물줄기 이게 바로 하천이 되겠습니다. 자, 5번 기역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기역은 평야고 니은은 산지예요. 기역보다 니은의 도시가 많이 발달한다. 아니죠. 오히려 반대죠. 기역 니은에 사는 사람들의 수는 비슷할 것이다. 아닙니다. 기역에 훨씬 많은 사람들이 살지요. 3번 니은은 물이 풍부해서 벼농사를 짓기에 유리하다. 아니죠. 4번에 고랭지 농업은 기역에서 주로 볼 수 있는 생활 모습이다. 고랭지 농업은 이렇게 땅의 높이가 높은 곳에서 농사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산지에서 볼 수 있어요. 5번 기역은 하천의 흐름에 영향을 받아서 생겼고 그렇죠. 그 다음 니은은 하천의 흐르는 방향에 영향을 준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니까 니은은 영향을 주고 기역은 영향을 받아서 생겨난 것이 맞습니다. 5번. 자, 6번. 우리나라 해안 지형에 대한 설명을 알맞지 않은 것을 골라볼게요. 남해안은 크고 작은 섬이 많고요. 서해안은 갯벌이 넓게 펼쳐져 있죠. 동해안은 모래사장이 많아서 해수욕장을 볼 수 있고요. 동해안은 서해안에 비해 해안선이 복잡한가요? 아니죠. 오히려 더 단순하죠. 서해안은 만과 반도가 많아서 해안선이 복잡하다. 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육지 안쪽으로 물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거고 반도는 육지가 물 쪽으로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많으면 울퉁불퉁하겠죠. 7번. 우리나라 지형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무엇일까요? 산지는 사람이 살 수 없다? 아니죠. 산지도 사람들이 많이 활용을 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니은, 하천의 하류 주변엔 평야가 있고 도시가 발달되었다. 디귿, 갯벌은 평평하고 진흙으로 되어 있으며 평야에 속한다. 평야가 아니라 해안에 속하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의 니은만 가능합니다. 자, 8번. 우리나라의 지형에 대한 대화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볼게요. 리나, 하천에서 래프팅 등의 여가 활동을 할 수 있어. 산지는 스키장 휴양림으로 활용되고 있어. 맞죠? 갯벌에는 물이 많기 때문에 벼농사를 짓는다. 아니죠. 갯벌에 있는 물은 소금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벼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우리나라의 여러 지형을 보니 경관이 독특하고 아름다워. 지역마다 생활 모습이 달라서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할 수 있어. 맞죠? 자, 9번. 주혼의 가족의 국토 여행 계획을 보고 기역이 어떤 지형인지 쓰세요. 자, 기역에 들어갈 지형, 숲속이라는 키워드, 땡땡봉

산이라는 키워드, 트레킹이라는 키워드, 그리고 폭포.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곳이 산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0번. 위 지도를 보고 잘못 설명한 학생은 누구일까요? 지안이는 하천의 흐름이 우리나라 산지의 높이와 연관이 있을 것 같아. 맞죠? 그럼 우리나라 하천은 산지 쪽으로 흐르겠네? 아니죠. 평야 쪽으로 흐르겠죠. 유찬이, 강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흐르잖아. 지도의 초록색 부분에 평야가 위치해 있어. 그렇죠. 초록색이 육지의 높이가 가장 낮기 때문에. 그 다음, 영산강의 끝에는 나주 평야가 있네. 그곳에서 생산된 쌀을 먹어본 적이 있어. 자, 영산강이 여기 있고 끝에 나주 평야가 있지요. 자, 따라서 틀린 설명은 세희입니다. 자, 11번. 지형의 높낮이와 관련지어 기억에 들어갈 평야의 의미를 쓰세요. 자, 초록색이라는 거 육지의 높이가 낮다라는 거죠. 낮고 평평한 곳이다라고 정리할게요. 12번. 다음 빈칸의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은 우리나라 하천은 주로 서쪽과 남쪽으로 흘러가죠. 따라서 서쪽과 남쪽에 평야가 발달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의 문제 모두 풀어봤어요. 마지막으로 퀴즈 나갑니다. 오늘의 퀴즈, 우리 국토는 서쪽이 높고 동쪽이 낮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을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우리 친구들 오늘 많은 문제 푸느라고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소단원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안녕!

0: 답답한 값소.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로. 속담의 지혜를 그대들에게 전하고 싶은 선비 강용철. 그대들은 말의 힘을 믿고 있소? 오늘은 말의 힘과 관련된 속담을 만나려고 하오. 바로 소통과 존중에 대한 속담이요. 그럼 지금부터 함께 만나러 가시지요.
1: 머리 모양이 달라졌구나. 잘 어울려.
2: 정말?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 기분이 좋아. 아까 국어 시간에 속담을 잘 발표했어.
1: 아까 발표가 좀 부족했는데 네가 칭찬해주니 고맙네.
0: 오늘의 속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자기가 남에게 말이나 행동을 좋게 하여야 남도 자기에게 좋게 한다는 말이지요. 예를 보겠소. 부모님께 잘못한 점에 대해 사과했더니 부모님도 이해해 주셨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고 나의 태도가 바뀌니까 부모님도 더 친절하게 대해주시네. 이렇게 쓸 수 있는 속담이지요.
3: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 동백꽃, 김유정. 게다가 조금 뒤에는 저 집게를 할금할금 돌아다 보더니 행주치마에 속으로 꼈던 바른 손을 뽑아서 나의 턱 밑으로 불쑥 내미는 것이다. 언제 구웠는지 아직도 더운 김이 획 끼치는 굵은 감자 세 개가 손에 뿌듯이 쥐었다.
2: 너 집엔 이거 없지?
3: 하고 생색 있는 큰 소리를 하고는 제가 준 것을 남이 알면 큰일 날 테니 여기서 얼른 먹어버리란다. 그리고 또 하는 소리가
2: 너 봄 감자가 맛있단다.
4: 난 감자 안 먹는다. 니나 먹어라.
3: 나는 고개도 돌리려 하지 않고 일하던 손으로 그 감자를 도로 어깨 너머로 쑥 밀어버렸다. 그랬더니 그래도 가는 기색이 없고 그뿐만 아니라 새근새근하고 심상치 않게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진다. 감자를 거절당한 후 점순이는 나를 괴롭히기 시작한다. 자기 집 씨암탉을 데려와 나의 집 수탉과 싸움을 붙인다. 나는 매번 지는 닭이 불쌍하고 약이 올라

0: 적에게 고추장을 먹여가며 싸움을 붙이지만 패배한다. 어느 날 점순이가 또 닭싸움을 붙여 나의 수탉을 반죽음 상태로 만든다. 분노가 폭발한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점순이네 수탉을 때려 죽인다. 마름집 딸인 점순이에게 이 일로 안갚음을 당해 집과 땅을 뺏길까 두려워 나는 울음을 터뜨린다. 점순이는 닭을 죽인 것을 이르지 않을 테니 자기 말을 잘 들으라고 한다. 점순이는 나의 어깨를 짚은 채 그대로 노란 동백꽃이 소복이 깔린 곳으로 푹 쓰러진다. 나는 알싸하고 향긋한 꽃냄새에 정신이 아찔해진다. 너 집엔 이거 없지? 난 감자 안 먹는다. 니나 먹어라. 이 말로 인해 두 사람의 갈등이 점점 커지게 되지요. 상대를 배려하는 말을 하거나 조금만 말을 다르게 했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겠죠.
1: 오늘의 속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였소. 내가 남에게 좋게 말하거나 좋게 행동할 때 그 사람도 나에게 좋게 대한다는 뜻이지요. 말이라는 것은 부메랑과 같소. 그대들도 좋은 말을 하여야 좋은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한 다른 사람을 존중하기에 노력하시오. 속담의 교훈을 기억하시오.

오늘의 실험 주제는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과 광합성 산물을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디지털 탐구 도구를 활용하여 광합성이 일어나는 동안 주변 기체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수치와 그래프로 확인하면서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과 광합성 산물이 무엇인지 과학적으로 추론해 보는 것이 오늘 실험의 목표입니다. 그럼 실험에 필요한 준비물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투명 밀폐 용기 안에 시금치잎 4, 5장을 겹치지 않게 펼쳐서 넣습니다. 시금치잎은 엽록체가 풍부해 광합성이 잘 일어나는 잎이에요. 잎을 겹치지 않게 펼쳐서 넣는 이유는 모든 잎에 빛이 고르게 닿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산화탄소 센서와 산소 센서를 투명 밀폐 용기에 설치하고 스마트 기기의 프로그램과 연결합니다. 이산화탄소 센서와 산소 센서는 MBL, 즉 컴퓨터와 스마트 기기에 연결해 측정하는 탐구 도구예요. 스마트 기기의 프로그램과 연결하면 기체의 변화를 숫자와 그래프로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LED 전등으로 빛을 비추며 이산화탄소와 산소의 농도를 10분 동안 측정합니다. LED 전등은 태양빛을 대신해 광합성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줍니다. 빛을 비추는 동안 용기 안의 기체 농도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에 주목해봅시다. 과정 3에서 얻은 결과를 공유 플랫폼에 올려 공유하고 다른 모둠의 측정 결과와 비교해봅니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우리는 광합성이 일정한 조건에서 일어나는 과학적 과정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산소가 만들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결과를 통해 식물의 잎이 실제로 이산화탄소를 이용하고 산소를 만들어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래프에서 나타나는 기체 농도의 변화는 광합성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학의 답 레벨업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에 배울 내용 한번 확인해 보고 시작할까요? 자, 우리가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가지고 약수들도 구하고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이야기가 이제 교육과정의 주된 내용인데, 가끔은 약수들의 합을 구해라, 약수들의 곱을 구해라, 이렇게 문제가 훅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비를 좀 해보고자 하는데요. 어떤 수 p라는 자연수가 있어요. 얘를 소인수 분해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요 결과를 가지고 약수들을 다 늘어놓고 걔네들을 곱하여라 라는 문제가 나오면, 일단 약수를 다 곱하면 수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곱한 결과 자체를 물어보진 않아요. 그냥 거듭제곱꼴로 표현이 되어 있는 상태로 보기가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결과를 어떻게 우리가 구해낼 수 있냐 하면, 약수의 개수에 따라 좀 구분을 다르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할 일은 주어진 애를 소인수 분해를 하고 나서 이걸 가지고 약수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구해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짝수개면 요렇게, 홀수개면 요렇게 두 가지 노선으로 가시면 되는데, 왜두 가지 노선이냐 하면, 생각보다 약수들의 곱은 단순한 게요. 예를 들어서 72의 약수가 있어요. 이거에 곱을 구해라 라고 나온다면, 우리 72의 약수 어떻게 늘어놓죠? 1 곱하기 72, 2 곱하기 36, 이런 식으로 안을 채워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하나씩 곱하지 말고 먼 것끼리 곱하면, 한마디로 우리가 처음에 1 곱하기 72, 2 곱하기 36 갔잖아요. 짝꿍끼리 곱해보면 승산이 있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곱하면 70이 나오게 하는 게 지금 72의 약수잖아요. 곱하면 72. 이렇게 곱할 때마다 72가 딱딱딱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얘를 조금 단순화해서 72는 너무 크니까 12의 약수의 곱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우리 12의 약수를 1 곱하기 12, 2, 6, 12, 3, 4, 12라고 알고 있어요. 곱하래. 곱하고, 곱하고, 곱하고, 곱하고, 곱해서 몇, 이게 아니라 이렇게 먼저 곱하면 당연히 12, 2, 6, 12, 3, 4, 12. 아, 12가 3번 나오네. 이렇게 바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12를 3번 곱한 결과를 쓰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요렇게만 표현해라 라고 나오기 때문에 충분해요. 아, 그럼 결국에 몇 커플 탄생하는지만 알면 되네요. 계속 요 12가 등장하는데 몇 커플 탄생했어요? 3커플 탄생했어요. 왜요? 총 약수가 6개니까 한 커플, 두 커플, 세 커플 탄생하는 거 당연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약수가 짝수개일 때, 이렇게 여섯 개 같이 짝수개일 때는 이 12, 12, 12가 뭐예요? 주어진 수예요. 이 주어진 수를 쓰시고 여기에 몇 커플 탄생했는지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몇 커플은 어떻게 찾아요? 전체 약수의 개수를 반으로 쪼개시면 되죠. 그래서 내가 구한 약수의 개수를 반으로 이렇게 쪼개면 몇 커플 탄생했는지 이야기하면서 약수들의 곱을 한 방에 구해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려운 건 홀수개일 때예요. 자, 약수의 개수는 웬만하면 짝수개가 등장하지만 홀수개가 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제곱수일 때. 자, 제곱수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예를 들어 방금은 12 했으니까 이번에는 16을 해볼게요. 16의 약수들을 다 늘어놓고

않고 곱해라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 1 곱하기 16. 2, 8에 16인데 4, 4, 16을 두번 쓰지 않고 한 번만 쓰기 때문에 문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홀수계의 상황이 발생하면 아까 우리가 커플 16, 커플 16, 커플 16 해주고 싶은데 더 이상 4, 4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아 몰라 나중에 생각해. 일단 여기까지 몇 커플 탄생했나 한번 생각해 보자. 보시면 몇 커플이에요? 똑같이 약수의 개수를 반으로 나누면 돼요. 5개인데 반으로 나누면 약수가 2.5개. 이럴 순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가느냐? 일단 요거 16 하나, 16 하나, 16이 두개 탄생했어요. 어떻게 된 거냐? 16이라는 애가 몇 커플 탄생했어요? 두 커플. 총 약수의 개수에서 일단 얘는 생각 안 할래. 하나는 제외하는 거예요. 요 가운데 있는 중복되는 애는 제외하고 커플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이게 바로 커플의 개수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만 쓰시면 돼요. 얘는 어떻게 해요? 여기 추가로 4 곱해야 되잖아요. 그럼 얘를 우리가 공식으로 만들자면 이 4라는 애 누구냐 하면 얘가 누구 출신? 4를 제곱했기 때문에 나오는 애죠. 한마디로 제곱해서 16이 되는 수를 이 가운데 있는 애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멋있게 공식화 시켜보자면, 약수가 홀수계 있다면, 일단 요 친구, P라는 애가 몇 커플 탄생하냐 하면, 정 가운데 있는 애 빼고, 총 약수 개수 중에서, 문제가 되는 애, 나 정신 사납게 하는 애, 한명 제외하고 나머지끼리는 커플, 커플, 커플 만들 수가 있어. 이렇게 해주고 나서, 추가로 이 가운데 있는 애를 넣어줘야 돼요. 그런데 이 가운데가 있는 애가 뭐냐 하면, 제곱해서, 16이 되는 수, P가 되는 수, P가 되는 수. 이 수를 곱해주시면 모든 수, 한마디로 약수들의 곱을 완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달달 외우는 거는 필요 없어요, 여러분. 수학에서 반드시 외워야 되는, 뭐 나중에 3학년 때 가면 근의 공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메모리를 남겨두시고, 얘는 이해하는 선에서, 결국에는 커플이 몇개 탄생하느냐에 대한 얘기구나. 홀수계 있을 때는 가운데 있는 애는 제외하고 커플을 탄생시키고 그 친구를 추가로 곱해주면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예를 통해 연습해 보도록 할까요? 지우고 첫 번째는 쉽게 약수의 개수가 짝수계 나오는 경우부터 해볼게요. 자, 180의 모든 약수들의 곱을 구하여라. 그냥 식 자체로만 한번 나타내 보시면 제일 먼저 180다 늘어놓고 가지 마시고 약수의 개수만 따져보기 위해서 소인수 분해를 해보시는 거예요. 반 나누면 3. 이번에는 3. 이렇게 됐어요. 그럼 결과는 180은 2가 2개, 3이 2개, 5가 하나구나.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약수의 개수에 관심 있어요. 약수 몇 개? 1, 2, 2의 제곱 3개. 얘 약수 몇 개? 1, 3, 3의 제곱 3개. 얘 약수 몇 개? 1, 5, 2개. 그래서 총 약수는 9, 2, 18, 18개의 약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약수가 짝수계네요. 그럼 어떻게 가시면 돼요? 한 방에 우리가 공식으로 곱을 나타내 보시면 주어진 수 180이 몇 커플 탄생하느냐 얘기였어요. 총 18개가 들어져 있어요. 한마디로 180의 약수가 뭐 해서 총 18개가 늘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곱할 때마다 180, 곱할 때마다 180, 곱할 때마다 180이 나온다 그랬죠? 몇 커플 탄생해요? 9 커플 탄생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완전 멋있지 않나요? 자, 그럼 우리 하나 더 해볼까요? 이번에는 약수의 개수가 홀수계인 거 연습을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요거 딱본 순간, 64의 약수 홀수계다 느낌이 오세요? 왜 그렇죠? 64는 8의 제곱이에요. 제곱수의 약수는 8, 8. 중간에 8이 두번 들어가는 게한 번으로 줄어들면서 홀수계의 약수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얘도 약수의 개수부터 구해볼게요. 64는요, 계속 2로만 돼요. 같이 해볼까요? 반 나누면, 반 쪼개면, 반 쪼개면, 반 쪼개면, 반 쪼개면. 그래서 무려 2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있습니다. 자, 그럼 2의 6제곱의 약수의 개수는 몇 개예요? 1부터 2의 6제곱까지니까 7개예요. 한마디로 홀수계의 약수가 등장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 약수들의

곱을 나타낼 때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일단 주어진 수 64가 몇 커플 탄생하는지 생각하시는데 7개라는 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있을 때 곱해서 64, 곱해서 64, 곱해서 64. 64는 몇 커플? 3커플 탄생해요. 그런데 이것만 쓰면 안 되죠. 추가로 요 친구를 써줘야 돼요. 요 친구가 누구겠어요? 멋있게 말하면 제곱해서 64가 되는 수, 8, 8에 64. 8이 하나로 줄어들어서 여기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추가로 8.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쌤이라면 이 문제를 어디까지 출제할 것 같냐 하면요. 물론 우리는 여기 곱을 구하는 데 목표가 있지만 이거 지금 다 2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는 2의 몇 제곱이야? 이런 거 물어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까지만 한번 해볼까요? 얘는 64는요. 아까 2의 6제곱이었어요. 그러면 여기다 쓸까요, 그냥? 2의 6제곱에 여기 또 3제곱이 있고요. 그리고 8은 2의 3제곱이에요. 그러면 2의 6, 3, 18제곱에 2의 3제곱이니까 최종적으로 2가 몇개 있어요? 18개 2가 깔려 있었는데 3개 더 깔려 있어요. 그럼 2가 21개 깔려 있겠구나. 요 A 값은 21이겠구나. 요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약수들의 곱 어떻게 구한다고요? 일단 약수의 개수를 찾아내서 짝수계인지 홀수계인지 판단하시고 커플이 몇 커플 탄생하는지 주의하시고 마지막 홀수계일 때는 이 친구를 잊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수학의 답. 어떤 두 수의 최대 공약수랑 최소 공배수를 묻는 문제에서 두 수가 대놓고 주어져 있지 않고 몇대 몇이라고 비율로 주어진 경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문제 한번 읽어보시면요. 두 자연수 A하고 B에 대해서 A랑 B의 값이 실제로 2랑 5일 수도 있어요.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무조건 2랑 5라는 게 아니라 비율이 2대 5라고 나와 있을 때 A랑 B의 최소 공배수가 결과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문제예요. 자, 여러분, 요거는 단순히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문제를 떠나서요. 여러분 수학 인생에 비율이 나왔을 때 해결책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2대 5라고 써 있는 거 쌤이 아까 얘기했지만, 진짜로 A가 2일 수도 있고, 진짜로 B가 5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20하고 50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10으로 약분하면 2대 5예요. 또는 4하고 10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약분하면 2대 5예요. 여기다 3 곱해서 6, 여기다 3 곱해서 15. 6하고 15였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2대 5예요. 심지어 얘는 2억, 얘는 5억이었어도 억으로 약분하면 2대 5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다양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값을 가지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가시면 되냐면 항상 여러분 수학 문제를 풀 때는 문자를 최대한 줄여내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A도 모르고 B도 모른단 말이에요. 두개 모르는 것보다는 하나 모르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얘를 그냥 E, 쌤은 하트 좋아해서 하트라고 쓸게요. 얘는요, O 하트.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트가 만약에 10이었다면 얘는 20, 50일 거고요. 하트가 1억이었다면 2억, 5억일 거예요. 모든 2대 5의 상황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하트로 약분하면 2대 5를 만족하니까요. 그래서 이걸 보시고 여러분이 할 일은 그대로 2,5라고 갖고 올수 없다면 A를 2하트, 나는 하트 좀 유치해 싶으면 2K 같은 거 하셔도 돼요. B는 5하트. 이렇게 하나의 문자를 사용해서 값으로 데리고 오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A라는 애는 2하트로, B라는 애는 5하트로 갖고 왔어요. 요거 가지고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구하는 얘기를 해볼게요. 하트가 뭔지 모르지만 둘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하트로 나눠버리면 되죠. 그럼 여기 2, 5. 서로 소가 등장했네요.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곱한 최소 공배수가 몇이래요? 80이다. 라고 문제에서 알려줬습니다. 그럼 하트를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트 곱하기 2 곱하기 5를 하면 80이 나와야 돼요. 그럼 2, 5, 10이니까 아, 하트가 8이어야겠구나. 이렇게 구했습니다. 자, 하트는 우리 마음대로 쓴 거예요. 여기다가 다시 이렇게 넣어주시면 무슨 얘기냐 하면 A랑 B라는 애를 이렇게 했더니

팔로 한 방에 딱 되고 여기 2,5가 남았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누가 최대 공약수예요? 얘가 최대 공약수 아니에요? 물론 우리 A, B값도 다 구할 수 있어요. 하트가 8 나왔으니까 A는 2, 8에 16이에요. B는 5, 8에 40이에요. 그래서 16하고 40의 최대 공약수를 따로 구하고 앉아있지 말고 그냥 얘가 최대 공약수인데 문제에서 최대 공약수 물어봤잖아요. A랑 B를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답도 그냥 요 친구 8이다. 이런 식으로 구해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뒤에 조건은 얼마든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얻어가실 것은 몇대 몇이라고 나오면 몇 하트에 몇 하트 하나의 문자를 가지고 다 표현해낼 수 있다는 걸 얻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형태가 조금 색다르게 바뀌어 있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문제를 바꿀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이시나요? 몇대몇대 몇이라고 안써 있고요. 세 자연수의 최대 공약수가 나와 있는데 세 자연수에 대해서 4분의 A랑 9분의 B랑 12분의 C가 같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얘는요, 대놓고 4대 9대 10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결국에 4분의 A하고 9분의 B하고 12분의 C라는 애가 같은데 전체 값이, 그래서 몇으로 같은지 모르니까 그래서 몇으로 같은데 하트라고 하자.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가 되냐? 4분의 A가 하트란 얘기는 A는 4 곱하기 하트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9분의 B가 하트란 얘기는 B는 9하트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12분의 C가 하트란 얘기는 C는 12 곱하기 하트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여러분? 4하트, 9하트, 12하트? 약분 하면 4대 9대 10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까처럼 대놓고 몇대몇대 몇이다 라고 나올 수도 있지만 그거를 조금 꿔서 요런 식으로 문제가 등장할 때도 있어요. 이거 어떡하지? 당황하지 마시고 그래서 네가 뭔데? 하나의 문자로 처리하시면 우리 모르는 문자 지금 3개나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의 문자만 모르는 상태로 바꿔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상태로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세수가 있을 때는 주의해 주셔야 돼요. 먼저 최대 공약수가 4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하트도 있는데, 일단 하트로 먼저 할까요? 그럼 여기가 뭐예요? 4, 여기 9, 여기 12. 이렇게 됐어요. 더 이상 돼요? 안 돼요? 얘네 둘이 더 되죠. 4로 돼요. 얘네 둘도 더 돼요. 3으로 돼요. 그런데, 셋다 동시에 나누어 떨어지는 수는 1밖에 없습니다. 그럼 최대 공약수는 끝난 거예요. 얘가 최대 공약수예요. 그런데 뭐라 했어요? 최대 공약수가 4래요. 그러면 하트가 4구나. 이렇게 나와버렸습니다. 자, 요거 하나 킵해서, 아, 얘가 4구나. 그럼 사실 수를 다 알고 가는 거죠. 4 들어가면, 아, 얘는 16이구나. 4 들어가면 9, 4, 36이구나. 4 들어가면 12 곱하기 4니까 48이구나. 다 알게 되는데, 문제에서 A, B, C 구하라고 한 적은 없고, 그냥 요거에 최소 공배수 구하라 했으니까, 요대로 계속 가시면 될것 같아요. 왜더 가죠? 선생님, 끝났다면서요? 맞아요. 최대 공약수일 때는 끝났어요. 최대 공약수는 셋다 동시에 되는 게 1밖에 없으면 거기서 멈추셔야 됩니다. 그런데 최소 공배수는요, 둘만 돼도 계속 가주셔야 됐어요. 자, 그럼 먼저 얘네 둘이 가볼까요? 또 4로 해서, 4, 1은 4, 4, 3, 12. 안 되는 애는 그대로 내려주시면 돼요. 그랬더니, 9하고 3이 또 되죠? 그럼 또한 번. 3으로 나누어 주시면 3, 3은 9, 3, 1은 3, 안 되는 애는 그대로 내려옵니다. 자, 이제 보세요. 셋다안 되는 거 물론이고 아무리 둘을 생각해 봐도 1밖에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아, 그럼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곱해 주시면 최소 공배수를 구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곱해 볼까요? 4, 4, 16이에요. 3, 3은 9예요. 16 곱하기 9를 하면 144라는 결과를 얻어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두 문제 풀었습니다. 몇대몇 나오면 하트 사용해서 하나의 문자로 표현하시면 된다는 거, 그리고 몇대 몇이 이런 상황으로도 나올 수 있다는 거잘 정리해 가세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 건데요. 우와, 엄청 어렵게 생겼다 싶지만 방금 얘기했죠? 규칙만 찾아내면 생각보다 오, 막다 없어지네 하면서 간단한 결과가 등장하게 됩니다. 0이 아닌 수 A하고 B에 대해서 AB분의 B 빼기 A라는 요런 식은 결국에 A분의 1 빼기 B분의 1이랑 같아진다라는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이건 사실 당연한 얘기예요. 요 친구를 보시면 AB분의 B 빼기 A라는 것이 분수를 두 개로 나누어서 첫 번째 AB분의 B, 두 번째 AB분의 A. 이렇게 구분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 빼기로 되어 있으니까 빼기를 써주시면 약분해서 A분의 1. 약분해서 b분의 1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힘으로도 요 정도로 충분히 할수 있기 때문에 문제에서 야 이렇게 되지 이거 이용해봐라고 얘기해준 거는 좀 친절한 힌트라고 할수 있어요. 만약에 이 힌트가 없더라도 여기서 규칙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난이도가 아주 높겠죠? 이런 생각을 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자, 이때 뭘 물어보고 있냐면 이렇게 수두를 나열했을 때첫 번째 유리수부터 얘가 지금 첫 번째 유리수예요. 쭉 나열을 해서 여기까지가 아니라 어딘가에 100번째 유리수가 있어요. 그거를 다 합치래요. 지금 100번째도 모르겠는데 이거를 심지어 다 합쳐서 나타낸 결과에 얘네 둘의 합친 값까지 구해라라는 얘기입니다. 단계가 되게 많은데요. 이럴 때는 쪼개서 아 이거 모르겠다. 아 합도 모르겠다. 일단은 100번째가 뭔지 알아내야지가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요거 사용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2분의 1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뭐 곱하기 뭐로 표현하는데 2 곱하기 1 또는 1 곱하기 2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그냥 1 곱하기 2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시키는 대로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는 거죠.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면 2 빼기 1. 이렇게 써도 상관없나요, 여러분? 체크해 주세요. 요거 2분의고 2 빼기 1 하면 1이고. 괜찮죠? 자, 그리고 요 친구 대볼게요. 자, 얘는 뭐가 되냐? 2 곱하기 3으로 가면 6이죠? 그러면 뒤에서 앞에 거뺀거3 빼기 1, 3 빼기 2. 이래도 되나요? 역시 6분의 1. 똑같은 분수입니다. 자, 그럼 이 친구도 한번 점검해 볼까요? 12는요? 3, 4, 12죠. 그래서 3 곱하기 4로 해서 뒤에서 앞에 거뺀 거? 이렇게 해도 상관없나요? 12분의 1. 상관이 없습니다. 이 정도만 할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낸 애를 이걸 적용하자면 여기서는 A랑 B가 1하고 2니까 1, 2를 넣어주시면 1분의 1 빼기 2분의 1. 얘는 1분의 1 빼기 2분의 1. 이렇게 쓸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얘는요. A가 2예요. 2분의 1 빼기 B가 3이에요. 3분의 1. 얘는요. A가 3이에요. 3분의 1 빼기 4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열되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규칙 느껴지세요? 얘는 뭐겠어요? 얘4 곱하기 5라고 쓸수 있잖아요. 그 얘기는 4분의 1 빼기 5분의 1. 또 이렇게 등장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첫 번째 수는 1로 시작했어요. 두 번째 수는 여기 2로 시작했어요. 세 번째 수는 3으로 시작했어요. 네 번째 수는 4로 시작했어요. 더 갈게요. 계속 가요? 아니요. 이제 바로 100번째로 가려고요. 100번째 수는 당연히 100으로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그 다음 거. 101. 101. 요렇게 마지막이 구성되어 있겠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을 다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합치라고 했어요. 아이고 이걸 언제 다 합치고 있어 싶은데요. 합치면 좋은 일이 생기는 거 보이세요?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4분의 1. 그러면 안에를 다 하지 않아도 쫙쫙쫙쫙쫙쫙쫙 없어져서 이 앞에 마이너스 100분의 1이 있었을 거예요. 없어지고 남은 거는 여기 있는 1분의 1과 여기 있는 마이너스 101분의 1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첫 번째 유리수부터 더하기 시작해서 100번째 유리수까지 다 더한 합의 결과가 이 안에 이렇게 다 없어지는 일이 생기면서 남은 거 1분의 1, 여기 남은 거 마이너스 101분의 1. 이렇게만 남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요거 계산해 내시면 되겠죠? 통분을 하시면요. 얘는 100분의 100, 101분의 101이고요. 여기는 101분의 1이라서 그냥 101분의
101에서 1 빼면 100이다. 이렇게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리수의 합을 뭐라고 하겠대요? P분의 Q라고 하겠대요. 그런데 여기서 잠시 주의사항이 있어요. 단순히 그냥 분수가 아니라 P랑 Q가 서로소라고 돼 있어요. 둘이 서로소라는 건 무슨 뜻이죠? 더 이상 약분할 수 없다. 한마디로 얘가 기약분수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결과적으로 101분의 100이 나왔어요. 얘는 더 이상 약분할 수 없는 기약분수입니다. 하지만 내가 다 계산했는데 더 약분이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럼 얘를 P, 얘를 Q라고 할수 없겠죠. 더 약분해서 P, Q를 결정하셔야 돼요. 이런 디테일을 꼭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기약분수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P는 101이고 Q는 100이다. 이렇게 P, Q 값을 정확히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따라서 뭐시겠 쓸까요? P 더하기 Q의 값을 물어봤으니까 둘이 더하면 201이다. 이렇게 정답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규칙찾기 문제를 풀어보았는데요.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이 경험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100번째까지 더하라고? 나한테 진짜로 그걸 다 더하라고 할 리는 없어. 중간에 분명히 아주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 믿음을 가지시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수학의 답. 그냥 방정식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방정식을 생성해내는 데 있어서 새로운 기호가 정의되어 있으면 그거 분석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두수 AB에 대해서 A랑 B가 들어있고 이렇게 괄호가 쳐져 있어요. 우린 이런 거 처음 봐요. 얘는 정식 수학 기호가 아니라 이 문제에서만 우리끼리 약속하는 기호입니다. 어떻게 풀기로 약속을 하냐면 둘 중에 크지 않은 수를 뽑아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3이 있고 7이 있어요. 둘 중에 크지 않은 수가 누구예요? 3이 크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3이 크지 않다 그래요? 3이 작으니까 3이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크지 않은 수라는 말은 좀 어색하고 작다라는 의미를 주로 내포하고 있긴 하지만 오직 작은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작거나 같아도 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크지 않다의 똑같은 말, 작거나 같다를 생각하시면 둘 중에 작거나 같은 거 3, 4하고 마이너스 2하고는 작거나 같은 거 마이너스 2 이렇게 뽑아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가 1, 1이 있으면요. 똑같으니까요. 그냥 똑같은 거 아무거나 뽑아오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 상황은 무엇이냐? 이렇게 친절하게 두 개의 수가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막 X 같은 모르는 문자가 들어있을 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 하트, 여기 별이 있으면 내가 누가 큰지 작은지 알게 뭐예요? 그럼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누셔야겠죠. 여기가 더큰 경우, 여기가 더큰 경우, 이렇게 나누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한 방에 내가 방정식 세울 욕심을 버리시고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일단 해결하고자 접근하시면 얘는 금방 끝나요. X를 모르는데요, 선생님? 그래도 누가 작은지 확실히 알수 있습니다. 여기 대놓고 4X가 있어요. 여기 똑같이 4X가 있어요. 4X가 몇인지 몰라요. 그런데 똑같이 생겼으니까 지금은 둘이 그냥 똑같은 값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1을 뺐어요. 얘는 4를 뺐어요. 당연히 4를 뺀게더 작을 수밖에 없죠. 그럼 둘 중에 작거나 같은 애를 뽑아오는 거니까 이 친구가 뽑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의 결과, 첫 번째의 결과는 얘로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세 번째도요, 바로 끝나죠. 누가 작거나 같아요? 당연히 얘가 작죠. 그래서 끝났습니다. 그럼 우리의 고민은 얘예요. 도대체 누가 작냐를 얘기할 때 있어서 X랑 EX만 만약에 있었다 한들, 지금은 여기 빼기 6까지 있지만 만약에 이렇게 있었다 한들, 얘는 1X고 얘는 EX니까 얘가 커요라고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 되죠. 왜요? X가 음수일 수도 있어요. 음수면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 3이면 얘가 마이너스 3이면 오히려 이쪽이 작아지는 사태도 발생합니다. 한마디로 심지어 여기에 EX 빼기 6까지 있기 때문에 누가 크고 작은지 알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이쪽이 클 때, 이쪽이 클 때를 나누어서 봐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할 때는 먼저 둘이 같은 지점이 언제인지 생각해 주세요. X하고 EX-6이 똑같아지는 지점이 언제일까를 고민해 보시면 요거 자체가 하나의 방정식이죠. 한번 풀어볼게요. 요거 일로 이사 가면 마이너스 EX가 가니까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6.

X는 6. 한마디로 X가 6일 때 둘이 똑같은 값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누어서 X가 6보다 클 때, 두 번째 X가 6보다 작을 때로 비교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클 때, 작을 때만 하면 X가 딱 6일 때를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6일 때는 그냥 그 수가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데나 등호를 하나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다 등호를 넣고 가볼게요. X가 6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으면 둘 중에 누가 더 큰지 어떻게 판단하냐? 아무 수나 넣어보시면 돼요. 6보다 크거나 같은 수, 그냥 넉넉하게 10 같은 거 넣어볼까요? 10을 여기 넣으시면 여기는 10이 되고요. 여기는요? 2 곱하기 10 하면 20 빼기 6이니까 14가 돼요. 어디가 더 작아요? 이쪽이 더 작죠? 그러니까 여기가 선택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는 방정식이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 여기서는 4x-4가 뽑혔고, 여기서는 x가 뽑혔고, 여기서는 8이 뽑혔고, 뺀 것이 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방정식이 하나 생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은 다를 거예요. 자, 6보다 작은 수 아무거나 해볼까요? 5 같은 거 넣어볼게요. 여기다가 5를 넣어보시면 얘는 그대로 5고요. 여기는 2, 5, 10 빼기 6 하니까 4예요. 누가 더 작아요? 이쪽이 더 작죠? 그래서 여기가 선택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식을 또 만들어 보면 원래 무조건 4x-4 선택. 여기서는 2x-6이 선택. 여기서는 작은 거 8이 선택돼서 뺀 것이 같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방정식을 두 개로 나타내서 풀어보시는 거예요. 자, 이제 쉬운 방정식이에요. 각각 한번 풀어보실까요? 괄호 앞에 1밖에 없으니까 모두 열리면서 그냥 4x-4 빼기 x는 8. 그러면 4 빼기 1, 3x는 플러스 4가 2 4가면 12, 3, 4, 12죠? x는 4.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도요. 괄호 앞에 1밖에 없으니까 그냥 열리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분배받아서, 마이너스 분배받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동량끼리 계산할게요. 2x 계산하면 플러스 2는 8. 요거 이사 가면 2x는 6. 2, 3은 6이죠? x는 3이다. 아주 평범한 괄호를 열고 풀어내는 x값을 구했습니다. 자, 그럼 x가 4도 되고 3도 될까? 이걸 어디서 엄밀하게 결정하시냐면 처음 범위를 봐주세요. x가 6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런 일이 발생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x가 4가 나왔어요. 그럼 4가 6보다 크거나 같아요? 둘이 서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얘는 해당 사항이 없게 되는 겁니다. 열심히 구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긴 어때요? 3이 나왔는데 이 3이 처음 조건. 6보다 작은 거 맞죠? 아, 너가 답이구나. 그래서 정답은 3이다. 이런 식으로 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수학의 답, 어떤 수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난생 처음 보는 연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두 수, A, B에 대해서 A 세모 B라는 요런 식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요런 거본적 있어요? 우리가 이런 기호, 이런 기호, 이런 기호, 이런 기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사실 수학자들이 약속한 거를 공부한 거거든요. 우리 초등학교 때 요거 다 배웠는데, 2 더하기 3은 5. 손가락 두개 펴고 세개 펴서 다섯 개 이런 식으로 계산했고, 만약에 3 빼기 2가 있으면 사과 세개 중에 두개 먹어서 한개 남았고, 그래서 1 이런 식으로 계산했어요. 여러분, 이런 기호를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처음에 우리끼리 그렇게 계산하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 중에 유명한 기호 네 가지가 이 친구, 그래서 사칙 연산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런 거 말고도 우리가 얼마든지 연산을 우리끼리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3, 별, 5, 뭐, 3, 하트, 5. 이런 식으로 내 마음대로 재밌는 연산을 가지고 만들어내실 수 있는데, 그러려면 알려줘야 돼요. 나 이거 어떻게 계산할 거야? 나 이거 어떻게 계산할 거야? 계산 방법을 먼저 소개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자, 여기도 하나가 소개되어 있는 거예요. 세모라는 연산인데, 어떤 수, 세모, 어떤 수라는 연산은 요두 수를 합친 거, 요두 수를 뺀 거를 해주고 나서 곱해라라고 되어 있어요. 앞에 게 A고 뒤에 게 B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한 방에는

못 가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아시다시피 괄호 먼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4, 세모, 3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약속된 대로 시키는 대로 그대로 가시면 돼요. 여기 뭐예요? 둘이 더하래요. 4 더하기 3. 둘이 빼래요. 4 빼기 3. 그리고 뭐 하래요? 곱하래요. 이 계산을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얘는요. 더하면 7. 빼면 1. 그래서 4, 세모, 3의 연산 결과가 7 곱하기 1. 7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됩니다. 이만큼의 계산이 7이 나왔어요. 그럼 이제 우리 뭐 계산해야 돼요? 7, 세모, 1 계산하면 되죠? 그러면 7, 세모, 1이라는 것은 또 무엇이냐? 똑같이 시키는 대로 둘이 더한 거, 둘이 뺀 거. 이렇게 가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얘를 계산하면 7 더하기 1을 하면 뭐가 되죠? 8. 7 빼기 1을 하면요? 6이 되죠. 그래서 8, 6에 48이다. 이렇게 최종 결과에 답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우리 새로운 연산, 방금은 세모를 봤으니 이번에는 동그라미 두 개짜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되냐면 앞에 거를 제곱해, 뒤에 거를 제곱해, 더한 것을 분모했어. 그리고 분자에는 2 곱하기 앞에 거 뒤에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얘를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2ab구나 이러시면 안 돼요. ab로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 값으로 나오기 때문에 앞에 거 뒤에 거로 자꾸 이야기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선 누구부터 출발해요? 얘부터 출발해야겠죠. 그래서 1번 2분의 1 동그라미 두 개, 2분의 1. 자, 얘가 무슨 뜻이냐면 복잡하지만 그대로 쓸게요.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더한 거, 이게 분모예요. 분자는요, 2 곱하기 앞에 거 뒤에 거 이거예요. 자, 복잡한 척 하지만 다 정리가 됩니다. 얘는 4분의 1이죠. 얘도요, 4분의 1이에요. 더해주면 4분의 2예요. 그런데 4분의 2는 약분하면 2분의 1까지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을 열심히 계산하면 2분의 1이 돼요. 자, 이 위에는요, 약분해서 그냥 2분의 1만 남아요. 자, 여러분, 2분의 1분의 2분의 1이 뭐예요? 2분의 1을 생각하지 말고요. 똑같은 수가 분모 분자에 있네요? 그럼 없어지죠? 그래서 1이다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만큼이 1번이었는데 진짜 1이라는 값이 나와버렸어요? 자, 그럼 이제 이만큼을 2번으로 가셔서 3분의 1, 동그라미 두 개, 1. 요 계산을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럼 똑같이 가는 거죠? 시키는 대로. 앞에 거 제곱해, 뒤에 거 제곱해, 더한 거를 분모에 쓰고, 분자에는 2 곱하기 앞에 거 뒤에 거. 이렇게 쓰기로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요, 9분의 1 더하기 1. 위에는요, 3분의 2.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여러분, 요 부분을 좀 해결하고 갈게요. 9분의 1에다가 이거 통분하면 9분의 9잖아요. 더해주시면 9분의 10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한 방에 9분의 10이라고 쓸게요. 아까는 되게 좋았는데 그냥 빵빵 없어져서 1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난리가 났네요. 여러분, 분수분의 분수가 나와 있어요. 그럼 요거는 저거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하지 말고 또 무슨 번분수 하는 법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요. 단순히 나눗셈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나누기라는 뜻이니까 이 친구는 3분의 2 나누기 9분의 10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나눗셈은 역수의 곱셈으로 고치죠. 3분의 2 곱하기 뒤집어.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3, 5, 5분의 3이다. 이런 값을 구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황하지 마시고 나누기로 가시는 것도 같이 배워가세요. 자, 최종 답은요, 10K의 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K가 뭐가 나왔냐면 이 결과 5분의 3이 K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10 곱하기 K 대신에 5분의 3을 대입해 주시면 최종 결과는 6이다. 이렇게 마무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앞으로는 어떤 연산이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앞에 거 뒤에 거잘 챙겨가시면 됩니다.

수학의 답, 무엇을 넘지 않는 최대 정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를 기호로 표시하면요, 요렇게 꺽쇠 기호에 넣어주거든요. 자, 얘를 뭐라고 한다고요? 쌤이 방금 한 멘트 기억하세요? X를 넘지 않는 제일 큰 최대 정수라는 뜻이에요. 가끔은 어떻게도 나오냐 하면,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다라고 나오기도 해요. 같은 의미죠? X라는 게 있으면 걔를 넘어가지 않는 쪽에서 최대 정수, 크지 않는 쪽에서 최대 정수를 얘기하는데, 예를 들자면 이래요. 자, 여기에 수직선이 있어요. 0, 1, 2,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제 요런 애들이 정수인데, 수직선상에 요런 수만 있는 건 아니죠. 이 안에 막 0.1, 마이너스 1.5, 요런 애들이 잔뜩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안에서 쌤이 만약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2가 주인공인데, 2를 넘진 않아요. 그럼 같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넘지 않는 최대 정수는 당연히 2겠죠. 그래서 얘는 2예요. 예를 들어, 마이너스 1 이렇게 있어요. 마이너스 1을 넘어가지 않는 저쪽 파트에 있으면서 최대 정수는 딱 마이너스 1이겠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서 첫 번째, X가 정수이면 고민할 게 없어요. 그냥 요거 그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 그냥 자기 자신. 같으면 넘진 않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두 번째가 문제죠. X가 정수가 아닌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엔 바꿔볼게요. 2.7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럼 2.7은 이쯤에 있겠죠, 뭐. 자, 요거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는 일단 3은 안 되죠. 넘어갔어요. 그러면 얘를 넘지 않는 정수들은 여기 쭉 깔려 있어요. 최대. 얘가 최대겠죠. 그래서 2.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아, 선생님, 여기 2.7에서 이거 떼면 되네요. 2네요. 이거 떼면 되네요. 마이너스 1이겠네요. 할수 있는데요. 잘 보세요. 마이너스 1.5는 여기 있어요. 자, 그럼 얘를 마이너스 1은 넘어갔어요. 넘지 않는 이쪽에 있는 애 중에서 최대 정수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디테일을 생각하셔야지 X가 정수가 아닌 경우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X가 정수가 아닐 때는요, 잘 주의하셔서 수직선을 활용하셔서 최대 정수를 결정해 주셔야 된다. 이때만 주의를 기울여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볼 건데요. 핵심은 정수가 되는 기점을 계속 생각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방금 나와 있는 요 친구에 대해서 아예 뜻이 나와 있어요.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일 때 다음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4분의 1부터 4분의 20까지 더하란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요 4분의 1이라는 애는 어쨌든 0.25거든요. 요 안에가. 그러면 수직선에서 여기 0하고 1 있어요. 0.25는 이쯤에 있겠죠. 얘를 넘지 않는, 얘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는 여기 있는 0일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도 해볼게요. 4분의 2도 있고요. 4분의 3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요 친구들은 다 굳이 디테일하게 0점 몇인지 모르더라도 0점 얼마? 0점 얼마인 건 확실해요. 왜 그렇죠? 4분의 4가 1이니까요. 1 앞에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다 0. 얼마인 친구들이에요. 그럼 이 0. 얼마인 친구들의 넘지 않는, 크지 않은 최대 정수는 다 0, 0.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기점이 되는 순간은 언제? 요때. 얘가 뭐예요? 딱 안에 있는 게 정수가 되어버리는 순간, 얘는 그냥 1로서 바뀌게 됩니다. 자, 또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4분의 5. 얘가 디테일한 값을 몰라도 돼요. 어쨌든 4분의 8이 2잖아요. 그럼 요 앞에 있는 애는 다 1. 얼마인 애들이에요? 그럼 얘는 1. 얼마? 수직선에서 1 있고 2 있어요. 여기 0 있다고 해볼게요. 1. 얼마를 넘지 않는, 크지 않은 최대 정수는 전부 다

얘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점이 되는 정수가 딱딱 나오는 부분에 끊어서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이 안에 4분의 1 있는 거, 이 안에 4분의 2 있는 거, 이 안에 4분의 3 있는 거. 얘네들은 전부 다 안에가 0점 몇으로 이루어진 애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4분의 4부터 갑자기 1이 등장합니다. 그럼 그 다음은 4분의 5, 그 다음은 4분의 6, 그 다음은 4분의 7까지는 다 1점 몇인 애들이에요. 그러다가 4분의 8이 되는 순간 2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더 이상 디테일하게 안 쓸게요. 어디까지 가면요? 4분의 12가 되면 3이 되죠. 그러면 11까지는 다 2점 몇인 애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더 가볼까요? 이번에는 4분의 12로 갈게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쭉 가다가 3 말고 4가 되는 순간이 언제예요? 4분의 16이 되는 순간이에요. 그럼 그 직전까지 4분의 15까지는 전부 다 3으로 시작해서 3점 얼마 얼마인 애들이 안에 들어있게 됩니다. 그럼 여기는요, 4점 얼마 얼마인 애들이 안에 들어있게 돼요. 어디까지요? 19까지요. 왜요? 4분의 20은 딱 5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여기까지 끝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럼 각각을 보시면 이만큼은 어떻게 되나 보세요. 0점 얼마 얼마, 0점 얼마, 0점 얼마예요. 0점 얼마 얼마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는 0이에요. 0이에요. 0이에요. 그래서 죄다 더해봤자 0.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긴 어때요? 딱 1이죠? 얘는요, 1점 얼마 얼마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 1이에요. 얘도 1. 얘도 1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 더해주시면 4라는 결과가 나오네요. 자, 그럼 이제 규칙이 보이시죠? 여기는 2예요. 그 다음은 2점 얼마 얼마 얼마 2점 얼마 얼마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2가 있고 3이 있어요. 2점 얼마는 여기 있는 애들이에요. 요거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는 전부 다 2예요. 그래서 여기는 2들이 잔뜩 있습니다. 자, 그럼 2가 몇개 있겠어요? 8, 9, 10, 11. 4개 있겠죠? 2가 4개 더해져 있으면 2, 4, 8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가볼게요. 여긴 다 그럼 뭐겠어요? 3들로 구성되어 있겠죠? 그럼 역시 3이 몇개 있어요? 4개 있어요. 그래서 3, 4, 12. 여기는 다 4점 얼마 얼마니까 4로 구성되어 있겠죠? 그럼 또 4가 4개 있으니까 4, 4, 16. 그런데 마지막은 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얘는 그냥 5예요. 5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 자기 자신. 그대로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최종 정답은 얘네를 모두 더해주시면 되겠죠? 0 더하기 4 더하기 8 더하기 12 더하기 16 더하기 5. 요 작업을 해주시면 천천히 해볼까요? 얘랑 얘 더하면 12. 12에다 12 더하면 24. 24에다 16을 더하면 40. 40에다 5를 더하면 45다. 이렇게 값을 얻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계산에 집중하시기보다는 우리가 이 기호를 배워서 문제를 하나 풀어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수학의 답, 우리 식의 값을 구하는 문제에서요, 딱 x값이 몇, y값이 몇이라고 나오지 않고 다른 식이 하나 주어져 있을 때 하나의 문자로 정리해서 식의 값을 찾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3x-y는 1이다라는 힌트가 나와 있어요. 뭐이 힌트는 뭐 그래 그렇겠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x가 몇인지 y가 몇인지는 안 가르쳐주고 엄밀하게 말하자면 x랑 y가 어떤 관계인지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 힌트를 가지고 이거를 간단히 하시오 했으면 우리가 간단히 하면 되거든요. 괄호 열고 동량 길이 계산하고 하면. 근데 값을 구하래요. 자, 여러분, 어떤 식의 값을 구한다는 건 결과적으로 3, 7, 5분의 몇 이렇게 답이 딱 값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이럴 때는요, 그냥 다 없어지겠거니 이런 믿음을 가지시면 됩니다. 무슨 힌트를 이용해서? 요거밖에 기댈 구석이 없잖아요. 요 힌트를 이용해서요. 그럼 쟤를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을 하실 때 하나의 문자로 정리해 봐야지 요 아이디어를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죠? X는 어쩌고 또는 Y는 어쩌고 요런 식으로 바꿔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주어진 식을 X는 어쩌고 바꾸려면 요 3을 없애야 돼서

양변을 막 3으로 나눠야 되거든요. 그럴 수 있지만 그럼 막 분모가 나오고 지저분해져요. 그래서 얘가 더 깔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y를 남기고 얘를 이사 보내면 마이너스 3x 이 친구는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를 해결해 줄까요? 그냥 부호를 바꾸면 돼요. 너도 부호 바꿔. 너도 부호 바꿔. 이게 무슨 뜻이죠? y는 3x 마이너스 1로 바꿨어. 그냥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y 대신에 요거 대입해도 상관없어라는 허락을 받은 거예요. 왜요? 얘네 둘이 똑같으니까 이거 쓰나 이거 쓰나 상관없어. 그래서 y 대신 이 친구를 대입할 계획입니다. 자, 그럼 주어진 식을 보세요. 여기 y가 잔뜩 있는데 여기다 대입하지 마시고 얘를 먼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면 분배할게요. 6x 플러스 6 분배할게요. 마이너스 3y 플러스 6 그리고 여기 또 플러스 1y가 있어요. 자, 그럼 어디까지 정리돼요? 일단 x는 동명이 없으니까 그냥 6x라고 쓰고요. 마이너스 3y 플러스 1y는 마이너스 2y 이렇게 쓰실 수 있고 얘네 둘이 계산하면요. 플러스 12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y 대신에 요거 넣어봐야지 생각을 해서 6x는 가만히 있고 마이너스 2까지도 가만히 있고 야, y 대신에 누가 들어온대? 이렇게 빈칸을 확 열어두신 후에 이 친구를 대신 입력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다시 한번 식이 계산이 되죠? 여기는 6x. 요거 분배하면 마이너스 6x 플러스 2 그리고 여기 플러스 12가 있으면서 쌤이 아까 없어지겠거니 하라고 했죠? 진짜 없어지죠? 이렇게 문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 더하기 12, 14라는 하나의 값으로 딱 얻어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제 처음 보시죠? 이것도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식의 값에 대한 문제는 그냥 엄청 복잡한 문제 되게 되게 많이 나와요. 식을 그냥 계산 많이 해야 되는 거. 막 xy에다가 3분의 2 넣고 마이너스 5분의 7 넣고 그런데 그런 문제도 중요하지만 아예 xy 값을 모르더라도 내가 없어지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하나의 값을 구해낼 수 있구나. 요거를 꼭 가져가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힌트가 뭐라고요? 주어진 힌트를 하나의 문자로 바꿔내서 대입을 해줘야 되는구나. 요거를 얻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형태가 하나 더 있어요. 조금 색다른 형태인데요. 요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요렇게 생긴 힌트가 나와 있어요. 요거는 결국에 X랑 Y랑 Z의 비율을 알려주고 있는 힌트입니다. 요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친구의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값을 다시 여기 대입해서 또 요값까지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건 나중에 생각하고 지금 우리가 x도 모르고 y도 모르고 z도 모르는데 이 값을 어떻게 딱 구할 수 있느냐? 우리에게 기댈 구석은 요것뿐이에요. 자, 그럼 이때는 어떻게 가시느냐? 2분의 x하고 3분의 y하고 5분의 z를 같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얘네가 몇인지는 모르니까 아, 모르겠다. 그냥 하트라고 하자. 요렇게 놓으시면 첫 번째 X라는 애는 2 곱하기 하트라고 쓸수 있고요. 두 번째, Y라는 애는 3 곱하기 하트라고 쓸수 있고요. 세 번째, Z라는 애는 5 곱하기 하트라고 쓸수 있어요. 자, 그럼 무슨 일이 생기느냐? 주어진 식을요, 싹다 바꿔볼게요. X분의 Y예요. X분의 Y죠. X분의 Y. 됐죠? 더하기. Y분의 Z예요. Y분의 Z. y분의 z예요. 더하기 z분의 x예요. z분의 x. 5하트분의 2하트. 자,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겨요? 하트가 뭐 뿅뿅뿅 난리 났죠? 이렇게 알아서 사라져줍니다. 그러면서 그냥 2분의 3 더하기 3분의 5 더하기 5분의 2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자, 여러분 요거를요. 30으로 통분해 볼게요. 2하고 3하고 5. 최소공분의 30 맞죠? 그럼 30분의 15배 했어요. 15배 해주면 45가 됩니다. 여기는요. 30이 되려면 10배 한 거죠. 10배 해주면 50이 됩니다. 여기는요. 5, 6에 30이죠. 6배 해줬으니까 2, 6, 12. 이렇게 되면서 최종적으로 30분의 둘이 더하면 95예요. 95에다가 12를 더하면 7, 107. 이런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여기 지금 XYZ 값을 하나도 모른 채로 그냥 얘를 그냥 하나의 값으로 놨더니 갑자기 막 없어지는 일이 생기면서 하트도 없어졌어요. XYZ도 몰라도 돼요. 하나의 값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최종 답은 어떻게 되죠? 30K를 구하라 그랬어요. 왜30 써있는지 알겠죠? 이 30을 없애고 싶었던 것 같아요. 30 곱하기 내가 방금 구한 K가 30분의 107이었으니까 약분해 주시면 107이다. 이런 값을 얻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두 문제 풀었는데요. 어떤 유형으로 보셔야 돼요? X값, Y값 모르더라도 알아서 없어지는 일이 생기더라. 이 경험을 가져가 주세요.

수학의 답. 우리가 이번에 할 이야기는 두 변수의 범위를 이용한 시계값의 범위를 구하려고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하면요. 두 변수의 범위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요거를 가지고 이렇게 생긴 시계의 범위를 구해서 최댓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예요. 자, 그럼 여기서 가져가셔야 될 기본기는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이거 3배 하면요. 다 3배 해도 돼요. 2배 하면요. 다 2배 해도 돼요. 근데 음수배 할 거면요. 다 똑같이 예를 들어 마이너스 2배를 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곱하는 건 괜찮지만 음수를 곱하면 부등호가 바뀐다는 건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스킬. 만약에 내가 x 더하기 y의 범위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말 그대로 얘네 둘이 더해서 얘네 둘이 더해서 이렇게 범위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완전 상관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둘이 뺀 값의 범위를 얘기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얘네 둘이 뺀 거, 얘네 둘이 뺀 거,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이렇게 생긴 범위를 구하라 하면 얘를 어떻게 적용하시면 되냐 하면 x를 하시고, 마이너스 y를 하시고, 얘를 더한 값으로 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 친구의 범위랑 요 친구의 범위를 합친다라고 생각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x랑 마이너스 y가 아니라 여기를 뭘로 보시면 될까요? 이렇게 싹 지우고 갈게요. 3x하고 마이너스 2y의 합으로 봐주셔야지 승산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먼저 3x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3x라는 건 이거 전부 다 3배 하는 거죠? 3배 하면? 3배 하면?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마이너스 2y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2y라는 건 마이너스 2배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2 곱해주면? 마이너스 2 곱해주면? 자, 음수를 곱했으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줘야 됩니다. 자, 이 상태로는 비교가 어려우니까 이거 다시 예쁘게 정리하자면 얘를 이쪽에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바꿔낼 수 있어요. 그래서 3x의 범위. 그리고 마이너스 2y의 범위를 세팅을 한 후에 우리가 주어진 식을 3x에서 2y를 뺐다라고 보지 않고 3x하고 마이너스 2y를 더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3x하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 2y를 더한 것에 대한 범위는 그대로 더해줘도 된다 그랬죠?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1, 둘이 더하면 38.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범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친구가 얘하고 똑같은 3x-2y이기 때문에 한번더 정리하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8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범위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댓값은 38, 최소값은 마이너스 1 나왔죠? 한번 적을까요? 최댓값은 38, 최소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왔는데 얘네들의 합을 물어봤으니까 38 더하기 마이너스 1을 해주시면 37이다. 이렇게 정답을 마무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알아가실 건 뭐예요? 결국에 변수의 범위가 주어져 있을 때 곱하는 거 괜찮고 더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빼는 것은 주의하셔야 되기 때문에 덧셈으로 바꾸어서 생각을 해주시면 얼마든지 승산이 있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내용을 공부했는데요. 주로 특이한 연산에 대해서 만나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뭐 세모라는 연산, 동그라미 두 개, 이렇게 생긴 괄호, 요것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지만 얼마든지 문제상에서 새롭게 정의될 수 있구나. 그럼 내가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잘 읽어서 순서에 맞춰서 계산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특별히 이 친구, 누구를 넘지 않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한다. 생존 전략 1.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2. 야외 활동 중에는 근일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 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포기업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뉴런 기출로 영문법에 온걸 환영하고요. 저는 설희수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문장의 형식 같이 공부를 할 텐데요. 자, 지난 시간에 1형식, 2형식 살펴봤고요. 오늘은 3형식, 4형식, 그리고 3, 4형식은 서로 좀 전환해서 서로 바꿔 쓸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바꿔 쓸수 있으니까 바꿔 써라. 이런 문제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5단원, Unit 5좀 중요합니다. 얘를 좀 열심히 보시고요. 그리고 5형식 중에서 우선 첫 번째로 명사, 형용사가 들어가는 5형식. 이게 무엇일지 우리 이렇게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3형식은 지난 시간에 살짝 봤어요. 그쵸? 1, 2형식을 할때 2형식과 3형식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했습니다. 주어 동사 뒤에 뭔가가 오는데 그게 목적어냐 보어냐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했었죠. 3형식 뒤에는 목적어가 옵니다. 그래서 목적어의 자리에 무엇이 그럼 올수 있느냐?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자, 일단 목적어는요. 기본적으로 명사가 와야 해요. 자, 그게 대전제입니다, 여러분. 목적어 자리에 뭐가 온다? 명사가 온다. 주어 자리에 명사가 와야 하는 것처럼 목적어 자리에도 명사가 와야 합니다. 그리고 대명사는 명사인가요? 명사죠.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명사잖아요. 그래서 대명사 당연히 올수 있습니다. 따라서 I want a book. 이렇게 a book이라는 명사가 올 수도 있고 I call him. 그라는 그를 이라는 이제 목적어겠죠. 나는 그에게 그를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에게가 좀더 어울리겠네요. 그쵸? 나는 그에게 전화를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 어쨌든 명사, 대명사가 일단 기본적으로 올수 있어요. 자, 그런데 밑에 있는 아이들은 그럼 뭐냐? 다 명사가 아닌데 오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 결국 얘네도 다 명사 역할을 해야지만 올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투부정사. 투부정사는 다양한 역할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명사의 역할인 거예요. 즉, 얘도 명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올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I want, 나는 원한다. 자, 무엇을 원하는지 이렇게 명사를 바로 얘기할 수도 있는데 to read a book이라고 하면 뭐예요? 책을 읽는 것을 원한다. 자,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서 명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명사라서 목적어 자리에 올수 있다.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을 뭐뭐 하기를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했고요. 그리고 동명사도 올수 있습니다. 자, 동명사 역시 뭐예요, 여러분? 동사였던 애가 명사 역할을 하는 애잖아요, 결국. 그래서 얘도 명사 역할을 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I like reading a book. 그죠? 이렇게 할수 있죠. 나는 책 읽는 것을 좋아한다. 책 읽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쓸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명사절이요. 이러면 여기도 명사 들어가 있죠. 절이라는 것은 주어와 동사를 포함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 동사가 있는 문장인데 명사 역할을 동시에 합니다. 자, 그때 우리는 that이라는 접속사를 써서 명사절을 만들어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I know 뒤에 that you like books가 다 명사절인 거죠. 명사 역할을 하는 문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올수 있다. 즉, 사실은 간단하게 말하면 명사 역할을 하는 애만 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역할을 하는 애가 이런 아이들이 있더라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목적어를 두개 취한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4형식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3형식일 때는 주로 무엇무엇을 이라는 목적어 하나만 와요. 그런데 4형식 동사는 우리가 다른 말로 수여 동사라고도 합니다. 자, 여러분, 수여하는 게 뭐예요? 우리 무슨 수여식, 상장 수여.

이런 말 하잖아요. 수여가 뭐예요?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뭔가를 주다라고 끝나는 동사를 수여 동사라고 한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해석을 할 때, 자, 누구에게 주는지가 필요하겠고요. 무엇을 주는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누구에게 목적어, 무엇을 목적어 두 개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뭐뭐 해 주다로 해석을 합니다. 수여니까요. 그래서 give는 자체가 주다고, make는 만들다가 아니라 만들어 주다. 그죠? show, 보이다, 보이다, 뭐, 보여주다. 그죠? 보여주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send, 보내다, 보내주다가 좀더 자연스럽고, ask도 뭔가 요청하다, 뭔가를 부탁을 해주는 거예요. 그죠? 다 뭐뭐 해주다로 해석을 하는 거고, 목적어가 두개 온다? 사형식 수여 동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형식 동사예요, 수여 동사예요, 다 같은 말이고, 여러분들은 그 어순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간접 목적어, 누구누구에게가 먼저 와요. 그리고 직접 목적어 무엇무엇을이 뒤에 와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목적어를 무엇무엇을로 가장 많이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얘를 딱 직접적인 목적어, 메인 목적어라고 생각을 하시고 누구에게가 이제 간접 목적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형식 동사는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 삼형식 동사는 이 직접 목적어 하나만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목적어가 한개 있다? 삼형식. 그죠? 목적어가 두개 있다? 사형식.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형식, 삼형식에 모두 목적어가 있는데 개수에 따라서 나뉜다. 이렇게 여기까지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A 문제를 한번 풀면서 몇 형식인지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 목적어의 밑줄을 긋고 문장이 몇 형식인지 써라 했네요. 자, he sent me email. 자, he 주어, sent 동사, 나에게 메일을 보냈다잖아요. 그럼 뭐예요? 나에게 목적어, 메일 목적어. 둘다 밑줄을 그어야겠죠? 목적어가 두 개네요. 몇 형식? 사형식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she lent her friend money예요. 그녀가 빌려줬어요. 그녀의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네요. 둘다 목적어네요. 그쵸? 누구누구에게 간접 목적어, 무엇무엇을 직접 목적어. 그래서 얘도 목적어 두 개. 사형식이 되는 거예요. 사형식 좀 감이 잡히죠? 자, 그래서 얘는 그녀는 그녀의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뭐뭐 해주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다음, she showed Tony the way라고 했습니다. she 주어. 자, 보여주었다. 누구에게 무엇을 이렇게 되는 거죠. 토니에게 그 방법을 또는 뭐그 길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되니까 둘다 목적어, 목적어 두 개네 사형식 이렇게 되죠. 그 다음 he likes going there예요. 자, 그는 likes 좋아합니다. going there 그곳에 가는 것을 좋아하는 거네요. 그죠? 그러면 목적어 하나 있네요. 그죠? going there 목적어 하나입니다. 그리고 동명사라서 목적어 자리에 올수 있는 거예요. 명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따라서 얘는 목적어 하나니까 삼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 he opened the shop in 2002라고 했습니다. 자, 그는 열었어요. 무엇을 그 가게를 언제요? 2002년에 얘는 수식어구가 되는 거죠. 전치사로 시작을 했으니까. 그래서 목적어는 the shop 하나가 되는 거고 삼형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I finished 나는 끝마쳤습니다. 무엇을 끝마쳤나요? 나의 수학 숙제를. 얘가 목적어가 되겠고 목적어 하나다. 삼형식. 그 다음 Dad washed the dishes. 자, 아빠가 우리 wash the dishes는 수거처럼 설거지를 하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얘가 동사고 이 접시들을 씻는 거죠. 그게 설거지니까. 그래서 the dishes가 목적어가 됩니다. 자, 목적어 하나네요. 삼형식 역시 되겠고요. 8번은 we gave him a present예요. 우리가 주었어요. 그에게 준 거겠죠. 그를 준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에게 무엇을 선물을 하나 준 거네요. 그러면 누구에게 무엇을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두개 있으므로 사형식 이렇게 구분하시는 겁니다. 이어서 B를 보면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괄호 안에 말을 바르게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하라 라고 했는데 1번은 그녀는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다. 자, 이 문장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그녀는, 그죠? 저질렀다. 실수를
근데 실수인데 이제 똑같은 실수라고 실수를 조금 더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녀는 저질렀다. 자, 일단 실수를 저지르다라고 할때 동사는 make를 씁니다. 근데 저질렀다. 과거니까 made가 되겠죠? 동사를 찾고요. 그 다음에 실수는 the mistake인데 똑같은이라고 해서 이제 same이라는 형용사를 같이 넣어준 거죠. 그래서 she made the same mistake가 되고 얘가 주어, 동사, 목적어. 일단 어쨌든 수식하는 것 자체를 다 포함해서 얘를 목적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할머니는 내게 당근 케이크를 만들어 주셨다. 얘도 일단 우리 영작할 때 항상 주어 동사 먼저 찾잖아요. 그 이유가 이건 거죠. 형식이 이래서. 그죠? 우리 할머니는 만들어 주셨다. 자, 그러면 이제 목적어든 보어든 뭔가가 필요해야 되는데 한번 보니까 아, 무엇을 만들어 주셨다. 목적어가 필요하네. 근데 네 개도 있네. 또 목적어가 필요하네. 목적어가 두 개인 거죠. 자, 간접 목적어라고 하고 직접 목적어라고 한다고 했죠? 순서는 간접 목적어 먼저. 그죠? 그래서 우리 할머니는 썼고요. 만들어 주신 거예요. 원래는 만들다지만 수여 동사로 쓰일 때는 만들어 주다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이드를 만들어 주셨다로 해석해서 영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럼 내게, 나에게 me를 먼저 쓰고요. 당근 케이크를 직접 목적어를 그 다음 순서로 써서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얘도 분석하면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저희에게 물을 좀 주실 수 있나요? 부탁하는 거죠. 자, 의문문이어도 어쨌든 똑같아요. 조동사가 앞으로 가긴 했지만 주어가 오고 이때 여기에 일반 동사든 뭐 비동사든 동사 원형이 오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주실 수 있나요죠. 자,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하려면 주다라는 동사는 give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Could you give라는 거죠. 근데 보니까 누구에게 무엇을 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역시 목적어가 두 개인데 이제 물을 좀 주실 수 있나요?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만 영어에서는 그냥 some water 이렇게 묶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us를 쓰고 그 다음에 some water 쓰시면 되겠죠? 따라서 얘가 주어고요. 동사 그리고 us가 간접 목적어, some water 직접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은 베스는 내게 그녀의 비밀을 말해 주었다예요. 말했다라기보다는 이제 말해 주었다 하면 이제 수여 동사의 느낌이 좀 사는 거죠. 그래서 베스는 주어인 거고 말해 주었다 텔의 과거 told를 씁니다. 그래서 봤더니 역시나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두개다 있습니다. 그래서 me를 먼저 쓰고 her secret 목적어가 오는 거죠. 따라서 얘도 베스 주어, 얘 동사, 얘 목적어, 목적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그 다음, 베키는 내게 항상 질문을 많이 한다. 라는 거예요. 자, 베키는, 자, 항상은 뭐 부사라서 이렇게 쓰면 되고요. 자, 많이 한대요. 한다는 뭘 쓸까? 근데 질문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질문하다, ask questions가 되겠죠? 근데 질문을 많이 해요. 즉, 많은 질문을 한다. 괜찮나요? 네, 나에겐 거예요. 자, 그러면 나에게를 일단 많은 질문을 이라는 직접 목적어보다 앞에 써야 합니다. 그쵸? 자, Becky always 일단 동사 쓰고요. asks, 그 다음에 나에게 직목 쓰시고, 간접 목적어, 간목 쓰시고, 직접 목적어, 직목을 뒤에 쓰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내게 음료수 한잔더 갖다 줄래? 라는 질문이에요. 얘도 이제 의문문인데, 우리 갖다 주다, 갖다 주다. 가져오다가 bring인데 가져다 주다라는 의미로도 쓰이죠. 그래서 could you bring이란 동사. 근데 누구에게 무엇을 이라는 거죠? 내게 음료수를. 근데 한잔 더의 음료수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영어로는 그냥 another drink라고 쓰면 돼요. 얘를 목적으로 쓰면 되죠. 그래서 얘는 간접 목적어 간목, 직접 목적어 직목을 뒤에 쓰면 되겠죠? 따라서 could you bring me, 동사, me, 목적어, another drink, 목적어. 이렇게 구분해서 쓸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3, 4형식 전환이에요. 자, 얘는요, 우리가 왜 바꾸냐면요. 일단 4형식 문장에서 누구에게 무엇을 뭐뭐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3형식 문장에서 뭐뭐을를 먼저 그냥 쓰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를 사형식 문장에서처럼 간접 목적어를 먼저 써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전치사를 사용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직접 목적어까지가 이제 완전한 문장이 되는 거고 그 뒤에 원래 전치사구는
수식어구고 문장 형식을 셀때 포함이 안 되죠. 그래서 얘는

얘까지 해서 3형식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수여 동사들이 있는데 얘를 직접 목적어를 먼저 쓰는 형태로 바꾸면 반드시 전치사를 쓰고 간접 목적어를 써야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전치사를 쓰느냐인 거예요. 자, 얘를 보면요. 일단 기본은 2예요. 일단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폴트 값은 2를 쓰는데 4를 쓰는 몇몇 아이들을 우리가 좀 외워두면 돼요. 얘네는 몇개안 돼요. 그래서 얘를 외워서 4를 쓰는구나 기억하시면 되고 또 지금 특이한 애들. 딱 얘네 둘만 오브를 써요. 근데 목적어가 이거일 때만 오브를 쓰는 거예요. 뭐 question 또는 favor일 때만. 그래서 이때만 오브를 쓴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얘네는 둘이니까 좀 외우기 쉽죠. 그리고 몇개안 되는 좀 적은 단어들을 for 쓴다. 그리고 나머지 전부는 뭐다? to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전치사를 써서 바꾸는지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고요. 얘를 얘로 바꿔라 또는 반대로 바꿔라 이런 문제도 많이 내요. 근데 주로 사형식에서 삼형식으로 바꿔라라는 문제를 더 많이 내겠죠. 그죠? 왜냐하면 전치사를 잘 썼는지 보려고. 자, 3형식에서 4형식으로 하면 그냥 전치사 빼고 얘네 둘을 바꾸기만 하면 되니까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어떤 전치사를 어떤 동사와 쓰는지를 알고 있는지를 물으려면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꾸는 문제를 낸다. 그걸 좀잘 기억하시고 전치사를 잘 외워두셔야 합니다. 자, 문제 풀면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외우고 익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동사들이 일단 있구나. 우리 for, 얘네는 다 for이랑 쓰는구나. 이걸 좀 한번 눈으로 익혀두시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죠. 자, A 문제는 문장에 쓰인 동사에 유의하여. 일단 좀 경고, 힌트 이런 걸 줬어요. 그죠? 동사에 유의를 해라. 그래서 빈칸에 이것들 중에 알맞은 전치사를 써라 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3형식을 썼을 때 간접 목적어 앞에 무엇을 쓸 것인가? 그것을 동사에 맞게 잘 알고 있느냐? 이걸 묻는 거죠. 자, he bought some flowers예요. 즉, 그가 꽃을 샀어요. 근데 나에게 사 주었다라는 의미, 사형식의 의미를 살리면서 삼형식을 유지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by는요, 앞에 표에서 for를 쓰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꽃을 사 주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또는 그냥 나에게 꽃을 사 주었다. 당연히 이렇게 해석하셔도 됩니다. 그다음 please pass the salt예요. 자, 소금을 좀 건네달라는 거죠. 패스해달라, 건네달라. 근데 나에게 건네주는 거예요. 자, 얘는 기본 일반적인 동사라서 to를 씁니다. 그래서 to me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 May I ask a favor? 자, ask 동사 나왔어요. A favor이 목적어일 때는 전치사 뭘 쓴다고요? of를 써요. 그래서 of you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우리가 뭐 회화 표현 배울 때도 하나의 약간 굳어진 표현처럼 많이 쓰잖아요. 그죠? May I ask a favor of you?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 he wrote a long letter이에요. 근데 write라는 동사는 for 동사에는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write는 to를 쓰면 됩니다. 따라서 그는 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얘를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의 선생님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선생님이랑 이렇게 풀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복습할 때는 어떻게 보면 좋겠다. 얘를 사형식으로도 한번 써보면 좋겠죠? 그래서 공간에 우리가 사형식을 쓰면서 3, 4형식을 전환하는 방법을 계속해서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 볼게요. 5번은 Sarah made a hat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녀의 아기를 위한 모자를 만들었겠죠? 자, 아기에게 모자를 만들어준 거예요. 따라서 make는 for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눈치를 채고 느꼈겠지만 이 for은 뭐뭐를 위해서 해주다 이렇게 해석했을 때좀 자연스러운 아이들이 주로 for이에요. 근데 뭐꼭 그런 건 아니지만 for이란 단어를 좀 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외울 때 그렇게 좀 연관을 지어서 외우면 for를 좀 외우기가 쉬워요. 자, 그리고 제시카는요, 빌려준 거잖아요. 그녀의 치마를 누구에게? 그녀의 여동생에게 빌려준 거죠. 그래서 to입니다. lend는 그냥 일반적인 동사고요. 그다음 우리 아빠는 종종 자주 요리를 하세요. 스테이크를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뒤에 us가 있어요. 즉 우리를 위해서 요리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cook이라는 동사도 for를 쓰는 동사였습니다. 그래서 for us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주었는데요. detailed instructions. 뭔가 자세한 설명, 자세한 지시를 해준 거예요. 누구에게?
그들에게 give는 to 그냥 쓰시면 됩니다. 이어서 B도 볼게요. 자, 이제 전환하는 문제 나왔어요. 그죠? 삼형식은 사형식으로, 사형식은 삼형식으로 이렇게 됐네요. 그러면 일단 얘가 무슨 형식인지를 우리가 일단 알아야 되고 전치사도 알아야 된다라는 거네요. 자, 아까 pass라는 동사 나왔었잖아요. 전달을 해주는 건데 공을 건네줘. 그죠? 누구에게 전치사가 이미 쓰여 있네요. 즉 얘는 삼형식입니다. 그죠? 자, 다른 선수에게 지금 당장 공을 전해주라는 거죠. 그러면 간접 목적어를 앞으로 쓰고 직접 목적어를 뒤로 써요. 순서를 바꾸면서 전치사는 없애면 되겠죠. 사형식으로 바꾸려면. 따라서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그래서 Lucas pass another player 쓰고요. The ball 씁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대로 right now 쓰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Did you make me this birthday card? 라고 했어요. 너가 만들어 주었니? 그죠? 나에게 이 생일 카드를 이렇게 되는 거네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사형식입니다. 그러면 얘네들 순서를 바꾸면서 전치사 넣으면 되죠. Make는 for 쓰면 된다. 그래서 삼형식 문장은 Did you make this birthday card for me? 가 되는 거죠. 그 다음 He taught how to play the violin to me예요. 자, 그는 가르쳐줬어요. 연주하는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자,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방법. 얘가 지금 목적어가 되는 거고 to be 나에게 전치사를 쓴 거죠. 삼형식을 사형식으로 바꿉니다. 얘네들 바꾸고 to 빼면 돼요. 그래서 me를 먼저 쓰고 how to play the violin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4번에 the driver showed the police 경찰에게 보여준 거죠. 그의 운전면허증을. 그래서 목적어 두 개 이어져 있습니다. 사형식 바꾸고 전치사 넣으면 되네요. show는 to를 씁니다. 따라서 his driver's license 쓰고 to the police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5번은 Tom asked a lot of questions of me 있네요. 그죠? ask 있고 question이 와서 of를 쓴 거예요. 그럼 얘는 전치사 없애면서 목적어 두 개를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asked me a lot of questions가 되겠고요. 6번도 she reads her baby bedtime stories라고 했어요. 얘도 바꿔보면 얘는 그녀의 아기에게 bedtime stories 하면 우리가 잘 때 읽어주는 진짜 말 그대로 잠자리에서 책 읽어주는 것을 말해요. 자, 그러면 얘도 바꾸면서 read는 일반적으로 to를 쓰면 됩니다. 자, 읽어준다, 뭐뭐 해주다로 해석하니까 읽어준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목적어 to 오고요. 간접 목적어였던 her baby가 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가 5형식에 들어갈 텐데 자, 5형식은 좀 구분해서 배우는데 일단 5형식의 기본적인 어순은 어떻게 되냐면 주어가 와요. 자, 그리고 여기 5형식 동사가 오겠죠. 자, 그리고 목적어가 와요. 자, 여기까지는 3형식과 똑같은데 뒤에 보어가 온단 말이에요. 자, 보어는 없어서는 안 되는데 없으면 어색한데 목적어는 아니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목적어는 아닌데 없기에는 좀 어색해요. 그래서 얘가 목적어의 내용을 좀 보충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목적격 보어라고 부릅니다. 목적어를 보충해줘서. 그래서 이렇게 쓰이는데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도 다양한 형태가 와요. 일단 보어 자리에는 기본적으로 뭐가 온다? 명사나 형용사가 와요. 그래서 제일 기본이 되는 걸 오늘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5형식 동사도 외워두셔야 돼요. 목적어와 뒤에 목적격 보어로 형용사를 갖는 이 5형식 동사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얘를 이렇게 쓴 게 맞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5형식 동사들을 문제를 풀면서 계속 복습하면서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make라는 아이는 뭐 3형식으로도 쓰이고 4형식으로도 쓰이고 5형식으로도 쓰이는 거죠. 그래서 한 동사가 한 형식으로만 쓰이는 건 아닙니다. 다양하게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게 끝이고요.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계속 이제 익숙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자, A는 괄호 안에서 올바른 말을 골라야 해요. 우리말에 맞게끔. 자, 그녀를 혼자 내버려 두지 마.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영어로 어떻게 쓰냐면 leave라는 동사가 있어요. 자, 얘는 일단 그녀를 내버려 두지 마. 근데 어떤 상태로? 혼자인 상태로 두지 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녀를 이라는 목적어가 오고 어떤 상태인지를 형용사, 그녀의 상태를 설명, 보충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her alone이 됩니다. 자, 그 다음 그녀는 그 고양이를 미아라고 이름 지었다. 이름 짓다가 동사로 내

name이에요. 근데 누구를 뭐뭐라고 보통 이렇게 보어는 이렇게 해석돼요. 목적격 보어는. 그래서 그 고양이를 이름 지어준 건데 뭐라고 미아라고. 그래서 얘도 앞에 있는 게 정답이 되고요. 그다음 나는 그 책이 재미있다는 것을 알았대요. 자, 나는 find가 발견하다도 있지만 알았다는 거예요. 이 책이 뭐하다는 것을 얘가 목적어고요. 여기에 형용사가 오는 거죠. 또는 명사가 오는데 여기서는 재미있는이라는 형용사 interesting이 오는 거죠. 부사는 올수 없습니다. 보어 자리에는 부사는 올수 없어요. 자, 그리고 4번. 그들은 나를 천재라고 부른다. 얘도요. 목적어를 부르는데 뭐뭐라고 목적격 보어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천재라고. 그래서 두 번째 거 골라 주시고요. 자, 맛있는 음식은 주어고요. 나를 행복한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만드는데 어떠한 상태로 행복한 해피를 쓰셔야 해요. 그래서 우리말로 행복하게처럼 되지만 부사는 절대 쓸수 없다. 기억하시고요. 그다음 그들은 그를 영웅으로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를 생각해요. 그래서 think 뒤에 그를 이라는 목적어가 오는데 영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목적격 보어 자리에 a hero가 오는 두 번째를 정답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그다음 네 손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해라라는 거예요. 자, 너의 손을 유지하는 건데 어떤 상태로 깨끗한 상태 형용사 오는 거고 부사 안 됩니다. 그 다음, 그들은 그를 대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를 만든 거야. 그죠? 힘이 오는데 어떤 상태로? 대표인 상태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명사가 오는 겁니다. 대표로 만들었다라는 거. 힘, a leader이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B를 볼게요. 자, 배열 문제예요. 이제 우리가 이거 어순을 잘 알고 있으면 배열도 문제 없겠죠. 자, 그녀의 칭찬은 주어고요. 나를 자신감 있는 상태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었다 오형식 동사 나를 목적어 형용사 목적격 보어가 오는 순서가 되겠죠. 그래서 made me confident가 되고요. 그다음 규칙적인 운동은 너를 건강하게 지켜줄 거야라는 거예요. 얘가 주어죠. 규칙적인 운동은 자 지켜줄 것이다 미래니까 will keep. 동사 쓰면 되겠죠. 근데 너를 건강한 상태로 유지시켜 줄 거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건강하게이지만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형용사. 그래서 will keep you healthy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너희들은 왜 제임스를 척척 박사라고 부르니? 자, 척척 박사 좀 오랜만에 들어보는 말이긴 한데 다 아는 거잖아요. 모르는 게 없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영어권에서는 Mr. Know It All이라고 합니다.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콜이라는 동사, 제임스를 부르는데 뭐라고? 얘가 목적격 보어가 되겠죠?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내 친구들과 나는 주어가 되고요. 그 게임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 알다, find를 쓰는 거죠. 과거형 found를 쓰고요. 자, 그 게임을 알았는데 그 게임이 정말 어렵다는 걸알 거죠. 얘가 목적어고, 그 다음에 보어 자리, 목적격 보어 자리에 really difficult 써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5번, 사람들은 종종 미국을 용광로라고 부른다예요. 사람들은 종종은 빼고 이렇게 주어. 그죠? 얘는 부사고요. 자, 부른다. 무엇을? 미국을. 뭐라고? 얘가 목적격 보어가 되겠죠? 그래서 a melting pot을 마지막에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두꺼운 외투와 목도리가 얘가 주어죠. 나를 따뜻하게 지켜주었다. 나를 따뜻한 상태로 유지시켜준 거죠. 그래서 kept가 오고 나를 목적어 그다음 목적격 보어로 warm이라는 형용사가 끝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오형식은 우리말과 영어가 1대1로 완전 대응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뭐뭐 하게이지만 진짜 부사 자리인지 이게 오형식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따져보면서 하셔야 된다. 그래서 오형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시작에서 우리가 명사, 형용사 이렇게 가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방금 얘기했듯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 명사, 형용사 외에 다른 것들이 오는 것 같이 공부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복습 잘 해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친구들 안녕.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 우리 함께하는 50번째 시간입니다. 사회 공부 열심히 하고 있지요. 이번 시간이요, 우리 만점왕 5학년 1학기 통합본으로 함께하는 사회 마지막 시간입니다. 와, 시간이 정말 빠르죠? 자, 오늘은요, 사회 마지막 시간이니만큼 남은 문제들 풀어볼 건데요. 우리 법과 인권 다섯 번째 시간이니까 마지막 문제, 이 서술형 문제 일곱 문제 마저 풀어볼 겁니다. 자, 마지막 시간이니만큼 조금 더 집중해서 우리 함께 이 사회 마지막 시간을 불태워볼까요? 그럼 오늘의 공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서술형 문제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이 좋아하는 말 하나로 먼저 시작해 볼까 합니다. 예, 선생님이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 일단 시작해라. 일단 시작해라 인데요. 이 말을 왜 좋아하냐면 어떤 일을 뭔가 시작을 할 때 너무 생각이 많으면 시작하기가 망설여지고 힘듭니다. 어떨 때는요. 아, 물론 생각을 많이 깊이 하고 시작하는 것도 좋지만 어떨 때는 그냥 막 생각하지 않고 일단 시작하는 게 현명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만점왕 통합본 5학년 1학기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처음 시작할 때는 와, 이 사회 공부 언제 다 하냐?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었겠지만 일단 시작하고 보니 어느새 오늘이 이번 시간이 이 사회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일단 시작하면요. 하루가 이틀이 되고 또 이틀이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또 쭉쭉쭉 늘어나면서 우리의 목표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것이랍니다. 자, 일단 시작해라 기억하면서 오늘의 공부 일단 시작해 볼까요? 자, 서술형 문제 풀어보기 전에 우리 단원 마무리를 통해서 이번 단원에서 배웠던 내용들 한눈에 빠르게 훑어보겠습니다. 배웠던 내용 떠올리며 차근차근 함께 살펴보자고요. 자, 먼저 우리 법의 의미와 성격 배웠습니다. 우리 법과 인권, 그 중에 법 먼저 한번 복습해 볼 텐데요. 법의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며 지켜야 할 여러 가지 행동 기준으로서 국가가 만든 규범, 행동 기준이 바로 법이다라고 배웠지요. 이 법의 성격으로 강제성이 있어요. 꼭 지켜야 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국가로부터 제재, 처벌 같은 것들을 받을 수도 있지요. 그리고 이 사회가 변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짐에 따라 원래 있던 법을 바꾸거나 없애기도 하고 이 새롭게 법을 만들기도 한다라는 것도 우리 함께 배웠습니다. 아, 법의 역할에 대해서도 정리해 보는데요. 크게 두 가지 역할 배웠습니다. 하나는 개인의 권리 보호 배웠고요. 또 하나는 사회 질서 유지 배웠습니다. 이 개인의 권리 보호라고 하면 사람들 사이에 다양한 갈등 이런 것들을 해결할 때 공정한 기준을 제시해 주기도 했고요. 또 이렇게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이 법을 통해 도움을 사람들이 받기도 하죠. 이런 것이 바로 개인의 권리 보호라는 법의 역할. 그리고 두 번째로 사회 질서 유지도 배웠지요. 이 법은 범죄와 사고를 예방해서 이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안정된 사회를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또 법은 환경을 보호해서 이 사람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것이 바로 이 사회 질서 유지였습니다. 이 법의 역할 두 가지는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크게 두 가지, 개인의 권리 보호다, 사회 질서 유지다, 두 개 다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법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는요, 모든 사람이 개인의 권리를 보장받고 안정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법을 존중하고 지키는 준법 태도, 법을 지키는 무슨 태도? 조금 어려운 말로 우리 준법 태도라는 것도 우리 함께 배웠지요. 한 번 더 확인해 봅니다. 다음으로 인권도 배웠습니다. 이제 법과 인권이다 보니까 인권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자, 먼저 인권의 의미는요. 이런 것들 배웠죠.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가 바로 인권이고요. 인권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진다라는 것도 우리 배웠습니다. 그리고 법 중에 법, 최고법 헌법에서 이렇게 인권을 보장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이 모든 사람이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자유롭게 이동하는 권리,
또 차별받지 않을 권리, 선거에 참여함,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재판 등을 통해 구제받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권이다라는 것도 우리 함께 떠올려 보자고요. 다음은 인권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는요. 이 법이 준법 태도였다면 인권은 친화적 태도를 기억합니다. 이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 서로의 인권, 나만의 인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인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자라는 거 배웠고 또 모두가 조화롭고 안정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모두가 인권 존중을 알기만 해선 안 되죠. 실천,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도 우리 살펴봤습니다. 자, 인권 침해라는 것도 배웠죠. 인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거나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존중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것, 이것을 인권 침해라고 했는데 왜 발생하느냐? 이런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아, 성별, 나이, 장애, 피부색, 종교 등에 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 치우친 생각, 편견, 굳어진 생각, 행동, 고정관념에 따라 차별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래서 인권 침해가 발생하기도 하고 이것만이 아니라 또 법이나 제도, 시설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인권 침해가 발생하기도 하지요. 예를 들어 성별, 남자니까. 여자니까 나이가 많아서 이렇게 취업에 불이익을 당하는 거 또는 경사로가 없어서 이동에 불편을 겪는 거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디지털 격차로 생활에 불편을 겪는 것 등등등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생활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인권 침해다라는 것도 떠올려 봐야 되겠지요. 자, 이러한 인권 침해 문제 해결 방안 크게 두 가지 또 우리 배웠지요. 하나는 우리 개개인의 노력, 또 하나는 사회의 노력입니다. 개인의 노력으로는 다양한 인권 교육에 참여하거나 인권 의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개인의 노력이고요. 이 사회의 노력은 이 개인만으로 할수 없는 것들,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실업자 직업교육 지원, 노인기초연금제도 등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한다. 그러니까 여기 사회보장제도에는 보험이라던가 제도라던가 교육지원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사회보장제도라는 것이고요. 또는 점자 블록, 낮은 세면대, 휠체어 리프트, 청소년 문화시설 등 공공 편의 시설을 설치한다. 시험 문제에 이 사회보장제도와 공공 편의 시설도 자주 나오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사회보장제도를 만나면 제도니까 보험, 제도, 교육지원 등이구나. 또 공공 편의 시설이면 이 시설이니까 말 그대로 뭐 건물, 시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구나라는 것도 구분해서 알아두어야 됩니다.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이 침해되었을 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인권 보장을 위한 법을 제정하기도 해요. 이 법은 이 개인이 제정한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회가 해줘야 되는 부분이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말이죠. 이 차별에 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인권 캠페인 및 시민단체 활동을 하기도 하고요. 국민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해 다양한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관이나 시설을 운영한다. 누가? 사회가. 이것이 바로 사회의 노력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인권 침해 문제 해결 방안까지 배운 내용 빠르게 훑어봤는데요. 이 배운 내용들을 이제 차근차근 떠올리며

사회 마지막 문제, 서술형 문제 1번부터 7번까지 샅샅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부터 한번 일단 시작해 볼 건데요. 자, 1번 문제는 다음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1번부터 보죠.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 보기에서 모두 골라 기호를 쓰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그림부터 한번 구경해 볼까요? 자, 가는요, 친구들이 놀고 있는데, 노는데 표정이 안 좋아요. 자세히 보니까, 표정이 좀 찡그리고 있죠. 내가 먼저 잡았어. 아니야, 내가 먼저야. 아이고, 곰인형이 막, 팔다리가 막 이렇게 늘어나 있네요. 그러니까 인형을 두고, 싸우고 있습니다. 내 거야, 아니야, 내 거야, 내가 먼저 잡았어, 네가 먼저, 이렇게 지금 막 다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가는 우리 생활 속에서 친구들이랑 노는데, 친구한테 어떤 물건을 양보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내 거야, 이렇게 주장만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나는요. 아, 자전거를 타고 있는 모습이에요.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신호가 바뀌었다, 빨리 건너자. 아니, 자전거에서 내려서 건너야 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는 나는 교통신호에 딱 맞춰서 규칙을 준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자전거를 타고 건너는 것이 아니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걸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자전거를 옆에 잡고 이 규칙을 지키는 모습이에요. 아니야, 아니야. 내려서 건너야 해. 이렇게 말이죠. 자, 그러니까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기억, 가는 양심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있는데요. 가는요,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친구한테 인형을 양보하지 않았다고 해서 막 경찰이 와서 잡아갔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은 도덕적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키지 않아도 이 처벌, 제재까지는 받지 않아요. 양심에 따라 지켜도 되고, 뭐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바로 도덕적 상황이죠. 그래서 양심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상황 맞습니다. 니은, 이 가는 잘못한 사람이 법에 따라 처벌받는 상황은 아니다. 자, 디귿. 나 상황과 관련 있는 사회 규범은 어린이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틀렸고요. 리을. 나는 자전거를 탄채 길을 건너면 국가의 제재를 받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이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자전거를 타고 그냥 횡단보도를 건너게 되면 이 국가의 제재, 관련 법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배웠던 법의 강제성이죠. 따라서 리을도 맞기 때문에 기역과 리을 두 개를 잘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1번에 2번 볼까요? 가나의 상황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 가지씩 쓰시오라고 했는데 지금 이야기했던 것 떠올리며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가는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도덕적 상황이기 때문에 가는 도덕적 상황으로 지키지 않아도, 자, 선생님이 쓰는 거 참고해서 우리 친구들도 적어 보는 겁니다. 지키지 않아도 제재를 받지 비난은 받을 수 있지만, 제재를 받지 않지만, 도덕적 상황이니까, 않지만, 자, 나는 관련 법에 따라, 관련 법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받는다. 이렇게 차이점 먼저 적어줬고요. 공통점도 적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둘다 사회 구성원이 지켜야 하는 자, 길지만 차근차근 적어보자고요. 지켜야 하는 행동 규범이다. 이렇게 한번 선생님은 적어
보았습니다. 이 서술형 문제는요, 우리가 배운 걸 떠올리며 말로 설명

하듯이 적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이 적지 않더라도 중요한 건 공통점과 차이점이 둘다 들어가 있어야겠습니다. 이 간은 지키지 않아도 제재를 받지 않아요. 나는 제재를 받을 수 있죠. 그리고 둘다 공통점은 사회 구성원이 지켜야 하는, 모두가 지켜야 하는 규범이다. 행동 규범이다. 이렇게 선생님은 적어 보았습니다. 참고해서 우리 친구들도 적어 보는 겁니다. 자, 다음은 2번 문제 가보죠. 다음 가나와 같은 상황에서 법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법의 역할 크게 두 가지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개인의 갈등을 조절해주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해주기도 하고요. 또는 사회 질서를 유지해주기도 하죠. 자, 그림을 보니까요. 간은 층간소음이에요. 아파트에서 생활 중 나는 소리는 참아야지요. 그런데 아래층 사람은 아우 시끄러, 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라는 이 생활 속에서 겪는 권리 침해 모습이고요. 나는 인터넷으로 음악을 몰래 내려받을 수 있는데 돈을 주고 사려면 아까워.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그러니까 이 창작물을 만든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가, 나 모두 어떤 역할과 관련이 있냐면 어떤 개인 간의 갈등, 뭐 층간소음이라던가 또는 창작물을 만든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그런 개인 간의 갈등을 조절해주는, 조정해주는 그런 역할을 또 법이 한다라는 거 떠올리면서 적어주면 되겠는데요.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법의 역할 적어보겠습니다. 개인 간의 갈등을 조정하여 준다. 또는 개인 간의 갈등을 조정하여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여 준다. 이런 법의 역할 하나 적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풀어봤고요. 다음은 3번 문제 가보죠. 자, 이번에는요. 다음 가, 나의 상황에서 또 법이 하는 역할 무엇인지 각각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가부터 보죠. 아, 가는 음식을 드셨으면 돈을 내고 가셔야죠! 라고 막 이렇게 막 화를 내고 계십니다. 아, 돈을 안 내고 가려고 했나 봐요. 자, 그러니까 재판을 통해 판사가 이 모모 씨는 음식값을 당장 바로 내시기 바랍니다. 라는 상황이에요. 이때 법의 역할은 뭐예요? 이때 법의 역할은 바로 개인 간의 갈등을 중재해주고 있죠. 이 법에 따라 공정한 기준을 제시해서 개인 간의 갈등을 조정해주고, 우리 방금 2번에서 적었던 것처럼 개인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상황이고요. 자, 나는 어때요? 첫 번째 그림은 아우 빨리 비켜요, 빨리 비켜요, 먼저 비켜요. 막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있네요. 자동차가 막 얽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른쪽 그림은 어때요? 교통경찰관이 자, 이쪽으로 가세요. 저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러니까 나는 법의 역할 중에서 무슨 질서 유지?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 그 역할이다. 각각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가는 한번 이렇게 적어볼게요. 법이 하는 역할. 개인의 권리를, 개인의 권리를 보호해 준다라는 것 하나 적어봤고요. 나는 바로 사회 질서 유지이기 때문에 사회의 질서를 유지해 준다. 법의 역할 두 가지를 떠올리며 각각 하나씩 적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4번 문제 가보죠. 다음은 인권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래요. 기역,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말 묻고 있습니다. 인권입니다. 자, 기역부터 보죠. 성별, 나이, 국적 등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권리가 옆에 있는데요. 자, 기역은 여기 있잖아요. 밑에 그림을 봐야 됩니다. 자, 밑에 그림은 응애응애 아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기가 있는 그림이에요. 이 말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지는 권리가 바로 뭐다? 인권이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기억에다가는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이라면 자동으로 주어지는 권리가 바로 인권이다라는 것이고요. 주어지는 권리, 인권. 자, 다음 이제 옆에 그림. 누구에게나 성별, 나이, 국적,

관계없이 주어져야 하겠죠? 자, 니은은요, 그림을 보니까 여기 어린이, 또 어르신, 장애인, 그러니까 이런 것과 관계없이 차별받지 않고 주어지는 권리가 바로 또 인권이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볼게요. 차별 받지 않고 주어지는 권리. 차별받지 않고 주어지는 권리. 이렇게 또 니은에 알맞게 적어봤습니다. 자, 네 번째는 다른 사람의 힘이나 권력으로 함부로 막 뺏을 수 없는 권리가 바로 또 인권이에요. 그림을 보고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말,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지는 권리, 차별받지 않고 주어지는 권리 각각 적어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5번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는 또 문제인데요. 1번부터 보죠. 위와 같이 일상생활 속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 이유, 까닥 쓰시오라고 했는데, 그림을 보니까, 아이고, 청각장애인을 위해 자막이나 수화가 함께 제공되면 좋을 텐데, 내용을 이해할 수 없어서 아쉬워요라고 했습니다. 이 청각장애인이다 보니까 뭔가 자막이 없으면 이해하기 힘드시겠죠? 그래서 그런 데서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고요. 오른쪽 그림은 일을 잘할 수 있는데,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불합격, 불합격, 불합격,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 까닭은 바로, 에휴, 장애인이면 뭐뭘 못할 거야. 나이가 많으면 뭐 못할 거야. 이렇게 편견이나 고정관념 때문에 차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우리 배웠죠. 그것 때문에 바로 이렇게 인권 침해가 발생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운 내용 떠올리며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편견이나 고정관념으로 인해 차별이 발생하고 인권 침해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러니까 편견이나 고정관념 때문에 차별이 발생하고 또 이것 때문에 지금 보고 있는 이런 인권 침해가 이어지기도 한다라는 것 이렇게 적어 보았고요. 5번에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와 같이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사례를 보기에서 모두 골라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우리 방금 1번에서 적었던 것처럼 어떤 편견이나 고정관념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차별 집중하며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보기의 기역은요, 피부색이 다르다고 친구들한테 놀림을 받는 경우, 그러니까 피부색 때문에, 저 친구는 피부가 뭐 하얘니까, 피부색이 뭐 좀 이렇게 거무튀튀하니까 어떨 거야, 저쩔 거야, 놀리고, 이런 것들. 이것이 바로 편견이나 고정관념 때문에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라고 볼수 있겠죠. 자, 니은, 친구랑 사소한 말다툼으로 관계가 좀, 어색해지는 경우, 이런 건 그냥 친구랑 싸운 거지, 인권 침해라고까지 보긴 어렵습니다. 디귿, 도로공사로 인해 소음과 안전 문제로 불편을 겪는 경우, 그래요. 이 공사 때문에 시끄러운 소리, 그리고 막 안전 문제로 불편을 겪는 경우도 역시 인권을 존중받지 못하는 겁니다. 인권이라면 뭐 쾌적한 환경에서 사람이 생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환경 때문에 불편을 겪는다면 이것 역시 인권 침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 생활 속에서 볼수 있는 인권 침해 말이죠. 자, 리을, 어린 자녀가 있어 국가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인권 침해는요, 인권을 존중받지 못하는 경우잖아요. 그런데 이 돌봄 서비스는 그만큼 배려를 받고 있는 것이니까 인권 침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미음, 휠체어를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경사로가 없어서 불편을 겪는 경우, 이동에 불편을 겪는 경우도 역시 인권 침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모두 고르면 기역과 디귿, 과 미음 세 개를 잘 골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6번 문제. 다음 그림에 나타난 상황이 인권 침해 사례가 될수 있는 이유인데요. 그림을 보니까 아이고 막 쓰레기 불법 투기 금지인데 막 여기저기 막 쓰레기가 있고 고약한 냄새까지

0: 너무 불쾌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인권 침해일까요? 우리 사람은 누구에게나 태어나면서부터 인권이 주어지고요. 그 인권 중에는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보장받을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침해받고 있기 때문에 인권 침해 사례가 될수 있죠. 이렇게 적어볼게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 인권. 권리를 보호받지, 보장받지, 보호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인권 침해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보호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자, 6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이제 이번 시간 마지막 문제, 7번 문제 만나볼 건데요.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 사진은 공공 편의시설을 설치한 모습이래요. 가나다는 각각 어떤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인지 쓰시오라고 있는데요. 가는 낮은 세면대입니다. 즉, 키가 작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것이겠죠. 어린이나 키가 작은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점자 블록이에요. 점자 블록은 시각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설치한 것이 바로 공공 편의시설 중에 점자 블록입니다. 다음 단은요, 옐로우 카펫이에요. 이 옐로우 카펫은 보통 학교 주변 같은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있습니다. 설치한 이유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도록 설치한 것이거든요. 눈에 잘 띄기 때문에 운전자들도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옐로우 카펫이다!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눈치를 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도록 설치한 옐로우 카펫까지 적어 봤고요. 7번에 2번 가보겠습니다. 자, 위와 같은 공공 편의시설의 설치 외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 노력 두 가지라고 있는데요. 자, 하나는 이렇게 적어 볼게요. 사회 보장제도. 우리 배웠던 내용이죠. 사회 보장제도를 마련하거나 또는 인권을 침해당했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법을 마련하기도 하지요. 사회 보장제도를 마련하거나 법을 제정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웠던 사회 노력 두 가지 적어 보았습니다. 사회 보장제도를 마련하기도 하고 관련 법을 제정하기도 한다. 마련하기도 한다. 누가? 사회가. 사회의 노력 두 가지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서술형 문제 7번 문제까지 모두 풀어 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이 만점왕 통합분 5학년 1학기 사회 마지막 시간이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3단원 법과 인권의 보장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법 쪽인가요? 아니면 인권 쪽인가요? 아니면 둘 다인가요? 배웠던 내용 떠올리면서 선생님, 저는 이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어디다가 수강 후기 게시판에 많이 많이 남겨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사회는 끝이 났지만 아직 끝이 다 나진 않았습니다. 과학이 남아 있거든요. 남은 공부 계속해서 일단 이어가 보자고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

친구들 반가워요. 단단히 데뷔하는 만점왕 단원평가 여러분과 함께할 은하쌤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수학 3단원 소수의 나눗셈을 함께 공부해봤죠? 오늘부터는 새로운 단원의 내용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내용 바로 4단원 비와 비율이에요. 비는 무엇인가요? 비율은 무엇인가요? 자, 이번 단원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은 먼저 4단원의 핵심 정리 만나보고요. 그 다음 단원 평가 1회도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4단원 핵심 정리로 시작합니다.

표현에는 바로 비와 비율이죠. 첫 번째 개념은 무엇이냐면 바로 두 수를 비교하는 거예요. 두수 비교하기라고 되어 있죠. 자, 두 수를 비교하는 데에서 우리 비와 비율이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사과가 8개가 있고요. 배가 2개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두 수의 크기를 뺄셈으로도 비교해 볼 거고요. 나눗셈으로도 비교를 해볼게요. 뺄셈으로 비교를 한다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야 하니까 8 빼기 2. 그랬더니 6이 나왔어요. 아, 그러면 사과는 배보다 6개 더 많습니다. 라고 뺄셈으로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나눗셈으로도 비교를 해볼게요. 8 나누기 2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2, 4, 8이죠. 그래서 몫이 4가 됩니다. 아, 그러니까 사과의 수는 배수의 4배입니다. 이렇게 나눗셈으로도 수의 크기를 비교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이 비와 비율에서는요, 나눗셈으로 비교하는 이 방법을 떠올려 보면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비를 알아볼 겁니다. 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 비는 한 양을 기준으로 다른 양의 몇 배가 되는지 비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호를 사용하여 나타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사과가 8개, 배가 2개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 배가 사과의, 사과는 배의 몇 배일까라는 것을 생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음과 같이, 사과가 8개 있고 배가 2개가 있다? 이런 식으로 기호를 써서 다음과 같이 나타냈다? 그러면 B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기준양 그리고 비교하는 양이라는 것이 있어요. 기준양은 B에서 기호의 오른쪽에 있는 수고요. 비교하는 양은요, B에서 기호의 왼쪽에 있는 수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른쪽에 있는 수는 바로 기준양이 되고, 그 다음 이 기호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이 수는요, 바로 비교하는 양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 개념을 꼭 알아둬야 하는 것이요. 이 다음에 나오는 이 비율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자, 두수 2와 5를 비교해 볼 겁니다. 어떻게 비교했냐? 바로 다음과 같이 나눗셈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B로 나타내 보았어요. 자, 2, 그리고 5를 쓰고 가운데에 기호를 썼죠? 왼쪽에 있는 수는 비교하는 양, 오른쪽에 있는 수는 바로 기준양이 됩니다. 자, 어떻게 읽을 거냐면요. 제일 먼저 2대 5라고 읽을 수 있고요. 그 다음, 2와 5의 비, 이렇게도 읽을 수 있어요. 그 다음, 2의 5에 대한 비, 마지막 5에 대한 2의 비, 이렇게 읽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5에 대한, 이렇게 되어 있죠. 무엇무엇에 대한, 그럼 그것이 바로 기준량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어야 합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이네 가지 방법을 모두 다 기억을 해둬야 돼요. 자, 그 다음, 우리 비율도 알아볼 겁니다.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기준량에 대한 비교하는 양의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비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어떻게 읽는다고요? 그렇죠. 1대 2 또는 1과 2의 비. 이렇게 읽어주죠. 오른쪽에 있는 수는 기준량이에요. 왼쪽에 있는 수는 바로 비교하는 양이 됩니다. 기준량에 대한 비교하는 양의 크기 어떻게 구할 거냐면요. 자, 비교하는 양을 기준량으로 나누어 줄 거예요. 자, 어때요? 선생님이 기호, 나눗셈 기호로 바꿨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나누어진 수 분자, 나누는 수는 분모에 쓰면, 아, 이렇게 2분의 1 형태로 비율을 분수 형태로 구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볼게요. 비율은 비교하는 양을 기준량으로 나누어서 구한다. 자, 그러면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라고 생각했을 때 기준량분의 비교하는 양이다 라고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비율을 이렇게 분수 형태로만 나타낼 수 있느냐? 아닙니다. 우리 소수 형태로도 낼수 있어요. 2분의 1은요, 결국 10분의 5잖아요. 그래서 0.5.

이런 식으로 소수로도 비율을 나타내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 백분율이라는 것도 알아볼게요. 백분율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량을 100으로 할 때의 비율을 말해요.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느냐? 다음과 같이 45%, 45%라고 나타내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볼게요. 우리 조금 전에 비율 2분의 1 이렇게 구했죠? 그러면 우리 기준량이 바로 2가 되는 거잖아요. 기준량을 100으로 할 때의 비율이래요. 크기가 같은 분수 중에서 분모가 100인 분수를 떠올리는 거예요. 분자 분모에 똑같이 50을 곱하면 되니까 100분의 50이죠? 자, 이것을 100분율로 나타낸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기호를 써서 50%라고 나타내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여러분 아래를 보면 100분의 45. 이 비율을 45%라고 나타냈다. 그리고 이렇게 읽는다라는 거볼수 있겠죠? 자, 비율과 백분율이 사용되는 경우도 상황을 한번 살펴볼게요. 걸린 시간에 대한 간 거리의 비율도 구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걸린 시간에 대한 이것이 바로 기준량이 되니까 간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누어주면 되고, 그 다음 할인율은요? 그렇죠. 바로 기준량은 원래의 가격이 되고 비교하는 양은 할인한 금액이 되니까 원래 가격분의 할인한 금액에 100을 곱하여 할인율을 백분율 형태로 구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비율과 백분율이 사용되는 경우 다양한 문제들 선생님과 함께 만나볼 테니까요. 이따 선생님 간식 꾸러미 수에 따른 초코바 수와 막대 사탕 수를 표로 나타내시오라고 합니다. 자, 간식 꾸러미의 수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가 될때 초코바 수와 막대 사탕의 수는 어떻게 변할까요? 간식 꾸러미 수가 1개라면 초코바는 6개, 그리고 막대사탕의 수는 2개가 돼요. 만약 간식 꾸러미 수가 2개가 된다면 초코바 수는 6이 12, 12개가 되겠죠? 그러면 막대사탕의 수는요? 2는 4, 4개가 될 거예요. 간식 꾸러미 수가 3개라면 초코바 수는 6, 3, 18, 18개고 막대사탕의 수는요? 2, 3은 6, 6개가 되죠? 간식 꾸러미 수가 4개라면요? 초코바 수는 6, 4, 24, 막대사탕의 수는 2, 4, 8, 8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표를 완성해주면 되겠죠? 2번,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시오. 초코바 수는 막대사탕의 수의 몇 배입니다. 자, 우리가 두 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 뺄셈으로도 비교할 수 있고, 나눗셈으로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몇 배다라고 하는 건 어떤 방법으로 비교를 한 걸까요? 그렇죠. 바로 나눗셈으로 비교를 한 거죠. 그러면 우리 초코바 수는 막대사탕 수의 몇 배냐라고 했으니까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막대사탕의 수예요. 그러면 우리 6을 2로 나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6 나누기 2는 3이니까 아, 3배구나. 초코바 수는 막대사탕 수의 3배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죠. 자, 여러분 표를 보면 24 나누기 8도 3, 18 나누기 6도 3, 12 나누기 4도 바로 3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눗셈으로 비교를 하면 이렇게 쉽게 몇 배인지 표현을 해볼 수가 있어요. 3번 그림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시오. 자, 여러분 그림을 보니까 공책이 있고 연필이 있네요. 공책수와 연필수의 비를 나타내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공책수와 연필수를 한번 알아봐야겠죠? 공책은 몇 권이 있나요? 그렇죠. 총 7권이 있어요. 연필은요? 네 자루가 있어요. 그래서 7 그리고 4인데 가운데 다음과 같은 기호를 써서 7대 4라고 비로 나타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4번, 비를 잘못 읽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여기 보이는 이 비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읽을 수 있다라고 했죠? 볼게요. 자, 제일 처음 읽을 수 있는 방법 바로 2대 8이죠. 그 다음, 2와 8의 비 맞습니다. 그 다음, 2에 대한 8의 비? 자, 여러분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자, 기호의 오른쪽에 있는 것은 기준량이 되고, 기호의 왼쪽에 있는 것은 비교하는 양이 된다라고 했죠? 기준량은 무엇무엇에 대한 이렇게 되어 있으면 기준량이 됩니다. 2에 대한 8의 비래요. 그러면 2가 기준량이 되니까 바로 다음과 같이 비를 표현할 수 있을 거잖아요. 어때요? 잘못 읽은 거죠? 자, 2의 8에 대한 비. 그럼 8에 대한이니까 8이 기준량이 돼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비를 쓸 수가 있으니까, 아, 제대로 읽은 거죠. 8에 대한 2의 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8이 기준량이 되니까 다음과 같이 비를 표현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읽은 겁니다. 잘못 읽은 것은 바로 3번이 되는 거죠. 5번. 전체에 대한 색칠한 부분의 비가 4대 6이 되도록 색칠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에 대한이라고 했으니까 전체가 바로 6칸이 되겠죠? 그 다음, 색칠한 부분은요, 바로 비교하는 양이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전체가 6칸인데 그 중에서 4칸만큼 색칠하면 되겠구나. 6칸 중에 4칸만큼을 색칠을 해줍니다. 하나, 둘, 셋. 그 다음 4칸까지. 이렇게 색칠을 해주면 정답이 되겠죠? 다음 6번입니다. B에서 기준량과 비교하는 양을 각각 찾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12에 대한 3의 비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기에서 기준량, 비교하는 양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12에 대한이라고 했으니까 기준량은 바로 12가 됩니다. 그 다음 3은요, 비교하는 양이 돼요. 그럼 B 한번 써볼까요? 어떻게 쓰면 될까요? 그렇죠. 바로 이렇게 3대 12라고 써볼 수가 있는 거죠. 7번, 중요한 문제입니다. 빵이 20개 있었습니다. 그중 9개를 먹었다면, 먹은 빵에 대한 남은 빵의 수를 B로 나타내시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먹은 빵에 대한이라고 했으니까, 먹은 빵의 수가 기준량이 되고, 남은 빵의 수는 비교하는 양이 될 거잖아요. 자, 그러면 먹은 빵몇개 했어요? 그렇죠. 9개를 먹었다고 했으니까, 바로 9개가 기준량이 됩니다. 그럼 비교하는 양, 즉, 남은 빵의 수는 몇 개인가요? 20개 있었는데 9개를 먹었어요. 20 빼기 9는 11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B를 한번 써볼게요. 어떻게 쓰면 되나요? 그렇죠. 11대9 이렇게 써주면 B로 제대로 나타난 것이 되는 거죠. 8번 비율이 더 높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이렇게 B가 주어져 있을 때 여러분들이 비율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비율은 어떻게 구하나요? 비교하는 양을 기준량으로 나누어서 구합니다. 그러면 3대 4에서 우리가 이걸 비율로 구하면 3 나누기 4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4분의 3이 되는 거죠? 오른쪽을 보니까 18대 25예요. 그러면 비교하는 양을 기준량으로 나누자. 18 나누기 25가 됩니다. 그러면 25분의 18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두 수의 크기를 비교하고 싶은데 분모가 달라요. 우리 통분해 주자고요. 자, 그러면 분모가 4, 분모가 25예요. 5 분모가 100인 분수로 나타내면 되겠네요. 그러면 4분의 3의 분자 분모에 똑같이 25를 곱했을 때 100분의 75가 되고, 그 다음 25분의 18의 분자 분모에 똑같이 4를 곱하면 바로 100분의 48에 32, 41은 4. 그래서 100분의 72가 되는 거죠. 자, 100분의 75, 100분의 72. 무엇이 더 큰가요? 그렇죠. 100분의 75가 더 크죠. 그러면 3대 4의 동그라미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9번, 직사각형의 가로에 대한 세로의 비율을 분수와 소수로 나타내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직사각형이 주어져 있어요. 가로는 5cm, 세로는 3cm입니다. 가로에 대한 세로의 비율을 분수로 나타내야 하니까요. 자, 기준량 비교하는 양을 먼저 찾아볼게요. 가로에 대한 기준량 가로. 그다음 세로는요, 바로 비교하는 양이 됩니다. 자, 그럼 비로 어떻게 써야 하냐면요. 바로 가로, 기호의 오른쪽에 쓰고, 기호의 왼쪽에는요, 바로 세로의 길이를 써주면 됩니다. 자, 세로의 길이는 3cm고요. 가로의 길이는 5cm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3대 5라고 비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비율을 구할 때에는 어떻게 해요? 비교하는 양을? 그렇죠. 바로 기준량으로 나누어줘야 한다고 했죠. 그러면 3 나누기 5니까 5분의 3이 된다. 자, 5분의 3은 분모가 10인 분수로 바꿨을 때 10분의 6이다. 그러면 소수 형태로 0.6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구나. 분수로는 5분의 3, 소수로는 0.6 이렇게 나타내어주면 여러분 정답이 되는 겁니다. 다음 10번이에요. 관계 있는 것끼리 알맞게 연결하시오라고 했죠. 여러분 여기 왼쪽에 보면요. B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가운데 부분은 비율을 분수 형태로. 오른쪽에는요, 비율을 소수 형태로 구해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자, 관련 있는 것끼리 이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번입니다. 2대 5. 자, 그러면 비율 한번 구해볼까요? 비교하는 양을 기준량으로 나누자. 2 나누기 5. 그러면 5분의 2가 되겠죠? 5분의 2. 이렇게 이어주세요. 자, 그 다음 6대 10이에요. 6대 10이면 비교하는 양을 기준량으로 나누었을 때6 나누기 12, 12분의 6이 되죠. 근데 12분의 6 없죠? 6으로 약분을 했더니 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1번과 이어주면 되겠고요. 15대 20이에요. 그러면 비교하는 양 기준량으로 나누자. 20분의 15가 된다. 역시 20분의 15 없어요. 5로 약분을 해볼게요. 그러면 4분의 3이 됩니다. 2번과 연결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구했죠. 이제
분수 형태를 소수 형태로 바꾸어주면 됩니다. 2분의 1, 여러분 이건 소수로 바꾸기 쉽죠? 그렇죠. 바로 0.5예요. 그래서 니은과 연결. 자, 4분의 3은 어때요? 자, 바로 바꾸기 어려운 친구도 있을 텐데요. 자, 4하고 25를 곱했을 때 100이 됩니다. 따라서 분자 분모에 똑같이 25씩을 곱하면 바로 100분의 75가 돼요. 소수로 바꾸면 0.75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디귿과 연결해 줄 수가 있겠죠. 자, 5분의 2는 어때요? 분모를 10으로 바꾸어 주면 바로 10분의 4가 되니까 소수로 바꾸면 0.4겠다. 그래서 기역과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11번입니다. 아래의 축척 기호는 실제 거리 500m를 지도상에서 1cm로 나타낸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 거리에 대한 지도에서의 거리의 비율을 분수로 나타내시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축척이라는 거본적 있죠? 여러분, 어디서 봤어요? 맞아요. 여러분, 사회 시간에 지도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호를 보았다면 이것은 이만큼. 보통 우리 지도에서는 이만큼을 1cm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만큼이 실제로는 500m예요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실제 거리에 대한 지도에서의 거리의 비율, 어떻게 분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실제 거리에 대한이라고 했으니까 실제 거리가 기준량, 지도에서의 거리는 바로 비교하는 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 거리는요, 우리가 500m라고 쓸 수도 있지만, 1m가 100cm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그렇죠. 바로 5만 cm다라고 비교하는 양을, 기준량을 먼저 써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비교하는 양은 지도에서의 거리잖아요? 1cm죠. 그래서 1, 이렇게 써줍니다. 자, 이제 비율을 분수로 나타낼 거예요. 그러면 1을 5만으로 나누어주면 되겠죠. 그럼 얼마가 되나요? 그렇죠. 바로 5만 분의 1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실제 거리에 대한 지도에서의 거리의 비율을 분수로 나타낸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축척이에요. 알겠죠? 12번. 바구니에 공 던져넣기 게임을 했습니다. 대화를 보고 골 성공률이 더 높은 사람의 이름을 쓰시오라고 합니다. 자, 성공률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구니에 공을 던졌는데 몇 개나 들어갔을까? 자, 던진 횟수는 얼마일까? 그다음 얼마나 성공했을까? 이것을 비율로 나타낸 거거든요. 자, 그러면 성공률이라고 할 때는 기준이 되는 것은 뭐냐? 시도한 횟수가 되는 거예요. 시도 횟수. 그다음 기준량은 이것이고 비교하는 양은 뭘까요? 그렇죠. 바로 성공 횟수가 되겠죠. 성공 횟수. 자, 이렇게 비율을 구한 다음 여기에 만약에 100을 곱했다. 그럼 성공률을 우리 백분율로 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세아의 경우를 봅니다. 자, 세아는 28번 던져 7번에 넣었대요. 그러면 28번 시도했고 7번 성공했구나. 28분의 7이네. 7로 약분을 하면 4분의 1이겠구나. 윤우는요, 25번 던져 5번 넣었어. 그러면 25번 시도해서 5번 성공한 거죠? 5로 약분을 하면 5분의 1이 됩니다. 자, 골 성공률 더 높은 사람을 봐야 돼요. 4분의 1, 그리고 5분의 1. 어느 것이 더 큰가요? 그렇죠. 바로 4분의 1이 더 크죠? 그래서 세 아의 이름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13번. 전체 학생 수에 대한 여학생 수의 비율이 더 높은 학년은 몇 학년인지 풀이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 자, 전체 학생 수에 대한 여학생 수의 비율이래요. 자, 그러면 전체 학생 수가 바로 기준량이 되겠죠? 여학생 수는요, 비교하는 양이 됩니다. 자, 그럼 비율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5학년이에요. 전체 학생 수는 120명, 여학생 수는 60명이에요. 그러면 그 비율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120분의 60이다. 이렇게 비율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자, 여러분. 이것도 약분할 수 있죠? 약분할 수 있지만 일단 기다려 볼게요. 이번에는 6학년 한번 구해 볼게요. 전체 학생 수는 150명이에요. 여학생 수는요, 85명입니다. 자, 그러면 약분하고 싶잖아요? 일단 약분해 보도록 할게요. 5로 약분을 했더니, 바로 17이 되고, 5로 약분을 했더니, 바로 30이 되는 거죠. 30분의 17이에요. 어쨌든 비율을 비교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분모가 똑같이 30이 될수 있도록 4로 약분을 해봅니다. 그러면 분모는 똑같이 30이 되고, 4로 나누어주면 바로 15가 되겠죠. 그래서 30분의 15, 그리고 30분의 17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중에서 여학생 수의 비율이 더 높은 학년, 몇 학년인가요? 그렇죠. 바로 6학년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서술형 풀이에는 어떻게

0: 쓸 것이냐면요. 이렇게 씁니다. 5학년의 전체 학생 수에 대한 여학생 수의 비율은 120분의 60, 즉 30분의 15이고 6학년의 전체 학생 수에 대한 여학생 수의 비율은 150분의 85, 즉 30분의 17입니다. 이렇게 써볼 수 있죠. 자, 따라서 30분의 15가 30분의 17보다 작으므로 여학생 수의 비율이 높은 학년은 바로 6학년입니다. 이렇게 써주는 거죠. 정답 6학년이라고 써주면 완성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일단 계산을 한 다음 서술형 답안을 한번 써보도록 하세요. 14번입니다. 원하는 칸의 수만큼 색칠하고 전체에 대한 색칠한 부분의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내시오. 자, 여러분 이것은 정답이 정해진 곳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색칠하고 백분율로 나타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색칠해 볼게요. 자, 일단 전체 칸의 수가 10 곱하기 10이니까 100칸이거든요. 100칸 중에서 선생님은 이만큼을 한번 색칠해 보도록 할게요. 다섯 칸씩 다섯 줄. 자, 그럼 몇 칸일까요? 5, 5, 25니까 25칸만큼 선생님은 색칠을 했습니다. 그러면 100칸 중에 25칸을 색칠했잖아요. 100분의 25다라고 비율로 나타낼 수 있고 백분율로 표현을 해보면요. 그렇죠. 바로 2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 25%라고 적어볼게요. 그런데 이것은 예이기 때문에 여러분 색칠한 만큼 표현했다면 모두 다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5번 비율을 비교하여 동그라미 안에 크기 비교 부호 중 알맞은 것을 써놓으시오 라고 합니다. 자, 왼쪽에는 0.8이 있고 오른쪽에는 80%가 있죠. 0.8을 백분율로 한번 나타내 볼까요? 자, 0.8 분수로 나타내면 10분의 8이에요. 분자 분모에 똑같이 10을 곱하면 100분의 80이 되죠. 그러면 이제 이거 백분율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맞아요. 바로 80%예요. 어때요? 그러면 결국 둘 다 똑같은 거죠? 크기가 같다 이렇게 표현해주면 됩니다. 16번 과자 45봉지가 있습니다. 그중 20%의 봉지에 별사탕이 들어있다면 별사탕이 들어있는 과자는 모두 몇 봉지인지 구하시오 라고 합니다. 자, 과자 전체가 45봉지가 있어요. 20%의 봉지에 별사탕이 들어있다고요? 자, 그러면 별사탕 들어있는 과자의 수 몇 봉지인지 모르니까 네모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45봉지 중에 네모 봉지에 별사탕이 들어있는데 이것의 비율이 20%니까 사실은 100분의 20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네모는 어떻게 구할까? 이 네모는 결국 100분의 20 곱하기 45를 통해서 구할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 20으로 약분하면 1, 20으로 약분하면 5, 5로 약분하면 1, 그리고 9이니까 아, 별사탕이 들어있는 과자는 모두 9봉지네. 이렇게 여러분도 구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백분율을 활용해서 다음과 같이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습니다. 17번 시우는 12,000원인 장난감을 할인받아 9,600원에 구입했습니다. 할인율은 얼마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 여러분, 할인율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준량은 원래 가격, 그 다음 비교하는 양은 할인한 금액이에요. 여기에 100을 곱해서 할인율을 구할 수가 있는데요. 자, 제일 먼저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결국 9,600원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할인한 금액이 얼마인가 라는 거예요. 12,000원인데 9,600원에 구입을 했다? 그러면 12,000 빼기 9,600을 해줘야 할인한 금액을 알 수가 있죠? 얼마인가요? 그렇죠. 바로 2,400원이에요. 그러면 비교하는 양은 2,400, 기준량은 원래 가격인 12,000. 여기에 100을 곱해서 백분율로 우리 할인율을 구할 수가 있다. 100으로 약분, 100으로 약분. 120으로 약분을 했더니 1 그리고 20이 됩니다. 그래서 20이 되니까 할인율은 20%가 되는 거죠. 풀이 할인 금액은요. 12,000에서 9,600을 빼면 2,400원입니다. 할인율은 바로 12,000에서 2,400원만큼 할인이 되었으니까 여기에 100을 곱하여 20으로 구할 수 있다. 따라서 20%가 할인율이 되는 거죠. 할인율 다음과 같이 구해주세요. 18번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은행과 나은행에 각각 같은 날 예금을 하고 1년 뒤에 찾은 금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이자율이 더 높은 은행은 어디인지 쓰고 그 은행의 이자율을 백분율로 나타내시오. 자, 여러분, 우리 이자율이라고 하는 건요. 전체 예금한 금액 중에서 이 이자가 차지하는 것의 비율을 백분율 형태로 구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가은행은 35만 원을 예금했는데 1년 뒤에 35만 7천 원을 찾았으니까 이자가 얼마예요? 이자는 7천 원입니다. 그 다음, 나은행도 볼게요. 16만 원을 예금했는데 1년 뒤에 16만 4,800원을 찾았어요. 그럼 이자는 바로 4,800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가은행과 나은행의 이자율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가은행입니다. 가은행은 35만 원을 예금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자는 7천 원을 받은 거잖아요. 35만 분의 7천. 여기에 100을 곱해줍니다. 100으로 약분, 100으로 약분, 3,500으로 약분을 하면 1 그리고 2가 되니까 아, 2%구나. 나은행도 볼게요. 나은행은 16만 원을 예금을 했을 때 4,800원을 이자로 받았다. 그러면 여기에 100을 곱해서 백분율로 구하자. 100으로 약분, 100으로 약분. 1600으로 약분을 하면 1, 그리고 3이 되니까 3%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자율 2, 그리고 3이 있다면 더 높은 은행은 바로 나은행이 될 것이고, 이자율은 얼마가 돼요? 그렇죠. 3%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도 이렇게 구한 다음 마지막에 퍼센트 기호만 붙이면 여러분 백분율로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19번이에요. 설탕 24g을 녹여 설탕물 190g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물 10g을 더 부으면 설탕물의 진하기는 몇 %가 되는지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설탕물의 진하기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설탕물의 양, 설탕물 양을 기준량으로 두고 그다음 설탕의 양을 비교하는 양으로 두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설탕물의 양총 얼마인가요? 190g에서 10g만큼을 더했으니까 결국 200g이 된 거예요. 설탕은 여전히 그대로 24g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구해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백분율로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100을 곱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100을 곱한다. 그 다음 여기에도 100을 곱한다. 100으로 약분 해주면 2만 남고, 2로 약분 해주면 12만 남죠? 그래서, 아, 진하기는 12%가 되는구나. 이렇게 구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20번, 떡집에서는 매일 저녁 6시 이후 떡을 아래와 같이 할인 판매합니다. 7,000원짜리 떡을 저녁 6시 이후에 구입하면 얼마에 살수 있는지 구하시오. 자, 저녁 6시 이후에 15%를 할인해준다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7,000원짜리 떡을 15% 할인한다? 100분의 15만큼 할인해주는 거잖아요. 100으로 약분 해주면 70 곱하기 15, 바로 1050이 되는데요. 그러면 원래 7000원인데 여기에서 1050원만큼 할인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로 5950원이 되죠. 그래서 5950원에 떡을 살수 있다. 이렇게 구해주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의 마지막 순서 바로 단단 퀴즈입니다. 기준량에 대한 비교하는 양의 크기를 이것이라고 합니다. 정답을 아는 친구는 수강 후기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오늘 선생님과 비와 비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도 비와 비율 단원 평가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길거리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2: 로보캅 분리 안전 스쿨. 계단에선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1번, 난간을 잡고 걸어간다. 2번, 급하면 뛰어간다. 정답은 1번. 앞쪽을 똑바로 보면서 난간을 잡고 한 칸씩 걸어가야 해요.
1: 급하다고 뛰지 말고 사람이 많을 때에는 앞 사람과 간격을 두고 천천히 걸어가야 해요.
2: 로봇카 분리랑 꼭꼭.

0: 여러분 반가워요. 여러분을 만짜막 나라로 안내할 은하쌤이에요.
1: 여러분, 우리 벌써 2단원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정말 섭섭하지 않나요? 우리 재미있는 말놀이 진짜 많이 배웠는데. 아쉽지만 우리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더 집중해 주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을 배울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학교 시험 만점학 문제 1번부터 5번까지 만나봤죠? 오늘은 6번부터 20번까지 모두 해결해 볼 거예요. 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우리 한번 학교 시험 만점 문제 만나볼까요? 우리 오늘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섯 글자 말놀이 한 번만 해볼게요. 오늘 선생님과 함께 만점한 국어 듣는 여러분의 기분, 여러분의 느낌을 살려서 다섯 글자로 표현해 보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시간을 줄게요. 5초 주겠습니다. 생각하는 시간. 1, 2, 3, 4, 5. 자, 다 생각했나요? 선생님이 먼저 생각한 것 말해볼게요. 자, 선생님이 생각한 다섯 글자는요. 정말 행복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만나서 선생님 진짜 행복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다섯 글자를 떠올렸나요? 자, 선생님 혹시 수강 후기 게시판에 써주면 선생님이 볼 수 있으니까요. 한번 써주세요. 자, 그럼 우리 오늘 6번 문제부터 한번 만나볼게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자, 여기 보니까 아, 선생님 저 이거 잘 알아요. 주고받는 말놀이 맞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 이거 주고받는 말놀이인데 주고받는 말놀이는요. 묻고 답하면서 말을 계속 주고받는 그런 형태의 말놀이였어요. 그럼 우리 어떤 질문이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하나는 뭐니? 아, 하나인 건 뭐지? 한 개 있는 것. 그랬더니 숟가락 한 개래요. 아, 그렇지. 숟가락 요렇게 생긴 거 하나 있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둘은 뭐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두 개 있는 것? 숟가락 짝꿍 있죠? 아, 젓가락 둘. 이렇게 둘인 것 찾았어요. 셋은 뭐니? 라고 했더니 세발 자전거 바퀴 셋이라고 하네요. 아, 세발 자전거 조금 그리기 어렵지만 선생님이 한번 그려볼게요. 자, 세발 자전거 이렇게 핸들 있고 바퀴 하나. 그 다음 나머지 바퀴 두 개는 어디 있어요? 그렇죠, 여기 뒤에 있죠. 이렇게. 자, 세발 자전거 바퀴처럼 이렇게 그려주고요. 이렇게. 자, 이렇게 세발 자전거 그렸어요. 바퀴가 하나, 둘, 세 개 있네요. 그 다음 질문은 무엇인지 모르겠고 일단 책상 다리가 넷이래요. 어, 그럼 질문은 무엇이었을까? 책상 다리가 넷이니까 아, 넷은 뭐니? 라고 물어봤겠죠. 자, 그 다음 다섯은 뭐니? 라고 했더니 공기알 다섯이래요. 여러분 공기놀이 해봤나요? 공기놀이? 공기놀이 우리나라의 전통놀인데요. 이렇게 우리 아주 예전에는 자그마한 돌멩이를 가지고 공기놀이를 했대요. 근데 요즘은 플라스틱 조그마한 그 상자 같은 것 안에 조그마한 소리가 짤랑짤랑 나는 작은 물건들 있죠? 이걸 우리가 공기돌이라고 하거든요. 공기돌, 공기알 다섯 개. 이거 가지고 우리 공기놀이 할 수 있어요. 다섯 개죠. 또 다섯 개인 거? 손가락 다섯. 발가락도 다섯. 여섯은 뭐니? 와,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긴 거죠. 선생님, 저 다섯 개까지밖에 생각을 못했는데 여섯 개인 거 무엇이 있나요? 선생님이 힌트를 줄게요. 여섯 개인 것 진짜 많은데요. 힌트를 주자면 다리예요, 다리. 어? 선생님, 닭은요, 새들은 다리가 두 개고요. 사람도 다리가 두 개고. 코끼리 다리도 강아지 다리도 다 네 개씩이고 책상 다리도 네 개인데요. 대체 무슨 다리가 여섯 개인가요? 여러분, 다리가 여섯 개인 동물들을 찾아보세요. 어? 어떤 동물이 있을까? 자, 선생님이 이따가 알려줄게요. 6번.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인가요? 기억 무엇이었죠? 기억은 바로 책상 다리 셋, 넷이라는 대답이 나오도록 질문을 한 부분이었어요. 어떤 질문이었을까요? 그래요. 책상 다리 넷이라고 했으니까 넷은 뭐니라고 물어봤겠죠? 알맞은 말은 바로 1번에 있었네요. 바로 찾았어요. 넷은 뭐니? 그러면 기억에 네 다리는 둘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은 알맞지 않겠죠. 네 다리는 둘, 책상 다리는. 이상해요. 여섯은 뭐니도 알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책상 다리는 네 개니까. 어디까지 왔니? 이건 어디까지 왔니라는 전래 동요에서 나왔던 것이고 책상 다리는 몇 개니? 아, 선생님 왠지 이것도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이거 주고받는 말놀이잖아요. 우리가 숫자를 계속 바꾸어가면서 질문하고 있으니까 책상 다리는 몇 개니도 알맞지 않아요.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요. 바로 1번이 됩니다. 다음 7번 문제예요.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니은 찾아봅니다.
니은. 야, 나왔다. 여섯은 뭐니? 하고 니은. 선생님, 저 도저히 모르겠는데요. 자, 봅시다. 발가락 다섯은 여섯 개가 아니니까 당연히 아니죠. 네 콧구멍 둘, 콧구멍 둘, 여섯은 뭐니라고 했는데 콧구멍 둘 옳지 않아요. 그리고 개미다리 여섯 나왔는데 어떤가요? 네, 맞아요. 바로 정답 여기 있었습니다. 자, 선생님이 아까 힌트 줬죠? 다리라고 했죠, 다리. 여러분, 개미 한번 그려볼까요? 개미, 이렇게. 개미는 머리, 가슴, 그렇게 이렇게 엉덩이 같이 생긴 부분이 있어요. 허리가 굉장히 잘록하죠?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가슴 부분에 다리가 여섯 개가 달려있어요. 어때요? 개미 같은가요? 개미 같죠? 우리 이렇게 개미처럼 여러 곤충들 있죠? 곤충들은 다리가 다 여섯 개예요. 개미 말고도 또 누가 있을까요? 잠자리, 다리 여섯 개. 파리도 다리 여섯 개. 이렇게 모든 곤충들의 다리가 여섯 개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섯은 뭐니? 하고 나서 보기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는 곤충을 떠올리는 거예요. 곤충을 떠올려서 적어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잊으면 안 되는 거, 거미는 곤충이 아니다. 그 다음 4번 볼게요. 자전거, 바퀴, 여섯. 여섯은 맞는데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자전거는 바퀴가 두 개이거나 또는 세 개이거나 보조바퀴 두개 달려있는 네 개짜리죠. 그러니까 이것은 억지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럼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선생님, 세상 어딘가는요, 발가락이 네 개인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게 예외적인 경우는 우리가 제외하기로 합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것들을 머릿속에 떠올려야 해요. 그러니까 4번도 옳지 않고 정답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8번에서 9번은 여기에 있는 이 그림을 보고 푸는 문제입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세요. 말 덧붙이기 놀이를 해봅시다. 아, 말 덧붙이기 놀이 잘하죠, 우리 친구들. 그래요. 어떤 장소에서 볼수 있는 것들을 떠올려서 앞 친구가 말한 것 반복하고 내가 생각한 것 덧붙이고 말 덧붙이기 놀이였어요. 볼게요. 여기 있는 친구부터 시작했는데요. 과일 가게 가면 사과도 있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과일 가게 가면 사과도 있고 똑같이 반복한 다음 바나나도 있고 라고 추가했어요. 그 다음, 이 친구는 이앞 친구가 말한 것을 그대로 반복하고, 과일 가게 가면 사과도 있고, 바나나도 있고, 딸기도 있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친구 차례예요. 이 친구는 과일을 여러 개 말해야겠네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바로 이앞 친구가 말한 것 그대로 반복하고, 새롭게 과일 하나 떠올려서 말해주면 되겠죠.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8번. 말 덧붙이기 놀이의 방법이래요.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는 놀이일까요? 앞 친구가 한 말을 어떻게? 그래요. 똑같이 말한다는 것 가진 낱말이죠. 바로 반복입니다. 앞 친구가 한 말을 반복한 뒤에 다른 말을 어떻게요? 덧붙여. 덧붙여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 덧붙이기 놀이가 되는 거죠. 자, 놀이 방법 우리 잘 확인했고요. 9번. 이 놀이를 잘하려면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는지 동그라미 표를 하래요. 자, 이 놀이를 잘하려면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할까요? 그래요. 바로 앞 사람이 하는 말을 내가 그대로 반복해야 하기 때문에 앞 사람이 하는 말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겠죠? 1번, 뒷사람이 말할 내용을 예상해야 합니다. 뒷사람이 할 말을 예상하는 것은요, 별로 좋지도 않고요, 썩 도움이 되지도 않아요. 저 친구, 자, 내가 바나나까지 얘기했어. 다음 친구는 키위 이야기할까? 이거 예상해도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 친구가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러니 예상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2번, 앞사람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죠. 기억해야 반복할 수 있으니까 알맞은 것은 바로 2번이 됩니다. 여러분들, 말 덧붙이기 놀이 잘하려면요. 일단 1번. 앞 사람이 한 말을 집중해서 듣고 기억해야 하고요. 두 번째, 바로 앞 사람이 한 말을 반복하고
볼수 있는 새로운 것을 더

덧붙여서 말해야 한다는 것. 이거 두 가지만 기억하면 여러분 말 덧붙이기 놀이 대장이 될수 있을 거예요. 다음 10번 문제 볼게요. 마지막 친구가 말할 내용으로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에 기호를 쓰세요라고 합니다. 여기 가와 나가 있어요. 과연 마지막 친구는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요? 자, 마지막 친구는 이 앞에 있는 친구가 말한 것을 그대로 반복한 다음에 새로운 과일을 하나 추가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야 하나요? 과일 가게 가면 사과도 있고 바나나도 있고 딸기도 있고 그다음 무엇무엇도 있고 라고 해야겠죠. 그럼 가 먼저 볼게요. 자, 순서는 사과, 바나나, 딸기입니다. 과일 가게 가면 바나나도 있고 사과도 있고 포도도 있고 키위도 있고. 틀렸어요. 첫 번째 바나나부터 이미 틀렸습니다. 왜냐? 사과랑 바나나가 순서가 바뀌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딸기도 나와야 되는데 포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알맞지 않죠? 나와 볼게요. 과일 가게 가면 사과도 있고 바나나도 있고 딸기도 있고 포도도 있고. 어때요? 잘했나요? 그래요. 바로 마지막 친구가 말할 내용, 기억에 들어갈 것으로 알맞은 것은 나가 되겠죠. 여러분도 앞 친구가 한 말을 잘 기억했다가 내가 하고 싶은 말 추가해주는 거예요. 11번부터 12번 문제는 여기 있는 글을 보고 푸는 문제입니다. 다음을 긁고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어디까지 왔니? 아직 아직 멀었다. 어디까지 왔니? 동네 앞에 왔다. 어디까지 왔니? 개울가에 왔다. 어디까지 왔니? 대문 앞에 다 왔다. 자, 이 노래는요, 어디까지 왔니라는 노래였고요. 무엇을 바꾸어 가면서 노래를 하나요? 그렇죠. 동네 앞, 개울가, 대문 앞, 이렇게 장소를 바꾸어 가면서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왔니라고 질문을 하고, 아, 동네 앞에 왔다라고 대답을 한다는 점에서 주고받는 말놀이와도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1번.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도착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여기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어디에 도착했을까요? 자, 우리 기억나죠? 제일 처음에 동네 앞에 왔다. 그 다음, 개울가에 왔다가, 마지막에 대문 앞에 왔대요. 선생님, 저는 대문 여기 도저히 못 찾겠어요. 1번 집, 2번 공원, 3번 개울가, 4번 놀이터, 5번 동네 앞. 선생님, 대문 앞이 없는데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아파트에 사는 친구들이 많다면, 아파트에는 사실 대문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대문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주택이 있는 이런 집이 안에 있는 거예요. 집이 있는데 이 집이 그냥 있지 않고 조금 더 안전하게 하려고 여기에 있는 이렇게 문을 달았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니는 문? 이거는 현관문이에요, 현관문. 그런데 이 집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 담장이 있는 거예요. 담장이 있는데 사람들이 다니지 못하도록 이 담장에도 사람들이 다닐 수 있게 문을 만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바로 이게 대문이에요, 대문. 대문은 말 그대로 아주 큰 문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문 앞에 왔다라고 했다면요, 이거는 집에 온 거예요. 집 앞에 온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도착하는 곳이 어디인가요? 라고 물어봤다면 이렇게 집 1번이라고 대답해 주는 게 좋아요. 여러분, 이렇게 보기에서 대문이 없다고 당황했죠. 그렇다면 그 낱말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12번이에요. 이 노래를 바꾸어 부르는 방법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합니다. 이 노래에서는 무엇을 바꾸어 가면서 노래를 하고 있나요? 그래요. 어디까지 왔니? 동네 앞에 왔다. 개울가에 왔다. 대문 앞에 왔다. 바로 장소를 바꾸어서 부르고 있죠. 그러니까 알맞은 것 벌써 찾았어요. 1번이죠. 시간을 바꾸어 부릅니다. 시간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요. 질문도 바꾸어서 부르지 않았어요. 똑같은 질문을 계속하고 있었죠. 4번. 사람의 이름을 바꾸어 부릅니다.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어요.
5번, 그 장소에서 볼수 있는 물건을 덧붙여 부릅니다. 아니요. 그런 물건을 덧붙여 부르지 않았고요. 우리 이것은 말덧붙이기 놀이에서 볼수 있었던 설명이죠. 다음 13번이에요. 다음 장소에서 볼수 있는 물건을 떠올려 빈칸에 알맞은 낱말을 써보래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볼수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 떠올려서 생각금을 만들었죠. 생각금을 다 완성한 다음에는 낱말 두개 골라서 문장 만들기 놀이도 해봤어요. 우리 이거 한번 해볼 텐데요. 그 시작은 생각그물이다. 생각그물을 볼 때는 항상 가운데를 먼저 보고 이것과 관련 있는 것들을 떠올려서 선으로 이어주자. 여러분, 가운데에 편의점이 있네요. 편의점에서 볼수 있는 물건, 우유, 아이스크림, 과자 말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음료수도 있을 거고요. 또 예를 들자면, 맛있는 컵라면. 이것 말고도 많죠? 삼각김밥도 있고, 어떤 편의점에 가면 요즘 치킨도 팔아요. 치킨도 팔고요. 컵으로 되어 있는 빙수도 팔아요. 이것 말고도 사탕, 초콜릿, 빵,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모두 적어보세요. 그럼 다 정답이 됩니다. 다음도 볼게요. 14번. 다음 물건들을 볼수 있는 장소를 떠올리래요. 이번에는 생각금을 가운데가 비어있네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물건들을 보고 가운데가 어떤 낱말이 들어가야 할지 생각해 봅시다. 주변에 있는 낱말, 먼저 철봉이에요. 철봉, 시소, 그네, 미끄럼틀, 정글짐. 이 모든 것들이 있는 장소 어디일까요? 오, 선생님, 저알것 같아요. 느낌이 왔어요. 바로 놀이터인 것 같아요. 그래, 놀이터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미끄럼틀도 있고, 시소도 있고, 그네도 있으니까. 그런데, 선생님, 저는 이거 놀이터 말고요. 저는 이거 공원에서 본것 같아요. 그럼 공원도 답이 될수 있어요. 선생님, 저는 이거 운동장에 있는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럼 그렇게 쓰세요. 이렇게 여러분들 볼수 있는 장소 떠올려서 정답 한번 적어보세요. 15번입니다. 서술형 문제인데요. 13과 14에서 낱말을 하나씩 골라서 보기처럼 문장을 만들어서 쓰세요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예시를 한번 볼게요. 편의점, 그리고 그네네요. 그네를 타다가 배가 고파서 편의점에 갔다. 이렇게 두개 뭔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낱말 두 개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었어요. 이런 문장을 만들면 대체 어떤 점이 좋은가요, 선생님? 여러분, 이런 문장을 만들다 보면 여러분 창의력이 좋아져요. 그리고 상상력도 좋아지고요.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낱말 두개 골라서 문장 써볼게요.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낱말들 중에서 두 가지를 한번 골라봅니다. 예를 들어서 위에서는 편의점을 골랐지만 선생님은 선생님이 썼던 것 중에서 음료수를 골라볼게요. 음료수. 그리고 놀이터에서 볼수 있을 만한 것 무엇이 있을까요? 미끄럼틀. 미끄럼틀 골라볼게요. 여러분도 선생님이랑 똑같은 낱말 고르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낱말 골랐죠? 그 다음, 이제 문장을 한번 써볼 거예요. 와, 음료수하고 미끄럼틀? 안 어울리는데, 어떻게 문장을 쓸수 있을까?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미끄럼틀을 네. 타고 있는데, 친구가 음료수를 주었다. 미끄럼틀을 타고 있는데 친구가 지나가다가 나 이거 원 플러스 원이라서 두개 있어 하면서 선생님한테 음료수를 준 거예요. 아, 선생님은 이런 상황을 생각해서 문장을 써봤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낱말 두개콩 붙여서 멋진 문장 한번 만들어 보세요. 다음 16번부터 20번은요. 여기에 있는 이 그림책을 읽고 물음에 답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그림책 제목 기억나나요?
그래요. 바로 시원한 책이었죠.

시원한 책은요, 시원하다라는 낱말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볼게요. 1번. 캬, 시원하다. 여기 있는 이 친구가 시원한 물을 펄컥펄컥펄컥 마시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시원하다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래요. 이 친구가 말하는 이 시원하다라는 것은요, 덥거나 춥지 않고 알맞게 서늘한 것, 또는 음식이 차고 산뜻한 것을 의미하는 시원하다입니다. 옷도 시원하게 입었고요. 물도 시원하고요. 좋아요. 다음, 2번. 이번에는 아저씨예요. 아저씨가 국밥에 있는 국물을 이렇게 마시고 나서는, 이야, 시원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있는 이 시원하다는 1번에 있는 시원하다와는 의미가 다르죠. 여기에서 1번은 실제로 시원한 물을 마셨지만 2번은 실제로는 시원하지 않고 뜨거운 국물이었어요. 이렇게 뜨거우면서도 속을 후련하게 할때 우리는 시원하다라고 합니다. 두 가지가 뭔가 전혀 다른 것 같은데 똑같은 글자를 쓰니까 좀 특이하죠. 그 다음 3번과 4번도 볼게요. 3번, 와, 저 폭포수 아래에서 큰 목소리로 노래를 합니다. 와, 목소리가 아주 시원시원하네. 여기에 쓰인 이 시원하다라는 말은요, 뭔가 막힌 데가 없이 활짝 트여 있어서 후련한 것. 그러니까 답답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시원하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성격이, 오, 저 친구 성격이 시원시원하네. 이것도 비슷한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다음 4번. 여기 있는 여자아이가 양치질을 하고 있어요. 오늘 점심에 짜장면 먹었는데 입안이 까매졌었는데 양치를 하니까 입안이 깨끗하네. 말끔해. 아, 시원해. 지저분하던 것이 깨끗하고 말끔해지는 것을 우리는 시원하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시원하다라는 낱말은 개운해, 상쾌해, 깔끔해, 깨끗해로 바꾸어 써도 자연스럽겠죠? 자, 이렇게 우리 그림책 알아보았고요. 이제 문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이에요. 1번에서부터 4번 중 시원하다고 느끼는 상황이 더위를 식힐 정도로 서늘할 때인 것은 무엇인지 번호를 쓰세요라고 합니다. 여러분, 1번부터 4번까지 있는 그림 중에서 더위를 식힐 정도로 서늘한 것, 표현한 것 어떤 시원하다일까요? 자, 1번. 여기 있는 친구 보니까, 시원한 물을 마시고 있어요. 아, 원래 더웠는데, 시원한 물을 벌컥벌컥벌컥 마시니까, 더위가 날아가는 것 같아요. 오, 여기 있었네요. 바로 1번이 됩니다. 2번이나 3번, 4번은요, 더위를 식힐 정도로 서늘할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다음 17번이다. 17번, 1번부터 4번 중 시원하다고 느끼는 상황이 막힌 데가 없이 활짝 트여 마음이 후련할 때인 것은 무엇인지 번호를 쓰세요. 막힌 데가 없어요. 뭔가 후련하고요. 답답하지 않은 상태. 뻥 뚫린 공간에서 노래를 크게 부르네요. 목소리가 시원시원하다. 바로 3번이 어울리겠죠. 막힌 데가 없이 활짝 트여 마음이 후련할 때에는 목소리뿐만이 아니라 성격이 시원시원하다라고 표현할 때도 사용된다는 거 함께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다음 18번이에요. 기억과 바꾸어 써도 말이 통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기억 어디 있었나요? 그래요. 바로 여기 있었네요. 아, 시원하다. 여기에 있는 이 아저씨가 뜨거운 국물을 퍽퍽퍽퍽 마시고, 와, 시원하대요. 여기에 있는 이 시원하다는 더위를 식힐 정도로 서늘하게 하는 것, 그런 의미의 시원하다가 아니죠.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그래요. 뭔가 뜨거운 것을 마시는데 뭔가 속이 후련해지는 그런 느낌일 때 시원하다라고 한다고 했죠. 그럼 우리 보기에서 바꾸어 써도 말이 통하는 것 한번 찾아볼게요. 이야, 차갑다. 어때요? 차갑다. 어울리지 않죠? 2번, 후련하다. 어때요? 와, 뭔가 마음이 후련해져요. 뜨끈뜨끈한 걸 먹으니까 속이 시원해지는데 이건 후련하다와 바꾸었을 수도 있겠죠? 깨끗하다는 어때요? 깨끗하다는요, 우리 기억과 바꾸어 쓸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4번과 바꾸어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깨끗해. 바꾸어 쓰는 거. 자연스럽죠?

시원, 부드럽다? 아, 시원하다는 부드럽다하고는 전혀 다른 낱말이에요. 5번, 서글서글하다? 서글서글하다라는 말은 처음 듣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아, 선생님이 조금 전에, 성격이 시원시원하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때 그 성격을, 성격이 서글서글하다라고 어른들이 표현해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겠죠? 그래서 정답은 과연 몇 번인가요? 그렇죠. 바로 2번 후련하다가 되겠죠. 여러분 정답 잘 찾았죠? 19번이에요. 니은과 바꾸어 쓸수 없는 말은 무엇인가요? 고르라고 했어요. 아, 시원해. 니은 여기 있었네요. 뭔가 지저분했던 것을 깨끗하고 말끔하게 만들었어요. 그때 느껴지는 것이 바로 아, 시원하다라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낱말들로 바꾸었으면 좋을까요? 그래요. 이미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아, 말끔하게 깨끗하게. 그러면 말끔하다 바꾸어 쓸수 있겠네요. 개운해는 어때요? 오, 개운해도 잘 어울려요. 개운하다라는 것은요, 뭔가 답답하지 않다는 거예요. 뭔가 찝찝하고 지저분한 것 같으면 우리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근데 찝찝하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그럼 개운해라고 표현하거든요. 시원해랑 비슷하죠? 3번, 깨끗해도 역시 바꾸어 쓸수 있어요. 지저분했던 것들이 사라지니까. 4번, 상쾌해도 아주 좋죠. 아, 상쾌해. 우리 양치하고 나면 상쾌하죠. 바꾸어 쓸수 있고요. 5번, 불편해는 어때요? 불편해. 어울리지 않죠. 지저분했던 것들이 다 사라졌는데 불편해. 어울리지 않습니다. 바로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예요. 중요한 20번 문제. 이 글을 읽고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알맞게 표현하지 못한 친구의 이름을 쓰세요라고 합니다. 이 글을 읽고 생각, 느낌, 친구들이 바르게 말았는지 한번 볼게요. 윤서, 이 책에는 시원하다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어. 선생님, 윤서 잘 말했어요. 두 번째, 현우, 그림 속 사람들의 표정만 봐도 시원함이 잘 느껴져서 재미있어. 예주, 시원하다고 느끼는 다양한 상황들이 참 많구나. 시원하다는 의미가 이렇게 다양하다니 참 신기해. 선생님, 정답이 없는데요? 정답 못 찾았어요. 이런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밑줄 쳐놓은 것을 잘 보세요. 선생님이 재미있어에다가도 표시했고요. 신기해에다가도 표시했어요. 바로 생각이나 느낌에 표시한 거죠. 그런데 윤서는 시원하다란 말이 반복되고 있어. 까지만 이야기했으니까 생각이나 느낌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윤서가 바르게 표현하지 못한 친구다. 여러분, 이렇게 학교 시험 만점한 문제 해결해 봤어요. 자, 오늘의 만점한 퀴즈. 우리 꼬리따기 말놀이 친구들이 하고 있었죠? 비행기는 높아. 높은 건 뭐지? 여러분, 높은 것을 생각하면서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 수강의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2단원 내용 모두 다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3단원으로 만나뵐게요. 여러분, 안녕!

친구들, 안녕하세요. 세 가지 배움을 함께 담은 만점왕 통합본 전혜은 선생님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3단원, 단원 정리평가 2회 7번까지 해결했죠? 오늘은요, 8번 문제부터 선생님이랑 해결해보고, 또 서술형평가 문제도 해결해보면서 사회 3단원 마무리 해볼게요.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재미있는 사회 공부 시작해볼까요?

따라서 정답부터 적어볼게요. 뭐라고 적어요? 기온이 고위도로 갈수록 낮아진다. 라고 적으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결과만 알지 말고 왜 고위도로 갈수록 기온이 낮아지는지 이유도 알아야 돼요. 그 이유는 지구가 둥글기 때문입니다. 그쵸? 자, 지금 여기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은 지구보다 훨씬 커요. 자, 지금 여기 저위도, 이제 이쪽에 중위도, 고위도, 점점 위도가 올라가죠? 자, 그런데 태양은요, 지구가 둥그니까 지금 이 부분은요, 굉장히 집중적으로 열 에너지가 모여요. 때문에 이제 기온이 높고, 이제 고위도로 올라갈수록 지구가 둥그니까 태양이 이렇게 비스듬히 비치잖아요. 따라서 열 에너지가 분산이 되면서 기온이 낮아지는 거예요. 만약에 지구가 이렇게 둥근 모습이 아니라 이런 직육면체나 정육면체 모양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지구가 이런 모양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 태양이 있어요. 자, 태양. 자, 그럴 때에 지금 뭐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 어때요? 다 태양이 수직으로 비추겠죠? 자, 따라서 이럴 때는 만약에 지구가 직육면체나 정육면체였다면 고위도로 갈수록 기온이 낮아지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고위도로 갈수록 태양 열 에너지가 이제 분산이 되면서 기온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자,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도 원리도 우리 친구들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럼 이어서 9번 문제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 여기 기억이 있는데요. 나라 이름 스위스가 있습니다. 지금 스위스의 위도와 경도를 지금 나타낸 건데요. 지금 여기 스위스가 있고요. 위선, 경선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도와 경도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일단 경도부터 볼게요. 경도는요, 동경 6도에서 11도래요. 야. 자, 지금 여기 보면 이라고 적혀 있죠? 아, 스위스는 영국을 기준으로 동쪽에 있기 때문에 동경이구나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위도와 경도로 어떤 나라의 위치를 표현하기 위해선 동, 서, 남북 끝지점을 선생님이 생각하라고 했죠. 자, 지금 동경, 경도를 보면 서쪽과 동쪽 끝지점 볼게요. 자, 지금 여기가 뭐예요? 서쪽. 그리고 지금 동쪽은 여기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친구들 간격을 보세요. 여기가 동경 10도예요. 그리고 여기가 동경 9도죠. 아, 이만큼이 몇 도예요? 1도구나. 그러면 여기까지는 뭘까요? 11도일 거예요, 동경. 자, 그러면 지금 이 스위스의 동쪽 끝은요, 10도와 11도 사이에 있는데 어떻게 읽어줘야 돼요? 10도라고 읽어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10도로 읽어주면 이 부분이 포함이 안 되잖아요. 자, 우리가 소수로 읽어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포함하기 위해서 약 11도까지 읽어줘야 돼요. 그래서 동경 6도에서 11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위도는 우리가 해봅시다. 자, 지금 스위스는요, 적도를 기준으로 북쪽에 있어요. 그래서 북위이기 때문에 N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즉, 북이에요, 북위. 북위. 자, 그리고 이제 위도를 읽기 위해서 위선을 볼 건데, 남쪽과 북쪽 끝을 보겠습니다. 자, 지금 남쪽 끝은 이쯤이에요. 그쵸? 자, 지금 여기가 46N입니다. 그런데 이만큼이 47이에요. 이게 지금 이한 칸이 몇 도다? 1도다. 자, 그럼 여기에서 여기까지 45N이겠죠? 자, 그러면 지금 스위스의 남쪽 끝은요, 46과 45, 즉 45와 46 사이에 있는데, 우리 친구들 46이라고 읽을 거예요? 45라고 읽을 거예요? 46이라고 읽으면 이 밑에 부분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따라서 우리가 소수로 표현할 거 아니니까 45도로 읽어줘야 됩니다. 따라서 북이 45도에서 자, 이제 북쪽 끝을 보면 되겠죠? 자,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쵸? 여기가 북쪽 끝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가 47도예요. 북이 47도. 자, 지금 이한 칸이 1도니까 여기가 북이 48도쯤 될 거예요. 자, 물론 48도까지 다 가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읽을 때 47도라고 읽으면 이 부분이 포함이 안 되므로 약 48도라고 읽어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간격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수학적인 계산을 좀 해야 됩니다. 어려운 계산.

45도는 아니지만, 자, 그래서 북위 45도에서 48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정답은 몇 번? 3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어서 10번입니다. 적도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적도. 자, 적도 주변은 고위도 지역에 해당한다? 적도는요, 위도 0도예요. 고위도 아니고 저위도죠. 아니고요. 자, 2번 위도 0도로 위도에 기준되는 선 맞고요. 지구를 남반구와 북반구로 나누는 기준선도 적도입니다. 자, 남극과 북극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어요. 자, 우리 이렇게 지구가 있잖아요. 적도가 여기 위도 0도죠. 적도. 자, 그럼 남극과 북극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림을 정확하게 그리지는 않았지만. 자, 5번 지구본과 세계지도에 그려진 가상의 가로선이 맞습니다. 적도는 위도의 기준이죠. 자, 따라서 알맞지 않은 건몇 번? 1번이라는 것을 알수 있겠고요. 자, 이어서 11번에서 12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다음은 대륙을 나타낸 지도입니다. 이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지금 대륙 그림만 딱 주고 어떤 대륙인지 알아봐라 라는 겁니다. 알수 있겠죠? 자, 가는 뭐예요? 오세아니아죠.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보이죠? 자, 나는요? 맞아요. 그린란드 보이죠? 북아메리카 대륙. 다는 아프리카. 라는 뭐예요? 지금. 그렇죠. 아시아죠. 마는 남아메리카 대륙입니다. 우리 친구들 대륙의 전체적인 모양만 봐도 어떤 대륙인지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11번 가나다라 마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가. 오세아니아 대륙인데요. 오세아니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대륙인가요? 아니죠. 가장 작은 대륙입니다. 나. 나는 북아메리카 대륙이에요. 나에는 한국, 일본, 베트남이 속해 있어요. 한국, 일본, 베트남은 아시아에 속해 있습니다. 자, 다는요, 지금 아프리카인데요. 땅의 대부분이 얼음으로 덮여 있어요. 이건 남극 대륙 얘기하는 거죠. 라. 라는 대부분 남반구에 위치하고 있나요? 라는 아시아인데 대부분 남반구가 아니라 북반구입니다. 자, 5번. 마는 나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맞죠? 지금 나가 북아메리카. 마가 남아메리카예요. 마는 나의 아래쪽,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다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자, 이어서 12번입니다. 가나다라 마중 다음의 나라들을 볼수 있는 곳에 기호를 쓰시오. 자,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파푸아 뉴기니는 어떤 대륙에서 볼수 있죠? 오세아니아 대륙에서 볼수 있어요. 지금 여기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파푸아 뉴기니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호를 적으라고 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가라고 적어 줄게요. 자, 이어서 13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민선, 대양 중에서 가장 작아요. 이것만 봐도 알수 있겠죠? 자, 대양 중에 가장 작은 건 북극해잖아요. 자, 형구, 아시아, 유럽, 북아메리카에 둘러싸여 있어. 맞아요. 우리가 지구를 이제 밖에서 이제 북극을 이렇게 내려다 본다면 이제 북극해가 있고 주변에 아시아, 유럽, 북아메리카 대륙에 둘러싸여 있죠? 자, 정답은 북극해가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이어서 14번 문제입니다. 다음 퀴즈의 정답으로 알맞은 대륙을 쓰시오. 자, 첫 번째,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대륙입니다. 자, 세계에서 가장 큰 대륙은 아시아라고 했고, 두 번째로 큰 대륙은 친구들 뭐였죠? 아프리카죠. 자, 유럽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자, 유럽이 있고, 지중해를 기준으로 북쪽은 유럽이고 남쪽은 아프리카 대륙이었죠? 자, 북반구와 남반구에 걸쳐 있어요. 적도가 아프리카 대륙을 지나갑니다. 따라서 정답은 아프리카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이어서 15번입니다. 아프리카 대륙, 아프리카가 아니고 아시아네요? 자, 아시아 대륙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아시아. 대부분 얼음으로 덮여 있는 땅이다? 이건 남극 대륙이죠. 자, 세계에서 가장 작은 크기의 대륙은 오세아니아. 면적은 좁지만 많은 나라가 속해 있는 건 유럽. 우리 친구들 특징 기억합니다. 자, 4번. 크기가 가장 크고 대륙의 대부분이 북반구에 있는 게 아시아? 맞죠. 자, 5번. 대부분 남반구에 속해 있고 남쪽으로 남극해와 접해 있는 것은? 그렇죠. 오세아니아 대륙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아니죠. 정답은 4번이라고 볼수 있어요. 아시아 대륙을 설명한 것. 자, 이어서.

16번 문제인데요. 두 나라의 공통점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아래에 보면 대한민국, 우리나라와 이탈리아가 있네요. 자, 두 나라의 공통점 우리 친구들 알고 있나요? 선생님이 힌트를 좀 줄게요. 자, 대한민국. 좀 선을 그릴까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어떤 선인지 알아요? 자, 그리고 이탈리아는요? 이렇게. 이렇게. 자, 뭘까요? 맞아요. 이 뒷부분은 땅입니다. 육지다라는 거죠. 자, 그럼 뭐예요? 육지와도 연결되어 있고, 세 개의 면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지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겁니다. 아, 반도지형이구나. 자, 섬나라이다? 섬나라 아니에요, 둘 다. 표준시가 같다? 자, 대한민국과 이탈리아는요, 표준시가 달라요. 시차가 있습니다. 자, 유럽 대륙에 있다? 이탈리아만 유럽 대륙에 있죠. 그리고 아시아 대륙에 있다. 대한민국만 아시아 대륙에 있고 반도 국가에 해당한다. 맞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요.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17번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나라는 어디입니까? 자, 지금 어떤 나라에 대한 특징이 적혀 있어요. 특징 보고 나라 생각해 볼게요. 자, 이 나라는 북아메리카 대륙에 위치해 있고요. 주변 국가가 캐나다, 멕시코입니다. 그리고 특징 영토가요, 본토와 알래스카, 하와이 등으로 나뉘어 있다. 이거 어디예요? 미국이잖아요. 알래스카, 하와이, 미국의 영토잖아요. 자, 그럼 정답은 몇 번? 1번, 미국이라고 해줘야 되겠죠? 자, 여기 본토가 있고요. 이 부분은 알래스카가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도에서 봤죠? 자, 이어서 18번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대륙은 무엇입니까? 자, 지금 현정이와 내가 대화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현정이. 이번 방학 때이 대륙으로 2주간 여행을 다녀왔대요. 나, 재미있었겠다. 어느 나라를 다녀왔어? 자, 나라를 말하면 어떤 대륙인지 알수 있겠죠? 현정이. 영국, 프랑스, 독일을 다녀왔어. 자, 우리 이 나라는 어떤 대륙에서 봤던 나라예요? 영국, 프랑스, 독일. 유럽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정이는 유럽을 2주간 갔다 왔다는 것을 알수 있고, 정답은 1번 유럽이 되겠죠. 자, 이어서 19번에서 20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다음 지도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이 지도를 딱 보니까 어떤 대륙이 표현되어 있나요? 오세아니아 대륙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니은은요, 오세아니아 대륙에 있는 나라, 오스트레일리아고요. 디귿은 뉴질랜드고요. 기역은 파푸아 뉴기니입니다. 자, 그럼 볼게요. 19번. 다음 중 위의 지도에서 찾아볼 수 없는 나라는 무엇입니까? 자, 피지. 여기 지도에서 찾으면 돼요. 피지 있네요? 통가. 지도에서 찾습니다. 여기 있네요? 키리바시. 여기 있네요? 지도에서 찾아주면 됩니다. 그쵸? 자, 투발루. 투발루도 여기 있습니다. 맞죠? 자, 이게 다 오세아니아 대륙에 있는 나라예요. 자, 오스트리아. 자, 우리 친구들 오스트레일리아랑 굉장히 이름이 비슷하지만 다른 나라예요. 니은은 오스트레일리아고 오스트리아는요, 유럽 대륙에 있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위의 지도에서 찾아볼 수 없는 나라는 유럽 대륙에 있는 오스트리아.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자, 이어서 20번 문제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아까 기역은 파푸아 뉴기니, 니은은 오스트레일리아, 디귿은 뉴질랜드라고 했죠. 자, 기역은 오세아니아에서 가장 큰 나라이다. 자, 오세아니아에서 가장 큰 나라는 니은이 되겠죠. 아니고요. 자, 기역은 네 개의 큰 섬과 작은 섬들로 이루어졌다. 기역이요? 자, 지금 여기 육지랑 연결되어 있죠. 반도 국가와 여러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네 개의 큰 섬과 작은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는 아마도 일본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것 같죠? 니은의 국경은 아시아와 오세아니아에 걸쳐져 있다. 자, 니은의 국경은요, 지금 오세아니아에 속해 있습니다. 아니죠? 자, 디귿은 적도 위에 위치하며 남반구에 속한다. 자, 디귿 여기 있는데요, 적도 지금 어디 있어요? 위도 영도 여기 있죠? 자, 적도 위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남반구에는 속하지만. 자, 5번 디귿은 두 개의 큰 섬과 북섬, 남섬과 여러 개의 작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죠. 뉴질랜드는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원 정리 평가 2회까지 해결해 보았고요. 이어서 서술형 평가 문제도 해결해 볼게요.

선생님과 서술형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가 자료와 나 자료가 있는데요. 자, 우리 가 자료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 자료를 보면 세개 지도가 있고 지금 각 나라 어떤 도시의 시각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나라 서울은요, 오전 10시예요. 자, 그런데 이때에 러시아 모스크바는 오전 4시고요. 영국 런던은 오전 1시, 그리고 이란의 테헤란은 오전 4시 30분이래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는 오전 8시고요. 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프타운은 오전 3시래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가면 뉴욕은 오후 8시, 밴쿠버 오후 5시, 샌프란시스코 오후 5시래요. 그리고 브라질의 상파울루는요, 오후 10시래요. 자, 친구들 어때요? 지금 같은 시점에 뭐가 다 다르죠? 시각이 다릅니다. 뭐가 있다. 나라마다 시차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자료가 가고요. 자, 나 볼게요. 웹 모바일 체크인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비행기 티켓이 있습니다. 지금 여정을 보면, 탑승 구간을 보면 지금 서울 인천에서, 그러니까 인천공항에서 출발을 해서 영국을 가는 일정인데요. 자, 비행 시간은 14시간 40분입니다. 굉장히 오래 타죠. 자, 그런데 인천에서 26년 1월 15일 목요일 10시 25분에 출발하거든요. 그런데 영국에는 언제 도착하냐면 1월 15일 오후 4시 5분에 도착해요. 자, 그런데 이 티켓을 보고 이상한 생각이 든 겁니다, 이 친구가. 자, 한번 볼게요. 엄마, 오전 10시 25분에 출발하고 비행 시간은 14시간 40분이 걸린다고 했잖아. 자, 그런데 왜 영국의 도착 시간은 16시 5분이야? 이거 너무 이상한 거예요, 얘는. 왜요? 지금 오전 10시 25분에서 16시 5분은 약몇 시간 차이에요? 약 5시간 30분 정도 되죠? 나는 분명히 비행기를 14시간 40분을 타고 가는데 왜 5시간 30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지? 라고 묻는 거예요. 자, 왜 그렇죠? 자, 우리가 인천에서 10시 25분에 출발할 때에 영국의 시각도 10시 25분인가요? 아니죠. 그때 영국의 시각은 다른 시각입니다. 즉, 이것은 뭐 때문이에요? 시차가 있기 때문에 14시간 40분 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영국의 시각이 우리나라 시각에서 14시간 40분을 더한 시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머니께서 말씀하시죠. 그건 바로 뭐 때문이야? 시차 때문이야. 나라마다 표준시가 다르기 때문이죠. 시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1번. 기억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지 쓰세요. 기억 뭐예요? 그건 바로 뭐 때문이야? 시차 때문이야. 라고 우리 친구들이 얘기해줘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2번 보겠습니다, 친구들. 자, 위의 지도와 같이 기억이, 즉, 시차가 생기는 이유를 한 가지 쓰시오. 자, 친구들, 시차는 왜 생깁니까? 시차 왜 생겨요, 친구들? 우리가 시차하면 경도의 개념을 많이 떠올렸습니다. 시차는 경도와 관련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경도 15도마다 몇 시간 차이 난다고 했어요. 1시간 차이가 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런 문제 답을 적을 때 경도가 달라서라고 적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그것도 뭐 완전히 틀렸다라고 볼수 없지만 우리가 조금은 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돼요. 경도라는 개념은요, 친구들, 우리가 어떤 나라의 위치를 표현하기 위해서 좀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시각의 차이를 우리가 쉽게 알기 위해 만들어낸 개념 같은 거죠. 자, 경선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쉽게 하기 위해 지구에 그은 가상의 선이에요. 따라서 그냥 그 경도 자체 때문에 시차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자, 우리 15도마다 1시간이 차이가 난다라는 개념이 어디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를 돌아. 즉, 24시간 동안 한 바퀴 360도를 돌아. 그럼 1시간에는 몇도 도는 거지? 360 나누기 24 해서 15도가 나왔죠. 아, 1시간에 15도씩 도는 거구나. 그래서 경도 15도마다 1시간이 차이가 난다라고 했어요. 따라서 우리가 조금 더 근본적인 이유를 적어준다면 우리 친구들은 자전의 개념을 꼭 적어줘야 돼요. 과학 시간에도 공부를 했었죠. 자, 지구는요, 하루에 한 바퀴 돕니다. 그러면서 낮과 밤이 생기는 거예요. 자, 각 나라마다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시점에서 시각이 달라요? 그런데 한

시간에 15도씩 돌면서 지금 나라마다 모두 시각이 계속 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낮과 밤이 생기고 시간이 흐르는 겁니다. 그쵸? 자, 따라서 우리 이렇게 적습니다.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스스로 회전하기 때문이다. 자전의 개념, 우리 친구들 과학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자전의 개념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2번 문제 볼게요. 다음 지도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1번 지도에서 약 남위 15도에서 45도, 동경 105도에서 165도 사이에 위치한 나라는 어느 곳인지 찾아 쓰시오. 자, 지금 위도와 경도를 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숫자로 정확하게 어떤 나라를 찾을 수 있어요. 위치를. 자, 그럼 볼게요. 남위니까 지금 적도를 기준으로 남쪽에 있어요. 남위. 자, 그리고 남위 15도에서 45도래요. 선생님, 선 그어볼게요. 남위 15도에서 45도. 여기네요. 자, 그리고 동경 105도에서 165도. 자, 지금 여기가 경도 0도예요. 그럼 경도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본초 좌우선을 기준으로 동쪽이 동경이잖아요. 자, 지금 여기 빨간 선 보여요? 180도 날짜 변경선 여기까지. 이 가운데가 동경이죠? 자, 그럼 동경 105도에서 165도. 자, 지금 105도 여기 있네요. 그리고 165도 여기 있습니다. 자, 선 그을게요. 지금 이네 개의 선이 만나는 공간이 어디예요? 오스트레일리아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아, 지금 이것은 오스트레일리아의 위치를 위도와 경도로 표현한 거구나. 자, 그러면 찾아 쓸게요. 오스트레일리아.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어서 2번입니다. 위의 지도처럼 위도와 경도로 위치를 나타낼 때 기역 단계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자, 그럼 일단 기역 단계의 내용 생각해야 되는데 다음 단계부터 읽어볼게요. 남쪽과 북쪽 끝에 위도를 확인하래요. 그리고 동쪽과 서쪽 끝에 경도를 확인하래요. 그래서 위도와 경도로 위치를 나타내래요. 자, 그럼 이 앞에서 뭐 해야 됩니까? 어떤 나라의 동서남북 끝 지점을 알아야 그것을 통해 위도와 경도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나라의 동서남북 각각의 끝 지점을 찾아보기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3번입니다. 위도와 경도를 이용하면 좋은 점을 한 가지 쓰시오. 자, 위도 경도 이용하면 뭐가 좋아요? 우리 방금 계속 뭐 했어요? 어떤 나라의 위치를 숫자로 정확하게 표현했죠? 즉, 위치를 쉽게 찾을 수도 있고요. 어떤 나라의 위도와 경도를 알려주면 내가 위치를 쉽게 찾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내가 정확하게 어떤 나라의 위치를 나타낼 수도 있는 겁니다. 숫자로. 이어서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기역, 니은, 디귿, 뭐 리을도 있는데요. 자, 리을은 남극해의 특징입니다, 친구들. 자, 그런데 지금 대서양 남극해 있는 것으로 봐서 5대양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세계에서 가장 큰 대양 뭐예요? 태평양이죠. 세 번째로 큰 대양은 인도양. 그리고 가장 크기가 작은 대양은 북극해입니다. 북극 주변에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방금 얘기했죠? 기역은 뭐예요? 태평양. 니은은 인도양. 디귿은 북극해였습니다. 자, 그럼 2번 리을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을 한 가지 쓰시오. 자, 아까 리을은요, 남극해에 대한 특징 설명입니다. 자, 그러면 남극해 생각하면 우리 친구들 이런 거 생각나지 않아요? 남극 대륙을 남극해가 둘러싸고 있다. 자, 따라서 남극 대륙을 둘러싸고 있음이라고 남극해의 특징을 한 가지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어서 4번 문제입니다. 다음 지도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지금 가는 이집트고요. 나는 미국, 다는 칠레, 라는 영국입니다. 자, 각각 어떤 대륙에 있는 나라인가요? 이집트는 아프리카, 미국은 북아메리카, 그리고 칠레는 남아메리카 대륙, 그리고 영국은 유럽 대륙에 있는 나라입니다. 자, 그럼 1번 가나다라 중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나라의 기호를 쓰시오. 자,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나라는 이집트라고 했었죠? 자, 그런데 기호를 적으라고 했기 때문에 이집트라고 적지 않고요. 가라고 적겠습니다. 됐죠? 자, 이어서 2번입니다. 가나다라 중 태평양과
맞닿아 있는 나라의 기호를

0: 모두 쓰시오. 자, 어디와? 태평양과. 자, 그럼 볼게요. 이집트 보면 여기 지중해와 홍해와 맞닿아 있습니다. 태평양 아니죠? 자, 미국은요? 여기가 뭐예요? 태평양입니다. 그쵸? 태평양, 그리고 이쪽이 아시아 대륙이잖아요. 맞닿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칠레, 남아메리카 대륙이잖아요. 따라서 이쪽이 태평양이 맞습니다. 자, 그럼 칠레도 태평양과 맞닿아 있는 나라가 맞죠? 자, 그리고 라, 영국. 자, 영국은요, 이 바다가 뭘까요? 대서양입니다. 대서양. 자, 그래서 태평양과 맞닿아 있는 나라는 아니겠죠. 자, 그럼 태평양과 맞닿아 있는 나라 기호 적으라고 했기 때문에 나, 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친구들. 자, 이어서 3번 문제도 볼게요. 가나다라를 보고 각 영토의 특징을 한 가지씩 쓰시오. 자, 우리 이 지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각 영토의 특징을 적을 수 있습니다. 자, 일단 가 볼게요. 이집트. 어떤 특징이 있어요? 국경선이 굉장히 반듯합니다. 그쵸? 국경선이 굉장히 반듯해요. 자, 선생님이요.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나라들의 국경선이 저렇게 반듯한 모습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과거 유럽이 아프리카를 식민 지배했을 당시 민족이나 문화 같은 것을 고려하지 않고 위선이나 경선으로 이제 그 국경을 나누었기 때문에 저런 일이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은요. 가의 국경선이 반듯하게 생겼다라는 특징 적어줄게요. 자, 그리고 나. 미국은 지금 딱 지도를 봤을 때 본토와 알래스카로 영토가 나뉘어 있다라는 게 보이죠? 자, 그래서 영토가 나뉘어 있다라고 보이는 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 칠레 영토의 모양을 보세요. 남북으로 길죠? 그래서 선생님이 칠레에는 여러 기후가 있다라고 했어요. 칠레 남북으로 길쭉하게 생겼다. 지도에서 우리 친구들이 찾을 수 있는 특징 적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라 영국인데요. 지도 보고 어떤 생각 들어요? 지금 바다로 둘러싸여 있죠? 그럼 무슨 나라? 섬나라이다. 바다로 둘러싸인 섬나라이다. 자, 이런 특징들을 지도에서 찾아서 한 가지씩 적어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서술형 평가 4번 문제까지 해결했습니다. 우리 6학년 1학기 사회를 전부 마무리했는데요. 자, 우리 6학년 1학기 사회 공부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은 커지고 넓어졌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정말 고생했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서 또 재미있는 공부 해보도록 하자고요.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활짝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요. 안녕!
1: 빗물로 인해 아스팔트에 균열이 생기며 발생하는 도로파임 현상, 일명 포트홀. 도로파임 현상은 비가 많이 내리는 장마철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도로파임 사고, 주의사항을 함께 알아볼까요? 첫째, 도로파임이 많은 차로는 되도록 주행하지 않습니다. 둘째, 도로파임 발견 시 차량 손상 방지를 위해 반드시 서행 운전합니다. 셋째,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급제동이나 급격한 핸들 조작은 자제합니다. 넷째, 도로파임으로 차량에 충격이 가해졌을 경우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차량의 타이어, 휠등 차량을 꼼꼼히 점검합니다. 다섯째, 도로파임 발견 시 사고 예방을 위해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등 담당처에 적극 신고합니다. 도로 위의 지뢰, 도로파임 사고. 5가지 주의사항을 지켜 여름철 안전운전하세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1: 왕초보 영어.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1: 예.
0: 금요일입니다. 자, 한 주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1: 그쵸.
0: 여행 영어 해보도록 할 텐데요.
1: 또 한번 떠나봐야죠.
0: 그렇죠. 지난번에 해변 같은 데 갔다가 무슨 통닭 됐죠?
1: Roast chicken.
0: 아, roast chicken.
1: 어, 기억합니다.
0: 어, 좋아요. 구운 통닭이 되었는데요.
1: 네.
0: 그 얘기는 굉장히 많이 그르고
1: 맞아요.
0: 뭐, 피부 벗겨지고 이랬는데
1: It burns도 생각나요.
0: 아, it burns.
1: 예.
0: 자, 그것의 part 2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살이 많이 탄 situation.
1: 어허.
0: 그럼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첫 번째 미션은요. 내 경고를 무시하지 말았어야지. 넌내 경고
1: 아,
0: 무시하지 말았어야 됐어.
1: 맞아. 이게 허투루 들으면 안 돼요.
0: 맞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야, 비올 수도 있으니까 우산 가져가라. 라든가,
1: 네.
0: 뭐, 강력한 햇살이 있으니까 뭐 이걸 발라라. 이런 거 보통 무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지 말았어야 됐다.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자, 알로에 좀 발라. 보통
1: 오.
0: 알로에로 관련된 뭐 로션이든 뭐가 됐든 간에 굉장히 좀 수딩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완화시키는 거.
1: 진정돼요.
0: 맞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1: 좋습니다.
0: 자, 영어로 바꿔볼게요.
1: 걱정에 탈을 쓴 친구의 잔소리를 들으러 한번 가볼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2: Oh no, my sunburn is peeling already.
1: 3번?
2: My sunburn is peeling
1: Peeling?
2: already.
1: Your skin! 오, so cool! 아유, 내 경고를 무시하지 말았어야지.
2: What?
1: I said before.
2: What?
1: This is so dangerous. So you have to, okay?
2: Have
1: 이거,
2: to, okay?
1: sunblock.
2: Oh, you
1: I
2: warned
1: said
2: me.
1: before.
2: 아, I know.
1: 자. 요, 알로에 좀 발라, 이거. 알로에 발라. 이거, 알로에. 알로에.
2: Aloe.
1: 예, 알로에. 알로에, 알로에. 수딩 진정 굿. Your 피부, your skin is so 따끔따끔.
2: Oh,
1: So,
2: aloe.
1: 예. 알로?
2: 아.
1: 알로. 그거. 예.
2: Gosh, I'm really turning into a roast chicken.
1: 치킨? 오, I want chicken.
2: No,
1: Let's eat.
2: I'm turning into roast chicken.
1: 로스트 치킨? 로스트
2: Oh.
1: 치킨 is so tasty.
2: No, my skin.
1: 오케이.
0: 네. 자, 오늘은요.
1: 예.
0: 저번에 했었던 패턴을요. 제가 살짝 소개한 것도 있기는 한데,
1: 네.
0: 그것을 활용해서 오히려 여러분들 더 힘들게 만든 게 있어요.
1: 아.
0: 네. 그래서 제가, 아니요. 사과는 드리지
1: 아,
0: 않습니다.
1: 진짜. 여러분들
0: 왜냐하면.
1: 말씀만 하세요. 제가 한번 총대를 메고서는요.
0: 아니요.
1: 예.
0: 아니, 다
1: 우리 말씀하고요.
0: 잘 되라고. 잘
1: 그럼요.
0: 되라고 하는
1: 알죠,
0: 거기
1: 알죠.
0: 때문에 여러분들
1: 네.
0: 오늘 좀 어려운 게 살짝 있더라도 여러분
1: 네.
0: 끝까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1: 알겠습니다.
0: Alright.
1: 네.
0: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쓰세요.
3: Oh no, my sunburn is peeling already.
4: You shouldn't have ignored my warning. Here, put on some aloe.
3: Gosh, I'm really turning into roast chicken.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자,
1: 네.
0: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오늘은 패턴도 패턴이지만 단어도 굉장히 당연한데 여태껏 몰랐던 거 많이 가져갈 겁니다. 자,
1: 네.
0: 지금 이런 거예요. 너무나 따가운데
1: 응.
0: 뭔가 벗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1: 아.
0: 이런 햇볕에 탄 피부가 벌써 벗겨지네.
1: 벗겨진다.
0: 네.
1: 잠깐만. Oh no, my sunburn is already.
0: 네.
1: 잠깐만, sunburn이 뭐예요?
0: 처음 들어봤죠?
1: 예.
0: Right.
1: 아, 이게, 햇볕에 탄 피부를 sunburn이라고 하나 보네요.
0: 오, 오케이.
1: 예. 탄 피부가 벌써 벗겨진다라는 얘기인데,
0: 그게 중요합니다.
1: 벗겨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ing 써야겠네요. 근데 이게 벗겨지는 거 우리 껍질 아시죠? 바나나 껍질 필이라
0: 껍질이요?
1: 그러잖아요, 필.
0: 오!
1: 응용을 우리가. 예.
0: 크리에이티브하네요.
1: 그래서 그 껍질이 필인데, 필링. 예.
0: 아, 오케이. 뭔가 필링은
1: 네.
0: 들어보면은 스킨케어에서도 좀 나오는 것 같기도
1: 맞아요.
0: 해요.
1: 필링 젤 이런 거 있어요.
0: Right?
1: 예.
0: 오케이. 자, 그런데 솔직히 그런 생각 보통 안 해봤을 거잖아요. 내가 이거 탄 부분은 뭐라고 하는지,
1: 그렇죠.
0: 피부가 진짜 너무 그래가지고 허옇게 이렇게 벗겨지는 걸 뭐라고 해야 되는지,
1: 진짜.
0: 이런 게 진짜 생활 영어잖아요.

0: 맞아요.
1: 가보겠습니다.
2: 오. Oh no, my sunburn is peeling already.
3: 정답입니다.
0: 저 이거 근데 진짜 지어낸 거예요.
1: 아, 진짜로?
0: 정말로.
1: 이 우리가 과일 껍질 같은 것을 벗기는 것도 peel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0: 그래서 저는 bananas, peel이 그냥 껍질 right? 명사일 수도 있겠다.
1: 어, 맞아요.
0: 어, 뭐 명사도 돼요?
1: banana peel. 야야야야. 아, 가능한데.
0: 그 동사도 되고.
1: That's right. 아. So peel 이라고 하면은 껍질이 벗겨지다. 혹은 스킨 같은 게 얇게 벗겨지다 할 때도 쓸 수 있습니다. 어, 너무
0: 이거
1: 잘했어요.
0: 진짜 지어낸 거예요.
1: 오케이.
0: 우와.
1: 자, 발음할 때 P-I가 아니라 P-E-E-L이죠.
0: 네.
1: So 입모양을 살짝만 옆으로 벌려주면 좋겠습니다. So pell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네. 그렇게 하면 알약이란 뜻이잖아요. P-I-L-L. 그렇죠. So peel, peel. 조금만 아. 좀 해서 가볼게요.
0: 네.
1: Peel, peel.
0: Peel.
1: Mm-hmm.
0: Peel.
1: 좋아요. 자, 그리고 peel도 오늘 뭔가 획득한 느낌인데
0: 네.
1: 그 앞에
0: sunburn.
1: Yes. 우리가 그렇죠. 햇볕에 타서 여기가 이렇게 그을은 부분. 딱 봐도 아, 이거 벗겨지겠다 하는 부분 있잖아요.
0: 왜 우리가 반팔 입으면은 그 아래로는 까맣고 그 위로는 하얗잖아요.
1: 맞아. 특히 그 중에서도 정말 벌겋게 되는 데 있어요.
0: 어, 그쵸.
1: 막 쓰리고.
0: 초반에는,
1: 근데 그게 네. 결국에는 나중에 벗겨져요.
0: 그쵸.
1: Right? 그 부분을 sunbur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심하게 탄 부분 살짝 그을은 건 그렇게는 안 하고요.
0: 네.
1: 그냥 sunburn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그것이 peeling 하고 있다 이미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사실 여기는 패턴이 어려운 거는 아니에요.
0: 그죠?
1: 그냥 단어들을 몰랐을 뿐이고요.
0: 네.
1: 그래서 여기서의 패턴은 굉장히 단순한 심플한 겁니다. 시제예요. 바로 my sunburn is peeling.
0: peeling.
1: 그게 뭐예요?
0: already.
1: already. so 진행형이죠.
0: 예.
1: so 여기서는 비동사 ing 한참 뭐뭐 하고 있다. 지금 막 하얗게 벌써 이러고 있는 겁니다.
0: 네.
1: 어, 이런 경험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쭉쭉쭉 되는 거?
0: 정말 좀 네. 창피해요. 때밀리는 것처럼.
1: 맞아요, 맞아요.
0: 조금 그럴 때 있어요.
1: 그렇습니다.
0: 네. 네.
1: 자, 진행형 비동사 ing 한번 가볼게요.
0: 네.
1: 아, 내 피부가 벌써 벗겨지고 있어.
0: My skin is peeling.
1: 벌써?
0: Already.
1: 그렇죠. My skin is peeling already.
0: 음?
1: 자, how about this? 오, 뭔가가 있잖아요.
0: 네.
1: 노래 같은 게.
0: 예.
1: 이렇게 연주가 되고 있거나 흘러나오고 있을 때는요. 플레이한다라고 그냥 쓰면 돼요.
0: 그쵸?
1: 플레이 자체를 쓰면 됩니다.
0: 네.
1: 그래서 좋은 노래가
0: 응?
1: 플레이하고 있어.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흘러나오고 있다.
0: Good music?
1: 좋은 노래.
0: Good song.
1: Uh-huh.
0: A good song is playing.
1: That's it.
0: Yeah.
1: Alright. So I'm playing something도 가능하지만
0: 네.
1: a song is playing도 가능해요.
0: 노래가
1: yes.
0: 흘러나오는 거니까.
1: Okay. Good music도 좋아요.
0: 네,
1: okay.
0: 네,
1: 그
0: 네.
1: 음악이란 느낌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비동사 ing.
0: 예.
1: 비동사 ing. 한참 뭐 하고 있다.
0: 네.
1: 읽어볼게요. My skin is peeling already.
0: My skin is peeling already.
2: A good song is playing.
0: A good song is playing.
1: Alright. 자. 본문 갈게요.
0: 네.
2: Oh no, my sunburn is peeling already.
0: Oh no, my sunburn is peeling already.
1: 자, 두 번째 문장인데요.
0: 네.
1: 여기서 집중하셔야 됩니다.
0: 알겠습니다.
1: 자. 아유, 내 경고를 무시하지 말았어야지. 내가 발을 했잖아, 이런 느낌인데.
0: 네네네.
1: 자, 저번에 나왔던 것이랑 비슷한 패턴이 하나 나옵니다.
0: 어, 그래요? You shouldn't have ignored. 오!
1: Mm-hmm.
0: Should have pp군요.
1: Exactly.
0: 예. 하지만 여기에 not이 들어가서 무시하지 말았어야지. 결국 무시했다라는 말.
1: 오.
0: 네, 경고.
1: Mm-hmm.
0: 그때는 경고하다.
1: 어허.
0: 그쵸?
1: 맞아요.
0: 동사로 썼던 기억이 나고 그때 warning은 명사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선생님 말씀을 그래서 잘 들어야 돼요.
1: 저 누가 들은
0: 항상.
1: 굉장히 잘 들은...
0: 저는 오케이. 경청을 해요.
1: 자, warning. 뭔가 스토리가 이어지는 느낌인데요.
0: 네.
2: So, oh, you shouldn't have ignored my warning.
0: 예. Yeah.
1: 정답입니다. 우리가 warn 하는 것 자체가 경고하다 동사고요.
0: 네.
1: ing 붙으면서 경고라는 명사가 됐어요. 자, 이거 나온 김에 참고로 경고처럼 강한 건 아니지만 충고라고 조금 낮추면은 우리 뭐라고 하죠?
0: 충고는 그쪽 아닌가요?
1: Uh-huh.
0: Advice 아닌가요?
1: Okay.
0: Yes, advice.
1: 정답?
2: Advice.
0: Yeah.
1: 이거는 충고죠.
0: 네.
1: 그렇지만 warning은 더 강력한 거죠, 그렇죠? 자, 여기 드디어 패턴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집중해 주시고요. 예. 지난 시간에 못 보신 분들도 알 수 있게 지난 시간에 했었던 패턴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하도록 할게요.
0: 역시 복습 정말 중요하죠.
1: 중요합니다. 네. 자, 지난번에 이게 이미 왕초보 영어를 그 수준을 넘어가지만 알아야 된다 하고 한 게 있어요.
0: 네.
1: 바로 should have
0: PP. PP.
1: 줄여서 should have PP. PP. 그러면 뭐뭐 했어야 했다. 아, 뭐 했었어야 됐는데 실제로는
0: 못했어요.
1: 아, 못했어요. 아, 나 뭐 했어야 됐는데 나 그 티켓 샀어야 됐는데 아, 아니면은 뭐 내가 그녀에게 전화를 했어야 됐는데
0: 네.
1: 실제로 못한 거.
0: 네.
1: 아쉬움, 원망, 후회 이런 걸 했었죠.
0: 네.
1: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건 처음 보신 분들 계실 테니까요. You should have gone there. You should have gone there.
0: 아,
1: 이거 뭐예요?
0: 너 거기 갔어야지.
1: 갔어요? 못 갔어요?
0: 못 간 거예요.
1: 못 간 거예요.
0: 아하.
1: 그것을 지난 시간에 한번 했습니다.
0: 그렇죠.
1: Right? You should have gone there. 그런데 그때 이거의 부정형도 가능하다라고 제가 아주 살짝 얘기했었는데 기억나세요? Should have PP가 아니라 shouldn't have PP. 바로 오늘의 할 것입니다.
0: 네.
1: Shouldn't have PP는 하지 말았어야 됐어.
0: 맞아요.
1: 근데 실제로는
0: 했어요.
1: 해버렸어.
0: 아이고야.
1: 반대가 되는 겁니다.
0: 네네.
1: 여기서도 너는 내 경고를 무시했어야 됐어가 아니라 하지
0: 말았어야
1: 됐어. 근데 너 무시했잖아.
0: 예.
1: 이게 된 거예요. 자, 틀려도 됩니다. 여러분 틀려도 돼요.
0: 네.
1: 이거 한번 해보세요.
0: 좋아요.
1: 방금 you should have gone there. 이러면 너 거기 갔었어야 됐어. 이거였죠?
0: 네.
1: 그러면 너 거기 가지 말았어야 됐어. 너 왜 갔니?
0: 가지 말아야 될 때 꼭 가더라고.
1: 맞아.
0: 아우, 정말. You shouldn't have gone there.
1: 그렇죠.
0: 응?
1: You shouldn't have gone there. Go의 PP형이 gone이니까요.
0: 그죠?
1: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0: 응.
1: 하, 내가 그녀에게 전화를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아, 나 약간 후회되네.
0: 그봐, 그봐.
1: 마음을 뭔가 들킨 것 같고.
0: 그렇죠.
1: 내가 그녀에게 전화하지 말았어야 됐다.
0: You should.
1: 아, 내가.
0: I shouldn't have called her.
1: I shouldn't have called her.
0: 아우.
1: 가르치고, but I did.
0: 손가락이 문제야.
1: 손가락이 문제야. 이런 느낌이 되겠죠.
0: 그죠.
1: 느낌 와요?
0: 네.
1: Okay, so shouldn't have PP. 하지 말았어야 됐다. But 했다, 실제로는.
0: 그죠.
1: 자, shouldn't, 발음 부드럽게 해서 연기를 해야 됩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0: 네.
1: 아, 약간 후회하는 느낌으로 갈게요. You shouldn't have gone there.
0: You shouldn't have gone there.
1: Oh, I shouldn't have called her.
0: Oh, I shouldn't have called her.
1: Right? 자, 이것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0: 네.
1: Oh, you shouldn't have ignored my warning.
0: You shouldn't have ignored my warning.
1: But you did.
0: Yes.
1: 이런 느낌이 되는 겁니다. 그래도 처음 한 거보단 좀 이해가 더 되지 않나요?
0: 좀 수월해요.
1: 조금 낫죠?
0: 네.
1: 제가 조금씩 더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1: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3: Oh no, my sunburn is peeling already. Oh no, my sunburn is peeling already. You shouldn't have ignored my warning. You shouldn't have ignored my warning.
1: 자, 이랬을 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알로에 좀 발라.
0: 네.
1: 알로에 딱 던져줬어요.
0: 알로에는 진짜 진정에 엄청 효과가 좋거든요.
1: 근데 그거
0: 예.
1: 진짜 알로에를 막 이렇게 막
0: 긁어내가지고 만든 거라고
1: 그죠?
0: 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수분이 좀 많이 포함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1: 그 식물로 돼 있는 거 그대로.
0: 그렇죠. 거기에 뭐 이제 뭐 정제수 이런 거 들어가겠죠. 죄송해요. 제가 코스메틱 사장은 아니라서.
1: 예, 궁금한 게 약간 저도 먹어도 될까요? 그거?
0: 아이, 근데 예. 화장품으로 나온 거니까.
1: 알겠습니다.
0: 예, 그럼 네. 바르는데 피부에 양보하세요.
1: 아, 저 식물 얘기한 거였어.
0: 어디까지 드시려고 그래요?
1: 죄송합니다.
0: 예, here, put on some 알로에겠네요. 네, 알로에는
1: 와, 이거 스펠링. 해보셨을까요?
0: 잠깐만요. 알로에는
1: 느낌대로
0: 대명사잖아요. 얘는 그러면은 대문자로
1: 알로에가
0: 가요.
1: 대명사인가요?
0: 대명사죠. 얘 이름이잖아요.
1: 그건 him, her 이런 걸 대명사라고 하죠.
0: 아, 그렇죠. 고유명사.
1: 고유명사인가요?
0: 고유명사 아니에요?
1: 아, 난 나서
0: 마요 슬기처럼. 알로에. 알로하 이건 아니에요. 알로에. 이렇게.
1: 알겠습니다.
0: 예.
1: 자, 스펠링은 맞는데 고유명사는 아니고요. 그냥
0: 아,
1: 알로에는 알로에 식물 이름일 뿐입니다. 근데 그건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0: 아니에요?
1: 네. 오. 자, put on some
0: 아오.
1: A, L,
0: 그냥 편하게 갈걸 그랬네요.
1: 그래도 스펠링을 맞췄다는 거 엄청 잘한 거예요. 아, 이거는요. 그런데 아쉬운 게 있습니다.
0: 뭐요?
1: Aloe가 아니라 발음은 Aloe입니다.

0: 왜요?
1: N은 아예 발음이 없고요. Hello.
0: Hello.
1: 이게 보통 어떤 충격이냐면 코코아를 여태껏 코코아라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원래는 뭐예요? 코코잖아요.
0: 그래요?
1: 코코아는
0: 코코아.
1: 코코와 코코와 아니라 그것도 코코
0: 아, 그래요?
1: 이거거든요. 그래서 얘도 알로에 아니라
0: Hello.
1: hello. 이제부터는
0: 아, 그러면 A가 강세예요?
1: 예, that's right. Okay. So 이제는 some hello 이렇게 하는 게 맞겠어요. Alloy가 좀 이상해요.
0: 우와, 이거 근데 진짜 다른, 저희가 알고 있는 알로에랑 다르다.
1: 그러니까요.
0: 예.
1: 예, 이렇게 잘못 사실 어떻게 보면 잘못이라기보다는 그쵸 건너오면서 살짝 엉뚱한 발음이 붙은 게 은근히 많아요.
0: 근데 이게
1: 외래어
0: 파닉스대로 근데
1: 중에
0: 읽으면 알로에 느낌이 나긴 해요.
1: 알로에.
0: 예.
1: 하지만 엘로우라고 해주세요.
0: 알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자, 알로에 아니라 엘로우. 그리고 여기 저번에 나왔던 거또 나왔습니다.
0: 네.
1: 뭔가를 바른다라는 동작
0: 아,
1: 뭐예요?
0: put on.
1: That's right. Put on something. 뭔가를 바르다. 실제로 옷 입는 동작 얘기할 때도 또 put on something이라고도 했죠.
0: 네.
1: 자. 예를 들어서 선스크린을 좀 발라라고 얘기하면 어떡하고 약간의 선스크린 발라라.
0: 아, put on some sunscreen.
1: That's it. Put on some sunscreen. 자, 이번에는 이것이라고 해볼게요.
0: 네.
1: 이걸 지금 당장 발라라. 이걸 발라 그러면 뭐라고 할것 같아요?
0: Put on this right now.
1: 아주 가까웠어요.
0: 네.
1: 그런데 걔는 put this
0: This
1: on.
0: on.
1: 이 put on이라고 하는 거는요, this, that, 뭐 those 이렇게 대명사 올 때는요, 걔는
0: 네.
1: 무조건 가운데 넣어야 됩니다.
0: 가운데로.
1: But that was very close, you
0: Yes.
1: know? So put this on right now.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0: 네.
1: 자 읽어볼게요. Put on some sunscreen.
0: Put on some sunscreen.
1: Put this on right now.
0: Put this on right
1: There you
0: now.
1: go. 그리고 요거는 저번에 한번 알려드렸는데 기억하실까요? 그러니까
0: 네.
1: put on 말고 바르다라고 할때 A로 시작하는 거가
0: 아,
1: 뭐가 있습니다.
0: apply.
1: 맞습니다.
0: 네.
1: apply. 그때 아마 제공하다 뭐 이렇게 들었는데
0: 맞아요.
1: 그게 아니라 적용하다라는 뜻이죠.
0: 아, 그런 게
1: 네, 그거는
0: 있었어요?
1: 돼요.
0: 어플라이,
1: 네. 갑자기
0: 어플라이.
1: 생각이 났어요.
0: 예.
1: Alright. 자, 읽어볼게요. Here, put on some aloe.
0: Here, put on some aloe.
1: There you go. 오, 발음 좋아요.
0: 네.
1: 마지막입니다. 아휴, 나 진짜로 구운 치킨이 되고 있네. 이제 진정한 구운 치킨이 되고 있는 겁니다.
0: 그쵸. 진짜 구운 치킨 진짜 껍질 잘 벗겨지거든요.
1: 그렇군요.
0: Gosh, I'm really turning into 뭐로 변하고 있다. 진짜로 구운 치킨. 여기 그러면 로스트 치킨 들어가면 되겠네요.
1: 네, 여러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스펠링 꼭 한번 써보세요.
0: 로스트 이거였던 것 같아요. 치킨.
1: 오케이.
0: 네.
1: 중간에 A를 넣었죠, 보니까. Alright, so, oh
0: 로스트.
1: gosh, I'm really turning into
0: into
1: roast
0: 로스트 치킨.
1: chicken. 정답,
0: 와, 오늘
1: 맞습니다.
0: 다 맞았어요.
1: 오,
0: 아, 정말
1: 이런 날도 있어야죠.
0: 처음인 것 같은데?
1: 예,
0: 아니,
1: 그래도
0: 있었나요?
1: 요즘에는
0: 네.
1: 좀
0: 컨디션 나쁘지 않죠.
1: 단어가
0: 예.
1: 꽤잘 맞더라고요.
0: 많이
1: 예전엔
0: 올라왔어요.
1: 뭐 아주 그냥 눈물이 제가 나가지고
0: 엉망진창이었죠. 예.
1: 그만하세요 할 뻔했어요. 자, roast chicken, R-O-A-S-T.
0: Yes.
1: 이게 roast 자체가 구운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0: 네.
1: 그때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roast chicken, 음식으로서의 chicken은 원래 관사를 안 붙여요.
0: 네.
1: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0: 예.
1: 하지만 그때는 어가 붙었는데 그럴 경우는 뭐 1회분, 뭐 1인분, 네, 그렇게
0: 아.
1: 하나 컨테이너에 들어서 나오는 음식은 또 가능도 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0: 그때 그럼 좀
1: 그러니까.
0: 재밌게 표현하기 위해서 roast chicken이라 그랬을까요?
1: Yes, yes. Alright. 자, 여기 지금 turn이 나왔어요.
0: 예.
1: turn. turn은 어느 쪽으로
0: 돌리는 건데.
1: 도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A 쪽에서 B 쪽으로 turn을 하면
0: 아.
1: 변하는 게 되는 겁니다. Okay?
0: 네.
1: So 나는 지금 roast chicken으로 변하고 있는 거예요.
0: 아하.
1: 인간에서 chicken.
0: Yes.
1: 이렇게 되는 건데. So 이 표현을 알면 좋습니다. Turn into
0: 응?
1: 무언.
0: Yeah.
1: 자, 이거 나중에 알아두세요. 여러분, 영어에서는요, into가 여러 쓰임이 있는데,
0: 네.
1: into 뒤에 보통 결과물이 나올 때가 많아요.
0: 오.
1: 이게 이렇게 돼서 결국에는 결과물이 이거다.
0: Yeah.
1: So 변해서 결과물이 roast chicken이다.
0: 네.
1: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0: 아하.
1: 알아두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우, 이런 거 있잖아요. 좀비 영화예요. 그는 좀비로 변했어. 그러면
0: 예.
1: 그쪽으로 이렇게 돌아선 거죠.
0: 네.
1: 어떻게 해요?
0: 과거인가요?
1: 어?
0: 예.
1: 그는 좀비로 변했다. 좀비는 하나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어 써야 돼요.
0: 네. He turned into a zombie.
1: 그렇죠. He turned into a zombie.
0: Yeah.
1: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욕심 많은 거 뭐라고 하는지 기억나세요? 욕심 많은 거. Selfish 말고 걔는
0: 이기적인 거고. 거고 욕심 많은
1: G로
0: 거.
1: G로 시작하는데요.
0: 그죠.
1: Greedy.
0: 아, 예. Yeah.
1: 어, 네. 그녀는 욕심 많은 사람으로 변했어. 원래 굉장히 털털한 사람이었는데
0: 네.
1: 막 드라마 이런 데 보면
0: 네.
1: 그래서 그녀는 변했는데 욕심 많은 사람으로 변했다. 욕심 있는 사람으로 변했다.
0: She turned into a greedy person.
1: Oh, 네. nice. So she turned into a greedy person.
0: 네.
1: You see?
0: People로 할 뻔했어요.
1: 아,
0: 예.
1: 갑자기 여러 명이 되는 거예요.
0: 그렇죠.
1: So into 뒤에는 결과물인 거예요. 결국에는
0: yeah.
1: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이것도 좀비 아니라 zombie 좀 이따
0: zombie.
1: 읽어주시고요.
0: 네.
1: 낭독해 볼게요. He turned into a zombie.
0: He turned into a zombie.
1: She turned into a greedy person.
0: She turned into a greedy person.
1: Right. 자, 마무리 하나만 줘볼게요.
0: 네.
1: 와, 나 정말 로스트 치킨으로 변하고 있어. 앞부분에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뭐 어떻게 한숨을 쉬었어요?
0: Gosh.
1: Gosh. Right? 이거는 감탄사 같은 거 약간.
0: 네.
1: 그래서 어휴 이런 정도의 느낌인데
0: mm-hmm.
1: 이거 제가 저번에 했음에도 왜 설명드리냐면 우리 최근에 새로운 버전을 하나 보여드린 적 있거든요. 바로
0: 네.
1: 그게
0: Oh dear.
1: Oh dear. Do you guys remember this?
0: Yeah.
1: Right. Oh dear. 이거가 Oh yeah. 이런 뜻도 되지만
0: 네.
1: 실제로 그냥 한숨 섞인 약간 Oh dear.
0: 아하.
1: 이것도 될 수가 있습니다.
0: 네.
1: 같이 또 이렇게 교재에 필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자,
1: 그러면 그 느낌으로 이거 살려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0: 네.
1: Oh, gosh. I'm really turning into roast chicken.
0: Gosh, I'm really turning into roast chicken.
1: There you go.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Here, put on some aloe. Here, put on some aloe. 'Gosh, I'm really turning into roast chicken. Gosh, I'm really turning into roast chicken.
1: 네, 미션 정리할게요.
0: 네.
1: 아유, 내 경고를 무시하지 말았어야지.
0: 아유, you shouldn't have ignored my warning.
1: Alright. 자, 알로에 좀 발라.
0: Here, put on some aloe.
1: 그렇죠. 아직은 약간 알로에 나올
0: 네,
1: 뻔하죠.
0: 나올 뻔했어요.
1: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0: 주세요.
3: Oh no, my sunburn is peeling already. Oh no, my sunburn is peeling already.
2: You shouldn't have ignored my warning. You shouldn't have ignored my warning. Here, put on some aloe. Here, put on some aloe.
3: Gosh, I'm really turning into roast chicken. Gosh, I'm really turning into roast chicken.
1: Yeah, 직접 참여해보는 이병작 시간입니다.
0: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1: 네. 자, 첫 번째 좀 어려울 수 있지만
0: 네.
1: 도전해볼게요.
0: 네, 오케이, 오케이.
1: Oh, shouldn't have done something. 후회한다는 느낌 살려주시고 막 멈춰도 괜찮습니다.
0: 네.
1: 해보세요. 내가 걔한테, 그녀한테 전화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우, 내가 그녀에게 전화하지 말았어야 했어.
0: 아, I shouldn't have called her.
1: 오, 좋아요.
0: Yes.
1: 이렇게 연기를 해야 더 잘 들어옵니다.
0: Hey.
1: 자, 너 거기 가지 말았어야 했어.
0: Oh, you shouldn't have gone there.
1: 그쵸? Oh, you shouldn't have gone there. 자, 세 번째. 아유, 내 경고를, 너는 내 경고를 무시하지 말았어야지.
0: You shouldn't have ignored my warning.
1: 오, 좋습니다. 읽어볼게요.
3: I shouldn't have called her. You shouldn't have gone there. You shouldn't have ignored my warning.
1: 알라이트. 자, 다음은요. put on something.
0: Yeah.
1: 뭔가를 바르다. 동작 강조입니다.
0: Mm-hmm.
1: 알로에 좀 발라. 약간의 알로에를 발라라.
0: Put on.

0: some aloe.
1: 그렇죠. Put on some aloe. 자, sunscreen을 좀 발라. 아, sun크림을 좀 발라. 근데 sunscreen으로 가주세요.
0: 네. Put on some sunscreen.
1: 좋아요. Mm-hmm. 하나 더. 이거 지금 발라. 지금 당장 발라, 이거.
0: Put this on right now.
1: 오, 좋아요. Put on this 아니라?
0: Put this on.
1: Put this on right now. 읽어볼게요. Put on some aloe. Put on some sunscreen. Put this on right now. Oh,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배운 거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Oh no, my sunburn is peeling already.
3: You shouldn't have ignored my warning. Here, put on some aloe.
2: Gosh, I'm really turning into roast chicken.
1: 미션 해결하겠습니다.
0: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4: Oh no, my sunburn is peeling already.
0: 아구, 아구, 아구. You shouldn't have ignored my warning. Here, here, put on some aloe.
4: Oh gosh, I'm really turning into roast chicken.
0: Oh, yeah.
4: Ouch.
1: Yes. 깔끔하게 마무리해봅니다.
0: 네.
1: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0: 한국에 사는 건 멋져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Living in Korea is awesome.
1: Alright. Awesome 말고도요. 원하시는 멋진이라는 형용사 넣으시면 됩니다.
0: 네.
1: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이죠. 저번에도 한번 나왔던 패턴이었지만 put on something
0: 네.
1: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너 선크림 발랐니? 너 선크림 발랐어?
0: 오.
1: 과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느낌이에요.
0: 네. 열심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1: 기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입니다. 쉬시면서 맛있는 거 드시면서 영어 공부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1: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on Monday.
0: See you every day.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책을 눈으로만 읽고 계신가요? 여기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읽는 책방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 소리내어 읽습니다. 눈으로 본 글자를 입으로 말하고 그 소리를 다시 귀로 들으며 책 속에 오롯이 몰입해 봅니다. 또 어떤 날은 쓰면서 읽습니다. 사각사각 종이의 질감을 느끼며 마음에 드는 문장을 천천히 따라 써봅니다. 마음을 움직인 문장에서 잠시 멈추어 보세요. 손과 입이 함께할 때 책은 나를 위로하는 다정한 친구가 되어줍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수학입니다. 벌써 문법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문법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와 큰일 났다 겁이 났었는데 막상 선생님과 같이 하고 나니까 별거 아니구나 라는 자신감이 생기죠. 그 자신감을 유지하고 이번 시간 로그인 하겠습니다. 자, 이쯤 되면 이제 기대되는 게 있어요. 선생님이 또 하나 상황을 준비

반대의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죠. 능동 표현을 써야 될 자리에 피동 표현을 쓴다거나, 피동 표현을 쓸 자리에 능동 표현을 썼을 때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그냥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 제목이 뭐예요? 적재적소에 꽂히는 문법 그랬죠? 적재적소,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사용될 때그 문법 요소들이 의도와 효과를 충분히 살려서 전달력을 높이는데, 그게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오히려 반대 효과가 난다는 거예요. 어? 내가 말하려는 건 그게 아닌데? 라는 이제 생각이 들게 된다는 것이죠. 이번 시간 공부할 내용이 바로 이와 관련된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도 되죠.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상황에 맞는, 그랬는데 적재적소라는 거죠. 상황에 맞는 표현을 이제 바꿔본 겁니다. 능동 표현하고 피동 표현을 우리가 이제 적재적소에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상황에 맞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려면 먼저 능동 표현이 뭐고 피동 표현이 뭔지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능동 표현, 동작의 주체를 강조해. 주체를 강조할 때 쓴다 그랬죠. 주체가, 그러니까 주어가 자기 힘으로 스스로 뭔가를 해낸다. 이게 능동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강조할 때, 주어가 스스로의 힘으로 뭔가 해냈다는 걸 강조할 때 능동 표현을 쓰면 되는 겁니다. 책임 소재를 또 분명히 할때 능동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담당 직원이, 책임 소재가 담당 직원에 있어요. 고객의 개인 정보를 유출했다. 능동 표현을 쓰죠. 능동 표현. 능동 표현을 통해서 뭘 강조했다? 주체, 담당 직원이 실수했구나라는 걸 강조하고 싶을 때 이렇게 능동 표현을 쓴다 생각하면 돼요. 반대로 감추고 싶어. 책임을 좀 회피하고 싶어, 감추고 싶어. 그럴 때 피동 표현을 써요. 동작의 주체를 숨기고 싶거나 행위를 당한 대상은 여기서 이제 개인 정보가 되겠죠. 개인 정보를 강조하고 싶을 때 피동 표현을 사용한다. 이 똑같은 능동 표현을 한번 바꿔볼게요. 고객의 개인 정보라는 대상, 목적어에 해당하는 게 대상이 된다 그랬죠. 그걸 주어로 빼고 담당 직원이라는 주체를 지웠어. 안 보여줘. 그래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죠. 유출되었다. 이렇게 피동 표현을 사용해서 이런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내가 이런 필요가 있어. 그러면 능동 표현 쓰고, 내가 이런 필요가 있어. 그러면 피동 표현을 쓰고,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적재적소, 상황에 맞게 능동 표현이든 피동 표현이든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상황에 맞는 인용 표현 역시 적재적소에 인용 표현을 사용해야 된다. 특히나 인용 표현이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으로 나뉘었잖아요. 언제 직접 인용을 쓰면 좋고 언제 간접 인용을 쓰면 좋을까? 이것도 이제 같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직접 인용. 현장감과 생동감을 내가 살리고 싶어. 그러면 그 사람이 한 말을 그대로 따오는 거야. 직접 인용의 방식으로. 그래서 현장감과 생동감을 살려주는 것이죠. 마치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전달하고 싶을 때, 이게 곧 현장감, 생동감이겠죠. 예를 들어볼까요? 아이는, 와, 시험 잘 봤나 봐. 엄마, 나 1등 했어. 그러면서 큰 따옴표, 큰 따옴표. 그쵸? 그 다음에 조사라고. 직접 인용 공식 딱 떠오르죠? 엄마, 나 1등 했어. 라고 이제 아이의 말을 직접적으로, 와, 생동감, 현장감을 살리면서 직접적으로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간접 인용은 글의 흐름에 맞게 자연스럽게 내용을 요약하여 전달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걸 다 하려면 길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굳이 나는 현장감, 생동감 중요하지 않은데, 이 글의 흐름에 맞게 나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 상황을 요약적으로 전달하고 싶은데, 그러면 간접 인용. 그래서 아이는 1등을 했다고 퍽 줄었죠. 그죠? 퍽 줄었죠. 간결하게. 근데 단순히 사실만 전달하고 있어. 1등을 했다. 이번엔 라고가 아니라 고를 쓴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문장부 있다, 없다? 없다. 어, 선생님, 직접 인용은 큰 따옴표니까 간접 인용은 작은 따옴표인가요? 아니에요. 그런 생각 빨리 버려요. 자, 이렇게 상황에 맞는 능동 표현과 피동 표현, 그리고 상황에 맞는 인용 표현, 적재적소에 이런 문법 요소들을 잘 사용해야 된다라는 걸 이제 공부를 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문법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런 궁금증이 생길 때가 있어요. 아, 이 문법 배워서 어디다 써먹나? 도대체 어디다 써먹는데 이걸 배우는 거야? 단지 시험 문제 풀려고 이렇게 문법 공부를 하는 건가? 그건 아니에요. 문법 요소, 이렇게 피동 표현이 됐든 인용 표현이 됐든 다양한 문법 요소들에 대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가능해져요.

그에게 세상을 읽는 비판적 안목을 길러주는 문법 그랬죠? 멋있는 말이죠. 문법 이거 배워서 어디다 써먹어? 세상을 읽는 비판적 안목을 길러준다는 거야. 오, 대단하다. 뉴스나 신문 기사에서 피동표현이 나왔어. 우리 이제 배운 사람이야, 그렇죠? 피동표현 배운 사람이다. 우리 이제 무시하지 마. 피동표현이 나왔다 그러면 우린 이 생각을 해봐야 돼. 이 문장에서 행동의 주체는 누구지? 그 다음에 피동표현이니까 숨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왜 숨겼을까? 숨어있는 행동의 주체는 누구야 하고 우리가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읽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책임 회피 수단, 주관적 의견을 객관적 사실처럼 포장할 가능성이 없는지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인용표현을 누가 썼어? 누군가 인용표현 썼네? 야, 나 인용표현 배운 사람이야. 그러면 어떤 시각을 갖고 보면 되냐면 그거 출처가 명확해? 원래의 맥락? 맞아 그거? 원래 그런 의도로 쓴 거 맞아? 이렇게 출처와 맥락까지 우리가 비판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의 왜곡, 잘못된 부분 없나? 그 다음에 과장된 부분 없나? 또 요즘에 가짜뉴스 많으니까 가짜뉴스, 인용표현을 통해서 가짜뉴스 많이 생산하거든요. 이걸 걸러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 단순히 막 외워 외워 문제 풀어야 돼 이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비판적 시각을 갖출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라는 것까지 하면 야 우리가 문법 배우는 그런 보람도 있겠죠. 자, 이번 시간 공부한 내용 짤막하게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핵심 한컷 순삭 별거 없어요. 적재적소에 꽂히는 문법인데 우리가 문법에서 배웠던 피동표현과 인용표현만 바르게 알고 상황에 맞게 잘 쓰면 되는 겁니다. 능동표현과 피동표현 여러 번 복습하고 있어요. 능동표현, 주체 강조, 책임 소재 명확히 할 때 능동표현을 쓰는 게 좋다. 그 다음에 피동표현, 주체를 감추고 싶어 나는, 그 다음에 대상을 강조하고 싶어, 난 주체보다 대상을 강조하고 싶네. 그러면 피동표현 쓰는 거예요. 직접인용과 간접인용, 직접인용은 현장감, 생동감을 살리고 싶을 때, 간접인용은 흐름에 맞게 요약해서 전달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 댓글 미션 나갑니다. 자, 여러분들이 신문기사나 뉴스에서 또는 광고에서 피동표현과 인용표현을 발견하게 되면 그 혹시라도 그 의도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걸 비판적 시각으로 검토한 다음에 그걸 댓글도 한번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문학과 문법이라는 커다란 산을 넘었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좀 내리막길이라고 생각을 좀 편하게 생각하면 돼요. 다음 시간도 무척 재미있고 의미 있는 시간 기다리고 있으니까 다음 시간 꼭 만나야 됩니다. 선생님 여기서 인사할게요. 안녕.

우리 친구들 왔어. 어서 와요. 어우,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 어우, 갈증나. 그래서 이모가 짜잔! 시원한 물을 사왔어요. 이렇게 더운 날, 갈증날 때 시원한 물을 마셔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게요. 자, 이모가 물한잔 마시고 우리 친구들 재미있는 책 추천해 줄게요.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안 열려? 아니, 왜 이렇게 안 열리는 거야? 이렇게 뚜껑이 안 열리면 어떻게 마시라고? 아, 참. 그래도 포기할 이모가 아니지. 이모가 누구냐? 바로 인내와 끈기의 아이콘! 자, 보자, 보자. 이 물뚜껑이 왜안 열릴까? 이모 손이 미끄러워서 문어 이모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 이렇게? 열렸어, 열렸어. 열렸어요. 역시, 역시. 시원해라. 이거지, 이거지. 이제 시원하게 물 마셨으니까 우리 친구들 책 추천해줘야지. 우리 친구들 무슨 책 읽고 싶어요? 말해봐요. 이모 지금 기분이 좋아. 인내와 끈기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책을 추천해달라고? 인내와 끈기의 중요성? 그런 교훈을 알려주는 책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재미있는 책을 고르라면, 바로 이거야.

바로바로 짜잔! 까망이와 까미라는 책이 있어. 이 책을 읽으면 인내와 끈기의 중요성을 잘알수 있을 거야. 그리고 너희들 오늘 5단원 첫 시간이라며 5단원에서는 어떤 내용 공부할까 궁금하지? 오늘 혜은 선생님이랑 5단원에서 배울 내용도 잘 듣고 오세요. 알았죠? 그럼 응원은 응원할게요. 화이팅! 친구들, 안녕하세요. 책은 재미있게 읽어주고, 국어 개념은 쉽게 설명해주는 혜은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5단원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매 단원 첫 번째 시간마다 단원의 제목을 확인하고, 그 단원에서 배울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는데요. 자, 오늘도 5단원의 제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단원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인물에게 마음을 전해요입니다. 우리는 5단원에서요, 인물에게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쓸 거예요. 자, 그런데 인물에게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쓸 때에 우리가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우리 그림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 교재 119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지금 두 친구가요, 개미와 배짱이라는 이야기를 읽고 있어요. 친구들도 이 이야기 읽어본 적 있죠? 개미는 더운 여름날 열심히 일을 했지만 배짱이는 일을 하지 않고 놀고만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읽고 머리 묶은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배짱이에게 계속 게으르게 놀다가는 큰일 날 거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 자, 그랬더니 친구가 이렇게 대답해요. 그럼 배짱이에게 내 마음을 전하는 글을 써보면 어떨까? 너의 마음을 배짱이에게 전해봐. 이런 거죠. 자, 우리는요, 5단원에서 누군가에게, 인물에게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쓸 거예요. 자, 그런데 친구들,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쓸 때에는요, 그 글을 읽는 사람을 공감하고 배려하면서 써야 합니다. 자, 그 사람을 잘 배려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잘 공감하려면 그 사람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5단원에서 인물의 성격을 파악해 볼 거예요. 자, 지금 이 친구도 배짱이의 성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친구는 배짱이의 성격이 어떠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게으르다고 생각하고 있죠. 이처럼 5단원에서는요, 인물의 성격을 짐작해 보고,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 다음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쓰는 방법을 공부해 볼 거예요. 자, 어떤 내용 공부할지 우리 친구들 머릿속에 꼭꼭 기억했나요? 좋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우리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는 방법부터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런데요, 친구들. 인물의 성격. 성격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낱말입니다. 선생님이 친구들에게 각자 성격이 어떤 것 같아요? 라고 물으면, 선생님, 저는 성격이 좋아요. 선생님, 저는 성격이 나빠요. 자, 이렇게 좋은 성격이라는 것을 알수 있죠. 혼자 남은 까망이는 곰곰이 생각에 잠겼어요. 자, 곰곰이라는 것은요, 무언가를 굉장히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공부할 때도요, 곰곰이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알았죠? 자, 곰곰이 할 때, 우리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이것은 틀린 거예요. 자, 곰곰이 생각에 잠겼어요. 요렇게 씁니다. 알았죠? 자, 생각을 하다가 뭔가 깨달았나 봐요. 그래, 이러면 되겠다. 까망이는 작은 돌멩이를 하나씩 물어다 물병 속에 집어넣었어요. 돌멩이가 들어가자 물이 쑥쑥 올라왔어요. 그렇겠네요. 돌멩이를 넣은 만큼 물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물은 곧 물병 입구까지 차올랐지요. 아, 정말 시원해. 이제 좀살것 같네. 자, 자기가 해결 방법을 스스로 생각해내서

물을 마셨잖아요. 굉장히 뿌듯한 까망이의 마음을 알 수가 있죠. 까망이는 마침내 물을 실컷 마실 수 있었답니다. 자,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인내하고 견디니까 물을 마실 수 있었죠. 친구들,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까미와 까망이는 다른 선택을 했어요. 우리는 이 선택을 보고도 까망이와 까미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 문제 풀어볼게요. 까망이가 물을 마시기 위해 생각해낸 방법은 무엇인지 쓰시오. 자, 생각해낸 방법 뭐예요? 돌멩이를 물어다 물병 속에 집어넣어 물이 입구까지 차오르게 한 것이죠. 자, 적어볼게요. 작은 돌멩이를 물어다 물병 속에 집어넣어 물이 입구까지 차오르게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어서 6번 문제 풀어볼게요. 기역의 말과 까망이의 행동을 보고 알수 있는 성격은 무엇입니까? 자, 기역의 말. 이렇게 포기할 수는 없어. 분명히 좋은 방법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까망이는 곰곰이 생각했어요. 자, 이것을 통해 알수 있는 까망이의 성격은요, 포기하지 않죠. 끈기가 있습니다. 자, 1번, 활발하다. 아니고요, 엄격하다. 자, 엄격하다는요, 그 태도나 말이 굉장히 엄한 거예요. 아니고요, 다정하다. 정이 많다는 거죠? 끈기 있다. 맞습니다. 수줍음이 많다. 그건 아니죠? 자,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이어서 7번 문제입니다. 니은에서 알수 있는 까망이의 마음을 바르게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자, 까망이가 물을 마시고, 아, 정말 시원해. 이제 좀살것 같네. 자, 이렇게 말했어요. 까망이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재우, 그동안 물을 마시지 못한 것에 짜증이 난것 같아? 아니죠. 선우, 물이 다 없어지면 어쩌나 걱정하는 마음인 것 같아? 이것도 아닙니다. 아영, 자신의 노력으로 물을 마실 수 있어 뿌듯한 마음이 들것 같다. 맞아요. 자, 따라서 까망이의 마음을 바르게 말한 친구는 아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어서 8번 문제입니다.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는 방법에 알맞게 빈칸에 들어갈 말을 선으로 이으시오. 자, 우리 인물의 성격 파악하는 방법 배웠죠? 내용 떠올리면서 문장 봅시다. 자, 인물의 무엇을 나타내는 말을 살펴본다고 했나요? 인물의, 그래요, 성격을 나타내는 말을 그래서 살펴보자. 자, 두 번째, 상황에 따라 인물의 무엇이나 행동을 살펴보자고 했죠? 상황에 따라 인물이 어떤 말을 하는지, 무슨 행동을 하는지 살펴보면 인물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8번 문제까지 함께 풀어보았고요. 이어서 새로운 이야기 읽으면서 또 인물의 성격을 파악해 볼게요. 자, 우리가 읽을 이야기는요, 까먹어도 될까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제목이요, 까먹어도 될까요? 무슨 뜻일까요? 까먹다. 우리가 다양한 뜻으로 사용하잖아요. 껍데기나 껍질을 까서 속 안에 있는 것을 먹을 때도 까먹다. 그리고 나 약속 시간 까먹었어. 어떤 일을 잊어버리다 할 때도 까먹다라는 말을 쓰는데 도대체 까먹어도 될까요? 무슨 뜻인지 궁금하죠? 자, 우리 이야기 읽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교재 122쪽입니다. 목적은요,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는 거예요. 깊은 산 까먹마을에 장소 나왔어요. 까먹마을. 잘 까먹는 다람쥐들이 살았어. 어떻게 잘 까먹었을까요? 튼튼한 앞니로 단단한 껍데기를 잘 까먹었지. 도토리를 여기저기 잘 묻어두고
어디 묻었는지 잘 까먹었고. 아, 두 가지 다 해당이 됩니다. 도토리 껍데기도 잘 까먹었고요. 또 도토리를 묻어두고 묻어둔 장소도 까먹었대요. 둘다 돼요. 가을이 되면 바빴어. 겨우내 먹을 도토리를 땅속 보금자리에 저장하느라고. 자, 다람쥐들은요, 겨울에 겨울잠을 자잖아요. 자, 겨우내라는 뜻은요, 겨울에 계속해서 이런 뜻이에요. 자, 보금자리는 굉장히 편안하고 아늑한 곳을 보금자리라고 하죠. 자, 다람쥐들은 겨울잠 자면서 먹을 도토리를 땅속 보금자리에 저장하느라고 가을에 바빴대요. 자, 그리고 집 밖에도 저장했어. 여기저기 나누어서. 이제 봄에 먹을 게 떨어지면 찾아 먹으려고. 가을에 내가 묻은 거야. 내가 그걸 왜 먹어? 이렇게 따지는 다람쥐는 없었어. 까먹었으니까. 오, 그렇군요. 다람쥐들은 잘 까먹는 세상이 좋았어. 아기 다람쥐 줄무늬만 빼고. 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나왔습니다. 줄무늬. 자, 그런데요. 줄무늬는요. 잘 까먹는 세상을 좋아하지 않았죠. 자, 이야기 이어서 읽어볼게요. 줄무늬는 아까웠어. 아무도 못 찾는 도토리는 그냥 썩을 수도 있거든. 다른 동물의 먹이가 되거나. 줄무늬는 억울했어. 줄무늬는 도토리를 빨리빨리 많이 묻었거든? 그럼 빨리빨리 많이 찾아 먹어야 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었지. 어떤 다람쥐는 느릿느릿 조금 묻어놓고 빨리빨리 많이 찾아 먹을 수도 있겠네? 어우, 억울해. 생각할수록 억울했어. 줄무늬는 빈 딱따구리 둥지로 높이 올라갔어. 자,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 불공평한 세상을 어떡하지? 자, 줄무늬의 고민입니다. 줄무늬는요, 이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줄무늬의 고민이에요. 줄무늬는요, 도토리를 빨리빨리 많이 묻는데요. 자, 그러면 먹을 때도 내가 묻은 만큼 내가 빨리 먹고 많이 먹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까먹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억울하고 아깝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줄무늬의 성격을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줄무늬는요, 조금 개인주의적인 성격인 것 같죠? 다른 사람의 이익이나 사회의 이익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자신만의 이익을 생각하는 다람쥐인 것 같습니다. 그쵸? 자, 줄무늬가요, 이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느끼는데 그 뒤에 어떻게 할까요? 뒷이야기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읽을게요. 자, 그럼 여기까지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입니다. 잘 까먹는 다람쥐들이 사는 마을의 이름은 무엇인지 쓰시오. 자, 마을의 이름 뭐였어요? 까먹 마을이었죠. 자, 까먹 마을에는요, 잘 까먹는 다람쥐들이 살았어요. 도토리도 잘 까먹고, 또 도토리 묻은 곳도 어디에 묻었는지 잘 까먹고요. 자, 까먹 마을입니다. 자, 이어서 10번입니다. 다람쥐들이 도토리를 땅속에 묻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자, 왜 땅속에 묻어요? 먹을 것이 떨어지면 찾아서 먹으려고 땅속에 묻는 거죠. 자, 1번, 가을에 도토리가 너무 많아서 아니고요. 2번, 도토리가 썩을까봐 걱정되어서 아닙니다. 3번, 누가 많이 묻었는지 시합하려고. 자, 다람쥐들은요, 까먹어서 누가 많이 묻었는지 알수 없을 거예요. 4번, 먹을 게 떨어지면 찾아 먹으려고. 맞습니다. 5번, 다른 동물들이 못 먹게 숨기려고. 이것도 아니죠? 정답은 4번이 되겠어요. 자, 이어서 11번입니다. 줄무늬가 기억처럼 생각한 까닭으로 알맞지 않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 자, 기억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줄무늬는 아까웠어. 자, 왜 아깝다고 생각했죠? 뒤에 나와요. 아무도 못 찾는 도토리는 그냥 썩을 수도 있거든. 그냥 썩는 것이 아까운 거죠. 아니면 다른 동물의 먹이가 되거나 다람쥐가 묻었는데 다람쥐가 먹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동물의 먹이가 되는 것이 아까웠던 거예요. 자, 그럼 1번. 아무도 못 찾는 도토리는 썩을 수 있어서 아깝다고 생각한 거 맞죠?
자, 그런데 알맞지 않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라고 했으니까 아무 표시하면 안 돼요.

0: 자, 도토리를 많이 묶고 많이 먹을 수 있어서. 이거 맞아요? 아니죠. 도토리를 많이 묶고 많이 먹을 수 있어서 아닙니다. 자, 그래서 알맞지 않은 것, 동그라미. 3번, 도토리가 다른 동물의 먹이가 될수 있어서. 맞아요. 다른 동물의 먹이가 될수 있어서 아까웠다고 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알맞지 않은 것, 2번에 동그라미 표 합니다. 자, 이어서 12번 문제입니다. 니은에서 알수 있는 줄무늬의 성격을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 자, 니은은 이 부분입니다. 줄무늬는 억울했어. 줄무늬는 도토리를 빨리빨리 많이 묻었거든? 그럼 빨리빨리 많이 찾아 먹어야 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었지. 그러니까 내가 묻은 만큼 내가 먹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죠. 내가 묻은 것을 다른 다람쥐가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인 거예요. 자, 줄무늬 성격 어떠한가요? 자, 침착한가요? 차분한가요? 아니죠. 활동적인가요? 아니죠. 자, 긍정적인가요? 이것도 아닙니다. 개인주의적인가요? 맞아요.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알수 있는 성격은 개인주의적이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어요. 자, 지금 여기에서 긍정적임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어때요? 긍정적인 성격인가요? 긍정적이다라는 건 이런 거예요. 친구들 학교에서 교과서 수업하면서 뒤에 붙임딱지나 뒤에 붙임 자료 같은 거 뜯죠. 자, 뜯다 보면 잘 뜯길 때도 있지만 찢어질 때도 있어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그럴 때 어떤 친구는 찢어졌네. 뭐 어쩔 수 없지. 뭐 테이프로 붙여서 하자. 이런 친구가 있어요. 자, 그런 친구들은 긍정적인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요? 선생님 찢어졌어요. 새거 주세요. 미안하지만 선생님도 교과서가 하나밖에 없어서 새거 없어요. 그냥 붙여서 사용합시다. 이래도 하기 싫어요. 안 할래요. 이런 친구들은 긍정적인 친구라고 볼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친구들도 한번 나의 성격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성격을 나타내는 말, 다양한 말들 우리 공부했는데 친구들의 성격은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네요. 자, 이렇게 12번 문제까지 풀어 보았는데요. 우리 이어서 문어 이모 만나러 가볼까요? 친구들, 오늘 공부 재미있었지? 배운 내용 문어 이모랑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고. 오늘은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는 방법을 공부했어. 인물의 성격은 어떻게 파악하니? 첫 번째, 인물의 성격을 나타내는 말을 살펴보는 거야. 두 번째, 상황에 따라 인물이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했는지 살펴본다면 우리가 인물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다 이거지. 이두 가지 꼭 기억해야 돼, 친구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이 문제 풀어서 수강후기 게시판에 남겨줘. 꼭 남겨줘야 돼. 친절하다, 부지런하다, 용감하다처럼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남다른 성질이나 성품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오늘 문제는 너무 쉽다, 그지? 정답을 아는 친구들 수강후기 게시판에 남겨줘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서 더욱더 재미있는 국어 공부하자고. 다음 시간에도 문어 책방 또 놀러 와야 돼. 안녕.
1: 모두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시상사태. 바람은 약한 게 나무들이 흔들흔들. 태국에 흙탕물도 많이 떠들어가고. 저기 뭐가 이상한 게? 여기는 펭수. 산사태 징후 발견. 산사태 징후 발견. 등산객과 인근 주민들 대피요망. 대피요망. 산사태는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인해 지반이 약해지면서 생기는 자연재난입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63%가 산지로 이루어져 있어 산사태 발생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산간지역뿐 아니라 도심에서도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호우 및 태풍주의보가 발령되면 산지 주변에서 야외 활동은 절대 금지. 산사태 취약 지역 주민은 대피 장소를 파악하고 급경사지와 배수로를 미리 점검합니다. 대피 명령이 발령되면 귀중품을 챙겨 집 밖으로 뛰어나옵니다. 삐, 침착해, 침착해.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산지에서 떨어진 곳으로 신속히 이동합니다. 차량 운행 시에는 저속 운행을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합니다. 산사태 징후를 발견하거나 인명피해 및 고립이 우려될 경우 1

1599 또는 상임항공 구조대로 구조 요청을 합니다. 순식간에 큰 피해를 주는 산사태.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니 방심은 금물. 미리 알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듣기만 해도 저절로 알게 되는 마법 같은 역사를 선물하는 역사로운 생이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만나는 15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배워볼 주제는 빈체제인데요. 먼저 학습 포인트와 핵심 키워드 살펴볼게요.

플러스 포인트와 핵심 키워드 잘 살펴보았나요? 그럼 본격적으로 키워드를 통해 빈체제에 알아보겠습니다. 빈체제를 설명하는 키워드입니다. 먼저 오스트리아의 재상을 주도로 하여 빈회의가 개최되었는데요. 특히나 이 빈체제를 동요시킨 대표적인 사건이 7월 혁명과 2월 혁명입니다. 그리고 이후 빈체제가 붕괴되는데요. 도대체 빈체제가 무엇일까요? 교환을 통해 더욱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교환 함께 볼게요. 오스트리아의 재상이었던 메테르니히의 주도로 빈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과 이 나폴레옹 전쟁 이후 발생한 것이에요. 이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요. 그 회의의 내용을 보니까 각 국의 지배권과 영토를 프랑스 혁명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자고 협의합니다. 그럼 도대체 프랑스 혁명 이전의 상태란 무엇일까요? 사실 프랑스 혁명의 영향으로 전 세계에서는 자유주의와 민족주의가 전파되었습니다. 특히 이 자유주의는요, 왕정 질서를 부정하기도 했고요. 특히 이 민족주의는 우리가 같은 민족끼리 똘똘 뭉치자, 그래서 하나의 독립된 나라를 만들자라고 하는 사회 풍조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이게 싫었던 나라들이 있겠죠. 어떤 나라일까요? 많은 민족을 다스리고 있었던 제국들은 이러한 민족주의, 자유주의가 퍼져나가는 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 빈회의에서 결정한 거예요. 우리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를 억압하자고요. 그 결과 생겨난 체제가 바로 빈체제입니다. 하지만 이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를 쉽게 억압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이 동요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빈체제가 동요되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그리스가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독립합니다. 그런데 이때 그리스를 지원했던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영국과 프랑스예요.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은요. 영국은 이 빈회의에서 꽤나 주도적이고 적극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리스의 독립을 지원했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자신의 나라의 이익이 더욱더 중요했다는 것을 알수 있겠죠. 이후 프랑스에서 7월에 혁명이 발생합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에 다시 왕정이 복고되어 샤를 10세가 프랑스를 지배하고 있었는데요. 이 샤를 10세가 언론을 탄압하고 의회를 해산하는 등 전제 정치를 강화해 나갔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먼저 알고 가면 좋을 지식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역사책에 자주 나오는 세 가지의 정치 형태를 구분하시는 건데요. 먼저 전제 정치, 그리고 입헌군주정, 교환에 함께 필기해 볼게요. 바로 공화정이 있습니다. 이를 먼저 알고 가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먼저 전제 정치라고 하는 것은 쉽게 보면 황제가 전부 다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황제 또는 왕이 자신의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전제정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입헌군주정은 무엇일까요? 질문. 입헌군주정은 왕이

0: 왕이 존재할까요?
1: 네, 입헌군주제는 왕이 존재합니다. 대신 이 왕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왕의 권력이 법에 의해서 제한을 받게 되죠. 그리고 공화정이 있습니다. 공화정은 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공화정은 왕이 없습니다. 대신에 국민이 선출한 대표가 있는 것이죠. 잘 알겠죠? 그럼 다시 볼게요. 샤를 10세가 자기 마음대로 전제 정치를 했죠. 그러자 파리 시민들이 봉기하여 샤를 10세를 축출한 사건, 이것이 바로 7월 혁명입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고민했겠죠. 아, 이제 정치 형태 어떤 거 하지? 하다가 결정한 것이 입헌군주정입니다. 입헌군주정은 왕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루이 필리프를 왕으로 추대합니다. 다음은 2월 혁명입니다. 7월 왕정이 부유한 시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자 선거권 확대를 요구하던 중소시민층과 노동자들이 봉기하여 왕정을 무너뜨린 것이 바로 2월 혁명이네요. 이 결과 공화정이 수립되었습니다. 공화정은 왕이 없고 국민이 선출한 대표가 있다라고 했죠. 그리고 2월 혁명의 결과로 오스트리아의 메테르니히가 추방되면서 빈체제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키워드를 통해 정리해 볼게요. 자, 이제는 눈에 보이죠? 빈회의를 개최했던 바로 오스트리아의 재상 메테르니히가 있었습니다. 메테르니히 주도로 빈회의가 개최되고 그 결과 빈체제가 형성되었죠. 그런데 이빈 체제를 붕괴시킨 대표적인 사건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프랑스의 7월 혁명입니다. 프랑스의 7월 혁명의 배경은 샤를 10세의 전제 정치 때문이었죠. 이 결과 7월 혁명이 발생하였고, 7월 혁명의 영향으로 입헌군주정이 수립됩니다. 입헌군주정은 무엇이라고 했죠? 왕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왕의 권력이 법에 의해 제한을 받았어요. 당시 왕으로 루이 필리프가 선출됐죠. 하지만 2월 혁명이 발생했습니다. 왜였을까요? 특히 2월 혁명은 당시 7월 왕정이 부유한 사람들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자 선거권을 확대해달라고 하는 중소시민층 사이에서 일어난 혁명입니다. 그 결과 공화정이 수립이 되었어요. 그리고 2월 혁명의 영향으로 빈체제는 완전히 붕괴되었죠. 여러분, 특히 오늘 이와 함께 정치 형태에 대해서 많이 배워보았는데요. 왕정, 입헌군주정, 공화정, 또 전제정치까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확인 문제 풀어볼게요. 첫 번째 문항입니다. 빈체제는 오스트리아 괄호의 주도로 열린 빈회의를 통해 형성되었다. 괄호에 들어갈 말은? 네, 메테르니히입니다. 두 번째 문항입니다. 7월 혁명 이후 프랑스에서는 괄호가 즉위하여 입헌군주정이 수립되었다. 괄호는 누구일까요? 네, 루이 필리프입니다. 세 번째 문항입니다. 2월 혁명으로 프랑스에서는 왕정이 무너지고 괄호가 수립되었는데요. 괄호는? 네, 공화정입니다. 여기까지 핵심 키워드를 바탕으로 빈체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중요한 키워드와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EBS 중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정태영입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이 강좌의 절반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너무 대단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10강 동아시아와 인도 지역 질서 변화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의 수업의 나침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배울 내용은 전근대 중국 지역 질서 변화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전근대의 마지막 왕조라고 부르는 명나라와 청나라에 대해서 배울 건데, 특히 청나라 같은 경우는 만리장성 북쪽에서 온 이민족이거든요. 그들이 중국 이제 전역을 지배하면서 어떠한 통치체제를 활용했는가, 사용했는가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나라와 청나라의 정치 부분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전근대 일본 지역 질서 변화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우리가 근대로 가기 전에 일본은 중국과 한국과는 좀 다른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더 독특한 형태로 근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무사정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막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그 막부의 마지막에 위치하는 게 에도 막부라고 부릅니다. 에도 막부 때 어떠한 특징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전근대 인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의 마지막 왕조라고 부르는 국가는 무굴 제국입니다. 무굴 제국은 이때까지 있었던 국가와는 다르게 종교가 조금 달랐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종교, 힌두교와 불교 이런 게 있었는데 다른 종교가 등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종교를 바탕으로 인도 전역 어떻게 지배했는지 그 정치체제의 변화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통점을 말씀드리면 근대로 가기 전 마지막 정치체제, 왕조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동아시아와 인도의 역사는 근대 직전까지 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울 내용의 한컷 그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기쁜 마음과 함께 한컷 그림 준비해봤는데, 근대라고 하는 우리가 시대적 구분선이 있습니다.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서양 열강들이 제국주의 열강으로 발전하면서 전 세계로 확산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근대로 가기 전에 이 이전 시대를 전근대라고 하거든요. 전근대에서 근대로 뛰어가는 국가로서 중국에는 청나라가 있고요. 인도에는 무굴 제국이 있습니다. 이 두 국가가 근대로 가기 전에 어떠한 정치적 변화가 있었는가, 통치체제의 변화가 있었는가 살펴보면서 이거를 제국주의 열강의 식민지 수탈, 그거 연결 지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 중국사 어떤 내용 배웠었냐면, 원나라가 만리장성 북쪽에 있었던 몽골 제국이었습니다. 몽골 제국이 이제 만리장성 남쪽으로 내려와서 중국 전역을 지배하면서 원나라라고 하는 국가를 건설하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몽골 제일주의 바탕으로 중국인들을 좀 차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중국인들이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바탕으로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반란 중에 홍건적의 난이 대표적입니다. 이 홍건적의 난이 워낙 거세게 발생했기 때문에 원나라가 만리장성 북쪽으로 도망가게 되거든요. 우리 거기까지 배웠습니다. 그 이후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나라 말에 홍건적의 난 출신이었던 주원장이 난징을 수도로 건국했던 나라가 바로 명나라입니다. 이 명나라가 좀 독특한 점이 뭐냐면요. 이전에 있었던 중국 왕조들은 화북 지역이 중심지였습니다. 장안이라든지 러양이라든지 베이징이라든지, 물론 동진이라든지 남송 같은 나라는 강남이 중심지였지만 이거는 쫓겨나서 어쩔 수 없었죠. 근데 반면에 명나라 같은 경우는 시작부터 강남 지역이었던 난징을 중심지로 합니다. 이 난징은 한자로 바꾸면 남경이라는 뜻이거든요. 베이징은 북경이라는 뜻이고, 이름에서도 알 수 있지만 남쪽 지역에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 강남 지역, 난징을 수도로 건국했던 나라가 명나라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황제로 등극했던 홍무제의 정책이 중요합니다. 홍무제의 정책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무제는 이제 몇 가지의 정책의 방향성이 뭐냐면, 첫 번째는 황제에게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뭐 그런 요소들을 제거하자. 두 번째는 몽골족의 지배로 인해서

흐트러졌던 한족의 그런 질서를 회복하자. 이두 가지의 방향성을 바탕으로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일단 중앙집권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재상제도를 폐지합니다. 재상은 황제 밑에서 이제 그런 업무들을 총괄하는 그런 역할이었는데, 육부를 황제 직속으로 편입하면서 황제가 모든 힘을 독재하는 황제 독재 체제를 확립하게 됐던 것이죠. 지방에서는요, 이갑제라는 걸 실시합니다. 농민들을 이와 갑으로 이제 합치면서 110포를 이갑이라고 하는 이제 구성 요소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자치적으로 운영하게 되고, 거기서 세금 알아서 모아서 알아서 바쳐라 라고 하는 좀 지방 자치적인 그런 모습을 보인다. 이갑제고요. 세 번째는 토지대장과 호적대장을 정비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원말 혼란 때 그런 것들이 많이 훼손됐을 테니까 그걸 다시 정비하면서 재정 수입을 증대하고 농민 생활을 안정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한족 전통 문화를 부흥하려고 합니다. 몽골족에 의해서 그런 한족 전통 문화가 좀 흐트러졌다라고 판단한 거죠. 대표적으로 육류라고 하는 걸 반포합니다. 육류는 여섯 개의 깨달음이라는 뜻인데, 이 깨달음의 내용이 유교적인 통치를 바탕으로 이제 만들어졌다라는 게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즉, 백성들한테도 유교라고 하는 그 통치 이념을 좀 전파하려고 했던 것이죠. 유교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모에게 효도해라. 윗사람을 공경하라.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라. 자손을 잘 교육하라.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라. 잘못을 저지르지 말라. 내용들이 다 유교적인 가르침을 바탕으로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유교에서도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자신의 역할에 맞게끔 행동하는 걸 되게 강조하거든요.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자식은 자식으로서, 부모는 부모로서, 왕이면 왕으로서, 신하면 신하로서, 뭐 이런 식으로 각자에 맞는 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서도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좀 안정적으로 백성들을 통치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홍무제가 죽고 나서 이제 그걸 계승했던 황제가 있는데, 그 황제 사이에서 또 영락제라고 하는 황제가 베이징을 좀 다스리고 있었던 그런 그 황족이었거든요. 근데 영락제가 반란을 통해서 황제 자리에 집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영락제는 중심지가 홍무제의 강남과 다르게 북쪽 화북 지역의 베이징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일단 중앙 집권을 하면서 자금성이라고 하는 걸 건설했고 베이징으로 천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강남이 중심지였던 명나라가 영락제가 집권하면서 다시 베이징으로 올라오게 된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이 베이징은 지금까지도 중국의 수도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자, 영락제의 특징 중 하나가 대외 팽창을 많이 했다라는 겁니다. 베트남을 정복했고, 이제 그리고 만리장성 북쪽에 여전히 원나라의 잔존 세력이 있었거든요. 그들을 공격하면서 명나라의 그런 통치 질서를 확립하려고 했던 그런 역할입니다. 그리고 좀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정화의 함대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정화라고 하는 거는 그냥 사람 이름인데, 이 사람이 환관인데, 함대를 가지고 동남아시아에서 아프리카 해안까지 진출하면서 명나라 황제한테 조공 바쳐라 라고 돌아다녔던 사건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군세가 가는 그 거대하게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명나라 황제한테 굴복해서 조공을 바쳤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거든요. 이걸 바탕으로 해외 진출의 계기를 마련했고 중국 문화가 확산됩니다. 자, 중국의 관점에서는 성리학이 발전되면서 어떤 게더 중요해졌냐면, 중화 사상이 되게 중요해졌습니다. 세상의 중심은 중국이다. 주변 국가는 이 중국에게 조공을 바치는 조공 질서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이거를 단순히 주변 국가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저 멀리 있는 국가들까지 조공 질서에 편입하면서 명나라의 강력함을 보여줬던 것이죠. 정화의 항해를 한번 보면은, 일단 수도가 베이징이고, 그 다음에 언제나 이제 그 바닷길에서 중심 항구라고 할수 있는 치안저우가 있습니다. 이 치안저우를 바탕으로 동남아시아와 저 멀리 아프리카까지 갔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함대가 신항로 개척 때 나오는 배에 비해서 몇 배가 컸다라고 합니다. 자, 하지만 명나라도 멸망의 그 단계를 넘어가지 못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관리들 사이에서 권력 다툼이 있었습니다. 또한 외적들의 침입이 좀 많았습니다. 몽골족의 침입이 특히 많았고요. 특히 이때 임진왜란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이 임진왜란의 그 내용 자체가 어떤 내용이냐면, 일본에서 우리 중국 원정할 건데 조선아 길좀 내줘
라고 하게 됐단 말이죠. 조선이 나 길 못 내줘 라고 하면서 발발했던 전쟁인데, 이때 명나라 입장에서는 조선이 함락 멸망당하게 되면은 일본이 공격 올 수 있으니까 임진왜란 때 조선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재정이 악화됐고요. 무리하게 세금을 징수하면서 백성들의 원성이 높아졌던 것이죠. 이때 이자성의 농민군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면서 명나라가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 틈에 타서 성장했던 민족이 있습니다. 바로 만주족이라고 하는 민족인데, 옛날에는 여진족이라 불렀습니다. 이 만주족의 누르하치가 후금을 건국합니다. 임진왜란을 틈타서 조선과 명나라의 힘이 약해진 틈을 타서 성장하게 됐던 것이죠. 특히 홍타이지 때 국호를 청나라로 바꾸면서 지금 우리가 아는 청나라가 됐던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후금의 금나라가 우리가 송나라 때 배웠던 그 금나라예요. 여진족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금나라로 만들었다가 청나라로 이름을 바꾸게 된 것이죠. 자, 이들의 주력 부대가 팔기군이라고 하는 부대인데, 이 팔기군이 이자성의 농민군을 무찌르고 베이징을 점령하면서 수도로 삼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명나라는 후금과 계속 싸우고 있었는데, 내부 분열로 인해서 멸망하게 됐고, 청나라가 그 틈을 타서 들어와서 중국을 지배하게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청나라의 발전을 보면, 청나라는 강의제, 옹정제, 걸륭제라고 하는 3대 성군 시기가 있습니다. 3명 다 굉장히 정치도 잘했고, 되게 청나라가 황금기를 맞이하는 그런 시기라고 볼수 있는데, 130여 년 동안 전성기를 누렸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때 영토를 엄청 확장했는데, 명나라 때에 비해서 그 영역이 엄청 넓어졌습니다. 일단 몽골, 칭하이, 신장, 티베트, 타이완 등 오늘날 중국 영토 대부분을 확보했던 시기가 바로 이 청나라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청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언제나 그랬지만 몽골 때도 그랬지만, 소수의 이 이민족들이 다수의 중국인들을 다스리는 통치 방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몽골인들 같은 경우는 몽골 제일주의를 바탕으로 통치를 했었죠. 청나라 어떻게 통치했는지

자, 그리고 중화사상을 탄압합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중화사상은 중국인들이 중심이 되는 건데, 그들의 사상에 의하면 이민족들, 즉 여진 만주족도 이민족이기 때문에 우리 밑에 있어야 되는데, 이 중화사상이 그대로 유지가 돼버리면 청나라 입장에서 통치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중화사상을 탄압하고 그들에 맞게끔 변형하면서 새롭게 통치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중국 지식인들이 청나라 왕조를 비난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시킵니다. 자, 이렇게 강압책만 하면 언제나 불만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겠죠. 회유책도 함께 진행을 했다라는 게 청나라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과거제를 지속합니다. 이 중국인들이 공부해서 관리로 나아갈 수 있게끔 과거제를 지속했고요. 명나라의 이제 지방에 있었던 지배층이었던 신사층의 특권을 유지하면서 그들을 이제 시스템 내로 들어오게끔 계속 만들었던 것이고요. 한족 학자를 동원해서 사고전서라고 하는 완전 집대성한 책도 만들고요. 중요 관직에는 만주족과 한족을 함께 등용했습니다. 언제나 가장 큰 불만인 거는 그 제국을 통치할 때 피지배 민족들을 배제한다는 거 있거든요. 몽골 제국처럼. 자, 근데 이 청나라 같은 경우는 한족도 이제 적극적으로 등용하면서 꽤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족들이 자연스럽게, 청나라? 또 생각해보니까, 하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을지도? 막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동화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통치 방법은 청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그림으로 표현해 봤는데, 일단 회유책부터 보겠습니다. 중요 관직의 만주족과 한족을 함께 등용했고요. 유학 교육을 장려하고 과거제를 지속했습니다. 하지만 강압책을 통해서 우리 청나라 무서운 나라야, 이것도 같이 보여줬거든요. 한족의 중화사상을 탄압하고 청왕조에 대한 비판을 금지했습니다. 약간 마스크로 입을 가린 그런 모습을 볼수 있죠. 한족에게 만주족의 풍습인 변발과 호복을 강요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머리가 이제 변발이라고 하는 이제 유목민족의 전통 머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명청시대의 경제와 문화 부분 보면 경제에서 창장강 하류 지방을 중심으로 상품 작물을 재배하고 외래 작물들이 보급됩니다. 상공업 쪽에서는 면직물, 견직물, 도자기 등의 생산이 증가되었고요. 대외교역에서는 유럽에서 중국 물품의 인기가 엄청 높아집니다. 특히 차와 도자기, 비단과 같은 물품들이 정말 귀족의 사치품으로서 인기가 엄청 많아지게 돼요. 그 시대를 말하는 학풍의 이름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발전하게 되고, 이 물품의 대금으로 대량의 은이 유입됩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은이 굉장히 많아지게 됐고, 은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 은이라고 하는 게 나중에 이제 스노우볼이 굴러서 중국에 괴롭히는 그런 사건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은도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나라 후기 때는 바다로 나갈 수 있게 해금 정책을 완화하고, 청나라 때에는 공행무역이라고 하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이제 상인들을 중심으로 무역을 했던 공행무역이 중심되었습니다. 사회와 문화 측면에서는 신사층, 유교적 소양을 갖춘 지식인들, 지방간을 도와서 향촌 질서를 유지하는 신사층이 있었고요. 학문으로는 양명학과 고증학이 발달했습니다. 서민 문화, 즉 서민들을 중심으로 문화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데, 삼국지연이, 우리가 흔히 아는 삼국지, 수호전, 서유기, 홍유몽 등의 중국의 대표적인 서민 문학 소설들이 이때 만들어지게 되고요. 지금도 읽으면 되게 재밌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대외 교류를 보면 서양 상인과 선교사가 방문하고요. 크리스트교 포교가 이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중국 왕조는 이거를 좀 박해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고요. 대포제조법, 천문학 역법, 수학 지리학 등이 전래됐고, 명나라 말기에는 마테오 리치라고 하는 사람이 고녀 망국 전도 및 천주실이라고 하는 이제 책을 쓰면서 이제 서양의 문화가 중국으로 많이 전파되기도 했습니다. 자, 유학의 발전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춘추전국 시대 때는 공자와 맹자의 유가, 고대 유학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한나라 때는 동중서를 중심으로 훈고학이 발전했고, 송나라 때는 성리학, 명나라 때는 양명학, 청나라 때는 고증학이라고 하는 게 발전했습니다. 유학의 약간 학문의 발전 흐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녀 망국 전도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세계 지도입니다. 이전에는 좀 중국을 많이 부각시켜서 했는데, 이제 좀 지금의 세계 지도와 비슷한 형태로 띄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줄진 항해를 실시한 왕조에서 볼수 있었던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황제의 명령을 받은 정화는 함대를 이끌고 1405년부터 모두 7차례에 걸쳐 항해했습니다.

항해에 나섰다. 정화가 한번 항해할 때마다 수백 척 내외의 선박과 대규모의 선원이 동원되었다. 명나라에서 나온다면 정화의 항해가 나올 확률이 좀 높습니다. 자, 1번. 황제에게 조공하는 사신. 이게 정답이겠죠. 오경정의는 당나라고요. 분석행위로 탄압하는 유생, 진나라고요. 산치대탑을 건설에 명령하는 왕, 인도의 마우리아 왕조. 한건적의 난을 피해 이동하는 호족, 후한대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중국 왕조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언급하면서 흐름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로 우리가 배웠던 나라가 상나라였죠. 상나라는 신권 정치가 대표적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발전했던 나라가 주나라였습니다. 주나라에서는 봉건제를 바탕으로 통치체제 정비했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었고, 이 봉건제가 혈연관계를 바탕으로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혈연관계가 흩어지게 된댔죠. 그러면서 춘추전국시대라고 하는 중국사의 혼란시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혼란을 극복했던 왕조가 바로 진나라입니다. 이 진나라에서는 진시황의 통치체제 정비가 중요하다고 했었고요. 근데 곧 멸망을 해요. 법가를 바탕으로 너무 가혹하게 통치했기 때문에. 그 뒤에 등장하는 한나라 때는 주나라의 봉건제와 진나라의 군현제를 이제 좀 섞은 믹스한 군국제, 그리고 한무제 때는 군현제로 발전하게 된다. 그리고 또 혼란 시기가 이제 신나라, 왕망이 건국했던 신나라가 등장하면서 혼란스러웠고, 다시 호족들을 중심으로 후한을 건국하게 됩니다. 후한이 쭉잘 나가다가 황건적의 난이라고 하는 농민 반란으로 혼란스러워지게 됐고, 이 혼란 시대를 위진 남북조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 시대를 극복했던 나라가 수나라고요. 곧 멸망하고 당나라로 발전하게 됐죠. 당나라 때는 안사의 난과 항소의 난으로 인해서 절도사의 세력의 힘이 굉장히 강해졌고, 이 혼란 때문에 5대 10국 시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혼란을 극복했던 나라가 송나라였고요. 이 송나라 때는 요나라라고 하는 거란족이 주된 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나라가 성장하게 되면서 송나라의 중심지를 빼앗기게 되는데 남송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남송까지 멸망시켰던 나라가 몽골제국에서 나왔던 원나라입니다. 하지만 홍건적의 난으로 인해서 멸망하게 되고 명나라와 청나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사 흐름 꼼꼼하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본의 무사 정권이라고 하는 게좀 중요한데, 헤이안 시대 말에 귀족들이 장원을 지키기 위해서 무사들을 고용하기 시작합니다. 이 무사 세력이 독자적인 세력으로 성장하게 되고, 무사 중심의 봉건 사회가 발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무사 정권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무사들 중에서 당시에 정의 대장군이라고 하는 관직이 있었거든요. 약간 군사령관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거를 일본어로 쇼군이라고 합니다. 이 쇼군이 그 일본에 있던 모든 이제 힘을 가장 강한 세력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쇼군이 머물고 있었던 지역을 막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마쿠라 막부는 가마쿠라라고 하는 지금의 도쿄 주변에 있는 그 지역에서 이제 있었던 막부라고 보시면 되는데,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수립하면서 만들어졌던 이제 일본사의 첫 막부라고 볼수 있고요. 이 막부가 몽골이 침략하면서 쇠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이제 한국사로 치면은 외구의 침략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일본이 혼란스러워지는 시기입니다. 그런 혼란을 극복했던 시기가 무로마치 막부입니다. 교토라고 하는 지역 근처에서 성장했던 막부인데, 이때는 이제 일본이 좀 안정되게 되면서 조선과 외교 사절 교환하고 명나라와 조공 무역을 전개하면서 동아시아가 좀 안정적인 시기로 돌입하게 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무로마치 막부가 이제 혼란스러워집니다. 15세기 후반부터 100여 년 동안 무사들이 다툼을 벌입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그 전쟁이 엄청 많이 일어나는 전국시대라고 하는 건데, 이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일본의 만화라든지 영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튼 이런 혼란 시기를 통일했던 사람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임진왜란에 관련된 뭐 영화를 보신 친구들은 좀 익숙한 이름일 거예요.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 시대를 통일하면서 좀 많은 무사들이 너무 힘이 강하니까 이거를 좀 외부로 세력을 돌려야겠다, 넘겨야겠다 하면서 명나라 정복을 하자라고 이제 무사들을 꼬드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선을 침략하면서 야, 우리 명나라 공격할 거니까 길좀 내줘. 조선은 싫은데? 라고 하면서 전쟁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근데 결국에 처음에는 일본이 좀 우세했다가 조선에서 뭐 이순신 장군님이라든지 여러 의병들, 승병 등의 활약으로 인해서 조선과 명나라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이제 전국시대 혼란을 수습했던 도요토미 정권이 혼란스러워지게 되고,

최종적으로 그의 밑에 있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에도의 막부를 건설하면서 에도 막부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에도 막부는 중앙집권적 봉건제를 수립하게 되는데 산킨 코타이 제도라는 걸 실시했습니다. 좀 복잡한데 좀 간단하게 한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일본에는 왕이 있습니다. 천황이라고 부르는 왕이 있고요. 그 막부를 다스리는 쇼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막부 정권이라는 건 천황보다 쇼군이 더 힘이, 실질적인 힘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천황은 있지만 쇼군이 실질적으로 일본을 대표하고 많은 정책들을 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전에 가마쿠라 막부랑 무로마치 막부 때는 조금 비슷비슷했거든요. 천황도 여전히 힘이 강했어요. 근데 에도 막부 때부터는 이 쇼군의 힘이 더 강해지면서 천황을 압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을 이제 쇼군을 중심으로 그런 봉건제를 수립하게 되는데, 지방에 있었던 영주가 일정한 기간마다 수도였던 이제 막부가 있었던 에도로 올라오게 하는 산킨 코타이 제도가 실시됐던 거죠. 자, 산킨 코타이 제도 보면은 지방에 있었던 영주가 에도 막부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도로망이라든지 상공업이 발달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에도 막부의 경제와 사회 부분을 보면 존인 문화, 경제가 발달하고 대도시가 성장하면서 등장하면서 존인이라고 하는 도시 상공업자가 성장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흔히 일본의 전통 문화라고 생각하는 가부키와 우키요에라고 하는 그림체가 유행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좀 대외교류는 제한적으로 했습니다. 크리스트교 금지했고요. 사무역을 통제하면서 막부를 중심으로 교역하는 것만을 인정했습니다. 조선 통신사 등을 통해서 조선과 교류했고요. 중국인, 네덜란드인에게 나가사키의 일부를 개항하면서 난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발달하면서 그도 어느 정도 서양의 문물이 어느 정도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8세기 이후에는 국학이 발달했고요. 자, 이 부분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나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원외 침략을 막아내는 과정에서 가마쿠라 막부가 쇠퇴하였다. 그러고 에도 막부가 열렸다. 그 사이에는 무로마치 막부와 전국시대 통일이 있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좀 요약하기 위해서 흐름 정리 한번 해볼 건데, 일단 야마토 정권과 나라 시대는 선진 문화가 유행했고요. 헤이안 시대 때는 국풍 문화가 유행하면서 견당사 파견 중단됐습니다. 그러고 무사 정권으로 넘어와서 가마쿠라 막부, 무로마치 막부, 에도 막부로 이어지게 되면서 일본 전근대가 완성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인도로 한번 가볼 겁니다. 인도에서는 바부르라고 하는 사람이 인도에 침입하면서 건국을 했습니다. 약간 외부에서 온, 또 이것도 일종의 이민족이죠. 이 바부르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몽골 제국, 칭기스칸과, 그 다음에, 다음 강의 때 배운 티무르 제국이라고 서아시아에 만들어진 국가 있거든요. 중앙아시아와. 그 국가의 티무르 그 두 자, 그, 그 집안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몽골 제국을 계승한다라고 하는 그런 명목을 가지고 침입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름도 몽골이라는 뜻에서 무굴 제국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아크바르 황제와 아우랑제브 황제, 두 명의 황제가 중요합니다. 일단 아크바르 황제부터 살펴볼게요. 인도 북부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 무굴 제국이 이슬람교 제국이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비이슬람교도에게 거두던 지지아를 폐지하고요. 이슬람교 믿지 않아도 힌두교도에게 간직을 수여하는 등의 이슬람교와 힌두교의 화합을 좀 추진했습니다. 좀 관용적으로 통치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뒤를 이었던 아우랑제브 황제 때는 최대 영토를 차지하면서 전성기를 누리기도 했지만 이슬람 제일주의 정책을 통해서 힌두교와 뭐 여러 종교들의 불만을 가지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두 가지의 차이점을 시험에서 많이 물어보곤 합니다. 쇠퇴도 보면 이좀 지배를 받고 있었던 차별을 받고 있었던 비이슬람교가 반란을 일으키게 됐고, 이때 영국을 포함한 여러 유럽 세력들이 인도에 침투하면서 쇠퇴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바부르가 외부에서 들어와서 아크바르 황제 때는 북인도, 아우랑제브 황제 때는 거의 중국 인도 전역을 차지하게 됐는데, 그게 고점이었던 거죠, 인도에. 그때부터 이제 하락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굴 제국의 문화 부분 볼 건데, 일단 종교적으로 시크교라고 하는 게 발전합니다. 이 시크교의 특징은 유일신이라고 하는 이슬람교의 특징도 받아들임과 동시에 인간평등, 카스트 부정이라고 하는 불교와 자이나교라고 하는 종교의 그런 내용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약간 일종의 힌두교에 대한,
힌두교, 이슬람교에 대한 좀 종교 개혁적인 움직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언어는 힌디어, 페르시아어, 아랍어를 혼합하는 우르두어를 사용했고요. 대표적인 건축물로는 타지마할이 있습니다. 인도하면 대표적인 건축물이죠. 그리고 무굴 회화라고 하는 게 발달하면서 회화도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자, 무굴 제국이 시험에 나온다면 아크바르 황제와 아우랑제브 황제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자, 가왕제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17세기 후반 가는 인도 남부 대부분을 정복하며 제국의 최대 영토를 차지했지만 선대 황제와 달리 힌두교 사원을 파괴하여 백성들의 불만을 사기도 했다. 이슬람교를 중심으로 했다. 아우랑제브 황제에 관련된 내용인데 답은 1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인도사 좀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에서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 아리아인들이 침입하면서 원주민을 지배하기 위해서 카스트제와 브라만교를 활용했고요. 그 브라만교가 이제 카스트제가 신분제 차별을 많이 하니까 불교에서는 이거를 비판하면서 성장했고 마우리아 왕조는 그리고 쿠샨 왕조는 불교를 후원하면서 성장했다. 그리고 그 뒤에 등장하는 굽타 왕조는 이제 브라만교를 중심으로 하는 힌두교를 중심으로 다시 발전하게 됐고 이 과정에서 이슬람 세력의 인도 진출 이후에 무굴 제국으로 인해서 이제 이슬람교가 인도에 많이 들어오게 된다.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오늘도 강의 듣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의 때 봐요. 수고하셨습니다.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0: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건강하게 늙어가는 방법에 대한 궁금증, 우리 모두의 관심사죠. 생활습관, 식단, 운동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몸의 균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호르몬은 뭐 사춘기나 갱년기 이런 성적인 변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수면, 또 면역, 노화 속도 이렇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답니다. 오랫동안 이 호르몬과 대사질환 또 노화 관리 이 분야를 연구해온 전문가가 계십니다. 호르몬 전도사라는 별명을 갖고 계신 내분비내과 전문의이신데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안철우 교수

0: 호르몬 많이 들어는 봤는데 예, 예. 정확히 호르몬이 뭡니까?
1: 호르몬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호르마오라고 해서 그리스어에서 나온 말인데요. 불러 일으키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6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세포들은 각자 행동을 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이렇게 통과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것도 컨트롤 할 수 있는 신호 전달 체계가 필요한데 예. 그게 바로 호르몬이거든요. 그러니까 화학 물질인데 이게 혈관 내에 돌아다니면서 우리 몸에 어떤 신호를 보내는 그게 바로 호르몬이라고 단정할 수 있겠습니다.
0: 사람 몸속에서 저절로 나와요?
1: 그렇죠. 호르몬이라는 것이 분비하는 기관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내분비 기관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갑상선이라든지 췌장이라든지 뇌하수체 또 이제 여자로 치면은 이제 난소라든지 공황에서 나오는 그런 화학물질들이 다 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0: 호르몬의 종류는 몇 가지나 됩니까?
1: 몇 가지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교수님?
0: 뭐 제가 그냥 기억나는 거는 한 10가지 정도밖에 없는데.
1: 보통 그 10가지 이상이 되고요. 한 4,000가지 정도 됩니다.
0: 4,000가지나 예, 돼요?
1: 그런데 예. 그게 이제 우리가 4,000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제대로 그 구조나 기능을 아는 건 한 100에서 150가지 정도 되는데 앞으로 이제 분자 생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면서 점점 4,000가지의 정체가 베일이 벗겨지는 일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화학물질인데 혈관을 타고 몸을 돌아다닌다 이거죠.
1: 맞습니다.
0: 그러면서 뭐 명령을 내린다고요?
1: 그렇죠. 어떤 이제 신호들을 갖다 전달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초인종을 누른다고 저희는 얘기를 하는데 예. 예를 들면 어떤 세포 속에서 수용체라는 게 있고요. 호르몬이 이제 가면서 어떤 신호를 갖다가 전달해서 세포가 그 기능을 하게 하는 거거든요. 근육 세포에 가서 근육으로 움직이게 하고 또 이제 우리가 내장의 기관으로 가서 뭐 간에서 간의 기능을 올리기도 하고 또 이제 소장이나 대장의 기능, 위의 기능 같은 것들을 발달시키는 것이 바로 호르몬이라 할 수 있겠죠.
0: 제가 오늘 오프닝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호르몬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성호르몬,
1: 맞습니다.
0: 사춘기, 네, 예. 뭐 갱년기 뭐 네. 이런 거잖아요.
1: 예, 예, 예.
0: 그런 거 왜 생기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사춘기하고 갱년기가 생기면 호르몬이 갑자기 올라갔다가 갑자기 떨어지고
0: 갑자기 올라가면 사춘기예요?
1: 그러니까 사춘기 때 보통 이제 우리가 성호르몬 같은 것들이 올라가게 되고요. 도파민 같은 호르몬이 올라가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그 올라갔던 호르몬들이 결국은 어느 순간에 호르몬의 분비가 떨어지게 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갱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0: 예, 예.
1: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성호르몬이 떨어지는 그 갱년기를 우리가 제1의 갱년기라고 하면 갱년기라는 건 어떤 호르몬이 없어지는 하나의 시점만 있는 게 아니고 계속 호르몬이 없어지는 시점들을 갖다 우리가 갱년기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0: 네.
1: 갱년기는 결국은 하나의 스펙트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양년까지 갈 때 31개의 터널을 지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갱년기라는 건 제1의 갱년기가 있다면 그 다음에 또 성장 호르몬이 떨어지는 제2의 갱년기가 있고요. 또 멜라토닌 호르몬이 떨어지는 또 제3의 갱년기가 있고 계속 호르몬들이 1파, 2파, 3파 없어지는 그 시기를 네. 우리가 갱년기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0: 그러면 갓난아기가 태어나서 네. 그때부터 호르몬이 증가할 거 아니에요?
1: 맞습니다.
0: 정점이 몇 살쯤이에요?
1: 보통 정점이 시작되는 게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제일 나오는 최초의 호르몬은 멜라토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멜라토닌이 나왔다가 두 번째 의외로 성호르몬이 나옵니다. 사람들 생각은 성호르몬 그러면 사춘기 때 나오는 걸로 생각하지만 이미 엄마 뱃속에서 남자아이는 남성호르몬이 나오고요. 여자아이는 여성호르몬이 나옵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미니사춘기라고 하는데요. 이 미니사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정체성에 혼란이 생깁니다.
0: 네네.
1: 그다음에 이제 성장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해서 이 성장호르몬이 결국은 이제 아이를 키우고 결국 태어나고 그다음부터 이제 20대까지 갔을 때 사춘기 때부터 성호르몬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20대 모든 호르몬들이 이제 춤을 추고 뛰어노는 카니발 시대가 되는 거죠.
0: 그래서 그러니까 20대 때가 정점이에요.
1: 정점이고 그다음부터 이제 30대, 40대부터 이렇게 올라갔던 호르몬들이 하나씩 하나씩 불려들여가는 시기가
0: 줄어드는
1: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갖다 마치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이 집에 불려들어간다 우리는 얘기를 하는데 말하자면 이제 제일 먼저 불려들여가는 거는 맨 나중에 올라갔던 호르몬부터 불려 들어갑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성호르몬이 이제 나중에 나오니까 먼저 불려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성장 호르몬이 불려 들어가고 마지막에

0: 멜라토닌 호르몬이 분려들어가게 되면 인간의 생명은 끝나는 거죠. 그래서
1: 최초에 나온 게 멜라토닌이고
0: 네,
1: 마지막에 사라지는 게
0: 그
1: 멜라토닌.
0: 멜라토닌이고. 그래서 이제 이게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건데, 저는 그래서 인간의 일생은 호르몬으로 시작해서 호르몬으로 끝난다, 이렇게 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1: 그 사춘기가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호르몬이 막 늘어나면서 아까 초인종 누른다고 하셨는데
0: 네.
1: 수도 없이 막 눌러대니까
0: 예,
1: 질풍노도가 되는 거군요.
0: 질풍노도의 시기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 사춘기도 어머니의 갱년기를 못 이긴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게 사춘기 아이하고 갱년기 엄마하고 싸우면 갱년기 엄마가 이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래요.
0: 그만큼 호르몬의 세계는
1: 네.
0: 신비하고 놀랍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1: 호르몬이 노화와 관련이 되나요?
0: 그렇죠. 우리가 노화라는 거는요, 마치 우리가 제1간문이 있고 제2간문이 있고 제3간문이 있는 것처럼 각각의 노화의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탠퍼드 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늙어버리는 시기가 있거든요. 서서히 늙어가는 게 아니고요, 갑자기 40대에 늙고 갑자기 50대 중반에 늙고 60대에 늙고 70대 말에 늙게 되는데, 꼭 각각의 시기에 지키는 수호 호르몬이 있는데 그 호르몬이 없어지면서 확 노화가 급속도로 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40대에 인슐린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50대에 성 호르몬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60대에 성장 호르몬이 없어지고, 70대에 멜라토닌이 없어지면 노화의 속도가 브레이크 없이 확 자동차가 달려가는 것처럼 되는데, 그때 만일에 우리가 그 호르몬들을 관리를 잘한다면 노화의 속도를 늦출 수 있다,
1: 그러는
0: 이렇게
1: 거예요.
0: 볼수 있는 거죠.
1: 최근에 이 호르몬 불균형 때문에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0: 예,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1: 왜 늘어나고 있을까요?
0: 왜냐하면 지금 현대 사회가 이 호르몬의 불균형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1: 그래요.
0: 왜냐하면 멜라토닌 호르몬은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호르몬이고 최초의 호르몬인데, 인간이 원래는 밤에 잠을 자고 낮에 깨어나야 되지만 이 멜라토닌 호르몬부터 시작을 해보면 밤에도 불 켜놓고 자고 이러면서 멜라토닌 호르몬이 건강하게 나올 수가 없고요.
1: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건 밤에 잠을 자야 나와요?
0: 밤에 잠을 자게 하는 호르몬이고 잠을 잘때또 왕성하게 나오는 호르몬이 멜라토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시차저항 때문에 멜라토닌 같은 거 영양제로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 멜라토닌 호르몬이 사실은 잠을 자게 하는 호르몬이라고 할수 있지만 본질은 이 멜라토닌 호르몬은 항산화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속의 산화성 스트레스를 없애는 게 멜라토닌이거든요. 사람들은 멜라토닌 호르몬 그러면 이게 그냥 잠자게 하는 호르몬인 줄 알고 있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멜라토닌 호르몬의 유래도 원래는 피부 색깔이 바뀌는 줄 알고 이름을 멜라닌 세포에 관계되는 호르몬이라고 해서 멜라토닌으로 지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수면과 관계되고 면역과 관련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세포의 재생과 관계되는 호르몬인 것을 알게 된 거죠. 근데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 사회에는 이 밤에도 불야성을 이루고 잠을 제대로 못 자게 되니까 멜라토닌 호르몬의 문제가 생기고요. 또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아지게 됩니다.
1: 스트레스.
0: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음식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당지수가 높고 고지방이고 이렇게 되면은 인슐린 호르몬의 문제가 생기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살았던 어떤 시대보다 현대 사회에는 이 호르몬의 불균형이 많이
1: 알겠습니다.
0: 생길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환들이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거죠.
1: 호르몬 불균형 하면 딱 생기는 질환 1번이 뭡니까?
0: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대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4대 대사성 질환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불면증이라든지
1: 불면증?
0: 아니면은 이제 그 당뇨병이라든지
1: 당뇨,
0: 고혈압이라든지
1: 고혈압,
0: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다 호르몬의 불균형인데, 사람들은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플라톤의 동굴의 우화라는 걸 들어보면 동굴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림자를 보고 그림자만 두려워하고 있는데요, 본질은 모닥불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혈압이나 혈당이나 콜레스테롤은 결국 호르몬의 모닥불에 비춰진 그림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하나를 갖다 정복하려고 하면 정복할 수가 없고요. 결국은 그 모닥불을 갖다가 우리가 표적 삼아서 관리를 해야
1: 알겠습니다.
0: 되는 거죠.
1: 그러니까 당뇨병 환자는 당뇨병 치료제뿐 아니라 호르몬 요법도 써야 된다?
0: 당연하죠.
1: 그런
0: 왜냐하면
1: 말씀.
0: 당뇨병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인슐린 호르몬만 생각하지만 혈당과 관계되는 호르몬이 8가지나 있습니다. 인슐린도 있죠. 스트레스 받아서 혈당 올라가는 사람은 코르티솔에 문제가 있는 거죠. 잠을 못 자서 혈당 올라가는 사람은 멜라토닌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운동을 못 해서 혈당이 올라가는 사람은 성장 호르몬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호르몬들의 균형을 맞춰줘야 제대로 혈당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1: 그뭐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지만
0: 네.
1: 혹시 뭐 내가 호르몬 불균형 상태가 아닌가 자가 진단하는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0: 네, 제가 그 방법들을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요, 운동을 해도 자꾸 살이 찐다.

0: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보면은 이제 이게 에너지 대사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분들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해도 운동을 해도 이게 다 네. 연소가 되지 않고 살이 찔 수가 있으니까요. 이거 한 가지. 두 번째는 땀이 비 오듯이 난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밤에 잠을 잘 못 잔다. 네 번째는 상열감이라고 해서 몸에 열이 나는데요. 뭐 상반신에서는 열이 나지만 하반신은 오히려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는. 그다음에 이제 얼굴과 온몸이 잘 붓는다.
1: 붓는다.
0: 그다음에 이제 실제 나이보다도 더 노안이 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이 들어 보인다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늘 피곤해도 피로가 안 가시는 분들.
1: 쉬어도 피곤하고. 예,
0: 잠을 자도 계속 피곤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감정 조절이 쉽지 않고 우울하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방금 밥을 먹었는데 또 배가 고프고 허기지가 난 분들이요. 그다음에 밤에 화장실에 자주 가고 항상 목이 마르다. 입이 이제 건조해진 분들 있죠. 예. 이런 열 가지 증상 중에 세 가지 이상이면 호르몬의 균열이 시작되는 거고요. 네. 다섯 가지 이상 있으면 내음비내과를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시작하면서 건강하게 늙고 싶은 어떤 궁금증. 네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근데 네네. 아까 교수님께서 이 40대부터 네 번에 걸쳐서 네. 급격한 노화가 온다.
0: 네, 노화가 이제 계단식으로 그러니까요. 생기는 거죠.
1: 그 급격한 노화가 오는 네 번이 네 가지 호르몬 때문이다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하나씩 봅시다. 네네. 40대 때 처음 줄어드는 게 뭐라고 그러셨죠, 아까?
0: 아,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 단계별 호르몬이고, 그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네 가지의 중요한 호르몬은 그 단계별 노화와 관계없이 중요한 호르몬들이 있습니다. 아,
1: 첫 번째가 뭡니까?
0: 첫 번째가 이제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장 호르몬, 그로스 호르몬이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인슐린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기, M-O-G-I라고 해서 모기라고 하는데 파리가 아니고 모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예, 그게 아니라 멜라토닌, 옥시토신, 그로스 호르몬, 성장 호르몬, 인슐린 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네, 네. 40대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건 인슐린 호르몬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인슐린 호르몬이라는 것은 대사하고 관계되는 호르몬이거든요. 네. 우리가 노화라는 거는 대사적인 노화도 있고요. 신체적인 노화도 있고 정신적인 노화도 있고 더 잘 아시겠지만 사회적인 노화도 있다고 있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래서 첫 번째 인슐린이 문제가 되면 대사적인 노화가 생겨서 혈당이 올라가고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그러한 성인병이 생기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40대 우리가 관리해야 될 호르몬은 인슐린, 예. MOGI 중에서 인슐린을 인슐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1: 인슐린에 문제가 생기면 대사질환으로 간다.
0: 대사질환, 그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대사증후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대사증후군 그러면 비만,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대사증후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인슐린에 문제가 생기면 대사증후군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1: 자, 그럼 이제 40대쯤 되면 아, 인슐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0: 호르몬이라는 거는 일중 변동이 있고 연중 변동이 있어요.
1: 무슨 뭐요?
0: 일중 변동이 있고
1: 일중.
0: 예, 그러니까 하루에도 아침에는 코르티솔이 올라가서 나를 각성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저녁에는 멜라토닌이 나와서 나를 잠재워야 되는 것처럼 하루에도 변화가 있고요. 또 연중 변동이 있습니다. 봄에는 어떤 호르몬이 문제가 생기고 여름에는 어떤 호르몬이 문제가 생기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연령대에 따라서 또 호르몬의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인슐린이 있잖아요.
1: 40대.
0: 40대. 근데 이 호르몬은 식사, 운동, 그다음에 수면, 스트레스 네 가지의 기둥에 따라서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어떤 호르몬은 예를 들면 어떠한 그 기둥이 더 강력하게 작용을 하는데 인슐린은 제일 강력하게 작용하는 기둥은 식사입니다.
1: 식사.
0: 그래서 인슐린 관리를 잘하려면 식사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요.
1: 어떻게 먹어야 인슐린이 잘...
0: 어떻게 먹느냐는 것보다 식품이 갖고 있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당지수라고 하는데요. 같은 시간 내에 혈당이 확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빠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건 당지수가 높은 식품입니다.
1: 혈당 스파이크. 뭐
0: 혈당 스파이크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교수님 고구마하고 감자 중에 어느 게 더 당지수가 높을 것 같습니까?
1: 고구마 같은데요?
0: 아닙니다.
1: 더 달아요 고구마가.
0: 그렇지만 단 거하고 다르고요. 아하. 당지수라는 건 얼마나 빨리 흡수가 돼서 인슐린을 자극하냐의 문제인데 감자가 더 당지수가 높은 식품이거든요.
1: 그래요.
0: 그러니까 이게 당도의 문제를 떠나서 당지수가 낮은 음식을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론 열량도 중요하지만 식사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거꾸로 식사법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1: 예.
0: 그래서 결국은 당지수가 낮은 음식부터 먹는 채소부터 먹고 고기 먹고 탄수화물을 조금 먹는 그런

0: 그렇게 관리를 하다 보면
1: 채소, 단백질,
0: 고지 탄수화물.
1: 그다음에 탄수화물.
0: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인슐린의 급격한 상승을 막을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인슐린 관리를 우리가 오랫동안 잘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1: 40대는 인슐린,
0: 인슐린,
1: 식사,
0: 예.
1: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0: 탄수화물. 예. 요즘 연속 혈당 측정기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혈당을 재지 않고 눈으로 보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자기가 이제 자기한테 맞는 음식이 어떤 거고 위험한 게 뭔지를 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1: 좌우간 당 지수가 높은 것 피해야
0: 피하고
1: 한다.
0: 식사의 순서도
1: 순서를
0: 중요하고,
1: 지켜야 한다. 그게 이제 인슐린 40대.
0: 네.
1: 그다음 두 번째 50대에는 이제
0: 성호르몬,
1: 성호르몬.
0: 갱년기 있지 않습니까? 남성은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고
1: 네.
0: 여성은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는데요.
1: 예.
0: 이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는 것도 운동하고 관련이 많습니다.
1: 그건 운동.
0: 예, 그래서 근육을 갖다가 잘 유지하는 사람들은 같은 나이라 하더라도 남성 호르몬이 덜 떨어지고요. 물론 음식도 중요하지만 여성 호르몬도 여성 호르몬에 좋은 음식들이 있잖아요. 뭐
1: 예.
0: 석류라든지 토마토라든지 이런 걸 드셔서 자기가 갖고 있는 여성 호르몬의 분비를 가급적이면 잘 유지하려고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그런 호르몬의 활성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50대의 성호르몬을 유지하는 방법이라 할수
1: 거기서
0: 있겠습니다.
1: 1번은 운동이다.
0: 네.
1: 운동을 하고 근육이, 그때부터 근육이 빠질 텐데,
0: 그러니까 근 감소증이 생기는 거죠.
1: 그러니까 빠지지 않게
0: 네.
1: 근육을 계속 유지하고 그러면 그 과정에서 성호르몬이,
0: 잘 유지될 수 있다는 거죠.
1: 알겠고요. 아까 중요한 호르몬 네 가지 중에 이게 그 모기 중에서
0: 네. 네.
1: 세 번째가 이제 성장 호르몬이었거든요.
0: 성장 호르몬 60대부터 이제 없어지는데요. 60대가 되면 나의 성장 호르몬의 절반이 없어지고요. 그다음에 70대가 되면 이 5분의 1뿐이 안 남게 되거든요.
1: 아니, 근데 그럼 50대까지도 성장 호르몬이 나와요?
0: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하기로는 야, 성장 호르몬은 요즘 저신장증 아이들도 많이 생기고
1: 예.
0: 하니까 이 아이들 키클 때만 생긴다고 생각하지만 성장 호르몬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나오는 호르몬이 성장
1: 아,
0: 호르몬이거든요. 성장
1: 그래요?
0: 호르몬이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노화에 신체적 노화가 있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1: 예.
0: 신체적 노화와 가장 관련이 있는 호르몬이 성장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성장 호르몬이 부족해지면 콜라겐이 부족해서 주름이 막 생기고요.
1: 주름.
0: 피부 노화가 급속히 오게 됩니다.
1: 네.
0: 그리고 색소 침착에 대해서 검버섯도 생기고 기미도 생기고 그래서 이 성장 호르몬이 신체적 노화와 관련이 있고요. 특히 이제 지방하고 근육의 부위를 이게 배치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있지 않아야 될 곳에 생기는 지방을 우리가 이소성 지방이라고 하는데 그런 지방을 만들어 내는 것도 성장 호르몬의 불균형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성장 호르몬이 문제가 생기면 나이살이라고 해서 갑자기 이제 몸매가 바뀌는 거죠.
1: 네.
0: 이 성장 호르몬은 아까 인슐린은 식사라고 했지만 성장 호르몬도 식사도 중요하지만
1: 예.
0: 운동이 중요합니다.
1: 아, 성호르몬과 비슷하게
0: 예,
1: 성장 호르몬도 운동.
0: 운동이 중요하고 특히 운동 중에서도 유산소 운동이 아니라 근력 운동을 해야 됩니다.
1: 근력 운동.
0: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도 성장 호르몬은 필요하다, 죽을 때까지 필요하다, 그리고 성장 호르몬을 잘 유지하려면 근육과 근력 운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1: 네.
0: 강조하고 싶습니다.
1: 성호르몬하고 비슷하네요. 그런
0: 네.
1: 면에서는 60대부터 근력 운동을 반드시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성장 호르몬 때문이다. 네. 성장 호르몬 주사 어린아이들한테 막 놓기도 하잖아요. 그럼 60대 때도 그런 거 맞으면 좋은가요?
0: 아니, 아이들한테도 성장 호르몬 주사를 무조건 맞으면 안 되고요. 사실 이제 성장판이 닫히기 전에 이 아이가 정말 자신이 키가 클수 있는지 없는지 예측 키를 갖다가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 키하고 아빠 키를 더해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여자아이는 13을 빼고 남자애는 13을 더해서 나누기 일을 하면 얘 평균 얼만큼 키가 클지를 알 수가 있지만 그게 이제 사실은 얘의 속도 같은 걸 봐서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떨어져 있다든지.
1: 그런 경우만 주사를
0: 그렇죠. 그리고
1: 놓는다.
0: 또 실제로 성장 호르몬 검사를 해서 그게 부족할 때만 놔야지 이 성장 호르몬이 전가의 보도는 아니거든요.
1: 그럼 60대라고 해서 그런 거 맞으면 안
0: 그렇죠.
1: 되겠네.
0: 60대는 오히려 이제 그럴 때보다 성장 호르몬 주사를 좀 적게 맞아야 되는데 사실 이제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필요한 사람은 맞아야 되겠지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운동
1: 운동을
0: 잘하고
1: 통해서.
0: 그다음에 잠을 잘 자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올라가고요. 수면 호르몬과 성장 호르몬은 짝꿍 호르몬이거든요. 또 스트레스 받으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면 적어도 우리가 초용량의 어떤 소량의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는 정도까지의 효과는 볼 수가 있는 거죠.

0: 그리고 이제 모기 중에 두 번째가 옥시토신이에요.
1: 옥시토신, 예, 예.
0: 그거는 뭐 어떤 기능을 하는 겁니까?
1: 옥시토신은 우리가 생물 시간에 배웠기를 자궁 수축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옥시토신 호르몬은 사실은 어떤 배려의 호르몬이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거든요.
0: 배려.
1: 예, 그래서 사랑이란 감정도 처음에 우리가 플라토닉한 사랑을 할 때는 도파민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도파민을 호감 호르몬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다가 이제 남녀가 뜨겁게 사랑할 때 에로스적인 사랑을 할 때는 엔돌핀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때는 옥시토신 호르몬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내분비내과 의사들은 사랑이란 감정도 서너 가지 호르몬의 물감으로 표현해 수치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이 옥시토신 호르몬이라는 건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어머니를 이렇게 자궁을 수축시키고 모유를 많이 나오게 하는 그런 작용 보다도 이 정말 이 감정적인 모성애를 일으키는 호르몬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옥시토신 호르몬은 사회 활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0: 사회 활동.
1: 그래서 옥시토신 호르몬
0: 사회적 노화와 관련이 있겠네요.
1: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사회적 노화와 네, 관련 있는 호르몬이 옥시토신이고, 이게 부족해지면 왜 은퇴하시고 나서 막 뒷방에서 계속 혼자 그 방콕하고
0: 그렇죠.
1: 이런 것들이 다 옥시토신 호르몬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옥시토신 호르몬은 계속 사회생활을 하면서 유대관계를 가질 때 이 옥시토신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0: 아, 사회생활을 하면 할수록 옥시토신이 분비된다.
1: 그렇죠. 스킨십을 하고 좋아하는 사람 보고 좋아하는 손주 사진이라도 보면 반려동물이라도 스킨십하고 보고 있으면 옥시토신 호르몬이 올라간다고 되어 있고요.
0: 이거는 그러니까 무슨 운동이나 식사나 관계없이 정신적인 거군요.
1: 정신적인 거죠. 그래서 예. 사실은 이 옥시토신 호르몬이라는 게 어떤 뭐 성적인 쾌감도 옥시토신 호르몬이 줄 수도 있지만, 이게 어떤 사랑에 관련된 아가페적인 사랑과 관련 있는 호르몬으로 되어 있고, 최근에는 이 옥시토신 호르몬이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0: 꼭 그렇겠네요.
1: 예, 예. 옥시토신 호르몬이라는 게 그 우리 치매에 가장 중요한 베타아밀로이드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거의 생성을 억제하고 이미 생성된 베타아밀로이드의 배설을 촉진시키는 호르몬으로 네. 알려져 있거든요.
0: 그 뭐 그냥 상식적으로 네. 사회적 관계가 고립되면 치매 위험이 커지겠죠.
1: 그렇죠. 그다음에 또 사회적 관계가 좋아지면 치매 위험은 줄어드는데 문제는 그 연결고리가 뭔지 몰랐다가 그게 이제 옥시토신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0: 알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친한 사람들과 유대관계를 하면 할수록 옥시토신은 네. 유지가 된다.
1: 달리기를 하도 혼자 달리는 것보다는 네, 네. 러닝크루를 두고 같이 달리게 되면 옥시토신 호르몬이 또 올라가는 거죠.
0: 자, 이 모기 중에 첫 번째가 멜라토닌이 나오셨어요. 네. 이게 태어나자마자 처음 생기는 거고 네. 사람 죽을 때 마지막에 사라진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 멜라토닌은 뭡니까?
1: 그 멜라토닌이라는 게 사실은 미토콘드리아만 있으면 멜라토닌 호르몬이 다 분비됩니다. 아메바도 멜라토닌이 있고요. 유글라나도 멜라토닌이 있고요. 심지어 식물도 멜라토닌이 있어서 식물성 멜라토닌 많이 드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멜라토닌이라는 게 원래는 외부에 있는 어떤 적들, 자극을 갖다가 없애기 위한 항산화 물질이었거든요. 알고 봤더니 이게 본질적으로 수면과 관련이 있고요. 잘 때 보면은 뇌가 청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뇌를 청소하는 호르몬이라고 알려져 있고 또 한 가지는 면역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멜라토닌이 부족한 사람들이 감기에도 잘 걸리고요. 코로나도 잘 걸리고요. 네. 멜라토닌이 부족한 사람들이 암도 잘 생기는 거죠. 면역과도 관계되는 호르몬입니다. 또 이 멜라토닌 호르몬이 대사하고 관련이 있어서 환자분들 중에 진료실에서 저는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왜 공복 혈당이 높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 멜라토닌 호르몬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혈당도 떨어뜨리고 혈압도 떨어뜨리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호르몬의 작용을 갖고 있는 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멜라토닌이 나이가 들면 70대만 돼도 이제 멜라토닌이 점점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잠을 자기가 힘들어지고 자더라도 빨리빨리 깨게 되고
0: 새벽에 깨는 거예요.
1: 그 잠의 질이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70대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고 관리해야 될 호르몬이 멜라토닌이라는 거죠.
0: 어떻게 관리

0: 아, 멜라토닌 호르몬이 제일 중요한 건 네. 햇볕을 잘 쬐어야 됩니다.
1: 아.
0: 우리가 이제 멜라토닌 호르몬의 오리진을 보게 되면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햇볕을 쬐면 세로토닌으로 바뀌고요. 이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바뀌어서 손과 샘이 저장되어 있다 끝내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멜라토닌 호르몬을 잘 관리하고 유지하려면 햇볕을 쬐서 트립토판에서 세로토닌을 일단 많이 만들어놔라.
1: 네, 네.
0: 많이 만들어놓은 걸 잘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잘 손과 샘에 저장을 멜라토닌 했는데 문제 이걸 꺼냈어야 되는데 잘 꺼내쓰는 게 필요하거든요.
1: 어떻게 꺼냈어요?
0: 근데 빛이 들어오면 이 손과 샘에 저장된 멜라토닌이 안 들어와요. 안 분비가 안 되는 거죠.
1: 어.
0: 그래서 잘 때는 조금 깜깜하게 어둡게 자야지만 이 멜라토닌이 잘 꺼내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따뜻한 것보다 약간 서늘하게 자는 게 멜라토닌 분비에 도움이 되고요.
1: 네.
0: 그래서 뭐 반신욕 같은 거 하는 사람들 보면 왜 온도가 올라갔는데 반신욕 하면 잠이 오죠? 그렇지만 온도가 올라갔다 떨어지는 순간에 멜라토닌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멜라토닌 호르몬 갖다 같이 이제 우리가 같은 시간대에 자려고 했을 때 가장 좋은 멜라토닌을 획득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11시에서 1시 사이 멜라토닌이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내가 잠을 갔다가 잘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이다 그러면 11시에서 1시 사이에 그때의 멜라토닌은 내가 꼭 가질 수 있도록
1: 네.
0: 그 시간에 자게 하는 게 중요하죠.
1: 11시에서 1시에는 가급적 자라.
0: 네, 무조건.
1: 네.
0: 또 한 가지는 잘 때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멜라토닌 분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음식을 갖다가 좀 저녁을 일찍 드시고 또 운동을 또 과격하게 하게 되면 코티졸 호르몬이 올라가서 멜라토닌 호르몬이 잘 끊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녁 때 너무 격한 운동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1: 네, 네.
0: 제일 중요한 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남아있는 멜라토닌을 확 청소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왜 완벽하게 청소돼야 새로운 게 들어올 수 있듯이 아침에 되면 멜라토닌을 빨리 자연광을 쐬서 멜라토닌을 싹 사그라들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자연광을 쐬서 남아있는 멜라토닌을 확 물러가게 하고 내 몸속에 부신의 코티졸을 확 올려서 자기의 어떤 서카디안 리듬을 만들어내는 게
1: 네.
0: 훌륭한 또 좋은 멜라토닌을 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1: 가장 중요한 그 네 가지 뭐 게다가 성장 호르몬까지 성호르몬까지 다섯 가지 좀 살펴봤는데
0: 네, 네.
1: 그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기전을 발휘하는지 들어봤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들어봤거든요.
0: 네, 예, 예.
1: 그런데 그냥 보조제로 먹으면 안 돼요?
0: 보조제라는 거가 사실은 그게 호르몬이라는 게 단백질이잖아요. 그래서 단백질이 들어와서 그게 곧 그 호르몬이 되는 건 아니고요. 내가 호르몬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외부의 어떤 호르몬을 주입하기보다는 내가 그런 기능이 좀 남아있다면 그걸 내가 그것을 이렇게 잘 분비할 수 있게 하는 게 일단은 첫 번째고요.
1: 네,
0: 근데
1: 네.
0: 그게 정말 떨어져 있을 때는
1: 극심한 불균형이 생긴
0: 있을
1: 사람만
0: 때는 뭐 인슐린이 안 나와서 인슐린 주사를 맞듯이
1: 알겠습니다.
0: 성장 호르몬이 안 나오면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을 수도 있죠.
1: 그냥 보조제로 해결되는 건 아니군요.
0: 그렇죠.
1: 자. 아까 말씀 도중에 잠깐 도파민 얘기가 나왔고
0: 네, 예, 예.
1: 요즘 도파밍이라고 해가지고
0: 예, 예.
1: 짧은 동영상 계속 쳐다보고 있고
0: 네, 예.
1: 그럼 어떤 자극에 자꾸 그 중독돼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0: 네, 예.
1: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0: 도파민이 이제 우리가 도파민 터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쾌감의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쾌감의 호르몬은 아니고 이게 어떻게 보면 목적을 갖고 나를 갖다 그쪽을 추진시킬 수 있는 동력이 되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성취됐을 때 기분이 좋고 이런 건데 사실 도파민도 느린 도파민이 있고 빠른 도파민이 있습니다.
1: 네, 네.
0: 착한 도파민이 있고 나쁜 도파민이 있다고 저희는 얘기를 하는데 너무 자극을 해서 들어오는 어떤 빠른 도파민들은 자꾸 중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파민을 분비하는 능력은 한정되어 있는데 자꾸 도파민이 나오다 보면 도파민 수용체는 줄어들게 되고요. 투수가 많아지면 포수가 줄어드는 것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겠죠. 수용체가 줄어드니까 더 많은 도파민을 원하게 되고
1: 그렇죠.
0: 중독이 되는데
1: 그렇죠.
0: 그 마시멜로 효과라고 들어보셨겠지만 뭔가 고통을 수반하는 쾌감 같은 그런 도파민은 사실 중독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제가 젊은 사람들한테 가장 필요한 호르몬 하나만 꼽으라면 도파민을 갖다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도파민이 많은 청년일수록 성공할 그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또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아주 빨리 쉽게 획득하는 도파민보다는 조금 어렵게 고통을 수반하는 도파민을 얻었을 때 느끼는 쾌감에 좀 훈련 받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사실 도파민은 나쁜 호르몬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도파민 디톡스 얘기를 하는데 그건 도파민이 나쁘다는 거 전제하에서 얘기하는 거지만 저는 도파민 밸런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1: 밸런스.
0: 그래서 도파민이 있으면 도파민 수용체가 있고 그 밸런스가 중요하다.
1: 네.
0: 너무 많아도 문제고 너무 적어도 중요하니까 알겠습니다. 밸런스가 중요하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밸런스는 뭐냐면 호르몬을 하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호르몬의 생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파민에 문제가 생기면 긍정의 호르몬을 좀 더 많이 일으키고 도파민에 문제가 생겼을 때 부정의 호르몬을 일으킬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고 그래서 도파민 디톡스가 아니라 도파민 밸런스를 해야 된다고 제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1: 그리고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네. 지금 가장 집중해서 보실 분이 제가 볼 땐 갱년기이신 분들.
0: 맞습니다.
1: 갱년기 슬기롭게 넘기는 호르몬 관리법은 뭐가 있습니까?
0: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갱년기라는 게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또 다른 갱년기가 올 수 예.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갱년기라는 게 한 가지 호르몬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호르몬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봤던 갱년기 환자는 물론 여성 호르몬도 문제가 있었지만 스트레스 호르몬도 문제가 있었고 멜라토닌 호르몬이 문제가 있었고 한마디로 복합적으로 호르몬에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고요. 또 한 가지 호르몬에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정말로 나의 갱년기의 원인이 되는 호르몬이 어떤 불균형인지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고 그걸 알게 됐을 때
1: 그걸 어떻게 알아요?
0: 아, 그건 이제 호르몬이라는 걸 검사해 보면 알 수가 있죠.
1: 그거는 병원을 찾아야만 예, 예, 예. 알고 있군요.
0: 그래서 검사를 해보고 그 호르몬을 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개별적으로 좀 유지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아, 사람마다 다 다르군요.
0: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 호르몬이라는 게 4천 개가 있는데
1: 네.
0: 우리가 왜 네 몸속에 100명의 의사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4천 개의 호르몬이 4천 명의 의사가 있다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죠.
1: 아, 갱년기 증상이 좀 심각하다 그러면 병원 진단을 받아서 나는 특히 어떤 호르몬 때문인지를 먼저 파악해라.
0: 네,
1: 그리고 그 호르몬에 대한 관리를
0: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1: 네. 예. 어떻게 이렇게 호르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셨어요?
0: 아, 제가 이제 내분비내과를 전공을 네.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환자들을 보고 특히 이제 어머니가 네. 이전에 그 손목터널 증후군이 있었거든요. 근데 나이가 많으신데 수술을 하시겠다고 그래서 아니 뭐 나이가 많으신데 그냥 참고 지내셔라. 미병이죠 말하자면 그때 당시도 건강하지도 않고 병은 아니지만 뭔가 고통스러운 그 상황. 그럴 때 의사들한테 찾아가면 참으라 그런다든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머님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네가 아무리 명이면 뭐하냐. 이 환자의 사소한 고통을
1: 그러게요.
0: 들어주지 않는 게 무슨 명이냐. 그 당시에 제가 이제 SCI 논문도 200개 쓰고 연세의대 최우수 연구 업적상도 받고 그랬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한테 어떤 깨달음이 생긴 거죠. 모름지기 의사라는 것은 환자의 어떤 사소한 고통의 이 원인이 뭔지를 갖다가
1: 예, 예.
0: 같이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1: 그렇죠.
0: 생각을 했던 거죠.
1: 어.
0: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가 손목 그 수술을 받고 굉장히 좋아졌는데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1: 아이고.
0: 그다음부터 제 말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믿지를 않는 거죠.
1: 어.
0: 네가 아무리 의사라도 이런 것들을 또 이해 못하는 게 무슨 의사냐 얘기를 해서 또 다시 제가 또 깨닫게 됐고요. 그다가 이제 어머니가 이제 점이 있는데 점을 또 뽑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아버지도 안 계신데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냐 했더니 어머니 얘기가 여자들은 나이가 들어도 이쁘다, 곱다, 깨끗하다 이런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1: 예.
0: 그래서 정말 인간의 행복과 건강이 뭘까, 노화라는 게 뭘까. 근데 거기에 답이 바로 호르몬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호르몬을 갖다가 연구하고 전공하게 된 것 같습니다.
1: 네, 어머니 때문이군요.
0: 네.
1: 그리고 어머니 마음을 너무 못 알아주셨군요.
0: 예, 그러다가 이제 제가 어머니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서
1: 예.
0: 호르몬을 갖다가 이제 공부하게 됐고요. 저는 호르몬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장기들은 우리 어머니처럼 계속 SOS를 보내고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신호를 우리 무심한 아들처럼 못 알아준 거였죠. 그런데
1: 예, 예.
0: 내분비내과 의사라는 것은 우리 몸의 그 호르몬의 언어를 통역해 주는 것이 내분비내과 의사라고 생각합니다.
1: 그렇게 호르몬 치료를 해서 극적으로 변화가 생긴 인상 깊은 환자들 뭐 좀 예로 들 만한 분이 계십니까?
0: 제가 어느 날 응급실에 조교수 때였는데요. 저희 병원에 이제 가면서 봤는데 어떤 할머니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1: 네.
0: 쇼크 상태가 왔는데 막 검사를 하려고 그러고 뭐 때문에 쓰러졌는지 심장 때문에 쓰러진 건지 뇌 때문에 쓰러졌는지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울고 있는 그 나이 든 아들한테 어머니가 형제가 몇이냐, 몇 명이었고 다산을 했었고 집에서 그 애를 낳으면서 또 하혈을 많이 하지 않았냐 물어보고 보니까 어머니가 보니까 그 나이 드신 할머니인데 치무도 없고 그래서 아 이거는 시한증후군이다. 뇌하 수체가 갑자기 이제 호르몬 분비가 안 되는 특이한 병인 거죠. 그래서 이제 시한증후군에 맞춰서 제가 빨리 응급 조치를 해서 그 할머니가 깨어난 적이 있었거든요. 허허. 그래서 제가 그때 호르몬의 명의로 저희 네. 병원에서 등극을 하고
1: 네.
0: 그래서 그러면서 점점 제가 이 호르몬을 갖다가 연구하고 전공하는 거에 대해서 보람을 느꼈고요.
1: 네.
0: 한 번은 그냥 애가 게을러서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중학생인 친구가 할머니가 이제 데리고 왔어요. 어머니 아버지는 다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키우는 애인데 자꾸 잠을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이 그냥 다른 병원에 가면 애가 뭐 게으르다 잠이 많다 그랬는데 뇌하 수치의 그 뒤에 쪽에 있는 송가샘을 찍어보니 거기서 멜라토닌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그 송가샘이 부어 있는 걸 발견했거든요.
1: 아하.
0: 그래서 이거는 멜라토닌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과다 분비에서 나오는 수면 장애다.
1: 예.
0: 그래서 그런 걸 또 밝혀낸 것도 제가 되게 보람을 느끼고 그렇군요. 있고요.
1: 또 일반적인 의사들은 찾지 못하는 거네요. 지금은.
0: 그래서 저는 우리 몸이 이제 어떻게 보면 무너지는 그 순간 호르몬은 우리한테 SOS를 보내고 있는데 그걸 가장 먼저 알아챈 의사가 내분비내과 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아까 처음에 한 4천여 가지 있는 걸로 보이는데 네. 제대로 알고 있는 거 한 100에서 150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0: 네.
1: 그러면 연구할 과제가 끊임없이 있는 셈인데 네. 최근에 이 학계가 가장 주목하는 새롭게 뭔가 기능이 밝혀지고 뭐 이런 호르몬이 뭐가 있습니까?
0: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관심 있는 마이오카인이라는 호르몬인데요.
1: 마이오카인.
0: 마이오가 근육이고요. 카인이 호르몬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번역하면 근육 호르몬인데 네. 인간이 건강해지는 이유는 식사하고 운동이라는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 식사를 못하게 되면 수액을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운동을 하면 건강해지는 이유가 모르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내가 먹은 식사 칼로리를 운동으로 소모해서 그렇다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내가 먹은 이제 식사를 내 근육이 발달하면서 기초 대사율이 올라가서 건강해진다는 사람도 있지만 진짜 우리가 운동을 하면 건강해지는 이유가 근육에서 나는 호르몬 때문에 그렇거든요.
1: 마이오카인 때문이다.
0: 예. 근데 만일에 갑자기 내가 골절을 했거나 수술을 받게 되면 운동을 못 하잖아요.
1: 네.
0: 그런 사람들한테 식사를 못 하는 사람은 수액을 줄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운동을 못 하는데 어떻게 해결할까? 저는 마이오카인이 그 답이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이제 우주 시대가 되면 무중력 상태에서 운동을 못 하게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그럼 마이오카인이 결국은 우리의 두 가지의 기둥 중에 하나를 지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1: 우주 비행사한테는 꼭 필요하겠네요.
0: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우주 시대가 되면 우리가 뭐 달나라도 가고 그렇게 됐을
1: 예,
0: 텐데
1: 예.
0: 그럴 때 꼼짝없이 운동을 못 하게 되지 않습니까?
1: 그럴 때 마이오카인을 주입해라.
0: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이오카인이 에너지에도 문제가 생기고요.
1: 네.
0: 에너지 대사에도 도움이 되고 비만도 해결할 수 있고 당뇨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근감소증에도 이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마이오카인의 시대가 곧 열릴 걸로 생각이 들고요.
1: 네.
0: 다이어트에 요즘 유명한 호르몬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GLP-1 호르몬인데요.
1: GLP-1 기억나요?
0: 예, 그게 이제 소장 호르몬이거든요. 이게 저는 슈퍼 호르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GLP-1이라는 거는 혈당도 떨어뜨리고요. 비만도 해결하고 그래서 그게 호르몬인 줄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게 알고 보면 소장에서 나오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호르몬들이 아마 계속 더 연구가 될 것이고
1: 네, 네.
0: 또 이제 그 호르몬을 통해서 새로운 호르몬의 시대를 열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앞으로 연구가 계속 더 축적되고 지속되면
0: 네.
1: 호르몬의 이 체계를 정확히 다 파악하게 된다면
0: 네.
1: 그냥 뭐 한 방에 검사로 한 사람의 호르몬 균형 상태를 딱 체크해가지고
0: 네, 예, 예.
1: 그냥 딱 필요한 호르몬 조금 더 보충하고 이렇게 한 방에 치료하고 이런 것도 가능하겠네요.
0: 그지 AI 시대가 돼서 그게 가능할 수 있고 저는 그래서 그거를 MBTI가 아니고 제가 만들어낸 말인데
1: 네.
0: 호비TI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제 저는 저한테 오는 환자분들이 있으면 무조건 14가지 호르몬을 검사를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상태로 왔고 당뇨로 왔고 혈압이 높고 고지혈증이 높다 하더라도 그 상태를 보고 그 사람이 어떤 호르몬의 불균형 때문에 이런 상태가 됐는지를 보고 그걸 갖다 교정해주면
1: 네.
0: 당연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1: 우리 교수님만의 개인적인 호르몬 관리법이 있으신가요? 평상시 하시는?
0: 저는 일단 이제 그 반신욕을 갖다 자주 합니다.
1: 반신욕?
0: 그래서 반신욕을 하면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멜라토닌 호르몬 관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침은 뭐가 됐든 꼭 먹습니다. 주로 먹는 게 이제 삶은 달걀을 먹지만 이 공복 상태를 아침을 유지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을 거르지 말고 뭐라도 먹는 거. 인슐린 호르몬의 가장 중요한 게 식사의 정규성이지 식사의 어떤 양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 시간대에 하루 세 번 인슐린 호르몬을 분비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1: 어떤 사람은 또 간헐적 단식이 몸에 좋다고 하는데.
0: 근데 간헐적 단식이 결국은 간헐적 폭식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되면 글렐린이라고 하는 우리 몸속에 식욕 호르몬이 많이 올라가서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또 하는 것은 뭐냐면

0: 그래서 많은 이제 그 관심도 갖고 있고요. 그래서
1: 예.
0: 이 호르몬을 통해서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나 어떻게 보면 이런 디지털 시대에 내 스스로가 호르몬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건강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제 목표가 되겠습니다.
1: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0: 예,
1: 좋은
0: 감사합니다.
1: 성과 있기를 바랍니다.
0: 네.
1: 오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잘 주무시는 게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식사 거르지 마시고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 기억하시고요. 또 나이가 들수록 근력 운동 빼먹지 말고 하는 것 우리 다 같이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여름철 말라리아 감염 예방법 알려드립니다. 말라리아는 국내에서도 발병할 수 있습니다. 주요 발생 지역인 인천, 경기 북부, 강원 북부 지역에서는 더더욱 주의하세요. 말라리아 주요 발생 지역으로 여행을 간다면 방문 전 미리 예방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국립의료원, 대학병원 등에 방문해 진료 후 처방받으세요. 말라리아를 감염시키는 모기의 주요 활동 시간인 저녁부터 새벽까지는 풀숲, 물가, 산 등 모기 서식지 근처 방문을 자제하세요. 어두운 색의 옷은 모기를 유인할 수 있습니다. 긴 소매에 밝은 옷을 착용해주세요. 모기는 땀 냄새에 다가오니 야외 활동 후 꼭 샤워를 해주세요. 말라리아 예방법으로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1: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2: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1: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2: 자전거.
1: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2: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1: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2: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책 읽어.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저를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2: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애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1: 학창 시절 꿈은 뭐였어요?
2: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1: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2: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그럼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어?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1: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

0: 반대는 없었나요?
1: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0: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1: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0: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1: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있고 흥미로운 직업.
0: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1: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0: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1: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1: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0: Can anybody hear me? Hello?
1: Let's look.

안녕하세요. 기출로 정리하는 영문법, 기출로 영문법 송현우입니다.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챕터 8, 접속사의 내용을 정리하는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객관식 문제를 쭉 풀어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1번부터 25번까지 문제를 다 풀고 채점까지 끝난 상태에서 강의를 들어주셔야 하고요. 강의를 들으면서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야 한다. 왜 그게 정답이고 해석은 어떻게 해야 하고 중요 어법 포인트는 무엇인가? 자, 먼저 볼 문제는 1번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고르는 거예요. 접속사는 특히나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봐야 한다. 그리고 안전한 방식으로 해석을 해봐야 된다라고 했어요. The hand will sit on the axe. 그 암탉은요, 앉아있을 겁니다. 계란. 뭐예요? 계란이라는 게 뭐예요? 닭의 알인 거죠? 그래서 알. 위에 앉아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들 위에 앉아있을 건데 그들이 hatch라고 하는 건 부화하다란 말입니다. 부화할 때까지라는 의미가 가장 자연스럽겠죠? 정답을 몇 번으로 골라주면 된다? 3번으로 골라주면 된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 어떻게든 다른 접속사를 넣어보고 다 자연스러운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가장 자연스러운 의미로 아, 알 위에 앉아있겠구나. 부화할 때까지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하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2번. The obvious fact. Obvious는 분명한 이란 의미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요. 자, 동사 뒤에서 한번 끊어볼게요.

볼게요. There are라고 하는 말로 쭉 이렇게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절이 쓰였어요. 그러면 아마도 의미는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거고, 보어 역할하는 명사절이 와야 합니다. 이런 명사절을 이끌어주는 접속사는 바로 that이죠. 정답을 4번으로 골라주면 되고, 이렇게 that을 넣었을 때, 그 분명한 사실이 무엇인지를 뒤에서 설명하겠다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suffer from이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으로 고통받다라는 말입니다. 전쟁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어지는 3번. get permission. 허락을 받으라고 합니다. 허가를 받으래요. to come in here. 아, 여기에 들어오려면 허가를 받아라. 이런 말인 거죠. 명령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The guards will stop you. 경비원들이 너를 막을 거야. 라는 건 허락을 받지 않는다면, 그렇지 않다면 이라는 의미로 쓰여야겠죠. 그리고 명령문이 앞에 있으니까 and와 or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우리가 고를 건 바로 몇 번? 2번 or를 골라주면 되는 거예요. 명령문 다음에 or라는 말이 나오면 그렇지 않으면 이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 결과를 말해주는 것이다. 자, 이어지는 4번부터는 빈칸에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4번을 볼 건데요. 앞부분을 해석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 책은요, 많은 좋은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점이 있다라는 건데, a perfect plot. plot은 우리말로 줄거리입니다. 완벽한 줄거리가 또 장점이고요. 매력적인 등장인물들, and so on 하면 기타 등등이란 말입니다. 아, 이러한 장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it's a good book to read. 아,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겠네요. 읽기 좋은 책입니다. 라는 말이죠. 앞부분의 장점, 좋은 점에 대해서 얘기를 쭉 했어요. 그럼 이 뒷부분은 그러므로, 그래서 그것은 읽기 좋은 책입니다. 라고 결론을 내주는 게 좋겠죠. 그 의미가 아닌 것은 바로 몇 번? 3번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으면 이란 의미이고 들어가기에 어색한 거죠. 자, 이어지는 6번. 빈칸에 알맞은 것을 모두 고르는 거예요. 이렇게 또 접속사는요, 여러 접속사가 들어갈 수 있는 문장들이 많다. 그 의미를 먼저 보겠습니다. 그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The process. process는 과정이에요. 과정을 이해하지 못했는데요. It was too complicated. 복잡한이라는 뜻이에요. complicated. 그것이 너무 복잡했기 때문에 과정을, process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좋겠죠. 때문에란 의미에 이유가 들어가면 됩니다.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는 무엇일까요? since와 as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을 1번과 4번으로 골라주면 된다. 자, 이어지는 7번. 그들은 해야 했습니다. needed to cooperate. cooperate는 협력하다란 말이에요. 협력했습니다. 협력해야 했습니다. win the game.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가 되겠죠? 그럴 때 우리는 그냥 투부정사를 넣어줄 수도 있지만 선택지를 보니까 그 목적의 의미를 분명하게 만들기 위해서 쓰인 표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3번입니다. 그래서 그냥 투부정사를 쓸 수도 있지만 이렇게 so as라든지 선택지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in order와 같은 말을 넣어주면 그 목적의 의미가 더 분명해지는 거죠. 자, 이제 그리고 in order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in order to라든지 so as to라든지 이렇게 활용해서 써줄 수가 있다. 자, 이제 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두 문장의 빈칸에 공통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야 합니다. Mia always listen to the radio. Mia는 라디오를 항상 듣습니다. She works. 그녀가 일을 할 때라고 하는 시간을 나타내 주는 말이 나와야 합니다. 그 다음에 It rained. 비가 내렸대요. 그래서 오늘 야구 경기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앞은 어떤 내용이 와야 될까요? 이유에 해당하는 거겠죠. 비가 내렸기 때문에 야구 경기가 취소되었습니다. 라는 의미. 시간을 나타내면서 이유도 같이 나타내줄 수 있는 접속사는 무엇일까? 바로 as입니다. as라고 하는 접속사는 이렇게 다양한 의미로 쓰일 수 있다라는 거고, 다양한 의미의 접속사는 이런 식으로 다른 맥락을 주고 공통된 접속사를 찾으라는 데에서 많이 출제가 된다. 자, 이어지는 9번입니다.

The mother wanted to rest. 엄마는요, 쉬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요, the baby was taking a nap. Take a nap, 낮잠을 자다라는 의미예요. 그 아기가 낮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혹은 낮잠을 자고 있을 때 이런 의미겠죠. 일단 아대까지 봐야 합니다. Whales are mammals, sharks are fish. 고래는 포유류입니다. 상어는 어류입니다. 물고기입니다. 자, 그럼 이때 앞에 A고 뒤에 B라고 보면요. A인 반면 B입니다. 와 같이. 이런 반면에라고 하는 의미가 쓰여야겠죠. 위에는 동안, 아래는 반면이라는 의미를 쓰이는 공통된 접속사를 고른다면 정답은 4번으로 고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접속사라고 하면서 as도 배웠고, while도 배웠고, 각각 정답으로 쓰였다. 자, 이어지는 10번부터는 우리말을 영어로 바르게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말을 먼저 보면서 어떤 의미의 접속사를 활용해야 될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네 여동생이 숙제를 마칠 때까지 간식을 먹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부정 명령문을 써야 합니다. 그게 잘 쓰인 선택지들이 있어요. Not it이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어떻게 얘기하죠? Don't it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일단 2, 4, 5번 중에서 정답을 골라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칠 때까지라고 하는 건할 때까지란 의미의 어떤 접속사 until이 자연스럽겠죠. 그럼 정답을 몇 번으로 골라준다? 5번으로 골라주면 된다. Until your sister finishes her homework. 그리고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주는 접속사가 부사절로 이렇게 연결해 줄 때는 뒤에 미래 의미 같지만 그래도 미래 시제를 쓰지 않고 현재 시제로 나타내 준다는 것까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이제 11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는 것은 일명 성악설이죠. 너의 의견일 뿐이다. 그건 너의 생각일 뿐인 거지. 라고 얘기를 할때 지금 주어진 선택지를 봤더니 아, 이거 앞부분. 사람이부터 악하다는 것, 이걸 문장의 주인공으로 쓰라는 거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잡아내야 합니다. 이때 명사로서 기능을 해요. 이런 명사절을 이끌어주는 역할은 대시한다. 그러면 대수를 시작하는 2번과 3번 일단 후보로 잡아보겠습니다. 나머지는 지울 거예요. 자, 이제 어디에 차이가 있냐? 동사의 차이가 있습니다. 대절은요, 문장의 주인공 역할을 할때 단수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으로 이어지는 정답 2번을 골라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쓰는 건 문장의 주어가 길기 때문에 만약에 대절이 문장의 주인공으로 나올 경우에는 가주어와 진주어를 활용해서도 나타내줄 수 있다라는 것까지 정리하면서 이제 몇 번? 12번으로 갈게요. 그가 한국 입국을 허가받을지 아닐지는 여론에 달려있다라고 할 때, 세상에 선택지가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그러면 선택지를 다막 지금 먼저 읽는 게 아니에요. 주어진 문장을 보면서 어떻게 영어로 나타낼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겁니다. 주어가 그가 한국 입국을 허가받을지 아닐지라고 하는 이 부분이 문장의 주인공이에요. 인지 아닌지라는 기본적인 의미는 whether를 통해서 나타내줄 수가 있다. whether로 시작하는 문장이 어디 있나요? 4번에 있네요. 그럼 일단 4번 선택지를 읽어보죠. Whether or not he will be allowed to enter Korea 까지 끊어보겠습니다. 이만큼 문장의 주인공이에요. Depends on, 달려있다라는 표현입니다. Whether 절이 문장의 주인공 역할하고 있기 때문에 S를 붙여주었어요. Depends on public opinion. 맞나요? 맞습니다. Whether 다음에 or not을 바로 붙여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절이 끝나는 마지막 부분에 or not을 붙여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장의 주인공 역할을 한다. 그래서 whether or not, 인지 아닌지의 의미이고 여기는 will be allowed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받을지 아닐지라는 의미로 매끄럽게 해석을 해주면 됐다. 자, 이제 13번부터 가보겠습니다. 어법상 어색한 것을 골라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접속사잖아요. 그쵸? 접속사는 기본적으로 해석을 해봐야 한다. 우리말 의미에 맞는 접속사가 잘 쓰인 건지, 혹시 이 접속사가 아니라 다른 접속사가 써야 되는 건 아닐지를 계속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럴 때 한번 1번을 볼 건데, 1번 보면 이제 감이 올 거예요. I think, 나는 생각한다. Either he or you. 그나 또는 네가 is telling the truth.
진실을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해서 바로 삐걱거립니다. Either A or B가 쓰였어요. A 또는 B 둘 중에 하나라는 의미인데 문장의 주인공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면 이 뒤에 위치한 동사는 어디에 수일치를 시켜준다? 바로 가까이에 있는 B에 수일치를 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is가 아니라 어떻게 써야 합니까? are라고 하는 동사로 바꿔줘야 돼요. 정답을 1번으로 골라줄 수가 있고 이 문제 의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상관 접속사이죠. 상관 접속사라고 하는 건 서로 상관이 있는 말들을 연결해 준다라고 하는데 두 가지 이상의 말이 모여서 하나의 접속사로 기능을 할때 우린 그걸 상관 접속사라고 한다. 대표적으로 either A or B가 있다. A 또는 B 둘 중에 하나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어디를 보고 갈 거냐? 4번만 한번 보고 갈 거예요. It was so cold that so 대시라고 하고 이 사이에 이렇게 형용사나 부사가 온다라면 매우 무엇해서 무엇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주로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 많이 등장하는 문법이에요. So it was so cold. 날씨가 너무 추웠습니다. 그래서 나는요, needed to put on my cardigan. 나는 내 가디건을 입어야 했습니다. 와 같이 그에 따른 결과를 이어주는 게 바로 so that이다. 그래서 이렇게 so와 that 사이에 형용사나 부사가 쓰인 것도 있었고요. 그게 아니라 so that이 바로 이어지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건 하도록 할수 있도록 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는 목적의 의미를 나타내주는 접속사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 어디로 갈 거냐? 14번으로 또 가볼 겁니다. 어법상 어색한 걸 역시나 찾아야 합니다. 자, 이번에도 다양한 접속사들이 보여요. When도 보이고, unless도 보이고, because도 보이고, 여기는 접속사가 없는데, 아마도 in, order, to 부정사를 잘 활용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 같죠? 그리고 마지막, whether도 있습니다. 인지 아닌지라는 의미로 이렇게 or, not까지 붙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정답을 골라야 하는데, 정답을 몇 번으로 골랐을까요? 3번 한번 볼게요. 그녀는 일찍 자러 갔습니다. 왜냐하면 her flight schedule the next day. 자, 의미를 어떻게 한번 연결해 볼게요. 그녀의 비행 스케줄인데 내일이죠. 다음 날의 비행 스케줄 때문에 일찍 자러 갔습니다. her부터 the next day까지 이렇게는 묶어 볼게요. 그럼 이거는 주어와 동사라고 할수 있나요? 아니에요. 명사 덩어리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Because를 쓰는 게 아니라 여기에 무엇을 하나 추가해야 합니다. 바로 of입니다. Because와 because of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 because라고 하는 건 무엇 때문에란 말로 이 뒤에는 주어와 동사가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because of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뒤에 명사가 나와야 하는 거죠. 여기서도 명사 덩어리가 나와 있기 때문에 because가 아니라 because of를 써야 하는 거고 이렇게 because와 because of를 구분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된다. 그래서 여기서 정답을 3번으로 골라줄 수 있다. 정말 많이 출제되는 문장 구조이니까 다시 한번 보고 가셔야 합니다. 자, 이어지는 15번부터는 어법상 옳은 것을 고르는 거예요. 그러면 5개 중에 4개는 잘못되었을 거고 항상 무엇을 접속사를 중심으로 봐야 한다. 정답이 몇 번일까요? 여러분들 풀었을까요? 한번 3번 보고 갈 거예요. 좋은 문장은 아닙니다. 이것보다는 is을 주어로 써주고 대처를 뒤로 미루는 게 많지만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That he found the solution. 그가 그 해결책을 찾았다라는 것은 거짓이었다. 라고 할 때. 이게 문장의 주인공인 거고요. 대절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이렇게 동사로 단수 동사를 써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장의 어법상 틀리진 않았다라고 해도 that을 뒤로 넘겨주는 게 조금은 더 예쁜 문장이다 라고 강조를 해보면서 넘어갈 거 아니고요. 하나 문장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2번 볼 거예요. If she invites me or not, 아마도 하고 싶은 말은 그녀가 나를 초대하든지 아니든지 간에 나는 I'll be at her birthday party. 그녀의 생일 파티에 있을 거다, 갈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상황인 건지 참 궁금하네요. 이때. 이렇게 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라는 의미로 부사절을 이끄는 건 if가 하지 않습니다. 어떤 접속사가 if 대신에 whether라고 하는 접속사가 그 역할을 해요.
if는 인지 아닌지라는 의미로 쓰일 때 타동사의

목적어를 이끄는 역할을 주로 하고, 여기 교재에서는 보어 역할을 할 때도 그렇다라고 했지만, 또 어떤 문법, 교재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도 보는 만큼, 우리 일단 확실히 기억해야 할 것, 타동사의 목적어로서 역할하는 그 절에서 이 if가 기능을 할수 있다라는 걸 알아둬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16번으로 한번 가볼 겁니다. 자, 이번에 또 무엇이 올바른 문장일까요? 1번부터 보면 both pie and ice cream, both A and B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어요. 둘 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수일치를 시킬 때 단수동사가 아니라 복수동사를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잘못되었다라고 지워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정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5번이에요. 5번 보고 나서 나머지 문장 중요한 거 확인하겠습니다. The pilot as well as the flight attendants takes the service training, 서비스 교육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때 동사가 관건입니다. As well as라고 하는 건 어떻게 썼죠? 이렇게 be as well as 라고 썼습니다. A. 그리고 뒤에 A가 와서 A뿐만 아니라 B도란 의미인데 잘 모를 때는 끊어보라고 했어요. 앞부분만 먼저 보고 끊는 겁니다. 이렇게 끊어봤을 때 조종사 또한 누구뿐만 아니라 승무원들뿐만 아니라 라고 이렇게 한 템포 끊어주고 해석을 한다면 결국 중요한 것은 비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종사 도라는 의미로 이렇게 비의 수일치를 시켜주어서 s를 붙여주었다. Not only able로서 비와 같은 의미이지만 as well as는 비가 먼저 나오고 여기에 수일치를 시켜야 함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합니다. 그럼 어떤 문장을 또 보고 넘어갈 거냐? 우리는 3번 문장을 볼 거예요. 같은 쓰임인 거예요. As well as 대신에 not only A, but also B를 쓴 건데, 그렇다고 하는 것. 여기에 수일치를 시켜주어서 is가 아닌 are라고 이렇게 써주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석도 중요하지만 해석을 기반으로 어디에 수일치를 시켜야 할지도 꼼꼼하게 점검을 해야 합니다. 이제 19번을 볼 건데요. 주어진 문장과 의미가 같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아, 이거. 다양한 접속사의 쓰임을 또 적용해 보라는 거구나. Spend more time with your parents. 너의 부모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라 라는 명령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Or, 그렇지 않으면 너는 will regret, 후회를 할 거야. Not doing so later. 나중에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를 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야 해. 이런 의미를 전달하는 겁니다. 이때, 명령문 or 다음에 나오면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를 얘기한다라고 했죠. if나 unless를 통해서 바꿔줄 수 있는데 어떤 의미가 들어가 할까? 3번 볼게요. unless you spend more time with your parents. unless는 하지 않는다면이란 의미죠. 그래서 네가 너의 부모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면 너는 나중에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를 할 거야. 의미가 같다고 볼수 있나요? 그렇죠. 정확하게 매끄럽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을 3번으로 골라주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4, 5번을 간단하게 보고 갈 겁니다. unless라고 하는 말이 똑같이 쓰였어요. 다만 4번을 보면 이미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데 don't라고 하는 말이 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완전 달라져 버려요. 탈락. 자, 5번. 여기까지는 좋은데 뒷부분이 잘못되었어요. 너는 그렇지 않으면 후회를 할 거야 라는 의미이고, 여기서도 하지 않는다면 후회할 거야 라고 와야 되는데, 후회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반대 의미를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5번이 잘못되었고, 여러분들은 unless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 위치한 각각의 이런 표현도 보고 넘어가야 정확하게 우리가 정답을 고를 수 있다. 자, 이제 20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똑같습니다. 일단 먼저 해석을 해봐야 돼요. Though we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 우리가 서로 비록 다르지만, we can build a good team. 우리는 좋은 팀을 만들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though라고 하는 이 접속사를 또 어떻게 활용해서 같은 의미를 다르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우리가 다르다. 서로 다르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좋은 팀을 만들 수 있을 거야. 만들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정답 몇 번으로 골라주면 돼요? 3번으로 골라주면 돼요. 볼게요. We can build a good team. 우리는 좋은

팀을 만들 수 있어. Even if, 심지어 무엇하더라도 we're different from each other. 우리가 비록 서로 다를지라도 말이야 라는 의미로 even if로 슬쩍 바꿔놓았습니다. Even though, even if, though라고 하는 건 아주 미묘한 그런 의미의 뉘앙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시험에 나왔다라고 본다면 거의 동일한 의미로 생각을 해주셔도 돼요. 그 정답을 몇 번으로 고른다? 3번으로 골라주면 된다. 자, 이제 21번부터 빈칸에 알맞은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골라볼 겁니다. 먼저 첫 번째 문장. Charles took care of his niece or walked the dog. or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A와 B로 이렇게 묶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상관 접속사가 하나 있어요. 바로 either A or B. A 또는 B 둘 중에 하나라는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도 자연스럽게 either를 골라주면 됩니다. either. 그래서 동사구가 이렇게 A or B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 A 또는 B 둘 중에 하나를 했다라고 해석을 해주면 돼요. 2번 아니면 4번을 정답으로 고를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Leon은 had a headache. 두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머리가 아팠대요. 그런데 그는요, didn't take medicine for it. 약을 먹지 않았습니다. 두통이 있었지만 약을 먹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게 자연스럽겠죠. 그럼 정답을 no로 골라준다면, 리오는 두통이 있었지만, 비록 그랬지만 약을 먹지 않았습니다. 내용상 자연스럽고 정답을 2번으로 골라주면 된다. 자, 벌써 22번입니다.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빈칸에 알맞은 말이 똑같이 짝지어진 것을 골라주면 돼요. Octopus and squid live in the sea. 바다에 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 both와 either, neither가 나와 있는데 live라고 하는 그냥 동사를 써주었잖아요. A와 B 둘다 모두 이런 의미니까 both를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어질 말은 무엇일까요? They have some differences. 그들은 몇 가지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가 맞나요? 그러므로가 맞나요? 그러나, 하지만이라고 하는 전환의 의미인 however. 그리고 an octopus has 8 legs. 그 다음에 반면이라는 의미로 서로의 특징을 대조해주는 while이 와야 하니까 정답을 1번으로 골라줄 수 있다. 자, 23번입니다. 어법상 어색한 문장의 개수를 한번 골라봐야 돼요. A부터 D까지인데 빠르게 한번 해석해보고 찾아보겠습니다. Start your homework right now. 너의 숙제를 지금 시작해라. 지금 당장 시작하지 않는다면 너는 그것을 제 시간에 끝낼 수 있을 거야. 의미상 어색하죠? 지금 당장 시작하면, 그렇다면의 의미로 and로 바꿔줘야 하니까 우리 지금 하나 찾았습니다. 그 다음 B 볼까요? Although my grandfather is nearly 80. 내 할아버지는 거의 80세이시지만,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굉장히 활동적이십니다. 라고 하는 의미 잘 전달되죠? 그러면 어법상 적절하니까 고르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leave a piece of cake for her. 그녀를 위해 케이크 한 조각 남겨줘. 무엇 할수 있도록 그녀가 방과 후에 먹을 수 있도록 말이야. 라고 할때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지워볼게요. D. 제인과 크리스는 대학에서 심리학을 둘다 모두 공부합니다. A와 B 둘 다란 의미로 잘 쓰였고, 그리고 수일치도 study라고 그냥 원형 그대로 잘 써줬죠. 그래서 지워지니 정답은 A 한 개입니다. 어법상 어색한 거 2번으로 골라준다. 자, 이제 마지막 25번 문제 풀고 마무리할 거예요. 만만치 않은 문제이죠. 어법상 옳은 문장끼리 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골라야 합니다. 자, A 보죠. 그는 좋아합니다. Neither playing the piano nor draw pictures.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Neither A nor B가 쓰였으니까 결국 부정의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피아노를 치는 것도 그림을 그리는 것도 둘다 좋아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말이고. A와 B로 연결을 시키려면 형태를 맞춰주어야 돼요. 여기에 playing을 썼다면 어디를? draw를 drawing이라고 하는 ing 형태로 바꿔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죠. 그러면 올바른 문장이 아니니까 A를 지워볼게요. B를 볼게요. The actor. 그 배우는 is popular. 유명합니다. 자, so that이 이렇게 오면은 하도록 할수 있도록의 의미.

0: 의미인데, 수백 명의 팬들이 그를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릴 수 있도록? 아니죠. 정말 유명해서 인기가 있어서 수백 명의 팬들이 그를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자연스럽죠. 소를 앞으로 보내줘야 합니다. 이건 so 형용사 that. 매우 무엇해서 무엇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줘야 돼요. 그래서 탈락이다. 자, 그럼 이제 CDE가 나왔습니다. 한번 보죠. This hand cream, 이 핸드크림은 너의 피부에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죠. In addition, 게다가, it smells good. 냄새도 좋아요. 게다가라고 하는 건 앞부분의 내용에 무언가를 얹어주는 느낌이라고 했죠. 장점 얘기하고 게다가 또 다른 장점 얘기해 주니까 의미상 자연스럽습니다. D 볼게요. Try to be honest at all times. 항상 정직하려고 노력을 해라. 그렇다면 너는 gain trust from everyone. 모두로부터 신뢰를 얻게 될 거야. 라는 의미로 그렇다면이라는 and로 명령문 뒤를 이어주었습니다. 자연스럽죠? 자, C와 D를 골랐어요. 마지막 E. 세레나는 had lived with her parents. 그녀의 부모님과 살고 있었습니다. 무엇 전에요? She got married. 그녀가 결혼을 하기 전에. 두 시점 중에 더 명확한 과거의 일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 더 이전의 시점을 말해 주는 had PP를 써 주었고요. 이때 접속사 before를 써 주어서 이거 전에라는 의미로 잘 쓰였습니다. 그러면 CDE가 어법상 올바른 문장이니까 정답을 5번으로 골라주고 넘어갈 수 있다. 자, 어떤가요? 쭉 문제를 풀어오면서 접속사의 쓰임을 다시 한번 복습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 남아있는 주관식 문제 풀어오면서 또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웠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
1: 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단원 확인 평가입니다. 오, 벌써 여기까지 왔어. 그동안 쭉 공부를 해왔는데, 이 단원을 내가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해보는 평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 어떤 공기템을 알아봤나 볼까요? 국어 공부를 도와주는 기가 막힌 아이템. 먼저, 발표가 있었습니다. 발표가 뭐라고요? 발표는 세상에 널리 알리는 것이 발표다라고 했어요. 세상에 널리 알리는 것이 발표니까 당연히 어렵다. 어렵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다? 준비가 필요하다. 누구처럼 준비하면 된다? 알프레드처럼 준비하면 된다. 자, 우리 친구 알프레드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발표 준비. 정말 발표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웠던 친구인데 준비를 열심히 했죠. 어떻게요? 일단 엄마 아빠에게 대왕고래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인터넷을 찾았죠. 그것도 어떻게? 정보를 알기 위해서, 찾아내기 위해서 매일매일, 매일매일 인터넷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정보를 찾았죠? 자, 게다가 그 대왕고래 노래까지 매일매일 들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준비 정신이 훌륭한 발표를 만들어내고야 말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서 감상문에 대해서 책을 읽고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써보는 독서 감상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기템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평가해 볼까요?

자, 1번입니다. 책을 읽었던 경험을 떠올리는 거예요. 내가 이 책을 읽었었지 하고 이런 경험을 떠올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책을 읽어본 경험이 없는 친구는 맞히기가 많이 힘들 겁니다. 자, 내가 책을 읽었던 경험을 떠올리며 이야기한 내용과 거리가 먼 친구의 이름을 찾아 쓰래요. 자, 네 명의 친구가 있네요. 나는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다. 이거 뭐예요? 경험이죠? 네. 나는 우리나라의 전통 음식에 대한 책을 읽었었지. 자, 전통 음식 무엇이 있을까요? 잡채도 있을 수 있죠. 불고기, 그쵸? 신설로 뭐 이런 거. 거기에 대한 책을 읽었었대요. 이것도 나의 경험 맞죠? 나는 친구의 생일날 서점에서 책을 사서 선물했어. 어우, 잘했어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책을 읽었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었는데, 서준이는 책을 선물했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했어. 잘했는데, 여기 이 주제와는, 어울리지 않죠? 자, 읽었던 경험이 아니니까. 그래서 서준이를 써주면 되겠네요. 어제 우리가 같이 읽었던 책에서 재미있었던 장면이 무엇이었는지 이야기해보자. 자, 같이 읽었었던 책. 책을 읽었던 경험 맞네요? 자, 2번에서 3번 문제입니다. 다음을 보고 물으면 답하시오. 자, 가 장면 볼게요. 지금 여기 똑똑똑 한거 보니까 이거 지금 생각주머니죠? 자, 지금 이 친구가, 요 장면을 떠올리면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는 발표만 하려고 하면 머릿속이 하얘져. 이게 뭐라고? 예,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뭐지?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렇게 되는 거죠. 알프레드처럼 자신있게 발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네. 이 알프레드가 나중에는 발표를 자신있게 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나도 그 친구처럼 좀 해봤으면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건 뭘까요? 자, 이건 글인데 독서 감상문이죠. 예, 우리가 그동안 많이 함께 이야기 나누었던 독서 감상문입니다. 말 그대로 독서한 다음에 내가 생각하거나 느낀 점을 글로 쓴 것이죠. 저는 발표하기 무서워요를 읽었습니다. 예, 내가 읽은 책을 먼저 얘기해 주는 거죠. 저도 알프레드처럼 발표하기가 무섭고 떨린 적이 많았습니다. 알프레드와 자신의 공통점이 뭐라는 거예요? 나는 알프레드처럼 발표하기 정말 무섭고 떨렸어요. 뭐 이런 거죠. 하지만, 오, 반전이 있다는 거죠. 알프레드는 발표를 잘뭐 했어요? 준비를 해서 대왕고래에 대해서 자신 있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선생님이 계속 얘기했잖아요. 준비가 있으면 뭐가 생긴다? 자신감이 생긴다. 네, 자신감은 난 자신 있어! 이런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잘해놔야 된다? 준비를 잘해놔야 된다. 누구처럼? 여기 알프레드처럼 이렇게 네 가지를 잘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자, 이 책을 읽고 나서 저도 알프레드처럼 발표를 잘 준비해서 친구들 앞에서 떨지 않고 발표하고 싶습니다. 네, 떨린다, 안 떨린다. 물론 준비를 많이 해도 떨려요. 그런데 그 떨림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준비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게이머가 공기템 게이머가 준비를 공기템으로 선정을 한 거죠. 자, 여러분도 준비 많이 하세요. 자, 글 나에서 발표하는 일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이나 마음은 어떠한지 쓰시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건 외울 것이 아니죠? 앞에 뭐라고 했어요? 나는 발표하기가 굉장히 무섭고 떨린 적이 많았어. 이랬잖아요. 글 나에 보면은 자, 그냥 써주면 돼요. 베껴 쓰면 돼요. 얼마나 쉽게요? 그냥 베끼세요. 무섭고 떨린 적이 많았다. 그냥 이렇게 베껴 쓰면 됩니다. 여러분, 국어 문제에서요, 여러분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문제가 그 글에서, 주어진 글에서 정답을 그대로 찾아서 쓰기만 하는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국어 그러면 지레짐작 무서워, 어려워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그냥 글에서 찾아만 쓰면 되는 문제들이 많으니까 용기를 잃지 마세요. 자, 글 나의 글쓴이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책을 읽고 독서 감상문을 썼다. 그쵸? 발표하기 무서워요라는 책을 읽고 독서 감상문 쓴 거죠. 알프레드의

자신감 없는 모습에 실망했나요? 아니죠. 나도 알프레드처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알맞지 않은 거 벌써 3번이네. 하지만 끝까지 읽어봐야 돼요. 알프레드처럼 발표를 잘 준비해야겠다라고 자신의 다짐을 얘기했습니다. 독서 감상문에는 자신이 깨달은 점 그리고 다짐한 점을 써주면 좋다고 했죠. 친구들 앞에서 떨지 않고 발표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알프레드처럼 나도 준비할 거야 라고 다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정답 3번이죠. 책에서 인상 깊은 장면으로 알맞은 것을 모두 골라 기호를 쓰시오. 자, 인상 깊다. 이거 굉장히 많이 선생님이 국어 강의를 할 때마다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인상. 네, 얘기했죠? 이 인이 뭐다? 도장이다. 도장이에요.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뭘 팍 쓰고 여기에 자기 이름 쓰고 여기다가 인 이런 경우 있다. 그죠? 이게 뭐예요? 자기 이름 쓴 다음에 여기다 도장 찍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쵸? 요 인이 도장 찍으란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인상 깊다. 내 머릿속에 도장이 팍 박힌 거야. 우와! 잊혀지질 않아. 길 가다가도 기억이 나. 이게 뭐예요? 인상 깊다. 인상 깊다란 얘기는 그만큼 내 머릿속에 딱 기억으로 남아있다. 재밌었다. 아니면 거꾸로 뭐 슬펐다. 어쨌든 내 기억 속에 남아있으면 그게 인상 깊은 거예요. 내 머릿속에 도장을 꽝 찍은 거죠. 자, 궁금한 점이 생기지 않는 장면. 궁금한 점이 없는데 그게 도장이 찍힐 만큼 기억에 남을까? 아니죠. 인물의 마음이 잘 드러난 장면. 얘 마음이 이랬었구나. 사실은 그 친구가 좋아서 한 행동이었구나. 뭐 이럴 때 있잖아요. 반전 막 이런 거. 자, 인물의 마음이 잘 드러난 장면이라든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었던 장면이라든가 또 내가 정말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 사람이 생각한 것을 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이 공감이 뭐예요? 마음을 이해하는 거죠. 감, 공, 같이 공, 같이 느낀다는 뜻이야. 그렇죠? 같이 느껴. 예. 같이 느낀다. 함께 느낀다. 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 이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인상 깊은 장면으로 알맞은 거 모두 골라볼까요? 나, 다, 라죠? 그래서 나, 다, 라. 예. 우리는요, 책을 읽는 이유가, 물론 그 책의 종류도 여러 가지겠지만, 어떤 이야기를 읽을 때, 특히 이야기를 읽을 때, 이 재미로 읽는 거예요. 인상 깊은 장면 때문에 읽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이 잘 드러나는 장면을 보면서 감동을 느끼고, 어떤 교훈을 얻으면서, 아, 맞아, 이래야 돼. 이렇게 하면서 그 성장하는 느낌이라고 했죠? 성장의 그 기쁨. 그 다음에 내 경험과 똑같은 일이 생겼을 때, 이해하고 공감하는 그 재미로 책을 읽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책을 읽는 건 굉장히 고급 취미라고 했어요. 자, 자신이 읽은 책 가운데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의 생각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보기와 같이 책의 내용이나 특징이 드러나게 한 문장으로 쓰세요. 자, 피노키오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코가 길어지는 인물에 관한 책이다. 자, 이런 식으로 써라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중에 한 가지 고를 수 있지. 그런데 여기 봐요. 책의 내용이나 특징이 드러나야 돼요. 내용도 드러나고 특징도 드러나야 되는데 여기 또 조건이 있어요. 내용이나 특징이니까 내용이 드러나든 특징이 드러나든 뭐 그냥 한 가지만 드러나면 되는데 여기 문제는 요거죠. 한 문장으로 쓰시오. 자, 한 문장으로 쓰시오. 요게 그냥 지나치기에는 조금 커요. 왜냐하면 한 문장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되니까. 그럼 한 문장은 어떻게 세느냐? 여기. 예. 마침표가 하나면 그냥 한 문장입니다. 마침표가 두 개면 두 문장이죠. 자, 물음표가 하나 있다. 그러면 한 문장이고, 물음표가 두 개가 보이네? 그럼 두 문장이에요. 자, 마침표 하나랑 물음표 하나가 있다. 그럼 이것도 두 문장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개수만 세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도 책이다 하고 한 문장으로 끝났어요. 어휴, 이미 한 문장이구나. 아, 이제 마음 푹 놓고 할 수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아주 여러분이 잘 읽을 수 있는 거. 뭐 흥부놀부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착한 행동을 하면 복을 받는다는 교훈을 주는 책이다. 네, 어떤 특징이 있어요? 교훈을 주는 책이에요. 뭐 재미를 주는 책이다도 괜찮죠? 신비한 책이다. 뭐 신기한 내용.

긴 동물을 주제로 글짓기를 한 뒤에 한 사람씩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할 거예요. 이런 거 많이 해봤죠? 내가 조사하고 조사한 것을 나와서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 글짓기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해오세요. 라고 딱 못을 박으셨습니다. 알프레드의 심장은 어떻게 해요? 예, 쿵쾅쿵쾅 세차게 뛰기 시작했어요. 앞머리를 내려봤어요. 자, 앞머리가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앞머리는 두려움, 긴장을 예, 없애주는 예, 그런 역할을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앞머리를 탁 내리면 앞머리 뒤에 내가 숨는 거야. 알프레드는 숨어 있는 거예요. 예, 눈이 잘안 보이니까. 그죠? 남도 나를 볼수 없어. 나만 볼수 있어.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 숨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준다고 했죠? 친구들 앞에서 큰 소리로 발표하는 건 길에서 넘어지거나 남들 앞에서 춤추거나, 야, 이것도 사실은 어려운 건데, 그죠? 자, 다른 사람과 전화 통화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섭고 긴장되는 일이거든요. 뭐가요? 친구들 앞에서 큰 소리로 발표하는 것은 아주 아주 더 무섭고 긴장되는 일이에요. 곰곰이 생각에 잠겨있던 알프레드는 곧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적기 시작했어요. 이거 괜찮죠? 자, 요거 여기서부터 이제 알프레드가 자신의 두려움을 이겨나가는 과정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알프레드는 적어놓은 것들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예, 뚫어지게 왜 볼까요? 생각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언가 더 적어야만 하지 않을까? 명언이라고 했죠? 여러분, 요거, 여기에는 뭐그 독서 감상문에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안 나오지만,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이? 이건 명언이다. 예, 명언이에요, 이거. 자, 알프레드가 그렇게 두려워했었는데, 이렇게 딱 정리해놓고, 이거 정리하는 거야. 그쵸? 자, 요거 중요하죠? 생각한 것을 잘 정리해놓고, 부족해. 뭔가 더 적어야만 하지 않을까? 이거 명언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여러분도, 예. 발표하기 전에 내가 알고 있는 걸딱 쓰고 뭔가 더 적어보고 싶어. 이런 생각 해야 된다고 했어요. 알프레드는 날마다 대왕고래에 대해 조금씩 찾아봤어요. 날마다 대왕고래에 대해 열심히 알아보던 알프레드는 긴장된 것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이제 잘 돼가는 거예요. 그쵸? 열심히 하니까 내가 긴장했다는 그 사실조차 잊어버리는 거죠. 아니, 또 이거 명언이라고 했다고, 이거 명언이래요. 그러지 마시고, 이건 그냥 선생님 생각이에요. 예, 여러분도 이렇게 무언가 더 넣어야 되지 않을까? 뭔가 더 적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준비하라고. 알프레드는 밤마다 잠들기 전에 심지어 대왕고래가 물속에서 부르는 노랫소리를 들었어요. 그것도 인터넷에서 찾아낸 것이었죠. 엄마, 아빠, 그리고 인터넷으로 열심히 정보를 수집해야 하고 있었어요. 글가의 내용을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글짓기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해야 된다. 받게 될 종이에는 동물 이름이 적혀 있다. 그랬죠? 자신이 원하는 발표 주제를 직접 주제를 직접 고를 수 있다. 아니고 선생님이 써놓은 걸다 배분을 했었었죠. 그래서 아, 이 종이에 뭐가 있을까? 짠! 대왕고래! 뭐 이렇게 된 거였죠. 자, 그래서 알맞지 않은 내용은요. 직접 고를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정해져 있었었죠? 종이에 적힌 동물을 주제로 글짓기를 해야 한다. 글짓기를 한 뒤에 한 사람씩 나와서 발표를 해야 한다. 정답 3번. 글가에서 알프레드의 심장이 쿵쾅쿵쾅 세차게 뛰기 시작한 까닭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래요. 빨리 발표하고 싶어서, 다른 주제로 발표하고 싶어서,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이 긴장돼서. 알프레드가 정리한 대왕고래의 특징으로 알맞은 말에 각각 동그라미 표를 해볼까요? 자, 아까 정리했잖아요. 발표하기 전에 어떤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 반드시 정리를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내가 알고 싶은 것,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 이런 것들 잘 정리해야 된다라고 했었었죠? 대왕고래는 푸른색이고요. 대왕고래는 몸이 아주 크다. 얼만큼 크다라고 했었죠? 지구상에 있는 생물 중에 가장 크다. 예. 대왕고래. 이 대왕고래 다른 이름이 흰수염고래. 예. 그런데 그만큼 크기 때문에 대왕고래라고도 부른다고 했고요. 대왕고래는 서로에게 뭘 불러준다? 노래를 불러준다. 어우, 이름 불러준다. 대왕. 이렇게 부르나? 예, 재밌는 문제네요. 알프레드가 기억과 같은 생각, 무언가 더 적어야만 하지 않을까? 이 명언. 이 생각을 한 까닭을 알맞게 말한 친구. 알프레드는 글씨 쓰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야. 어우, 굉장히 창의적인 생각인 것 같아. 자, 대왕고래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어서
정보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그렇지. 바로 주경이가 딱 알프레드의 마음을 탁 짚었네요. 자, 주인공 알프레드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모두 골라서 기호를 써볼게요. 날마다 대왕고래에 대해서 찾아봤다. 맞네. 남들 앞에서 춤을 추는 것보다 발표가 더 쉽다고 생각했다. 아니다. 이게 발표가 더 어렵다라고 생각했죠? 이거 아니에요. 밤마다 잠들기 전에 대왕고래가 물속에서 부르는 노랫소리를 들었고요. 엄마의 말씀을 듣고 대왕고래가 서로에게 노래 불러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다도 맞고 라도 맞으니까 정답은 가와, 그 다음에 다와, 그 다음에 라. 요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가, 다라. 이렇게. 자, 다음 그림 보고 물음에 답하래요. 발표할 내용을 미리 찾아보고 정리하자. 이거 발표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죠? 정리하고. 대왕고래는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큰 동물이라고 합니다. 하고 발표를 하고 있어요. 마음에 굉장히 들었나 봐요. 얘 눈을 보세요. 얘만 보고 있어요. 반 친구들 모두가 잘 들을 수 있게 큰 목소리로 발표하네. 예. 큰 목소리로 발표해야 일단 자신감이 보이죠? 그 다음, 듣는 사람을 보면서. 예, 듣는 사람을. 예, 보면서, 제가 내말 듣고 있네? 다른 데 보고 얘기하지? 그러면 안 된다고 했죠? 예, 보면서 말하니까 자신 있어 보여. 이거예요. 그쵸? 얘기했죠? 얜 자신이 사실은 없어. 얜 현재 자신감이 별로 없어. 그런데 자신감 있게 보일 뿐이야! 괜찮아. 이렇게 해도 괜찮다고 했죠? 내가 지금 자신감 없지만 자신감 있게 보이는 방법들. 뭐예요? 일단 준비를 하고. 준비가 이제 정리죠. 그 다음에 큰 목소리로 듣는 사람 보면서 얘기하면 자신감 있게 보여요? 거기다가 말이 빠르지 않게. 예. 여러분 진짜 그런 사람 있어요. 딱 놓고, 그래서 아무리 말씀이 있어, 이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그거 절대로 좋은 태도 아니라고 했죠. 네. 또박또박 빠르지 않게. 그림 1에서 3의 상황으로 알맞은 것을 찾아 선으로 이어볼까요? 자, 1, 2, 3이었죠. 그림 1. 뭐예요? 내용을 정리하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그림 2, 알맞은 목소리로 발표하는, 네, 크게 발표하는. 그 다음에 3은 알맞은, 빠르기로, 알맞은 빠르기로 발표하는 상황. 이렇게 해주고요. 그림 3에서 발표하는 친구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표 해볼까요? 듣는 사람을 보면서 말하니 어색해 보이네. 아니에요. 듣는 사람을 바라보고요. 또한 가지 방법 뭐라고? 예. 듣는 사람 보기에 너무 민망해. 눈이 마주치니까 막 이상해. 그럴 때는 어떻게? 예. 벽을 보라고. 그래서 사람들 뒤에 벽만 봐도 괜찮아요. 네. 상관없어요. 꿀팁. 네. 자, 눈꼭못 마주치겠다. 난 진짜, 난 힘들다. 그런 사람은 그 뒤에 벽을 보면서 얘기해도 돼요. 자, 듣는 사람을 보면서 말하니 자신감 있어 보여. 요거죠. 자, 선생님께서 다음 수업 시간에 자신이 좋아하는 동물을 조사하여 발표하라고 하셨다. 이거 뭐예요? 바로 독서 감상문이죠. 예.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이것 같았다. 왜? 나는 친구들 앞에서 발표만 하려고 하면 떨리고 말이 잘안 나와. 그런데 발표하라고 하셨어. 그럼 내 마음이 어떻다? 불편했을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막 이랬을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 발표 수업으로 걱정하고 있을 때 도서관에서 발표하기 무서워요라는 책을 보았다. 책 제목이 내 마음과 같아서 책장에 술술 넘어갔다. 막힘없이 넘어갔다. 이런 뜻이죠. 여긴 뭐예요? 내가 책을 읽은 까닭이 잘 드러나 있고요. 이 책을 읽고 발표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려면 열심히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다. 깨달은 점도 써주면 좋다고 했죠. 나는 평소에 발표 과제가 있으면 긴장하고 떨기만 했어. 떨기만 했어. 그런데 이제 알프레드를 보니까, 아, 나도 알프레드처럼 준비해야겠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 알프레드가 대단하다고 생각했고, 나도 알프레드처럼 발표를 무서워하지 말고 열심히 준비해서 멋지게 발표에 성공하고 싶어 라고 자신의 생각, 포부를 얘기했습니다. 독서 감상문이죠? 굉장히 잘 쓴. 자, 기억에 가장 잘 어울리는 말. 선생님께서 다음 수업 시간에 자신이 좋아하는 동물 조사해서 발표하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어떨 것 같다? 하늘을 나는 것 같아! 기분 좋았단 얘기죠. 아니죠. 구름이를 걷는 것 같다. 똑같아요. 여기나 여기나 똑같은 말입니다. 하늘이 맑게 갠것 같아. 이 말은 어두운, 마음이 안 좋았는데 하늘이 맑게 갠 것처럼 굉장히 마음이 좋았어요. 뭐 이럴 때 쓰는 거고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 이거죠, 이거. 아우, 나그 말을 들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너무 싫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새로 발표하지 이랬어요. 예, 그죠? 그거죠. 햇살이 나를 비추는 것 같았어. 예, 이것도 1번, 2번, 3번, 5번. 예, 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니은의 뜻으로 알맞은 것에 기호를 쓰시오. 책 제목이 내 마음과 같아서 책장이 술술 넘어갔다. 동물이나 사람이 자꾸 뒤를 따라다니는 모양이 뭐야? 졸졸. 아, 너왜 이렇게 자꾸 날 졸졸 쫓아다니니? 막 이러잖아요. 아, 말이나 글이 막힘없이 잘 나오거나 써지는 모양, 이거 뭘까요? 예, 나지요? 아유, 너 이렇게 술술 말을 잘하니? 뭐 이럴 때, 그쵸? 자, 이 독서 감상문의 내용에 어울리는 제목을 쓰고, 제목을 그렇게 지은 까닭을 써볼게요. 일단, 아까 그 독서 감상문에 제목이 없었어요. 자, 여기에 이제 여러분의, 실력을 여기서 증명할 때가 온 겁니다. 이 독서 감상문의 내용에 어울리는 제목,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일단, 그 글에, 내가 쓴 글의 내용. 그러니까 독서 감상문의 내용을 잘 종합할 수 있는, 잘 나타낼 수 있는 제목을 넣어주면 좋다라고 했죠? 그리고 가끔 보충하는 그 제목도 있다고 했어요. 무엇무엇을 읽고, 뭐 이런 식으로. 자, 아까 알프레드의 그 발표할 수 있는 그 여건을 나도 한번 준비해봐야겠다. 이제 이렇게 감상문을 또 썼잖아요. 그래서 발표가 두렵다면 알프레드처럼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넣을 수 있다라는 거고, 자, 까닭도 쓰라고 했으니까 알프레드가 발표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낸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제목이기 때문에 나는 이 제목이 좋다라고 봅니다라고 쓰면 됩니다. 항상 제목을 쓰고 그럼 제목 쓰셔야 되고요. 그 까닭도 써라 그러면 까닭도 꼭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 서술형의 만점을 기대할 수 있죠. 자, 다음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이게 전체가 무엇이냐면 독서 감상문의 형식에 대해서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짜임에 대해서. 일단 독서 감상문 쓸 때는 제목을 먼저 써라. 그리고 책을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읽었는지 써라. 이것은 책을 읽게 된 까닭을 쓰라는 것이고요. 책의 내용을 쓰고 그다음에 인상 깊은 장면이 있었다면 그 인상 깊은 장면까지 써라. 이게 바로 쭉 연결되는 것. 제목 쓰고 책을 읽게 된 까닭 쓰고 책의 내용 쓰고 인상 깊은 장면 쓰고. 여기가 바로 독서 감상문의 형식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형식 잘 훑어봤으니까 다음을 볼까요, 또? 그다음 책을 읽고 떠오른 생각이나 느낌, 그다음에 뭐 다짐. 이런 것들이죠. 예,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예, 이런 다짐을 여기다 또쓸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해 볼까요? 책을 쓴 사람, 책을 읽은 까닭 무엇이었었죠? 요거죠. 동그라미. 예, 여기 있습니다. 이래서 읽어보고 싶었어. 그러니까 까닭이 되겠죠? 책을 읽고 니은이 잘 드러나도록 독서 감상문을 쓴 친구는 누굴까요? 등장인물이나 책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쓴다라고 했는데 소원이 볼게요. 흥부와 놀부 연극을 학교에서 하게 되어서 책을 다시 한번 읽게 되었다. 이건 뭐예요? 책을 읽게 된 까닭 부분이겠죠? 왜또 읽었는데? 이래서 읽게 되었어. 이거죠? 다리를 다친 제비를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도와주는 흥부의 모습을 보니까 내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것 같았어요. 라고 등장인물이나 책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썼습니다. 자, 그래서 승재 친구가 아주 잘 썼고요. 디귿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입니까? 책을 읽고 이것을 쓴다라고 했어요. 자, 책을 읽고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쓰는데 더불어서 예, 다짐하는 것, 그리고 깨닫게 된 것, 이것 쓰면 좋다라고 했죠? 그래서 18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독서 감상문의 형식을 보면 제일 처음 책의 제목을 써 주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책의 내용, 여긴 줄거리가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내가 인상 깊게 보았던 그 장면을 써 주고 그다음에 막 나머지에는 책을 읽고 나서 생각하거나 느낀 점, 깨닫거나 다짐한 점써 주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독서 감상문을 쓰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 책을 읽은 듯 까닭을 쓴다. 맞죠? 글의 내용을 대표하는 제목을 붙인다. 맞고, 주인공이 한 말을 빠짐없이 똑같이 쓴다. 너무 어렵다. 예. 그리고 의미도 없다. 예. 자, 등장인물, 이야기의 배경 따위를 떠올려서 쓰고, 재미있는 장면, 슬픈 장면, 감동적인 장면을 떠올려 쓴다. 이걸 우리 뭐라고 한다고요? 인상 깊은 장면. 자신이 쓴 독서 감상문을 고쳐 쓰기 위해 필요한 과정으로 알맞은 것에 기호를 써볼까요? 자신이 쓴 독서 감상문을 점검한다. 자신이 쓴 독서 감상문을

감상문을 발표한다. 자, 자신이 쓴 독서 감상문을 고쳐 쓰는 거예요. 고쳐 쓰기. 고쳐 쓰기 뭐라고요? 수정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수정한다. 고쳐 쓴다. 자, 이것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은 점검해 보는 거죠. 점검 뭐라고요? 검사해 보는 겁니다. 검사하기. 내가 쓴 독서 감상문을 다시 한번 검사를 해보면서, 이건 다시 고쳐 써야겠다. 다시 수정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내야겠죠. 자, 그래서 필요한 과정은 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표를 해야겠죠. 공부를 도와주는 기가 막힌 문제. 다음은 독서 감상문에 들어갈 내용 중 무엇일까요? 호뿌리 할아버지는 도깨비 앞에서 노래를 불렀어요. 자, 이것은 책을 읽은 까닭일까요? 아니면 책 내용을 쓴 걸까요? 네, 어떤 노래를 부르셨을까?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긴 한데, 저쪽 가서 혼자 불러볼래요? 자, 그럼 정답을 아는 친구는 수강호기 게시판에서 만나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송통신대에서 고전을 가르치고 있는 이준석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칼립소와 오디세우스에 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스케리아 섬에 이제 오디세우스가 도착하게 되는데요. 시인은 이 스케리아 섬에서 오디세우스에게 공식적으로 부활을 허락합니다. 시인은 3-4권에서 있었던 오디세우스 회상 장면들을 8-9권에서 되울리는 정교한 구성을 통해서 다시 살아난 오디세우스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텔레마코스는 3-4권에서 네스토르 그리고 메넬라우스 내외를 만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에게 여러 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 네스토르는 영웅들의 귀향을 회상하면서 아가멤논과 메넬라우스 이 두 영웅이 다투던 장면을 말합니다. 이어 텔레마코스는 메넬라우스 부부에게서 오디세우스에 관한 일화 두 대목을 듣게 되죠. 오디세우스는 어떨까요? 파이아케스 사람들의 가수 데모도코스에게서 역시 자신에 관한 노래 두 대목을 듣습니다. 첫 노래의 주제는 두 영웅의 다툼이었으며 세 번째 노래는 메넬라우스의 회상과 정확히 같은 부분, 즉 히랍 군대가 목마 안에서 매복하고 있는 장면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노래에서 오디세우스는 다시 한번 헬레네의 집을 찾아가고 있으며 사건에서 목마를 회상하던 메넬라우스는 데모도코스의 노래 속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굉장히 정교한 설계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연이나 단순한 테마의 반복이 아니라 오디세우스의 부활을 준비하는 시인의 섬세한 준비라고 보고 싶습니다. 텔레마코스의 여행에서 확인된 결정적인 소생 장면들을 8권과 9권으로 모두 옮겨오고 난 다음 시인은 마침내 오디세우스가 자신의 진짜 이름을 그의 명성과 함께 회복하도록 허락합니다. 이렇습니다. 저는 라에르테스의 아들 오디세우스입니다. 온갖 계책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으며 제 명성은 하늘에 가 닿아 있습니다. 이것은 이 시에서 오디세우스가 최초로 자신을 숨김없이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단순한 자기소개가 아니라 부활의 선언인 것이죠. 이제 그는 모두의 주목을 한 몸에 받는 이 시의 영광스러운 주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오디세우스는 이제 파이아케스 사람들 앞에서 그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모험과 방랑에 대해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직접 가수가 되는 겁니다. 트로이아를 떠난 후 그의 첫 방문지는 히코네스 사람들이 사는 이스마로스라는 지역입니다. 아마도 방문이라는 말은 지나치게 점잖은 표현이고 침공과 약탈이 더 정확하겠습니다. 이 키코네스 사람들은 트라케 지역의 주민들이에요. 그래서 전쟁 중에는 트로이아의 동맹이었으니까 징벌적인 침공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 양상은 해적의 노략질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부하들은 목표를 이루고 서둘러 떠나자는 오디세우스의 명령을 거부하고 큰 잔치를 벌이다가 키코네스인들의 역습에 그만 크게 당하고 맙니다. 이 첫 모험에서부터 드러나는 오디세우스와 부하들 사이의 긴장과 대립은 이후의 모험담에서도 내내 이어지게 됩니다. 참담한 패배와 도주에 적잖이 당황했을 이들은 설상가상으로 폭풍에 휘말려 인간 세상 밖으로 떠밀려 나가게 됩니다. 이 키코네스 사람들 에피소드가 시작될 때만 하더라도 오디세우스는 마치 트로이아에 막 도착했을 때의 모습처럼 12척의 배와 부하들을 이끄는 지휘관의 면모를 보이고 있어요. 나중에 오디세우스가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소멸의 위기까지 몰린 다음 다시 살아나기 전까지 그의 모험과 방랑은 끝나지 않게 됩니다. 자, 이제 풍랑에 밀려서 인간 세상 밖으로 밀려난 이 사람들은 로토스 열매라는 것을 먹는 사람들에게로 가게 됩니다. 오디세우스는 아직 저 세상에 들어왔다는 걸 실감하지 못한 듯 이곳에서 빵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아오도록 정찰조를 보냅니다. 오디세우스의 기대와는 달리 이 사람들은 빵이 아닌 로토스라는 열매를 먹는 자들이었어요. 이 열매를 맛본 자는 귀향을 잊어버린 채로 그들 사이에 눌러 앉으려 합니다. 오디세우스가 보낸 정찰병들이 딱 그런 모습이었죠. 해야 할 일도 기억도 깨끗이 잊게 만드는 이 열매를 그는 꿀처럼 달콤한 것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두려운 위협이 이처럼 달콤한 옷을 입고 다가오는 일을 우린 앞으로도 몇 번이나 더 보게 될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오디세우스의 모험담 중 가장 유명한 일화를 만나게 됩니다. 외눈박이 식인 거인의 이야기죠. 퀵클롭스라는 이름은 이 종족을 가리키는 말이고 폴리페모스라는 이름은요, 오디세우스와 그 일행이 만난 그 거인, 그 존재의 이름입니다. 이들의 생활에 대한 소개가 아주 독특합니다. 이들은 마치 황금시대처럼 곡식과 열매가 저절로 풍족하게 맺히는 마법 같은 환경을 누리지만 정작 이들은 질서를 이루는 공동체의 삶이라는 것을 모르고 신을 향한 경외심도 타인을 향한 윤리도 없다고 그려집니다. 인간이 다른 존재들과 구별되는 어떤 문화적인 특징이라는 게 있을 텐데 그것을 모조리 지우고 나면 이들의 모습이 그려지는 셈입니다. 오디세우스와 그 부하들은 이 대적할 길 없는 괴물 앞에서 속절없이 당합니다. 결국 폴리페모스의 눈을 찌르고 탈출에 성공은 하지만 이미 6명의 부하가 끔찍하게 살해되고 잡아먹힌 다음이었습니다. 이 일화에 대한 대부분의 해석은 대체로 오디세우스의 지략, 꾀가 폴리페모스의 무력을 꺾고 거둔 승리에 초점을 맞춥니다. 물론 결과적으로야 그렇겠지만 오디세우스가 처음부터 꾀로 무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키코네스인들을 침공하던 때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부하들이 달아나자고 하지만 오디세우스는 느긋하게 앉아서 동굴의 주인을 기다려보자고 했죠. 그는 여전히 명예로운 손님으로서 손님 접대, 트세니아의 격식을 누리고 싶어하는 영웅이고 트로이아의 정복자로 자신을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일리아스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은 폴리페모스의 귀등에도 가닿지 않습니다. 이 괴물은 손님 접대의 격식을 철저하게 짓밟으며 오디세우스의 기대를 부숴버립니다. 오디세우스는 잠든 폴리페모스를 칼로 찌르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입구를 막은 거대한 바위를 치울 방법이 없어지게 되겠죠. 일리아스에서는 죽거나 죽이거나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익숙한 이 고전적인 방식으로는 아무것도 해볼 수 없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는 견디고

자신을 적응시키면서 최선의 방책을 찾아냅니다. 오디세우스는 부하들과 힘을 합쳐서 불에 달군 장대로 그의 눈을 찌릅니다. 하나밖에 없는 눈을 잃은 폴리페모스의 비명에 다른 퀴클롭스들이 그의 동굴로 와보지만 무슨 도움을 주러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잠을 방해하는 일종의 층간소음에 대한 항의 방문에 가까운 거죠. 다음날 아침 동굴 밖으로 양들을 내보내야 하는 폴리페모스는 오디세우스와 그 일행이 양들 틈에 숨어서 도망칠까봐 일일이 양들의 등을 쓰다듬으면서 내보내지만 그들은 양들의 배에 거꾸로 매달려서 동굴 밖으로 나와 배에 오릅니다. 오디세우스는 부하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괴물을 실컷 조롱합니다. 자신의 보복이 마치 제우스의 징벌인 것처럼 말하더니 끝내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만 거죠. 이 충동이 결국은 오디세우스에게 재앙으로 돌아옵니다. 오디세우스의 진짜 이름을 알게 된 폴리페모스는 아비 포세이돈을 부르며 그를 저주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곧이어 제우스는 오디세우스의 제사를 고개 돌려서 외면하고 포세이돈은 그를 향한 저주를 이루기 시작하죠. 이 일화를 끝으로 그는 다시는 자발적인 모험을 하지 않게 됩니다. 떠밀려가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어질 일화들과 비교해보면 과연 이 사람이 정말 같은 인물인가 궁금해질 정도로 그는 점점 더 조심스러워지고 갈수록 어두워집니다. 대신 자기 제어의 능력과 총체적인 판단력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노련해지고요. 학자들 사이에선 여러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시인이 아니라 여러 명의 시인을 상정하는 입장에서는 각각의 시인들이 생각한 오디세우스의 캐릭터가 서로 달라서 그런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구비문학으로 설명하는 입장에서는 서로 다른 전통끼리 혼합된 결과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아마 요새 독자들이라면 MBTI의 변화 같은 것을 말할 수도 있겠죠. 저는 오디세우스가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변화하는 그런 인물이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폴리페모스 이야기가 전체 모험의 초반에 놓여있는 것도 시인의 의도로 설명이 될 겁니다. 이 작품이 서사시가 아니라 뱃사람의 모험담이나 동화였다면 모험의 배열이 어떤 순서를 이루어도 큰 상관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어서 오디세우스 일행은 아이올리아라는 섬에 도착합니다. 조금 신기한 섬이에요. 청동의 성벽을 두른 떠다니는 섬이라고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입니다. 이 섬의 지배자 아이올로스는 바다의 바람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존재인데 그에게는 아들이 여섯, 딸이 여섯이 있고 이들은 동시에 부부 여섯 쌍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오디세우스가 저 세상에서 만나는 존재들은 정상의 인간으로 볼 수 없는 크고 작은 특징들을 드러내요. 인간이라면 반드시 겪어야 하는 수고와 고생을 모르는 듯이 이들의 삶은 낮에는 잔치, 밤에는 휴식, 이 둘로만 이루어집니다. 오디세우스 일행은 이들에게 한 달 동안 환대를 받으면서 그간 겪은 전쟁과 귀향 이야기로 보답을 해줍니다. 아이올로스는 이 손님들이 꽤나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래서 순풍인 서풍 하나만 불도록 다른 역풍들을 모조리 가죽자루에 담아 묶어서 오디세우스에게 건네줍니다. 절대로 풀지 말라면서요. 자, 이제 귀향을 막을 외부의 장애물은 전혀 없어진 겁니다. 돛을 펼치고 좋다만 하면 배는 집을 향해서 순항할 준비가 된 셈이죠. 오디세우스는 9일 동안 혼자 밤낮으로 방향타를 쥐었고 열흘째에는 고향 이타카 섬에서 피운 불이 보일 정도로 가까이 다가갑니다. 고향 섬에 가까이 다가와서 긴장이 풀려버린 오디세우스는 잠이 들고 말았고 부하들은 아이올로스가 선물한 그 가죽자루에 금은 보화가 있을 거라 여기며 자루를 풀어버립니다. 이때 거칠게 쏟아져 나온 바람들은 폭풍이 되어서 그들을 다시 아이올리아로 밀어보냅니다. 오디세우스는 충격에 빠졌으나 끝내 견디고 버텨냅니다. 그는 아이올로스를 다시 찾아가 보지만 이번에는 냉랭하게 쫓겨나죠. 아이올로스의 눈에는 그가 더 이상 환대

때를 받아야 할 손님이 아니라 신의 증오를 산 자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은 바람 한 점 없이 고통스럽게 노를 저으면서 뱃길을 떠납니다. 엿새 동안의 힘든 항해 이후 이들은 텔레필로스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이곳은 마치 피오르 해안을 연상케 하는 모습인데다가 밤과 낮의 길까지 서로 가깝다고 묘사가 되어 있어서 먼 북쪽까지 온 게 아니냐는 착각이 일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저세상의 이야기를 지리상의 실제 좌표 위에 놓으려는 이 시도에는 아무런 소득이 없어요. 이곳 역시 빵을 먹고 사는 인간들의 세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사는 라이스트리고네스 족은 마치 퀵클롭스의 다른 버전인 것처럼 사람을 사냥하여 잔치를 벌이는 무서운 식인 거인들입니다. 일행이 안전하게 상륙하려던 포구는 끔찍한 덫이 되고 말았고 기함을 제외한 11척의 배는 거기서 그들의 공격을 받고 모조리 파괴됩니다. 이제 오디세우스에게는 배 한 척과 소수의 부하들만 남게 되죠. 전우들을 모두 잃고 남의 배를 얻어 타고 집에 가게 될 거라는 폴리페모스의 저주가 벌써 이루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다가 이들이 닿은 곳은 키르케의 섬 아이아이아입니다. 이 낯선 섬에서 부하들 절반이 정찰을 나섭니다. 그러나 이들은 키르케의 마법에 그만 돼지로 변하고 말죠. 부하들을 구하러 가는 오디세우스는 도중에 헤르메스를 만나서 키르케의 마법에 대항할 수 있는 몰리라는 약초를 얻게 됩니다. 이 약초는 마치 부적처럼 가지고만 있어도 효력이 생기는지 키르케의 마법은 오디세우스 앞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오디세우스가 뽑아든 칼 앞에 그녀는 굴복하고 부하들은 다시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긴장이 풀린 탓일까요? 오디세우스는 곧바로 잔치에 탐닉합니다. 그런데 그 잔치가 좀 길어요. 무려 1년을 잔치로 보낸 오디세우스는 부하들의 걱정을 살 정도가 되고 맙니다. 대장, 이제 우리 좀 집으로 가야 될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요. 히라빈들은 인간 위로는 신이 있고 그 아래로는 짐승이 있어서 그 경계를 넘나드는 것을 이 세상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금기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키르케의 섬에서는 이 모두가 구별 없이 어지러이 섞여버립니다. 헤르메스 신이 젊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며 늑대와 사자가 강아지처럼 굴죠. 키르케를 두고 여인인지 여신인지 분간하지 못하던 부하들은 돼지로 변합니다. 오디세우스는 여신과 몸을 섞고 다시 인간의 모습을 찾은 일행은 신들처럼 잔치를 벌입니다. 이 혼돈 속에서 오디세우스는 고향을 잊어가고 고향에서도 그는 잊혀져 갑니다. 그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인간으로서의 자신을 각성해야만 합니다. 삶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그는 죽음을 배워야 합니다. 고대 히라빈들에게 삶과 죽음은 서로 등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승은 방랑의 여러 과정 중에 임의의 하나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거쳐야 하는 단계가 됩니다. 자, 오늘은 오디세우스가 거쳐온 모험과 방랑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이야기들을 나눠보았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모험과 방랑의 후반부와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0: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심폐소생술 방법.
1: 야, 보통 심정지 환자 중에 60%가 남자래.
2: 어쩌라고?
1: 일반인이라도 심폐소생술하면 생존율이 1.7배나 차이 난다는데?
2: 우리가 심폐소생술 할 일이 있겠냐? 게임 오버.
1: 야! 야!
0: 환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질문을 해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고 반응이 없다면 119에 신고를 요청합니다. 환자의 얼굴과 가슴을 10초 이내로 관찰하여 호흡을 확인합니다. 호흡이 비정상적이라면 두 손을 포개 후 깍지를 껴 손바닥으로 가슴 압박 30회를 실시합니다. 이때 가슴 압박점은 가슴뼈 아래쪽의 중간 부분입니다. 환자의 호흡이 회복되었으나 의식이 없다면 옆으로 돌려 눕혀 기도가 막히는 것을 예방합니다.
2: 덕분에 살았다, 야.
1: 밥 한 번 사.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 실력이 올라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 스텝업의 효린파파 성기용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친구들 책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근데 영어 원서라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할만한 책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것들은 제가 도와드리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바로 책을 펼쳐볼까요? 짜잔! 오늘 끝내볼 책은 Aesop's Fables의 The Town Mouse and the Country Mouse 그 다섯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책을 읽다 보니까 이렇게 또 끝내게 되었네요. 오늘 시골주의 반응이 좀 궁금합니다.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정말 많이 나오죠? 현재 완료의 경험과 결과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지 책 안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책을 들어보고요.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I've never had food like this before, mumbled the country mouse. The town mouse laughed. This is how you could eat all the time, he replied. Yummy! Suddenly, the mice heard growling and scratching at the door. Two dogs burst in, sniffing the air. The dogs began to bark, jumping up at the table. The mice scampered away in fear. Enough was enough. The country mouse said goodbye and left the town at once.
2: Goodbye! Better to live poorly in peace than richly in fear, she said.
0: The Town Mouse and the Country Mouse. 도시지와 시골지. 오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결말이 나올까요? I've never had food like this before, mumbled the country mouse라고 돼 있죠. 자, 지금 이 쥐들은 어디 있습니까? 도시지와 시골지들은 현재 다이닝 룸, 식사하는 방, 즉 식당이 되겠죠. 거기에서 와, 테이블 위를 보니까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Delicious looking feast라고 나왔었죠. 우리 직전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껏 먹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시골지가 이야기하죠. 매일 그 치즈랑 빵 먹었었는데 우리 처음에 나왔잖아요. 이 책의 초반부에 나왔었잖아요. 빵이랑 치즈 먹었었는데 그거를 대접했는데 도시지한테. 근데 와, 케이크도 있고 비스킷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와, 이거 너무 괜찮은데. 그러니까 I've never had food like this before. 이런 것과 같은 음식을 나는 이전에 먹어본 적이 있다 없다. Never이니까 없다. 너무 좋은 것이죠. Mumbled the country mouse. 약간 부럽기도 하겠죠. 나는 이런 거 먹어본 적이 없는데 도시지야. 언니는 참 좋겠다. 너는 참 좋겠다는 여기 지금 안 나와 있지만 왠지 그랬지 않을까요? Mumbled the country mouse. 시골지가 중얼거렸습니다. 중얼중얼중얼중얼. 그 다음은요. The town mouse laughed. 자, 그런데 도시지가 어떻게 느끼겠어요? 이게 너무 뿌듯하겠죠? 아, 시골지가 와서 좀 뭐 부러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서로의 집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도시지가 웃었습니다. This is how you could eat all the time. 이게 항상 네가 먹을 수 있는 방법이야. 즉, 이렇게 자기는 항상 먹는다라는 것이죠. He replied. 그는 대답했습니다. 그렇죠. reply라는 것이 대답하다라는 것입니다. Yummy. How 맛있어. 자, 여기까지 일단 아직까지는 괜찮네요. 자, 그 다음은요. 오늘 그 다음 내용을 조금 더 읽기 전에 오늘 정말 중요한 거 또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어 시제에 보면은 have PP라는 거 있죠. 그게 뭡니까?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설명 들었었죠. 바로 현재 완료라는 시제입니다. 현재 완료 시제가 있는데 현재 완료는 여러 가지 해석 방법이 있거든요. 완료, 경험, 계속, 결과라는 게 있는데 이 말 몰라도 됩니다. 아, 몰라도 돼요. 완료, 경험, 계속, 결과. 꿈에 나올까 봐 무서워. 아, 몰라도 돼요. 자, 근데 무엇을 알면 되냐 하면 그 용어들은 아직까지 모르더라도 어떤 문장을 봤을 때 정확하게 의미 파악은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네 개가 있는데 오늘은 두 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또 나오면은 나머지 두 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현재 완료의 경험과 결과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경험으로 해석이 되고 어떻게 결과로 해석이 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형태는 have 혹은 has PP가 됩니다. 이게 현재 완료 시제의 형태입니다. 자, 현재 완료는 우리나라에는 정확하게 한마디로 딱 표현할 수 있는 현재 완료의 어떤 그 시제 해석 방법은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만 어떻게 이 개념은 있습니다. 개념, 정확하게 현재 완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생김새는 이렇게 생겼지만 have PP 혹은 has PP가 되겠죠. 그런데 이 개념은 뭐냐 하면 지금 혹은 과거 이렇게 한 순간이 아니고요. 어떻다고요? 과거부터 언제까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즉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게 현재 완료예요. 이 한 구간에 걸쳐져 있는 거예요. 한 순간이 아니고 이렇게 한 구간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과거부터 현재까지에 걸쳐져 있는 것. 이게 바로 현재 완료 시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개념을 활용해서 오늘은 경험과 결과를 한번 해석해 보겠다는 거죠. 바로 보도록 할까요? I've been to Japan twice. 나는 어디에 갔습니까? 두 번 일본에 간 적이 있다. 이게 경험이에요. 자, 그럼 볼까요? 나는 일본에 두 번 갔다잖아요. 우리말로 하면 난 일본에 두 번 갔다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섬세하게 이 의미를 해석해보자라는 것이죠. 나는 일본에 두 번 갔다라는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아니에요. 그 중에 이 기간은 이렇게 있는데 과거부터 현재까지가 있는 이 중에 두 번 언젠가 갔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나는 뭐뭐 한 적이 있다. 나는 뭔가를 한 적이 없다. 나는 뭔가를 몇 번 한 적이 있다. 이렇게 이게 바로 경험이에요. 경험. 내가 나는 이걸 몇 번 경험해봤다. 몇 번 가봤다. 그래서 경험이라고 붙여주는 거라고요. 해석하는 방법을 아 현재 완료의 경험이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부릅니다. 자, 그 다음은요. 또 다른 예문 보여드릴게요. They have never seen snow in their lives. 자, 예를 들어서 열대지방에 사는 어떤 A라는 사람이 있다고 해볼까요? 이 A라는 사람 열대지방에 뭐 사막에 눈이 안 와요. 눈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 그렇다고 치고요. 뭐 특이하게 눈이 올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아직까지 눈이 한 번도 온 적이 없다고 가정을 한다면 They have never seen snow in their lives. 그들은 이 A라는 사람과 그들 또 다른 사람들이 있겠죠. 그들은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그럼 그들의 인생이라는 것은 옛날부터 언제까지예요? 옛날부터 지금까지가 되겠죠. 옛날부터 지금까지 중에서 어땠다고요? 뭐가 없다? 눈을 본 적이 있다 없다.

0: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즉, 과거부터 지금까지 중에서 눈을 본 적이 없다. 경험이 이렇다라는 것이 경험이 어떻다?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뭐 한 적이 있다, 없다. 이렇게 경험으로 해석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은요. 이번에는 결과라는 거예요. 자, 완료, 경험, 계속, 결과라는 게 있는데 오늘은 경험과 그 다음에 결과. 결과라는 것은, 이게 결과라는 것은 그냥 있는 대로 해석하면은 결과가 좀덜 드러나는데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거 한번 볼까요? He has gone to Europe이라고 되어 있죠. 그는 유럽에 갔다. 이렇게 해도 돼요. 해석은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면 그는 유럽에 갔죠? 유럽에 언제 갔습니까? 언제 갔어요? 뭐한 며칠 전에 가서 갔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결과라는 게 무엇이냐 하면 또한 이 현재 완료가 어떤 의미냐 하면 단순히 과거에 갔는가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게 현재에도 연관성이 있어요. 즉, 과거에 갔고 현재에도 유럽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없다. 이런 의미예요. 지금 나 앞에 없고 he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내 친구 he가 있는데 이 he는 며칠 전에 유럽에 갔고 그다음에 지금도 어디에 있다? 지금도 여전히 유럽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자, 이거 한번 보도록 할까요? I have gone to Europe. 자, 이 문장이 문법적으로는 옳지만, 이게, 중학교 내신 시험에 보기에 하나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I have gone to Europe이라고 하면 나는 유럽에 갔다잖아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EBS 이 건물에서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말을 우리 친구들한테 한다면, 이거는 의미상 말이 안 맞아요. 왜안 맞냐 하면은 저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EBS 건물에 있어요. 촬영장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유럽에 가버렸다라고 한다면 나는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저는 유럽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유럽에 갔다. 그냥 단순히 갔다라고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현재 완료를 쓴다면 I have gone to Europe이라고 한다면 나는 예를 들어 며칠 전에 유럽에 갔고 혹은 어제 갔고 지금도 어디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까? 유럽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have gone을 쓸 때는 약간 이 의미상 go라는 거 어딘가에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앞에서 여전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수가 의미적으로 없다라는 거죠. 모순이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마지막 문장은 의미상 틀리는 경우가 아주 많다라는 거예요. 이상 좀 어색하죠. 문법적으로는 옳지만 이런 경우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약간 헷갈리는 그런 보기로 나온 경험이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올까봐 또 주의하시면 좋겠죠. 자, 여기까지 이렇게 현재 완료 오늘 한번 살펴보았고요. 조금 더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Suddenly. 근데 갑자기 the mice heard growling and scratching at the door. 자, 그런데 이제 갑자기 어떤 소리가 들렸냐면 the mice 이 도시지와 시골지는 mice라는 것은 마우스가 있죠. 마우스는 그냥 쥐예요. 자, 그런데 mice도 그냥 쥐예요. 뭐가 다르냐? 마우스는 mouses라고 하지 않고 mice라고 합니다. 즉 복수형이 그냥 s나 es를 붙이지 않고 불규칙, 즉좀 특이한 복수예요. 아, 그래서 mice는 마우스의 복수형이다. 두 마리 혹은 그 이상 있으면은 mice를 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The mice heard growling. 쥐들은 들었습니다. 무엇을 들었냐면 growl이라는 것은 맞죠? 으르렁거리고 그다음에 scratching at the door 문을 막 긁는 소리를 들었어요. Two dogs burst in, sniffing the air. 두 마리의 개가 확 들어왔습니다. Sniffing the air 공기에 맞죠? 공기중을 막 어떻게 하면서 뭐 했습니까? Sniff라는 것은 바로 킁킁거리다라는 의미입니다. 코를 킁킁거리다, 코를 킁킁거리면서 두 마리의 개가 확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선 한번 읽어보고요. 그 다음 내용 또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1: I've never had food like this before, mumbled the country mouse. The town mouse laughed. This is how you could eat all the time, he replied. Yummy! Suddenly, the mice heard growling and scratching at the door. Two dogs burst in, sniffing the air.
0: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dogs began to bark, jumping up at the table. 이라고 돼 있죠. 그개두 마리가 뭐 하기 시작했습니까? 왈왈 짖기 시작했습니다. Jumping up at the table. 그리고 테이블 위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The mice scampered away in fear. 쥐두 마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Scamper away라고 하면은 scamper. 바로 날쌔기 움직이다. 지금 막 음식 먹고 기분 좋은데 어떻다고요? 개두 마리가 막 왔어요. 그러면 혹시나 해칠 수도 있잖아요. 쥐가 있으니까 물고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도망가야 되겠죠. In fear.

0: 두려움 속에서 즉 겁에 질려서 날쌔게 도망갔습니다. 막 빠르게 재빠르게 도망가는 것이죠. Enough was enough. Enough was enough라고 할때 처음 나오는 저기 앞에 있는 enough는 충분함이에요. 충분함이라는 것은 한계점이 되겠죠. 시골지가 참고 있는 것이죠. 아, 여기 가니까 고양이가 있었고, 여기 가니까 사람들이 있는데 좀 긴장이 되고, 또 여기 가니까 또막 블럭들이 있고, 근데 또 소리 나고, 또 누가 올까봐 두렵고, 음식도 먹었는데 또 누가 올까봐 또막 개들이 들어오고, 이 참는 한계점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 한계점이 enough입니다. 그래서 충분함, 한계점이 꽉 차있다라는 거죠. 그게 충분했다. 이제 한계점이 충분했다라는 것은 꽉 찼다. 즉, 참을 만큼 참았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이런 말이 되겠죠. The country mouse said goodbye and left the town mouse at once. 맞죠? Left the town이네요. 그래서 도시를 즉시 at once 떠났습니다. 시골지는 said goodbye. 이제 안녕. 잘 가. 작별 인사를 했고요. And left the town. 그리고 도시를 떠났습니다. At once. 즉시 도시를 떠났습니다. 마음은 편하겠죠. 그 다음은요. Goodbye. 잘 가. Better to live poorly in peace than richly in fear, she said. 그녀가 말하기를, 어떻게 말했다고요? 공포 속에서 in fear, 겁에 질려서 부유하게. 맞죠? 겁에 질려서 음식도 많고 막 부유하게 이런 좋은 집에 살고 그런 것보다는 Better to live poorly in peace. Peace라는 것은 평화가 되겠죠. 평화 속에서 차라리 가난하게 사는 게 낫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어떻습니까? 읽어보니까 참 재밌죠. 제가 알던 그 이서부화가 맞네요. 그 도시지와 시골지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 친구들도 이책 읽는다고 수고하셨고요. 자, 그러면 오늘도 한 가지 빠질 수가 없겠죠.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The dogs began to bark, jumping up at the table. The mice scampered away in fear. Enough was enough. The country mouse said goodbye and left the town at once.
2: Goodbye. Better to live poorly in peace than richly in fear, she said.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죠. 그 단어들을 모아서 복습해 보도록 할까요?
3: Mumble. Mumble. I've never had food like this before, mumbled the country mouse. Reply. Reply. This is how you could eat all the time, he replied. Growl. Growl. Suddenly, the mice heard growling and scratching at the door. Mice. Mice. The mice ran away when the cat came. Scamper. Scamper. The mice scampered away in fear. Peace. Peace. Better to live poorly in peace than richly in fear, she said.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어휘력을 넓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단어는 바로 어휘 확장, country라는 단어입니다. country라는 거, 두 가지 큰 의미로 쓰입니다. 완전히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좀 알고 쓰면 좋겠죠. 이제 하나만 알지 말고요. 둘다 한번 알아보자고요. Korea is my country and I'm proud of it 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은 is my country, 나의 시골이다? 아니에요. 나의 나라다. 맞죠? 그래서 한국, 대한민국은 바로 어떻다고요? 나의 나라 혹은 국가이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자랑스럽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는 My grandparents live in the country far from the city라고 되어 있죠. 나의 조부모님, 조부모님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겠죠.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는 살고 계신다. 어디에서? 나라에서 살고 계신다.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말이 안 되죠. 도시와 나라를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 country는 우리가 이야기에서 계속 나왔던 country mouse, 그 마우스 맞네요. 그래서 바로 시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country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으니 헷갈리지 마시고 앞뒤 어떤 문맥에 어떤 단어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정확하게 구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모바일 앱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 한번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율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범준 선생님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어느덧 벌써 30강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40강까지 이제 10강만을 앞두고 있는데요. 와, 지금까지 여러분들 생각해보니까 엄청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함께 공부했어요. 자,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친구들의 실력이 이전보다는 조금 더 나아졌을 것이라고 믿으며 오늘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과학 3단원 이제 문제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결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리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개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차원의 확인 문제부터 선생님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교재 160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볼까요? 화단이나 공원에는 소나무, 작약, 민들레, 토끼풀, 단풍나무, 무궁화 등 이러한 식물이 살고 있습니다. 인 문제입니다. 자, 이 빈칸에 들어갈 낱말을 우리 친구들이 적어줘야 되는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지난 시간 단원평가 1회 1번 문제가 바로 이 글이었었죠. 자, 그때의 정답은 여러분들 무엇이었냐면 식물이 정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나무, 작약, 민들레, 자, 이런 것들의 공통점이 우리가 식물이다. 그래서 식물이 이렇게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자, 그런데 잘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 소나무나 작약이나 민들레, 토끼풀. 자,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은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서로 모습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특징도 다르고 다 다르죠. 자, 이렇게 다른 것을 우리가 표현하는 낱말, 바로 다양한이라고 하는 낱말로 쓸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1번 문제, 자, 다양한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우리 2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 관찰할 때 주의점으로 옳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는 문제입니다. 자, 식물 관찰을 할 때는요, 여러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고 이야기했었어요. 첫 번째로는 식물을 함부로 밟거나 꺾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식물에는 여러분들 가시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날카로운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뾰족하거나 날카로운 부분에 상처가 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의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런 향이나 맛을 직접 여러분들 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식물에 따라서 독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사람에 따라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식물을 관찰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관찰을 해야 될까요? 식물을 정말 소중히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우리가 식물 관찰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선택지 1번 볼까요? 함부로 냄새를 맡지 않는다. 그렇죠. 선생님이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함부로 냄새를 맡았을 때그 냄새에 의해서 사람에 따라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 따라서 우리 1번은 옳은 것, 동그라미 표시해야 되겠죠. 자, 2번 볼까요? 식물은 꺾은 후 자세히 관찰한다. 자, 꺾으면 식물에 다치거나 또는 심하면 식물이 죽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따라서 알맞지 않지요? 자, 그러면 우리 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잎의 이름을 쓰는 문제예요. 잎이 6가지가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벚나무, 잎, 강아지풀잎, 은행나무잎, 소나무, 단풍나무, 토끼풀들의

문제인데요. 자, 가장자리가 톱니 모양인 이 팻 이름을 모두 한번 써보도록 할까요? 자, 벚나무, 강아지풀, 은행나무, 소나무, 단풍나무, 토끼풀이 있는데, 자, 이 중에서 톱니 모양인 잎, 자, 벚나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가장자리 톱니 모양인 것, 그렇죠. 단풍나무가 있네요. 자, 그리고 토끼풀 역시 가장자리가 어떻습니까? 가장자리가, 그렇죠. 톱니 모양으로 되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 가장자리가 톱니 모양인 거세개 찾았습니다. 벚나무, 단풍나무, 토끼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확인 문제 마지막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할까요? 확인 문제 5번 문제입니다. 들이나 산에서 사는 식물은요, 대부분 이것 줄기 잎이 있다고 합니다. 자, 식물을 구성하고 있는 구조에서 중요한 것세 가지가 있어요. 바로 뿌리, 줄기, 잎이에요. 따라서 우리 5번의 괄호 안에 들어갈 낱말은 바로 뿌리가 되겠죠. 자, 이렇게 선생님과 우리 확인 문제를 통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복습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우리의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들을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원 평가 2회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교재 16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163쪽에 1번 문제부터 해결해 보겠습니다. 주변에서 식물을 채집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곳, 어떤 곳인지 고르는 문제예요. 자, 식물이 살수 있는 곳이 어떤 곳일까 한번 고민을 해보면, 자, 식물, 우리가 풀도 배웠고요, 나무도 배웠어요. 자, 풀과 나무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었냐면요, 그렇죠. 바로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아, 그렇다면 식물을 채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땅이 있는 곳을 살펴봐야 되겠구나를 알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 공원이나 화단이나 운동장 주변이나 아파트 정원은 모두 땅이 있습니다. 자, 흙이 있고 땅이 있는 곳이죠. 자, 그런데 5번 실내 체육관 안쪽은 여러분들 체육관 안쪽을 들어가 보면 그곳에 땅 그리고 흙이 있던가요? 아니죠. 그곳에서는 흙, 땅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볼수 없어요. 따라서 우리 채집하기 적당하지 않은 곳, 5번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어서 2번 문제 볼까요? 식물을 관찰할 때 주의할 점으로 옳지 않은 것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식물을 관찰할 때 주의해야 될 점. 자,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아, 우리가 단원평가 1회에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확인 문제에서도 살펴봤다시피 반복되는 유형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문제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개념, 여기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정말 정말 중요한 내용이다. 그러니까 꼭 기억해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자, 이처럼 식물 관찰할 때 주의할 점, 여러분들 꼭 기억해둬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선택지를 보면서 옳지 않은 거를 골라보도록 할까요? 1번. 다치지 않도록 조심한다. 그렇죠. 우리가 관찰을 할 때 또는 사회 시간에 여러분들 답사 갈 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실험할 때 또는 사회 시간에 답사 갈때이 모든 어떠한 이런 조사 활동에서는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안전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 알맞은 설명이 되겠고요. 2번 볼까요? 긴 팔옷과 긴 바지를 입는다. 그렇죠. 우리가 식물의 잎 같은 경우에 닿거나 혹은 찔리거나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그걸 통해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심하면 여러분들 죽음에까지 이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긴 옷과 긴 바지를 입어서 우리가 식물로부터 우리의 몸을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따라서 우리 2번도 알맞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볼까요? 식물을 함부로 밟거나 꺾지 않는다. 그렇죠. 우리가 함부로 밟거나 꺾으면 식물이 다치거나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자, 따라서, 아, 4번 볼까요? 식물을 뽑아서 다른 곳을 옮겨 심는다. 자, 식물을 뽑아서 다른 곳으로 여러분들 이 옮겨 심는 거 어떤가요? 그렇죠. 옳지 않지요. 자, 따라서 우리 옳지 않은 것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5번 역시 우리가 식물을 관찰하려면 바깥에 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는
풀, 그리고 꽃들도 있기 때문에 그곳에 벌레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근데 이런 벌레 우리가 물리거나 쏘이면 또 병원에 가야 되는 일이 생길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5번 역시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 2번 문제 정답까지 확인해 보았고요. 자, 이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식물을 관찰한 결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서 기호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끼풀, 장미, 민들레가 있는데요. 자, 기억부터 볼까요? 식물의 생김새가 대부분 비슷하다. 아니죠, 여러분들. 토끼풀, 장미, 민들레 모두 각각의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억은요, 알맞지 않고요. 니은 볼까요? 주변에는 다양한 식물들이 살고 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주변에는 여러분들 다양한 식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토끼풀과 장미와 민들레 이 주변도 잘 살펴보면 여러 다양한 식물들이 같이 살아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우리 니은 알맞은 설명이 되겠고요. 디귿, 공원이나 화단에서는 볼수 없는 식물이다. 우리 공원이나 화단에서도 여러분들 이 식물들 볼수 있지요. 자, 따라서 우리 3번 문제의 정답은 무엇이 될까요? 니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4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자, 다음은 어떤 식물의 잎인지 쓰는 문제입니다. 자, 잎의 가장자리는 여러분들 톱니 모양입니다. 자, 그리고 잎이 한 곳에 3개씩 나고 끝이 둥근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잎의 가장자리가 여러분들 톱니 모양이다. 자, 톱니 모양인 이 잎, 한번 떠올려 볼까요?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 단풍나무 잎도요, 끝 가장자리가 톱니 모양이었고요. 그 다음에 벚나무의 잎도 여러분들 가장자리가 톱니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토끼풀 역시 가장자리가 톱나무 모양이었죠. 톱나무가 아니라 톱니 모양이었죠. 자, 그런데 잎이 여러분들 한 곳에 3개씩 나고 끝이 둥글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자, 잎이 한 곳에서 3개씩 난다? 우리 노래도 있죠. 세잎클로버. 그쵸? 자, 세잎클로버 여러분들 끝이 둥글고 하기 때문에 자, 어떤 식물의 잎인지 쓰면 우리말로는 무엇이라고 써줘야 될까요? 맞아요. 바로 토끼풀이라고 적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4번 문제 정답은 토끼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잎은 어떤 식물의 잎인지 여러분들 고르는 문제인데요. 자, 오른쪽 잎을 한번 잘 살펴보니까 지금 잎이 여러분들 어떤가요? 굉장히 줄기가 가느다라다라고 하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어요. 또, 끝이 여러분들 어떤가요? 뾰족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자, 이렇게 잎이 좁고 가늘면서 끝이 뾰족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잎, 바로 강아지풀 잎이죠. 따라서 우리 5번 문제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처럼 여러분들 가늘지만 이거보다 훨씬 더 가늘고 끝이 뾰족한 잎이 있어요. 그건 바로 우리 선택지 1번의 소나무죠. 나머지 토끼풀과 벚나무와 단풍나무는 이런 강아지풀이나 소나무보다는 여러분 잎이 조금 더 넓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손 모양을 닮은 식물의 잎은 어느 것인지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사람의 손 모양. 그럼 내 손을 한번 쫙 펴봐야 되겠죠? 내 손을 이렇게 쫙 폈을 때, 이쫙핀 모습과 비슷한 잎이 한 가지 있어요. 자, 어떤 것일까요? 맞아요.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죠? 바로 3번 잎입니다. 자, 그러면 3번은 어떤 나무, 어떤 풀, 도대체 어떤 식물의 잎일까요? 자, 우리 3번은 바로 나무의 잎인데 단풍나무의 잎이죠. 자, 우리가 진정한 만점왕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정답이 3번이다라고 하는 걸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1번, 2번, 4번, 5번은 각각 어떤 잎이었을까를 떠올려 보는 것도 중요한 과정이 되겠죠? 그럼 우리 1번 볼까요? 자, 1번 보니까 하나에서 두 개의 잎이 나고요. 굉장히 가늘어요. 마치 바늘처럼. 그리고 끝이 뾰족한 특징을 가지고 있네요. 자, 우리 1번은 어떤 식물의 잎입니까? 맞습니다. 바로 소나무 잎이죠. 2번 볼까요? 자, 2번은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봤었어요. 자, 2번은 바로 강아지풀이죠. 강아지풀의 잎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4번 보도록 할게요. 자, 4번은 부채 모양이에요. 자, 부채 모양의 잎, 바로 은행나무이죠.

자, 5번 보면, 자, 잎이 여러분들 이렇게 넓고, 그 다음에 끝이 뾰족한데, 가장자리가 여러분들 어때요? 톱니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잎, 바로 벚나무. 우리가 말하는 벚꽃이 피는 나무 있죠? 벚나무의 잎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그냥 정답을 찾을 수도 있었지만, 이렇게 어떤 식물들의 잎이었는지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서 우리 머릿속에 기억을 하는 시간 가져봤어요. 자, 그럼 이제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의 잎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알맞은 것 보기에서 모두 골라 기호를 쓰는 문제예요. 자, 식물의 잎을 여러분, 분류할 때그 기준은 어때야 된다고 선생님이 여러 번 계속 강조했어요. 자, 어떻게 강조했냐면, 식물의 잎을 분류할 때는 누구나 여러분들 이걸 분류했을 때그 답이 변하면 된다, 변하면 되지 않는다, 변하면 안 된다, 변할 수 없다. 그런 것이 여러분들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예쁜가? 크기가 큰가? 모양이 아름다운가? 이런 것은 보는 사람, 관찰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분류 기준으로 알맞지 않다고 했었던 거를 떠올려 보면서 보기에 있는 선택지를 보겠습니다. 자, 기억. 잎의 크기가 큰가? 자, 잎의 크기가 큰지 작은지는 사람에 따라서 판단하기 나름이지요. 따라서 기억은 알맞지 않은 기준이 되겠네요.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잎의 모양이 아름다운가? 자, 아름다움 역시 크기와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봤을 때는 아름다워 보일 수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이 봤을 때는 똑같은 식물을 아름답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사람마다 이렇게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니은 역시 알맞은 분류 기준은 아니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디귿 볼까요? 잎의 전체적인 모양이 길쭉한가? 그렇죠. 이것은 전체적인 모양이 길쭉한지 길쭉하지 않은지로 여러분들 그 결과가 누구나 다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 디귿 알맞은 기준이 될수 있겠고요. 리을 역시 잎이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는가? 자, 이것은 우리가 관찰을 하면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는지 갈라져 있지 않은지 우리가 분류할 수 있기 때문에 알맞은 분류 기준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따라서 우리 7번 문제 정답. 무엇이 될까요? 디귿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의 잎을 분류하기에 적합한 기준에 조건을 쓰는 문제입니다. 자, 식물의 잎을 분류하기에 적합한 기준이 되기 위한 조건. 선생님이 여러 번 이야기했었어요. 자, 우리 뭐 떠올려야 돼요? 자, 첫 번째. 자, 어떤 것? 결과가 여러분들 사람마다 다르면 될까요? 안 되겠지요. 자, 결과가 다르면 안 돼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일까요? 주관적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주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조건이 주관적이지 않아야만 여러분 잎을 분류하기에 적합하겠죠? 자, 그럼 지금 선생님이 말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겠어요. 자, 누가 분류하더라도 같은 결과가 나와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에 추가를 하자면 주관적이지 않은 그런 기준이 되어야만 여러분들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9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볼까요? 자, 9번 문제는 분류 기준에 따라서 식물의 잎을 분류해서 기호를 쓰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 가지 식물 잎이 등장하고 있어요. 단풍나무, 들깨, 토끼풀, 토란, 소나무, 아카시나무. 자, 이렇게 여섯 개의 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분류 기준을 보면 잎의 가장자리가 톱니 모양인가? 라는 기준을 가지고 그런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암기, 외워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이 잎을 잘 관찰하면서 우리가 해결해 볼수 있겠지요. 자, 우리 단풍나무를 보면 단풍나무 여러분들 가장자리가 어떠냐면, 그렇죠. 가장자리가 톱니 모양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들깨의 경우에도 어떤가요? 가장자리가 톱니 모양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토끼풀도요, 실제로 우리가 토끼풀을 뜯어서 관찰을 해보면 이 토끼풀의 가장자리는 여러분들
자글자글자글 톱니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리을 볼까요? 자, 리을 토란의 경우에는요, 잎의 가장자리가 톱니 모양이 아니에요. 지금 보면 약간 물결 치듯이 되어져 있지요. 자, 그리고 우리 미음, 소나무 같은 경우, 비읍, 아카시나무의 경우에도 가장자리가 매끈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 분류 기준에 맞게 분류를 해보면 어떻게 분류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다에 해당하는 것은 단풍나무, 들깨, 토끼풀이니까 기역, 니은, 디귿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지 않은 것 여러분들 리을, 미음, 비읍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10번 볼까요? 자, 10번도 역시 분류 기준에 따라서 분류를 해내는 문제입니다. 자, 어떤 분류 기준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분류 기준을 보면 잎의 끝이 뾰족한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잎의 끝을 집중적으로 관찰해보면 정답을 쉽게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잎의 끝을 보겠습니다. 단풍나무 잎의 끝을 볼까요? 어떤가요, 여러분들? 그렇죠. 뾰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들깨를 보면 들깨 역시 잎의 끝이 뾰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지요. 자, 그런데 우리 토끼풀은 잎의 끝이 여러분들 어떤가요? 둥글, 둥글, 자, 둥그런 모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토란 역시 여러분들, 잎의 끝이 여러분들 어떤가요? 잎의 끝이, 네, 잎의 끝이 잘 보면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되어 있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소나무는 여러분들, 잎의 끝이 어때요? 굉장히 뾰족한 바늘 모양인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아카시나무 역시 실제로 관찰을 해보면 끝이 둥근 모양의 잎이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그런 것 어떤 것이 해당되나요? 단풍나무, 그리고 들깨, 그리고 소나무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그렇다 해당하는 것 기역, 니은, 미음이고요. 우리 그렇지 않은 것에는 디귿, 리을, 비읍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단풍나무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자, 단풍나무 여러분들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머릿속에서 떠올려 보도록 할까요? 단풍나무의 잎의 끝은 여러분들 어땠나요? 뾰족하다라는 특징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자리. 이 가장자리는 무슨 모양이었나요? 맞아요. 자글자글자글한 톱니 모양으로 되어져 있었지요. 자, 그러면 우리 이걸 가지고 우리 선택지 볼까요? 자, 1번. 잎이 둥근 모양이다. 아니에요. 잎이 둥근 모양이라기보다는 잎의 끝이 어땠어요? 뾰족한 모양이었어요. 자, 2번. 민들레보다 키가 크다. 자, 우리 단풍나무입니다, 여러분들. 자, 민들레는 여러분들 나무와 풀 중에 어디에 해당할까요? 민들레는 풀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풀과 나무의 차이점이 있었어요. 풀은 대체적으로 키가 작고 줄기가 가늘지만 나무는 대체적으로 키가 크고 어떤가요? 줄기가 굵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죠. 자, 그런데 우리 단풍나무입니다. 풀보다 키가 크겠죠. 자, 따라서 우리 11번 문제 정답은 몇 번? 2번이 됨을 찾을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이어서 우리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괄호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는 문제인데요. 자, 들이나 산에서 사는 식물들은요, 대부분 이것, 줄기, 잎이 있으며 땅에 이것을 내리고 산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전에 확인 문제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자, 확인 문제에서 자, 들이나 산에서 사는 식물들 대부분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식물의 구조에서 제일 중요한 것세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뿌리, 줄기, 잎입니다. 자, 그중에서도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지요. 그래서 우리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낱말 뿌리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풀과 나무의 공통점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풀과 나무는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까? 자, 잎과 줄기를 구분하기 쉽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풀과 나무의 공통점이었죠. 자, 그러면 차이점도 있었어요. 차이점은 앞에서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처럼 풀은 대체적으로 나무에 비해서 키가 작고 줄기가 가는 특징이 있었지만 나무는 줄기가 굵고 대체로 키가 큰 특징을 가지고 있었죠.

0: 자, 선택지를 보면 1번 볼까요? 자, 줄기가 단단하다. 자, 이것은 나무에만 해당되는 설명이 되겠고요. 2번, 뿌리 줄기 잎이 있는 것? 그렇죠. 풀과 나무의 공통점이에요. 3번, 뿌리에서 물을 흡수하는 것. 자, 이거 역시 풀과 나무의 공통점입니다. 4번 볼까요? 잎과 줄기의 구분이 쉽다. 그렇죠. 공통점입니다. 자, 5번. 대부분은요, 땅 속으로 뿌리를 내리는 게 공통점이죠. 자, 그래서 우리 나무에 해당하는 이 1번이 여러분들 옳지 않은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 13번 문제 정답 1번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식물을 풀과 나무로 분류할 거예요. 자, 풀과 나무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하겠죠. 자, 풀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맞아요. 풀은요, 여러분들, 줄기가 가늘고 키가 대체적으로 작은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가에 반면, 자, 나무는 여러분들, 줄기가 굵고 대체적으로 키가 큰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무는 대부분 그 이름에도 여러분들 힌트가 들어있죠. 나무는 나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자, 그럼 분류해볼까요? 자, 우리 쑥, 옥수수, 민들레, 무궁화, 떡갈나무,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 떡갈나무와 은행나무는 나무라고 하는 이 낱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 이 친구들은 나무구나, 나무구나, 지금 나라고만 쓰겠습니다. 나무구나라고 하는 걸알수 있겠어요. 자, 근데 이 중에서도 나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무궁화지요. 자, 무궁화 역시 여러분들 나무입니다. 따라서 나무는 무궁화, 떡갈나무, 은행나무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쑥, 그리고 옥수수, 민들레는 풀이 되겠습니다. 옥수수 여러분들 굉장히 키가 커서, 이거 나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옥수수는 나무가 아니라 풀이라는 점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풀과 나무 분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과 마지막 15번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15번 서술형 문제인데요. 은행나무와 애기똥풀을 보고 풀과 나무의 차이점을 쓰는 것입니다. 자, 내가 풀과 나무 특징이 뭐였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더라도 우리가 사진을 보고 이곳에서 차이점을 찾아낼 수도 있을 거예요. 자, 보면 은행나무와 애기똥풀은 일단 키에서부터 차이가 나죠. 자, 은행나무, 애기똥풀 중 은행나무는 키가 큰 반면 애기똥풀은 키가 작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줄기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애기똥풀의 줄기는요, 가늘고 여러분들, 가느다란 여러분들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은행나무는 여러분들 이 줄기, 나무의 이 줄기를 보세요. 이큰 줄기, 여기를 보세요. 자, 이 줄기를 보면 굉장히 굵고 단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낼 수 있죠. 자, 따라서 우리 풀과 나무의 차이점을 쓰면, 풀은 나무에 비해서 줄기가 가늘고 키가 작다. 그리고 나무는 풀에 비해서 줄기가 굵고 단단하면서 키가 크다와 같은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과학 문제 해결해 보았는데요. 자, 최종 미션 빠질 수 없겠죠? 자, 오늘의 최종 미션은요. 왼쪽에 선생님이 그림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그림이 정말 큰 힌트가 될것 같은데요. 자, 옆에 설명을 보면, 자, 나는 잎이 한 곳에서 세 개씩 난다고 해요. 그리고 끝이 둥글면서 가장자리는 톱니 모양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이처럼 위에서 등장하는 이 나라고 하는 식물은 도대체 어떤 식물인지 정답을 EBS 수강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식물에 대해서 쭉 같이 공부해 보았어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선생님과 국어 6단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안녕!
1: 군산 원도심의 골목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흔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과학과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줄 최애사랑입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우리 앞에서 배웠던 물질을 이루고 있는 입자들, 그러니까 원자, 분자, 이온과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반드시 등장하는 필수 탐구, 오늘 탐구 내용 너무너무 중요해서요. 하나씩 뜯어보면서 꼼꼼하게 분석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내신 실전 문제 1번부터 5번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가 되었다면 필수 탐구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입자와 관련된 실험하면은 반드시 이 탐구 활동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온의 전하 확인 실험입니다. 자, 많은 친구들이 여기에 나오고 있는 이 물질들의 이름이 좀 복잡하고 실험 설정이 좀 복잡하다 보니까 그냥 어렵다고만 생각하고 이러한 이름들을 막 암기를 하고 결과를 그냥 외우기만 합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요. 이거 우리 이온의 특성으로 생각하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실험의 큰 틀부터 먼저 이 실험을 왜 하는지, 그리고 이 실험을 통해서 무엇을 알고자 하는지 그 목적부터 정확하게 잡고 한 단계 한 단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절대 외우는 게 아니에요. 자, 먼저 이온의 전하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입니다. 자, 우리 이온이라고 하는 입자는요, 앞에서 배웠었던 원자 그리고 분자와 다른 중요한 특징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는지 기억하나요? 맞아요. 원자와 분자들은 전기적으로 중성을 띠고 있는데 이 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게 전하를 띠고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플러스 극이든 마이너스 극이든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이온이 진짜 너 전하 띠고 있어? 이거를 우리가 확인을 해보고 싶은 그런 실험인 거예요. 자, 어떤 물질이 전하를 띠고 있는지 아니면 전기적으로 중성인지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전류를 흘려보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어떤 물체가 자성을 띠고 있는지 안 띠고 있는지 확인을 하려면 우리 자석을 갖다 대보면 되죠. 자석을 갖다 댔을 때 플라스틱과 같이 자성을 띠지 않은 물체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자성을 가진 물체, 뭐 클립 같은 거를 갖다 대면은 찰싹하고 달라붙음으로써 아, 이 물체 자성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알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떤 물체가 전하를 띠고 있는지 확인을 하려면요, 전류를 흘려보내주면 돼요. 그래서 아무런 반응이 없네? 그러면 그 입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을 띠고 있는 거고요. 플러스 극 혹은 마이너스 극으로 뭔가 끌려가서 이동을 하네? 이러면 아, 이 입자는 전하를 띠고 있네 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험의 목적은요, 이온이 정말로 전하를 띠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류를 흘려보내줌으로써 정말 이동하는지 눈으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온들이 물에 녹아 있을 때는요, 대부분의 종류의 이온들은 다 투명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동을 한다 한들 우리가 눈으로 정말 이동하나? 이거를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온들 중에서도 예쁜 색깔을 띠고 있는 이온들이 있습니다. 그게 몇 종류 없어요. 그래서 항상 등장하는 놈이 다 그놈이 그놈입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이 황상구리 수용액과 늘 언제나 이 과망가니즈산 칼륨 수용액이 나와요. 이름이 좀 어마무시해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겁을 먹겠지만 늘 나오는 이 두 친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왜 얘네들이 나오는지, 그리고 얘네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온이 이동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지 한번 분석하는 실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대로 한번 쭉 읽어볼게요. 자, 먼저 황산구리 수용액과 과망가니즈산 칼륨 수용액이 들어있는 이온들이랑 그 이온의 색깔을 조사하라고 먼저 시켰습니다. 자, 이온 대부분의 종류들은 색깔이 없지만 이 속에 들어있는 이온들은 유일하게 색깔을 좀 띠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온이 색깔을 띠고 있는지 먼저 조사를 시킨 겁니다. 자, 이렇게 수용액이 나오면요, 우리 일단 먼저 무조건 이온으로 쪼개보면 돼요. 자, 선생님, 근데 저는 이 물질들 이름이 어려워가지고 어떤 이온이 들어있는지 모르겠어요. 외우지 못했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외우지 않아도 돼요. 이 이름 안에 이미 이온들이 쪼개져서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요? 네, 맞아요. 자, 보통 이렇게 수용액색에 녹여서 이온이 되는 물질들은요, 이렇게 띄어쓰기로 한번 끊어주는데요. 여기서 먼저 등장하는 것이 항상 음이온, 뒤에 등장하는 것이 양이온이에요. 자, 그래서 황산구리 수용액 속에 들어있는 이온은요, 황산이온 쓸수 있죠. 자, 이 정도는 우리 이미 기본적으로 암기해서 오셔야 돼요. 자, 황산이온, 음이온이 들어있는 거고요. 그 뒤에 나오는 이 구리 이온은 양이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이온이 들어있구나라는 거를 그냥 사실 이름만 보고도 바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이온이 들어있고, 과망가니즈산 칼륨. 이름 어마무시하죠? 하지만 우리 그대로 이름에서 찾아서 써주는 거예요. 과망가니즈산 이온이 먼저 등장했기 때문에 음이온입니다. 과망가니즈산은 산소가 과하게 들어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쓰고요. 그리고 칼륨 이온 그대로 양이온으로 적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들어있는 이온 이미 다 찾았습니다. 자, 조사를 해보면요. 어떤 이온이 색깔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이 구리 이온, 그리고 과망가니즈산 이온이 예쁜 색을 띱니다. 이 구리 이온은요, 푸른색을 띠고 있고요. 그리고 과망가니즈산 이온은 보라색을 띠고 있습니다. 이렇게 색깔을 띠고 있는 게 많이 없기 때문에 늘이두 이온이 들어있는 물질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조사를 한 다음에 이제 실험에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과정을 보니까 거름 종이를 이 이온들을 떨어뜨리기 이전에 질산칼륨 수용액으로 먼저 적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적신 거름 종이 양쪽 끝에 금속 집게를 연결한대요. 자, 갑자기 또 질산칼륨 수용액, 제3의 용액이 또 등장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서 우리 친구들 막 무너져요. 아, 얜또 누구야? 이러는데, 자, 겁먹을 필요 없죠. 이름 안에 이미 또 이온들 나누어져 있습니다. 질산 띠고 칼륨이기 때문에 앞에 나온 게 음이온, 뒤에 나온 게 양이온이에요. 자, 그러면 질산칼륨 수용액 속에 들어있는 이온들을 나누어 적어보면요. 질산 이온과 그리고 칼륨 이온으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자, 얘네들은요, 둘다 색깔을 띠지 않고 있어요. 자, 그런데 굳이 얘를 왜 적셔줬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배경을 깔아준 겁니다. 양쪽 끝에 집게를 연결했는데 그 사이가 그냥 푸석푸석하게 말라 있다면 전류가 통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마치 배경색을 깔아주는 것처럼 여기를 전체적으로 적셔서 이온들로 적셔줌으로써 전류가 이쪽 끝에서부터 반대쪽 끝까지 통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색이기 때문에 실험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고요. 이 이온들은 다른 이온과 만나서 어떠한 반응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배경을 깔아줄 때늘 질산칼륨 수용액을 많이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집게를 전원장치의 전극에 연결을 한 거예요. 한쪽은 플러스극, 한쪽은 마이너스극 해서 딱 전원을 켜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거름종이 중앙 쪽에 딱 중앙 선을 그어놓고, 기준선이죠. 그리고 나서 이 색깔을 띠고 있는 황산구리 수용액과 그리고 과망가니즈산 칼륨 수용액을 각각 가운데에 떨어뜨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류를 흘려줬을 때 어떻게 얘네들이 이동하는지 그 변화를 관찰하는 실험입니다. 자, 얘네들 속에 정말로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 즉 이온이 있다면 얘네들은 뭔가 어느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반대 극을 가진 그 극쪽으로 끌려가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눈으로 보면서, 아, 정말 이온들은 전하를 띠고 있네라는 결론을 내릴 겁니다. 되셨죠? 이게 전체적인 이 실험의 목적과 우리가 실험 결과로 알수 있는 사실이에요. 자, 조금만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해보면요. 여기 안에 들어있는 모든 이온들을 한 그림에 정리한 그림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처음에 배경으로 깔아줬었던 질산, 칼륨, 이온들이 각각 들어있습니다. 자, 얘네들은 둘다 무색이기 때문에 특별한 색을 띠지 않고 있어서 이렇게 점점점으로 표시를 해줬어요. 자, 이렇게 들어있고, 그 다음에 황산구리 수용액 속에 들어있는 이온 두 가지도 여기에 각각 음이온, 양이온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자, 그리고 과망가니즈산 칼륨 수용액 속에 들어있었던 이온

도 여기 막 과망가니즈산 이온과 칼륨 이온으로 나누어져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얘네들한테 이제 전류를 걸어주는 순간 얘네들은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어느 쪽으로 이동하나요? 우리 맞지? 자석이 N극이 S극을 쫓아가고 S극이 N극 쪽을 쫓아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 사이에는 서로 끌어당기는 전기적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 쪽으로, 그리고 음이온은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온들이 각각 어디로 이동하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구리온, 양이온, 칼륨이온, 양이온, 둘다 모두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황산이온, 질산이온, 과망가니산이온 모두 음이온이기 때문에 반대극인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자, 되셨나요? 자, 그러면 결론을 정리를 해보면요. 황산구리 수용액 속에는 파란색을 띠고 있는 이 구리 이온, 그리고 구리 이온과 그리고 황산 이온이 들어 있었고요. 과망가니산 칼륨 수용액 속에는 칼륨 이온과 보라색을 띠고 있는 과망가니산 이온이 들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이온들 당연히 다 이동을 하겠지만 특히나 푸른색을 띠고 있는 이 구리 이온과 보라색을 띠고 있는 이 과망가니산 이온은 움직이는 게 실제로 눈으로 보일 거예요. 따라서 푸른색은 마이너스 극 쪽으로 보라색은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하는 결과가 나타날 겁니다. 자, 이런 결과를 우리 해석을 하면요. 아, 정말로 우리 푸른색이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구리 이온은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했고, 보라색이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했다라는 것은 내가 조사한 이 과망가니산 이온이 보라색이었기 때문에 이 이온이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한 것이구나. 아, 정말로 이두 이온들은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양쪽 극으로 이동했 했구나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자, 되게 길고 뭔가 좀 이름이 어려운 물질들이 나왔지만 결론은 간단해요. 이온들은 정말로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전류를 흘려보내줬을 때 이동하는구나. 되셨죠? 자, 그래서 이게 실험 내용의 전부입니다. 자, 그 이거를 우리 친구들이 그냥 이 실험의 의미와 목적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막 이름을 막 외우고 결과를 뭐 왼쪽, 오른쪽, 이런 식으로 암기해버리면요. 실험 설정을 조금만 바꾸거나, 조금만 또 다른 낯선 수용액이 나오게 되면은, 우리 친구들 막 무너집니다. 자, 그런데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면, 조금 변수를 시험 문제에서 내더라도, 우리 친구들 똑같이 적용해서 무조건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되셨죠? 한번 선생님과 우리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 실험들이 출제가 되는지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수행평가 탐구 문제 1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산구리 수용액을 이용한 실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실험인데 조금씩 조금씩 어떤 조건들이 다를 거예요. 자,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먼저 질산칼륨 수용액으로 적신 걸음종이 양쪽 끝에 금속 집게를 연결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수용액 나오면 무조건 두 이온으로 쪼개보는 거 바로바로 연습을 해봅시다. 질산 띠고 칼륨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질산 이온은 음이온, 그리고 뒤에 있는 칼륨 이온은 양이온입니다. 둘다 무색인데 왜 굳이 적셔줘요? 맞아요. 우리 이 걸음종이가 모두 다 전류가 통할 수 있도록 밑바탕을 깔아준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걸음종이 중앙에 황산구리 수용액을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우리 아까 보라색을 띠고 있었던 망가니즈산 칼륨 수용액은 떨어뜨리지 않았고요. 이번에는 딱이한 종류의 수용액만 떨어뜨려 본 거예요. 자, 또 수용액 등장했으니까 우리 이온으로 쪼개줘야죠. 앞에 있는 황산이온, 음이온이고요. 뒤에 있는 구리이온, 양이온입니다. 자, 이렇게 떨어뜨렸을 때, 이 중에서도 우리 구리이온이 바로 푸른색을 띠고 있는 주인공이었죠?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금속 집게를 전원장치에 연결한 다음에 전류를 흘려보내줬대요. 자, 그러면 우리 이 다른 이온들도 다 전하를 띠고 있으니까 각각 반대극으로 끌려가겠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는 것은 색깔을 띠고 있는 이 구리 이온입니다. 이 구리 이온, 양 이온이에요? 그럼 어느 쪽으로 끌려갈까요? 그렇죠. 반대극이니까 바로 마이너스 극 쪽, 즉, 왼쪽으로 이동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걸음종이에서 푸른색이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한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뭐 푸른색은 무조건 이쪽, 뭐 보라색은 무조건 이쪽, 이렇게 외워버리면 절대 실험 변수가 뭔가 생겼을 때
해결할 수가 없겠죠. 자, 이래서 직접 써보고, 그래서 끌려가는 것까지 우리 친구들 다 하나씩 직접 찾아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용액을 적시지 않은 거름 종이를 사용해도 실험이 가능할까요? 우리 이거 질산칼륨 수용액으로 적셔주는 이유는요, 양쪽에 전류가 다 통할 수 있게끔 깔아주는 거라고 했어요. 따라서 이게 없으면은 전류 자체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이 황산구리 수용액에 떨어진 그 부분까지 전류가 통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 실험 불가능합니다. 꼭 반드시 이렇게 무색 투명한 걸로 수용액으로 적셔 주셔야 돼요. 자, 두 번째, 황산구리 수용액이 푸른색을 띠는 이유는 황산 이온과 구리 이온 둘다 들어 있지만 이 중에서도 구리 이온 때문에 푸른색을 띠었던 것이었죠. 3번, 전류를 흘려보내 주면은 플러스 극 쪽으로는 이동하는 이온은 없었나요? 자,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파란색이 마이너스 극 쪽으로 끌려간다고 해서 아, 모든 이온이 다 마이너스 극 쪽으로 끌려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눈으로 보이는 것은 우리가 색깔을 띠고 있는 이온이기 때문에 보이는 거고, 무색 이온들도 모두 다 양쪽 극으로 이동을 합니다. 따라서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하는 이온 있죠. 누구요? 이온들이죠. 그래서 질산 이온과 황산 이온 둘다 이동을 합니다. 눈에 보이지만 않을 뿐이죠. 따라서 이동하는 이온이 없다는 틀린 설명이 됩니다. 4번, 전류를 흘려보내주었을 때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하는 이온의 종류는요? 양이온이겠죠? 양이온을 찾아보니까 칼륨 이온 그리고 구리 이온 두 종류가 있네요. 맞습니다. 자, 5번,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하는 이온은 마이너스 전하를 뗄까요? 우리 서로 다른 전하를 띤 입자가 다른 전하 쪽으로 끌려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하는 이온은 반대 전하인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일 것입니다. 따라서 X입니다. 자, 비슷한 또 다른 문제 풀어볼게요. 그림과 같이 질산칼륨 수용액을 적신 거름 종이 중앙에, 자, 또한번 이렇게 질산칼륨 수용액을 바탕으로 깔아줬죠? 계속 이렇게 등장하는 애들이 반복적으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또 수용액 등장했으니까 바로 이온으로 쪼개줄게요. 앞에 있는 질산이온, 음이온, 그리고 칼륨이온, 양이온입니다. 이랬을 때 거름 종이 중앙에 과망가니지산칼륨 수용액을 떨어뜨렸습니다. 자, 이거 이름 길지만 우리 또 쪼갤 수 있어요. 과망가니산 이온과 칼륨이온으로 쪼개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앞에 나와 있는 과망가니즈산 음이온 그리고 칼륨은 양이온입니다. 자, 이렇게 흘려보내 주었을 때 보라색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자, 우리 그림 위에다가 바로 한번 결과를 써볼까요? 우리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이온들 어디로 이동했는지 각각 적어볼게요. 자, 음이온들은 모두 다 플러스 극 쪽으로 끌려갈 겁니다. 따라서 플러스 극 쪽으로 끌려가는 것은 질산 이온과 그리고 과망가니즈산 이온이 있을 거예요. 이 친구가 바로 보라색을 띠고 있는 주인공이었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하는 친구는 없을까요? 있죠. 바로 양이온들입니다. 칼륨이에요. 그런데 이 경우 두 수용액에 들어있는 양이온의 종류가 모두 칼륨으로 똑같죠? 그래서 종류로 따지면 칼륨 한 종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양쪽 극으로 이동을 한 거예요. 자, 그럼 보기 볼까요? 기억. 칼륨 이온은 왼쪽으로 이동했다. 자, 칼륨 이온은 양이온이기 때문에 반대 극인 마이너스 극 쪽으로 끌려갈 것입니다. 따라서 왼쪽으로 이동 맞는 설명이고요. 보라색을 띠는 입자. 과망가니즈산 이온이었죠? 이 이온은 음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극 쪽으로 끌려갔습니다. 따라서 맞는 설명입니다. 디귿,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의 위치를 바꿔서 실험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집게를 서로 빼가지고 반대쪽으로 연결을 해본 거예요. 자, 그러면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의 위치가 반대로 바뀌었으니까 이동하는 이온의 방향도 반대로 바뀌겠죠? 따라서 실험 결과도 반대 방향으로 바뀔 것입니다. 따라서 보라색은 이번에는 오른쪽이 아니라 반대쪽인 왼쪽으로 이동할 것이다. 이것이 맞는 설명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모두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내신 실전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원자와 분자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물질들은 주로 이 원자들이 결합을 해서 이루어져 있죠. 자, 그런데 원자들이 무수히만이 연결돼서 거대 구조를 이루는 식으로 연결된 물질들도 있고요. 아니면 이 원자들 몇 개가 똑똑 자기들끼리 붙어서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면서, 즉, 분자의 형태로 결합을 해 있는 물질들도 있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요, 원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이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분자 상태라기보다는 원자들끼리 무수히 많이 결합해서 이루어진 물질들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물질들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금속 원소들은요, 이 금속 원자들은 자기들끼리 금속 결합이라는 형태로, 우리 배우진 않았지만 금속 결합이라는 형태로 자기들끼리 무수히 많이 연결이 돼서 거대 구조를 이룹니다. 예를 들면요, 여러분들 구리선 있죠? 전선의 재료로 많이 쓰는 이 구리선 되게 길잖아요. 근데 이 구리선 우리 눈으로 보이지만 사실 구리 원자 하나하나들은 굉장히 작아서 눈으로 보이지 않는 정도의 크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눈에 보일까요? 굉장히 무수히 많은 구리 원자들이 다 이렇게 연결돼서 거대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리선 속에 있는 구리 원자들은요, 굉장히 무수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리선이 구리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알루미늄, 뭐, 또는 철, 이러한 것들이 금속에 해당하잖아요. 보통 이런 금속들은 이렇게 원자의 거대 결합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간혹 비금속인 원소들도요, 가끔씩 이렇게 원자 형태로 결합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조건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어떠한 것들이 있었냐면은 탄소였어요. 자, 탄소는 원래 우리가 비금속으로 분류를 합니다. 혹은 뭐 중금속으로 분류를 하긴 하는데요. 어쨌든 금속이 아닌 이런 탄소 같은 물질들도 원자의 형태로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얇은 판 형태로 결합을 하면 흑연이 되고요. 그리고 3차원 구조로 굉장히 단단하게 결합을 하면은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반짝반짝. 다이아몬드. 자, 이러한 흑연 다이아몬드 모두 다 탄소의 거대 결합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기억 볼게요. 모두 고체 상태에서 전류가 흐를까요? 자, 대부분 이렇게 원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들이 금속이기 때문에, 금속? 고체 상태에서 전류 잘 흐르잖아. 맞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자, 그런데 예외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흑연도 전류는 통하는데요. 이 다이아몬드 있죠? 이 다이아몬드는 또 전류를 통하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이렇게 원자로 이루어진 물질 중에서는 비금속 물질들이 결합한 것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모두 전류가 흐른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틀린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니은 볼게요. 구리 금속은 구리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네, 맞아요. 보통 이렇게 금속 커다란 고체 덩어리를 이야기할 때 걔네들은 그 금속의 원자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디귿 볼게요. 흑연 그리고 다이아몬드는 모두 탄소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맞습니다. 흑연, 다이아몬드 모두 순수한 탄소 원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보이는 것도 다르고 성질도 다르느냐? 바로 결합의 구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같은 원자가 결합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결합을 했느냐에 따라서 다른 종류의 또 물질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니은과 디귿 4번을 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원자와 분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원자 그리고 분자의 정의 정도는 안 보고 또 설명을 할수 있는 정도가 돼야겠죠? 자, 원자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였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탄소 원자 하나, 산소 원자 하나, 산소 원자 하나, 이러한 하나하나하나들이 원자였었습니다. 자, 그럼 분자는 무엇이었나요? 분자는 이러한 원자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묶음이었는데요. 바로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기본이 되는 입자였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러한 원자들이 결합을 했을 때 탄소 원자 하나에 산소 원자 두 개가 결합하면은 이산화탄소 분자가 되면서 그때부터 이산화탄소 기체의 고유한 성질을 갖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렇다면 기억부터 볼게요. 분자의 종류는 셀수 없이 많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원자의 종류도 되게 많은데 이 원자의 종류와 개수의 조합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분자들이 조합이 될수 있겠죠. 따라서 이 조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물질의 분자들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물질들이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기억 맞는 설명입니다. 니은, 분자는 원자들이 결합해서 이루어진다. 맞죠? 보통 이렇게 원자들의 결합으로

0: 이루어진 것을 분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디귿. 분자는 원자로 분해된다면 성질이 변한다. 자, 우리 분자의 또 중요한 정의 중에 하나가 물질의 성질을 결정하는 가장 작은 입자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더 이상 분자가 아닌 원자로 쪼개지게 된다면 더 이상 그 물질은 그 물질의 성질을 갖고 있지 못하고 다른 성질로 변하게 되겠죠.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산화탄소 분자가 각각 다시 산소와 탄소로 분해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이산화탄소의 성질을 잃게 되면서 성질이 변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번 볼게요. 분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계속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자로 이루어진 물질에는 금속이 있다. 자, 보통 우리가 원소들을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로 크게 두 묶음으로 분류를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러한 금속 원소들은 자기들끼리, 원자들끼리 쭉 결합이 돼서 거대 구조를 이룬다고 했어요. 따라서 이러한 금속들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냐라고 이야기할 때 주로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비금속들끼리 이렇게 결합을 하면은 어떤 형태가 되느냐? 주로 분자 형태로 결합을 합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자, 위에는 원자들이 하나하나 떨어진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무수히 많이 연결되어서 거대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고, 분자는요, 독립된 하나의 덩어리예요. 하나들의 한 세트의 입자입니다. 따라서 독립된 이 분자 하나하나가 존재할 수 있어요. 이러한 경우 대부분 비금속 원자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분자로 이루어진 물질에는 금속은 있을 수 없습니다. 네, 금속은 원자들끼리 결합을 하기 때문이고요. 2번,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 자, 이게 바로 분자의 굉장히 중요한 정의였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분자는 금속 원자와 그리고 비금속 원자로 이루어진다. 아니요, 우리 금속 원자는 보통 분자를 이룰 수 없고 비금속 원자들끼리 결합한 것이 분자를 주로 이룬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3번은 틀린 설명이 되는 것이죠. 4번, 모든 분자는 두 가지 이상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자, 보통 우리 친구들 이거 맞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바로 헬륨, 그리고 네온, 그리고 아르곤, 이런 18족 원소들 기억나시나요? 이 친구들은 워낙에 안정적이어가지고 다른 원자들이랑 결합하지 않고 그냥 그 원자 하나의 상태로 기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따라서 대부분의 분자는 두 가지 이상의 원자들이 결합해서 이루어지지만 이렇게 안정적인 원자들은 하나의 원자로 이루어지는 분자도 있습니다. 5번, 수소 분자의 화학식과 수소 원자의 화학식은 같을까요? 자, 우리 수소 기체 분자는요, 수소 원자 두 개가 결합해서 H2라고 썼지만, 수소 원자 하나는요, 그냥 H1인데, 원은 생략합니다. 따라서 이 둘은 화학식이 같다라고 볼수 없죠. 정답은 2번입니다. 4번 문제 볼게요. 그림은 물질, 가와 나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인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자, 가 보니까 산소 원자 두 개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분자네요. 산소 기체 분자입니다. O2라고 쓸수 있죠. 자, 그리고 이걸 보니 탄소 원자 하나에 산소 원자 하나가 붙어 있어요. 우리 숫자 1은 생략할 수 있으므로 CO라고 쓰고 읽을 때는 일산화탄소라고 읽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억부터 볼게요. 가와 나둘다 분자입니다. 독립된 덩어리니까요. 가의 분자식은요, O2이므로 틀렸고요. 디귿, 분자 한 개를 구성하는 원자의 개수는요, 가는 두 개, 나도 두 개, 둘다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자, 분자 가나다를 모형으로 나타난 것인데요. 자, 가를 보시니까 질소 원자 두 개네요. N2, 질소 기체입니다. 자, 그리고 얘는 질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 세 개가 붙어서 NH3라고 읽는 암모니아 분자였었죠. 그리고 다는요, 탄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 네 개가 붙어 있어서 CH4라고 읽는 메테인의 화학식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실 이 분자식을 보고 어떤 물질인지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 그래서 질소, 암모니아, 메테인의 분자식을 알고 있느냐까지 물어보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강의에서는요, 선생님과 함께 내신 실전 문제 6번부터 마지막 문제까지 쭉 이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
1: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 요령 침수. 안 삐인 더 레이 자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땅이 침수되고 있어. 폭우나 해일, 쓰나미로 인해 건물이나 땅이 물에 잠기는 자연재해, 침수. 주택이 침수됐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전기를 차단해야 합니다. 이때 젖은 손으로 전기 차단기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수위가 무릎보다 위로 차오르면 출입문을 개방하기 어려우니 그 전에 신속하게 출입문을 열고 퇴출하세요. 차에 탄 채로 주위가 침수되어 차 안에 갇혔을 때는 단단한 물체로 창문의 모서리 부분을 깨고 퇴출합니다. 만약 창문을 깰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량 내 외부 수위 차이가 30cm 이하가 되면 문이 쉽게 열린다는 사실. 차량 내부에 물이 좀 더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탈출하면 됩니다. 침수되었던 주택에 복귀하면 충분히 환기시키고 가스와 전기는 꼭 전문가를 불러서 안전점검 후 사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ll in one 종합 영어. 자, 오늘은 245강 금요일 순서가 되겠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어휘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날입니다. 오늘은 주제가 뭘까요? 자, 오늘은 제가 동물로 한번 정해봤어요. 중등 과정에서 지문 안에 등장하는 동물들, 주로 명사들이 되겠죠. 저랑 좀 살펴보실 텐데요. 자, 공부하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제가 단어 5개 여러분들께 제시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공부한 단어들 가지고 퀴즈 한 후에, 그 다음에 배우셨던 문장들 다시 한번 쭉 들으심으로써 다시 한번 반복하시고, 자, 그다음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시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동물이 이제 turtle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익숙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은 제시한 단어를 설명하는 그런 과정 안에서 또 좋은 단어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동물과 관련된 오늘 주제가 이제 동물이니까요. 자, 첫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a reptil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 어는요, a라고 읽는 사람들도 있고 어라고 읽는 사람들도 있는데 원래 표준 발음은 어죠, 그죠? 그래서 자, a reptile. 렙타일이라고 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파충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단어도 자,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겠죠? 중등용 단어는 아직은 아닙니다. 파충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관계대 명사절이 연결이 돼 가지고 어디 살아요? Mostly in water. 이렇게 돼 있으니까 물 안에서 대부분 사는 그런 파충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물 안에서 사는 파충류가 꽤 많죠? 악어도 있고, 뭐, 등등등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습니까? 자, and 다음에 또 대절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A하고 B하는 파충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단서가 결정적입니다. has a hard shell. 또 관계대명사의 주격, 대시 사용됐는데요. hard shell이라고 하면, shell은 여러분들 조개껍데기 같은 그런 딱딱한 껍데기를 shell이라고 하죠? 그 딱딱한 껍데기를 가지고 있는데 또 관계대명사절이 뒤쪽에서 수식을 합니다. 자, which covers its body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몸통을 어떻게 합니까? 덮고 있는 딱딱한 그런 껍질을 가지고 있는 물속에서 대부분 서식하는 파충류다. 이러면 대충 답이 나왔겠죠? 자, 그래서 보통 자, 거북이를 우리가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바다거북이를 우리가 turtle이라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시면 이제 예문으로 한번 가보시면 되겠죠? 자, the green turtl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green turtle이라고 하는 건다 대문자로 써 있는 걸로 봐서 어떤 종의 이름인가 봐요. 자, 그래서 자, 녹색 거북이가 is the only sea turtl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sea turtle이라고 하면 바다거북이가 되겠죠? 자, 그런데 그 바다거북이가 어때요? 또 관계대명사절로부터 수식받고 있습니다. 해석 어렵지 않습니다. That eats plants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풀을 갖다가 뜯어먹고 사는 그러니까 초식성의 유일한 바다거북이가 바로 the green turtle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예문이 되겠습니다.

나가보면요. 이제 재밌는 것은, 우리가 소를 cow 혹은 뭐 수소는 이제 bull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소고기는 뭐라고 하죠? beef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beef. 자, 돼지는 pig라고 하죠. 자, 그리고 돼지고기는 뭐라 그래요? pork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chicken이라고 하는 단어는 살아있는 생명체 닭도 chicken이라고 하고요. 닭고기도 뭐라고 해요? chicke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 재미삼아 알아두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자, 그럼 병아리는 뭐라고 하나요? 자, 병아리는 그냥 chick 이렇게 얘기하죠. 네, 이렇게 얘기하고 이것도 암수의 구분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탉은 뭐라고 하나요? rooster 이렇게 이야기하죠. 수탉을 부르는 다른 명칭도 있지만, 자, 중등 과정에서는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알쓸 연관 어휘까지 마무리 지었으니까요. 이제 예문으로 가보실게요. 자, 예문 보니까 the hen. 자, 그 암탉은 어떻게 합니까? laid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주목하시고 별표를 3개 드리겠습니다. 이 단어는 이제 3단 변화가 lay, laid, laid 이렇게 되고요. 자, 또한 가지 중요한 거. 항상 타동사로만 사용합니다. 자동사로는 쓰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누구누구를 눕히다예요. 자, 사람의 경우 사람이 목적으로 오게 되면 사람을 눕히다. 그런데 자, lay라고 하는 단어는 사물이 목적으로 올 수도 있거든요. 눕혔던 얘기는 한 자리에 고정시켰다는 얘기죠. 두다, 놓다의 뜻도 있어요. 그래서 1번에 눕히다, 2번에 두다, 놓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뜻이 뭐냐면, 뒤쪽에 알이 오게 되면 알을 두고 놓는 건 뭐예요? 나타의 뜻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자, 3번의 의미도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짓고요. 자, golden egg라고 하니까 자, 황금 알을 낳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Every morning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그 암탉이 황금 알을 낳았어요라고 하는 그 동화 속의 내용을 예문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낙타의 엄마가 누구죠? 늑대 맞죠? 늑대가 낙타 낳았다. 그래가지고 늑대가 낙타를 낳았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crow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crow라고 하는 단어는 어떻습니까? 익숙하신가요? 자, 요거 새예요. large blackbird. 근데 커다란 까만 새가 세상에 뭐 어디 한두 마리겠습니까? 바로 관계대명사절로 또 이렇게 연결이 돼서 추가 설명이 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 새를 또 한정 제한해 주세요. 자, 뭘 가지고 있나요? 바로 loud. 자, 목소리가 커요. 그 다음에 harsh. harsh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가혹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용사인데요. 자, 목소리를 나타낼 때는 거칠거나 듣기 거북한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리도 크고 그 다음에 듣기가 거북한 그런 울음소리를 가지고 있는 까만 새다. 뭐가 연상되시나요? 네. 까마귀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crow까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예문으로 이제 가보시겠습니다. It's an unlucky sign.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sign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난번에 우리가 표지판, 간판의 뜻으로도 이제 봤는데요. 자, 이것은 상징. 혹은 징후의 뜻도 있죠. 그래서 unlucky가 앞에 붙었으니까 자, 운이 좀 나쁘다라고 하는 그런 징후가 되겠습니다. 자, it는 가짜 주어고요. 뒤쪽에 진짜 주어가 또 나와 있어요. 뭐가요? See a crow in Korea. 그래서 한국에서는 어때요? 그 까마귀를 보는 것이 좀 운이 좀안 좋은 거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까치를 보면 이제 손님이 온다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까마귀를 보면 운이 안 좋다라고 하는데, 자, 그런 속담을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까마귀 보는 것이 운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과 징후입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여러분께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자, 투부정사가 이제 진짜 주어고 it's가 가짜 주어인데요. 자, 그럼 이 투부정사의 행위의 주체, 의미상의 주어는 어디 갔나요? 없어요, 지금. 누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앞에는 여러분 일반인이기 때문에 생략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겠고요. For people 정도의 일반인 의미상의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깔끔하죠? 자, 이러시면 자, 3번도 마무리를 지어보고요. 자, 네 번째 단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Whale 이렇게 발음해요. Whale 이렇게 발음하는데요. 자, whale은 뭘까요? Large animal이에요. 자, 이것도 커다란 동물인데요. Lives in the ocean. 자, 요거는 지금 바닷속에 산다네요. 자, 그다음에 and 다음에 또 대절로 와 있어요. 자, 바닷속에 살면서 또 조건이 하나가 뭡니까? is a mammal. 오. 바닷속에 사는데 mammal이랍니다. 자, 요 단어도 여러분들 자, 오늘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괜찮은 단어들이 설명 안에 꽤 많이 등장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동물과 관련된 단어가 되겠습니다. 포유류를 저희가 이제 mammal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요거는 중등용 단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mammal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rather than은 이제 수거로 많이 쓰이죠. 뭐뭐라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뜻이 되겠어요. 물고기라기보다는 오히려 포유류인 그런 바닷속에 사는 동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물고기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물고기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바로 웨일은 고래가 되겠습니다. 자, 고래는 우리가 이제 어류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요. 이제 어류는 보통 이제 알을 낳지 않아요. 예, 그런데 자, 얘는 포유류이기 때문에 새끼를 낳고요. 그다음에 젖을 먹이고 하는 굉장히 특별한 그런 존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whale이라고 하는 단어. 자, 오늘 네 번째 단어로 여러분께 드렸으니까 잘 익혀 두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시면 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A new whale fossils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새로운 고래의 fossils. 이 단어는 앞쪽에서 우리가 함께 했던 단어죠. 무엇입니까? 화석이 되겠습니다. Fossil fuel 이런 단어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했었던 것 같아요. 에너지 편에서. 그래서 화석 연료라고 그때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fossils는 화석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고래 화석이 발견이 됐는데 그것이 helped 도와주었습니다. 자, 누구를 도와줬죠? 과학자들을 도와줬는데요. 과학자들이 뭘 하도록 도와줬나요? 목적어가 뭐뭐 한다의 개념이므로 자 solve는 목적 보호로 보셔야 되겠고 help는 목적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와 원형 부정사를 두개다 동시에 취할 수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깔끔하죠? 과학자들이 뭐할수 있도록 어떤 그 미스테리래요. 그 신비한 일, 그 미스테리를 갖다가 풀어낼 수 있도록 화석이 도와줬어요. 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이렇게 해서 whale의 예문까지 마무리를 지어보고요. 마지막 5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donkey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도 이제 어디선가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네. 자, 동화책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 그런 동물이죠. 자, an animal. 동물입니다. 자, 어떤 동물이에요? is like a small horse. 작은 말처럼, 자, 그죠? 예, 말과 같은, 자, like는 이제 뭐뭐와 같은 이런 뜻이죠. 작은 말과 같은 그런 동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 뭘 가진 말이에요? 바로 large ears. 말보다는 그 귀가 굉장히 큰가 봐요. 자, 상상이 되시나요? 예, 그래서 donkey는 여러분들 당나귀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당나귀까지 마무리를 해봤고요. 자, 예문으로 가겠습니다. A mule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 mule이라고 하는 단어도 좋죠? 요것도 중등용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mule이라고 하면 노새예요, 노새. 자, 노새라고 하는 게 비슷하게 말하고 비슷하게 생겼던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자, 오늘 정의를 정확하게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hybrid. 요즘에 이제 자동차에도 이제 많이 쓰는 그런 용어죠, hybrid. 뭐 기름 넣고도 가고, 전기류도 가고, 이렇게 짬뽕이라는 얘기죠. 결국은 잡종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mule이라고 하는 것은 잡종인데요. 자, 뭐의 잡종입니까? A와 그리고 B의 잡종입니다. 자, 그래서 male이라고 하면 요거는 암컷이 되겠죠? 암컷 당나귀와, 자, 그 다음에 female, 수컷 말이 되겠습니다. 아, 수컷, 죄송해요. 암컷입니다. 암컷 말과,

0: 자, 수컷 당나귀의 잡종이 바로 노새가 되겠습니다. 이제 노새의 정의도 여러분들 정확하게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donkey라고 하는 단어까지 마무리 짓고요. 자, 그러시면 자, 두 번째 마무리 퀴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donkey부터 한번 해보죠. donkey 뭐죠? 당나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whale은 뭐였어요? whale은 고래죠? 자, 그 다음에 hen이라고 하면 암탉이었습니다. turtle, 거북이고요. 그 다음에 crow라고 하면 까마귀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마무리 퀴즈 1번 마무리 해보고요. 자, 두 번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암탉은 매일 아침 한 개의 황금알을 낳았다. 앞쪽에서 보셨던 그런 예문인데요. 자, 그 암탉을 뭐라고 한다 그랬죠, 여러분들? 방금 전에도 해보셨잖아요. 바로 hen 되겠습니다. hen lay the golden egg every morning. 자,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자, 3번으로 가겠습니다. 그 새로운 고래 화석은 과학자들이 그 미스터리를 풀도록 도와주었다는데, 뉴 다음에 뭘까요? 자, 고래 화석? 그, whale fossils.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whale fossils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들이 잘 쓰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이하의 내용은 helped scientists solve the mystery라고 해서 과학자들이 그 미스터리를 풀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었다의 내용이 되겠네요. 자, 그러시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3번까지 자, 퀴즈를 다 마무리했어요. 자, 이제 앞쪽에서 우리가 배웠던 단어와 예문들 다시 한번 좀 들어보시면서 정리하시고 돌아와서 마무리하시면 되겠네요.
1: Turtle, turtle. The green turtle is the only sea turtle that eats plants. Hen. Hen. The hen laid a golden egg every morning. Crow. Crow. It is an unlucky sign to see a crow in Korea. Whale. Whale. The new whale fossils helped scientists solve the mystery. Donkey. Donkey. A mule is a hybrid of a male donkey and a female horse.
0: Okay. 자, 오늘 여러분들과 자, 동물과 관련된 자, 다섯 개 단어들 좀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그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그 동물, 특히 이제 물고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그 단어를 뽑으면서도 굉장히 즐거웠고요. 여러분들께 하나 한 단어 한 단어 설명하면서도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자, 공부가 즐거울 수 있다면 좀더 가벼워질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도 자, 필요한 복습들 깔끔하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 자, 주말들 잘 보내시고, 저는 월요일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안녕!
2: AI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플러스2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2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경주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대련. 비가 과하게 내리는 밤에 비밤 DJ 펭수예요. 갑자기 줄기차게 내리는 큰 비를 호우라고 하는데요. 예측하기 어려워서 더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호우. 이 나쁜 자연재해. 호호 아줌마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네요.
5: 아까 외출하려다가 TV에서 호우 예보 듣고 그냥 집에서 콩만 듣고 있어요. 참 잘하셨어요.
4: TV, 라디오, 스마트폰으로 호우 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피할 때 위험한 하천가, 산길, 전신주, 변압기 주변은 피해주세요. 세이 호우호우님께서 폭우 때문에 도로에 물웅덩이가 너무 많아서 무서워요. 집에 어떻게 가죠? 라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운전 중 폭우를 만나 불가피하게 물웅덩이를 지나야 할 때는 멈추지 않고 저속으로 한 번에 가로지르면 되는데요. 물의 수위가 승용차 바퀴의 3분의 1, 화물차 바퀴의 절반 이하일 때는 통과해도 괜찮지만 그 이상 물에 잠겼을 때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침수된 도로나 다리는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휩쓸릴 수 있으니 절대 함부로 건너지 마세요. 우리 비밤 청취자분들은 팽디가 알려준 대로 호우에 철저하게 대비하기로 약속!

왜 인간은 때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일까? 보이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인간의 심리를 알면 또 다른 세상이 보인다. 코로나19부터 팬덤 문화, 메타버스, MZ세대의 부는 투자 열풍까지 미래의 인재들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사회적 이슈와 트렌드를 심리학적으로 분석한다. 나도 몰랐던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잘 보이지 않는 인간의 심리를 이해하는 시간. 심리학으로 본 이슈와 트렌드.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한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은 인간의 마음을 바꾸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바꾸냐 하면 바이러스나 세균이 우리 몸 안에 침투하면 몸의 면역계가 발동을 합니다. 그러면 인터루킨 같은 사이토카인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세포에서 나오는 일종의 시그널이죠. 근데 이런 세포 물질 중에는 우울증이나 불안증을 일으키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암 환자들이라든지 각종 바이러스 감염이 된 분들은 마음은 안 그런데 누가나 스트레스 주는 사람은 없는데 나도 모르게 우울증이나 불안증에 빠져들기도 하죠. 이렇게 바이러스는 굳이 감염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우리들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내가 감염은 안 됐어요. 근데 옆에만 있어도 내 마음에 영향을 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요, 질병에 대한 공포 때문입니다. 병에 걸릴까봐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을 피하게 되죠. 2020년 3월에 딱 들어섰을 때, 광경이 기억나십니까? 길거리에는 사람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많은 장소를 가면 나도 모르게 그 장소를 피하고 엘리베이터에 타면 마스크를 대충 걸친 사람이나 마스크 없는 분을 만나면 그분을 피하던 기억이 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감염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있었어요. 코로나 초기에 뉴스를 틀 때마다 뭐 확진이 됐다, 동선이 어디로 어디를 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인간 거기 왜 갔대? 하면서 그 사람을 막 신상을 털었죠. 그리고 아, 그 사람이 거기 가서 술 먹었대, 누구 만났대, 거기만 간게 아니래. 이런 비방까지 마구 해댔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감염자를 나쁜 사람 취급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좀 그래요. 세 번째 원인은요,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안해지는 거죠. 거리두기가 일상화되고 인근에 있는 호프집이나 작은 식당, 카페 이런 것들이 다 닫혔었죠. 언젠가는 좋아질 거야. 내년에는 좋아질 거야. 내년쯤에는 외국 여행 갈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몇 년이 흐르고 있습니다. 내일도 어떻게 될지 기약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불안해지고요. 인간과 사회를 믿을 수 없게 됩니다. 직장에 월요일 날 나갔는데 주말에 가족들이랑 나들이 갔다 왔대요. 그 동료를 의심하게 됩니다. 불신이 나도 모르게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전염병보다도 더 무서울 수도 있는 마음 바이러스는 도대체 왜 일어나는 걸까요? 인류 역사상 인류에게 가장 큰 위험이 되어 왔던 건 짧은 동안 이루어졌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전염병이었다는 얘기가 있죠. 총, 균, 쇠. 이세 가지가 우리 인류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를 이야기했던 책도 있었죠. 이 책을 보면 잉카 문명이 스페인 군대의 총칼에 무너진 게 아니고 이들이 가지고 온 성병과 천연두 때문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학자들은 흔히 인류 역사상 사망자 수가 2천만 명, 2천만 명 그러니까 숫자 되게 쉽죠. 굉장히 많은 인원인데 2천만 명이 넘게 사망한 전염병을 4대 전염병이라고 부릅니다. 뭐가 있을까요? 천연두, 흑사병, 스페인 독감, 그리고 에이즈입니다. 이 가운데서 가장 최악이라고 불렀던 거는 페스트죠. 우리가 흔히 흑사병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역사책이나 소설책, 각종 문학책에 가장 많이 기술되어 있고 유럽인들의 마음속에 집단 무의식처럼 집단 트라우마로 저장되어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최악의 전염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쥐를 통해서 쥐에게 그 붙어 있는 벼룩을 통해서 감염되는 병이었는데 감염이 되고 나면 몸이 좀 까맣게 변해지 가다가 사망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검을 흑 써서 흑사병이라고 불렀습니다. 시작은 이렇습니다. 1340

1910년대에 몽골 지방에서 시작을 해서 유럽까지 강타를 했고, 유럽 전 지역이 패스트 공포에 잠식당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냐 하면요. 1347년부터 1351년, 불과 4년 사이에 전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해요. 이 유럽 인구가 이전 수준으로 다시 회복되는 데는 그 이후로 무려 200년이 걸렸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희생을 당한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유럽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했을까요? 중세 유럽에서는 주로 환자를 격리하는 게 기본 정책이었어요. 질병을 차단하는 게주 목적이었던 거죠. 모세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전염병에 걸린 환자는 격리하여라. 뭐 성경에 그렇게 써 있을 정도니까는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일단 격리하고 차단하는 게주 목적이었던 거죠. 자, 중세 유럽의 크로아티아. 크로아티아 좋죠. 예쁘고 여행 가기 좋다고 하시는 분들 많고, 그 중에서 미항이라고 이름난 드브로니크 아시죠? 예쁜 도시. 그 항구에 그 당시에 입항하려고 하면 그 배에 탄 사람들 중에 흑사병에 걸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배에 있는 쥐들 중에도 흑사병에 걸린 쥐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바다에 떠서 한 40일 정도를 대기를 시켰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럼 40일 정도 대기시키면 죽을 사람 죽고 발병할 사람은 발병했을 테니까 그랬겠죠. 대기하다가 질병이 없는 게 확인이 되면 항구에 들어오는 거를 허용을 했대요. 여기서 나온 말이 우리가 지금 공항 들어올 때 보면 방역, 그리고 영어로 quarantine이라는 단어가 써 있죠. 그 단어가 유래됐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40일 정도, 40일을 뜻하는 그 이태리 말 중에 베네치아에서 쓰는 방언에 서 유래된 말이라고 해요. 그 당시에 귀족하고 성직자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소위 말하는 사회 지도층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었는데, 이분들이 한 일은 그렇습니다. 도피했고요. 바이러스가 별로 없는 조용한 소도시에서 모여서 그냥 파티를 즐기거나 뭐 대화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고도 얘기를 하고요. 수도자들은 수도원을 폐쇄하고 사람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 안에서 책 읽으면서 안전하게 지냈다고 해요. 민중을 그냥 버려둔 거죠. 이 당시에 나온 소설 중에 데카메론이라는 소설 아시죠? 보카치오라는 작가가 쓴. 이것들이 도피해서 얘기를 나누고 옛날 얘기들을 하는 귀족들의 이야기죠. 영화나 소설로 유명해진 장미의 이름으로 해서도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안에서 지내고 있는 수도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은 왜 우리한테 이런 질병을 줬을까? 혹시 신이 한게 아니라 악마가 한 걸까?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민중들에게 정치가와 성직자들은 뭘 진행을 했냐 하면요. 마녀 사냥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질병이 퍼지는 건 신의 뜻이 아니다. 이 사회에 있는 마녀들이 균을 퍼뜨리는 거다. 심지어는요. 그 당시에 교황 이노센치오 8세라는 분은 고양이를 말살하여라 라는 칙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흑사병은 마녀가 저주를 해서 일어나는 건데, 마녀뿐만이 아니라 고양이도 마녀들이 데리고 다니는 거니까 고양이도 없애라 라는 칙령이었죠. 그게 그 당시 마녀라고 잡혀가던 사람들이 주로 혼자 사는 노인이라든지 여인들이 많았으니까 고양이랑 같이 사는 사람들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고양이도 잡아 죽이라는 칙령이었어요. 그런데 과학적으로는요, 페스트라는 병이 사실은 쥐에 기생하는 벼룩을 통해서 옮겨지는 병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쥐를 잡아먹는 고양이를 죽이니까 쥐가 더 늘어났겠죠. 방역이라고는 하지만 아주 엉터리였던 겁니다. 가끔 여러분들 보시는 그새 부리 모양의 마스크를 쓴 의사들, 그게 의사들이에요. 그분들은 나름대로 소독을 하고 한 도시를 책임지고, 요새 나오는 감염내과 의사들처럼 소독과 방역 치료를 했다고 해요. 하지만 큰 역할은 하지 못한 거죠. 자, 그러면 이 마녀사냥의 심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남탓의 심리학입니다. 심리학 책에 보면 투사라는 심리적 방어 기제가 있습니다.

수사라는 건요, 아기들을 키울 때 아기가 우유잔 요렇게 들고 가다가 넘어져서 그걸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아기는 어떻게 됩니까? 엉엉 울면서 엄마 때문이야. 엄마는 부엌에 서 있었는데, 아니면 아빠 때문이야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남 탓을 하는 게 투사라는 방어 기제예요. 사회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1923년에 일본에서 엄청나게 큰 비극적인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이를 관동 대지진이라고 부르는데, 이 당시에 조선인들을 학살하는 일이 벌어졌었어요. 지진 이후에 조센징들이 우리 서민들을 죽이려고 우물에 독을 풀었다. 그래서 전염병이 돌고 사람들이 죽는다라는 것 때문에 죽창, 낫 이런 것들을 들고 눈에 보이는 조선인들을 학살하는 일이 벌어졌답니다. 이게 대지진이든 홍수든 어떤 재난이 벌어지면 사람들의 마음은 다 누군가로 향해서 그 분노를 돌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 화살을 조선인에게 돌린 겁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중세 흑사병 시대엔 마녀가 병을 걸리게 한다 그래서 애꿎은 독거노인이나 여성들, 정신병 환자, 그다음에 간질 환자 이런 분들이 마녀로 몰려서 많이 희생되었다고 해요. 자, 그러면 그거는 옛날 과학이 발달하지 않은 그냥 중세 시대 때 얘기고 지금하고는 좀 많이 다르지 않냐? 과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 조사된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가사 및 돌봄 노동이 증가했느냐? 당연히 남녀 모두 가사 및 돌봄 노동이 증가했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근데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가사 노동이 30% 이상 증가했다라는 것에는 남자들이 여성들보다 훨씬 더 많은 수가 증가했다는 대답을 했어요. 자, 저를 예를 들어봐도 이전에 집에 오면 바쁘다는 핑계로 아무것도 안 하다가 요새 이제 분리쓰레기 정도는 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다가 청소기 정도는 돌려요. 그러다 보니까 가사 노동이 확실히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질문을 보면 그러면 가사 노동이 50% 이상 엄청나게 많이 증가한 것 같냐라는 질문에는 남자는 한 26%만 그렇다고 대답을 했는데 여성들은 훨씬 더 많은 수가 그렇다고 대답을 했어요. 여성들이 보기에는 가사 노동의 양이 엄청나게 증가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늘어나고 육아, 고통, 가사 노동 이런 것들로 인한 갈등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만 갈등이 일어날까요? 노인 학대에 대한 보고서도 늘어났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신고된 건수를 보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거의 20%에 가까운 숫자가 학대라는 걸로 판정되었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런 가족 내의 갈등과 노인 학대의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 이유는 아마도 우리들 각자가 우울하고 무기력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재난은 피해자가 다 따로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그냥 공감해주고 돌봐주고 수재의원금 모으듯이 같이 돕자 그러면 도와주면 되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에는 우리 모두가 힘들어졌습니다. 나도 힘들어. 누구 더 봐주고 그럴 여유가 없어진 거죠.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우리의 뇌 기능이 좀 달라지거든. 어떻게 달라질까요? 과학책에서는 이거를 편도체 납치라고 부릅니다. 편도체는요, 우리 뇌 한가운데 감정을 다스리는 곳입니다. 무서운 곳을 봤을 때, 숲길을 걷다가 곰이 나타났을 때 깜짝 놀라는 곳, 공포 반응이 생겨나는 곳이 편도체예요. 자, 그런데 우리 일반적으로는 무서운 반응이 나왔다 하더라도 전두엽에서 아예 그거는 별로 무섭지 않아. 걔 동물원에 있는 곰이야. 그러면은 공포 반응이 줄어들죠. 그런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전두엽까지 그 감정이 갔다 올 시간이 없어져요. 그래서 편도체가 뇌 전체를 지배하게 되죠. 마치 비행기를 납치하는 납치범이 조종석을 점령해 버리듯이 편도체가 뇌를 점령해 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성적인 판단을 할 시간이 없이 감정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가족 내 갈등을 일으키고 노인 학대를 하고 사회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은 바로 이기적인 편향이라는 인간 심리 때문입니다. 내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는 경향이 바로 이기적인 편향인 거예요.

CEO도 큰 수익이 나면요, 내가 잘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수익이 떨어지면 직원들이 너무 무기력해서 나는 잘하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 것도 이기적인 편향인 거죠. 집안에서도 가사노동에 대해서 생각하는 양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서운하고 싸움을 부르고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대 간에서도 마찬가지죠. 586 세대가 있고 MZ 세대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과 내가 할수 있는 것은 차이가 많이 나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상황에 따른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세대를 비난하게 되는 겁니다. MZ 세대는요, 코로나19로 가장 타격을 많이 입은 세대예요. 예전에 비해서 취업 기회도 없어졌고요. 공부량은 훨씬 많아졌습니다. 공채를 아예 안 하는 회사는 너무 많아졌고, 학자금 대출이요, 아직 갚는 거 시작도 못 했습니다. 반면에 그 부모 세대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더 윗세대는요, 전후 세대 또는 산업 발전기에 취직 같은 거좀 쉽게 했어요. 되게 몸은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뭐 나름 없던 집도 사고, 나름 재산도 일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그 당시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고, 학비가 부족했고, 몸 신체적으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를 훨씬 더 많이 기억을 해요. 이것 때문에 MZ세대는 그 부모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더 윤택하게 살지 않냐, 니들은 밥은 굶지 않냐, 라는 얘기를 듣는 거고, 아무래도 그 친구들은 헝그리 정신이 부족해, 게을러, 라는 얘기를 듣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산업시대에 주어진 노동자들, 70년대, 80년대까지 그 당시 노동자들은 많이 힘들었지만 기회는 더 많았고 또 공부를 해서도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았어요. 이게 상황적 이익이죠. 이런 상황적 이익에 대한 고려는 별로 하지 않다 보니까 세대가 다른 세대를 비난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회적 갈등의 원인은 이방인에 대한 혐오, 제노포비아라고 부르는 겁니다. 코로나19 초창기에 동양인들한테 가해졌던 폭언과 폭행들을 기억을 하시죠? 눈치째졌다고 칭총챙 소리를 들어가면서 차별을 받을 뻔했던 우리 손흥민 선수가 했던 말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신이 누구든 어디서 태어났든 우리는 모두 같은 사람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이 캠페인까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손흥민 같은 유명인들 또는 유명한 셀럽들이 얘기를 하면 권위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부정적인 감정 또한 전염력을 가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다 퍼져가게 됩니다. 원래 옆 사람의 표정이라든지 말투나 자세 이런 것들은 나한테도 영향을 주거든요. 자꾸 흉내를 나도 모르게 내게 돼요. 그냥 쉽게 말하면 이게 감정 전염 현상이에요.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냥 우리 같이 으쌰으쌰해서 좋은 일을 하고자 할 때, 2000년대 초반에 월드컵 우리나라에 벌어졌을 때, 다 같이 모여서 기분 좋게 응원할 때처럼, 그럴 때는 감정 전염이 의사소통을 촉진시키고 집단 모든 사람들의 관계를 좋게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집단 안에 의견이 다른 집단들이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으면, 그 집단끼리의 갈등이 더 격화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전염이라는 게 심해지면 그 그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집단사고를 하게 되거든요. 한 집단 내 개성은 없어지고 같은 그룹에 속한 사람들끼리 같은 생각을 하는 경향을 보여요. 다른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돼서 퇴출됩니다. 여러분들 SNS나 무슨 토론 사이트나 이런 곳에서 그런 비슷한 현상 지금 보고 계시죠? 내 집단 안에서 내 생각을 지지하는 사람들하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더센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한 그룹 내에서 집단 사고를 하는 것과 극단화가 되는 거는 분열된 사회를 분열시키는 나쁜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 중에 하나가 바로 사회적 갈등이 아닐까 해요. 가장 경계해야 될 문제는 바로 사회적 울분입니다.

0: 자, 코로나 이후에 국내 연구팀에서 서울대 연구팀이 한국 사회의 울분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10명 중에 6명, 60%가 만성적 울분에 있다는 보고를 했어요. 같은 도구를 이용해서 했던 2017년 고려대학교 연구에서는 울분의 비율이 43%였으니까, 그리고 심한 경우는 13%였으니까, 훨씬 더 코로나 이후에 증가된 거죠. 울분이 화나 화병과 다른 점은 울분은 언젠간 폭발한다는 것입니다. 내 바깥으로 폭발을 해서 사회적인 폭력으로 발생이 될수 있어요.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 숭례문 방화 사건, 또는 길거리에 심심치 않게 보고되는 묻지마 폭력들이 그런 것이고요. 또는 자기 자신을 향한 폭력으로 폭발이 돼서 우울증이나 자살률의 증가로 나타날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요? 외상후 성장을 해야 됩니다. 외상후 스트레스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심리학적 연구들을 보면 반복적인 트라우마를 겪고 나서 우울증이나 불안에 시달려서 다시는 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오히려 이런 트라우마 이후에 더욱더 성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특성은 이렇습니다. 인간관계라는 게 모두가 다 가까워야 되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과는 1cm, 2cm 사이에서 가까이 지내도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저 멀찍이 떨어져서 그냥 동료로서 인사만 하고 지내도 되는, 일만 같이 하면 되는 사람도 있다는 걸 이해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일상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화가 나는 일도 있고, 짜증나는 일도 있고, 내가 열등감을 느끼는 일도 있을 텐데, 그걸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성숙하신 분들은 그것 때문에 매일 감사의 일기를 쓰기도 하죠. 세 번째 특징은요, 누가 뭐래도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고 사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이 약간 불합리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불합리한 거에 분노하고 화내고 울분에만 쌓여 있으면 지금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실을 인정한 상태에서 내가 할수 있는 일을 정해서 그걸 해내는 힘, 그 일에 집중하는 능력, 이게 외상후 성장을 하는 사람들의 힘입니다. 집단사고를 하는 시대에는요, 감정의 쏠림 현상에 너무 휩쓸리지 않는 노력이 필요해요. 여러 개의 집단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우리 사회의 원래의 속성입니다. 이 안에서 무조건 누군가의 말에 동의하기보다는 나의 건강한 상식에 근거한 비판적인 판단 습관을 가져라 라는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저 같이 화내고 같이 울고 같이 분노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낙관성과 선의에 근거한 현실적인 해결, 그것을 위한 공감을 키우고 함께 노력하는 것, 그것이 사회적 수준의 외상후 성장을 만드는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우리의 낙관성과 우리의 노력, 그리고 우리의 합의를 통해서 사회적 수준의 외상후 성장을 해온 경험과 기억이 있습니다.
1: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전염병보다 더 무섭게 퍼져가는 마음 바이러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으로 커져만 가는 불신과 갈등. 그리고 사회적 울분. 트라우마로 남게 할 것인가? 극복하고 성장할 것인가? 울분을 극복하기 위한 첫걸음은 현재의 감정과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낙관성을 가지고 서로가 공감과 소통으로 해결책을 찾아 나간다면 우리는 또한 번의 값진 외상후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네,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면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4: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왜 인간은 때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일까? 보이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인간의 심리를 알면 또 다른 세상이 보인다. 코로나19부터 팬덤 문화, 메타버스, MZ세대의 부는 투자 열풍까지 미래의 인재들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사회적 이슈와 트렌드를 심리학적으로 분석한다. 나도 몰랐던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잘 보이지 않는 인간의 심리를 이해하는 시간. 심리학으로 본 이슈와 트렌드.

몇년 전에 제 처가 펜질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는 바쁘게 일하는 워킹맘이어서 뭐 좋아하는 가수, 뭐 노래는 듣지만 그 가수가 누군지, 뭐그 배우가 누군지 이런 걸잘 모르는 시대였어요. 그때 저희가 얘기하면 문화의 공백 시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어느 특정 가수를 좋아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때 이제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넘어가는 저희 집 딸이 어느 가수를 좋아해서 그걸 도와주느라고 뭐 콘서트 예약도 해주고 뭐 굿즈라고 부르는 물건도 대신 사주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가수를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는 종종 누군가한테 빠져들곤 합니다. 아이돌 또는 영화배우, 트로트 가수, 스포츠 선수. 뭐 이유는 딱히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매력을 확 느껴서 소위 덕질이라고 하는 팬덤에 가담을 하게 됩니다. 사춘기 소녀들이 주로 하는 거라 그랬는데 중년기 이후에도 팬덤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팬클럽 활동을 하기도 하고 굿즈라고 불리는 물건을 사고 뭐손큰 분들은 생일 선물이나 밥차를 선물하는 경우도 있죠. 선거철이 되면 정치인들에게도 똑같은 팬덤이 생겨납니다. 마치 팬클럽처럼 이들을 지지하고 좋아하는 그룹이 생겨나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요, 그분들의 특정 정책이나 어떤 이론을 지지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그 사람 자체를 좋아하고 그 사람의 잘 되기를 그냥 바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아이돌을 좋아하는 팬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거죠. 이들에게 뭔가를 바라거나 요구하는 건 없어요. 그저 그들이 좋아해주고 그냥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바로 팬덤의 본질입니다. 뭐 사실 옛날에도 그랬어요. 예전 요새 MZ세대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엄마, 아버지 세대에도 우상이 있었어요. 뭐 클리프 리차드, 비틀즈, 조용필, 서태지와 아이들. 뭐 젊은 분들이 들으면 옛날 얘기하는 것 같죠? 그때는 지금 어쩌면 지금보다 더한 팬덤이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왜 이런 덕질, 팬덤, 팬질을 하게 되는 걸까요? 시작은 이렇습니다. 나한테 모자르거나 내가 못해 본 거를 해보고 있는 사람들을 동경하는 것이죠. 나는 열등감이 많아서 못하는 것도 많고, 그래서 결핍된 것도 많고, 누군가가 나를 사랑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사랑에 허기져 있는데, 저 멀리 보이는 누군가가 멀리서 나를 위로해 주는 얘기를 자꾸 해요. 그리고 그 밝은 얼굴에 그 예쁜 사람이 밝은 미래를 나한테 얘기해 주는 것에 매력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1대1 사랑이라면 내 사랑을 안 받아줄까 봐, 소위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서 얘기를 못 하는 경우가 많은데 팬덤이라는 거는요. 사실 그 상대는 내 사랑을 무조건 받아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내가 좋아해도 되는 사람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그 애정의 상대는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요? 사실 그 심리학자들도 잘 모른대요. 어쩌다가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됐는지는 감정이 지배하는 영역이니까. 근데 몇 가지 패턴은 있습니다. 첫 번째, 처음엔 별로였는데 자꾸 보다 보면 좋아지는 게 있어요. 그 노래 처음에는 귀에 잘안 들어왔는데 매번 그 매장만 가면 그 노래가 들리니까 그 노래가 좋아졌어요. 이게 반복 노출 효과입니다. 소위 말하는 볼매 심리학인 거죠. 볼수록 매력인 사람들의 심리인 겁니다. 에펠탑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당시 파리의 인문학자들과 예술가들은 엄청난 반대를 했대요. 이 아름다운 파리에 에펠탑 같은 철근 덩어리가 웬 말이냐, 웬 말이냐 이러면서 반대를 했는데 소설가 모파상은 그게 보기 싫어서 매일 에펠탑 2층에 있는 레스토랑에 가서 밥을 먹었대요. 그 안에서는 에펠탑이 안 보인다고. 근데도 반복 노출 효과라는 게 있으니까 지금은 파리에 여행을 간 사람이 에펠탑을 안 보고

오면 빨리 안 갔다 온 거죠.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로버트 자이언스라는 교수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사람들 얼굴을 12장을 보여줬대요. 그걸 이렇게 무작위로 보여주고 이 사람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냐 호감도를 측정을 했더니 사진에 노출된 횟수가 많을수록 즉 내가 본 적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 얼굴에 대해서 호감도를 높게 측정을 했다고 합니다. 왜 그 여러분들 그 직장이나 그 학교 다닐 때 학교 안에 그 캠퍼스 커플, 과 커플 또 그 직장에서도 직장 커플들도 사실은 그런 심리가 좀 그래요. 사실 저도 좀 그랬고 물론 저는 제처가 미인이어서 결혼을 했습니다만 꼭 뭐 반복 노출 효과가 작용을 안 했다고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것 외에도 후광 효과라는 게 있죠. 우리가 똑같이 생긴 똑같은 물건을 사더라도 명품 라벨이 붙어 있으면 조금 더 비싸게 주고 사는 걸 두려워하지 않죠. 음식점에 가서도 플레이팅이라고 접시에다가 예쁘게 담아서 음식을 나열을 해놓고 나한테 주면 조금 비싸게 내도 뭐 후회를 별로 안 합니다.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이 멋진 옷을 입고 예쁘게 머리를 하고 나타나면 괜찮은 사람인 걸로 판단을 내리는 경향을 말하죠. 2012년도에 한 사기꾼들이 싸구려 와인들을 잔뜩 싸서 거기다가 비싼 와인들 라벨을 붙여서 판 적이 있었대요. 잡혔죠, 결국은. 근데 결국은 저명한 와인 전문가들도요, 그 싼 와인인데 비싼 라벨이 붙어 있으니까 오, 이거 와인 맛 괜찮은데? 라고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맛도 사실은 이런 후광 효과가 좌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액션 영화의 거장, SF 영화의 유명 배우 중에 커누 리브스라는 잘생긴 미남 배우가 있잖아요. 남자들은 특히 요새 액션 영화 아주 좋아하는데 그 영화를 찍는 사이에 마침 아이와 연인을 잃고 나서 한동안 노숙 생활을 했다고 소문이 났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당시에 아무도 이 미남 배우를 알아본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반대로 우리 가수 경연대회에서 수잔 보일이라는 여자 가수가 명품 목소리로 상을 받은 적이 있었죠. 근데 그분은 그 노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외모 때문에 오랫동안 인정을 받지 못했었다고 합니다. 대학에서 이런 연구를 또 했대요. 스코틀랜드에서 학생들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상대가 매력적일수록, 다시 얘기하면 상대가 외모가 괜찮을수록 이 사람이 더 똑똑한 것 같아, 이 사람이 좀 더 성실한 것 같아 라는 대답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한번 외모 같은 후광 효과에 빠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믿음을 조금 변형시켜요.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인 걸로. 그리고 그 믿음과 기대를 자극을 하는 걸로 내 주변을 재구성하는 거죠. 이렇게 한번 좋아하게 되면 감정 먼저 딱 던져놓고 이유는 나중에 찾습니다. 이걸 감정 편향이라고 불러요. 인간의 뇌는요, 원래 원시인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감정적인 판단을 먼저 하거든요. 길 가다가 만난 악한을 만났을 적에 감정적으로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인지를 먼저 판단을 하지 않으면 이성적으로 계산하는 사이에 내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먼저 판단을 내리고 그 이후에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건데 아무리 이성이 좋은 곳을 선택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해도 사실 감정이라는 건 좋아 보이는 거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메뉴 볼 때 또는 영화 볼 때 그리고 물건 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새 댓글이나 리뷰 많이 보시죠? 근데 그거 보기 전에 물건들 한번 쭉 보고 아니면 영화 포스터 쭉 보고 그냥 마음에 드는 거 먼저 고른 적 없으세요? 마음에 드는 거 먼저 고르고 나면 그 뒤에 댓글이나 리뷰를 볼 때도 조금 그 내 마음에 맞는 거 먼저 읽지 않으세요? 정책도 그렇습니다. 정치인들이 던져주는 정책에 대해서도 내가 먼저 감정이 가는 거를 먼저 보고서 그 정책이 주는 혜택이라든지 위험성을 판단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문제는 이렇게 한번 좋아하게 되면 그게 아이돌이든 정치인이든 간에

그들을 따라하게 됩니다. 사회학자 찰스 오톤 쿨리는 이런 말을 했대요. 사람이란 존재는 다른 사람의 거울이고 그들의 모습을 반영한다. 무슨 얘기냐 하면 왜 우리 아이돌 좋아하면 그 아이돌이 입은 거, 그 사람의 화장법 이렇게 흉내 내잖아요. 학교 다닐 때도 누가 이렇게 좀 옷 잘 입고 가디건 잘 입고 신발 신으면 그 똑같은 신발 비슷하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그걸 거울 효과라고 불러요. 아이들이 태어나서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아빠나 엄마 흉내 내면서 화장대에 앉아서 엄마 화장품으로 입술 바르는 행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그 거울 효과인데 이게 나중에 그 아이의 성격 발달에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거든요. 이게 성인이 된 이후에도 상황 판단, 감정 조절, 사고방식, 선호도에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 있는 BTS의 팬들이 한국 음식을 좋아하게 되고 한국 음식을 직접 하고 한국의 여러 가지 다른 것까지 따라하는 경향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걸 이용하는 분들, 특히 회사에서 영업일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게 하려고 그 사람을 따라하고 그 사람의 옷차림을 좋아하고 그 사람이 무슨 특정 음료수가 좋다 그러면 자기도 그 음료수 좋다 그러고 하죠. 그러고 나면 그 이후에 하는 협상이라든지 설득이라든지 하는 게더 편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TV나 영화 화면에서 내 선망의 대상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따라할 때그 사람들의 모습이 진짜 모습일까요? 이성적으로는 알죠. 그게 진짜 모습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는 어떻게 느낄까요? 쿨레쇼프 효과라는 말을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구소련이죠. 그때 영화감독 이름입니다. 쿨레쇼프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처음 발견한 영화 효과예요. 이 당시에 유명한 배우 중에 모주힌이라는 배우가 있었는데 이 배우가 그냥 가만히 바라보는 화면을 하나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 화면 전에 장면 세 개를 보여줬어요. 첫 번째 장면은 그냥 떠먹는 수프, 두 번째는 관 속에 한 소녀가 누워 있어요. 세 번째는 소파에 누워서 미녀가 미소 짓는 장면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 남자의 모습을 차례대로 보여준 겁니다. 그랬더니 관객들은 수프를 보여준 다음에 나타난 남자의 얼굴은 그냥 생각에 빠진 것 같다. 두 번째, 관 속의 아이를 보고 난 다음에 이 남자를 보여주니까, 슬퍼 보인다. 세 번째는 좀 이렇게 예쁜 여인이 미소를 띤 모습을 보여주고서 이 남자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왠지 모르게 자연스럽고 유쾌해 보인다, 기분 좋아 보인다, 라는 대답을 했답니다. 근데 사실은 마지막에 보여준 이 배우의 표정 연기는 같은 거였대요. 배우는 무표정을 연기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사람들은 내가 관객들에게 보여주는 걸 보는 게 아니라 관객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본다는 거죠. 사람들은 진실을 보기보다는 내가 숭배하는 대상에게서 내가 보고 싶은 걸 봅니다. 왜 우리 할머니들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장례식장 가면 자기 한에 울고 온다고. 그 사람 잘 몰라도, 돌아가신 분잘 몰라도 내 슬픈 마음에 울고 온다 그럽니다. 아침 드라마 그 슬픈 얘기를 보면서도 내 옛날 슬픈 이야기 때문에 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어떤 이유에서건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면 누가 그 사람 욕을 해도 안 들려요. 안 들려, 안 봐! 라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 봐! 라고 얘기하죠. 야, 야, 누구누구 사생활이 안 좋대. 아니야, 하지 마, 안 들려! 그러고는 그 사람이 괜찮다는 얘기, 어디서 선행을 했단 얘기만 골라서 듣는 경향이 생기죠. 이거를 인간이 가지고 있는 확증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 기사조차도 평소에 내 생각하고 비슷한 것만 골라서 보고 영상도 내가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 영상을 주로 보는 거고요. 또 그렇게 보면 그 영상을 공급하는 업체는 내가 한번 봤던 거랑 비슷한 영상을 또 계속 보내주잖아요. 인간의 뇌라는 거는요, 속성상 불확실하면 되게 불안해해요.

에너지가 계속 돌아갑니다. 왜 컴퓨터 정리 안된 프로그램이 있으면 계속 돌아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뇌가 그래요. 그래서 빨리 결론 내고 근거가 좀 부족해도 쉽게 판단하고 그냥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보면 과도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가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경우에 이렇게 자세하게 알아보면 근거가 좀 부족한 경우가 오히려 더 많다고 해요. 그 사람은 근데 완벽한 사람일까요? 나는 과연 그 사람이 완벽하길 기대하는 사람일까요? 내가 선망하는 대상이 너무 완벽하면 사실은 좀 불편해요. 어쩌다가 실수를 하면 오히려 호감을 느끼죠.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러다가 말을 더듬거나 넘어지면 저는 팬덤이 없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 저 사람은 좀 프로답지 않네. 좀 아직 좀 모자라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아이유, 뭐 BTS, 진 이런 친구들이 어쩌다가 삐끗 넘어지거나 실수를 했다. 그럼 뭐라 그러시겠어요? 아이고, 귀엽네. 역시 인간적이야라고 생각을 할 거거든요. 왠지 억울하네요. 정치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호감이 가는 사람은요, 평소에는 똑똑하고 되게 진중하지만 작은 결점, 약간 허술한 데가 있는 사람이 오히려 더 사람들한테 호감을 많이 준다고 해요. 반면에 처음에는 마음에 좀안 들었는데 자꾸 보다가 그리고 미담, 좋은 얘기가 한번 알려지고 나면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고, 그 사람이 알고 봤더니 이런 이런 일을 했었대. 그러면 괜찮게 생각이 되죠. 오, 알고 봤더니 야, 그 고아원에 십몇 년을 계속 방문해서 사람들한테 공연도 해주고 그랬대. 무료로. 이런 거를 미담 효과 또는 최신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좋아해지게 되면 쉽게 바꾸진 못합니다. 여러분들 동네에서 여러 개 있는 편의점 중에 몇 군데를 사용하십니까? 대개 한 군데 다니시죠. 동네에 많은 미용실 중에 몇 군데 다니세요? 한 군데 다니시죠. 대개 편의점, 인터넷 사이트, 동네 의원. 이런 곳에 처음 갈때 되게 힘들어요. 쑥스럽죠. 그곳에 한 번두 번 가서 익숙해지면, 그다음부턴 다른 곳에 가기 힘들어집니다. 이걸 단골 효과 또는 의존성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여러분들 휴대폰, 스마트폰도 우주폰이 있고 사과폰이 있는데 다른 걸로 바꾸기 되게 쉽지 않잖아요. 초기 선택을 하면 따라오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잘 이용하고 선택을 현명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인간은 감정적으로 뭔가 선택을 하고 내가 저거가 옳다고 생각을 하면 그것에 맞는 증거만 수집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확증 편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확증 편향에서 벗어나는 방법은요, 한 가지입니다. 분명하게 증거가 제시가 되지 않으면 일단 확신하지 말아라. 그건 믿음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과학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과학이나 학문이라고 얘기를 한것 중에도 사실은 일정 부분 그냥 믿고 넘어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냥 믿는 거는 확신인데 이건 판단이 아니고요. 감정적인 반응에 더 가까워요. 처음 들어서 그럴듯한 얘기라 하더라도 한번 우리가 그걸 논리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반면에 이걸 이용해서 내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얻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세요. 예전에 한 심리학자가 이런 실험을 했답니다. 주부들한테 전화를 걸었대요. 죄송합니다. 주방에 가전제품이 몇 가지가 있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했대요. 자, 그럼 몇 가지라고 답을 한 사람도 있고, 안한 사람도 있었겠죠? 며칠 뒤에 다시 전화를 했답니다. 죄송합니다. 며칠 전에 전화했던 누군데, 직접 방문해서 그 전자제품을 시험해보고 사진을 찍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처음 전화했을 때 흔쾌히 대답을 해준 사람들이 두 번째 부탁도 들어주는 경향이 더 높았다고 해요. 이게 소위 얘기하는 문간에 발 들여놓기 전략입니다. 처음부터 과한 부탁을 하면 들어줄 사람 없죠.

0: 쉬니까 발이 익숙해진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아 이제는 너 공짜로 못 주겠다 도토리 하나만 줘라. 그래, 도토리 하나 주다가 나중에는 도토리 100개를 줘도 꼬스인을 안 줘서 내 모든 걸 내놓게 됐다는 동화가 있거든요.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호감을 얻고 뭔가를 하고 싶다면 처음엔 그저 얼굴을 알리고 호감을 주는 게 우선인 거예요. 당신이 진정 원하는 건그 다음에 조금씩 늘려가세요. 국가나 한 조직을 이끄는 리더는 우선 진실해야 됩니다. 자신감도 있어야 되고요. 창의적이어야 하지만 그에 걸맞는 능력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다 하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을 잘 맡길 줄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자기 수준을 잘 알고 겸손해야 하고요. 무엇보다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할수 있어야 되죠.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 이 나라, 이 조직에서 우리가 이룰 게 무엇인가에 대한 대의 명분을 분명히 세우고 이걸 통해서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고 감동을 줄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사람들의 분노와 박탈감을 자극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인간은 누구나 다 공평하지 않음에 분노합니다. 동물 사회에서도요, 상대적인 박탈감이 존재합니다. 원숭이 한 마리한테 오이를 주면 잘 먹습니다. 근데 바로 옆방에 있는 원숭이한테 포도를 주면서 너한테는 오이를 준다 그러면 그 오이를 내던지고 화를 낸다는 실험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국내 총생산 GDP 기준으로 세계 13위입니다. 굉장한 부자 나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이 발표한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행복 순위가 47등이에요. 상대적인 박탈감이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주관적으로 내가 하위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경제적인 발전 상황과는 무관하게 각자의 박탈감은 더 증가하고 있는 거죠. 이럴 때 핑크빛 미래를 무조건 약속하기보다는 건강한 사회를 약속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가장 건강한 사회는 정의가 다양하겠지만 내가 맡은 일을 각자 성실하게 하면 그것만으로도 이 사회에 도움이 되고 나름 행복하게 살수 있는 사회. 이게 건강한 사회가 아닐까 합니다. 우리에겐 집단 탄력성이 있습니다. 집단 회복력이 있습니다. 테러나 난동, 국가 재난, 이런 위기 상황에서 공황과 무질서, 집단사고, 극단화, 이런 거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돕고 연합하고 강렬한 유대감을 형성했던 경험들이 있어요. 사회적 수준의 외상후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본인들 마음의 애정과 사랑을 품고 살되 내 감정을 다스리고 건강한 판단을 하는 게 무엇이어야 할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1: 우리는 왜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응원하고 지지하는가? 아이돌과 배우, 연예인을 넘어 정치인에게까지 형성된 팬덤 문화. 팬덤은 더 이상 10대들만의 전유물도 아니다. 선망의 대상을 향한 팬심은 삶의 원동력이 되고 나를 발전시키는 동기부여도 되지만 때론 확증 편향에 빠지게 해 극단적인 감정 대립과 양극화를 심화시키기도 한다. 누군가를 향한 무한한 사랑과 지지를 보내는 당신. 지금 당신의 팬심은 건강한가?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왜 인간은 때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일까? 보이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인간의 심리를 알면 또 다른 세상이 보인다. 코로나19부터 팬덤 문화, 메타버스, MZ세대에 부는 투자 열풍까지 미래의 인재들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사회적 이슈와 트렌드를 심리학적으로 분석한다. 나도 몰랐던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잘 보이지 않는 인간의 심리를 이해하는 시간. 심리학으로 본 이슈와 트렌드.

몇년전 영화 중에 레디 플레이어 1이라는 영화 혹시 기억나세요? 그 영화는 이렇습니다. 2045년이에요. 미래의 현실은 아주 발달되어 있지만 서민들은 오염된 환경 속에 마치 빈민같이 사는 사람들이 많았죠. 물론 부자들도 있고요.

경제 불황 같은 걸로 인해서 생활은 몹시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주인공은요, 게임 속 가상 공간에서는 강자예요. 많은 친구들이 이 친구를 우러러보고 게임에서 승리를 할 때마다 박수 쳐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보물을 찾아서 나가는 퀘스트를 계속하다가 최강자로 성장을 하고 슈퍼재벌이 된다는 메타버스 버전의 일종의 절대반지 이야기 같은 영화입니다. 사람들은 그 속에서 아바타로 만나죠.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아바타들끼리 만나서 친구가 되고 대화하고 동료가 되는데 놀랍게도 그 안에서 자기 마음속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해요. 2018년도에 제가 그 영화를 처음 봤을 적에는 아이 저거 너무 비현실적인 것 같다. 그저 2045년이 된다고 해도 저러고 저 안에서만 살겠어. 학교 끝나면 바로 그 메타버스 안에서만 지내니까. 근데 제가 며칠 전에 그 영화를 다시 봤어요. 코로나 이후에 인터넷과 메타버스가 굉장히 빨라지고 가까워졌잖아요. 그 영화를 다시 보니까 저거 조만간 저렇게 되겠는데? 하는 현실감이 느껴지더라고요. 또이 영화 기억나세요? 블레이드 러너라는 영화 보신 적 있죠? 예전 영화 말고 2편으로 나온 블레이드 러너 2049라는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아예 본인이 인공지능 인간이에요. 그리고 부인은 홀로그램입니다. 인공지능이 홀로그램 형태로 나와서 그 부인과 부부 생활을 하고 사랑을 나누는 얘기가 나와요. 정신과 의사인 저로서는 어쩌면 그게 먼 미래에, 아니에요. 그리 멀지 않을 수도 있죠. 미래에 인간관계를 맺는 또 다른 한 형태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씁쓸했습니다. 여기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건 메타버스죠. 메타버스라는 단어는 이미 많은 분들이 수없이 듣고 계실 거예요. 정의는 이렇습니다. 메타 더하기 유니버스 합쳐서 메타버스라고 부르죠. 메타라는 말은 뭔가를 초월한 또는 가상의 뭐 이런 뜻이에요. 유니버스는 우주라는 뜻이니까 그 초월의 우주, 그 우주 바깥에 우주를 바라보는 왜 우리가 메타인지라는 말을 하면 우리의 뇌가 돌아가고 내가 상황 판단을 하는 그 인지를 바깥에서 나를 쳐다보는 거를 메타인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어떤 소설에 나왔던 말입니다. 1992년에 닐 스티븐슨이라는 작가의 SF 소설, 스노우 크래시라는 소설이 있는데 여기에 등장을 했어요. 놀랍게도 이 소설에 같이 나온 단어 중에 하나가 아바타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 메타버스라는 게 스마트폰, 컴퓨터, 인터넷, 이런 디지털에 담긴 모든 것들, 모든 새로운 세상, 이 디지털 안에 이루어지는 사회를 총괄해서 부르는 말이죠. 간단히 얘기하면 현실을 초월한 3차원의 가상세계를 말해요. 좀더 전문적인 정의를 내려볼까요? 많은 학자들이 내린 거에 의하면 증강현실과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가상 공간에 몰입을 하고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오감, 보고, 듣고, 맛보고, 씹고, 만지고 이 오감을 이용한 상호작용을 하고 내 모든 상상을 현실화하는 사이버 세계. 이게 메타버스입니다. 이제는 메타버스 안에서 만지면 그 촉감이 느껴지는 기계도 만들어내고 있고, 그걸 느끼게 하는 피부도 만들어지고 있으니까요. 지금 현재도 온라인 게임이나 가상현실 속에 사회가 만들어지고 있고, 뭐, 가상지구라는 메타버스도 만들어지고 있어서, 나중에 이 다양한 가상현실들이 또 서로 연결이 되겠죠? 이게 연결이 되고 나면 더큰 초우주가 만들어질 거라는 상상을 할수 있습니다. 이 메타버스에 우리 MZ세대가 특히 더 빠져드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젊어서 인터넷과 신기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중요한 이유겠죠. 물론 뭐 어떤 학자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MZ세대들은 그 이전 세대에 비해서, 그 아버지 세대에 비해서 오프라인 현실에서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또는 직업적인 성공을 하거나 경제적인 이익을 크게 얻기가 힘드니까. 그러니까 가상현실 안에 내 집을 짓고 투자를 하고, 뭐그 투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싸움만 잘해도 성주도 될수 있고, 소위 말하는 셀럽, 유명인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걸 선택하는 거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메타버스 선전하는 사이트를 들어가 봤더니 그 안에서 오프라인의 지구랑 똑같은 뉴욕, 강남, 명동 땅을 팔고 있어요. 지금 들어가면 제가 명동에 몇백 평을 살 수도 있는 거죠. 물론 현실의 돈은 아니고 뭐 거기서 이제 가상 공간에서만 쓰는 돈인 거예요.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굉장히 걱정이 되기 시작하죠. 또 하나, 메타버스는 진정한 부캐의 세상입니다. 부캐 많이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죠? 부 캐릭터입니다. 본 캐릭터가 있고 부 캐릭터가 있어요. 방송인 유명한 유재석 씨 아시죠? 유재석 씨의 이름 여러 개 다른 이름 들어보신 거 기억나실 거예요. 유산슬, 유라색, 뭐 닥터유, 유드래곤, 뭐 지미유, 이게 다 유재석 씨의 이름이죠. 이 이름을 가지고 노래도 하시고 드럼도 치고 치킨 요리도 하고 라면도 끓이고 심지어는 연예 기획자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삶을 살고 있죠. 우리는 또 그거 재밌게 보고 있어요. 근데 메타버스라는 곳 안에서는 내가 굳이 유명인이 아니어도 내가 원하는 부 캐릭터를 가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메타버스 안에서는 오프라인의 모습과 다른 자아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외모, 목소리, 성별도 바꿀 수가 있고요. 나이는 물론이고 재산이나 신분까지 다 선택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는 그냥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메타버스에서는 여성 래퍼일 수도 있어요. 제가 정신과 전문 의사인데 가상의 메타버스에서는 최고급 맨션을 소유한 플레이보이? 뭐 가능은 하겠죠.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거나 또는 인간관계를 맺는 게 가능하니까 자, 현실에서는 저 친구가 공부도 더 잘하고 직업도 더 훌륭하고 잘 나가요. 근데 나는 이제는 그게 안 부러워. 왜? 나는 성주구덩. 그리고 나는 메타버스 안에 내 맨션이 10채나 있거든. 심리적인 대리만족과 질투의 상쇄 효과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메타버스가 좀더 현실적으로 되고 몰입을 좀더할수 있게 되면 그 속에서 시간을 오랜 시간 보내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예요. 이 메타버스는요, 심리학적으로 또는 정신병리적으로 보면 장점도 있을 거고 단점도 있을 거예요. 메타버스의 심리적 특성은 뭐가 있을까요? 메타버스엔 스포트라이트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연극을 보실 때 주변 조명은 다 끄고 주인공한테만 조명을 집중하는 장면 봤던 기억 나시죠? 마치 그것처럼 내가 그 안에서 남들한테 보여주고 말하는 거, 이거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마치 다내 관객이 된 것처럼 나를 다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자기중심성입니다. 남들이 실제보다 나한테 관심을 많이 가진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사실 가상현실을 포함해서 현실도 마찬가지지만 나 자신한테 관심 많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근데 메타버스에서는 내가 보여주고 싶은 부분을 내가 원하는 만큼만 보여줄 수 있잖아요. 이게 대표적인 자기중심성인데 이것 때문에 내가 알고 느끼는 걸 남들도 나만큼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생기는 거예요. 실제 심리학적 연구에서도 이메일을 보낸 사람은 내가 보낸 메일을 상대방이 90%는 이해했을 거라고 대답을 한대요. 근데 사실 그 이메일을 받은 사람은 그 메시지 제대로 이해한 사람 50%밖에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 아랫사람도 있고 위에 팀장님도 계시겠지만 위에 팀장님이 불러가지고 아까 뭐뭐뭐뭐 하라고 얘기한 거 그거 지금 다 기억해요? 그 중에 아마 반도 기억 못할걸? 마찬가지로
내 말을 들은 사람도 절반밖에 기억을 못한다고 합니다. 메타버스 안에서는 그런 것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편이라고 믿었다가 나중에 배신감 느끼고 심각한 감정 싸움이 벌어지기도 하고 심하면 현실 속의 싸움으로 번지기도 하는 거죠. 메타버스에서는 이렇게 보여지고 싶은 것만 보여주다 보니까 초점 착각이 일어납니다.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람 이런 것들을 보시면 거기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 올려놓은 사람 본 적 있으세요? 뭐 있을 순 있죠. 근데 대개는 예쁘고 좋은 거, 남들한테 자랑할 수 있는 것만 선별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보는 사람은 내 인생은 별거 없는데, 이렇게 재밌는 거 없는데, 잘난 게 없는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타인의 행복을 과대평가하고 나 자신은 비하하는 경향이 생기죠. 그래서 미시간 대학교 연구팀에서는 페이스북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삶의 만족도가 더 떨어진다라는 연구 보고를 하기도 했고요. SNS를 많이 이용할수록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진다는 보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건강한 방법으로 나의 감정 표출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호손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하버드대학교의 메이어 교수팀이 이런 연구를 했대요. 호손인 웍스라는 공장에 가서 거기 있는 공장의 생산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거기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2년 동안 규칙적으로 상담을 한 거예요. 면담을 하고 이렇게 바꾸면 어떨지 저렇게 바꾸면 어떨지 한 겁니다. 근데 정작 목적으로 삼았던 생산성은 별로 안 높아지고 이 근로자들이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풀리면서 생산성이 좋아졌대요. 무슨 얘기냐? 면담을 누군가가 와서 계속 하니까 이 근로자들은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할 수 있었고 그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을 분출하고 스트레스 해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하버드 대학에서 온 연구팀과 이 회사의 운영진이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연구팀의 경청이라는 거는요, 그들에게 관심 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한 거고요. 그리고 자꾸 관심을 받으니까 근로자들은 자신이 우수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 거거든요. 감정 표출은 심리적 균형을 이루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일본의 어떤 기업에서는요, 화풀이 하는 방을 만들어 놓았대요. 그래서 직원들이 그 좀 스트레스 받을 때 이렇게 좀 화풀이 할 수 있는 방을 만들어 놓다고 하니까 메타버스를 운영하는 회사에서도 그 안에 이런 공간 한두 개쯤은 좀 만들어 놓는 것도 좋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이 메타버스 안에는 선정성 또는 폭력성 이런 자극이 점점 더 세질 수 있다는 특징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런 자극들에 점점 더 둔감해질 수 있게 되죠.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요, 현실의 폭력이나 죽음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캐릭터 이렇게 싸우다가 상대방을 죽이면 그거는 사람을 죽이는 건 아니고 캐릭터가 죽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심한 자극을 추구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원래 과거의 생물학자 베버와 심리학자 페이너가 한 연구에서도 그 원래 들고 있는 물건이 무거우면 한 5kg만 들고 있으면 몇백 그램만 올려놔도 되게 무겁게 느끼는데 내가 이미 한 10kg를 들고 있으면 한 1kg 정도는 올려놔야 그나마 조금 무겁다는 걸 느끼는 거거든요. 기존에 받고 있는 게 자극이 클수록 점점 더 큰 자극을 줘야 된다는 이론인 거예요. 이걸 베버의 법칙이라고 부르는데 심리적인 자극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강한 자극을 받으면 점점 이런 자극에 대한 면역력이 생겨서 웬만한 거에 놀라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불법 콘텐츠 중에 뭐 성적인 거라든지 폭력물이라든지 이런 유혹에도 점점 쉽게 다가가고 웬만한 자극에는 충격을 받거나 뭐 자극을 받거나 하지 않는 거예요. 뭐 이 밖에도 혹시 모를 메타버스의 위험성은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사이버 범죄,

뭐 개인정보 해킹 또는 가스라이팅을 통한 뭐 재산을 이렇게 뺏어가는 재산 편취 뭐 이런 거는 범죄학을 하시는 분들이 다룰 문제인 것 같으니까 이런 거는 일단 둘째 치고 정신건강의학적으로는 일단 메타버스에 대한 의존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 사회에 지금 현재 사는 내 현실은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그냥 내 그런 사회를 살고 있어요. 근데 메타버스 안에서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나 존중받고 괜찮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메타버스를 떠나지 않는. 그러나 현실에서는 은둔형 외톨이인 삶을 스스로 선택하는 거죠. 메타버스 안에서는 왕이 되어서 살고 있을 수도 있고 슈퍼스타가 되어서 살고 있는 걸 수도 있겠지만 실제의 삶은 방 안에 혼자서 컴퓨터랑 지내는 사람이 될수 있어요. 그리고 메타버스 안에서도요, 뭐 사이버 왕따, 뭐 이런 따돌림도 분명히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게 통신망 안에, 메타버스 안에서만 일어나는 건 대부분 익명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비대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더 과감하고 잔인하게 만들어 줄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서 얼굴 보고는 다시 못할 얘기인데도 말도 잔인하게 하고 뭐 행동도 할 수도 있고 뭐 아예 무시해 버릴 수도 있는 거죠.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공지능은 조금 더 인간에 가까워질 테니까 이런 발전된 인공지능에 의한 가스라이팅도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럽연합에서는요, 이 메타버스의 위험을 미리 예방을 해야겠다고 인공지능을 위한 법적 체제를 마련했어요. 여기서는 어떻게 분류를 했냐 하면, 인공지능을 받아들일 수 없는 위험, 고위험, 낮은 위험, 이렇게 나눠 놨습니다. 고위험은 어떤 위험이냐 하면, 이 메타버스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임이나 뭐 활동이나 이런 게 현실의 폭력 또는 현실의 어떤 성적 문제 이런 거에 영향을 줄수 있는 경우는 고위험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메타버스에 너무 몰입을 해서 현실의 직장이나 가정생활 또는 학교생활에 문제가 생길 정도를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면 고위험 인공지능, 고위험 메타버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러면 받아들일 수 없는 위험은 뭘까요? 이 메타버스가 인간의 잠재의식에 영향을 줘서 행동을 왜곡을 하고 조작까지 할수 있는 단계에 접어드는 거죠. 환청과 망상까지 일으켜져서 현실과 메타버스의 경계를 구별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위험이라고 합니다. 메타버스라는 초우주에서는 사실은 국경도 없을 거니까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수준에서 어느 정도 좀 울타리 역할을 할 정도의 수준의 규정을 좀 마련하는 건좀 이렇게 정신적인 위험성, 정신건강, 보건적인 측면에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지나친 제재는 없어야죠. 그리고 지나친 제재가 필요 없기도 해야 되고, 그런 곳이 메타버스지만, 이 정신건강 전문가의 입장으로 본다면, SF 영화 속에 있는 결말처럼, 해피엔딩처럼 가끔은 아니면 시간을 정해놓고 메타버스와 온라인 세계를 떠나서 원래 내 모습, 본캐로 살아가는 시간을 유지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인생이라는 게 메타버스건 오프라인이건 간에 내가 서 있는 현실에서 시작을 하는 거니까 메타버스에서도 대화를 하는 방법이나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날의 MZ세대는 메타버스 안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요. 2020년 미국의 10대는 로블록스라는 메타버스에서 하루 156분을 지냈다고 합니다. 또 미국 10대 52%는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친구보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보낸 시간이 더 길었대요. 이미 이 정도까지 왔으면 이제 이게 일상이 된 거라고 봐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SNS, 채팅, 인터넷, 뭐 목소리, 합성 목소리로 막 대화하죠. 이런데도 이제 매너가 필요합니다. SNS 메타버스 안에서 상대방의 호감을 사는 대화법은 나름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 상대방의 호의를 잘 알아차려야 됩니다.

0: 아이콘이나 또는 이모티콘을 사용해서 좋아요 해주는 것도 좋지만 이 글과 글 사이에 의도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 글을 쓸때 또는 말을 할때 상대의 자존심을 존중해 주어야 됩니다. 비대면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거나 비난, 욕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요. 비대면 대화라고 해서 단정적으로 말을 자르지 말아야 합니다. 현실에서도 그렇게 하면 무시당하는 느낌이 있고 분노가 유발되는데 메타버스에선 더할 수 있어요. 말에 지나친 감정을 실지 마세요. 아직은 현실 세계만큼 메타버스 안에선 내가 그 사람을 충분히 알지 못하거든요. 다 알지도 못하면서 내 얘기를 그렇게 할수 있어라는 게 원래 인간의 감정인 거거든요. 메타버스 안에서 대화를 할 때는 성의 있게 듣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지금의 메타버스 초기에는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에서 모여서 각자 하고 싶은 말하고 각자 모여서 따로 놀듯이 메타버스 초기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발전할수록 실제 오프라인 사회와 메타버스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상대의 말을 잘 들어야 하는 건 메타버스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현실과 가상 세계를 구분하는 현실 감각을 유지하도록 신경을 써야 됩니다. 기쁜 일은 같이 좋아해주고 그 사람을 칭찬해 주세요. 누구나 다 나처럼 나만큼 기뻐해 주는 사람을 좋아하는 건 보통 기본이거든요. 그건 삶의 기본이에요. 이때 메타버스 안에서도 여러분의 공감 능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공감이라는 건그 사람의 아픈 감정을 똑같이 느끼고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행동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지나쳐도 부작용이 많아요. 사람은 누구나 다 나를 포함한 타인의 인정을 받고 관심을 받고 이걸 관심종자, 관종이라고도 부르죠. 그런 기질이 좀 있어요. 그리고 존중받고자 하는 욕구가 누구나 다 있죠. 근데 반대로 메타버스 그리고 현실 사회 포함해서 이 안에서도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모든 걸 표현해도 되는 사람은 없다는 걸 알았으면 합니다. 스트레스 클리닉에 오시면 나이 드신 어른들 중에 그런 얘기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 부인, 내 아들, 내 딸한테 내가 하고 싶은 집에서라도 내 감정 다 표현해야지. 그것도 못해. 그럼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내 가족을 포함해서 내 감정대로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드려요.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예요. 메타버스 안에서 자유로운 삶과 자아개발, 창의적인 경제활동, 이걸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기본적인 건 타인에 대한 존중, 그리고 지나치지 않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기를 권유합니다.
1: 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급부상하고 있는 메타버스. 현실과 가상의 세계, 그 경계가 허물어진다. 메타버스는 현실의 내가 가진 제약과 한계를 뛰어넘어 가상 세계의 또 다른 나, 부캐를 통해 새로운 자아를 실현하는 자유와 또 다른 가능성의 공간이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상상을 초월한 세계. 하지만 여기에도 우리가 지켜야 할 선은 있다. 보이지 않는 가상의 세계에서 더욱 중요한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 선을 지키며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할 때, 메타버스는 진정한 자유의 공간, 새로운 희망이 될 것이다.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가해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광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왜 인간은 때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일까? 보이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인간의 심리를 알면 또 다른 세상이 보인다. 코로나19부터 팬덤 문화, 메타버스, MZ세대의 구는 투자 열풍까지 미래의 인재들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사회적 이슈와 트렌드를 심리학적으로 분석한다. 나도 몰랐던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잘 보이지 않는 인간의 심리를 이해하는 시간. 심리학으로 본 이슈와 트렌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거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방금 이 질문에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시나요? 제가 대학교를 처음 입학했을 때 선배들이 가르쳐 주던 노래가 하나 있었습니다. 돈 타령이라는 노래였어요. 처음부터까지 가사의 대부분이 돈으로 시작하는 노래였죠. 돈, 돈, 돈, 돈에 돈, 돈. 여기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여론조사를 한 건데요. 퓨 리서치 센터라는 곳에서 17개,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17개 국가 성인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이 선진국들의 전체 응답을 평균을 내보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근데 가족을 첫째로 꼽지 않는 나라가 몇개 있었어요. 스페인, 대만, 그리고 한국, 우리나라였습니다. 스페인은 뭐가 1등이었을까요? 건강. 대만은요? 대만은 사회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꼽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뽑은 건 뭐였을까요? 우리나라의 성인들이 내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것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는 바로 그렇습니다. 돈이었습니다. 돈을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가치로 꼽은 나라는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유일했어요. 그 평균 응답들을 보면 중요하게 여기는 게 가족 다음으로 중요한 2위는 직업, 4위는 친구 관계, 뭐 이런 거였죠. 근데 재밌는 건이 직업, 친구 관계 이런 건 우리나라에선 순위에 들지도 않았대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자, 최근에는 부자가 되려는 부자 열풍이 MZ세대에서도 불고 있다고 합니다. 주식, 코인에 투자하고 갭 투자를 통해서 부동산을 소유하려고 하는 소위 부자 열풍이 불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MZ세대가 투자 열풍 또는 투기 열풍에 가담하는 걸까요? 국회에서 4대 가상화폐 거래소 실적을 보고를 했어요.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뭐 이런 거래소의 실적을 보고를 했는데 2021년 1분기에 신규 가입자 중에 무려 20대가 32%, 30대가 30%, 두개 합치면 절반이 넘죠. 이유가 뭘까요? 심리학적으로는 이렇습니다. MZ세대의 투기 급증은 개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력감에서 비롯된 불안감, 특히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상실감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봅니다. 교육이나 훈련 또는 시험 공부, 이거는 일종의 투자잖아요. 내 시간을 투자하고 내 노력을 투자하는 건데, 그거는 내 미래에 나의 노력과 내 시간을 투자하는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미래에 뭔가를 투자를 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비슷한 행동을 해서 내가 성공했던 경험이 있어야 돼요. 공부를 해도 해봐서 재미 잘 돼야 공부를 하죠. 마찬가지로 이전에 작은 성공의 경험이 있었어야 내가 미래 투자를 하고요. 두 번째는 주변에 비슷한 성공 사례가 있어야 내가 참고를 좀할 만하죠. 세 번째는 내가 노력을 하거나 시간을 투자했을 적에 10년 후, 5년 후의 미래가 예측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경제가 악화되고 있죠? 취업 일자리의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집도 포기하고, 뭐 직장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는, 뭐 취업도 포기하는, 처음엔 2포 세대, 3포 세대 하다가 이제는 M포 세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누군가가 갭 투자해서 집을 세 채나 가졌대더라. 야, 누가 코인에 넣었는데 다 날린 줄 알았는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그게 대박 났대더라. 라는 소문을 듣고요. 그런 글들을 읽다 보면 어차피 지금 내가 하려는 미래 준비, 뭐 사업 계획, 시험 준비 잘안 되니까 나도 한번 하는 심리가
작동하는 거죠. 이 나도 한 번의 심리. 어쩌면 이건 이렇게 불투명한 미래 안에서 뭘 잘하는지도 모르고 뭐를 해야 될지도 모를 때 그냥 투자에 뛰어드는 건 그냥 소문이 그렇고 방송이 그렇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나는 허기져 있는데 누군가가 야, 여기 투자하면 좋대. 코인이 좋대. 그 소리를 들으면 코인? 투자하는 쪽으로 방향이 쏠리는 거죠. 우리가 요리 프로그램을 볼 때 누군가가 맛있는 음식 이렇게 해서 먹는 거 보면 백종원 씨가 맛있는 갈비 먹고 있는 거 보면 나도 갈비 먹고 싶잖아요. 국수 먹는 거 보면 나도 국수 먹고 싶잖아요. 그러면 뭔가를 보면서 나의 감정의 방향이 정해지는 거거든요. 내가 음식을 주문하거나 옷을 사거나 할 때 누군가가 먼저 선택을 하면 나도 모르게 내 무의식 속에서 내 감정의 방향 지시등이 켜진 거거든요. 그게 점화라고 불러요. 프라이밍이라고도 부르죠. 어쩌면 이 사회가 MZ세대한테 투기하라고 또는 투자하라는 점화, 프라이밍을 주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방향 지시등을 깜빡깜빡 켜주고 있는 거죠. 조금 다른 얘기지만 같은 커피도요. 가격이 점화된 방향에 맞춰지는 경향이 있어서 되도록이면 비싸고 쓴 거 이게 더 맛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생기는 것도 어쩌면 우리의 생각 방향이 글로 점화됐기 때문일 수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주식 얘기, 코인 얘기 이런 얘기를 신문, 방송, 인터넷에서 자꾸 하죠. 그렇게 자꾸 접하다 보면 본인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요. 내가 뒤처지는 것 같고 나는 손해보는 것 같은 마음이 자꾸 듭니다. 이때 작용되는 심리가 바로 편승효과, 양떼 심리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에서도 다른 사람을 학습하고 모방하고 맹목적으로 따라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 뭐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거나 예비군한테 했던 분들도 있을 거고 여성분들도 체육 시간에 전체적으로 줄서기를 했던 적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자리가 어디예요? 중간 자리잖아요. 아니면 끄트머리 자리나 앞에 서서 내가 먼저 하는 거 다 싫죠? 집단이라는 곳에 소속돼 있으면 누군가가 먼저 하고 나는 판단하지 말고 그냥 따라가는 게 제일 좋아해요. 저도 그랬어요. 세 번째 부스터샷 맞을 때 조금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됐는데 남들이 먼저 다 맞기 시작을 했어요. 의사들이. 그럼 난 별로 생각할 필요도 없지 뭐. 이성적인 판단 끝 그냥 대중을 따라가자. 이게 대중의 심리거든요. 경제에 대한 심리는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까 기약 없는 노력을 반복하는 것보다는 마치 그냥 남은 돈 몰아가지고 경마장 막권 사는 것처럼 코인과 주식에 몰빵하는 한방 심리가 작용하는 걸 수도 있어요. MZ세대의 투자는 청년들의 불안감과 상실감에서 비롯된 한풀이 투자 또는 혹시나 투자라고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몰아서 투자했는데 성공했다는 말도 종종 들리니까 그냥 기약 없이 공부하는 거나 취업 준비를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해볼 만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때 인간 심리는 정말 여러 가지가 발동을 합니다. 인간은 원래 내가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다는 통제의 환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나는 내 뇌가 이성적인 판단을 늘 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전두엽 아래의 뇌는 원시인 그대로의 본능과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환경을 그냥 내 마음먹은 대로 통제할 수 있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주식이나 코인을 샀으면 내가 하는 투자는 무조건 잘 될 거야 라는 비논리적인 낙천성을 가지는 겁니다. 낙천성은 낙관하고 달라요. 낙관성은 내가 합리적인 계획을 세우고 오늘 이거를 하기 때문에 1년 후, 2년 후에 이거를 할 수 있게 될 거야 라는 기대를 하는 게 낙관성이고요. 낙천성은 지금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근거도 없어. 그냥 무조건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낙천성이거든요. 즉, 본인의 비논리적인 직감,
이 직감을 그냥 과대평가하고 그냥 거기에 그냥 의존하는 겁니다. 근데 직감으로 내린 결정은요, 그냥 직감일 뿐이에요. 이성적으로 한번 검증을 하고, 그러고 판단을 해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후회할 일이 반드시 생깁니다.

자, 뭐 어찌됐건 일단 샀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이라는 건한번 보유한 건 쉽게 팔거나 버리지 못합니다. 뇌과학 실험을 해보면요. 내 물건이라고 나한테 줬는데 이거를 내놓으라고 하면 내 머리 안에서 불안과 고통을 자극하는 뇌의 영역이 활성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걸 심리학적으로는 소유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거기에 뭐 연예인의 골동품이나 애장품 같이 어떤 의미까지 부여가 되면 더 그렇죠. 더 버리지 못하죠. 애착을 주니까. 애착 효과와 소유 효과까지 가지고 있으면 내가 코인을 샀건 주식을 샀건 그건 이제 더 이상 팔질 못해요. 더구나 내가 지금 투자하는 게 작은 돈이고 소액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리고 또는 공돈으로 생긴 거라고 하면 버리는 셈치고 써버리기 쉽거든요. 실제로 인간은 작은 돈일수록 해프게 써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경제학자 마이클 렌즈버거가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2차 대전 후에 이스라엘 국민들 중 배상금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전후 배상금을 받은 사람 중에 얼마나 소비를 했나를 봤더니 적게 받은 사람일수록 많이 썼다는 거예요. 심지어 제일 적게 받은 사람들은 받은 돈의 두 배까지 오히려 썼대요. 즉 10만 원 받고 20만 원쓴 거예요. 어차피 큰 돈이 아니면 써버리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거죠. 역으로 생각하면 정부나 이런 재난 대책을 세우는 사람 입장에서 만약에 이거 목적이 돈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소비 진작을 위한 거라면 목돈 한 번에 주는 것보다 조금씩 여러 번 주는 게 효과적이라는 거죠. 또 일단 투자를 하거나 투기를 시작을 하면 매몰 비용이 생기잖아요. 그 투자에 묻어놓은 돈이 생기니까 그게 아까워서 내가 거기 투자한 시간이 아까워서 후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왜 애기 먹이다가 남은 밥 아까워서 억지로 먹다가 체하잖아요. 남은 술 억지로 두잔더 마시다가 필름 끊기지 않습니까? 코인이나 주식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도 손절매를 못하는 심리가 그래요. 합리적인 사업가들도 그렇습니다. 콩코드 비행기라고 기억하시죠? 그때 새 부리 모양처럼 뾰족하게 생겨서 런던과 뉴욕을 몇 시간이면 왔다 갔다 할수 있다고 하던 비행기였습니다. 근데 이게 사업성이 별로 없었어요. 너무 비싸고 연료비도 너무 많이 들고. 그런데 60년대에 시작을 해서 2000년대나 되어서야 철수를 할수 있었대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동안 들어간 비용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우리 인간의 뇌는 매몰 비용에 빠지면 미래보다 과거에 집착을 합니다. 미래지향적인 정보보다는 과거의 정보에 더 집중을 하니까 내가 옛날에 내렸던 판단이 틀렸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 계속 그걸 밀고 나가는 거죠. 주식이나 투자도 그래요. 원래 투자나 투기는 적당한 선에서 심리적인 타협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공한 개미들이 가끔 방송에 나와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원래 우리 인간은 뭔가를 구매할 때 중간값을 고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거 듣는 분 청춘께서는 저 이탈리아 식당 또는 파스타 집에 갔을 때 와인 고른 적 있나요? 그때 어떤 와인 고르세요? 대개는 실패하지 않으려고 메뉴판에서 한 중간쯤, 중간 가격대가 모여 있는 곳에서 조금 위에 거 선택하는 경우가 많죠. 내가 돈 내는 거면 조금 위에 거, 상대방이 돈 내는 거면 조금 중간 거. 왜냐하면 인간의 뇌는 상대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너무 비싸지는 않으면서 또 너무 싸지만 않으면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경제 활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대박은 나지 않더라도 너무 손해만 안 보면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단 얘기예요. 또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본능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손실 회피성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양쪽, 너무 많이 버는 거, 너무 손해 많이 보는 양쪽은 다 위험해요. 그러니까 한 중간쯤에서 타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투자를 계속하던, 손절매를 계속하던, 적당한 선에서 심리적인 타협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되고요. 일단, 내가 투자를 계속하든지, 손절매를 하든지 하면, 거기에 맞게 자기 합리화는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자기 합리화 머신이거든요.

시간이든 노력이든 적절하게 투자하세요. 하지만 지금 현재 아니라는 사인이 자꾸 오고 있다면 발을 빼셔야 됩니다. 자칫하면 악어한테 물렸을 때 벗어나려고 하면 손을 발로 밀면 발까지 점점 물리는 것처럼 더 어려운 처지에 놓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나의 미래의 행복을 위한 조건으로 경제적인 성공, 돈에만 집착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돈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재화죠. 우리의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일정 정도의 재산과 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돈과 재산은 행복의 기준으로 삼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진 돈의 양이 행복의 수준하고 비례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또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평균 회귀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서 아무리 좋은 기분을 느꼈어도 일정 시간 후에는 제자리로 돌아오거든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유학 갔다가 와서 대학 교수라는 게 처음 됐을 때 기분이 좋겠죠? 그랬더니 제 선배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기분 좋지? 한 3개월 갈 거다? 내가 정말 원하는 거를 한다고 했을 적에 그게 유지되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단 얘기예요. 복권에 대박이 나서 기뻤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행복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뇌는 행복 감정을 저축하진 않아요. 매일매일 좋은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어쩌면 매일매일 이뤄야 될 성공의 기준 자체를 조금 작게 잡고 그거를 매일 경험하는 게, 즉 작은 성공을 매일 경험하는 게더 행복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행복이 어떤 양, 재산의 양, 뭐 이런 거보다 마지막에 좋게 끝나면 좋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대요. 인간의 뇌를 그렇게 세팅해 놨습니다. 왜 세익스피어의 희극 제목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끝이 좋으면 다 좋다. 내 인생의 장면이 어떤 장면으로 엔딩을 맺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당신이 겪고 있는 거에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뜻이겠죠. 제가 영국 학자 베르나르라는 사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요, 아주 천재 과학자로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냈던 사람입니다. 영국 왕립학회에서 훈장도 받았대요. 근데 재밌는 건 아이디어를 너무 많이 냈는데 끝까지 그 아이디어를 실험하고 완결한 거는 많지가 않대요. 그래서 동료들이 그 사람이 낸 아이디어를 받아서 그걸 끝까지 연구해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은 되게 많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순간순간 창의적이고 순발력 있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들은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운이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근데 그렇게 운이 좋거나 창의적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꾸준함이 없으면 실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베르나르 효과라고 불러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은요, 순간의 행운을 바라고 행운을 기다리는 것보다 오늘 내가 하는 일에 끈기 있게 탐구하고 노력하는 게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재능은 꾸준함을 이길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꾸준함을 요새는 다른 말로 그릿이라고도 얘기를 했잖아요. 끈기, 꾸준함. 적절한 선택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럴까 저럴까 너무 고민하면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일이 중요해요. 선택 전에는 망설이지 말고요. 합리적인 고민을 해야 하지만 일단 선택을 하고 나서는 후회하지 않고 달겨드는 게 중요합니다. 인간의 뇌는요, 내가 뭔가를 하다가 중단하면 그 하다가 중단한 거를 계속 머릿속에서 돌리는 경향이 있어요. 이걸 자이가르닉 효과라고 부르는데 독일 심리학자 자이가르닉이 어떤 문제풀이를 시켰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일을 중간에 그냥 끝나게 만든 겁니다. 중간에 끝나게 만들었고 나중에 당신이 하던 일이 뭔지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일을 완전히 끝낸 사람들은 그 일이 뭐였는지를 까먹었어요. 근데 문제를 풀다가 완성을 못하게 했던 사람들은

0: 방법이 될 수 있어요.
1: 흔히들 심리학자들은 행복해지는 사람들은 타인과 자신의 현재를 비교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다거든요. 타인하고 자꾸 비교를 하면요. 세상에 나보다 잘생기고 잘난 사람 투성이에요. 그 질투와 시기심 어떡할 건데. 그러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할 수밖에 없고 조급할 수밖에 없거든요. 현명한 사람은 이렇게 한답니다.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 모습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저 19살 때 고3 딱 졸업할 때 사진과 지금이랑 비교해 보면요. 저와 그때의 저와 나이 차이는 몇십 년이 나는데 인간적으로는 지금의 내가 더 나아. 지금은 부인도 있고 부인한테 이쁨도 받고 있고 그리고 나름 성격도 더 좋아졌어요. 조금씩이라도 발전하는 내 모습에서 행복의 이유를 찾는 거죠. 내 삶에 떳떳하게 사는 사람들이 사실 자존감이 더 높거든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사실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일이라는 게 한 번에 쉽게 되기도 하지만 그런 재수 좋은 인간들도 있지만 사실은 몇 차례, 여러 차례 시도해야 성공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이들은 타인한테 크게 기대할 건 별로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타인한테 자꾸 의지해봐야 그 사람이 내일 해줄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돈을 줄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일과 나의 삶에 더 충실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내 계획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들은 실패한 걸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자책하지도 않습니다. 감정적으로는요, 실패할까봐 불안해하지 않아요. 다시 하면 되지 뭐. 지금 수준에 맞춰서 계획 조금 수정해서 다시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심리학적인 연구에서 당신의 행복과 당신의 자존감에 영향을 주는 걸로 여러 가지를 얘기해요. 돈, 외모, 가족, 정말 많죠. 명예, 학력.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지금 현재의 모습은 좀 불만스럽기도 하고 결핍을 느끼기도 하지만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하는 게 가장 기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엔 내 현재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정해서 끈기 있게, 지구력 있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것이 용기 있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것이 현명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 영끌, 비투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내며 미래에 베팅하는 MZ세대.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까지 MZ세대의 투자 열풍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나? 청년들이 마주한 현실. 무기력에서 비롯된 상실감과 불안에서 무작정 남을 따라하는 편승 효과는 아닐까?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삶의 진정한 가치와 비전을 세우는 것.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비비 국민행동 요령 식중독.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급이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 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 개,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 개, 음식의 적정 보관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펭정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0: 거북이가 머리를 등딱지 안으로 집어넣은 걸 거야. 이런 식으로. 쏙.
1: 와, 거북이가 머리를 집어넣어? 에이, 어떻게 집어넣냐?
0: 진짜라니까. 너 거북건 고수 이야기 기억 안 나?
1: 거북건 고수 이야기?
0: 아!
1: 기억 안 나. 아이고.
0: 어떻게 해야 코딱이 머릿속에 이야기를 잘 집어넣을 수 있을까?
1: 나는 학권이 좋은...
0: 아, 좋아! 기억이 날 때까지 계속 얘기해주는 거야. 코딱아, 누나가 지금 다시 얘기해줄게.